0: 판사를 위한 준비된 선택. 판사 후보 아이린 리, 오피스 14.
1: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2: 본 광고는 아이린 리, For Judge 2026에서 후원하였으며 FPPC ID 1487620입니다.
3: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9일로 예정됐던 이란 공격을 보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과 댄 케인 합참의장에게 공격 중단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카타르 군주 타밈 빈 하마드 알사니와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모하메드 빈 살만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대통령 모하메드 빈 자에드 알 나흐얀이 공격 보류를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 동맹국 지도자들이 심각한 협상이 진행 중이며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했다면서 이 합의에는 이란의 핵무기 보유 금지가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수용 가능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즉시 전면적이고 대규모의 이란 공격을 준비하라고 추가 지시했습니다. 이란 타스님 뉴스는 이란이 14개 조항으로 된 새 종전안을 중재국 파키스탄을 통해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뉴욕포스트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란의 최신 종전안에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당분간 휴전을 유지하며 합의 도출을 모색하게 됐지만 협상 결과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켄터키주 연방 하원의원 경선을 하루 앞두고 토머스 메시 공화당 의원을 공개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메시 의원을 공화당 역사상 최악의 하원의원이라고 부르며 투표로 퇴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메시 의원은 공화당 소장파로 이란전 등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정책에 공개 반대해온 인물입니다. 19일 치러지는 켄터키주 사선거구 경선에서 메시 의원은 트럼프가 지하는 에드 갤레인 후보와 맞붙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메시 의원의 재선을 막기 위한 광고비 지출이 3,200만 달러를 넘어 하원의원 경선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이 자금의 상당 부분은 친이스라엘 단체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루이지애나주 상원의원 경선에서도 자신의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진 빌 캐시디 의원을 공격했고 캐시디 의원은 3위로 탈락했습니다. 정치 분석가들은 이번 켄터키 경선 결과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 장악력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케빈 워시 연방준비제도 차기 의장이 이번 주 취임합니다. 백악관 당국자에 따르면 워시 의장의 취임식은 22일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주재로 열립니다. 워시 인준안은 지난 13일 상원에서 찬성 53표 대 반대 45표로 통과됐습니다. 4년 임기를 시작하는 워시 의장은 다음 달 16일부터 17일까지 처음으로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를 주재하며 미국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압박해온 상황에서 워시 의장의 통화정책 방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워시는 상원청문회에서 연준의 독립성을 강조하며 대통령의 요구보다는 연준의 자체 판단에 따라 통화정책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8년간 의장을 맡으며 트럼프 대통령과 대립했던 제롬 파월은 지난 15일 의장 임기를 마쳤습니다. 파월은 워시가 취임할 때까지 임시의장을 맡다가 이후 이사로 연준에 남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최신 종전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뉴욕포스트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란의 제안에 실망했다며 어떠한 양보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곧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을 것이라며 미국이 더 강한 타격을 가할 능력이 있음을 이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타스님 뉴스는 이란이 14개 조항으로 된 새 종전안을 중재국 파키스탄을 통해 미국에 전달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핵 프로그램 20년 중단 제안에 대해서도 현재로선 어떤 것도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미 매체 악시오스는 백악관이 이란의 최신 종전안을 의미 있는 진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그 어느 때보다 합의를 원하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미국의 압박 강도를 높일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양측의 입장차가 여전히 큰 가운데 중동 긴장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4: 평생 한 번은 꼭 가봐야 할 곳 돌로미티와 알프스의 감동을 한 번에 만나보세요.
5: 몽블랑, 융프라우, 마테오른, 알프스 3대 미봉과 트레치메, 세체다, 라가즈오이, 칭크토리 돌로미티 4대 명봉까지.
4: 축구장 8,000개 크기의 알페디시우시 대평원과 산타막 달레나 마을, 미주리나 호수와 브라이에스 호수까지.
5: 가슴을 파고드는 웅장한 풍경, 두세 시간 자유 트레킹의 특별한 경험, 미주 한국일보 인생여행 3탄 그랜드 알프스 여행.
4: 2026년 6월 18일부터 30일까지 12박 13일 경비 $6,995 항공료는 별도입니다.
5: 문의는 323-229-2274 또는 213-304-3471. 평생 기억에 남을 단 한 번의 여행 지금 함께하세요.

0: 1250만 불, 1250만 불.
1: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주 7일 24시간
2: 3237828600, 3237828600.
0: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안녕하세요.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에이전트 애니먼입니다. 모든 보험을 한 곳에서 다양한 네트워크와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메디케어를 새로 받으실 분, 메디케어 메디카를 동시에 가지신 분, 타주에서 이사 오신 분, 직장 보험을 가지셨던 분 등 모든 메디케어 보험은 애니먼을 찾아주세요. 메디케어 하면 애니먼. 213-503-1669, 213-503-1669.
4: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5: 별 5개 등급의 의료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4: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5: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4: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6: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7: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6: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7: 제린더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상품 2파.
6: 의류 빅세일 최대 70% 오프.
7: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6: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7: 올림픽 골프니까.
6: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8: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9: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오픈 AI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 배심원단은 머스크가 법정 시한을 넘겨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만장일치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머스크가 문제 삼은 공익신탁 의무 위반과 부당이득의 소재기 시한은 각 3년과 2년인데 배심원단은 머스크가 2021년 8월 이전에 이미 침해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머스크가 정식 소장을 낸 것은 2024년 8월로 이미 시효가 지난 뒤였습니다. 머스크는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 경영자가 자신을 안심시키는 발언을 해와 소송을 미뤘다고 주장했지만 배심원단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머스크는 비영리로 운영한다는 약속을 믿고 오픈AI에 3,800만 달러를 출연했는데 올트먼과 그레그 브록먼 사장이 이를 어기고 영리기업으로 전환했다며 1,340억 달러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오픈AI는 머스크가 영리 전환 계획을 일찍부터 알고 있었으나 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자 경쟁사 사이를 설립한 뒤 견제 목적으로 소송을 냈다고 반박해왔습니다. 이번 판결로 오픈AI는 올해 목표로 추진 중인 기업 공개에서 주요 불확실성 하나를 덜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층인 마가 인사 60여 명이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를 비롯한 이들은 강력한 AI 모델이 공개되기 전에 정부가 이를 검증하고 승인해야 한다는 서한을 백악관에 보냈습니다. 서한에서는 생물학적 무기 설계나 핵심 인프라 침투 금융 시장 조작을 도울 수 있는 AI 시스템은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심각성과 주의를 갖고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AI 기업 최고 경영자들을 엘리트라고 칭하며 선출되지 않은 엘리트들이 안전장치나 책임 없이 대중을 대상으로 실험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악관은 그동안 규제를 최소화하고 AI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기조를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AI 스타트업 엔트로픽이 발표한 신규 모델 클로드 미토스가 소프트웨어 보안 취약점을 식별하는 능력이 매우 강력해 대규모 사이버 공격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새 AI 모델 공개 전 정부가 이를 사전 검토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트럼프 핵심 지층 내부에서도 규제 요구가 확산하면서 백악관이 이를 무시하기 좀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 화재 사건의 원인이 미상 비행체의 타격으로 밝혀졌습니다. 외교부는 10일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선체 하단에서 확인된 폭 5m 깊이 7m의 파공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공격 주체에 대해 한국과 마찬가지로 의문을 갖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측은 영내 일부 세력이 불안정을 고조하기 위해 가짜 깃발 작전을 벌였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가짜 깃발 작전은 공격 주체가 신분을 숨기고 접대국의 소행처럼 꾸며 전쟁 명분을 조작하는 위장 전술입니다. 이란은 통상 이런 작전의 주체로 이스라엘을 지목해왔습니다. 이란 외무장관은 17일 조연 한국 외교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중동지역 불안정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책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 장관은 두 통화에서 정부가 추가 조사 중이라고 설명하고 이란 측에도 사실관계에 대한 입장을 요구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늘 전군사단 및 여단급 지휘관들을 노동당 중앙사에 소집해 최전방부대 무장력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김정은 이 자리에서 군사분계선을 남부국경으로 지칭하며 해당 지역을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겠다는 당의 영토 방위 정책을 강조했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군 조직 개편과 새 기구 설립도 예고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소집은 김정은 집권 이후 사단 여단급 지휘관 소집이 보도된 첫 사례로 평양 축구단이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참가를 위해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날 이뤄져 주목됩니다. YTN 보도입니다.
10: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군사분계선을 남부 국경으로 지칭하면서 최전방 부대의 무장력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전군 지휘관들을 불러모은 자리였는데 북한 축구클럽이 남측을 찾은 날 이 같은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11: 북한 매체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군 사단과 여단 지휘관들을 노동당 중앙청사로 소집했다며 발언 내용을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남북 국경을 지키고 있는 제1선 부대들을 강화하고 국경선을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기 위한 당의 영토 방위 정책을 강조했습니다. 적대적 두 국가 노선에 따라 군사분계선을 남북 국경으로 헌법에 못 박은 뒤 최전방 부대의 무장력 강화 방침까지 공개적으로 밝힌 겁니다. 군사 조직구조 개편과 새로운 기구 설립도 예고했습니다.
12: 앞으로 우리 군대를 군사 편제적으로 군사 기술적으로 갱신하기 위한 기구적 대책을 세우게 된다는 데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지휘관들의 책임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11: 김정은 집권 이후 사단과 여단급 지휘관 소집이 보도된 건 처음으로 일단 9차 당대회에서 채택된 5개년 국방계획과 남북 국경화 방침 등에 따른 후속 조치로 보입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이달 초 군수공장을 찾아 서울을 사정권에 둔 신형 155mm 자주포를 올해 안에 남북 국경에 배치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습니다.
13: 군 현대화와 사상 무장 등을 주문하는 동시에 군을 격려하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영토 방위 정책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동향을 주시 나가겠습니다.
11: 평양 축구클럽인 내고향 여자축구단이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참가를 위해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날 군 지휘관들을 불러모은 점도 주목됩니다. 내고향팀은 8년 만에 북한 선수단 방남이자 두 국가 선언 이후 남측을 찾은 첫 북한 인사들이라 관심이 집중됐지만 남측의 환영 인사나 취재진 질문은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14: 혹시 오랜만에 왔는데 소감 어떠실까요? 혹시 피곤하지 않으십니까?
15: 날씨 어떠신가요?
11: 북측 선수단의 방남이 확대 해석되는 걸 경계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남북이 철저히 적대적 두 국가 관계라는 걸 거듭 대내에 각인시키려는 의도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16: 라디오 서울 1650.com. 와, 빠르네.
17: 와, 그 기사가 벌써 났어? 정말 빠르다. 안 볼 수가 없네.
16: 다른 곳엔 없는 기사가 이렇게 많아? 읽을게. 너무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com.
17: 와, 빨라 진짜. 빨라. 기사 올라오는 속도가 정말 빨라.
16: 로컬 뉴스, 한인사회 뉴스, 미국 뉴스, 시니어를 위한 건강생활 정보, 한국 뉴스 속보.
18: 한인사회 명 칼럼니스트들의 칼럼, 오피니언 섹션, 경제 뉴스 등등 정말 읽을 거리가 많은 뉴스 사이트.
19: 그 외 재미난 기사들이 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 AM 방송이 24시간 뉴스를 보도하는 온라인 뉴스 사이트.
20: 이제부터 뉴스는 라디오 서울 1650.com.
21: 눈 뜨면 바로 하루의 시작을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
20: 셀폰으로, PC로 좋은 정보, 빠른 뉴스는 라디오 서울.
22: 방송도 온라인 뉴스도 라디오 서울.
23: 온라인 광고 문의는 323-692-2117, 323-692-2117번.

0: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1: 삼성전자 노사가 18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두 번째 사후조정을 진행하며 성과급 지급 기준을 놓고 팽한 협상을 벌였습니다. 회의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20분까지 8시간 넘게 이어졌고 양측은 성과급 재원 기준과 상한 등 핵심 쟁점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 최승호 위원장은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사측 입장 변화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했습니다. 중노위 박정범 조정과장은 노사가 적극적으로 임했고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며 회의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노사는 19일 다시 오전 10시부터 협상을 재개하며 중노위는 이날까지 조정안을 마련한다는 목표입니다. 노조가 예고한 파업 시점이 21일로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번 조정이 사실상 마지막 협상 기회로 보입니다. 정부는 전날 파업을 막기 위한 긴급 조정권 발동까지 시사했고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직접 협상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논의가 길어질 경우 회의는 20일까지 연장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0: 18일 뉴욕 증시는 이란 전쟁을 둘러싼 엇갈린 신호 속에서 급등락을 반복하다 혼조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3% 오른 반면 나스닥은 0.5% 하락했습니다. 기술주와 반도체주가 약세를 주도했는데 시게이트와 마이크론이 6에서 7%씩 떨어졌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5% 내렸습니다. 20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둔 경계감과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대만 방위 문제에 대한 의문을 남기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졌습니다. 오후 들어 트럼프 대통령이 19일로 예정된 이란 공격을 연기하겠다고 밝히면서 낙폭이 일부 만회됐습니다. 국제유가는 전쟁 장기화 우려로 3거래일 연속 상승해 브렌트유는 배럴당 112불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108불을 넘어섰습니다. 미 10년 만기 국제금리는 장중 4.6%까지 치솟았다가 4.59% 수준에서 보합 마감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엔비디아뿐 아니라 월마트와 타깃 등 주요 유통기업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어 고유가 속 미국 소비 체력을 확인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가 전 세계 직원 10%를 감원하는 구조조정에 들어갔습니다. 로이터통신이 입수한 내부 문서에 따르면 메타는 오는 20일 세계 권역을 대상으로 차례로 해고를 시행합니다. 감원 통보는 각 권역 현지 시간 새벽 4시를 기해 발송되며 규모는 약 8,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메타는 대규모 해고와 함께 직원 7,000명을 인공지능 업무 관련 신규 사업 부문으로 재배치하는 조직 개편도 단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관리직 자리도 일부 없앨 계획입니다. 메타는 북미 지역 직원들에게 정리 해고가 이뤄지는 20일 재택근무를 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지난해 메타 초지능 연구소를 설립하며 초지능 AI 개발에 나선 메타는 이번 구조조정을 통해 AI를 중심으로 회사 운영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메타는 하반기에도 추가 감원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10년 안에 전체 주행의 90%를 자율주행 인공지능이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머스크는 이스라엘 테라비브 스마트 모빌리티 서밋에 화상으로 참석해 10년 후에는 사람이 직접 운전하는 것이 드문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테슬라는 현재 텍사스주 오스틴과 댈러스 휴스턴에서 자율주행 로보택시를 시범 운영 중입니다. 머스크는 올해 말까지 미국에서 무인자동차가 광범위하게 운행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확언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다음 달 나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으며 기업 가치가 2조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페이스X는 발사 시스템 재활용 기술을 개발 중이며 올해 안에 성공할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머스크는 자신의 뇌 임플란트 기업 뉴럴링크가 연말께 시력을 잃은 사람들을 위한 첫 시술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초기에는 제한적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매우 정밀한 시력을 갖게 될 것이며 마비 환자의 보행을 돕는 기술도 개발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 비싸서 망설였던 북유럽 여행 이번 기회에 다녀오세요.
3: 40년 동안 교민과 함께해온 그 이름 동방관광여행사가 당신의 북유럽 여행을 책임집니다.
2: 북유럽 관광 동반자 1인 누구나 얼리버드 50% 할인 단 2349불
3: 2349불 고급 한식은 기본 노르웨이 연어스시까지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2: 정직한 가격 동방여행사는 거품없는 금액으로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드립니다.
3: 213-386-9660 213-386-9660 동방관광여행사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세이즈,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유능한 검안의 단 1mm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금강 안경. 철저한 애프터 서비스와 확실한 워런티, 바로 저희 금강 안경의 마음가짐입니다. 금강 안경.

0: 아름다운 마음, 바로 금강안경의 마음입니다.
1: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2: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3: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건강하세요.
2: 센터 메디컬 그룹.
4: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5: 와, 라디오 서울 뉴스 사이트 완전 달라졌다며?
6: 진짜? 라디오 서울 1650.com? 최신 뉴스가 바로바로 올라오는 그 사이트 말이지?
7: 속보도 빠르고 오전 7시에서 9시 송공 후에 스토리 뉴스도 최고.
8: 근데 들었어? 라디오 서울 1650.com 사이트에서 이벤트도 한대.
5: 정말? 어떤 건데?
8: 용자나라, 킬코 보험이랑 같이 아마존 $10 기프트카드를 준대.
5: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어? 진짜네? 클릭 한 번이면 응모 끝?
9: 맞아. 라디오 서울 1650.com 들어가서 참여하기 클릭하고 이메일만 쓰면 바로 응모 완료.
10: 뉴스도 보고 선물도 받고 이거 완전 일석이조잖아.
11: 라디오 서울. 뉴스도 빠르고 선물도 빠르다.

0: 이 발언은 지난해 미국 정부가 경영난을 겪던 인텔의 지분 10%를 확보한 과정을 설명하면서 나왔습니다. 당시 인텔 지분 10%의 가치는 약 100억 달러 수준이었고, 이는 반도체법에 따라 인텔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가였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4년 11월 인텔에 최대 78억 달러의 직접 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고, 인텔은 총 109억 달러 규모의 정부 보조금을 받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과 8개월 만에 정부가 보유한 인텔 지분 가치가 500억 달러 이상으로 커졌다며 자신의 공로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메타 같은 기술 기업들이 컴퓨팅 수요를 충당할 발전 시설을 건설하도록 지원한 점을 언급하며 미국이 인공지능 분야에서 중국을 크게 앞서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인텔 지분 확보는 반도체 산업 보호와 첨단 기술 경쟁에서 정부 개입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1: 유타주 북서부의 맨해튼 두 배 크기의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가 들어서면서 주민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스 엘더 카운티 위원회는 최근 약 16,000헥타르 규모의 스트라토스 AI 데이터 센터 건설을 승인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벤처 사업가 케빈 오리어리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미국 AI 기업의 컴퓨팅 능력을 제공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유타에 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2천 개의 연구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데이터 센터는 현재 유타주 전체가 쓰는 것보다 많은 9기가와트의 전력을 필요로 합니다. 가뭄으로 수위가 낮아진 그레이트 솔트 레이크의 수자원 고갈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막대한 전력과 물을 소비하는 시설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환경보호 사이에서 지역사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증권시장 대표지수인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8,000선을 돌파한 가운데 상장지수펀드 시장도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상장지수펀드 순자산 총액이 478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난달 15일 400조 원을 돌파한 뒤 한 달 만에 70조 원 이상 증가한 규모입니다. 올해 들어 증가한 순자산은 181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배 많습니다. 거래규모도 급증해 5월 일평균 거래대금은 29조 원으로 전년 대비 9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성장을 이끈 것은 국내 증시 투자 상품들로 코덱스 200과 타이거 반도체 탑10, 이 각 15조 원과 11조 원씩 순자산을 늘렸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편입한 상장지수펀드는 각 390개와 386개에 달하며 편입금액만 200조 원을 넘습니다. 증권업계는 이달 말 출시 예정인 두 종목의 레버리지 상품이 추가 자금 유입을 촉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중심의 투자 열기가 자동차와 전력 설비 등 다른 업종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이란 군용기를 고출력 레이저로 격추하는 인공지능 제작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며 이란을 압박했습니다. 영상 속 트럼프 대통령은 두 손을 움직이며 직접 발사를 외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이에 맞서 이란 방송에서도 앵커가 총을 들고 사격 훈련을 받는 장면을 연일 공개하며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핵 협상 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난 가운데 양국의 온라인 심리전이 한층 격화되고 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2: 이란 공격 재개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이란 군용기를 타격해 산산조각 내는 영상을 SNS에 올렸습니다.
3: 이란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되는데 이란 역시 앵커가 총을 들고 등장하는 영상과 시민들의 사격 훈련 장면 등을 연일 공개하며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4: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올린 영상입니다. 미국 군함이 이란 국기를 달고 날아오는 군용기에 고출력 레이저로 보이는 무기를 발사하자 항공기는 산산조각납니다. AI로 제작된 영상으로 보이는데 화면에 등장한 트럼프 대통령은 뭔가를 조정하는 듯 두 손을 계속 움직이며 직접 발사를 외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들었는지 자신의 모습을 키워서 같은 영상을 다시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전쟁을 컴퓨터 게임처럼 가볍게 인식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을 아랑곳하지 않는 트럼프식 압박입니다. 이런 미국의 보란 듯이 이란 방송에서는 연일 총기를 든 앵커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바쳐 참전하겠다는 여성 앵커의 모습을 공개한 데 이어 이번엔 앵커가 사격 교육을 받고 총기를 발사하는 장면이 방송됐습니다. 앵커는 이란의 1호 공격 대상으로 꼽히는 아랍에미리트 국기를 향해 발포했습니다.

0: کیل خط نشانه رو بدیم. حبس نفس.
1: آتش.
0: با نام و یاد الله آتش.
1: یا الله.
2: 이란은 시민과 학생들이 참여한 사격 훈련 영상도 공개하며 내부 결속과 대미 강경 여론 조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3: 트럼프, 너 نمیتوانی تنگه هرمز را از ایران بگیری. آمدم که تو را نابود کنم.
2: 미중 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나면서 중동의 위기감이 또다시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온라인과 방송을 통한 심리전까지 한층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4: 서울경제TV는 보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경제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 채널로서 시청자와의 정보 공유와 소통을 통해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는 경제 전문 방송입니다. 서울경제TV는 가치 있는 정보를 보다 빠르게 전달하는 시청자 중심의 소셜 이코노믹 네트워크를 추구합니다. 서울경제TV 시청은 한국TV 웹사이트 tvhanguk.com 또는 유튜브 채널 서울경제TV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5: 와 오렌지 카운티 로컬 뉴스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6: 캘리포니아 주가 예상보다 큰 예산 적자에 직면하면서 교육과 복지 그리고 공공 안전 예산 축소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최근 수정 예산안을 통해 각 부처의 지출을 단계적으로 줄이되 공립학교 기본 지원과 저소득층 의료 서비스는 최대한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주의회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사회안전망 축소에 우려를 나타내며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추가 증세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공무원 노조와 교사단체들은 대규모 감원이 현실화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경기 둔화와 세수 감소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의 구조적인 재정 개편을 둘러싼 논쟁이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7: 피코 리베라의 워싱턴 블루버드에 있는 맥도날드에서 한 남성이 빨간 레이저가 달린 총을 고객들에게 겨누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LA 카운티 보안관 피코 리베라 분서경찰이 즉시 출동해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용의자는 체포 당시 주차장과 인근 상가 사이를 서쪽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레이저 조준기가 달린 총은 실제 위협을 느끼게 하는 무기로 최근 공공장소 범죄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 사건으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왜 맥도날드 안에서 총을 겨눴는지 정확한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장은 안전하게 통제된 상태입니다. 이번 사건은 공공장소에서의 총기 위협이 여전히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로 주택비용과 노숙자 문제를 꼽았습니다. 공영방송 KQED가 지역 여론조사기관과 함께 실시한 최근 조사 결과입니다. 응답자 대다수는 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와 저소득층 사이에서는 높은 집값과 임대료 부담 때문에 캘리포니아를 떠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반면 기후정책과 총기 규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우세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사 결과가 앞으로 선거에서 주거정책과 개발 규제 완화를 둘러싼 논쟁을 더욱 격화시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세금 감면과 공공주택 확대라는 서로 다른 해법이 동시에 제시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주거 문제가 유권자들의 가장 큰 불만으로 자리 잡으면서 정치적 압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샌프란시스코와 오클랜드에서 자율주행 차량을 둘러싼 규제 논쟁이 다시 불붙었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자율주행 차량들이 갑자기 멈춰서거나 차선을 벗어나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샌프란시스코와 오클랜드 시의회 일부 의원들은 자율주행 차량의 운행 시간을 제한하고 도심 특정 구역 진입을 금지하는 조례를 준비 중입니다.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단체들은 급정지와 차선 이탈 사례를 근거로 더 강력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반면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들은 이미 안전기준을 충족했다며 과도한 규제가 기술 혁신을 막을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교통위원회는 시민 안전과 산업 경쟁력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겠다는 입장입니다. 베이 지역의 이번 논쟁은 캘리포니아 전체의 자율주행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이 보도했습니다.
1: 한국 라이브 보도 채널의 최강자 YTN. 정확하고 빠른 보도 YTN. 이제 한국 소식 라이브는 한국TV에서 YTN 채널로 시청하세요. 스마트폰 시청은 한국일보 USA 혹은 한국TV 앱을 다운받으시고 PC에서는 한국TV 웹사이트 www.tvhanguk.com 한국TV 셋탑박스에서도 시청 가능합니다. 미전역 송출되는 YTN 라이브 채널 로컬 광고 문의는 323-692-2117 혹은 323-692-2080번으로 전화주세요.

0: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1: We will fight for you.
0: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2: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3: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4: 센츄리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5: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4: 네.
5: 수영도?
4: 그럼요.
5: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4: 그렇습니다. 센츄리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5: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6: 방금 들어온 최신 국제뉴스와 한국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7: 오늘 스타벅스 코리아가 5월 18일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탱크데이 행사를 진행해 역사 훼손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소셜미디어에 장사치의 비인간적 막장 행태라고 질타하며 도덕적, 행정적,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은 오늘 손정현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를 해임했습니다. 신세계그룹은 행사를 기획한 담당 임원도 해임하고 관련 임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징계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8: 이재명 대통령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모욕했다는 논란을 빚은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행사에 대해 서재장사치의 비인간적 막장 행태라고 질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SNS에 억울하게 죽어간 생명이 대체 몇이고 성의와 역사의 훼손이 얼마나 엄혹한데 무슨 억하심정으로 이런 짓을 저질렀느냐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도덕적, 행정적, 법적, 정치적 책임이 지어져야 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스타벅스 코리아를 향해 5.18 유가족과 피해자들에게 사과는 했느냐고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논란이 커지자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은 손정현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에게 해임을 통보했습니다. 신세계그룹은 손 대표와 함께 이번 행사를 기획하고 주관한 담당 임원도 책임을 물어 해임하기로 했으며 관련 임직원 모두를 대상으로 징계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회장이 특히 이번 일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기리는 기념일에 일어난 것에 대해 격노했다는 게 신세계그룹 설명입니다. 신세계그룹은 앞으로 유사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 프로세스를 재정립하고 조직 내 올바른 역사의식 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0: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본진이 오늘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2026 북중미 월드컵 사전 캠프지인 미국 솔트레이크시티로 출국했습니다. 홍명보 감독과 함께 출국한 선수는 모두 12명으로 최종 명단에 포함된 9명과 훈련 파트너 유망주 3명입니다. 손흥민과 김민재 등 해외파 선수들은 오는 24일부터 차례로 캠프에 합류하며 유럽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을 치르는 선수는 그 이후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대표팀은 이달 30일과 다음 달 4일 트리니다드 토바고 그리고 엘살바도르와 평가전을 치른 뒤 결전지 멕시코 과달라하라에 입성합니다. YTN 보도입니다.
1: 홍명보 감독과 축구대표팀 선수들이 공항에 도착해 출국 절차를 밟습니다. 이동경과 배준호 등 선수들은 배웅 나온 축구팬에게 사인도 하고 함께 사진도 찍으며 인사를 건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에 나설 홍명보호 본진이 사전 캠프 미국 솔트레이크 시티로 출국하는 모습입니다. 홍 감독과 함께 출국하는 선수들은 모두 12명, 조현우와 백승호 등 월드컵 최종 명단에 포함된 9명의 선수와 훈련 파트너로 동행하는 유망주 3명입니다. 손흥민과 김민재 등 해외에서 뛰는 선수들은 오는 24일부터 차례로 사전 캠프에 합류하고 이강인은 유럽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을 마친 뒤 합류할 예정입니다. 깜짝 발탁으로 홍명보호에 합류한 선수들은 월드컵 무대가 주는 설렘과 태극마크의 무게감을 동시에 느낍니다.
2: 월드컵 가서도 끊임없이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끔 선수로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3: 정말 축구와 끈을 처음 묶고 시작할 때부터 꿨던 꿈이고요. 또 가가지고 정말 저희 국민들에게 기쁨을 안길 수 있도록 저도 잘 준비를 하고 싶습니다.
1: 본선 두 경기를 해발 고도 1571m의 과달라하라에서 치르는 홍명보호는 비슷한 고도에 위치한 사전 캠프에서 고지대 적응과 함께 마지막으로 전술을 가다듬을 계획입니다. 최종 명단에 오른 선수들은 이제 더 치열한 주전 경쟁을 펼쳐야 합니다.
4: 다른 형들보다 조금 더 공격적으로 밀고 올라가면서 이제 또 어린 선수만의 그런 활기찬 에너지를 팀에 불어넣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축구대표팀은 오는 31일과 다음 달 4일 각각 트리니다드 토바고 엘살바도르와 두 차례 평가전을 치른 뒤 다음 달 5일 결전지 멕시코 과달라하라에 입성합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0: 백악관은 오늘 미중 정상회담 결과 팩트시트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북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양국 정상은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다는데도 동의하고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촉구했습니다. 무역 분야에서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8년까지 매년 약 175억 달러 규모의 미국 농산물을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소고기 수출 시설 400여 곳의 허가 갱신과 보잉 항공기 200대 구매에도 합의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5: 백악관이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북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이 2028년까지 매년 25조 원 규모의 미국 농산물을 수입하기로 했다며 수출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6: 백악관은 미중 정상회담 결과 팩트시트에서 미중 정상이 북한의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재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도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겠다는 북한의 시도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미중 정상은 또 이란이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는 데 동의하고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촉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팩트시트에서 백악관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제품에 새로운 시장을 열어줄 역사적인 합의를 이끌어냈다며 무역 관련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8년까지 매년 25조 5천억 원 규모의 미국 농산물을 구매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소고기 시설 400여 곳의 수출 허가를 갱신하고 모든 제한 조치 해제를 위해 미국 규제 당국과 협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의 보잉 항공기 200대 구매와 미국 청정 지역에서의 가금류 수입 재개 소식도 알렸습니다.
7: Trade has been very strong. We're getting a lot of soybeans for our farmers. We're doing a lot of there's a lot of things happening with for the farmers. He committed to 200 Boeings, big ones.
6: 다만 백악관은 희토류 등 핵심 광물의 공급망 부족과 관련해선 중국이 미국의 우려를 다룰 거라고만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미중 양국이 민감하지 않은 품목의 교역을 다루는 미중무역위원회와 투자위원회 설립에 합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갈등을 피하고 지지층 결집을 위한 경제 성과에 주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대등한 미중 관계 설정을 시도한 시진핑 주석에 비해 단기적인 전략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8: 5시 이브닝 뉴스는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00 50 라디오 서울. 가장 신속하고 공정한 뉴스. 라디오 서울 뉴스가 최고입니다.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9: 이브닝 뉴스는 1250만 달러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사모펀드의 간섭이나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한인의료 센터 메디컬 그룹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안티에이징의 모든 것 타임 항노화센터 닥터 알렉스 김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 김 변호사 LA 최고의 바비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바비큐 물 한 방울 섞지 않은 100% 찹즙 빨간향 파즙 도라지 배즙 양배추 즙을 14달러 99센트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월드 제공으로 보내드렸습니다.
8: 방금 들어온 최신 국제뉴스와 한국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0: 현직 강원도지사와 전직 청와대 수석이 오늘 강원지사 선거를 놓고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신 일론조사에서 두 이 후보는 오차범위 안에서 팽하게 맞붙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직 프리미엄을 앞세운 현 도지사에 맞서 전직 청와대 수석 출신 후보가 중앙 정치 경험을 내세우며 지지층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강원 민심은 이번 대선 직후 치러지는 지방선거의 주요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0: 6.3 지방선거 전 유권자 목소리를 들어보는 민심 똑똑 두 번째 순서 강원도입니다. 150만 강원도민은 민주당 우상호,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 중 누구의 손을 들어주게 될까요? 김철희 기자가 구석구석 훑어봤습니다.
8: 5시 이브닝 뉴스는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00, 50 라디오 서울. 가장 신속하고 공정한 뉴스. 라디오 서울 뉴스가 최고입니다.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9: 이브닝 뉴스는 1250만 달러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사모펀드의 간섭이나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한인의료 센터 메디컬 그룹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안티에이징의 모든 것 타임 항노화센터 닥터 알렉스 김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 김 변호사 LA 최고의 바비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바비큐 물 한 방울 섞지 않은 100% 찹즙 빨간향 파즙 도라지 배즙 양배추 즙을 14달러 99센트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월드 제공으로 보내드렸습니다.
11: 법정에서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정직함이 중요합니다.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12: 안녕하세요. 지역 사활을 지켜온 검사 아이린 리입니다.
11: 오랜 시간 정의를 실현해온 검사, 법정에서 검증된 후보.
12: 모든 사건에 공정함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11: 신뢰받는 리더, 판사를 위한 준비된 선택. 판사 후보 아이린 리, 오피스 14.
12: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13: 본 광고는 아이린 리, For Judge 2026에서 후원하였으며 FPPC ID 1487620입니다.
14: 햇살 가득한 날 H마트에서 기분 좋은 장보기
15: 달콤한 레드루비 키위 신선한 체리 그리고 솜사탕 포도까지 제철 과일이 가득
14: 살아있는 비너스 조개 수염영광 참굴비 생살치살 스테이크와 돼지 등갈비찜 등 프리미엄 고기와 해산물도 스마트한 가격에 만나보세요.
15: 골라먹는 재미까지 오리온 꼬북친 4종을 한 박스에 담은 H마트 실속 기획 세트로 온 가족 함께 즐기세요.
14: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16: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제인 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17: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16: 장례비는요?
17: 공원묘지랑 다른 장에서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에서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16: 그래서 다들 한국장의사, 한국장의사 하는군요.
17: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18: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 땐 융자나라.
19: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18: 213-388-5600. 213-388-5600.
19: 전화만 하면 융자 승인 2차 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18: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19: 융자나라 좋은 나라.
18: 융자라면 콜미.
19: 213-388-5600. 213-388-5600.
20: 융자 나왔어요.
21: 우와, 빠르네.
22: 방금 청구서들 납부했는데 또 다 올랐어.
23: 갈수록 감당하기 힘들어지네. 요즘은 사업 운영하기가 점점 더 부담이야.
22: 우린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자꾸 뒤처지는 기분이 들어. 정말 답답해. 뭔가 대책을 세워야지.
23: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변화를 위한 선택을 해야 해. 나는 주지사 후보로 톰스타이어에게 투표할 거야. 톰스타이어는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자리에서 물러나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서민을 상대로 이익을 챙기는 대기업의 횡포에 맞서 싸워왔어. 이제는 주거비와 공과금, 생활비 등 각종 물가를 낮추는 데 집중하고 있어. 톰스타이어라면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
22: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인물이네.
23: 그래서 우리는 주지사 후보 톰스타이어에게 투표해야 해.
22: 배틀이 전 가조회계 감사관을 비롯해 존경하고 신뢰하는 지도자들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광고는 스타이어 2026 주지사 선거 캠프에서 지불했습니다.
0: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 개최가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총격을 당한 이후 외교 일정에 차질이 생기면서 양국 정상회담 추진이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 회복과 안보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미국과 중국의 입장 차이가 더욱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 완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은 동맹국들과 함께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양국은 지난해부터 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를 이어왔지만 대만 문제와 기술 패권 경쟁으로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외교 전문가들은 올해 안에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으면 내년 초까지 양국 관계가 경색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 악화는 세계 경제와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헤지펀드 브리지워터의 창업자 레이 달리오가 현재 미국 경제를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으로 진단했습니다. 달리오는 최근 인터뷰에서 경제 성장은 둔화되는데 물가는 계속 오르는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내리면 인플레이션이 더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달리오는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금리를 낮추면 단기적으로 경제가 살아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물가 폭등으로 더 큰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달리오는 1970년대 오일 쇼크 당시와 비슷한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며 신중한 통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투자자들에게 금과 원자재 같은 실물 자산 비중을 늘리라고 조언했습니다. 현재 연준은 올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달리오의 경고는 시장의 긴장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15: 이브닝 뉴스는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안티에이징의 모든 것 타임 항로어 센터 닥터 알렉스 김,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 김 변호사,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제공으로 보내드렸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네, 주말 사이에 쌓여있던 경제 뉴스들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노조에 대한 이야기 중심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제 브리핑 시간, 오늘은 허란 한국경제신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기자님 나와 계십니까?
4: 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협상이 진행이 돼요. 삼성전자 노사의 협상이 진행이 되는데 이거를 사실상 마지막 협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왜 오늘이 마지막 협상입니까?
4: 네, 삼성전자 노사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차 사후조정 회의를 열었습니다. 여는데요. 지난 11일과 12일에 1차 사후조정이 진행됐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렬됐는데 그 이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 16일 이틀 연속으로 노사를 직접 만나며 중재에 나선 끝에 오늘 2차 협상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 파업 예고일이 오는 21일부터 내달 7일까지 18일간인데 오늘부터 따지면 딱 사흘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이 종로의 사후조정에는 정해진 기간이 없지만 물리적으로 이번이 결렬되면 추가 중재는 사실상 어렵다는 게 지배적인 전망입니다. 이 파업이 현실화하면 2024년 7월 25일간의 첫 파업에 이어 삼성전자 창사 이래 두 번째이자 또 최대 규모 파업이 됩니다. 참여 인원만 최대 5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3: 굉장한 우려가 있는 상태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김민석 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진행을 했어요. 긴급 조정권까지 언급을 했는데 일단 노조 반응, 이 긴급 조정권 뭔지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짚어볼까요?
4: 네, 김민석 총리는 어제 서울 정부 서울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면 긴급 조정권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긴급 조정권이 발동되면 노조는 즉시 파업을 멈춰야 하고 이후 30일간 쟁의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그만큼 강력한 수단인데요. 노조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최승호 초기업 노조 삼성전자 지부 위원장은 긴급 조정권 발동을 시사하며 노조를 압박하고 있지만 결코 굴하지 않겠다고 했고 또 협상 전날 노사 비공식 미팅에서도 사측이 긴급조정권을 언급하자 최 위원장이 그만 이야기하자라고 자리를 박차고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칫 오늘 협상 시작 전부터 분위기가 냉랭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3: 자, 긴급조정권 1960년대에 도입된 제도인데 지금까지 딱 4번 시행이 됐습니다. 굉장한 위기감이 있다라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재용 회장이 직접 대국민 사과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 협상 분위기에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4: 네, 이재용 회장이 일본 출장 일정을 중단하고 16일 오후 2시 25분 급거 귀국을 했는데요. 김포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상의 안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해둔 사과문을 꺼내 읽었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저희 회사 내부 문제로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전 세계 고객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매서운 비바람은 제가 맞고 다 제 탓으로 돌리겠다고 했습니다. 단 8문장짜리 짧은 사과문이었지만 사과, 사죄, 죄송이라는 표현을 3번이나 담았고 발언 중 3차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또 변명 없이 책임을 명확히 한 이른바 사과의 정석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 회장의 공개 대국민 사과는 2015년 메르스 사태, 2020년 경영권 승계 문제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이고요. 2022년 10월 회장 취임 이후로는 처음입니다. 네, 노조도 이에 화답을 했습니다. 세승호 위원장은 신뢰 회복에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함께 갈 수 있도록 이번 교섭부터 노력해주면 좋겠다며 오늘 종로의 협상 재개에 동의했습니다. 사측도 노조의 요구를 수용해 대표 교섭위원을 기존 김영로 부사장에서 여명구 DS 즉 반도체 부문 PF 팀장으로 교체하는 등 양측이 한 발씩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3: 자, 일단 형식적으로는 양측이 한 발씩 물러선 걸로 보이는데 이 간극은 별로 좁혀지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핵심 쟁점은 성과급 문제인데 간극은 어떻게 되는지, 타협 가능성은 있는지 어떻게 봐야 됩니까?
4: 네, 쟁점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성과급 재원 규모, 제도화 여부, 그리고 사업부 간 배분 방식입니다. 이 재원 규모를 먼저 보면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확보하고 연봉 대비 50%인 성과급 한도도 없애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올해 삼성전자 영업이익 전망치가 약 300조 원인데 15%면 반도체 임직원 1인당 평균 약 6억 원 수준입니다. 반면 사측은 기존 성과급 제도를 유지하면서 영업이익의 9에서 10%를 별도 추가 지급하겠다는 안을 제시했는데요. 1인당 약 4억 원 안팎입니다. 중노위 중재안은 매출액과 영업이익 1위 달성 시 영업이익의 12%를 특별 포상으로 지급하는 안으로 약 5억 원 수준입니다. 이 노조는 배분율을 다소 낮추더라도 주식 보상 제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절충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12에서 13% 선에서 접점을 찾을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다만 제도화 문제는 훨씬 더 팽팽한 상황인데요. 노조는 과거 회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명문화를 요구한 반면 사측은 3년 후 재논의하는 유연한 방식으로 고집하고 있어서 막판까지 진통이 예상됩니다.
3: 간극을 좁힐 수 있는 부분, 좁히기 어려운 부분까지 살펴봤고요. 지금 이 문제는 법원에도 올라가 있단 말이죠. 법원의 가처분 신청 결과 이것도 변수가 될 수 있다고 그러던데 여기에 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언급이 되네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4: 네, 현재 두 건의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먼저 삼성전자 사측이 수원지방법원에 낸 불법 쟁의행위 금지 신청이 있는데요. 이 반도체 웨이퍼는 온도, 전력, 진동 조건이 조금만 흔들려도 손상될 수 있어 최소 생산 유지 인력은 보장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처분 판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당시 법원은 배양 경제 공정 9개 중 3개만 파업을 제한하고 나머지는 가능하다고 판단했는데요. 이 적극적 생산활동과 변질 부패 방지 활동은 구별해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의 경우 연속 공정 비율이 더 높아 파업이 인정되는 범위가 바이오보다 더 좁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는 DX, 즉 스마트폰 가전 등 이 완제품 부문의 조합원 5명이 교섭 절차 자체가 잘못됐다면 낸 교섭 중단 가처분인데요. 이 두 가지 결정이 파업 전에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협상과 함께 예의주시되고 있습니다.
3: 알겠습니다. 뭐 사실 반도체 웨이퍼라는 게 전력이 끊기면 다 버려야 되는 거니까 법원의 판단도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노노 갈등도 격화하고 있는 그런 추세가 보여요. 조합원들 탈퇴가 이어지고 있고요. 노조 간부들 도를 넘는 듯한 모습을 자꾸 보여주는 것 같아요.
4: 네, 먼저 탈퇴 상황부터 보면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는 지난달 17일 조합원 7만 5천 명으로 과반 주의를 확보했다고 선언했는데 지금은 공식 기준 7만 1,600여 명으로 줄었습니다. 최근 한 달 사이 DX, 즉 스마트폰 가전 등 완제품 부분에서만 4천 명의 탈퇴를 신청했는데 DX 부분 전체 조합원 8천 명의 절반에 달하는 숫자입니다. 이 과반 노조 지위의 마지노선이 6만 4천 명인 만큼 탈퇴가 계속되면 법적 대표 지위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번 교섭이 DS, 즉 반도체 부문 위주로 진행되면서 DX 부문의 이해관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불만이 크고요. 여기에 간부들의 돈 언행까지 더해지면서 내부 균열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2차 사후조정을 하루 앞둔 어제 이송희 초기업 노조 부위원장이 노조 텔레그램 소통방에서 이 삼성전자는 우리가 그냥 없애버리는 게 맞다. 분사 각오로 전달한다 등 이 극단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조합원과의 1대1 대화에서는 회사 담당자를 한 대 갈기고 싶다. 감방 보내면 책도 읽고 운동도 하겠다는 등 이 거친 발언도 쏟아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부위원장 본인이 반도체 부문이 아닌 DX 소속임에도 분사까지 거론한 것은 노노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집행부의 고액 수당 논란까지 겹쳤습니다. 올해 3월 월 조합비의 최대 10%를 집행부 직책 수당으로 편성하는 규정이 만들어졌는데 최승호 위원장은 월 1천만 원에 달하는 수당을 받는다고 알려졌습니다. 집행부가 회사 월급도 그대로 받으면서 조합비에서 수당까지 이중으로 챙긴다는 논란인데요. 이 안건이 파업 찬반 투표에 끼어서 처리됐다는 비판까지 더해지면서 조합원들의 반발이 거세졌습니다.
3: 노노에 드리는 말씀이지만 노조가 명분을 잃으면 모든 걸 다 잃게 되니까요. 적당히 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노총 이번 사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4: 네, 한국노총은 어제 논평을 내고 마타도어식 노조 비난을 중단하라라고 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 요구를 일방적으로 과도하다고 몰아가면서 대기업 노조 때리기에 활용하는 시각을 경계한다는 내용인데요. 성과급 갈등은 기업이 성과 중심 문화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확대해온 제도 제도가 이윤 배분의 공정성 문제로 되돌아온 결과라는 논리를 폈습니다. 정부의 긴급조정권 논의에 대해서도 매우 부적절하다면서 경제적 파급력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파업권을 제한하면 대기업 노동자의 단체 행동권을 옥죄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다만 노조에도 쓴소리를 하긴 했는데요. 특정 집단의 이익을 넘어 노동시장 전체의 불평등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사회적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3: 알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노조에 쏟아지는 비판이 과연 마타도어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각자 좀 판단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협상 결과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에 스콧 베슨트 미국 재무장관 접견을 했었고요.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당시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어젯밤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전화통화도 했는데요. 통화스와프 요청 배경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4: 네, 배경을 이해하려면 지금 정부가 추진 중인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먼저 좀 봐야 되는데요. 정부는 현재 이 패키지의 1호 프로젝트 선정에 나서는 등 이 본격적인 이행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이 투자가 실제로 집행되면 달러 수요가 대규모로 발생한다는 겁니다. 기업들이 달러를 사야 하니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는 압력이 커지고 그러면 원달러 환율이 오르고 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본인도 안전장치 없이 대규모 현금 투자를 받아들이면 1997년 외환위기에 준하는 충격이 올 수 있다는 취지로 우려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이 통화 스와프는 한국은행이 원화를 맡기고 미국 달러를 조달할 수 있는 계약인데요. 시장에 필요하면 달러를 쓸 수 있다는 신호를 주는 것만으로도 이 외환시장 불안을 줄이는 심리적 방파제 역할을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다만 성사 가능성은 아직 불투명합니다. 우리 정부가 관세 협상 때부터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지만 미국 측은 한국은 외환 보유가 부족하지 않다면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이 정식 통화 스와프가 어렵다면 한국이 보유한 미국 국채를 담보로 달러를 빌려오는 피마 레포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 으로 거론되기도 합니다.
3: 알겠습니다. 지금 이야기 나누는 사이에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습니다. 2거래일 연속으로 매도 사이드카라는 소식 전해드리면서요. 어젯밤에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전화 통화도 했습니다. 어떤 내용도 오갔습니까?
4: 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오후 10시부터 약 30분간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정상회담 이후 7개월여 만에 직접 소통입니다. 이번 통화는 트럼프 대통령이 13일부터 15일까지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진 직후에 이뤄진 건데요. 미중 정상회담의 주요 결과를 공유받고 싶다는 한국 정부의 요청으로 성사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미중 간 경제 무역 합의와 함께 한반도 및 중동 정세에 대한 논의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미중 관계의 안정적 관리가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 정상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라고 답한 것으로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3: 자, 한미 대미 투자 이행 문제 이 부분도 논의가 됐다고 하는데요. 이번 통화가 한미 관계 전반에 어떤 의미를 갖는 겁니까?
4: 네, 두 정상은 지난해 정상회담 이후 회담에서 도출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 즉 JFS 이행 문제도 논의했습니다. 이 JFS에는 한국의 2천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약속과 또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해결리 재처리 권한 확대 등 이 굵직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양 정상이 합의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자고 뜻을 모은 만큼 그동안 진척이 더뎠던 안보 협상 속도도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특히 이번 통화는 최근 미국이 북한 관련 위성 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하는 등 이 한미 사이의 미묘한 그 기류가 감지되는 민감한 시점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통화 스와프 요청에 이어 정상 간 직접 소통까지 이어지면서 대미 투자 이행과 또 안보 협력 두 축 모두에서 한미 관계 속도를 좀 끌어올리려는 우리 정부의 의지가 읽힌다는 분석입니다.
3: 알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쌓인 경제 뉴스들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허란 한국경제신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4: 네, 감사합니다.
3: 는 신중 조정 이런 것들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간에 실적이 잘 나오는 거는 여기에 대해서는 뭐 부정한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또 하나의 지금 변수가 생겼습니다. 저희가 일부에서도 짚어본 내용인데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가능성이 지금 불거진 상태예요. 요거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오늘은 일단 삼성전자 오르고 있습니다.
5: 자, 오늘 이제 기대감은 뭐 긴급 조정권이 발동되는가 아니면 이재용 회장의 담화 이후에 뭔가 새로운 돌파구가 나올 거다라는 기대감이거든요.
3: 아, 변화가 있을 것이다.
5: 네, 예, 예. 기대감으로 좀 삼성전자가 오늘 버티는 건데 만약에 이제 이게 실제적으로 파업을 들어가고 물론 이제 긴급 조정권이 나오면 30일간 파업이 유보되긴 하지만 네. 주주들 입장에서는 아마 특히 외국인들은 반응을 좀 과하게 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외국인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반응을 과하게 하기 때문에 만약에 실제로 파업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특히 반도체는 사실은 하루만 그 예를 들어서 공장을 멈춰도 재가동하는데 2주 이상 걸리거든요.
3: 일단 그 웨이퍼 다 버려야 되고.
5: 네, 다 버려야 되고. 네. 뭐 우리가 지진에서 조금만 뭐한 2분 정도 흔들려도 거의 2주 정도 쉬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네. 만약에 파업을 일주일 뭐 이렇게 한다? 그럼 이거는 진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럼 이제 주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게 삼성전자가 오너의 것이냐,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좀 흘러서 이게 노조의 것이냐라고 예. 보면 주주들은 지금 현재 그 삼성전자 노조에서 주장하는 그 영업 이익 15% 대비로 추면 주주들이 받는 배당의 거의 4배거든요.
3: 네.
5: 그럼 이제 주주들도 행동에 나설 수 있죠. 똑같은 동일하게 배당을 하라든지. 그러니까 네. 아마 이렇게 나설 수 있지 않을까. 뭔가 주주의 좀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듭니다.
3: 알겠습니다. 제가 주주 우선주의라는 이야기는 경제학을 배울 때 많이 배웠었지만은 노조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간에 양쪽 다 좀 합의점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계속 반도체 이야기를 하는데요. 반도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에 관심이 가는 게 역시 엔비디아 실적입니다. 엔비디아 실적 어떻게 봐야 됩니까?
5: 실적은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예. 주가 흐름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엔비디아가 작년 10월달 이후에 한 6, 7개월 쉬었거든요. 주가가. 예. 그러니까 조정을 좀 받았고 최근에는 이제 학습의 단계가 동결해서 추론의 단계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칩의 변화가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다시 엔비디아 시대가 도래할 가능성이 좀 높았는데 조금 이제 아쉬움은 이번 미국 중국 방문에서 H200이 거의 수입이 될 거라고 봤거든요. 저도 네. 될 거라고 봤고. 근데 아마 될 거는 같아요. 될 거는 같은데 조금 이제 밀당이 있을 것 같고. 왜냐하면 4월 달에 중국 정부가 선별적 수입을 허용해 줬거든요. 예.
3: 그게 그리고 약간 중국향으로 만든 그거 말씀하시는
5: 그렇죠.
3: 거고요.
5: 예. H200 칩이라고 중국 발 그 칩인데, 그러니까 H200은 가격이 그렇게 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값에서 그래서 매출에 도움이 될 건데, 특히 H200과 관련된 부분은 엔비디아나 SK 하이닉스가 실적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3: 네.
5: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게 그 수출이 재개되면 하이닉스나 엔비디아는 실적의 수입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실적이 예상보다 훨씬 더 좋게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이 기대감이 반영되면 주가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아직은 이번 방문 결과에서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좀 유보될 것 같고 엔비디아 실적 자체는 아마 제가 봤을 때 실적 예상치에 살짝 상회하는 수준이 될 것 같은데 아마 이후에 가이던스가 좀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가이던스는 새로운 칩인 블랙웰과 블랙웰 울트라 가이던스가 좀 더 좋아지는 형태로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3: 알겠습니다. 요 결과에 따라서 우리 시장도 많이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요 내용 지켜봐야 되겠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워낙 많이 빠져서 확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이렇게 국내 증시에 다시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요. 한국으로 오는가 했던 소위 말하는 서학개미들이 다시 서쪽으로 가는 그런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세금 깎아줄 테니까 돌아와. 이런 정부 전략. 역시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죠?
5: 한계가 있죠. 그리고 이제 정책을 좀 그 세밀하게 좀 자세히 보면 한번 왔던 그 자금 다시 가지 못하거든요. 다시 네. 가게 되면은 세상에 다시 불리함이 그 발동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번 엔비디아를 팔고 왔는데 다시 엔비디아를 사지 못한다. 여기에 대한 부담도 상당히 있는 것 같고.
3: 아.
5: 그다음에 이제 네. 세수가 네. 사실 좀 세밀하게 보면 기간이나 금액에 따라서 차별화되기 때문에 그렇게 그 한국 증시를 끌어들일 만큼 매력적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반영된 거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서학개미 분들이 예전보다 많이 똑똑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국내 증시가 많이 올랐고 미국 증시가 조금 조정받았는데 사실 시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이제 미국 증시가 지금부터 갈 수 있는 타이밍도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로 좀 버티시는 것도 예전보다는 좀 달라지신 것 같습니다.
3: 미국 증시가 갈 수 있는 타이밍이에요 지금이?
5: 그러니까 아마도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은 제 생각에 있을 것 같고 다만 미국 증시가 지금 경기 소비재나 산업재나 기술주를 놓고 보면 나머지는 거의 다 미국 이란 전쟁 이후에 전부 다 무너졌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주 독보적으로만 가는 장세가 펼쳐지는데 이 쏠림 현상은 아마 더 심하게 나올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학개미 분들도 좀 똑똑하게 미국의 경기 소비재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아마 기술주에 대한 집중 투자 쪽으로 가시지 않을까
3: 나스닥.
5: 예. 알겠습니다. 나스닥의 반도체 이렇게 보실 것 같습니다.
3: 역시 미국이나 우리나 뭐 아시아 다른 증시나 쏠림 현상이 극단적인 것 같은데요. 특히 우리 시장의 극단적인 쏠림 반도체만 다들 보고 있잖아요. 오늘 제가 얘기한 것도 거의 다 반도체였는데 반도체 말고 다른 거 대안을 찾아본다면은 뭐가 있을까요?
5: 사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보는데 뚜렷한 제안을 못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일단 기술주의 쏠림 현상이 너무 심하시면 경기 소비재 중에서 턴아웃 되는 기업을 좀 찾으셔야 된다라고 보면 그게 우리나라를 본다면 예를 들면 화장품이나 유통업체나 이런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는 실적이 바닥에서 턴아웃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런 종목들이 주가가 생각보다 많이 올랐어요.
3: 이미 많이 갔다.
5: 네, 이미 기술주의 사람들이 집중할 때 야금야금해서 주가 이미 이만큼 올라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대안을 찾기는 지금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 눈치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거는 미국 증시가 지금 경기 소비재들이 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 증시에도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경기에 대한 체감은 또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새로운 대안을 찾으려고 갔던 투자는 사실은 올해로 보면 거의 다 실패거든요. 기술주 투자가 부담스러우시다면 현금을 좀 가지고 눈치를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 알겠습니다. 뭐 투자하지 않는 것도 투자의 방법 중에 하나니까요.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어보도록 할까요? 지금은 코스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코스닥은 뭔 수를 써도 안 가네요. 오늘도 한 5% 정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5: 안타깝죠. 예. 그러니까 코스피는 차라리 올랐으니까 조정을 받지만 코스닥은 그러지 못했고 그러니까 이거는 정책적인 부분에 들어 지만 ETF라는 그 상품 자체가 코스닥에 맞지 않죠. 전체로 움직이는 건 업종 대표주여야 되는데 코스닥은 사실 개별 종목 위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ETF가 발목을 잡아버렸죠. 예를 든다면 삼천단지약에 뭔가 문제가 있을 때 빠질 때 삼천단지약을 매도하게 될 때 ETF 전체가 매도가 들어오니까 다른 종목들 같이 내려가 버리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금융 사이클상 코스닥 중소형주가 러셀 2000에 가는 시기는 금리가 인상되는 초입 구간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아직까지는 금리 인상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하반기 위주로 넘어가야지만 코스닥 장세가 오지 않을까. 그러면 아직까지 시기적으로 몇 달은 좀 더 남았다. 이렇게 좀 보입니다.
3: 알겠습니다. 150조 국민성장펀드 이야기도 나오는데 아직은 조금 더 옮겨가려면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주식시장에 대한 이야기 이지환 오로라 투자자문 투자부문 대표와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5: 고맙습니다.
6: 미쳤다.
3: 지난주 금요일에 8,000피 잠깐 넘었었죠. 소위 말하는 찍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코스피 지수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고요. 매도 사이드카도 발동을 했습니다. 오늘도 매도 사이드카가 다시 한번 발동이 됐고요. 장 초반 낙폭은 약간 줄였지만 그래도 2%대 내림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반짝 조정일까요? 아니면 조정 국면의 초입일까요? 오늘은 이지환 오로라 투자자문 투자부문 대표와 함께 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7: 안녕하세요.
3: 지난주 금요일날 어떠셨습니까?
7: 충격이 좀 컸죠. 충격이 컸는데 사실 이 조정은 어느 정도 그 사실은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당황스러울 수도 있는데 우리가 5월 달에 올라갔던 상승이 그러니까 펀더멘탈이 워낙 좋긴 했지만 사실 그걸 넘어서는 상승이었거든요. 근데 거기는 지난주 목요일이 우리가 옵션 만기일이었고 금요일이 미국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근데 비이성적으로 콜옵션 배팅이 너무 많이 들어왔거든요. 반도체 중심으로. 그러니까 그거와 연관돼서 예를 들면 하이닉스가 5월 달에 보면 뭐 10% 이상 15% 상승한 날이 3일이나 되거든요. 3일간 15% 상승이면 거의 6, 70% 상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사실은 펀더멘탈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어느 정도 옵션 만기에 기대해서 콜옵션과 비이성적으로 좀 올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지난주가 옵션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만기가 지나면 분명히 여기에 대한 효율증은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으로 저희가 말씀을 좀 드렸고 그래서 그 과도하게 올랐던 부분에 대한 조정은 나온다. 다만 이제 금요일날 좀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주말에 좀 있었죠. 일단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방중을 하고 나온 결과가 없다라는 부분에 그러면 이제 원래는 결과가 좀 있을 줄 알았거든요. 특히 이제 IT와 관련된 쪽에 결과가 있을 줄 알았기 때문에 조정이 어느 정도 커버링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시장이 뭘 주목하느냐라고 보면 지난주에 우리가 말하는 소비자 물가지수나 생산자 물가지수가 굉장히 예상보다 높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미국이 지금 보시면 채권 금리가 굉장히 고공행진을 합니다.
3: 막 발작적으로 움직이던데요.
7: 이거는 이제 채권 발작이라고 할 정도로 움직였기 때문에 그러면 금리와 인플레이션을 만약에 시장이 주목을 하게 되면 안 그래도 지난주에 옵션 만기 때문에 오버슈팅돼서 올랐던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조정과 만약에 경기에 대한 조정이 맞물린다면 조정은
5: 생각보다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네. 보셔야 되고 만약에 이번 주에 또다시 그런 펀더멘탈에 관련된 부분이 어느 정도 유야무야 된다라고 하면 조정은 이번 주 한 중반 정도에는 마무리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번 주 초반에 미국 증시가 인플레이션에 주목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네, 우리가 너무 급하게 달려왔기 때문에 조금 쉬어갈 때가 됐다라는 말은 한 5000대부터 계속 나왔던 것 같은데 안 쉬어가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사실은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자유로를 시속 400km로 달리고 있었던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사고가 난 것 같은데 요거를 그냥 사고 잠깐 차 긁히고 만 사고로 봐야 될지 아니면 와장창에서 이게 조정의 초입으로 가는 걸로 봐야 될지 어떻게 보세요?
5: 그러니까 이제 체감은 아마 두 부류가 틀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기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굉장히 저가에서 사서 지금까지 가져오신 분들은 사실 뭐 5월달에 이 정도 올랐는데 이 정도 조정은 별로 그렇게 큰 조정은 이 정도야 뭐 근데 워낙 월 초에 너무 많이 급등했기 때문에 여기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매수에 동참하신 분들은 네. 굉장히 데미지가 크죠. 들어오자마자 지금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데미지가 큰데 그래서 주식은 사실 어렵죠. 어렵고 다만 이런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본인이 이제 어떤 투자 성향을 가지고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대응이 달라지기 때문에
3: 네.
5: 아마 이제 그 부분을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조정을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아무렇지 않게 계속 넘어오긴 했거든요.
3: 네.
5: 지금은 사실 오버슈팅된 부분이 좀 굉장히 강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조정은 분명히 받아야 되는 거였는데 만약에 이제 오늘 내일 미국 증시가 좀 좋지 않다 이러고 이렇게 생각이 되면 시장은 생각보다 조정폭이 조금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수익이 많이 나신 분들이야 견딜 수 있겠지만 수익이 이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은 어느 정도 비중 조절을 하셔야 될 겁니다. 네. 제 생각에.
3: 아, 이래서 비투하지 말라는 거네요.
5: 그렇죠.
3: 비투 엄청나게 많이 늘었다 그러던데.
5: 맞습니다.
3: 아무튼 지금 또 하나 걱정되는 건 이 부분이에요.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 지금 외국인들이 대대적인 매도세를 연일 이어가고 있거든요. 오늘도 순매도예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5: 그러니까 이제 이 시각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예. 하나는 과거에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이 정도 매도를 하면 거의 지수가 버티지를 못하고 굉장히 예. 급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를 한데도 불구하고 지수가 계속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급이 일부 이제 바뀌었다라는 부분은 ETF 물량들이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형성되면서 외국인 물량을 어느 정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가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요건 약간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지수를 추정해서 들어오는 패시브 수동적인 자금이 있습니다.
3: 네.
5: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현재 코스피가 8000을 올라왔기 때문에 거의 차익 실현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3: 아, 그러니까 요거는 어떤 이렇게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하는 그런 것들을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5: 그래서 요거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나빠서 매도하는 게 아니라 지수 8000에 대해서 수익 실현을 하기 때문에 가장 비중이 큰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도가 많이 몰리는 거죠.
3: 네.
5: 그러니까 요게 수동적인 매도가 있는데 이게 아마 대다수를 이루고 있을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근거를 보면 최근에 블랙록이라는 미국에서는 거의 상호펀드에서는 넘버원인데
3: 네.
5: 여기가 우리나라 지수에 대해서 패시브 펀드를 매도한다라고 밝혔거든요.
3: 네.
5: 그러니까 그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스페이스X가 상장이 됩니다.
3: 아, 그렇죠.
5: 그러니까 스페이스X가 네. 상장되는데 블랙록이 거기에 최대 주주로 참여를 하거든요. 그럼 거기 참여하기 위한 자금을 또 모아야 될 건데 아마도 한국 증시에서 매도한 물량이 상당 부분 굴러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3: 아, 많이 벌었으니까 요거 빼가지고 글로 그렇죠. 가는 거네요. 네.
5: 예. 그런 수급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개별 종목에 대한 매도세는 사실은 그 자체만 놓고 보면 그렇게 높은 건 아닙니다. 외국인 매도에 비해서. 그러니까 지수에 의해서 빠져나가는 외국인 매도세가 워낙 크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도 물량이 많다.
3: 예.
5: 다만 지금까지는 외국인들이 이런 패시브 자금이라 하더라도 금융투자에서 매수를 해줬거든요. ETF 물량으로. 그런데
3: 네, 네.
5: 우리나라가 이제 오늘도 급락하고 금요일 급락 그리고 5월 초 이전에 급락계의 패턴을 보면 외국인들이 매도하는데 금융투자가 같이 매도하면 거의 5% 급락이거든요. 사이드카 발동되거든요.
3: 예.
5: 그러니까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고 금요일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수급에 취약성이 있는 거죠. 만약에 금융투자가 매수하지 않으면 우리 시장은 급락한다라는 부분에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3: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는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꼭 이런 타이밍에 보면요. 외국계 증권사들이 하나씩 거들어요. 노무라 쪽에서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목표 주가를 기존 삼성전자 34만 원에서 59만 원으로 SK하이닉스를 234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높여 잡았거든요. 이 댓글 반응이 야 이거 외국인들한테 다 또 개인들한테 떠넘기고 도망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반응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5: 그러니까 이제 이런 레포터 의향이 있으시면 진작에 좀 됐으면 좋았을 건데
3: 그러니까 꼭 이런 타이밍에
5: 이런 타이밍에 내시니까 아마 그런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쪽은 외국계 증권사에서 공격적으로 레포트를 냈거든요. 근데 외국인들 매수 물량은 객단적으로 보면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ETF 물량들이 거의 커버하면서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반도체가 워낙 단기간에 많이 올랐고 네. 거기에 대한 부담이 큰데 5월 말 되면은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레버리지 ETF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외국인들 관심사항이 분명히 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헤지 펀드들은 레버리지 싸움이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어떻게 쓰느냐의 싸움인데, 그러니까 이런 상품이 나면 분명히 활용하려고 할 건데, 그걸 활용하려고 하면 분명히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싸게 잡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려면 그 상품이 출시되기 전에 제가 볼 때는 어떻게든 조정을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거든요.
3: 아, 그래야지 싸게 살 수 있으니까.
5: 만약에 그 고공행진 한 상태에서 그 상품 출시가 되면 ETF 자금이 일시적으로 몰리면서 거기에 오히려 더더욱 상승이 부채질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외국인들은 여러 가지 노림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분명히. 네.
3: 알겠습니다. 그런 노림수에 우리가 잘 올라타야지 여기서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코스피가 다시 8000으로 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 많이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대표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5: 저는 이제 갈 수 있다라에 한 표를 드는데 예. 이 갈 수 있다라는 부분은 이제 생각하셔야 될 게, 갈 수 있다라는 부분은 저는 간다고 봅니다. 다만 코스피 지수가 8000을 가더라도 혜택은 기존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롯한 AM 모멘텀 가는 종목을 싸게 사신 분들이 혜택이 가는 거죠. 지금도 8000을 찍었지만 상승하는 종목이 거의 63.4%, 아, 그 하락하는 종목이 63.4%, 상승하는 종목이 30%도 최 초반밖에 안 되거든요.
3: 그렇죠.
5: 그러니까 네. 그 사람들만 계속해서 투자를 해서 이익을 보는 거고 대부분은 손실을 보는 거기 때문에 아마 코스피가 다시 8000을 간다라고 해도 아마 여기도 굉장히 흔들고 난 다음에 또다시 반도체나 이쪽 AI 중심으로 갈 건데, 그 흔드는 과정에서 버틸 수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지 않을 거고
3: 네.
5: 결국은 8000선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다시 어떤 작업을 한 외국인

0: 시장 조정되는 흐름이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조정받으면은 이거 이틀 동안 조정받았으니까 살 타이밍 아니냐라는 평가도 나오는데 소위 말하는 줍줍. 어떻게 찬성하십니까?
1: 아, 저는 조금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앞서 이제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이번 조정은 5월 초에 들어왔던 어떤 옵션에 연계돼서 과하게 올랐던 부분이 당연히 조정을 옵션 만기가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이었기 때문에
0: 네.
1: 이번 주에 당연히 조정이 온다. 는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다. 다만 조정의 강도는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는 지금 미국의 채권 금리나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이 만약에 증시에 영향을 주게 되면 이 조정은 조금 더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습니다.
0: 그러면 어디까지 열어놓을까요?
1: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 네. 한 10% 이상 조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0: 네네.
1: 만약에 지수가 10% 조정을 받으면 개별 종목은 20, 30% 급락한 종목이 많이 나올 거거든요.
0: 한 6천 중반대까지는 일단 열어놔야 되는 겁니까?
1: 6,800 정도 네. 900 요 사이까지도 만약에 경기 관련된 부분이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좀 열어놓을 필요는 있습니다.
0: 네.
1: 그러면 일반 투자자분들은 견디기 힘들거든요. 그게 이제 첫 번째 가정이고 두 번째는 만약에 이번 주에 들어왔는데 지난주에 났던 CPI, PPI 지표에 미국 증시가 옵션 만기가 지난 후에 반응을 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왜냐하면 케빈 호시라는 새로운 연준 의장이 들어왔기 때문에
0: 네.
1: 정책적인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조정은 이번 주 초반 중반에 끝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미국 증시는 다시 AI 모멘텀을 받는 반도체 위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 중에 어느 게 맞냐는 사실 이번 주 초반에 미국 정치 흐름을 봐야지만 네. 알 수 있습니다.
0: 최소한 줍줍은 할 타이밍은 아니라는
1: 그건
0: 거네요.
1: 아니죠. 저는 예. 좀 기다리셔야 된다고 봅니다.
0: 비투는
1: 그래서 이제 그게 좀 문제가 되는데 만약에 본인이 비투라고 생각을 드시면 분할적으로 저는 비중을 좀 줄였다가 다시 사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0: 알겠습니다. 약간은 신중 조정 이런 것들 필요한 상황인 것 같고요.
2: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3: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을 사흘 앞둔 어제 두 번째 사후 조정 절차에 돌입했지만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한 채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4: 다만 접점을 찾아가고 있는 거로 전해졌는데요. 양측은 오늘 추가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5: 삼성전자 사측과 노동조합이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마주 앉았습니다. 1차 사후 조정이 결렬된 지 닷새 만에 박수근 중노위원장의 중재 아래 두 번째 사후 조정 회의가 열렸습니다. 논의는 두 차례 정회를 거쳐 5시간 넘게 이어졌고 회의장을 빠져나온 노사는 취재진 질문에 말을 아꼈습니다.
6: 노동조합은 일단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고 있고 연장에서 오전 10시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5: 앞서 양측은 성과급 재원 규모와 지급 기준, 제도화 여부를 두고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노조는 영업이익 15%를 재원으로 성과급 상한을 폐지하는 방안을 제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기존 성과급 체계를 유지하면서 반도체 사업부의 영업이익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추가 보상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시 협상에 나선 노사는 성과급 제도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설명한 뒤 주요 쟁점을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노위는 조정 성사 가능성을 두곤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양측이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애초 회의가 예정된 시간보다 30분가량 일찍 끝난 것도 원활한 논의의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7: 적극적으로 임해주셨습니다.
8: 적극적으로 임했고 좀 접점을 찾은 게 있어요 혹시?
7: 찾아가고 있습니다.
5: 협상은 하루 더 이어질 예정입니다. 중노위는 노사의 자율 조정을 최대한 지원하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조정안을 제시할 방침입니다. 노사 모두 이를 받아들이면 조정이 성립되지만 한쪽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최종 결렬됩니다. 이번 협상은 총파업을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타결 기회로 꼽힙니다. 양측 모두 시한을 못 박지 않은 만큼 파업 예고일 직전까지 협상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3: 수원지방법원은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위법한 쟁의 행위를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사건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쟁의 행위 기간에도 각 시설이 평시와 같은 인력과 가동시간, 규모로 유지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삼성전자 측이 주장한 방제시설과 배기, 배수시설 등이 모두 안전보호시설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법원은 또 노조가 이를 어길 시 하루에 1억 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의 결정문을 보면 삼성전자가 국내외 경제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력을 고려한 부분들이 발견됩니다.
4: 재판부는 파업이 사측의 손실을 넘어 가정과 자동차 같은 국...

0: 국내 산업 전반에 타격을 줄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어서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1: 법원은 노조의 불법 쟁의 행위를 금지해달라는 삼성전자 측의 가처분 신청을 상당 부분 인용하면서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손해를 언급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반도체 공정이 24시간 연속 운전을 전제로 설계됐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일시적인 가동 중단조차 수율 저하와 웨이퍼 손실 같은 직접적인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법원의 우려는 삼성전자라는 개별 기업의 피해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가 글로벌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주목한 겁니다. 재판부는 반도체 생산 차질이 발생할 경우 자동차와 가전, 정보통신 같은 산업으로 생산 지연이 번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삼성전자 노동자들의 파업이 국내 산업 전반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이런 손해가 사후적인 금전 배상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평가를 바탕으로 파업 기간이더라도 작업 시설의 손상이나 원료 제품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필요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국가 경제의 타격을 염려하는 정부 안팎의 기류 속에서 반도체 산업의 특수성과 영향력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됩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2: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0: 공공복리를 위해선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다고도 했는데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긴급조정권 발동을 시사한 거로 보입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3: 오는 21일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예고일을 앞두고 노사가 단판에 나선 날,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기업만큼 노동도, 반대로 노동권만큼 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대상을 특정하진 않았지만 삼성전자 노사 양측 모두에게 대화와 타협으로 접점을 모색하라고 촉구한 거로 해석됐습니다.
4: 친노동은 반기업, 친기업은 반노동이라는 이 낡은 이분법을 깰때 우리는 비로소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3: 그런데 이어진 문구에선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쓰고 제도화까지 요구하는 삼성전자 노조를 더 겨냥한 듯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한 겁니다. 구체적 내용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파업이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정부가 쟁의 행위를 30일 동안 금지할 수 있는 긴급 조정일 거란 관측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도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상상을 초월한다며 긴급 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입니다.
5: 정부는 국민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 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이 대통령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와 더불어 주주의 권리를 환기하며 과유불급, 물극필반이라고도 했습니다.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고 사물이 극에 달하면 반드시 반대로 돌아간다고 꼬집은 겁니다.
6: 또 힘이 세다고 더 많이 갖는 게 아닌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역설했는데 삼성전자 노사 양측의 연대와 책임의식을 촉구한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 두 정상이 오늘 경북 안동에서 만납니다.
0: 넉달전 다카이치 총리 고향에서 가진 셔틀 외교에 대한 답방인데요.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 한일 두 정상이 어떤 결과를 낼지 관심이 쏠립니다. 도쿄에서 이승배 특파원입니다.
7: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를 만나러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회담 장소는 수도 도쿄가 아닌 다카이치 총리 고향인 나라현이었습니다. 당시 다카이치 총리가 이 대통령 숙소 앞에까지 직접 인사를 나와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넉 달 만에 두 정상이 다시 만납니다. 이번엔 다카이치 총리가 한국으로 갑니다. 답방 차원 셔틀 외교인 만큼 서울을 벗어나 이 대통령 고향인 경북 안동으로 향합니다. 지난 1월 그날처럼 정상회담이 열리는 호텔 입구에 이 대통령이 직접 나가 다카이치 총리를 맞을 예정입니다. 두 정상은 지난해 10월 경주 APEC 정상회의에서 처음 대면했고 이번이 세 번째 만남입니다. 청와대는 다카이치 총리를 국빈에 준해 예우할 계획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에 어떤 의제가 오를지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봉쇄가 길어지면서 기름 구하느라 골치가 아픈 데다가 최근 미중 정상회담 때 중국이 강경 메시지를 내면서 타이완 문제도 복잡해졌습니다. 두 정상은 회담 결과를 공동으로 언론에 발표할 예정인데 불확실성이 짙어지는 국제 정세 속에 어떤 결과를 낼지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2: 광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스타벅스 코리아가 진행한 탱크데이 이벤트를 두고 논란이 커지자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이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를 전격 해임했습니다.
0: 이재명 대통령도 이번 일을 막장 행태라고 직접 언급하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8: 5.18 당일 스타벅스 코리아는 탱크 시리즈 텀블러 판매를 시작하며 탱크데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탱크데이라는 문구와 날짜가 달렸고 책상에 탁이란 표현이 함께 사용됐습니다. 공개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선 해당 표현이 광주 5.18 민주화운동과 1987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비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마트산업노동조합도 논평을 내고 이번 사건은 한국 사회의 극우 세력과 결코 떼어서 볼 수 없다면서 국민과 사회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행사를 즉각 중단하고 홈페이지 등에 두 차례 사과문을 올렸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결국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은 손정현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에게 해임을 통보했습니다. 손 대표뿐 아니라 이번 행사를 기획하고 주관한 담당 임원도 해임하기로 했고 관련 임직원 모두를 대상으로 징계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도 SNS에 글을 올려 저질장사치의 비인간적 막장 행태라면서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도덕적, 행정적, 법적, 정치적 책임이 주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2: 탄약을 실은 미 수송기 수십 대가 이스라엘에 착륙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란과의 전쟁 재개가 임박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옵니다.
0: 불안감이 감도는 상황 속에 이란은 중재국 파키스탄을 통해 미국과 종전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히면서 국명 전환에 나섰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양희력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9: 미국의 수송기 수십 대가 탄환을 싣고 독일에서 출발해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도착했다. 알자지라가 이란 언론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입니다. 이를 두고 이스라엘 방송인은 이란 전쟁 재개를 위한 준비의 일환이라고 소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지 시각 지난 일요일 트럼프 미 대통령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이란 문제를 놓고 논의했다는 언론 보도 뒤 이스라엘 공영방송 칸은 익명의 안보 관계자를 인용해 이스라엘이 미국의 새로운 공습에 동참하고 이란의 에너지 기반 시설을 목표로 삼을 것이라고 전했다고 알자지라는 소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시간이 촉박하다며 압박해 전쟁 재개가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자 이란은 종전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진화에 들어갔습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주 중재국 파키스탄을 통해 미국 측이 수정 사항을 전달했다고 언급했습니다.
10: 모바제 쇼딤 제다린 찬루즈 바르시 쇼드 바 아무톨 케 디루즈 엘람 쇼드 متقابلاً نقطه نظرات ما به طرف آمریکایی منعکس شده.
9: 미국이 이란의 14개 항 제안을 공개 거부한 뒤에도 종전 협상을 위한 의견 교환은 계속됐다는 겁니다. 폐쇄시키한 이란 대통령도 종전 협상과 관련해 대화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은 비논리적이라며 품위를 지키면서 협상하고 국가의 권리를 수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쟁 재개가 곧 현실화할 수 있다는 징후가 쌓이자 이란은 협상 진행 중이란 카드를 꺼내며 분위기 전환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우라늄 농축 권리에 대해선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일축하고 있어서 종전 협상은 여전히 쉽지 않은 모양새입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YTN 양일혁입니다.
2: 이란 정부가 기존 종전안에 대한 미국의 답변을 받은 뒤 수정된 새 협상안을 전달했습니다.
0: 미국이 이란의 요구를 일부 수용했다는 소식과 새 종전안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는 보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런던 조수현 특파원입니다.
11: 이란 정부는 17일 밤 중재국인 파키스탄을 통해 미국 측에 수정된 종전안을 전달했습니다. 14개 조항으로 된 이전 제안에 대해 미국 측에 답변을 받은 뒤 일부 내용을 수정해 14개 항의 새 협상안을 다시 전달한 겁니다. 이란 타스님 뉴스는 대미 협상 소식통을 인용해 새 제안은 종전과 미국 측이 해야 하는 신뢰 구축 조치에 집중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미국이 협상 기간 이란에 대한 원유 수출 제재를 유예하는 조건에 동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이란 고위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의 최신 종전안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와 미국의 해상 봉쇄 해제에 또다시 초점을 맞췄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가장 어려운 쟁점인 우라늄 농축 문제는 추후 협상으로 미뤄졌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사찰을 조건으로 이란이 평화적 목적의 제한적 핵활동을 유지하는 안을 미국이 수용하는 유연성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백악관은 이란의 최신 종전안이 합의하기에 충분치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란이 보내온 수정안을 의미 있는 진전으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핵무기 개발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언급은 더 많이 포함됐지만 우라늄 농축 중단이나 기존 고농축 우라늄 비축량 인도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은 없다는 겁니다. 또 이란의 상응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미국이 원유 수출 제재를 완화해 줄 수는 없다며 타스님 뉴스 보도를 일축했습니다. 협상이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공격 재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어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동으로 공습에 나설 가능성도 여전합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2: 호르무즈 해협 부근에서 발생한 우리 선박 HMM 나무호 피격 사건에 대해 그동안 관련성을 부인하거나 입장 표명을 피해오던 이란 정부가 위장 작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0: 그렇지만 제3국의 공격을 의심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진 못했습니다. 신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12: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진행하는 매주 월요일 정례 브리핑. 이란 ISNA 통신 기자가 HMM 나무호 피격 사건과 관련한 한국 외교부 장관과 이란 외무부 장관의 통화 내용을 물었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대변인은 어떤 행위자가 이 일을 저질렀는지 의문이라며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번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영내 일부 세력이 지역의 불안정을 키우기 위해 어떤 조치도 서슴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면서 가짜 깃발 작전 가능성을 과소평가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짜 깃발 작전은 공격 주체가 자신을 숨긴 채 적대국이나 제3국 소행처럼 꾸미는 위장 전술을 말합니다. 피격 사건 발생 2주가 지나서 이란 외무부가 제3자의 공격 가능성을 제기한 건데 위장 공격을 의심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란 정부는 그동안 나무호 피격과 이란군의 연관성에 대한 입장 표명을 피해왔습니다. 지난 6일 주한 이란 대사관만 이란 군대 개입 의혹을 전면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17일 양국 외교장관 통화에서도 우리 정부는 이란 정부의 입장을 요구했지만 딴소리만 들었습니다. 아라그치 장관은 중동 지역의 불안정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잘못이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답변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기술 분석팀을 파견해 나무호를 타격한 비행체 잔해와 선체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0: 더불어민주당은 5.18 민주화운동 46주기를 맞아 아픈 계엄의 역사와 12.3을 연결지으며 6월 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1: 국민의힘은 연일 정권 견제론을 띄우며 반전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2: 5.18 당일 광주에서 중앙선대위 회의를 연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어느 때보다 비장한 눈빛으로 12.3 비상계엄을 정조준했습니다. 계엄이 성공했다면 자신도 이재명 대통령도 연평도 꽃게밥이 됐을 거라며 다시 한번 선거에서 승리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3: 5월 광주는 끝나지 않았고 12.3 비상계엄 내란은 아직도 끝나지 않고 현재 진행형입니다.
2: 전남 광주의 고귀한 희생을 또 언급하면서 민형배 후보가 초대 시장이 되면 지역을 국가 균형 발전의 메카로 만들 거라고 추켜세웠습니다. 지도부는 중원으로 이동해서 박수현, 전운수 등 충남 후보들을 전폭 지원했지만 당에서 제명된 후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관영 전북지사 후보를 향해선 압박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4: 전북 도민을 개돼지로 지칭한 것은 김관영 후보 본인의 생각이었습니까? 아니면 선대위 차원입니까?
2: 국민의힘은 이번 지방선거를 위험한 이재명 정권과 불안한 민주당 독주를 견제하는 선거로 규정하며 여론전에 안간힘을 썼습니다. 공동선대위원장인 송원석 원내대표는 이른 아침 기자간담회를 자처해 민주당을 뽑으면 안 되는 이유를 조목조목 나열했습니다.
5: 공소 취소를 막는 투표, 세금 폭탄을 막는 투표, 파업 대란을 저지하는 투표, 여당의 독주를 견제하는 선택이.
2: 간담회 뒤엔 최고위원과 당 중진을 이끌고 강원도를 찾아 김진태 지사 후보에게 기운을 불어넣었습니다.
6: 요새 뭐 TV 토론도 안 하고 행사도 막 줄이고 잘 안 다닐 거예요. 왜냐? 뽀록 나니까.
2: 장도혁 대표는 지난 주말 한국 선수가 이긴 UFC 경기를 언급하며 대역전 드라마를 쓸 것이다. 누가 이기나 두고 보자는 글을 남겼습니다.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6월 지방선거에 여야가 외치는 구호도 한층 선명해진 모습입니다. 내란 척결과 독재 저지로 치환되는 프레임 전쟁은 투표장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0: 여야는 GTX-A 삼성역 구간에서 철근 누락 등 시공 오류가 발견된 걸 두고 국회에서 충돌했습니다.
1: 서울시장 후보 캠프의 선대위원장들이 전면에 서서 사실상 대리전이 연출됐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7: 6.3 지방선거를 16일 앞두고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는 서울시장 선거 대리전을 방불케 했습니다. 피켓을 둘러싼 신경전으로 시작부터 고성이 일었고 삼성역 GTX-A 노선의 철근 누락 공방으로 여야는 정면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오세훈 시장 시절 철근 누락을 알고도 국토부에 뒤늦게 알렸다는 은폐 의혹을 제기했고 국민의힘은 세 차례나 국토부 산하기관에 보고했다고 맞섰습니다.
8: 단순한 시공사의 오류다, 자기는 몰랐다 라고 하는 것은 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입니다.
9: 서울시가 국토부에 보고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했습니다.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10: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11: 30년 경험으로 교통사고 중상의 사건을 책임집니다. UC 버클리, UCLA 로스쿨 출신, 수천만 달러 승소,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사고 후 당황하지 말고 무료 상담 받으세요. 최고의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무료 상담 213-380-0777, 213-380-0777. 고베주얼 그룹이 5월 21일부터 25일까지 코리아타운 플라자 지하 1층 LED 광장에서 대형 보석쇼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보석 쇼핑, 애프터 마더스데이를 노려라를 슬로건으로 진행됩니다. 남양 진주와 아쿠아 진주 목걸이, 랩다이아, 무이사 나이트 반지 등 무려 2천여 점이 전시되며 전 품목 최대 80% 할인으로 실속 있는 쇼핑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목선을 커버하는 붉은 진주 목걸이와 얼굴을 밝히는 다양한 디자인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마더스데이 이후 가장 합리적인 보석 쇼핑 마지막 찬스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베주얼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 광장에서 5월 22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라디오 서울 공개방송도 놓치지 마세요. 3100일쇼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마지막 세일을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에 드리며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티노 양복 799불 하나 사면 두 번째는 반값입니다. 사계절용 콤비 자켓, 티셔츠, 와이셔츠, 바지,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을 업투 75% 세일합니다. 맞춤 양복도 수량 한정으로 임구영 대표가 직접 맞춰드리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3100 윌셔 이태리 패션타운은 윌셔와 웨스트무어랜드 213-382-3311, 213-382-3311번입니다. 자동차 문제로 고민. 새 차를 샀는데 고장이 반복된다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럴 때 소비자를 지켜온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이 있습니다. 20년 이상 경력,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합니다. 무료 상담, 한국어 서비스 제공. 지금 바로 213-400-0091, 213-400-0091 니타레몬 로펌으로 연락주세요.
12: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원에서 가장 싼 여행사 세안여행사. 지난 40년간 한인사회와 함께한 세안여행사로 전화주세요. 가장 쉽고 편리하게 집에서 직접 비행기표 구입하시고 공항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또한 모국 방문 시 최첨단 설비를 갖춘 병원에서 건강검진도 받으세요. 티켓은 물론 여행에 관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세안여행사 213-383-4988, 213-383-4988.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퇴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2361.
10: 라디오 서울 안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네, 민심은 천심, 뉴스는 장성철의 관심. 오늘 우리 당에 배달된 따끈따끈한 뉴스 지금 봉인 해제합니다. 뉴스 왓당. 자, 그럼 오늘 현안 보고 받으셔야죠. 뉴스 명당의 월요일 뉴스 특보 경향신문 유경성 기자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3: 첫 번째 뉴스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 예, 첫 번째 뉴스는 삼성전자 노사 성과급 줄다리기 절충점 찾을까로 준비했습니다.
3: 전 하여튼 이 기사 보면 되게 속상하던데.
4: 네, 그렇죠.
3: 여러 가지 감정이 들어요.
4: 네.
3: 오늘 협상 재개하죠?
4: 예.
3: 입장차 여전한 것 같은데요.
4: 네, 맞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정부 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마주 앉습니다. 노조는 21일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상황인데요. 오늘 조정이 사실상 마지막 대화의 기회입니다. 양측의 입장차는 성과급이 핵심인데요. 노조는 영업이익의 일정 부분을 성과급으로 제도화하자는 거고 사측은 여기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지급 기준으로 고정을 하고 또 성과급의 상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3: 네.
4: 현재 삼성전자는 영업이익에서 자본비용 등을 제외한 경제적 부가가치라는 걸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공개가 되지도 않고 기준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3: 네.
4: 반면 사측은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을 하면 외부 상황에 맞춰서 경영상의 대응을 하기가 좀 어려워질 거라는 입장입니다. 또 지금이야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탔지만 침체기가 왔을 때 영업이익의 정률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거는 리스크가 될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3: 네. 협상이 잘 될까요?
4: 일단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6일 급거 귀국해서 대국민 사과를 했었잖아요. 그 이후에 해빙 무드가 조성은 됐었습니다. 다만 노사 양측의 입장차가 크고 계속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데다가
3: 네.
4: 이 사전 미팅 분위기가 좀 다소 긴장이 감돌았던지라 아직 낙관하기는 이릅니다. 어제 노사가 비공식으로 사전 미팅을 한 건데요. 삼성전자 노조의 최승호 위원장은 사측이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성과급 기준보다 오히려 후퇴된 안을 제시했다면서 오늘 대화에서도 만약 자세가 크게 바뀌지 않는다면 합의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또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사측이 긴급 조정권을 시사를 했다면서 사측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전했고요. 하지만 오늘 조정이 사실상 마지막 대화의 기회예요. 잖아요.
3: 네.
4: 그런 만큼 노사 양측이 조금씩 물러서서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도 좀 조심스럽게 좀 점쳐 봅니다. 노조는 조건부로 특별 보상을 받고 사측이 성과급 제도화를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가능성, 혹은 일정한 기간 동안만 새로운 성과급 체계를 적용하는 방안 등을 절충안으로 받을 수 있다고 좀 거론이 됩니다.
3: 돈을 많이 벌어도 참 기업체는 문제네요.
4: 네, 그렇습니다.
3: 정부가 긴급조정 카드를 언급했네요.
4: 네, 김민석 국무총리가 어제 대국민 담화를 발표를 하고 파업으로 국민 경제 피해가 막대하게 좀 우려가 된다면 경제 보호를 위해서 긴급 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사 양측에 반드시 성과를 내주기를 온 국민과 함께 간절히 요청드린다고 했는데요. 정부가 긴급 조정권을 발동을 하면
3: 네.
4: 노조는 관련 노조 노동조합법 77조에 따라서 쟁의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되고요. 30일간 파업이 금지가 됩니다. 그런데 민주당 정부가 긴급 조정권을 실제로 발동을 한다면 아무래도 친노동 그 노선을 표방을 하고 있는 만큼
3: 그러니까요.
4: 파장이 적지 않을 걸로 좀 예상이 되고요. 노정 관계가 급속하게 얼어붙을 거고 사회 갈등 비용도 아무래도 불가피하게 좀 발생을 할 것입니다.
3: 네.
4: 또 정년 연장이나 기간제법 개편 같은 정부와 노동계가 앞으로 함께 풀어야 될 과제들도 지금 많이 있잖아요.
3: 네.
4: 이런 걸 생각을 하면 긴급조정권의 여파가 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 긴급조정권이라는 게 지금까지 총 4차례 발동이 됐는데 진보당과 정의당은 노동 3권을 강제로 제한하는 극악 처방이라고 비판을 하면서 극단적인 예외 상황에서만 쓰여야 될 최후의 수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3: 네, 오늘 협상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시죠. 예, 두 번째 뉴스는 뭔가요?
4: 네, 두 번째는 이재명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과 30분간 통화 소식입니다.
3: 네, 어젯밤에 10시부터 30분간 통화했다면서요?
4: 예, 이번 통화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였던 지난해 6월 6일 이후에 345일 만에 이루어진 두 번째 통화입니다. 우리 측에서 회담 결과 공유를 요청을 해서 통화가 이루어진 걸로 전해졌고요.
3: 네.
4: 이 통화에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미중 양국이 한반도 비핵화 목표 유지에 한뜻을 모은 만큼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평가를 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하는 형태로 이루어졌고요. 또 한미 관세 협상과 핵잠수함 추진 등이 명문화된 그 팩트시트 있었잖아요.
3: 그렇죠.
4: 네, 관련 언급도 있었다고 해요. 이 합의를 충실하게 이행해 나가자는 데 뜻을 함께 했다고 합니다.
3: 네. 네,
4: 또 그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문제 나 또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문제 같은 안보 현안도 좀 있었는데 이 부분도 대화 테이블에 올랐을 가능성이 좀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3: 뭐 미중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좀 얘기가 나왔지만
4: 네.
3: 뭐 큰 기대, 뭐 빅딜 뭐 이런 거는 좀 없었던 것 같아요.
4: 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란이나 대만 문제 같은 그런 양국의 이해가 얽힌 지정학적 문제를 좀 대승적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를 했는데 별다른 내용은 없었습니다. 중국은 대만 문제를 주요하게 거론하면서 이란 문제에는 원론적으로만 언급을 했고요.
3: 네.
4: 미국은 이란 문제에 양국의 공감대를 찾은 것처럼 보도자료를 냈고요. 예를 들어서 미국 백악관은 시진핑 주석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동의한다고 했는데
3: 네.
4: 주 유엔 중국 대사는 미중 정상회담 직후에
3: 네.
4: 미국이 유엔에서 주도하는 이란 규탄 결의안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3: 네.
4: 결국 각자 하고 싶은 말만 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공동 선언문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3: 그러네요. 예. 보니까. 참 이게 합의대로 트럼프 대통령 얘기대로 될지 네. 잘 모르겠는데
4: 그렇습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이 또 돌발 발언했네요.
4: 맞습니다. 대만 관련인데요.
3: 네.
4: 베이징에 체류하던 중에 폭스뉴스와 인터뷰를 했는데 이 인터뷰에서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승인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나아가서 이 문제가 중국에 달려있다.
3: 네.
4: 또 이건 우리에게 매우 좋은 협상 카드라고 말을 했는데 이런 발언도 있었어요. 대만이 미국이 밀어주니 독립하자고 말하는 상황은 원치 않는다. 예. 근데 사실 이거는
3: 뭔 말인지 모르겠네.
4: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대만에 대해서 보장해왔던 그 6대 보장 원칙이 있었어요.
3: 네.
4: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대만의 독립 노선에 대한 그 지지 입장도 당연히 있었고 또 그 무기를 판매할 때 이거를 중국과 협상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인데 지금까지 통용돼 왔던 이런 외교 원칙을 파기하는 발언이라는 점에서
3: 네.
4: 좀 파장이 클 것 같습니다.
3: 알겠습니다. 지켜보시죠. 이것도 뭐.
4: 예.
3: 세 번째 지방선거 소식도 좀 짚고 넘어가 볼까요?
4: 네. 이번 지방선거 그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평균 경쟁률이 1.8대 1이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밝혔습니다. 예. 그러니까 총 7,829명이 후보로 등록을 했고요. 경쟁률이 1.8대 1인데 역대 최저치 경쟁률이었던 2022년 지방선거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아 그리고 대구 또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이 계속 눈에 띄죠.
3: 네.
4: 예,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이 지역을 경합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보수 결집 정도와 또 중도 표심이 승부를 가를 주요 요인이고요. 민주당은 이 중에 울산시장 선거는 진보당 후보와 단일화를 하면 승리할 수 있다고 관측하는 모습입니다. 또 부산, 경남, 대구는 막판 보수 결집 정도가 결정적이지 않나라고 좀 경계하는 모습이고요. 국민의힘은 내부적으로 점점 분위기가 올라온 중이라고 판단하는 모습이에요. 또 최대한 정부 여당의 실책 포인트, 또 민주당 후보의 자질 공격, 또 이런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걸로 좀 관측이 됩니다. 예, 그리고 공식 선거운동 오는 21일부터 6월 2일까지 총 13일 동안 진행이 되고요.
3: 아니, 제가 예. 왜 웃었냐면
4: 예.
3: 장동혁 대표 리스크는 국민의힘이 어떻게 할까 그게 좀 걱정이 돼가지고 예. 그냥 웃었어요.
4: 네, 네. 그래서 웃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네.
3: 근데 출마만 하면 따놓은 당상인 자리가 500개가 넘는다고요?
4: 예, 그렇습니다.
3: 무투표 당선 뭐 이런 건가요?
4: 맞습니다. 오. 이제 부전승 같은 건데 네. 한 명만 후보 등록을 해서 출마만 하면 당선되는 오. 자리가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방선거 선거구 총 2,349곳 중에서 307곳이 이런 선거구라고 해요. 비율로는 전체의 13%고요. 이 선거구에 등록한 후보자가 총 513명인데 뭐 비례의원 또 기초의원 정수조정 같은 걸 거치면 총 504명이 투표 없이 당선된다고 선관위는 설명을 했습니다.
3: 네.
4: 예, 이게 2010년 선거부터 선거 종류와 관계없이 이 단독 입후보하면 투표 없이 당선이 확정되는 제도가 도입이 됐는데
3: 네.
4: 이 제도 시작 후에 무투표 당선자가 역대 최대가 될 전망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제도가 사실 거대 양당 중심의 정치 또 지역주의라는 그 우리 정치의 맹점을 보여준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3: 네.
4: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무투표 당선이 영남에서는 국민의힘
3: 그러니까요.
4: 또 호남에서는 민주당 이런 맞아요. 식으로 나오게 된다는 건데요. 앞서 그 후보 등록 경쟁률이 역대 최저치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3: 네.
4: 사실 이것과도 무관치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호남에 또 민주당은 영남에 후보를 내지 않는 이런 상황과도 좀 관련이 있고요.
3: 그러네요.
4: 결국은 이렇게 되면 지역에서 정치가 작동하지 않고 또 정책 경쟁도 사라질 것이고 주민들의 선택권은 축소되는 이런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3: 그러니까 이게 소선거구제 때문에 그래요.
4: 예.
3: 그러니까 중대선거구제로 바뀌어가지고
4: 그렇습니다.
3: 각 당이 뭐 1, 2등, 3등 뭐 이렇게 뽑힐 수 있는
4: 네.
3: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4: 네.
3: 마지막 뉴스로 넘어가 볼까요?
4: 네, 마지막 뉴스는 5.18 민주화운동 46주년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3: 기념식 열리죠? 오늘?
4: 예, 오늘 기념식이 열리는데요. 장소가 좀 특별합니다. 1980년 민주화운동 당시의 모습으로 복원된 옛 전남도청 앞에 광장에서 5월 다시 아~ 광장을 품다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3: 네.
4: 예, 전남도청이 좀 의미가 있는 게 5.18 민주화운동 당시에 광주 시민들이 전두환 신군부의 계엄군에 끝까지 저항했던 장소이거든요. 전남도청 옛 청사는 도청이 2005년 이전한 이후에 오늘 기념식에서 21년 만에 시민들에게 완전 개방됩니다.
3: 오.
4: 또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의 마지막 날로 기록된 5월 27일 도청에서 마지막 방송을 했다고 알려진 박영순 씨가
3: 네.
4: 국기에 대한 경례문을 낭독을 한대요. 이 마지막 방송이라는 거는 당시 대학교 2학년생이었던 박영순 씨가 5월 27일 새벽에 한 방송을 말하는데요. 당시에 계엄군이 시내로 진입해서 학생들을 죽이기 위해 비상을 걸고 있다라면서 시민 여러분은 모두 금남로로 나와주십시오라고 방송을 한 사실이 기록으로 확인이 됩니다.
3: 네, 오늘 참여 인사 중에 눈에 띄는 이름이 좀 있습니까?
4: 예, 아까 이제 대표님께서 좀 웃으셨는데 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을 합니다.
3: 네.
4: 예, 국민의힘에서는 이 장동혁 대표의 참석을 지방선거 앞두고 중도 표심 확보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3: 오.
4: 선거를 앞두고 보수가 점점 결집하는 양상이 나타나면서 자신감을 회복하고 또 광폭 행보를 보인다는 해석인데요.
3: 진짜 자신감을 회복했대요?
4: 네, 사실 방문만으로 이게 좀 뭐 중도 표심이 갑자기
3: 그러니까요.
4: 확장이 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3: 네.
4: 사실 광주 또 이제 민주화운동 방문을 기념식에 방문하는 것이 진정성을 좀 보여줄 수 있으려면
3: 네.
4: 윤어갱인과의 단절부터 선언해야 한다라는 비판 당연히 나오고요. 사실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때마다 이제 호남 구애라는 이 정책을 펴왔는데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5.18 민주묘지에 방명록만 6번을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틈만 나면 또 광주의 민주화 정신을 강조해왔다는 점을 좀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가 봅니다.
3: 작년에 뭐 매달 호남 방문하겠다고 했는데
4: 네.
3: 그 약속 지키지 않았는데
4: 네.
3: 어떤 진정성을 인정을 해줄까 그런 생각도 들고
4: 맞습니다.
3: 오늘 뉴스 잘 들었습니다.
4: 네.
3: 경향신문 유경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4: 네, 감사합니다.
3: 네. 네, 오늘부터 6.3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를 위한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평택을도 부산 북구갑도 가장 큰 변수인 반일화 논의는 진전 없이 멈춰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정치평론계의 교과서이자 참고이자 전과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님 모시고 이번 지방선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좀 구체적인 지역을 위주로 해가지고 자세한 분석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민 대표님 어서 오세요.
5: 예, 안녕하세요.
3: 감사합니다. 나오셔가지고요. 평택을 가볼게요. 1시간 간격으로 뭐 개소식을 했고 조국 대표는 내가 민주진보 진영의 적자다. 정청래 대표는 김용남은 민주당의 아들이다. 막 이런 얘기하고 엇갈리는 친노들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 각상원 김용남 방문하고 이호철 전 비서관은 뭐 조국 후보 이렇게 방문하고 지지 선언하고 이러한 모양새 진보 진영이 지금 좀 갈라져 있어 보이잖아요. 선거 판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5: 판세 자체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제일 복잡하죠. 한국 정치 축소판처럼 돼 있는데 네. 조국 혁신당 대표가 아마 부산도 아마 검토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부산은 뭐 오지 말라 그래서 못 갔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고 네. 평택을 나갔는데 복잡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조국 혁신당과의 그 통합 합당도 얘기했었다가 부결됐고 잘 안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번에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민주당을 누르고 승리하면 네. 민주당 일각에서는 다음 총선 때도 역학 관계가 굉장히 복잡해진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3: 그러겠죠.
5: 특히 호남 같은데 네. 예, 그러기 때문에 좀 쉽게 말하면 이번에 좀 싹을 좀 잘라야 된다 이런 것도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 때문에 복잡해졌고 조국 대표는 조금 섭섭하겠죠. 대선 때도 그렇고 지난 총선 때도
3: 그러니까요.
5: 초반에 뭐 민주당이 흐름이 좀 안 좋을 때 조국적 신당 만들어서 네. 방파제 역할도 하고 네. 뭐 그런 거를 했는데 야, 그런 거에 대한
3: 사면복권 시켜줬잖아요. 네. 정치 재개할 수 있도록.
5: 아, 그런가요?
3: 아, 그거 다
5: 퉁치면
3: 그거
5: 되죠. 그걸로 되죠. 되니까 그런데 네. 어쨌든 좀 복잡하고 네. 뭐 어떻게 전개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3: 그 조국 대표가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은 거의 제로다 이러면서 진보 진영 단일화에 대해서는 그냥 손을 내젓고 있는 상황이에요.
5: 근데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네. 아무래도 이제 당대당으로 가게 되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좀 당세가 세지 않겠습니까?
3: 그렇죠.
5: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인지도는 뭐 압도적일지라도
3: 네.
5: 그런 면에서 야 이거 유희동 후보가 될 가능성이 좀 있으면 우리 단적으로 표를 몰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국민의힘 후보가 되는 일은 없다.
3: 네.
5: 어차피 조국 아니면 김용남인데
3: 네.
5: 그 중에서 조국이 좀 대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또 그런 말을 할 만큼 이 선거가 간단치 않다는 걸 반영하고 있는 거죠.
3: 선거 전략상요. 조국 대표가 처음에 김용남 후보에 대해서 네거티브 세게 했잖아요. 검증이다라고 하면서 뭐 그 김용남 후보는 나는 대응 안 해 이렇게 얘기를 했고 지금 조국 대표는 아예 우리는 선거 후에 내가 당선될 거니까 우리 연대하고 민주당하고 뭐 통합하고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어? 진보 진영 단합해야 되지 않겠어? 이런 식으로 좀 프레임을 바꾸는 것 같아요. 이런 선거 전략의 흐름은 어떻게 보세요?
5: 근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네. 근데 그 이미 뭐 지난번에도 뭐 통합 논의가 나왔었고 그렇긴 한데 어차피 통합된다고 보면 조국 대표가 발산하는 그 메시지는 이런 거 아닙니까? 진보 진영에서 보면 조국은 우리 식구 아니냐.
3: 그렇죠.
5: 김용남은 사실 아닌 거 아니냐.
3: 네. 진영을 넘어온 거 아니냐.
5: 진영을 넘어온 거고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합쳐질 건데 합쳐진다면 누가 돼야 되느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3: 네.
5: 이제 선거 이후에 합쳐지는 거에 민주당 사람들이 다 동의하느냐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3: 네.
5: 조국 대표가 됐을 때 대선 때는 모르겠지만 2028년 총선을 앞두고
3: 그러네요.
5: 독자 행보를 할 때
3: 네.
5: 이게 이제 수도권뿐만 아니라 호남뿐까지 굉장히 그 표가 갈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판단이 전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3: 그것도 쉽지 않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이게 전당대회 각 그 민주당의 후보들이 뭐 이번 연대와 관련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진보 진영의 힘을 합쳐야 2028년, 2030년 총선 대선 이기는 거 아니에요 하면서 드라이브 걸 가능성은 없어요?
5: 선거 결과에 따라 좀 다르겠죠.
3: 결과요?
5: 네. 결과가 이제 민주당이 지금 예상하고 있는 대로 압승을 네. 거두면
3: 네.
5: 뭐 그 얘기는 좀 잦아들 거고
3: 없어도 돼 막.
5: 예, 지난번에 조국 혁신당하고의 통합도 그것 때문에 무산된 거 아니겠어요?
3: 네.
5: 그때도 국민의힘하고 개혁신당이 상당히 뭐 연대론이 강화되고
3: 네.
5: 그래서 선거가 만만치 않아 보였다면 당에서도 조국 대표에 대한 평가는 차치하고라도 승인했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3: 네.
5: 근데 뭐 그때 뭐 국민의힘이 하는 거 보니까 장동현 대표 하는 거 보니까 아 이건 뭐 굳이 통합하지 않아도 이기겠다 네. 이런 것 때문에 안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결과도 또 그렇게 이번에 나오면 예, 뭐 지금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민주당이 예상한 대로 나오면 네. 그러면 뭐 그냥 통합 없이 갈 수도 있는 거죠. 네. 반대로 네. 결과가 네. 민주당 예상하고 좀 다르게 조금이라도 좀 다르게 나오면 위기감이 좀 있겠죠. 네. 아,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뭔가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겠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선거 결과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지금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3: 죄송한데요. 여기 평택을 누가 될 것 같아요?
5: 아, 그건 모르겠습니다. 제가 진짜 아니, 그런 걸 모르는데 세 분한테 다 기회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조국 대표는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유희동 국민의힘 대표에게도 후보에게도 기회가 있다.
3: 그러겠죠.
5: 왜냐하면 거기 뭐 유일하게 지역 출신이고 거기서 뭐 쭉 국회의원도 여러 번 하셨고
3: 예.
5: 한교안 지금 후보가 받고 있는 표라는 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라앉을 가능성도 좀 있기 때문에 예. 뭐 또 단일화도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사실은 지금 만만치 않은 지지세를 갖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3: 알겠습니다. 예.
5: 누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3: 그럼 다섯 분 중에 한 분이 될 거 이렇게.
5: 다섯 분 중에 한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세 분 중에 한 분이 될 것 같습니다.
3: 아니 진보당 김재현 후보도 지금 섭섭해요.
5: 죄송합니다만 뭐 한교안 후보에게도 그렇고 죄송합니다만 그 두 분은 조금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느냐.
3: 알겠습니다. 부산 북구가 가볼게요. 박민식 한동훈 이 두 후보들 티격태격하고 있잖아요. 이 단일화가 여기도 가장 큰 선거 결과의 변수가 될까요?
5: 단일화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3: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5: 때. 네, 그 한동훈, 박민식 네. 두 분이라는 건 한동훈, 장동혁이 단일한다는 건데 네. 되겠습니까? 존재를 부정하는 건데 스스로 부정하는 건데 네. 한동훈 대표도 단일화하러 들어가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말을 부정하는 거고
3: 네.
5: 장동혁 대표가 공천한 박민식 후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네. 그건 잘 안 될 것 같고요. 시간이 가면서 이제 하정우 후보가 지금 제일 앞서 있으니까
3: 그렇죠.
5: 누가 대항마가 될 거냐. 2등 싸움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네. 누군가 2등으로 확실히 좀 올라오면 지금은 누가 2등인지 좀 막 엇갈리는 조사 결과들이 발표가 될 텐데 근데 이번 주 다음 주에 보면 그 결정이 좀 되면 그쪽으로 좀 표가 좀 몰리지 않겠습니까? 자연스러운 단일화가 주민에 의해서 되는 거지 인위적인 단일화는 쉽지 않을 것
3: 주민에
5: 같아요.
3: 주민에 의한 자동적인 네. 단일화. 그러면 한동훈 대표요. 처음에 한 지금 한 달 정도 됐거든요. 선거 컨셉이라든지 선거 운동 형식, 양식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5: 글쎄 그걸 제가 뭐 다 평가하기는 어렵죠. 두 개의 전선에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3: 그렇죠.
5: 민주당하고도 싸워야 네. 되고 당내 장동혁 지도부하고도 싸워야 네. 되고.
3: 그게 더 세 보여요. 그게 더 커
5: 그렇게 보여요. 가고 있는데 결국 그 문제는 물론 한동훈 그 전 대표가 나가서 당선된다면 정책 승리인 건 뭐 분명한데 만일 안 됐다. 안 됐다 그러면 하정우 후보가 될 가능성이 큰 거 아니겠습니까?
3: 네.
5: 하정우 후보가 된다면 누가 2등을 하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3: 2등이 중요해요? 근데.
5: 한동훈 후보가 3등으로 떨어진다.
3: 네.
5: 그러면 뭐 재기하는 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3: 그렇죠.
5: 예, 3등으로 떨어졌고 분열에 의한 3등이니까 반면에 장동혁 대표가 공천한 박민식 후보가 3등한다. 그것도 말 나오겠죠. 왜냐하면 이거 무공천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도 있었고
3: 네.
5: 단일화해야 된다 이런 압력들도 있었는데 그거 다 거부하고 또 메시지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승리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다. 그건 뭐 정당의 대표가 할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3: 그렇죠.
5: 선거 중에 아, 이기는 게 목적이죠.
3: 선거는 무조건 이게.
5: 예, 예. 그래서 만일에 이제 그 1, 2등이 격차가 없이 박민식 후보가 3등으로 떨어진다. 꽤 큰 격차로.
3: 네.
5: 그러면 당내 비난은 한동훈 대표보다는 장동혁 대표한테 더 몰리지 않겠습니까?
3: 흐름은 어떻게 보세요? 두 분 간의 지금 흐름. 주도권,
5: 그것도 지금
3: 시세.
5: 예측하기 어려운데 단일화 없이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꼭 똑같은 사례는 아니지만 지난 총선 때 부산 수영구 사례를 보면
3: 네, 네.
5: 원래 장해찬 후보가 됐다가 공천 박탈되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을 때 3파전 구도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가면서 점점 가라앉아서
3: 네.
5: 10%가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 정현욱 후보가 됐는데 정현욱 후보는 뭐 친한 게 아니냐 또 그때 장해찬 후보는 친윤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서로 그 지지하기 어렵다 이런 평가들이 있었지만 결과는 그렇게 안 됐죠.
3: 그렇죠.
5: 그냥 민주당과의 전선이 더 중요한 전선이다 이렇게 네. 생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전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민주당과의 전선이 더 중요한 전선으로 판단을 할 테니까 누가 2등으로 확실히 올라섰다 이렇게 되면 그쪽으로 표가 조금씩 몰리지 않겠습니까?
3: 제가 이제 한동훈 후보예요. 박성민 컨설팅 대표님한테 딱 상의를 해요. 저 초반에 선거 운동 뭐 캠페인 잘하고 있습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그러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5: 아니 뭐 잘하고 있으니까 제가 특별히 얘기할 수는 없고
3: 컨설팅 비용부터 먼저 내라.
5: 아니 그건 아니고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런 메시지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뭐 방민식으로 나가서 이길 수도 있고 한동훈 나가서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동훈으로 이기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의 가장 아픈 패배가 될 거다.
3: 오, 네.
5: 그리고 민주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분은 한동훈이다.
3: 네.
5: 그래서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위기에 몰려있는 보수 진영 입장에서는 부산의 국민의힘 지지층 입장에서는 네.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쪽에다 타격을 입히고 싶어하지 않습니까? 하정우 후보가 만일에 진다 그러면 몇 가지 타격이 민주당 안에 있는데
3: 그렇죠.
5: 부산의 유일한 지역구를 뺏기는 거 아닙니까?
3: 그렇죠.
5: 두 번째는 AI 수석 10개월 만에 나왔는데 지는 거고.
3: 예.
5: 근데 그 상대가 한동훈이다.
3: 네.
5: 민주당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3: 네.
5: 그러기 때문에 그 점에 포커싱을 해서 가면 뭐 부산 분들이 그 말이 맞다. 이번에는 박민식으로 이기는 것보다 한동훈으로 이기는 게 상대에게 민주당에 타격을 더 입히는 거다. 이런 판단을 할 텐데 뭐 그런 메시지 좀 내고 있는 것 같고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3: 네.
5: 이번 주에 뭐 누가 2등인지 조금 이른바 가르마라 그러죠. 가르마가 타지 않겠습니까?
3: 진짜 북구 사람 박민식 이 컨셉은 어때요?
5: 아 그게 지금 정치 선거에서 호소력이 있겠습니까?
3: 그러니까
5: 그게 왜냐하면 2008년에 그분이 처음 나올 때만 해도
3: 네.
5: 상징 자본이 좀 있었어요. 그분이 특수부 검사할 때 전직 네. 국정원장 두 분을 사법 처리했거든요.
3: 맞아요.
5: 그러니까 그걸로 뭐 굉장했는데 지금은 그 상징 자본을 한동훈 후보가 더 가져간 것 같고 북구 사람이라는 얘기가 안 먹히는 게 그분이 그 분당 출마나 뭐,
3: 네.
5: 뭐 영등포 강서 이런 데로 또 특히 분당 출마할 때는 조금 그렇죠. 말실수도 좀 네. 했죠. 그랬기 때문에 옛날 같지는 않죠. 북구뿐인 건 맞는데 옛날 같지는 않기 때문에 호소력은 좀 떨어져 있지 않을까 싶어요.
3: 네. 하정우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뭐 핵심 참모였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의 긍정평가율, 지지율만큼은 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원인은 뭘까요?
5: 그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대통령에 네. 대한 평가 자체는 약간 중도 보수도 뭐 주가가 지금 뭐 거의 뭐 8천을 넘나들 네. 정도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직무수행에 대한 평가니까
3: 네.
5: 지지하느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3: 그렇죠.
5: 지금 대통령으로 잘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직접 연결은 잘 안 되고
3: 예.
5: 하정우 후보는 사실은 정청래 대표가 좀 설득을 했다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그 지역은 전재수 후보가 굉장히 스킨십이 강한 분 아닙니까? 그런 걸로 이제 쭉 됐는데 하정우 후보는 지금 선거 경험이 거의 없어서
3: 네.
5: 이 대중들하고 선거에 어떻게 이 접촉해야 되나 이런 것도 잘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겠죠.
3: 선거 처음 해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실수가
5: 보인다는 거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3: 하정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내일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으니까 궁금한 사항 내일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고요. 서울 한번 여쭤볼게요. 서울도 당초에는 정원 후보가 뭐 편안하게 이기는 거 아니야 이런 전망이었는데 정원 후보 지지율이 좀 하락하는 추세인 것 같고 또 오세훈 후보가 좀 이렇게 좀 달려가는 것 같아요.
5: 그것도 뭐 조사마다 좀 뭐 엇갈리니까
3: 네.
5: KBS 항우리스 지조사는 또 다시 뭐 한 10% 네. 이상 11% 이렇게 차이가 난 걸로 나오기 때문에
3: 네.
5: ARS 조사에서는 조금 더 붙어 있고
3: 네.
5: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제가 얘기하지 못하겠습니다.
3: 흐름 그 분위기는 어떤가요?
5: 다만 이제 흐름은 구도사 선거의 3요소가 구도 인물 이슈 아닙니까? 그런데
3: 네.
5: 구도는 모든 면에서 민주당이 지금 압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3: 네.
5: 그러니까 뭐 정당 지지율이라든가 뭐 대통령의 그 직무수행 긍정평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적극 투표층 이런 것들은 다 앞서 있긴 한데 인물에서는 역시 이제 구청장 출신이니까 과거에 뭐 총리 출신이나 당대표 출신이나 대선주자가 나왔던 거에 비해서는 무게감은 좀 떨어지는데
3: 네.
5: 반면에 오세훈 후보는 네 번이나 하고 다섯 번째 도전하는 거니까
3: 네.
5: 체급 차이는 좀 난다 이렇게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이슈는 부동산 이슈가 좀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3: 네.
5: 확실히 좀 있고 부동산 이슈든 이런 것들은 사실 공세를 좀 취해야 되는데 도전자인 저 정원 후보가 오히려 지금 이 정부가 발표하는 그 부동산 대책에 대한 방어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뒤늦게 이제 정은호 후보도 공급 확대하겠다 이렇게 네.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점이 좀 수세에 몰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가지 조금 주목해야 될 데이터는 지난주에 갤럽이 한번 발표를 했죠. 그 조사에서는 단순 지도가 한 8% 정도 정원 후보가 앞서가는 것으로 제가 봤는데 네. 지난주 갤럽 조사에서 금요일날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갤럽이.
3: 네.
5: 아 여당 찍을 거냐 야당 찍을 거냐라는 구도 조사가 있어요. 그게 지금 실제로는 가장 대통령 그렇죠. 지지율이나 정당 지지율보다 맞아요. 정확한 거거든요. 네. 그게 서울에서 40대 40 동률이 나왔다는 거.
3: 네.
5: 그게 이제 민주당과 정원 후보 쪽에서는 좀 긴장해야 되는 거죠.
3: 그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 정원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공격이 좀 먹혔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은
5: 뭐 인물론인 것 같아요.
3: 인물론.
5: 예, 예. 네거티브는 뭐 그거는 31년 전 얘기이기도 하고 네. 그런 것도 있는데 서울이 엄청나게 그 세계적 도시가 됐기 때문에
3: 그렇죠.
5: 이걸 지금 누구에게 맡겨야 되느냐 이런 건데 네. 오세훈 후보 시장 후보를 좋아하는 분이나 싫어하는 분이나 다 오세훈이 갖고 있는 리스크는 익숙하잖아요.
3: 네.
5: 근데 정원 후보의 리스크는 좀 불확실한 거 아닙니까?
3: 그렇죠.
5: 잘할 수도 있는데
3: 잘 모르고.
5: 예, 잘 모르니까 이 엄청난 도시를 맡길 수 있을까 이런 게 아직까지 있어서 네. 좀 유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보입니다.
3: 네. 그 감사의 정원이라고 광화문에 이렇게 뭐 6.25 참전국에 대한 고마움 표현하는 상징물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선거 판세에 영향을 줄까요?
5: 저는 그닥 뭐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3: 아니에요.
5: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뭐 오세훈 시장을 싫어하는 분들에게는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는 그런 것도 이제 분명한 그 이유가 네. 될 것 같긴 한데 네. 보수층에는 뭐 오히려 또 결집하는 이유가 되고 중도층이 중요한데 중도층은 이거 뭐 그 이슈가 이렇게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가 않고
3: 네.
5: 이명박 시장 때 이명박 시장이 뭐 청계천한 걸로 좀 알려져 있지만 사실 중앙차로라고 해서 그걸
3: 맞아요.
5: 만들었거든요.
3: 네.
5: 그 색깔별로 이렇게 버스 노선을 GRYB 네.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때 처음에 이 정책 바꾸니까 혼선이 좀 난리가
3: 네.
5: 났어요. 근데 그 영어 그

0: 그런 문제에 대해서 뭐 의견들이 엇갈릴 수 있고
1: 네.
0: 이걸 여기다 둘 필요가 있냐, 전쟁 기념관을 가져가요. 뭐 그럴 것도 충분한 뭐 의견이라고 봐요.
1: 밤에 보면은 뭐 하늘로 빛을 뭐 쏴가지고 또 관광 명소가 되고 있다 뭐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0: 뭐 예, 그러니까 그건 이제 뭐 호불호가 있으니까
1: 네.
0: 그건 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건 아닌데
1: 알겠습니다.
0: 그게 뭐 결정적인 선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1: 네, KBS가 한국 리서치에 의해 11일부터 14일까지 성인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면접 조사 방식이고요. 한국갤럽이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1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무선전화, 가상번호,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입니다. 두 조사 모두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요. 전북을 가볼게요, 대표님. 전북 지금 민주당의 골치 아픈 장소가 되어버렸는데 김관용 무소속 후보가 상당한 경쟁력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이 판세 흐름 어떻게 봐야 돼요?
0: 다섯 명의 광역단체장을 다 이번에 배제를 했는데 특히 뭐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속전속결로 제명을 했고
1: 네.
0: 똑같은 사안은 아닙니다만 비슷한 사안에 이원택 후보는 후보를 줬단 말이에요.
1: 그러니까요.
0: 그래서 이게 지금 김관영 대 이원택의 그 구도가 아니고 김관영 대 정책내 구도가 돼버려서 전당대 전초전 아닙니까?
1: 그렇게 봐야 되는군요. 네.
0: 그러니까 8월 달에 전당대하면 공천권, 총선 공천권 갖는 대표를 뽑는 건데 전북에서는 어차피 국민의힘이 될 가능성이 진짜 없는 거고
1: 네.
0: 그러면 두 분 중에 한 분이 될 텐데 만일에 그 이원택 후보가 잘 안 된다면
1: 네.
0: 정청래 대표가 좀 타격을 입지 않겠습니까?
1: 네.
0: 예, 그런 점이 있어서 거기는 굉장히 지금 사람들은 관심을 잘 안 갖지만 뜨거운 민주당 내에서는 이제 그런 걸로 돼 있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원택 후보나 정청래 대표는 이걸 전북 선거로 예를 들면 네가티브 그러니까 김관용 후보에 대한 네가티브를 해도 그게 뭐 비슷한 사안이 있기 때문에 잘 먹히지 않을 것 같거든요.
1: 그리고 그러네요.
0: 물론 이제 김관용 후보가 좀 억울한 점은 있지만
1: 네.
0: 이 선거에서 만일에 전북도지사를 무소속이 된다면 민주당이 진다면
1: 네.
0: 그것이 갖고 올 파장에 대해서 민주당의 그 지자들에게 어떻게 호소할 거냐
1: 네.
0: 그거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조사 결과는 지금 많이 안 나오고 있지만 아마 분위기는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1: 네. 그렇다면 결국엔 8월 달 전당대회에서
0: 앞두고, 예.
1: 당대표 선거에 상당한 또 뭐 바로미터 아니면 영향 아니면 다른 결과 판단을 할 수가 있다 뭐 이렇게까지 보시는군요.
0: 반대로 이제 서울은 정은호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이 좀 픽한 후보로 돼 있기 때문에
1: 네.
0: 그 결과도 동일하게 미치겠죠. 그러니까 서울시장 정은호 후보와
1: 네.
0: 전북도지사 이원택 후보의 승패에 따라
1: 네.
0: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의 책임론이 좀 나올 수도 있죠.
1: 그러겠네요.
0: 결과에 따라서는.
1: 장동혁 대표 체제는 어떻게 될까요? 장동혁 대표는 최근 기자들 만나가지고요. 내가 2018년도보다 한두 석만 더 얻어도 성공한 거지 뭐. 그럼 난 당대표 계속할 거야. 막 이런 식의 얘기를 하거든요.
0: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코멘트하지 않겠습니다.
1: 왜요?
0: 지금 문제. 아니, 마지막이 그래도 혁신선대위 좀 해달라고 한 건데 단독이고 그래도 이제 뭐 적극적으로 지금 그 뭐 접전이 벌어지는데 뭐 역할을 할 것 같지는 않고 조용히
1: 네.
0: 본인이 갔을 때 크게 이렇게 마이너스 되지 않는 지역 중심으로 다니지 않겠습니까?
1: 네.
0: 댓글 서울 같은 데는 그냥 뭐 오세훈시장 캠프에다 맡겨둘 것 같고
1: 네.
0: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1: 알겠습니다. 저희 좀 2부는 여기서 끝내고 대표님 시간 조금만 더 주시면 저 광고 후에 한 5분에서 6분 정도.
0: 아이고 뭐 얼마든지. 예.
1: 네. 좀 더 전국 상황들을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누르고요. 저희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장성철의 뉴스명당 3부 시작하고요. 박성민 민컨설팅 대표님과 계속 좀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2부에서 전북도지사 선거 결과 가지고 8월달 민주당 전당대 예측을 해봤는데 하여간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 지방선거보다 8월달 전당대회가 훨씬 더 재미있을 것 같고 흥미롭고 향후 여권의 권력구도에 큰 정말 영향 미칠 거고 2030년 대통령 선거 2028년 총선 어떻게 되느냐 그 바로미터 아니겠어요? 갈림길.
0: 그러니까 그 이제 민주당만이 아니라 국민의힘도
1: 네.
0: 이번 선거 결과 끝나고 나서 당대표 리더십 교체
1: 네.
0: 논의가 정인 전당대가 예상되어 있는 거고 여기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1: 네.
0: 그게 더 관심이죠.
1: 그러니까
0: 지방선거로 과거부터 이어져오던 어떤 챕터는 끝나고 그 다음 챕터로 넘어가는 거니까.
1: 네. 그래서 하여튼 8월 17일인가요? 그때까지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 가질 것 같고

0: 제가 이제 주말에 대구 갔다 왔거든요, 대표님. 처음에 막 일방적인 분위기였다가 이번에 가서 좀 체크를 해보니까 상당히 묘해졌더라고요. 대구의 이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 대구는 뭐 2018년에도 못 이긴 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한 번도 못 이겼어요. 광역단체장은
0: 네.
1: 민주당이. 김부겸 후보에 대해서는 대구 분들이 상당히 그 호감도 갖고 있고
0: 그렇죠.
1: 그 경북 상주 출신의 경북고등학교 나오고 이렇게 해서 또 아주 뭐 호감형이고
0: 안쓰러워하기도 하고
1: 그런
0: 미안해하기도 하고 막.
1: 그리고 뭐 한나라당에도 전에 있었고 이런 게
0: 예.
1: 있으니까 그런 게 있는데 대구는 역시 마지막에 가면 이게 여기마저 무너지면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경북은 뭐 사실 그거에 바로미터가 되지 못하니까
0: 그렇죠.
1: 우리가 여기마저 무너지면 완전히 투항한 거 아니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뭉칠 거고 이거를 가장 잘할 분이 김부겸 후보입니다. 거기서
0: 네.
1: 뭐 대구시장도 나왔었고 국회의원도 나왔기 때문에 막판 가면 그러는 거 인간적으로는 이해도 할 거예요, 그분은. 그러니까 그 선거 알고 들어간 분이기 때문에 근데 공소취소 특검 지난번 이슈가 됐을 때도
0: 네.
1: 가장 그 타격을 입힌 곳이 그곳 아니겠습니까?
0: 그렇죠.
1: 다른 데보다도 제가 95년도 그 선거가 생각나는데 그때 부산시장 선거에 노무현 후보가 민주당으로 나갔는데
0: 네.
1: 그 문정수 후보 민주당보다 앞서가고 있었는데 그때 서울에서 지역 등권론이 나왔거든요. DJP 지역 등권론. 그러니까 영남 여론은 안 좋아지죠. 그때
0: 그렇죠.
1: 만평에 보면 노무현 후보가 무전쳐서 아군이 선포탄에 내가 맞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번에는 김부겸 후보가 그런 곡이
0: 아, 그게
1: 돼서
0: 컸다고 보셨군요.
1: 예,
0: 그때
1: 그래서
0: 그.
1: 여론조사 결과도 지금 좀 붙어 있는 걸로 나와서 끝까지 봐야 됩니다만 흐름으로만 보면
0: 네.
1: 민주당이 여기도 우리가 이번에 한번 해볼 만하다 그런 분위기는 좀싹 사라진 거 아닌가 이렇게
0: 이번엔 좀
1: 보입니다.
0: 쉬어 보지 않는다라고 평가를 볼수 있군요. 부산 한번 가볼게요. 부산 같은 경우도 뭐 당초에는 좀 일방적이었던 것 같은데 뭐 보수 결집이라고 많은 분들이 뭐 분석은 하고 있지만은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1: 보수 그러니까 서울 오세훈 시장과 그 부산의 박형준 시장의 선거 전략은 좀 다른 것 같아요.
0: 네.
1: 그러니까 서울의 오세훈 시장은 장룡 대표는 가급적 오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하고 선거를 치르고 있고요. 유승민 그전 원내대표는 왔는데 부산의 박형준 후보는 모두 포괄하는 거죠. 모두.
0: 그러니까요.
1: 장룡 대표도 심지어 한동훈
0: 네.
1: 후보까지도 이렇게 가는데 이거 지금 저 부산 북값 선거가 뜨겁기 때문에
0: 오.
1: 이게 디커플링 될 거냐 커플링 될 거냐가 매우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를
0: 얘기해
1: 들면
0: 주세요.
1: 아까 누가 2등? 그러니까 하종 후보는 일단 빼놓더라도
0: 네.
1: 박민식 후보가 2등이 된다. 그러면 한동훈 후보가 3등이 됐다는 얘기는 한동훈 노선보단 장동영 노선을 확실히 딱 선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렇게 되면 그게 부산 북구 갑에서만 그러겠습니까? 부산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된다는 뜻이고 뭐 어떻게 얘기를 했든지 간에 박형준 후보는 비상견 반대했고 탄핵엔 찬성하고 쭉 해온 노선이 장동혁 대표보다는 한동훈 후보하고 더 가까운 분 아닙니까?
0: 네.
1: 그렇게 되면은 뭐 박민식 후보가 2등으로 올라오면 박형준 시장은 선거가 좀 어려워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노선에 대한 그 동의를 못 받아낸 거니까. 근데 이제 한동훈 후보가 되든 안 되든 2등으로 올라오고 올라간다는 건 커플링 되는 거니까 박형준 시장하고 같은 노선이 동의를 받았고 이게 지금 장동혁 대표의 노선이 아니라 박형준 시장이나 한동훈 후보가 얘기하는 노선이 국민의힘이 가야 될 길이고 보수가 가야 될 길이다. 이걸 승인받는 거
0: 그렇게
1: 아니겠습니까?
0: 해석할 수밖에 없죠.
1: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래서 한동훈 후보가 뭐 당선이 되거나 역전을 하거나 아니면은 상당한 정도의 그 접전을 벌이면서 2등을 하거나 이렇게 될때 박형준 시장의 승리 가능성이 좀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0: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렇게 된다면 정말 부산적 선거를 갖고 국민의힘,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결과랑 연동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상당히 좀 국민의힘 당 지도 체제 이곳에도 상당히 영향을 끼치겠네요. 그 박형준 후보도 제가 이제 만나서 한번 인터뷰해 봤더니 본인 이번 지방선거 끝나고는 정말 적극적으로 당의 개혁과 쇄신에 대해서 보수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목소리 적극적으로 내겠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기도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개혁신당 뭐 조응천 후보 지금 출마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뭐 추미애 후보가 상대방 여유 있게 이기는 거 아니에요? 해서 관심 별로 없었거든요. 이 경기도 선거를 굳이 의미를 좀 찾아보자면 뭘 찾아볼 수 있을까요?
1: 물론 이제 양양자 국민의힘 후보는 동의하지 않겠지만
0: 네.
1: 대체적으로 여기는 국민의힘의 그뭐 당선 가능성을 낮게 보는
0: 네.
1: 지역이고 추미애 후보가 될 거다. 그렇게 여론조사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여기는 오히려 양양자 후보보다는 그 개혁신당 조홍천 후보가 몇 퍼센트 할 거냐 네. 이거에 대한 관심이 있고 ARS 조사 결과는 양쪽의 그 강성 지지층들이 좀 응답하니까 좀 그렇지만 전화면접 조사가 아직 안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또 여기 벽보가 붙고 현수막이 붙고 그러면 이제 세 분 중에 이제 그 선택을 할 텐데 일단 뭐 개혁신당 입장에서 15%를 넘기는 네. 지금 나는 여론조사는 매우 지금 어려운 상황. 예, 정당 지지율이 뭐 2, 3%밖에 안 나오는 정당의 후보니까 10% 넘겨도 선전했다 이렇게 보는 거지만 15%를 넘기면 상당한 다음에 수도권 선거는 개혁신당처럼 해야 되겠고 저런 인물들을 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게 이제 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후보 단일화는 여기도 물론 안 될 것 같고요.
0: 예. 이준석 후보도 지난번 대선에서 여기서 10%가 안 됐던 것 같은데 네. 가능성이 있을까요?
1: 그때는 이제 상대 후보들이 이제 이재명과 김문수라고 하는 분들이 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약간 사표 방지 심리를 좀 갔는데 네. 추미애 후보가 조기에 뭐 승부를 결정 짓는다면 오히려 그 다음 메시지는 이걸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뭐 거기는 오히려 그 도지사 선거보다는 그 3등 후보가 몇 프로 하느냐 그다음에 그 교육감 선거 네. 지금 뭐 임태희 교육감과 안민석 교육감이랑 네. 진보 후보가 붙었는데 그 결과가 더 주목받고 있는 선거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0: 아이고 잊고 있었는데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 군데 잘 짚어주셨고요. 많은 분들에게 상황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됐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2: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3: 시작합니다.
4: 미국과 이란의 전쟁은 장기화 흐름이 역력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뜬금없이 이란 공격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도 이란의 종전 안에는 실망감을 내비쳤습니다. 반대로 이란은 해적 광케이블 통제까지 시사하면서 강경하게 맞서는 중입니다.
3: 국내에서는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이 최대 이슈입니다. 법원이 파업의 일부 제동을 걸었지만 노조는 여전히 강경한데요. 어제 진행된 협상에서도 노사는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접점을 찾아가는 중이라고 평가했는데요. 이 협상은 오늘까지 이어집니다.
4: 그럼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을 앞두고 두 번째 사후조정 절차에 돌입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다만 접점은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오늘 추가 협상을 이어갑니다.
3: 삼성전자 사측이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가처분 신청이 상당수 받아들여지면서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필수 인력 범위에 대한 노사의 해석이 달라 파업 규모가 여전한 쟁점으로 남아있습니다.
4: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가 오늘 이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 정상회담을 합니다.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공급망 불안 대응책과 경제협력 강화 구상, 한미일 안보 공조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로 계획했던 이란에 대한 공격 중단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제시한 새 종전안에 대해서는 실망감을 드러내며 수용 가능한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전면적인 공격에 나설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4: 어제 경주의 기온이 36도에 육박하는 등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하루 만에 또 최고 기온을 갈아치웠습니다. 더위는 오늘까지 이어지다 내일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네, 삼성전자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을 사흘 앞두고 두 번째 사후 조정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리진 못했습니다.
3: 다만 접점을 찾아가고 있는 걸로 전해졌는데요. 양측은 오늘 추가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5: 삼성전자 사측과 노동조합이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마주 앉았습니다. 1차 사후 조정이 결렬된 지 닷새 만에 박수근 중노위원장의 중재 아래 두 번째 사후조정 회의가 열렸습니다. 논의는 두 차례 정회를 거쳐 5시간 넘게 이어졌고 회의장을 빠져나온 노사는 취재진 질문에 말을 아꼈습니다.
6: 노동조합은 일단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고 있고 연장에서 오전 10시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7: 결론이 나올까요? 오늘 협상 일찍 끝나는 건 무사 합의하에 있는가요?
5: 앞서 양측은 성과급 재원 규모와 지급 기준, 제도화 여부를 두고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노조는 영업이익 15%를 재원으로 성과급 상한을 폐지하는 방안을 제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기존 성과급 체계를 유지하면서 반도체 사업부의 영업이익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추가 보상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시 협상에 나선 노사는 성과급 제도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설명한 뒤 주요 쟁점을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노위는 조정 성사 가능성을 두곤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양측이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애초 회의가 예정된 시간보다 30분가량 일찍 끝난 것도 원활한 논의의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8: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습니다.
9: 적극적으로 임했고 좀 접점을 찾은 게 있어요 혹시?
8: 찾아가고 있습니다.
5: 협상은 하루 더 이어질 예정입니다. 중노위는 노사의 자율 조정을 최대한 지원하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조정안을 제시할 방침입니다. 노사 모두 이를 받아들이면 조정이 성립되지만 한쪽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최종 결렬됩니다. 이번 협상은 총파업을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타결 기회로 꼽힙니다. 양측 모두 시한을 못 박지 않은 만큼 파업 예고일 직전까지 협상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4: 어제는 법원도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에 일부 제동을 걸었습니다.
10: 쟁의 기간에도 평시와 같은 수준의 인력을 투입해야 한다고 판단한 건데요. 윤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11: 총파업을 불과 사흘 앞두고 삼성전자가 낸 쟁의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사측의 주장을 상당 부분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파업 기간에도 안전보호시설과 보안작업에 평상시의 평일 또는 평상시의 주말, 휴일과 같은 수준의 인력과 가동시간 등이 유지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시설 운영과 원료, 제품의 변질이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 등이 평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24시간 가동되는 반도체 연속 순환 공정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일정 시간 내 후속 공정을 이어가지 못하면 웨이퍼가 변질될 위험이 크다는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또 각 시설이 정상적으로 유지되지 않을 경우 화재나 폭발 사고, 정전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같은 결정을 어길 경우 노조 단체가 하루에 1억 원씩, 노조 간부 개인은 1천만 원씩 회사에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두고 파업 기간에도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는 사측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법원의 이번 판결로 총파업 기간 반도체 부문에 투입되는 인원은 7,000명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조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오는 20일에 예정된 파업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사측이 요구해온 대로 7,000명 정도가 근무하더라도 반도체 부문 인력의 9%에 불과해 사실상 파업에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은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을 앞두고 노동권만큼 기업의 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0: 공공복리를 위해선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다고도 했는데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긴급조정권 발동을 시사한 걸로 보입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12: 오는 21일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예고일을 앞두고 노사가 단판에 나선 날.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기업만큼 노동도, 반대로 노동권만큼 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대상을 특정하진 않았지만 삼성전자 노사 양측 모두에게 대화와 타협으로 접점을 모색하라고 촉구한 거로 해석됐습니다.
13: 친노동은 반기업, 친기업은 반노동이라는 이 낡은 이분법을 깰 때 우리는 비로소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12: 그런데 이어진 문구에선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쓰고 제도화까지 요구하는 삼성전자 노조를 더 겨냥한 듯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한 겁니다. 구체적 내용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파업이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정부가 쟁의 행위를 30일 동안 금지할 수 있는 긴급 조정일 거란 관측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도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상상을 초월한다며 긴급 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입니다.
14: 정부는 국민 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 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2: 이 대통령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와 더불어 주주의 권리를 환기하며 과유불급, 물극필반이라고도 했습니다.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고 사물이 극에 달하면 반드시 반대로 돌아간다고 꼬집은 겁니다. 또 힘이 세다고 더 많이 갖는 게 아닌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역설했는데 삼성전자 노사 양측의 연대와 책임의식을 촉구한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15: 삼성전자 노조를 둘러싼 비판의 목소리는 갈수록 커지는 중입니다.
10: 주주단체와 경제계까지 나섰고요. 노조 내부의 갈등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12: 삼성전자 노사가 만난 단판자리. 가전과 모바일 등 DX 부문 노조 관계자들이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의 최승호 위원장을 만나러 방문했습니다. 반도체 담당 DS 부문의 성과급 요구가 쟁점이 되면서 DX 부문 성과와 기여도 역시 함께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16: 회원장님, 저희 공문 지금 계속 무시하시고 계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찾아왔어요.
12: 성과급 지급 기준을 둘러싸고 계속된 노노 갈등이 협상장 안팎으로 번지는 모습입니다.
17: 삼성전자라는 것이 사실 저희가 DS 반도체만 성장한 게 아닙니다. DX의 경영 이익과 이익을 바탕으로 해서 반도체 성장한 거기 때문에.
12: 주주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의 과도한 성과급 요구와 파업 예고가 기업 가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18: 삼성전자의 한 줄을 가진 모든 분이라면 이번 사안의 직접적 이해 당사자입니다. 그 부담은 결국 배당 재원의 감소와 장기 주가를 통해 여러분께 돌아올 수 있습니다.
12: 주주운동 본부는 21일 총파업 시점에 맞춰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를 통해 삼성전자 주주와 전국 단위 소송인단 모집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제계도 파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6단체는 공동 성명을 내고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은 국가 핵심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계획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또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정부가 긴급 조정권을 즉각 발동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제 6단체는 특히 과도한 성과급 요구는 기업 경쟁력과 미래 투자 여력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삼성전자 총파업을 앞두고 노노 갈등에 이어 주주와 경제계까지 비판 목소리를 높이면서 파장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YTN 오동권입니다.

0: 네, 이번엔 미국과 이란 전쟁 관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탄약을 실은 미군 수송기 수십 대가 이스라엘에 착륙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 이란은 중재국 파키스탄을 통해 미국과 종전하는 논의 중이라고 밝히면서 국면 전환에 나섰는데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양희력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2: 미국의 수송기 수십 대가 탄환을 싣고 독일에서 출발해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도착했다. 알자지라가 이란 언론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입니다. 이를 두고 이스라엘 방송인은 이란 전쟁 재개를 위한 준비의 일환이라고 소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지 시각 지난 일요일, 트럼프 미 대통령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이란 문제를 놓고 논의했다는 언론 보도 뒤, 이스라엘 공영방송 칸은 익명의 안보 관계자를 인용해 이스라엘이 미국의 새로운 공습에 동참하고 이란의 에너지 기반 시설을 목표로 삼을 것이라고 전했다고 알자지라는 소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시간이 촉박하다며 압박해 전쟁 재개가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자 이란은 종전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진화에 들어갔습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주 중재국 파키스탄을 통해 미국 측이 수정 사항을 전달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미국이 이란의 14개 항 제안을 공개 거부한 뒤에도 종전 협상을 위한 의견 교환은 계속됐다는 겁니다. 폐쇄시켜야 한 이란 대통령도 종전 협상과 관련해 대화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은 비논리적이라며 품위를 지키면서 협상하고 국가의 권리를 수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쟁 재개가 곧 현실화할 수 있다는 징후가 쌓이자 이란은 협상 진행 중이란 카드를 꺼내며 분위기 전환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우라늄 농축 권리에 대해선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일축하고 있어서 종전 협상은 여전히 쉽지 않은 모양새입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YTN 양일혁입니다.
0: 이런 상황 속에 트럼프 대통령은 내일로 계획했던 이란에 대한 공격 보류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1: 이란이 수용 가능한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전면적이고 대규모 공격에 나설 거라고 경고했는데요.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로 계획했던 이란에 대한 공격 중단을 지시했다고요?
3: 네, 트럼프 대통령은 잠시 전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미 국방부에 내일로 예정했었던 이란 공격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지도자들이 협상이 진지하게 진행 중이라며 공격 보류를 요청했다는 건데요. 이들 중동 국가 지도자들은 미국이 수용할 만한 합의가 이뤄질 거라고 보고 있고,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무기 보유 금지도 포함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수용 가능한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헤그세스 국방장관과 케인 합참의장에 전면적이고 대규모의 공격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뉴욕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이 새 종전안에 실망감을 보이면서 이란에 어떤 양보도 하지 않겠다고 말했는데요. 이란은 곧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을 거라면서 공격 재개 가능성도 시사를 했습니다. 중국 방문 뒤 귀국길에서도 이란을 향해 서둘러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거라고 경고하기도 했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4: Wiped out their armed forces essentially. We may have to do a little cleanup work because we had a little month-long ceasefire, I guess you'd call it, but we have a blockade that's so effective.
3: 미 악시우스도 이란의 종전안에 우라늄 농축 중단이나 반출에 대한 약속이 포함되지 않아서 백악관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은 파키스탄을 통한 협상은 계속되고 있다면서도 미국의 군사 공격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5: 마 در عین اینکه همه تحرکات رو رصد می‌کنیم حتما برای هر رویدادی برای هر احتمالی آماده هستیم در میز مذاکره فارغ از این تهدیدها متمرکز بر منافع ملت ایران کار خودمون رو پیش میبریم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네, 좋아요 누르고 기다려주셨죠? 장성철의 뉴스명당 이번 주 월요일 3부는요 좀 새로운 모습으로 준비했습니다. 이름하여 명당혁신이. 선거가 채 보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는 어떠한 모습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세 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인규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신인규입니다.
3: 아유, 김민하 평론가님 저랑 방송 많이 했었는데.
5: 그렇죠.
3: 와주셔서 감사해요.
5: 아, 장성철 소장님이 진행하기 때문에 네. 몇 가지 왔습니다.
3: 감사합니다. 영광이에요. 그리고 아우 지금 뭐 유튜브 댓글에 상당히 환영과 네. 논란의 얘기가 많은데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어서 오세요.
6: 안녕하세요.
3: 괜찮았어요? 오신다고?
6: 아유. 네. 네, 아침에 좀 급하게 네. 온다고 네.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3: 장성철이 진행하는데 내가 가야 돼 막 이런 생각 안 했어요? 맞네.
6: 아니 뭐 그런 생각까지야.
4: 네, 요즘에 뉴스 명당의 지지율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3: 그래요.
4: 네, 상당히 장안의 화제입니다.
3: 감사합니다. 예. 한번 지지율 94.5%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고요. 서울시장 먼저 좀 짚어볼게요. 서울시장 선거 관련해서는 네거티브 공방이 좀 진행되는 것 같은데 정원 후보가 뭐 GTX-A 순살 시공 공방 하면서 오세훈 해명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연일 맹공 중입니다. 본인 계속 네거티브 당하기만 했는데 기회는 잡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신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4: 우선은 뭐 정원호 후보가 상당히 그 오세훈 후보 측의 공격을 많이 받다 보니까 네. 수세에 몰려있다가 이번에는 이제 문제 제기를 좀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한 모양인데 이 GTX-A 관련해서 이 철근이 한 절반 정도 60% 네, 이상이 좀 빠져있다라는 네. 게 이제 그 확인이 돼서 사실은 이제 현대건설에서 이제 서울시에 이야기를 했고 그게 이제 보고가 좀 누락이 됐다. 그리고 이제 보고가 좀 지연이 되면서 이 서울시가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한 게 맞느냐 이 논란이 지금 핵심인 거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서울시와 관련된 안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이 그동안에도 많이 노출이 됐던 것이 뭐 싱크홀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한강버스와 관련된 안전 문제가 많이 나오던 과정에서 이 지금 GTX와 관련된 이런 부실 시공 논란이 나오다 보니까 저는 오세훈 시장이 좀 솔직담백하게 입장을 좀 명확하게 밝히는 게 저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뭐 정쟁적이라든지 내지는 뭐 단순 실수에 불과한데 너무 이렇게 문제를 키우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국민들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그 마음을 좀 이해하셔가지고 저는 솔직담백하게 좀 입장을 자세히 밝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3: 박민영 대변인님 오세훈 시장 측은 네. 뭐 순전히 현대건설의 잘못이다. 정원호 후보 막 지금 이제 저 쫓기는 모양 아니야? 막 조급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받아치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6: 사실 국민의힘이 야당이긴 하지만 지금 서울시정은 오세훈 시장이 5년 이상 지금 책임을 지고 있지 않습니까?
3: 네.
6: 아, 오세훈 시장이 사실상 서울시내에서는 여당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네거티브 정도밖에 안 나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지금 탈환해야 되는 입장으로서는 별로 공격 포인트가 없다라는 네. 생각이 일단 기본적으로 들었고요.
3: 네.
6: 그래서 야당 입장인데도 지금 탈환하는 입장인데도 거의 뭐 후보 출마 선언하고 몇 달 만에 처음 공격 포인트가 나온 건데 사실 우리가 이런 시공 과정에서 발생했던 문제들을 순전히 행정의 문제 혹은 그런 시장의 문제로 다 돌리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 익히 다 알고 계시거든요.
3: 네.
6: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이것을 오세훈 시장의 과실로 이야기할 수 있겠나 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고 오세훈 시장 측에서도 일단 러프하지만 반박을 했단 말이죠. 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검증할 부분이 있다면 정원호 후보가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정에서 시정을 책임지는 서울시장의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가 그 인과성을 더 명확하게 밝혀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만약 그런 논리가 나온다면 또 오세훈 후보 측에서도 추가적인 반론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3: 김민하 평론가님.
5: 뭐 말씀하신 대로 계속 이제 반론과 반론이 이어져서 이게 뭐 제대로 된 보완이 이루어지고 뭐 이런 부분이 이런 부분으로 가면 좋겠죠. 그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선거의 공방의 차원에서 공방을 다루는 차원에서 이제 말씀드리면 이게 네거티브 대 네거티브 이제 이런 구도로 지금 많이 얘기가 되고 있고 오세훈 시장도 그렇게 지금 설명을 했거든요. 정원호 후보가 뭐 주폭 이런 얘기 듣다가 이제 아, 쫓기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제기한 것 같은데 서울시에서 다 알아서 이렇게 다 이 소화하고 있던 이런 사안인데 이렇게 네거티브로 소화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근데 두 사안은 사실 무게가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는 정원호 후보가 이제 아주 과거에 이 왜 폭력을 저질렀느냐에 대한 이제 원인에 대해서 사실 판결문에 나온 얘기와 양천구의 속기록에 나온 얘기 중에 뭐가 맞냐 뭐 이런 얘기인 거고 이거는 서울 시민의 안전이 달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2열로 돼야 되는 철근이 이제 1열로 시공이 된 것이고 여기서 빠진 철근이 178톤이다 지금 이제 보도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178톤 규모의 철근이 어쨌든 빠졌다라고 유권자가 보면 그건 어쨌든 문제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3: 이제 그렇죠.
5: 그래서 이제 서울시가 여기에 대해서 보강을 해서 그다음에 이제 국토부에 보고를 했다라는 건데 그 과정에 그럼 처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국토부에 보고를 해야지 뒤늦게 이제 보고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국토부는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 과정도 이제 투명한 거냐 이런 의문이 아, 지금 있어서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3: 이미 뭐 조치는 다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5: 근데 그 조치도 네. 얼만큼 이제 신뢰성 있는 조치가 된 거냐 등등을 국토부가 이제 얼만큼 이제 지금 감사를 할 거냐 이제 문제가 또 있는 건데 네. 그러면 어쨌든 이거는 요것에 대한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뭐 평가를 한다 치더라도 태도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이 일단은 이제 이 국민과 생명의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우려라는 차원에서 좀 더 이제 진심이 담긴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정원호 후보가 쫓기나 봅니다. 이런 메시지만으로는 네. 제가 볼 땐 그런 안심을 주기는 어렵다. 일단 시민들에게 아 이런 우려를 하게 만들어서 죄송하다. 이 삼성역 이 문제는 제가 어쨌든 간에 이 현직 시장으로서 그리고 당선된다면 또 쭉 이제 이 다시 한번 당선되는 시장으로서 최대한 안전하게 책임지고 마무리 짓겠다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 것이 훨씬 더 책임성 있게 보이지 않겠는가 지금으로서는 좀 무책임하게 보일 수 있는 메시지였다 이렇게 그래요? 봅니다.
3: 박민영 대변인님, 예. 그 개혁신당하고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합동 좀 기자회견도 하고 공약 내세우고 네. 또 감사의 정원. 뭐 선거를 앞두고 당연히 선거용으로 한 거지. 네. 저거 뭐 선거 앞두고 했는데 아니야 이렇게 하는 네. 것도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뭐 그렇죠. 이런 상황들.
6: 일단은 감사의 정원이 뭐 한 200억 정도 예산 들여서 네. 만들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이게 우리가 뭐 과거사에 대해서 추념하고 뭐 기념하는 그런 과정 그 자체를 뭐 그렇게 폄하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전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격 포인트들이 뭐 유효하다면 유효할 수 있겠지만 다소 좀 지엽적이고 지나치게 좀 강론에 매몰돼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저는 들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이 오세훈 시정의 문제에 대해서 좀 근원적인 비판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 정원 후보 측에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오히려 부동산은 훨씬 더 실질적인 문제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예산 활용 측면을 넘어서 지금 그 진보 정권만 들어서면 부동산이 왜 폭등하는가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을 갖게 만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서울시민들에게는 영리될 수밖에 없고 저도 서울시 거주하지만 사실 주거비 이 폭등 문제는 정말 현실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 문제를 공론화하는 것이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정권 전체 책임론으로 해서 서울시 선거 전체를 좀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는 큰 판도라고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3: 있다고
6: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렇죠.
7: 신규 변호사님, 부동산 문제는 민주당 정원호 후보에게 악재다.
4: 아니 근데
7: 아니 지금 전세 월세 지금 난리예요. 네,
4: 근데 부동산 문제는 사실 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시민들 다 알고 네. 계시고 네. 사실 뭐 공급 문제 그리고 수요를 얼마만큼 잘 통제하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적인 수단들을 어디까지 쓰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는 계속 필요한 건데 사실 오세훈 시장은 좀 이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는 좀 책임을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6: 왜요?
4: 왜냐하면 공급 문제에 있어서도 윤석열 정권과 호흡을 맞춰서 지난 4년간 계속 서울시정을 맡아왔던 분이시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의 이런 부동산이 문제가 심각하다. 자기 부정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거기다가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뭐 대출 규제니 뭐 이제 세금에 관한 여러 가지 토론도 있는 상황인 건데 뭐 공급이야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 건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세훈 시장이 본인이 시장 재임 시절에 네. 토호제 갔다가 풀었다가 다시 규제하고 하는 그 우왕좌왕 행정 속에서 서울 집값에 불을 질러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 들어오자마자 이거 서울의 집값이 번진다라는 부분 때문에 대출 규제를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정들을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네. 마치 오세훈 시장은 이제 뭐 시장 처음 하려는 것처럼 본인이 그동안 해왔던 서울시정을 총체적으로 부정하는 듯한 부동산 문제 제기를 하면 서울시민들 굉장히 황당하죠. 그래서 저는 여야의 대립으로 이건 갈 것이 아니라 서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이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책임을 가지고 책임지는 자세로 저는 좀 접근해야 된다라는 게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
7: 정원호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근데 부동산 문제 대책 정책 뭐 있어요? 그랬더니 제가 아직 후보니까요. 저 당선되면은 제가 관계부처랑 협의해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좀 애매모호한 태도, 이것은 적절한가요?
4: 부족하죠. 그러니까 저는 네. 정원 후보도 사실은 조금 더 구체적인,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까지는 이제 서울시장의 이제 자리에 도전하는 분이니까 조금 더 서울시의 문제들에 대해서 본인의 소신을 더 밝힐 필요가 있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고요. 네. 저는 감사의 정원 관련해서는 이게 지금 아니 이제 보수 정권에서는 사실상 오세훈 시장 논리도 어이 거기다가 뭐 감사의 의미로 그 총대 같은 거 좀 세워놓는데 뭐가 문제냐, 외국인들이 좋아한다 뭐 이런 식 거든요. 근데 네. 그게 아니라 과거의 진보 정권들도 서울시정을 하면서 광장을 사유화했다는 논란을 늘 제기받았어요. 그 보수도 그 문제를 지적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라도 시민들의 품으로 이제는 광장을 온전히 돌리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감사의 정원을 만들겠다. 좋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의 의사를 얼마만큼 수렴했는지에 대해서 좀 밝혀줬으면 좋겠고 이거 이렇게 서두를 일이 아니라 이번에 또 후보로 나오셨잖아요. 이번에 만약에 감사의 정원 하겠다라는 공약을 가지고 또 이제 당선이 되면 그때 가서 추진하는 것이 맞지 이걸 가지고 시민들의 뜻과 무관하게 무조건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는 것은 전 좀 문제가 있다.
7: 알겠습니다.
6: 네. 그 뭐 짧게만 반론 드리자면요. 우리가 부동산에 영향 미치는 것은 서울시장 차원에서 결정적인 영향 줬다라고 보긴 쉽지는 않죠. 통상 정권에서 통화정책, 재정정책을 어떻게 펼치냐, 대출 규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상이하기 때문에 이것을 시장의 과거 문제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좀 인과성이 맞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광장을 사유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특정 정파에게 유리한 혹은 특정 어떤 정파를 대변하는 그런 행사들을 과도하게 배치를 했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 때는 그런 비판을 받았던 거예요. 이를테면 지금 정원호 후보 같은 경우에는 퀴어 퍼레이드라고 하는 행사들도 네. 그러니까 시민들 사이에서 되게 갑론을박이 있지요. 그런데 그런 행사도 굳이 반대할 이유가 있을 거라고 하는 입장, 모호한 입장을 견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야말로 비판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7: 김인하 평론가님 언급하실.
5: 퀴어 퍼레이드 같은 이제 단체들이 이제 신청하는 이제 행사를 이제 허가할 거냐 불허할 거냐 이제 대체적으로는 이제 큰 문제가 없으면 허가하는 게 맞는 것이죠. 큰 네. 문제가 있어가지고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든가 이제 국가적 정체성의 어떤 문제가 생기는 이런 게 아니면 이제 이런 문제하고 시정의 차원에서 이제 시장이 뭔가를 거기에 설치하고 조형물을 만들고 이런 문제 이제 다른 문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 조형물은 물론 이제 이 광장을 이제 뭔가 이제 뭐 아름답게 꾸민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조형물을 설치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게 정치적 의미가 담긴 조형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이 조형물은 아까도 조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거대한 태극기를 만들자부터 시작해서 이게 여러 가지 반대가 있다 보니까 이게 뭔가 방향을 바꿔가지고 설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라는 의혹도 있고 또 설치 과정에서 시민들이 잘 모르는 측면도 있는 거거든요. 요거를 네. 만드는 과정이라는 게. 그래서 이런 건 어쨌든 간에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보고 그러면 그 비판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이 잘 해명하고 이런 게 있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게 왜 문제냐. 뭐 이런 방법으로 많이 이제 지금까지는 온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 오세훈 시장이 이 부분을 잘 대응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습니다만 오세훈 시장의 책임 자체를 이제 뭐 없다라고 말하기는 이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정권의 지금 부동산 정책이 다 성공적이어서 이재명 정권은 다 잘하고 있는데 이제 오세훈 시장만의 문제이냐 이 책임만 있는 거냐 그렇게 보기도 좀 어렵죠. 특히 전월세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재명 정권의 지금까지는 부동산 대책들이 다행히도 이제 잘 작동한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는 지금 전월세 부족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대책이 없는 거 아니냐 이제 지적들이 나오고 있거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지적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정원호 후보와 오세훈 시장이 뭐 100%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죠. 하지만 이것과 관련된 의견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정원호 후보하고 오세훈 시장이 부동산 자기들만의 부동산 대책에서 얼마나 다른 거냐 이걸 사실은 유권자들은 명확하게는 모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표현은 다릅니다. 착착대 뭐 신통 뭐 이런 거 다르고 그다음에
3: 다른 건 없어 근데
5: 네, 서로 뭐 나는 오래된 원조 갈비탕 집이야 아니야 넌 질소 포장이야 뭐 이렇게 다르긴 한데 수사가 좀 다른 거지 공급을 많이 할 거야
3: 맞아요.
5: 뭐 이런 것만 좀 다른 것 같아서 네. 두 후보가 좀 더 비전의 차원에서 크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를 명확하게 내놓고 좀 분별할 수 있도록 정보를 많이 줬으면 좋겠습니다.
4: 그런 점에 차이는 있죠. 차이는 뭐냐면 그래도 정원 후보는 여당의 후보기 때문에 같은 공약이라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더 높은 거고 오세훈 시장은 야당의 후보기 때문에 말은 같아도 현실화에 대한 가능성은 좀 다를 수 있다고
3: 그럼
4: 봅니다.
3: 그럼 TV 토론 같은 거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양측에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서울 시민들한테 보여주면 좋은 거 아니에요?
4: 아니,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이 좀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정원호 후보는 같은 말이어도 본인의 말은 여당의 프리미엄이 분명히 있는 거라서 네. 저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TV 토론도 하고 시민들을 그러니까. 상대로 설명을 할 의무도
3: 자신 없는 거 아니에요?
4: 있는 건데 네. 이게 자신감의 결연지 아니면 뭐 준비 부족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토론을 피하는 거는 유권자들 네. 입장에서는 정보도 불충분할 뿐만 아니라 상당히 그러니까요. 또 오만하다는 평가를 할 수 있거든요. 토론은. 그런 차원에서는 정원호 후보가 좀 더 토론은 네. 적극적으로 저는 응하는 것이 정원호 후보에게도 유리하다라는
3: 한 번밖에 안 하고 서울 시민들 보고 투표하라는 것은 좀 부족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 아이템을 한번 넘겨볼게요. 박민영 대변인님,
8: 네.
3: 장동혁 대표 잘하고 있습니까?
8: 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3: 요새 아 열심히 하고 있는 거 말고 잘하고 있냐고요.
8: 뭐 일단은 잘하고 있다 객관적인 지표로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은 뭐 오늘 아침에 나온 리얼미터 조사도 뭐 소폭 상승을 하기는 했죠. 어쨌거나 좁혀지고 있는 그림이고 영남권에도 지금 뭐 나름대로는 결집하고 있다 보수층이 따라잡고 있다라고 하는 전망들이 있는 걸로 봐서 일단 대여투쟁 메시지는 상당히 주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3: 네. 네.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장동혁 대표 가만히 있는 게 도와준 거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8: 네.
3: 현실적으로 서울 경기도 부산 같은 경우에는 장동혁 대표 뭐 지원 유세, 선거 유세 오는 것에 대해서 탐탁치 않은 것 같아요.
8: 아 근데 뭐 부산 같은 경우에는 박민식 후보 개소식도 박형준 시장까지 같이 다 참석을 했었고요.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도 오세훈 시장 톤이 미묘하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투트랙으로 이제 오세훈 시장이 중도 확장 노선으로 가고 장덕 대표가 좀 보수 결집 노선으로 그러니까 각자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표현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3: 네.
8: 이런 분위기에서 오히려 전 배현진 의원이 아, 좀 서울시장 낙선운동하고 있다라고 전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 그렇게까지 표현을 하냐면 네. 후보들 지금 한 표가 급하잖아요. 뭐 배현진 의원이 뭐 전남친 언급까지 하면서 뭐 회피형 전남친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그런 배현진 의원의 메시지를 보고 오세훈 시장을 안 뽑으려던 사람이 뽑겠다는 사람이 있을까요? 단 한 표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오세훈 시장에게 조금 이제 화가 나 있던 보수층 입장에서는 에이 그래도 정원호는 아니잖아 하다가도 저런 메시지를 보면은 진짜 이거 찍는 게 맞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꽤 많습니다.
3: 네.
8: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선거 전략상으로 뭐 손가락을 얻지 마라 뭐다 하면서 굳이 대여투쟁 열심히 하는 지도부를 공격하는 메시지를 내는 게 과연 서울시장 후보 당선에 도움되나? 이거는 좀 서울시 캠프 차원에서 심도 있게 고려해볼 사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3: 김민하 평론가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5: 이게 뭐 국민의 입장에서 계속 내분이 일어나고 뭐 왈가왈부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당연히 선거에 뭐 도움이 되는 상황은 아니겠죠. 근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를 짚어본다면 총체적으로는 장대혁 대표의 어떤 무리한 당 운영이 사실 거기서부터 시작됐다고 이제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여러모로 이 국민의힘이 좀 거듭나야 된다. 과거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로부터 불거진 그 문제로부터 이 거듭나야 된다라는 요구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잘 이제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절윤 선언이라는 거를 했는데 그 한 것도 사실 불충분하다. 이런 평가가 지배적이고 다만 일부 이제 보수층 좀 강경 보수층에서 왜 저런 선언을 하느냐 이런 반발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장도혁 대표가 이제 그거를 신경 쓰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꼬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뭐 그리고 개인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뭐 전망의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외에 이제 미국에 가고 뭐 이런 과정에서 반감과 그 다음에 장도혁 대표가 오히려 선거를 좀 망치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들이 팽배해져서 지금도 이제 지역의 후보들은 장도혁 대표가 안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장도혁 대표도 유리한 지역에서 사실 좀 이렇게 이 당력을 본인의 어떤 역량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던 거고 그러한 상황에 여당의 어떤 뭐 공소 취소와 관련된 어떤 이슈와 이런 게 생기니까 그거를 빌미로 이제 어떠한 메시지의 어떤 이 확장이나 이런 걸 가져가면서 장동혁 대표가 다시 이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열린 그런 국면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순전히 이거는 외부 요인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 것이지 이게 아니었으면 여당이 뭐 움직임이 없었으면은 장동혁 대표는 사실 대구에만 있어야 되는 신세였던 거 아닙니까?
3: 그렇죠.
5: 그런 걸 보면 제가 볼 때는 장동혁 대표가 사실 지금까지 이제 당 운영이 잘못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훨씬 더 진솔하게 이제 이 어떤 자신의 입장을 가지고 당내의 어떤 주요한 인사들을 설득하는 게 전제돼야지 이제 가능했던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장동혁 대표가 활동을 하기 때문에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 장동혁 대표가 열심히 하는데 뒷다리 잡으면 안 된다. 이렇게 가서는 오히려 분란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3: 박민영 대변인이 얼마 전에 장동혁 대표가 기자들 만나가지고 절윤을 해서 우리가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졌다라고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말에 동의하세요?
8: 뭐 정확히는 이런 거죠. 절윤 선언문 내용을 보면요. 특정 지지층 자체를 콕 집어서 이 사람들과 거리둬야 한다 이런 조식이 들어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지층을 끊어낸다라고 하는 조식이 정치권에서 통용될 수 있는 건가라고 하는 의구심은 있습니다. 어쨌거나 코어층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 양당 모두가 존재를 하잖아요. 뭐 역지사지로 민주당에서도 사실 무리한 요구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강성 지지층이라고 일컬어지고 심지어 민주당은 그런 분들한테 국회의장 투표권까지 줍니다.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 일말이라도 그런 특정 지지층은 강성이고 우리 의원들 괴롭히고 문자 테러하니까 끊어내자, 절연하자 이런 식의 표현을 쓰지는 않거든요.
3: 근데 이건 당내 선거고 이거는 국민 상대로 하는 네. 선거니까 예. 당내 강성 지지층만 보면은 선거에 그렇게 유리해 보이진 않잖아요.
8: 민주당도 전체 선거할 때나 당내 선거할 때나 그런 식의 초식 자체를 쓰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말하는 것은 정치 문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지층을 끊어낸다라고 하는 문법이 과연 우리 코어층 결집에 도움되느냐 오히려 분열을 시키는 것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3: 그럼 윤호개인을 하는 게 더 지지층 결집시켜서 선거에 도움된다고 생각하세요?
8: 아유, 저는 윤호개인 한 적이 없죠.
3: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여쭤보는 네. 거예요. 제가 박민영 네. 대변인이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선거 그런, 전략상
8: 그런 우리가 좀 내부에서 지나간 역사에 대해서 우리끼리 계속 회고를 하면서 굳이 갈등을 분출시킬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3: 정리는 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8: 아, 이미 정리가 다 사실 다 된 됐어요? 거죠. 왜냐하면 탈당을 했고 지금 구치소에 계신 상태고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추가적으로 무슨 헤어진 전 애인의 무슨 사진 찍고 무슨 뭐 선물 받은 것들 불태우고 그런 것처럼 추가적인 의식을 해야만 뭐 절연이 된다? 이런 것 자체가 저는 좀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대여투쟁 메시지에 집중하고 한때 그래서 저희가 리얼미터 기준으로 거의 40% 가까이 지지율 올랐던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과거 레퍼런스를 봤을 때 왜 굳이 우리가 갈등적인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왜 굳이 지지층을 분열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내고 왜 굳이 이런 갈등적인 국면을 만드냐에 대한 이 물음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에 대해서는 또 여러 해석들이 있을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3: 신 변호사님 어떻게?
4: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 강성 지지층끼리 병렬적으로 비교할 문제가 아니고 결국 이것이 내란을 옹호하냐, 그러니까 헌법 가치를 준수할 거냐 부정할 거냐의 문제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전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가 국민의힘이 결국에는 코어 지지층이고 강성 지지층을 품어야 된다라는 논리로 품고 간다면 결국 그걸 평가하는 것은 국민의힘 당직자들이나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결국 보수는 지금 장동혁 체제와 또 오세훈 시장과 또 한동훈 대표라고 하는 이런 삼각편대로 지금 재편이 되는 그 과정 중에 좀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도 서울시장 선거에서 뭐 배현진 의원이 이런 좀 다소 결이 다른 이야기를 한다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앞으로도 이 분란이 계속 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에 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3: 저희가 이제 원래 정청래 대표의 행보도 쭉 따져보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정청래 대표 얘기는 못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아, 오늘 세 분 말씀 듣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토론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민아 평론가님, 우리 박민영 대변인님 오늘 나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신 변호사님 또 감사합니다.
4: 네, 감사합니다.
3: 네,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3: 네. 네. 네, 사법 명당 인터뷰 시작하기 전에 방금 전 리얼미터 조사에서 뭐 40% 넘은 적이 있다라는 박민영 대변인의 의견은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최근 1월부터 국민의힘 지지율이 40% 넘은 적은 없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명당 인터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평택을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후보를 전화로 연결해서 이번 주말 핫했던 개소식 이슈부터 연일 뜨거운 평택을의 선거 쟁점들 시원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 나와 계시죠?
9: 네, 안녕하세요. 김용남입니다.
3: 고생 많으시죠?
9: 예, 아이 선거야 뭐 당연히 고생하는 거죠.
3: 아유, 눈에 그 실핏줄까지 터져가지고 좀 안쓰럽던데요.
9: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걱정해 주셔서.
3: 지금은 어디 계세요?
9: 아, 지금은 제가 5.18 민주묘역에 왔습니다.
3: 네. 아니, 평택에서 선거운동 하셔야죠. 거긴 왜 가셨어요?
9: 아, 선거운동 물론 중요한데요. 네. 저한테는 어제인 5월 17일이 제가 정확하게 1년 전인 2025년 5월 17일 광주에 있는 김대중 컨벤션 센터 앞 광장에서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면서 민주당에 입당한 지 만 1년 딱 되는 날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치인으로서는 새롭게 태어난 날이기도 하고 네. 또 작년에 5.18 전야제에 참석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5.18을 또 기리는 의미를 더해서 선거운동 하루 더 하는 것보다는 훨씬 뜻깊고 의미 깊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광주에 와서 방금 참배를 했고요.
3: 네.
9: 이제 좀 있으면 다시 평택으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3: 많은 분들이 좀 반가워해 주시던가요? 어떠세요? 분위기?
9: 어제 금남로 거리에서 이제 5.18 전야제를 시민들과 함께 했는데요.
3: 네.
9: 너무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시고 찾아와서 꼭 승리해라 격려해 주시고 또 사진 같이 찍자고 요청하는 분들도 많아서 정말 힘을 얻고 갑니다. 광주에 와서.
3: 알겠습니다. 개소식 이제 상황 좀 여쭤볼게요. 개소식을 네. 먼저 축하드리고요.
9: 네, 지도부, 감사합니다.
3: 예, 지도부가 총출동했던데 분위기 진짜 네. 어땠어요? 이제 완전히 뭐 이제 뭐 민주당 지지층, 진보 진영은 다 이제 김용남 후보로 모이는 거예요, 이제?
9: 모이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3: 네.
9: 시간이 지날수록 더 민주당의 지지층들이 기호 1번 후보에게 결집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저도 정치권에 들어온 지 이제 횟수로 따지면 거의 15년째 되는 것 같은데
3: 네.
9: 이런저런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가봤습니다만 당대표를 비롯해서 최고위원들, 사무총장, 정책위 의장, 뭐 현역 국회의원분들이 한 열 서너 분 이상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성대한 개소식은 처음 보는데 이게 평택 을에서의 저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이라
3: 네.
9: 감격스러웠습니다.
3: 기분 좋으셨겠네요.
9: 네, 네.
3: 그 이현주 의원이 지난주에 네. 저희 방송에 나와가지고 아우 그동안 이제 공천하느라 김용남 후보에게 신경 못 써줘가지고 아우 좀 미안하고 막 좀 안타까워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공천 끝났으니까 여러 가지 확실하게 돕겠다. 막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솔직히 그동안은 좀 서운한 마음은 없으셨어요?
9: 아니요. 서운하기는요. 뭐 선거는 원래 후보가 치르는 거죠.
3: 그렇죠. 물론, 맞아요.
9: 많은 그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의 응원도 필요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네. 후보 중심으로 후보가 책임지고 치르는 거기 때문에 뭐 당에 대해서 서운한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도와주신다고 하면 기꺼이 환영이죠, 물론.
3: 네. 그 개소식 인사말이 저는 조금 이렇게 눈길이 가더라고요.
9: 네.
3: 그 김대중 대통령의 용서, 통합, 더 큰 민주주의 얘기하셨고요. 노무현 대통령의 네. 사람 사는 세상, 실용정치 얘기하셨고 이재명 대통령의 중도 실용주의와 국민통합 얘기하셨는데
9: 네.
3: 일부러 그러신 건지 아니면은 조금 생각을 안 하신 건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셨더라고요. 그거는 조국 대표를 좀 염두에 두고 신경 쓰고 그러신 건가요?
9: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3: 아니에요?
9: 사실은 이제 예 아닙니다.
3: 네.
9: 예. 그러니까 제가 개소식 때 드린 말씀은
3: 네.
9: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만큼 정적으로부터 시달렸던 분은 없잖아요. 사실은
3: 그렇죠.
9: 사형 선고가 확정되고 뭐 집행이 언제든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기적적으로 정말 생명을 이어가면서도 결국엔 대통령에 취임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용서하고 통합을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3: 네.
9: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하신 사람 사는 세상도 내 편 내 편 가르자는 얘기는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대동사회를 이루자는 것이고 그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중도 보수 확장 정책 내지는 중도 실용주의와 저는 다 맥이 이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7: 네.
9: 아 근데 그런 흐름 속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뭐 좋은 업적을 많이 남기셨습니다만 약간 통합의 이미지는 적어도 그게 네. 이제 뭐 민주당이 배출한 네 명의 대통령을 다 언급하다 보면 약간 이 이야기의 맥이 끊어지는 것 같아서 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습니다.
7: 네. 아니 그 이거는 뭐 다른 차원의 질문인데 네. 개소식 이후에 네. 그 6.3 재보선 후보 중에서 최다 재산 신고로 이름을 올리셔가지고 화제가 됐어요.
9: 그 아, 예, 예.
7: 저는 좀 섭섭하고 밥도 한 번밖에 안 사주시고 그래서 섭섭한데 재산이 왜 이렇게 많이 늘으신 거죠? 지난번 국회의원 당선되셨을 때 신고한 거보다.
9: 그렇죠. 저도 이제 그 저 도와주는 그 친구가 이렇게 쭉 정리한 거 보고 네. 깜짝 놀랐는데 예. 제가 그 국회의원을 잠깐 했습니다만 워낙 연거포 이렇게 선거로 떨어지면서 원외 생활을 계속 하다 보니까
7: 네.
9: 이제 국회의원에 계속 당선이 됐으면 겸직을 못 하잖아요.
7: 그렇죠.
9: 국회의원은. 근데 계속 변호사로 활동을 했고 또 중간중간에 뭐 저 나름대로는 사업도 조금 했습니다.
7: 네. 네. 네.
9: 뭐 공유 오피스 사업도 했고 뭐 그 네. 일부는 또 지금도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저 나름대로 뭐 제가 주식 운용에 관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7: 네.
9: 어떤 기업의 거버던스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거버던스가 좋은 기업 내지는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그 주식 투자를 하면서
7: 네.
9: 재산이 불어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정리하고 보니까 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7: 아우 저도 개인적으로 상의 드릴 걸 그랬네요. 요즘에요 미디어 헤드라인 보면은요 정당을 네. 보면 김영남, 평택 사람 유이동, 인지도는 조국 이런 표현을 좀 언론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9: 아 예예. 예.
7: 동의하는 부분과 반박하고 싶으신 부분 있어요?
9: 정당을 보면 김용남은 뭐 100% 공감이 가고요.
7: 네.
9: 왜냐하면 지금 정당 지지도도 여타 정당에 비해서 월등히 민주당이 높은 편이고 더군다나 집권 여당으로서 국정 운영을 책임지고 이끌어가고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민주당 소속의 어떤 정치인들이 야당 정치인보다는 실행력이라는 측면에서 또 추진력이라는 면에서는 월등히 뛰어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일종의 여당 프리미엄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7: 네.
9: 근데 평택 사람 유이동은 아니 물론 유이동 의원이 평택에서 태어난 거는 알고 있습니다.

0: 부부상이요.
1: 막부구에서 정치하고 뭐 국회의원이든 단체장이든 하시는 분들 중에 마포구에서 태어난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0: 네.
1: 그거는 서울이 대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0: 그렇죠.
1: 평택도 이미 대도시고 이제 곧 인구 100만이 넘는 풍계시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택에서 태어났느냐 안 태어났느냐 이거는 기준이 될수 없는 거죠. 다만 평택을 위해서 누가 가장 일을 잘할 수 있느냐 이게 기준이 되어야 하는 거고 지금 수도권 선거의 경향도 마찬가지고요. 또한 분의 후보가 계시죠?
0: 네,
1: 아까
0: 인지도는 조국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1: 인지도 예, 인지도 높으시죠 조국 후보님. 높은 거는 뭐 당연히
0: 뭐 김용남 후보님도 인지도야 뭐 방송 출연을 워낙 많이 하셨으니까요, 그렇죠?
1: 저보다는 그래도 높으시겠죠 조국 후보님인데 인지도가 높은데 그게 영어로 표현하면 두 가지가 좀 갈리잖아요.
0: 네.
1: famous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뭐 노토리어스라고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혼합적인 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그 조국 후보가요, 김영남 후보님의 과거에 대해서 막 네거티브 공격 검증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했잖아요. 김영남 후보님은 나는 뭐 이제 정책과 평택의 미래를 얘기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전략은 성공적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1: 당장은 손해 보는 것 같아도.
0: 네.
1: 저는 결국에는 깨끗한 선거 그리고 네거티브 없는 클린 선거를 치르겠다는 제가 더 평택을 주민들의 지지를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네. 그 유희동 후보 같은 경우에는 김용남은 정치검사, 조국은 대통령 뿅! 막 하면서 이렇게 계속 좀 공격을 해요. 그냥
1: 제가요?
0: 상대를 안 하실 거예요? 유희동 후보가 이렇게 공격을
1: 제가
0: 하더라고요.
1: 왜 정치검사죠? 저는
0: 모르겠습니다.
1: 그런 얘기 처음 듣는데요.
0: 네.
1: 아무리 선거 때라지만 이게 이런 게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0: 네.
1: 선거 때고 상대방을 꺾어야 되고 표가 급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갈수 있는 표를 내가 뺏어 와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무리 선거 때지만 아무 말 대잔치를 하면 안 되죠. 제가
0: 네.
1: 왜 정치검사입니까? 그런 얘기 처음 들어보는데요.
0: 저도 뭐 처음 들어본 것 같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보면은요, 뭐 1위를 하고 계시지만 여전히 좀 안심할 수 없는 격차 아닌가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네, 단일화를 염두하고 있지 않다면 이러한 격차로 참 이렇게 선거 결과를 쉽게 좀 승리를 예단하기 어려운 거 아니냐, 다른 차원의 전략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은 안 하고 계세요?
1: 물론 선거 결과를 예단할 수 없고 오차 범위 이내에 들어와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만 이게 단일화라는 게 인위적으로 뭐 무조건 어느 후보의 뜻대로 될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0: 그렇죠.
1: 단일화가 되려면 적어도 단일화를 위한 기본적인 공통의 인식 내지는 공통의 정치적인 목표라는 기반이 닦여져 있어야 되는데 선거전을 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부터 사실은 제가 민주당의 공천을 받기 이전인 공천 대상자로 거명되는 순간부터 심한 네거티브를 시작한 후보 측하고 뭐
0: 네.
1: 단일화가 쉬울까요? 어떤 공통의 연대 의식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일화는.
0: 네. 그러면 단일화 염두에 안 두시고 그냥 지금 출마한 5분이 끝까지 갈 수밖에 없겠네요,
1: 아니
0: 기본적으로.
1: 뭐각 후보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제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만 저는
0: 네.
1: 저 나름대로 뭐 최선을 다해서 뛰면서 평택을 주민들께 김용남이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그리고 김용남이 왜 일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 드리는 작업을 계속해야죠.
0: 유권자분들 계속 만나고 다니시잖아요. 한분본분또한분 보기도 하고 막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 유권자들의 반응은 점점 더 좋아지고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1: 이게 확실히
0: 네.
1: 선거 분위기가
0: 네.
1: 평택을은 빨리 올라갔고요. 점점
0: 네.
1: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21일부터 본선거 운동이
0: 맞아요.
1: 시작되면서 뭐
0: 네.

0: 벽보도 붙고 유세차도 돌아가고 이러면서 선거열기가 올라오기 시작해서 적어도 한 일주일이 지나야 후끈 달아오르기 시작하는데 평택은 뭐한달 전부터 달아오른 것 같아요 이미. 근데 점점 그 열기는 뜨거워지고 있다고 제가
1: 네.
0: 체감하고 있습니다.
1: 그 후보님, 이렇게 그 거리에서 유세하시고 인사하시잖아요. 아침에
0: 네.
1: 출근 인사 같은 거.
0: 네네.
1: 그러면 후보님이 느끼시기에 적어도 한몇 퍼센트 정도 나에게 반응을 보여주는구나라고 판단하세요? 어느 정도?
0: 지금 출근 인사할 때는 대부분 자동차를 타고 지나가는 분들을 상대로 인사를 하게 되잖아요. 이제
1: 바쁘게 가시죠.
0: 그렇죠. 이제 도보로 이동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만 그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으시고요. 그래서 사실은 운전하면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후보나 선거운동원에게 눈길을 주는 경우가 그렇게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막 이렇게 손 흔들면 알아봐 주시고 뭐 엄지척을 해
1: 뭐
0: 주신다든지
1: 클락션
0: 아니면
1: 빵빵 막 이렇게 누르는
0: 그렇죠.
1: 분도
0: 뭐 그래서
1: 계시죠.
0: 응원의 의미로 이제 빵빵 하거나 아니면 창문을 살짝 내리고 화이팅 외쳐 주시는 분들 비율이 제가 보기엔 지금 단계에서 한 30, 40% 정도는 되는
1: 오,
0: 것 같아요.
1: 맞네요.
0: 예, 그래서 선거열기가 이렇게 벌써 끌어오르나? 저도 이제 가끔 놀랄 때가 있는데, 평택을이 틀림없는 핫플레이스는 맞습니다.
1: 그런 거 보면 되게 아침부터 힘나시고 기분 좋고 그러시죠.
0: 아, 그럼요. 예, 매우 힘들다가도 다시 한번 기운을 내서 선거운동 더 열심히 하게 되죠.
1: 알겠습니다. 조국 후보가요, 최근에
0: 네.
1: 김영남 후보님에 대해서 공격방을 약간 좀튼것 같기도 하고, 최근에는 합당 카드, 합당 재추진, 이런 걸좀 언급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당선되면 민주당과 연대 통합을 주도하겠다. 어떻게 들리십니까?
0: 민주당은 의석이 150석이 훨씬 넘는 정당이고, 조국혁신당은 지금 12석 있잖아요. 12석 의석 가진 당이 150석이 넘는 정당과의 합당을 주도를 한다고요? 그 주객이 완전 전도된 거 아닌가요? 아니, 좀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말씀 아닌가 싶은데요. 그거는, 네. 손에
1: 알겠습니다.
0: 일이 안 되는데 어떻게 조국 혁신당의 국회의원 한 사람, 뭐 물론 당 대표를 겸하겠습니다만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작은 당이 큰 당과 10배 이상 큰 당과의 합당을 주도한다는 게 조금 너무 과장된 얘기 아닌가 싶습니다.
1: 그럼 또 이거 여쭤볼게요. 조국 후보가 민주당을 언급하면서 나야말로 진짜 민주당스러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0: 민주당원이었던 적이 제가 알기로는 하루도 없거든요, 조국 후보님은. 단 하루도 민주당원이었던 적이 없는 분이 가장 민주당스럽다고 주장하시는 거는 글쎄요, 뭐,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국민들이 알아서 판단하시겠죠.
1: 알겠습니다. 후보님, 이제 선거
0: 네.
1: 보름 정도 남았잖아요.
0: 네.
1: 어떤 자세로 평택에 계시는 시민들을, 유권자들에게 이제 여러 가지를 호소하실 건지 한번 다짐, 계획, 이런 것들 한번 말씀해 주세요.
0: 제가 오늘 5.18 민주 묘역에 와서 방명록에도 기재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46년 전에 그리고 불과 1년 6개월 전에 쿠데타 또 친이 쿠데타라는 민주주의의 가장 큰 위협을 경험을 했습니다. 물론 현명하게 국민들께서 막아내셨습니다만 1년 6개월 전에 친이 쿠데타는 저는 이런 어마어마한 직접적인 위협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염증을 느끼게 하는 일도 민주주의를 훼손시키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제도의 가치를 국민들께서 계속 존중하면서 이어갈 수 있도록 끝까지 깨끗한 선거, 클린 선거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다짐의 말씀을 5.18 민주 묘역에서 민주 영령들에게도 말씀을 올렸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한번더 했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 유튜브 댓글로 복동님이요,
0: 네.
1: 용남이 형 참 말 잘해 이렇게 좀 댓글 남겨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후보님 항상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0: 네.
1: 선거 잘 치르시고요. 선거 후에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할게요.
0: 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이상 고맙습니다.
1: 네, 이상 평택을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후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3: 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란 전쟁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동맹국의 요청으로 내일로 계획했던 이란에 대한 공격의 이 부분에 대한 보류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4: 하지만 이란이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전면적이고 대규모 공격에 나설 거라고 경고했는데요.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대이란 공격 재개 보류를 명령했다고 말했다고요?
5: 네, 트럼프 대통령은 잠시 전 백악관에서 열린 의료비 부담 완화 행사에서 중동 동맹국들의 요청으로 내일 공격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정상들이 협상이 진지하게 진행 중이라면서 2, 3일 정도 짧은 기간 동안 공격 보류를 요청해왔고 자신이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이 바라건대 영원히 미루는 것이길 바라지만 잠시 동안일 수도 있다면서 이란의 손에 핵무기가 들어가지 않게 만들 수 있다면 만족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수용 가능한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과 케인 합참의장에 전면적이고 대규모의 공격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앞서 뉴욕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이 전달한 종전안에 실망감을 보이면서 이란에 어떤 양보도 하지 않겠다는 말도 했는데요. 이란은 곧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을 거라며 공격 재개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앞서 중국 방문 뒤 귀국길에서도 이란을 향해 서둘러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거라고 경고하기도 했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6: Wiped out their armed forces essentially. We may have to do a little cleanup work because we had a little month-long ceasefire, I guess you'd call it, but we have a blockade that's so effective.
5: 악시오스도 이란의 종전안에 우라늄 농축 중단이나 반출에 대한 약속이 포함되지 않아서 백악관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란은 파키스탄을 통한 협상은 계속되고 있다면서도 미국의 군사 공격에도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 발언도 들어보시죠.
7: 마 در عین اینکه همه تحرکات رو رصد می‌کنیم حتما برای هر رویدادی برای هر احتمالی آماده هستیم در میز مذاکره فارغ از این تهدیدها متمرکز بر منافع ملت ایران کار خودمون رو پیش میبریم.
3: 네,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 보류에 나섰다는 건데요. 이거는 미국 내 여론 악화도 염두에 둔 결심으로 보입니다. 새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죠.
5: 네, 그렇습니다. 뉴욕타임스와 시에나 대학이 지난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37%로 이 기관의 조사 기준으로는 재입권 이후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64%가 이란 전쟁이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평가했는데 특히 중립적 정치 성향의 무당층 73%가 이란 전쟁이 잘못이라고 답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대통령의 의회의 승인 없이 군사력을 사용해선 안 된다는 답변도 63%나 됐습니다. 무엇보다 이란 전쟁 장기화로 미국 내 휘발유 값이 급등하고 물가도 들썩이면서 여론이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8: I feel like our money is going to a lot of unnecessary things, basically. We need to take care of our people here in the United States instead of trying to do have wars and stuff like that.
5: 지금 미국 경제 상황이 나쁘다는 응답도 49%, 좋다는 반응은 18%에 머물렀습니다. 만약 오늘 중간선거를 한다면 어느 정당을 지지하겠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0%가 민주당을, 39%만이 공화당을 지지하겠다고 답했습니다.
4: 네, 미국 재무부가 국제 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도 내놨다고요?
5: 네, 미 재무부는 에너지 취약 국가들이 해상에 발이 묶인 러시아산 원유를 한 달 동안 구매할 수 있도록 허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특정 국가가 이 해상 러시아산 원유에 접근할 수 있는 면허를 발급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이번 조치로 원유 시장을 안정시키고 중국의 저가 원유 비축을 제한할 거라고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와 이란 원유를 저가로 구매해서 이 비축해온 중국의 원유 확보 능력을 낮춰보겠다는 겁니다. 이란이 전쟁 이후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서 국제 유가 상승 우려와 불안정성이 지속되며 미국의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단기적인 조치가 국제 유가나 미국 내 휘발유가 안정에 얼마나 단기간에 기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미국과 이란 전쟁 여파로 기름값이 폭등하면서 세계 각국이 항의 시위를 겪고 있습니다.
4: 케냐에서는 고유가의 시위로 4명이 사망했고 볼리비아에서는 대통령 퇴진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9: 주민들이 바리케이드를 치고 불을 지르며 도로를 막았습니다. 또 나이로비와 몽바사 등 케냐 전역으로 시위가 확산했습니다.
10: Mafrando ina run economy ya inchi. Mafrando kila kitu, si ndio? So the moment iko higher price, hakuna kitu naweza fanya.
9: 경찰은 최루탄을 발사하며 시위대를 진압했고 이 과정에서 4명이 숨지고

0: 23.5% 더 올린다고 발표한 것이 사태를 촉발했습니다. 케냐 당국은 국제적인 문제를 왜 국내적 수단으로 해결하려 하느냐며 시위대의 유가인화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1: It is not that this government is insensitive. It is that we have a crisis, which is a worldwide crisis.
0: 볼리비아에서도 감당할 수 없는 기름값에 민심이 폭발했습니다. 수도 라파즈의 대통령궁 부근에서는 광부와 농민들이 대통령의 사임을 요구하며 경찰과 충돌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대통령령으로 국가연료 보조금이 폐지된 가운데 국제적인 상황까지 더해지면서 휘발유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전쟁 당사국 미국도 여파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북미 최대 규모의 통근 철도 시스템인 미국 뉴욕의 롱아일랜드 철도 노동조합이 32년 만에 전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임금과 의료보험료 등을 둘러싼 노사협상이 결렬됐기 때문인데 노조는 고유가로 인한 높은 물가 상승률을 파업의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0: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반도체 성장 배경에는 정부의 전폭적인 세제 지원이 있었는데요. 삼성전자 노사는 그 결실이 각자 자신의 노력으로 이룬 성과라고 인식하는 분위기입니다. 관련해서 김태봉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진단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어제 있었던 사후 조정은 일단 오늘까지 이어지는 걸로 됐고 어제 예정보다 40분 정도 일찍 끝났다고 하는데 중노위 관계자가 이거 이야기가 일찍 끝난 게 어느 정도 그 원활하게 진행됐다는 의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이야기가 어느 정도 진전이 있는 거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1: 예, 이제 파업을 원래 하기로 한 게 이제 21일이었던 예. 것 같은데 아직은 그때까지 협상 기간이 있다 보니까 근데 이제 점차 이제 다가오면서 어느 정도 이제 협상 타결을 봐야 되는 순간이 와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고요. 이제 과거에 그 대기업들의 이제 노조쟁이라는 건 항상 반복적으로 있어 왔는데 예. 그때 과거 사례들을 보면 항상 그 협상 시간 그 마무리를 앞두고 극적 타결 뭐 이러면서 이제 나왔던 뉴스 기사 제목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는 뭐 짜여진 각본대로 하는 게 아닌가라는 게 이제 과거의 대략 사례였는데 물론 지금의 삼성전자의 노조가 이제 전무후무한 그런 이제 강력 좀 강경한 입장이라서 과연 타결이 될까라는 약간의 좀 걱정은 있지만 그래도 타결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살짝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예, 교수님께서는 아직 뭐 타결될 수 있다는 희망을 좀 보고 계시는 거고 어제 법원에서 삼성전자가 신청했던 그 가처분 신청 상당 부분 인용하는 결정을 내놨는데 그래도 여전히 뭐 셧다운은 피하긴 했지만 우려가 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지금 어제 법원 결정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1: 제 과거에 그 아마 지난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그 어떤 그 이제 법원의 처분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그 사측에서 이제 요구한 그런 것보다는 저 부분적으로만 인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저 거의 완성된 제품의 어떤 변질을 이제 방지하는 차원의 최소한의 그런 이제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처분이 있었던 반면에 지금 현재 이 삼성전자에 대한 법원의 처분은 거의 모든 걸 다 인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이게 이제 치명적인 어떤 생산의 차질을 빚을 경우 이 발생하는 어떤 피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특히 이제 보안, 안전 뭐 이제 관련된 것들에 대한 그 이제 최소한의 인력 정도가 아니라 그 파업 이전의 수준으로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그런 것을 인용을 했고 이제 이게 지평 법무법인의 이제 김종 대표 변호사가 이제 그 인용을 받기 위해서 했던 이제 근거 자료가 2018년도 평택에 있었던 그 정전 사태가 있습니다. 이제 30분 미만의 정전 사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삼성전자에 한 5천억 의 피해를 줬다라는 게 이제 사례가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이걸 다 인용을 한 것 같습니다.
0: 예,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그 반도체 특수성을 아주 엄격하게 판단을 한 건데 파업 이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법원에서 얘기한 건 평시 수준이었는데 이 평시 수준에 대한 노사의 해석이 좀 엇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1: 네.
0: 일단 사측에서는 평일에는 평일 수준, 주말에는 주말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건데 노조 측 입장은 어떤 겁니까?
1: 이게 그러니까 생산을 다시 본격적으로 재개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의 이제 수준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노조는 반면에 이제 사측은 평상시에 생산량을 이제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일 거고요. 근데 그 어딘가에 이제 그레이 에리아에 대한 얘기인 것 같은데 저도 이제 그쪽의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정확히 어떤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점점 그 어떤 뭐랄까 협상 단계에 있어서 하나하나 굉장히 치졸한 이 싸움이 되는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어쨌든 생산량의 차질을 빚는다고 하면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 전선에 좀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당연히 있을 것 같습니다.
0: 예, 그래서 지금 나오는 보도 보면 일단 필수 인력 한 7천 명 정도가 현장을 지킬 걸로 보이는데 지금 삼성전자 노조 측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파업 기간이 18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8일 동안 이게 쭉 이어진다면 그렇다면 그 셧다운은 피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생산 차질 우려는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1: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에서 18일간 총파업을 벌이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최대 0.5%포인트 뭐 하락할 수 있다고 이제 정부에 보고한 바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정도로 삼성전자 한 기업의 파업이 이렇게 국가 GDP에 영향을 준다라고 이제
0: 예.
1: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이제 반도체 산업 전체의 그 생산 부가가치로 보면 이제 GDP의 한 6, 7%는 차지하고 있는데, 이제 수출로 보면은 지금 현재 25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무려 25%를 차지합니다. 이
0: 예.
1: 반도체 산업에서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전체 수출액의 비중의 25%를 차지하고
0: 4분의 1.
1: 있고요. 예. 그게 사실은 과거에는 뭐 10%였다가 20%였다가 뭐 어떤 사이클에 따라서 조금 왔다 갔다 하긴 했는데, 지금 현재 25년도 기준으로는 역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고, 그 얘기는 이제 우리나라의 수출 전선이 반도체 중심의 어떤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 국가적인 관심사가 되고, 행여나 그 생산 차질이 우리나라 경제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0: 예. 그 교수님 말씀해주신 한국은행 내용 보면 이제 18일 파업을 하고 복귀까지 3주 정도가 또 걸리기 때문에 그로 인한 피해 규모가 상당하다는 건데 지금 정부 쪽에서는 삼성전자가 이렇게 노조가 파업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이거 그동안 삼성전자 이룬 성과 기업 혼자만의 이룬 성과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나섰거든요. 그동안에 그 정부에서 재정적으로 뒷받침해준 측면이 상당히 크죠.
1: 그렇죠. 이 반도체는 거의 국가 산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애초에 출발도 이 반도체에 대한 R&D가 이제 공공기관에서 출발을 했고 발주를 했었고, 오로지 어떤 사기업의 그 이해만으로 시작됐다고는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삼성전자가 과거부터 또 선대 그 회장의 어떤 선제적인 투자와 뭐 이런 것으로 이제 성공한 그런 사례도 있지만, 이 정부의 적극적인 어떤 지원이 뒷받침이 있었고요. 또 외부적인 여건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측면도 있습니다. 이제 80년대로 돌아가면요, 사실 그 일본 기업들의 반도체가 거의 뭐전 세계를 석권하고 있었던 그런 일본 경제의 그 어떻게 보면 그 가장 그 호황기였는데요. 87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도시바가 갑자기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당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도시바 기계라는 계열사에서 이제 공작 기계 첨단 그 정밀 공작 기계를 만드는데, 그 공작 기계를 몰래 소련에다 팔았어요. 그 시기만 해도 이제 공산권과 뭐 서방권 간의 이제 경쟁 구도였고, 그리고 서방권에서는 이제 대공산 수출 통제위원회라는 코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첨단 기술이나 반도체, 뭐 정밀 기계 이런 것들을 함부로 공산권에다 수출을 할수 없었는데, 도시바 기계가 정밀 기계를 몰래 이제 뭐 노르웨이를 통해서 이렇게 소련에 수출을 했었는데, 그 정밀 기계가 어떤 작업을 했냐면, 이 잠수함의 프로펠러를 만드는데, 프로펠러를 만드는 이제 정밀 기계였습니다. 이제 이 깎는. 근데 예전에 이제 소련의 잠수함들은 그 전만 해도 바다의 경운기라고 불렸어요. 그러니까 탐지가 너무 쉬워서 워낙 시끄럽다 보니까. 근데 그 일본의 공작 기계를 들여오고 나서 그 프로펠러 소리가 10분의 1로 감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의 그 안보 상황에 이제 이 비상등이 켜졌었고, 그때 도시바 이 라디오 같은 거를 미국 의회에서 던지면서 깨부시고는 퍼포먼스도 벌일 정도로 도시바에 대한 어떤 반감이 굉장히 크게 달했고, 그게 비단 이제 도시바 기계뿐만 아니라

0: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안녕하십니까, 송봉우입니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1: Any child witnessing those events. But there was that almost sacred phrase, that sacred phrase in the Pledge of Allegiance we would recite each morning. One nation under God. And that gave me a quiet confidence that no matter what was happening around.
0: 자, 일요일이었던 어제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 한복판에서 건국 250주년을 기념하는 대규모 예배가 열렸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미국이 종교국가가 아닌데 건국기념 대형 예배가 정부 주도로 열려도 되나 하는 논란이 크게 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과정도 상당히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이 대규모 예배는 사실상 백악관 지원으로 열린 행사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정관계 핵심 인사들이 직접 참석해서 연설을 하거나 아니면 영상으로 축하를 하기도 해서 일각에서는 정교 분리 원칙에 어긋난다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제 워싱턴 DC 한복판의 그 내셔널몰에서는 리데디케이트 250이라는 예배가 열려서 전국 각지에서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내셔널몰은 워싱턴 기념탑과 링컨 기념관 등이 모여있는 백악관 인근의 굉장히 광활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것은 그 예배의 제목이었습니다. Rededicate 250, 직역하자면 재헌신 250이라는 의미인데 일단 250은 미국 건군 250주년인 올해를 의미하는 것이고 주목되는 점은 Rededicate라는 단어입니다. 이 역시 직역하면 재헌신이라는 의미인데 비종교적으로 단순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차피 어제 행사는 분명히 예배, 즉 종교 행사였고 그러니 종교적인 해석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Rededicate라는 단어는 기독교적으로는 다시 바치다, 다시 헌신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기존에 하던 결심, 노력, 종교적 신념을 위해서 마음을 다시 가다듬고 온 힘을 쏟다라고 할 때 교회에서는 정말 자주 쓰이는 표현입니다. 국가적인 행사에 사용된 만큼 어제 대형 예배에 이 Rededicate 250이라는 제목은 결국 미국 건국 250주년을 맞아서 미국을 하나님께 다시 바친다라는 영적 다짐의 의미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피트 해그세스 국방장관을 비롯한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은 현재 복음주의에 속해 있는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미국의 권리는 정부가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면서 건국 250주년을 맞아서 이 나라를 하나님과 조국에 다시 바치자, 리데디케이트 하자라는 말을 여러 차례 해왔습니다. 어제 예배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영상 메시지를 보냈고 피트 해그세스 국방장관과 마이크 존슨 하원의 의장은 직접 참석해서 축사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상원의원 하원의원들이 참석했습니다. 무대 위에는 한 20명 정도의 종교 지도자가 연단에 서 있었는데 한두 명 말고는 모두가 다 극단적인 복음주의 지도자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 어딘가 이름이 좀 낯익지 않으신가요? 네, 과거 1973년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하루 최대 동원 무려 110만 명, 5일간 누적 인원 350만 명이 동원됐던 대형 예배를 이끌었던 바로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아들이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였습니다. 어제 무대 한가운데 섰습니다. 53년 전이었던 1973년 서울 여의도 집회에서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하나님을 외쳤습니다.
2: What a moment to receive Christ.
3: 예수를 믿는 얼마나 좋은 순간입니까?
2: Let him come and change your life.
3: 예수가 여러분 마음 들어와서 변화시켜야 되겠습니다.
2: Now it'll cost you something.
3: 대가가
2: You can't take your sins with you.
3: 여러분이 죄를 가져갈 수 없어요.
2: You have to give up all of the gods.
3: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우상을 다 버려야 됩니다.
2: And turn to Jesus Christ only as your savior.
3: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서야 됩니다.
2: And if you'll do that,
3: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면
2: He'll come to live in your heart.
3: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께서 사실 겁니다.
2: He will give you a new love for everyone.
0: 자, 그리고 53년이 지난 어제 워싱턴 내셔널 몰에서도 서울 여의도 집회처럼 하나님을 외쳤는데 다른 점은 어제는 세니터, 즉 연방 상원의원 등 고위 정치인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외쳤다라는 점입니다.
4: Ladies and gentlemen, please welcome to the stage Senator Tim Scott.
5: 하나님을 love Jesus. I can't hear you. I said, "How do you love Jesus?" Oh yeah. I stand before you as living proof that prayer, the power of prayer changes lives. It's prayer that inspires our nation. It's prayer that transforms our world. There is no way to grasp.
0: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성경에 손을 올리고 취임 선서를 하는 등 기독교적인 전통이 일부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은 헌법에 정교 분리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어제 행사가 위헌이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노스웨스턴 대학 로스쿨의 앤드류 코플먼 교수는 헌법의 근본 취지에 어긋나는 행사다라며 특정 종교를 분열적으로 포용하고 행정부를 특정 종교와 결부시키려는 시도는 위헌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빌라노바 대학 로스쿨의 마이클 모어랜드 교수는 공적 영역과 종교적 신앙이 교차하는 지점이 있을 수 있다. 이런 행사가 헌법적 문제를 야기한다는 생각은 좀 과도하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자, 여하튼 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나니 스토리를 다 듣고 나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5: 하브리 여러분, 예수! I can't hear you. I said How do you love Jesus? Oh, yeah.

0: 이어서 중국에서 받은 선물을 모조리 쓰레기통에 버린 트럼프 대통령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동행했던 정부 인사들과 백악관 직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심지어 함께 갔던 기자들까지도 중국에서 받은 선물이나 임시 출입증 또는 일회용으로 사용한 휴대전화 등을 모두 중국에서 버리고 돌아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보안 우려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받은 선물 안에 도청장치 또는 추적장치 등이 숨겨져 있을 것을 우려한 것입니다. 백악관 출입기자단인 에밀리 구디는 미국 측 직원들은 중국 당국이 당시 나누어졌던 모든 물건을 귀국 직전에 수거해서 모두 쓰레기통에 버리고 미국 귀국 비행기 길에 올랐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에서 받은 물건은 그 어떤 것도 대통령 전용기에 들고 탈 수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기자는 모든 미국인이 감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본인의 미국 전화 대신 일회용 휴대전화를 중국에서 사용해야 했고 돌아오기 전에는 또 이를 모두 폐기해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 이어서 우리는 중국으로 출발하기 전 미국 휴대전화의 전원을 끈 채 미국 자기 사무실에 다 놔두고 갔다 왔다라고 말했습니다. 혹은 가져갔더라도 비행기에 두고 전원을 끈 채로 놔뒀다. 우리는 중국에서 우리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조치는 중국의 감시기술 진화와 또 간첩활동 확대에 대한 미국의 우려 때문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사이버 공격과 간첩활동 때문에 우리도 그들을 미친 듯이 감시하고 있으니 그들도 우리를 감시할 것이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그들이 준 모든 것을 버리고 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미국을 감시하고 있고 미국은 그런 중국을 미친 듯이 감시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시인한 셈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1분기 수억 달러 규모의 미국 기업 증권 관련 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대통령직을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한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블룸버그, 로이터통신 등이 인용한 미국 정부윤리청 공개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분기에 행정부와 이해관계가 얽힌 주요 기업 증권 거래를 무려 3,700건 이상 했습니다. 이 기간 각각 최소 100만 달러 이상 매입한 기업 증권은 엔비디아, 애플, 오라클, 마이크로소프트, 보잉, 코스코 등입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거래한 기업 증권 종류가 주식인지 회사채인지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거래 가치는 정확한 금액 대신 범위로 명시됐습니다. 이를 토대로 추산한 트럼프 대통령의 1분기 누적 거래액은 최소 2억 2천만 달러, 최대 7억 5천만 달러 규모입니다. 블룸버그는 정확한 거래 가치를 산정하기는 어렵지만 3개월 동안 하루 평균 40건이 넘는 거래량이 눈에 띈다고 보도했습니다. 자산운용사 터틀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최고 경영자 역시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증권 거래를 두고 미친 양의 거래라며 막대한 알고리즘 거래라는 헤지 펀드와도 같다라고 짚었습니다. 이번 증권 거래 내역이 공개되자 트럼프 대통령을 꾸준히 따라다닌 이해 충돌 우려가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79회 깐 국제영화제의 심사위원장인 박찬욱 감독이 프랑스 정부의 최고 문화예술 공로훈장을 받았습니다. 이 문화예술 공로훈장은 예술가 문학 분야에서 탁월한 창작 활동을 했거나 프랑스 문화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 인물이 받습니다. 한국인으로는 지난 2002년 김정옥 당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장, 2011년에 지휘자 정명훈, 그리고 지난해 소프라노 조수미에 이어서 박찬욱 감독이 코망드르 문화예술공로훈장을 네 번째로 받는 것입니다. 박 감독은 훈장을 받고 자신의 작품 세계에 프랑스 영화와 철학이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며 프랑스에서 받은 모든 영향이 내게 종합되는 그런 기분을 받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게 남은 마지막 소원은 언젠가 프랑스에서 영화를 찍어보는 것, 프랑스 배우들과 함께 영화를 찍어보는 것이라며 훈장 수여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0: 네, 오늘 월요일 아침입니다만은 그닥 굿뉴스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주가도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그나마 한 가지 글로벌 항공유가 조금 하락했다라는 나름대로의 굿뉴스가 하나 있긴 합니다. 이 글로벌 항공유 하락에 따라서 이제 다음 달부터 발권하는 이 티켓팅을 하는 국제선 유류 할증료가 한국에서 소폭 저렴해집니다. 일단 한국에서 티켓을 살 때의 얘기입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살 때도 연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한국 왔다 갔다 하는 티켓을 많이 끊겠죠. 현재 최고 단계까지 올라 있는 유류 할증료 그 단계가 6단계 정도 떨어지게 됩니다. 이 최고 단계가 33단계인데요. 33입니다, 지금. 그런데 한 27단계 정도로 떨어지게 되면서 대한항공 미주 노선이 왕복 기준 한국 돈으로 한 20만 원, 달러로 치면 한 150불 정도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1: 최고 단계까지 치솟았던 국제선 항공권 유류 할증료가 다음 달에 소폭 내려갑니다. 유류 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료 가격을 기준으로 33단계로 나눠 적용하는데요. 전쟁 여파로 유가가 폭등하며 5월 발권분에는 최고 단계인 33단계가 적용되고 있는데 6월 발권분부터는 27단계가 적용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전쟁 협상 기대감이 커졌고 호르무즈 협 통항이 일시적으로 허용되면서 국제 유가가 내림세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 가격이 약 20% 낮아지면서 유류 할증료도 함께 내려갔습니다. 대한항공의 일본 후쿠오카와 같은 이 최단거리 노선은 왕복 기준 15만 원에서 12만 3천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미국 뉴욕 등 최장거리 노선은 왕복 112만 8천 원이었는데 90만 3천 원으로 22만 5천 원 정도 저렴해졌습니다. 아시아나항공 기준으로 보면 최장거리 노선이 왕복 기준 95만 2,400원에서 76만 5,600원으로 약 18만 원 정도 저렴해졌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유가 변동성은 여전하다는 전망도 나오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이번 유류 할증료가 소폭 하락하며 여행 수요 회복에 일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이어서 must read.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 단속을 넘어서 합법적 영주권자에 대한 대규모 재심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한인들을 비롯한 미국 이민사회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연방국토안보부가 영주권자 재검토 전담 조직까지 신설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영주권도 더 이상 안전한 신분이 아닐 수 있다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미국 전역의 영주권자들을 대상으로 과거 이민 신청 기록과 범죄 이력, 또 허위 진술 여부 등을 다시 심사하는 전담 조직을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최소 50명의 영주권자를 추방 대상 후보로 분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미 합법적 영주권을 취득해서 오랫동안 미국에 거주해온 이민자들까지 다시 검토 대상으로 삼고 있다라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7일 기준 약 2,890건의 영주권자 사례가 검토됐거나 현재 심사 중에 있습니다. 이 가운데 약 80%는 추가 조치 불필요 판정을 받았지만 500건 이상은 여전히 재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내부 관계자들은 앞으로 수만 명 규모의 영주권자가 추가 심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재심사를 담당하는 조직은 이민국 내에 새롭게 신설된 전술작전국 산하 부서입니다. 이 조직에는 영주권자 재심사뿐만이 아니라 시민권 박탈, 난민 재심사 부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부 이메일에서는 이 조직을 사실상 영주권자 추방기구로 표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조치는 많은 한인들을 포함한 영주권자들에게 심리적 불안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끝난 줄 알았던 과거 사건, 또 경미한 범죄 기록, 그리고 오래된 이민 서류의 작은 불일치까지도 이제 와서 다시 문제가 될수 있다라는 우려가 현재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 식별을 목적으로 납세자 번호 ITIN 발급 체계를 개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불체자들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끔 ITIN 발급 시스템을 이원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TIN은 소셜 번호를 받을 수 없는 외국 국적자들이 미국 정부에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발급받는 번호로 ITIN을 신청해도 이민 신분을 묻지 않는다라는 점 때문에 상당수 불체자들도 소득세 신고나 은행 계좌 개설, 또 운전면허 취득 등에 그동안 활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의 주요 골자는 불법 체류자들에게는 다른 신청자와 구별되는 소위 별도의 번호를 부여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만일 이 방안이 현실화되면 발급기관인 연방국세청은 신청자의 이민 신분을 반드시 확인해야만 합니다. 이는 사실상 불체자 색출을 위한 조치로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납세자 정보를 이민당국과 공유하려 했었고 법원에 의해서 중단되기 전까지 약 4만 7천 명의 납세자 정보가 이민단속국에 이미 제공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 다운타운 패션 디스트릭에서 버젓이 뷰티 서플라이 업소를 차려놓고 대규모 위조 명품을 유통시켜온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사법당국은 유명 브랜드를 위조한 짝퉁 명품 백을 포함해서 총 천만 달러 상당의 가짜 상품들을 압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 산하 주요 범죄 수사국 요원들은 위조 명품의 소지 및 판매 혐의와 관련된 단서를 추적해서 지난 14일 새벽 5시 다운타운 LA 패션 디스트릭 일대의 상업용 건물에 대한 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유가와 메인스트리트 인근 건물에도 진입했고, 또 이외에도 500 LA 스트리트의 한 소매점, 또500 사우스 메인스트리트의 창고 등을 동시에 수색했습니다. 이날 급습 현장에서는 핸드백과 액세서리 등 고급 위조 명품을 비롯해서 코치, 샤넬, 루이비통 등 유명 브랜드의 짝퉁 명품 가방, 또 룰루레몬, 헬로키티의 위조 상품 등 다양한 가짜 제품들이 발견됐습니다. 당국은 압수된 물품의 시가가 무려 약 천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번 작전에서 남성 한 명과 여성 한 명이 체포됐는데 아직 신원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대규모 메디케어 사기 단속에 나서면서 캘리포니아주 내 호스피스 및 재택 의료 서비스 제공 기관 800곳의 운영을 중단시켰다라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이번 사건의 피해 규모가 10억 달러를 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연방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는 범죄 조직들이 미국 의료 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해서 막대한 세금을 빼돌렸다라고 주장하면서 전면적인 단속을 선포했습니다. 한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해외에 거주하는 소위 재외 국민들의 고령화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행정안전부 인구 통계에 따르면 현재 재외국민 주민등록 인구 8만 9,887명 가운데 65세 이상은 2만 2,973명으로 전체의 25.6%를 차지했습니다. 65세 이상 비중은 지난해 12월 조사 때 25%를 처음으로 넘어선 이후 지금 5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재외국민 4명 중에 1명 이상은 65세 이상 시니어인 셈입니다. 남가주 한인 골프계에서 가장 실력 있는 골퍼들의 모임이다라고 불리우고 있는 미주 한인 골퍼 모임 카가 KAGA 이 카가 회원들이 이제 다음 달 4일 열릴 예정인 제46회 백상배 미주 오픈 골프 대회에 전원 참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회원 수는 약 50명이며 이 가운데 20여 명은 티칭 프로 이상의 경력을 가진 현역 또는 프로 골퍼 출신들입니다. 카가는 단순한 친목 모임을 넘어서 프로와 싱글 핸디캡 아마추어들이 실전을 치르면서 기량을 겨루는 단체로 현재 인정받고 있습니다. 카가의 윤규현 회장은 미국에서 골프를 즐기는 한인들은 많지만 진정한 경쟁 무대는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라며 올해 백상배에는 카가 회원 전원이 참가해서 챔피언조와 시니어조를 모두 석권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였습니다.
1: 1250만 불, 1250만 불.
2: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주 7일 24시간
3: 323-782-8600, 323-782-8600.
1: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Your time to play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캘리포니아 라로웨어 스쿼체스를 즐기기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일까요? 자, 첫 번째 참가자.
5: 주문한 음료가 만들어지는 동안요.
4: 두 번째 참가자.
6: 네, 레스토랑에서 제 이름이 불리길 기다리다요.
4: 세 번째 참가자.
7: 오후에 정원을 가꾸고 난 후에요.
4: 훌륭한 대답입니다. 스쿼체스를 즐기기 가장 좋은 시간은 세 분 모두 정답입니다. 캘리포니아 라로웨어 스쿼체스. 작은 재미, 큰 행복. 책임감 있게 플레이하세요. 구매 플레이 또는 상품 수령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8: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9: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10: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11: 입학 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12: What?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주변에 아는 변호사들 너무 많을 텐데. 근데 내가 고통사고 변호사인지 어떻게 알았지? 일을 잘해서 소문난 거야? 광고를 많이 해서 소문난 거야?
13: 상대방이 거짓말하고 아니면 말 바꾸면 어떻게 할 거야?
12: 사진, 대시보드, 에비던스, 위트니스 다 모아서 확실히 보상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케이스를 맡기고 치료만 직진하세요. 사사고엔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9: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투어. 융자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0: 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듣고 오겠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스토리가 하나 있어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는 뭐 웬만한 계약서 같은 건 챗GPT 등 이 소위 AI에게 작성해달라라고 해서 만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내가 뭘 계약 하나 짧게 간단하게 해야 되는데 이거 저 전문가답게 변호사가 만든 것처럼 프로페셔널리 만들어줘라고 내용을 좀 디테일하게 한국어로 넣으니까 영어로 정말로 변호사가 만들어준 것처럼 멋들어지게 챗GPT가 만들어서 준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써먹었고요. 그러다가 드는 생각이 AI가 이제 사람 변호사를 대체할 수 있을까? 아니, 대체하겠지. 그럼 그게 언제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자, 또 대체를 한다 하더라도 그럼 사람 변호사보다 더 나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한국에서 아주 흥미로운 일이 있었습니다. 한 일반인이 변호사를 고용해서 어떤 그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 변호사가 좀 일을 제대로 못해서 마음에 안 들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변호사를 아예 그냥 파이어하고요. 본인이 직접 이 인공지능만을 이용해서 재판을 계속 본인이 직접 감당을 했는데요. 그 결과 이 사람이 상대방 변호사를 이겼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14: 변호사 A씨를 선임했던 박장호 씨는 의견서 작성을 놓고 마찰을 빚다 결국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그런데 해임 직후 생각지도 못한 소송전이 시작됐습니다. 소속 법무법인이 미지급 수임료 510만 원을 더 내라며 민사소송을 냈고 A 변호사는 박 씨의 항의 방식이 협박이라며 형사 고소했습니다.
15: 나는 이제 사건을 빨리 해결하려고 갔는데 오히려 이 변호사 때문에 사건이 두 개가 더 늘어났네 하면서 엄청난 그 배신감과 억울함이 들었습니다.
14: 같은 변호사를 상대로 하는 소송은 부담스럽다며 변호사 수임을 거절당하길 두 차례 박 씨는 나 홀로 소송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결과는 박 씨의 완승이었습니다. 경찰에서 사건을 혐의 없음 불송치 처분하고 민사소송에서도 박 씨가 최종 승소했습니다. 박 씨가 활용한 무기는 인공지능이었습니다. 인공지능은 복잡한 고소장 분석부터 법리 검토, 각종 서면 작성까지 소송의 모든 과정을 밀착 보좌했습니다. 소장을 입력하기만 하면 실시간으로 맞춤형 대응 전략을 뽑아냈습니다. 백미는 상대의 허점을 찾아낸 순간이었습니다. 인공지능은 변호사 A씨가 작성했던 의견서에서 날짜가 잘못 기재된 녹취록을 찾아냈고 계약서의 날짜와 서명 누락까지 포착했습니다. 법률가도 놓친 실수를 인공지능이 잡아낸 겁니다.
15: 이런 법률 해결하는 데 있어서 뭔가 이제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인 줄 알았었는데 이제 그게 아닌가 보다. 나조차도 이렇게 변호사를 상대로 이겼네? 라는 되게 신기함이 들었어요.
14: 비록 소액사건이지만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를 상대로 비전문가가 인공지능을 활용해 승소한 사실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그래서 요즘 법대도 지원하는 사람들이 학생들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이거 고생해서 변호사 라이센스 따봐야 지금 당장도 아니고 4년, 5년 뒤에 따봐야 그때 되면 정말 AI 세상이 될 텐데 그럼 이거 생고생만 하고 4, 5년 뒤 변호사 라이센스 따봐야 할 일이 없는 거 아닌가? 라고 해서 법대 지원자도 최근에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법대 말고도 또 경영대학원 MBA 기업체에서 이 MBA 졸업을 했다, MBA를 이수했다 그러면은 연봉도 더 주고 또 승진도 시켜주고 하죠. 그런데 MBA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어느 순간 AI가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되면 이 MBA 다 필요 없지 않을까? AI가 우리 MBA 이수한 사람보다 더 똑똑하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MBA 지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MBA 그 학교가 지금 대박 세일이라고 했습니다. 학생들이 없어서 대박 세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 내용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알 수 있는 아주 흥미로운 소식 이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당 장악력은 여전한 듯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콧대 높던 MBA 학비 요즘은 대박 세일 중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경영대학원이 MBA 과정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 대규모 학비 인하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2년제 경영학 석사, 즉 MBA 과정에 지원하는 수요가 최근 들어서 급격히 둔화하자 사실상 경영대학원들이 학위 파격 세일로 내몰렸다라는 평가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에서 가장 비싼 대학원 학위 중에 하나인 MBA가 이제는 할인 판매에 들어갔다라며 점점 더 많은 경영 대학원들이 학비를 할인해주고 있고 연간 수만 달러에서 많게는 기존 학비의 50%까지 할인해주는 대학원도 수두룩하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퍼듀 대학의 미치 대니얼스 경영대학원은 지난해 처음 학비 할인 정책을 시작한 뒤에 신청자가 다시 늘어나자 올해도 등록금을 40% 할인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어바인에 있는 폴 메라즈 경영대학원은 직장인을 위한 플렉스 및 최고 경영자 과정의 학비를 38% 인하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존스 홉킨스

개발 고용 불안 속에서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커리어를 늘리거나 학위를 더 취득하거나 하는 전환보다는 현 직장에 좀더 오래 머무르려는 흐름이 더 강해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0: 네, 어제는 세계 고혈압 연맹이 지정한 세계 고혈압의 날이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루는 공식적으로 지정된 날, 나머지 364일은 우리가 관리하고 예방해야 되는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혈압에 관해서는요. 네, 특별한 증상 없이 혈관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고혈압. 그래서 흔히 침묵의 살인자라고까지 불립니다. 자, 그동안 고혈압 치료는 혈압약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는데요. 최근에는 생활 습관 관리, 특히 운동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죠. 혈압 수치가 조절되더라도 심혈관 질환 위험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혈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약물 치료는 물론 꾸준한 신체 활동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구를 통해서는 운동의 강도 역시 중요한 변수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조금 숨이 많이 차는 고강도 운동 비율을 별도로 분석해 봤더니, 고강도 운동 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환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전체 사망 위험 14% 낮았습니다.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수준을 넘어 어느 정도는 숨이 찰 정도의 운동을 병행할 때, 네, 심혈관 보호 효과가 더 커질 가능성을 시사한 셈입니다. 단 전문가들은 무리한 운동이 오히려 위험이 될수 있는 환자도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혈관이 약해져 있는 경우가 많은 고혈압 환자, 그래서 갑작스럽게 강도 높은 운동을 하면 혈압이 급격히 상승할 우려도 있죠. 자, 이에 따라서 걷기 같은 중강도 운동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몸 상태를 조금 조금씩 단련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가벼운 달리기, 인터벌 운동 등으로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방식 권장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운동은 물론이고요. 잘 인지하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혈압기 꼭 가까운 데 두시기 바랍니다.
1: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2: We will fight for you.
1: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3: 미주 한인 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 진료 창피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 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4: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5: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6: 건강하세요.
4: 센터 메디컬 그룹.
7: 우리 엄마 마더스데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8: 지금이 바로 기회. 보석 쇼핑. 애프터 마더스데이를 노려라.
7: 고베주얼 그룹 K블링블링이 5월 21일부터 25일까지 코리아타운 플라자 지하 1층 에리드 광장에서 명품 남양 진주와 아쿠아 진주 목걸이 초대형 보석쇼를 엽니다.
8: 두 줄, 세 줄 등 다양한 진주 목걸이 그리고 랩다이아, 광채가 뛰어난 모이사 나이트까지 무려 2천여 점 특별 전시.
7: 전 품목 최대 80% 파격 세일.
8: 고베주얼 그룹이 LA 코리아타운 플라자 광장에서 5월 22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라디오 서울과 함께 공개 방송을 합니다. 마지막 찬스를 만나보세요.
9: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0: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9: 선택하세요 품질을,
10: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9: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0: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9: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0: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11: 타이어. Hi, I'm Maria Gobadi, and I'm running for Los Angeles County Superior Court Judge Seat 64.
12: 법정에서는 경험, 정직, 그리고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11: I may not speak Korean, but I will always stand for fairness and justice for everyone.
12: 17년 이상 검사로서 정의를 지켜온 검사입니다.

0: 확정된 후보입니다.
1: I respectfully ask for your support. So please, on June 2nd, vote for me, Maria Gobadi, for judicial seat 64.
0: 판사 후보 마리아 고바디, 오피스 넘버 64.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2: Paid for by Maria Gobadi for Judge 2026, FPPC ID 1488221.
3: 성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4: 빅토리아의 한 병원으로 이송돼 진찰과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 환자는 현재 병원에서 완전 격리 중이며 상태는 비교적 안정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주정부 관계자는 분명 우리가 바랐던 결과는 아니지만 대비는 해온 상황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크루즈선 이 혼디우스호에서 하선한 캐나다인은 모두 4명입니다. 보건당국은 이들 여행객이 빅토리아 국제공항을 통해서 귀국한 이후 일반인과 접촉한 적이 없으며 관련 의료진들도 현재 전원 개인 보호 장비를 착용한 채 치료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세계적인 부호 빌 게이츠가 세운 자선단체인 게이츠 재단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식을 전량, 즉 모두 매도했습니다. 게이츠 재단은 최근 마이크로소프트 주식 770만 주를 약 32억 달러에 전량 매각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가 세우고 현재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게이츠 재단과 마이크로소프트 간의 이 재무적인 관계가 재단 설립 25년 만에 완전히 끊기게 됐습니다. 게이츠 재단은 2000년 빌 게이츠와 전 아내인 멀린다 게이츠가 질병, 기아, 그리고 불평등을 퇴치하고 교육을 확대하기 위해서 설립한 단체입니다. 재단 자산 규모가 750억 달러에 이르는 대형 민간 재단으로 그동안 자산의 상당 부분은 빌 게이츠가 기부한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빌 게이츠가 향후 20년에 걸쳐서 재단의 활동을 완전히 종료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웠고 이에 따라 주식 매각 등을 통해서 자산 소진에 나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빌 게이츠는 여전히 430억 달러 상당의 마이크로소프트 주식 1억 3천만 주를 보유하고 있어서 재단 보유분과는 별개로 개인적으로는 최대 개인 주주 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란 전쟁으로 인해 우리가 추가로 지출한 연료비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이란 전쟁이 시작된 후에 미국인들이 가계 연료비로만 450억 달러를 더 지출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에너지 가격 정보 업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 2월 말 개전 이후에 미국인이 가솔린 구입에 지출한 누적 비용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무려 450억 달러가 더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란이 에너지 교역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고 미국은 대이란 해상 봉쇄를 맞서면서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전쟁 직전 갤런당 평균 미 전국 평균 3달러 선을 밑돌았던 미국의 휘발유 가격은 전쟁 이후에 50% 넘게 급등하면서 현재는 미 전국 평균이 갤런당 4달러 50센트를 웃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JP모건은 휘발유 가격이 올해 말까지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경우에 미국인들이 작년 대비 무려 1720억 달러를 더 지출해야 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더구나 연료비 상승에 따른 물가 부담은 저소득층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뱅커브 아메리카 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중산층 및 고소득층 미국인들의 관광 부문 지출은 전년 대비 조금 증가했지만 저소득층의 관련 지출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중산층 이상의 경우에 가솔린 가격 급등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있지만 저소득층일수록 직격탄을 맞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연소득 12만 5천 달러 미만 가구의 평균 가솔린 주유량은 최근 들어서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정치권의 이상한 돈 내기 배팅을 조사하라.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미국 정치권과 군 내부에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소위 내부자 거래 배팅 의혹이 잇따르면서 사법당국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칼시 그리고 폴리마켓 등 특정 정치적 또는 사회적 사건의 결과를 예측해서 돈을 거는 소위 예측 시장 플랫폼이 급성장하면서 정부 핵심 정

0: 정부에 접근할 수 있는 내부자들이 이를 악용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 사례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마리조와 예측시장 플랫폼이지 사실상 예측시장 도박 플랫폼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몇 달간 칼시와 폴리마켓에 여러 차례 정보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이중 상당수는 이란과 베네수엘라의 정치 또는 군사 이벤트와 관련된 배팅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칼시의 내부 조사팀은 미군 배우자들이, 즉 미군 장성들의 부인들이 미공개 군사 정보를 이용해서 이 같은 도박 시장에 배팅을 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당국은 실제 금융시장 거래에서의 정보 유출 여부도 조사 중에 있습니다. 검찰과 규제 당국은 지난 3월 23일에 발생한 석유 선물 거래 급증 사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이란 발전소에 대한 공격을 일단 보류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힌 바 있는데 그 내용을 SNS에 올리기 직전 석유 선물 거래가 비정상적으로 늘어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격을 보류하겠다라고 밝힌 직후에 관련 주가는 급등했습니다. 당국은 관련 정보가 사전에 유출됐는지 여부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실제로 백악관은 사건 다음 날 직원들에게 직위를 이용한 선물시장 투기 행위를 삼가라라고 경고장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앞서 지난달에는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전 대통령 축출 작전 정보를 이용해서 폴리마켓에 돈을 베팅해서 하루 만에 무려 40만 달러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미군 장성이 한명 체포됐습니다. 법무부는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 있는데 사건들은 이것만이 아니다라며 앞으로 많은 소송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말해서 사실상 조사 중인 사건 가운데 여러 건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1: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2: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3: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2: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4: 213-383-3838 213-383-3838
5: 제대로 잘 만든 제품을
6: 존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5: 품격 있는 가정에 대한 선물
6: 우메캔
7: 우메캔 전 제품 중 동일 가격 제품 두 개를 구입하시면 20%를 할인해드립니다. 프리미엄 세트 구입 시 10% 할인 혜택과 함께 푸짐한 선물도 받으세요.
5: 감사한다면
6: 사랑한다면
5: 역시 우메캔
6: 저도 우메캔을 받고 응? 싶어요.
7: 888-941-3311 우메캔
8: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9: 어릴 때 부모님이 자주 다투셔서 많이 무서웠죠. 참아라, 울지 마라, 강해지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죠. 그때 독성 스트레스로 불안과 고혈압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부모가 되어 아들의 감정을 존중하고 숨기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10: 아빠!
9: 안녕 아들. 꽉 안아주네.
11: 아이들이 독성 스트레스 반응 없이 성장하도록 first5california.com에서 돕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12: 타운 내 핫 플레이스 육가와 마리포사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
13: 9불 99 가성비 갑에 한식 중식 일식 분식까지 골라먹는 재미가 가득한 K푸드 라운지
14: 오늘 뭐 먹지? 고민 끝! 뜨거운 메뉴는 더 뜨겁게 차가운 메뉴는 더욱 차갑게
15: 가족 외식은 물론 친구 모임 및 여유롭고 편안하게 혼자만의 식사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곳.
16: 쇼핑하다 출출할 때, 맛있는 한 끼가 필요할 때.
17: 맛있는 행복이 모이는 곳,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로 오세요. K푸드 라운지.
4: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10: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4: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10: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4: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213-487-7615.
18: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주름이 맛있는 소반식당.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투어. 융자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0: 네, 지난주 베이징 회담이 화려한 성과 없이 끝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뭐 실속 없는 외교였다, 뭐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그 이면에는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다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아니, 실속 없이 정상회담을 끝낸 게 어떻게 고도의 계산이 된다라는 건지? 라는 생각할 수 있는데요. YTN의 보도로 들어보시겠습니다.
19: 지난 2017년 첫 방중 당시 2,500억 달러 규모의 이른바 상업적 대박을 터뜨렸던 트럼프 대통령. 이번엔 대규모 투자 발표도 화려한 서명식도 없이 비교적 조용히 베이징을 떠났습니다. 다소 밋밋한 성적표란 지적이 나오는데 실제로 회담 현장의 분위기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20: There were no signing ceremonies. The Chinese did not confirm or announce any major new investments. They left it to President Trump to express his expectation that certain deals will materialize.
19: 회담이 다소 싱겁게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시선이 이미 올가을을 향해 있을 가능성에 주목합니다. 오는 11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성패를 가를 미국 중간선거입니다. 시진핑 주석 9월 미국 초청은 선거판을 뒤흔들 유용한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국내 현안에 밀려 선거판이 불리해질 때쯤 백악관에서 시 주석을 만나 외교적 스포트라이트를 독점하며 반전을 노릴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베이징에서 확보한 미국산 대두와 보잉 항공기 구매 약속 역시 이때 실제 계약 서명식으로 연출될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농가와 제조업 노동자들에게 눈에 보이는 치적을 들이밀며 효심을 결집하겠다는 보관입니다.
21: President Xi and I agree on many things. And we agree very much on trade. We're going to be doing a lot of trading. Our farmers are going to be taking in.
19: 타이완을 압박해 얻어내려는 첨단 반도체 공장의 미국 유치 성과 역시 이 시점에 맞춰 극대화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물론 중국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가도에 순순히 들러리만 서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타이완 문제 개입 수위를 낮추거나 반도체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팽팽한 역공을 펼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회담이 탐색전이었다면 워싱턴 회담은 선거 승리를 겨냥한 트럼프 대통령과 실리를 챙기려는 시진핑 주석의 치열한 본게임이 될 전망입니다. YTN 권영입니다.
0: 미국이 기득권을 계속 지키려면 유럽에서 미군을 빼는 것이 아니라 유럽에 계속 주둔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핀란드 대통령이 강조했습니다. 툭하면 나토에서 탈퇴하겠다 또는 유럽 주둔 미군을 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그는 미국이 말은 그렇지만 유럽에 너무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나토 동맹을 탈퇴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핀란드의 스투브 대통령은 최근 잇따른 트럼프 대통령의 나토 탈퇴 위협도 그저 정치적인 수사, 즉 레토릭으로 평가된다면서 미국은 동맹을 떠나지 못할 것이다. 미국은 유럽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핀란드의 스투브 대통령은 이어서 러시아의 핵무기 대부분이 우리 핀란드와 가까운 러시아 서북쪽에 몰려있고 이 핵무기들은 사실상 미국의 뉴욕이나 워싱턴 등 미국 본토를 겨냥하고 있는 것이다 라며 미국은 나토 회원국인 북유럽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러시아 핵무기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혜택을 얻고 있는 것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이 나토를 탈퇴한다거나 유럽 내 미군을 빼내는 행위는 오히려 미국의 안보에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결코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핀란드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1: 우리 엄마 마더스데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3: 지금이 바로 기회. 보석 쇼핑. 애프터 마더스데이를 노려라.
1: 고베주얼그룹 K블링블링이 5월 21일부터 25일까지 코리아타운 플라자 지하 1층 에리드 광장에서 명품 남양진주와 아쿠아 진주 목걸이 초대형 보석쇼를 엽니다.
3: 두 줄, 세 줄 등 다양한 진주 목걸이 그리고 랩다이아, 광채가 뛰어난 모이사 나이트까지 무려 2천여 점 특별 전시.
1: 전 품목 최대 80% 파격 세일.
3: 고베주얼그룹이 LA 코리아타운 플라자 광장에서 5월 22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라디오 서울과 함께 공개 방송을 합니다. 마지막 찬스를 만나보세요.
22: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23: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22: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23: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24: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25: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 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26: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25: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본 파트너 타임 123
26: 3100 윌셔 이태리 패션타운 은퇴 고별 세일
27: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마지막을 준비합니다.
26: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27: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틴 우양복 799불 하나 사면 두 번째 반값 사계절용 콤비 자켓 와이셔츠 바지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을 업투 75% 세일
26: 맞춤 양복도 수량 한정으로 인구형 대표가 직접 맞춰드리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윌셔와 웨스트모어랜드 213-382-3311
28: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29: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30: 안녕하세요. 리웨이 펀딩 대표 브라이언 주입니다. 오늘은 복잡한 수입 증명 없이 간단히 융자받는 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영업자의 경우입니다. 1년치 은행 스테이트먼트만 가지고 융자가 가능합니다. 매상은 충분한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컴택스가 부족하실 경우 만약 비즈니스 구좌에 입금이 많이 되신다면 융자은행은 이를 수입으로 인정하여 융자가 쉽게 나옵니다. 다음은 직장에 다니는 경우입니다. W2 없이 재직 증명만으로도 융자가 가능합니다. 직장에 오래 다니셨고 회사 사정상 실제 수입은 많은데 증명이 어려울 경우 이 방법으로 융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입 증명이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LA 지역은 오전에도 비교적 햇살이 괜찮은 상태죠. 오렌지 카운티는 좀 구름이 많습니다. 오전에는 헤이지 선샤인이겠습니다. 물론 오후 들어서 모두 맑아지겠습니다. 네, Let the sunshine, 햇빛을 비추라. 라고 번역하면 요건 이제 지겨. 그리고 이제 진짜 의미는 사실 희망적인 생각을 가져라.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라가 맞겠죠. 스토리 뉴스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송봉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Number one,
3: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차차차 탱자 한미옥입니다. 어우, 모처럼요. 아침에 이렇게 햇살이 나고 참 기분 좋은데요. 저쪽 워싱턴주 뉴포트의 깊은 숲속에는요. 매일 아침 소형 SUV만한 거대한 야생 무스와 다정하게 눈인사를 나누는 72살의 게리 씨가 살고 있습니다.
4: 주변 땅들이 온통 개발되면서 말이야. 야생동물들이 아우 너무 힘들어해요.
3: 주변 땅들이 5에이커, 10에이커씩 쪼개지면서 개발되는 동안 이 게리 씨는 무려 965에이커나 되는 거대한 숲을 야생동물들의 안식처로 홀로 지켜왔는데요. 자식이 없는 게리 씨가 최근 아주 멋진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평생 갖고 온 땅, 이 넓은 땅을요, 원래 아메리카의 주인, 이러면서 바로 인디언 부족에게, 네이티브 아메리칸에게 영구 기증키로 한 거죠. 동물들이 영원히 집을 잃지 않도록 법적인 개발까지 꽉 막아두게 하는 선택이었죠. 내 손에 쥔 땅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파헤치는 게 아니라 잠깐 빌려 쓰다가 원래 주인이었던 대자연에게 고스란히 돌려주는 삶. 참 닮고 싶어지는 그런 분이네요. 자, 한 주의 시작. 오늘은 또 5.18. 아우, 기념을. 응? 우리의 또,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정말 그런 소중한 희생들이 있었던 그런 날이죠. 우리 주변의 소중한 이웃들에게 따뜻한 시선 한 자락을 돌려주면서 기분 좋게 출발하면 좋겠습니다.

광야 좀, 또 저 들판 좀 뛰어 다니고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윤도현의 노래로 출발합니다. 광야에서.

주말에 광야에서 자연과 더불어서 에너지 좀 채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제46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이죠. 한국의 그 민주주의 이정표가 되었던 우리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기 위해 용기 있게 나섰던 광주 시민들의 희생과 연대의 정신을 기리는 그런 날입니다. 과거를 기억하는 일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첫 걸음이죠. 바쁜 시간 중에도 다시 한번 우리 사회의 자유와 정의 가치를 잠시나마 되새겨보면 좋겠습니다. 요즘 또 선거가 와서요. 이제 과연 누구를 찍어야 되나 집에 뭐 이렇게 오는데 그냥 뭐 한국 사람이라고 동양 사람이라고 찍기도 뭐하고 모르는 내가 마구 찍었다가 민폐 끼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저도 하고 있는데요. 조만간 이 선거에 관해서도 어떤 후보들이 좀 계신지 전문가를 모시고 함께 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그 자연을 위해서 아주 땅을 그렇게 기부하신 분의 얘기를 드렸는데 바로 배우 모건 프리맨도요. 미시시피에 있는 자신의 124에이커 목장을 통째로 벌들의 보호구역으로 바꾸고 있다고 합니다. 벌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현실에 충격을 받아서요. 지난 2014년부터 행동에 나섰어요. 그래서 아칸소에서 벌통 26개를 자신의 미시시피 목장으로 들여왔고 또 클로버, 라벤더 또 여러 꽃들로 이 들판을 조성을 해서 목장 전체를 꽃가루 매개 곤충들의 천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개인 취미로 시작됐지만요. 점점 본격적인 자연보호 프로젝트로 발전했다고 하는군요. 이 벌은 전 세계에 꽃이 피는 작물의 약 80%를 수분시키는데 여기에는 정말 우리가 먹는 과일부터 해서 견과류 또 채소 많은 것들이 포함되죠. 건강한 벌 한 군집은 하루에 최대 3억 송이의 꽃을 수분시킬 수 있다고 그래요. 이거를 그냥 벌들이 그냥 맺어줘야지 왔다 갔다 해야 이 수정이 되고 꽃이 피면서 열매가 맺어지는데 이 벌이 사라지면 생태계도 무너지고 결국 우리는 망했다죠. 그렇기 때문에 벌들이 이렇게 중요한 거야. 벌들을 보면요 정말 대단해요. 그 말벌이 꿀벌의 몇 배의 몸집을 갖고 너무 잔인하게 꿀벌들을 마구 도륙하는 그 다큐를 한번 봤어요. 근데 꿀벌이 절대 물러서지 않고 우리 여왕벌을 지키면서 우리의 그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 한몸 다치리라면서 그 조그만 것이요. 그냥 뭐 상대도 안 되는 말벌 한 마리가 뭐 순식간에 꿀벌을 몇십 마리를 해치우던걸요. 그래도 정말 물러서지 않고 그렇게 용감하게 싸우는 모습을 봤습니다. 자연은 정말 놀라운 또 그런 힘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 마침 또 레이타호에 관한 얘기를 다큐를 잠깐 봤는데 이 레이타호가 전 세계적으로 정말 아름다운 그런 곳이죠. 동부에서도 저도 미국에서 가장 가고 싶은 곳 레이타호 이러면서 레이타호를 굉장히 좋아했지만 이 천혜의 수중 냉장고라고 그래요. 워낙 그 눈이 온 그 물이 내려서 여름에도요 그 물이 얼마나 차갑든지 수영을 잘 못하는 그리고 최대 수심 1645피트로 이 미국의 북미 지역에서는 최대의 고산지대 호수이자 미국에서는 두 번째로 깊은 호수입니다. 이 수온이요 화씨 42도 정말 쌀쌀하죠. 그래서 세균이 거의 없는 멸균 상태인데요. 재작년에는 가뭄으로 인해서 9피트나 그 수심이 내려앉았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는데 쓰레기들도 많고요. 거기는 또 이렇게 들여다보기가 너무 좋은 투명한 곳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이곳에 1940년대 50년대 호수 주변에 카지노와 리조트가 급격히 들어가면서 붐이 일었을 때 그때 당시는 정말 무식했던 거죠. 환경 규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건설업자들이 어마어마한 쓰레기와 또 회사들에서 환경 폐기물을 이 호수에 무단으로 투입을 했대요. 그래서 비영리단체 클린업 더 레이크 이 다이버들이
그 수위가 낮아진 연안을 수색하면서 또 다이빙을 한 결과 그 안에는 정말 그 옛날 그대로 간직한 그런 자동차부터 해서 드럼통에 독성 폐기물이 엄청 많다고 그래요. 그리고 뭐 우리 메가서 그 공원도 수심이 낮아졌을 때 보니까 그 안에 그 시신이 있었잖아요. 여기도 그 옛날 이권 다툼이 치열했기 때문에 그 깊은 호수에 시신을 유기하는 장소로 이용했다라는 전설이 또 사실처럼 확인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유출되는 드럼통 산업 폐기물도 어마어마한데 이게 굉장히 깊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끌어올리다가 잘못해서 그 안에 있는 오염물들이 나오면 어떤가 이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우리 정말 인간이 갑작스럽게 산업화되면서 만들어진 수많은 쓰레기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치울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하루라도요 좀 덜 죄를 지으면서 좀 깨끗하게 쓰레기도 좀 덜 저기 하고요 낭비하는 음식물도 없이 그리고 일회용도 좀 덜 쓰면서 그러면 좋겠습니다. 자, 굿모닝 차차차 1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하루의 피로를 말끔하게 풀어드리는 천지인 6년근 에브리원 홍삼 스틱 넷박스를 99불에 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굿모닝 차차차 1부 함께 하십니다. 잠시만요.

0: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2: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3: 213-383-3838 213-383-3838
4: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5: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4: 네.
5: 수영도?
4: 그럼요.
5: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4: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5: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6: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7: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6: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7: 제린 더 버그, 말본, 치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상품 2파.
6: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7: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6: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7: 올림픽 골프니까.
6: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8: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9: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8: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9: 정갈한 전통안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8: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10: 접촉 사고가 나셨다고요? 렌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11: 우와, 싸다. 정말 싸다.
10: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렌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11: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10: 진짜 감쪽 같네.
11: 역시 렌트웨이야.
10: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렌트웨이.
11: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입니다.
12: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톡.

0: 건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 우리는 뭐 너무도 잘 알고 있죠. 오늘은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질 믿을 수 있는 의료그룹 센터 메디컬 그룹을 소개합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은 사모펀드의 간섭이나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한인 의료 최우수 등급 메디컬 그룹입니다. 대형 메디컬 그룹으로는 LA, 오렌지 카운티, 샌버나디도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최우수 등급 메디컬 그룹으로 인정받고 있는데요. 무료 픽업 서비스를 해서요. 전용 차량과 기사님이 항상 대기 중이시고 여러분의 집 앞까지 무료로 픽업해드리고요. 또 리퍼럴이 빠릅니다. 당일 리퍼럴을 처리해드립니다. 그리고 예방 중심의 의료 서비스, 조기 암 검진이라든가 정기 검진은 물론이고 한방 치료, 물리 치료, 치과, 보청기, 안경 등 생활 밀착형 진료와 의료기기 지원까지 또 이미징 센터, 의료 장비, 전문 랩 검사 등 다양한 협력 기관들과 함께하고 있어서요. 한 곳에서 원스톱 진료가 가능한 아주 편리한 그런 곳이죠. 센터 메디컬 그룹 대표 전화 888-847-3098 888-847-3098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오늘은 센터 메디컬 그룹에서 또 소개를 해주신 브릿지원 재정회사의 김혜은 에이전트님 모시고요. 뭐니뭐니 해도 머니에 관한 게 너무 중요하죠. 그렇죠. 오늘 머니에 대한 얘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은 에이전트님 모시겠게요. 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네, 방송은 처음이라.
1: 네, 많이 떨립니다.
0: 근데 하나도 안 떨리시고 인상이 근데 참 좋으십니다.
1: 아, 감사합니다. 네,
0: 일단 인상이 좋으셔서 그냥 이렇게 에이전트로서 손님 만나면 반은 탁 네. 네, 쥐고 가실 것 같아요.
1: 감사합니다. 네. 네.
0: 먼저 한번 우리 네. 들어가 볼까요?
1: 네, 네. 네.
0: 우리 손주들을 위한 최고의 자산 선물 복리에 대해서 오늘 소개를 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1: 네, 맞습니다.
0: 네. 네.
1: 제가 이제 우리가 사실 돈을 네. 모으는 거에 있어서 가장 네. 중요한 핵심 그 중요한 단어가 네. 복리라는 단어거든요.
0: 복리 들어보셨죠? 놀라운 마법과 같은 거다.
1: 제가 오늘 준비한 멘트인데
0: 그렇게 많이 봤어요.
1: 아, 네, 그렇죠. 네. 근데 보통 이제 복리라고 하면 네. 우리가 이자 타입이라고 볼 수 있어요.
0: 네.
1: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면 뭐 네. 단위 이자를 받을지 복리 이자를 받을지 우리가 그렇게 보통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데. 단리하고 복리는 이제 차이를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단리 이자는 우리가 원금을 맡겼을 때 정해진 이자만큼 주는 거예요.
0: 네.
1: 근데 복리라는 거는 네. 원금에다가 이자를 받아요.
0: 받아요.
1: 그다음에 그 다음 해에는 네. 원금에다가 이자가 더해진 게 다시 원금이 되는
0: 거기에다가.
1: 거예요.
0: 네. 그래서 이자가 받은 것도 다시 재투자가 되는
1: 그렇죠.
0: 거나 마찬가지인
1: 네.
0: 거죠.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다시 재투자가 되니까 그거에 따른 또 이자가 아무래도 단리보다는 조금 높겠죠. 네. 아,
0: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의 세이빙 구좌에 넣어도 이게 단리도 있고
1: 복리도 있고 합니다. 예.
0: 아, 이걸 잘 봐야 되겠군요.
1: 그럼요. 네. 그리고 사실은 또 우리가 내는 것도 우리가 돈을 빌렸을 때 낼 때도 우리가 네. 단리로 내는지 복리로 내는지 좀 알고 네. 내셔야 돼요. 이왕이면 어떤 걸로 받고 싶으세요?
0: 복리.
1: 그렇죠. 어떤 걸로 내고 싶으세요?
0: 단리.
1: 그렇죠.
0: 그러네요.
1: 뭐 그런 거 네. 조금만 알아도 사실은 네. 단리랑 복리는
0: 그거를 안 따졌네요.
1: 그렇죠.
0: 바보처럼.
1: 아니 바보야. 이제라도 잘하시면 됩니다.
0: 네. 진짜 네. 구체적으로 그러면 얼마나 차이가 나나 숫자로 한번 우리가 비교해 볼까요?
1: 네, 제가 네. 조금 비교를 이제 준비해봤는데요. 할머니 이제 두 분이 뭐 네. 귀여운 할머니도 계시고 예쁜 할머니가 계세요. 귀여운 할머니는 만불을 5% 연 5% 되는 단리에. 네. 투자를 하셨고요.
0: 네.
1: 또 예쁜 할머니는 네. 만불을 연 네. 5% 되는 복리 상품에 투자를 하셨어요.
0: 네.
1: 네. 네, 그러면 제가 퀴즈를 내면 네. 단리에서 네. 만불을 넣었잖아요. 그럼 네. 1년이 지나면 몇 프로 이자를 받으시나요? 받게 되나요?
0: 5%면 100불이면 네. 5불.
1: 그렇죠.
0: 1000불이면 50불.
1: 그렇죠.
0: 만불이면 500불이네요.
1: 맞습니다. 아, 네. 네. 이렇게 계산 능력이 뭐
0: 어렵다 어려워.
1: 그렇죠. 네. 500불을 받게 됩니다. 네. 단위는 500불을 받고요. 네. 복리 또한 첫 번째 네. 해는 500불을 받아요. 받죠. 왜냐하면 원금이 만불이니까.
0: 네. 네.
1: 자 그리고 그럼 두 번째 해는 원금 단위는 만불이 또 들어갔죠. 그럼 네. 똑같이
0: 500불만 받아요.
1: 500불 받고요. 그럼 복리는
0: 만 500불에 대한
1: 그렇죠.
0: 5%죠.
1: 그렇죠. 그게 525불 정도 되네요.
0: 오, 네. 25불이나 네. 차이가 나네.
1: 뭐 별로 차이는 안 나죠.
0: 그렇지만 나중에는 네. 커지겠죠?
1: 맞습니다. 그게 네. 키포인트인데요. 사실 네. 처음에는 뭐 몇십 불 차이가 나고 네. 조금 많게는 몇백 불 차이 나는 것 같아서 아이 뭐 그거 그렇게까지 중요한가? 이렇게 이야기들 하시는데
0: 네.
1: 복리는 시간이 지남 지날수록 엄청나게 단위하고 비교되게 네. 차이가 납니다. 네. 네.
0: 어, 정말 그러면 이거 되게 중요한데.
1: 네네.
0: 오.
1: 그래서 복리를 보통 그런 비유를 많이 하세요.
0: 네.
1: 그 눈덩이. 눈덩이 한국에서 눈 많이 올 때 눈덩이 눈사람 만드나고 네. 굴려보셨죠.
0: 네.
1: 처음에는 막 조그만 게 굴르는 게 잘 안 굴려지잖아요.
0: 네.
1: 이렇게 커지지 않는데
0: 네.
1: 어느 순간에 보면 한 번만 굴러도 막 엄청나게 그쵸. 커지잖아요. 그래서 복리를 그렇게 많이 비유하고 하십니다.
0: 그래서
1: 네.
0: 그 정말 시드머니 어마나 눈덩이 같다.
1: 그렇죠.
0: 나중에는 확 굴리면 그냥 한 번에 두두둑 되는 걸 키워야 된다. 자산은
1: 네네.
0: 그런 얘기를 하지만 아 이게 복리를 바로, 잘하다 보면
1: 네 바로 그거입니다. 네.
0: 복리만 잘하면 되나요? 어떻게 돼요?
1: 아, 복리 일단 복리부터
0: 그렇다면 이 손주가 30살이 됐을 때 두 통장의 잔고는 어떻게 변할까요?
1: 아,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네. 단위는 뭐 연 500불을 받아서 30년이 되면 535 15,000불을 더 받게 되겠죠. 이자로.
0: 15,000불.
1: 네, 그래서 원금이랑 네. 25,000불이 됐어요.
0: 네.
1: 그러면 복리는 자, 복리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43,200불이 됐어요.
0: 와, 엄청난 차이네요.
1: 네, 자, 와. 우리가 원금 만불을 빼고 네. 나면요.
0: 네.
1: 33,200불이 네. 더 이자로 받은 거예요.
0: 네.
1: 차이가 많이 나죠.
0: 네.
1: 사실 단리랑 복리의 차이가 벌써 한 18,000불 정도가 차이가 나게 된 거거든요.
0: 네.
1: 근데 이게 만약 저희가 지금 제안한 건 만불이잖아요.
0: 네.
1: 이게 5만불이거나 10만불이거나 네. 또 혹은 이게 30년이 아니라 40년이거나
0: 네.
1: 50년이 된다.
0: 네.
1: 그러면 단리와 복리의 그 격차는
0: 몇십만 불이겠네요.
1: 그렇죠. 어마무시하게
0: 네, 집한집값이네.
1: 네.
0: 야.
1: 그럴 수도 있습니다.
0: 네. 네. 복리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 더욱 효과가 있나요?
1: 네, 그럼요. 금융에서 이 불가사의한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복리가
0: 네.
1: 시간이라는 친구를 딱 만났을 때 어마어마한 효과를 내거든요.
0: 네.
1: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가장 잘 못하는 게
0: 네.
1: 뭔지 아세요?
0: 뭐예요?
1: 기다리는 거.
0: 아, 성미가 급해서.
1: 네, 저희가 사실 잘만 기다리면
0: 네.
1: 좋은 복리 상품에 넣어서
0: 네.
1: 시간만 기다려주면 사실 엄청나게 잘 자랄 수가 있습니다.
0: 네.
1: 우리가 그 유대민족들이 사실 재정으로는 저희 되게 똑똑하잖아요.
0: 네.
1: 우리가 이제 유대민족들은 이제 유대인 성인식을 해요.
0: 네.
1: 그 바르 미츠바라는 거 불리는데
0: 예.
1: 12세, 13세 때쯤에 그
0: 네.
1: 성인식을 하게 되거든요.
0: 네.
1: 그러면 이제 친척, 뭐 가족,
0: 네.
1: 뭐 지인들이 다 모여서 최대한 이제 선물을 해줄 거예요.
0: 네.
1: 네, 우리 선생님 어떤 거 받고 싶으셔요? 만약에 지금 12세, 13세다.
0: 내가?
1: 어.
0: 그러면 나 근데 그걸 속일 수가 없죠.
1: 뭐, 뭘까요?
0: 무슨 뭐 금융상품 뭐 이런 거.
1: 12세, 13세 때?
0: 아니, 이게 지금 알아버렸는데 어떻게 해요?
1: 아, 그렇지. 네. 아, 네.
0: 근데 다시 돌려서 옛날 같으면 뭐 12세, 13세 때 뭐 별거 바라겠어요. 그냥 요즘 같은 아이의 경우는 뭐 휴대폰.
1: 그렇죠.
0: 뭐 이런 거
1: 최신식.
0: 바라지 않을까요?
1: 네, 네. 휴대폰을 바라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유대민족들은 그때
0: 네.
1: 모든 사람들이 줄 수 있는 선물을 돈으로 준비합니다. 그래서
0: 네.
1: 돈이 꽤 모이더라고요.
0: 네.
1: 그 큰 돈을 부모들이 그 복리 상품에다가 넣어서
0: 네.
1: 이 아이들이 뭐 30대, 40대, 50대 찾아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세팅을 미리 해주더라고요.
0: 네.
1: 되게 지혜로운 것 같아요.
0: 네.
1: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 한국인들도
0: 네.
1: 돌잔치 때
0: 네.
1: 뭐 선물 주잖아요.
0: 네.
1: 좋은 거.
0: 네.
1: 반지.
2: 반지.
1: 네, 금반지로 우리가 네. 선물을 줘서 그걸로 또 이렇게 부모들이 네. 좀 약간 요긴하게 사용도 하시잖아요.
2: 애줘야 되는데 부모가 그냥 그거 한번 써버리고 만드시고.
1: 그러니까요. 네. 저도 썼습니다.
2: 네. 아, 그러셨어요.
1: 그런 식으로 해서 유대인들의 네. 그 지혜가 네, 네. 이 복리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2: 네. 네. 유대인들은
1: 좀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아요. 많고. 그런 부분들은.
2: 네. 네. 그 카 포 키즈라고 해서 그 넌프로핏에서요.
1: 네네.
2: 아이들을 위해서 자동차 기증하세요. 뭐 이런 게 캠페인이 있어서 넌프로핏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이게 쓰여지나 이랬더니 이게요.
1: 네. 네.
2: 그 유대인 그 넌프로핏인데 어. 아이들을 위해서 쓰여지지 않고
1: 네.
2: 그 뉴저지에 있는 어. 어떤 유대인 젊은 친구들이 뭐 매치 메이킹 하기 위해서 뭐 이스라엘에 아. 이스라엘에 가고 이런 여행 경비로 쓰여지고 이래서
1: 예.
2: 제가 지난 주말에 무슨 뉴스 보다가 그래서 소송을 누가 걸어가지고 캘리포니아에서는 그거 이제 광고 못 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보기에는
1: 좋은 의도였는데
2: Cars for Kids 그러면 네. 아이들을 위해서 이게 쓰여지나 보다.
1: 그렇죠.
2: 불우한 어린이. 근데 그게 아니고 엉뚱한 곳에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나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1: 네, 그거 좀
2: 그렇다. 네. 우리가 잘 알아보고 돈을 정말 써야 돼.
1: 맞아요.
2: 그리고 어디 네. 그 정말 도네이션 할 때도 이게 제대로 내가 원하는 그 좋은 뜻이 잘 쓰여져서 전해질지도 잘 봐야
1: 맞습니다.
2: 되고 그래서 공부도
1: 같아요.
2: 하고 뒤져봐야 되는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그렇게
2: 엉뚱한 얘기로 갔는데 갑자기
1: 아니에요. 좋은 정보를
2: 유대인 분들 복리 얘기하다 보니까 얄밉잖아요. 안
1: 맞아요.
2: 그래요?
1: 그런 부분은
2: 우리도 그래도 어려서부터 네.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위해서 금융 상품에 이렇게 투자를 하고 아이가 크면 짠하고 내놓는
1: 너무
2: 그런
1: 좋죠.
2: 그런 금융 상품 그런 걸 진짜 꼭 해놔야 되겠어요. 돌반지 네, 말고 더 좋은 거.
1: 돌반지는 엄마 아빠가 네. 쓰니까. 네.
2: 그럼 그렇죠. 이 복리로 우리가 네. 가입할 수 있는 그런 상품 들이 있나요?
1: 네, 당연히 많고요. 실제로 네. 뭐 은행에 가셔도 복리 상품이 있고
2: 네.
1: 주식 하시죠.
2: 네.
1: 주식을 보통 하면 1000불을 네. 만약에 넣으셨어요.
2: 네.
1: 그러면 500불을 수익을 보신 거예요.
2: 네.
1: 그러면 선생님은 500불은 빼고 1000불을 다시 재투자하시나요? 아니면 1500불을 재투자하시나요?
2: 그냥 거기 이렇게 놔놓는데
1: 두 개 보통
2: 그냥 놓으면 거기 네. 이렇게 있어도 빼지 않고 놓으면 지가 그냥 같이 큰 거 아닌가요?
1: 네. 그게 바로 복리랑 네. 같은 원리예요.
2: 근데 알아서 네. 크겠지 하고 내버려두면 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옛날에 한참 뭐 브릭스 이래가지고 한국에 그게 100% 넘게 튀었어요. 그래서 야,
1: 100%요?
2: 네. 네. 100%도 더 튄 것 같아요. 한참 그 중국, 브라질 이런 게 튀면서 한국에 있는 그런 상품에 넣었다가
1: 네.
2: 미국에서 뭐 한국에 갔더니 오 축하합니다 이래서 좋아라 했거든요.
1: 네.
2: 근데 미국 가서 그냥 이렇게 네. 관리 안 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가니까 그게 마이너스 막
1: 마이너스
2: 40%. 그러니까 타이밍이 중요해. 공부하고 돈을 저기 하려면 공부도 하고 이런 전문가의 의향을 들어야지 그냥 넉넉히 있으면 안 되는 것
1: 맞습니다.
2: 같아요.
1: 맞습니다. 네. 맞고 약간 이제 근데 네. 그런 것 같아요. 금융은
2: 네.
1: 좀 분산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2: 하고.
1: 네, 만약에 내가 좀 네. 여유 또는 주식에 네. 가면 좋은데
2: 네.
1: 전 재산을 주시는 거는 조금 그런 건 아니죠. 불안한 느낌은 있죠.
2: 네. 네. 그래서 조금 안전하게 복리로 넣어놓으면서
1: 네.
2: 예를 들어서 전반적인 주식 전체에 골고루 투자가 되면서 이윤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품이라든가 여러
1: 네,
2: 가지 좋은 게 많을 것 같아요.
1: 네, 많죠.
2: 네.
1: 제가 오늘 제가 가져온 거는 제가
2: 네.
1: 세금 혜택이 있는 저축형 보험
2: 네.
1: 뭘 제가 이제 소개시켜 드리려고 왔습니다.
2: 아, 저축형 네. 보험 계좌.
1: 계좌
2: 이건 뭔가요?
1: 이제 사실 우리가 생명 보험이라고 하는 게 네. 사실은 이제 저축형 보험 상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2: 네.
1: 우리가 사실은 보험을 사는 거는 데스 베네핏을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2: 네.
1: 사실은 코스트가 당연히 발생을 합니다.
2: 네.
1: 그리고 내가 낸 일부 중에서는 코스트로 나가지만
2: 네.
1: 또 그게 잘 쌓여서 캐시 밸류로 내 자산 가치로 계속 쌓여가고 있어요. 그게
2: 네.
1: 복리거든요.
2: 네.
1: 근데 여기서 이제 은행하고 주식하고 좀 다른 건 뭐냐면 이거는 비과세. 텍스가
2: 네.
1: 프리거든요. 그래서 네. 좀 좋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뭐 미국에서 그 돈이 쌓이면 뭐
2: 네.
1: CD에서 돈이 쌓여도 그다음 주식을 팔고 나면 바로 1099이 날라와요.
2: 네.
1: 저기 텍스 보고 할 때 같이 해라 이렇게
2: 네.
1: 하고 날라오거든요.
2: 네.
1: 네. 근데 이 보험 상품들은 그런 경우가 내가 내 돈이 아무리 잘 자라도 네. 그거에 대해서 택스를 매기지 않습니다. 네, 좋죠. 그래서 제가 네. 이제 이 아이들을, 손주들을 네.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네. 줄 수 있는 선물로 제가 제안을 드리는 이유는 네. 아이들은 사실 데스 베네핏이 있어도 네. 사실 우리 아이들이 뭐 정말 창창하고 아기들인데 우리 네. 그거에 대해서 리스크를 크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네. 보험 상품에도 네. 아이들이 들어가는 보험은 사실 코스트가 되게 작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2: 뭐 창창하니까 네. 일이 없으니까.
1: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코스트가 작고 네. 많은 부분들이 우리 캐시 밸류에 현금 네. 자산으로 쌓여 가게 됩니다. 네. 그럴 때 그렇게 이용하시면 참 좋죠.
2: 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네네. 어릴수록 보험 자체 비용이 저렴하니까
1: 그렇죠.
2: 아이 이름으로 네.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계좌 를 열어주면 얼마 들지 않는 비용으로 네. 고스란히 복리에 쌓이면서

0: 아이 이름으로 세이빙 계좌에 돈이 있으면
1: 네.
0: 아이가 학교를 대학교로 갈때
1: 네.
0: 합산은 정부 지원이 프로그램이잖아요. 그
1: 네.
0: 제한이 좀 있어요. 아, 너 자산이 있구나. 그럼 내가
1: 네.
0: 합산을 요만큼 해줄 고 싶었는데 너 자산이 있으니까 좀 줄일게 하고 가져 이렇게 많이 못 받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사실 그 FAFSA 지원서 자체에 생명보험 란이 없어요. 체크업하는 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100% 우리가 나는 우리 아이는 자산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서 사실 뭐 딴주머니처럼 내 우리 아이의 자산은 잘 자라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조금. 네, 비밀 금고처럼, 네, 그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면요. 그 5이그 플랜 같은 경우는 참 좋은데, 그 학자금으로 쓰지 않으면, 학자금을 쓰지 않은 이제 돈을 내가 다시 찾겠다. 그러면 불어난 돈에 대해서는 택스를 내야 되거든요. 그거는 조금 유의를 하셔야 될 점이고요. 네. 네.
1: 이렇게 저축형 생명보험은
0: 네.
1: 여러 가지 그 혜택이
0: 네.
1: 아무래도 있네요. 네. 사실 생명보험이라고 하면 죽어서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데,
0: 맞습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니, 이 어린애가 한창인데 뭐 벌써 생명보험을 들어놓냐?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근데 예전에 보험이고요. 요즘 이렇게 빠르고 발빠른 AI 시대에 진짜 똑똑한 보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죽어서 받는 보험이 아니고요. 살아서 내가 다 꺼냈을 수 있는 만능 저축 통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그래서 이 보험을 이제 일석삼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여태 말씀드렸던 그 캐시 밸류를 잘 쌓아서 우리 손주들이 이제 필요할 때 돈을 내가 꺼내서 쓸수 있을 때 쓰면 좋잖아요. 사실 은행에서 론을 받으려면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네, 뭐 인컴 스테이먼도 떼고 뭐 택스 보고한 거몇 년치 갖다 주고 뭐 신분도 돼야 되고 또 영주권자는 론도 안 나오고 막 네, 요즘 그런다 그러는데 그래서 그리고 뭐 크레딧도 필요하고 이런저런 뭐 준비도 많고 그리고 또그 과정도 길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돈이 필요할 때 이렇게 내 보험 계좌에서 찾아서 쓸수 있는 네,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우리 아이들이 지금은 아기지만 뭐 30이 되고 40이 되고 하다 보면 언젠가 좀 아플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 데스 베네핏에서 이제 우리 일부를 찾아서 생활비라든지 이렇게 뭐 치료비라든지 그런 걸로 쓸 수가 있거든요. 네,
1: 비상금으로.
0: 비상금으로도 쓸 수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사실 이 생명보험의 가장 큰 목적이죠. 가족 보호. 이제 언젠가는 이제 뭐 할머니, 할아버지는 다 돌아가셨지만 우리 손자들도 언젠가는 이제 돌아가시게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남은 가족들, 뭐 아이들이라든지 그 아이들을 또 보호하기 위한 귀중한 자산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명보험이 일석삼조라고 생각합니다.
1: 여러 혜택도 있고,
0: 네.
1: 그걸 잘 맞는 거를 골라가지고 쓰시면 좋겠네요.
0: 네네.
1: 근데 돈을 낼때 매달 쪼개서 내는 방법 말고
0: 네.
1: 그냥 한꺼번에 퉁 내놓으면
0: 네.
1: 그걸 선호하시는 분도 계시고, 돈을
0: 네,
1: 어디 뭐
0: 맞습니다.
1: 애매하고 그냥
0: 네.
1: 툭 넣어놓으면 그만큼 또 어떤 베네핏이 있는 그런 플랜도 있나요?
0: 네, 그럼요. 있죠. 네, 이제 어떤 분들은 뭐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업을 정리하면서 이제 이 돈을 다 자녀에게 주면 내 소중한 손자에게 다못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1: 분산 투자처럼 나눠주는
0: 네.
1: 거지, 미리.
0: 그렇죠. 우리가 그 돌반지를 미리 다 썼듯이 이렇게 다못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 것도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제 그런 플랜들이 당연히 있는데 PDA라는 플랜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게 사실 생명보험이 되게 이자가 잘 자라거든요. 근데 이전에 앞서 말한 듯이 제가 한꺼번에 큰 목돈 이 처음부터 들어가면 엄청 잘 자라겠죠. 쪼개서 들어가는 돈보다는 처음에 많은 돈이 들어가서 굴러가면 훨씬 잘 자라요. 근데
1: 확확 타오르겠네, 막 그냥.
0: 그렇죠. 근데 그렇게 못하도록 IRS가 제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년에 넣을 수 있는 보험금을 제한을 시키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거보다 더 많은 돈을 할머니가 목돈을 주셨다. 그러면 당연히 보험회사에서는 그 돈을 받아서 매달 쪼개서 내주는 플랜으로
1: 넣어놔요?
0: 넣어주세요.
1: 대신 그럼
0: 넣어줘요.
1: 이자는?
0: 이자는 제일 중요하죠. 주죠.
1: 이자도
0: 목돈,
1: 줘요?
0: 목돈에 들어간 네, 맡겨놓은 네. 돈이잖아요. 네. 큰 돈이니까 이자도 주고
1: 네.
0: 또 매달 우리 손주들

0: 그 네. 프리미엄을 자동으로 가져갑니다. 아, 네.
1: 프리미엄에는 네. 딱 그렇게 넣는 규정이 왜냐하면 네네. 이거는 굉장히 또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 거기 때문에
0: 네, 맞습니다.
1: 투기 상품으로 간주해서 네네. 왜냐하면 이거 비과세고 그러니까
0: 그렇죠.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러니까. 만약에 네. 그게 넘어버리면 다 네. 과세 상품이 돼버려요.
1: 네. 네.
0: 저희가 이 생명보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비과세인데 네. 과세가 되어버리면 되게 아깝잖아요. 아, 네.
1: 그러니까 보관을 해주면서 거기에 대한 이자는 주면서
0: 네.
1: 국세청 법에 걸리지 않는 한도만큼 네. 알아서 쏙쏙
0: 맞습니다.
1: 넣어준다는 거죠.
0: 근데 이제 뭐 사실 네. 목돈이 많으신 어른보다 목돈이 없으신 어른들도 많으셔요.
1: 네,
0: 뭐
1: 네.
0: 저도 없고요.
1: 네.
0: 근데 없으시면 그냥 네. 소셜 연금 받으셔서 네. 100불이든 200불이든
1: 조금씩
0: 네, 조금씩 우리 손주들 위해서 준비해 주시는 거 너무 좋지요.
1: 정말
0: 네.
1: 정말 가장 큰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조부모님들이 가입하실 때 세금이나 양도면에서 꼭 알아야 할 주의점이 있을까요?
0: 네, 이제 우리가 딱 두 가지 저는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 가지는 이제 그 텍스 중에서 그 기프트 텍스가 있어요.
1: 네.
0: 이제 돈 많으신 분들은 이제 손주들에게 네. 줄 때 연 19,000불까지 줄 수
1: 네.
0: 있습니다.
1: 네,
0: 내가 더 주고 싶어도 네. 네, 그것도 좀 유의를 해주시면 좋고요.
1: 텍스가 붙는군요.
0: 네, 텍스가 기프트 텍스도 네. 있으니까 우리는 네. 그리고 이제 그 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 보험을 가입하실 때 주요한 인물들이 있어요. 이제 네. 보험을 들면 언어가 있어요. 언어, 오너.
1: 네.
0: 네, 이 보험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죠.
1: 네.
0: 네, 그다음에 피보험자. 그러니까 인슈러일 때 우리 아이들이 되겠죠.
1: Benefit.
0: 네. 네, 그다음에 베네피셔리. 네. 네. 그 친구들은 이제 누가 받을지 앞으로 네. 그거는 정하시면 되고 그리고 네. 페이어. 근데 돈 내시는 분이 있어요. 이거는 네.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시겠죠.
1: 네.
0: 저는 이제 추천드리는 거는 네. 이 그 오너를 그 네. 할머니 할아버지 이름으로 하셔서
1: 네.
0: 우리 손주들이 이제 뭐 요즘 아이들이 너무 똑똑해요.
1: 네.
0: 그리고 이제 할머니들이 이렇게 들어놓은 거를 알면
1: 네.
0: 이제 더 좀 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또 잘할 수도 있고
1: 네.
0: 그리고 이제 혹시라도 네. 뭐 우리 뭐 스물 몇 살 넘었는데 나 여자친구 생겨서 명품 가방을 사주고 싶다.
1: 네.
0: 그래서 그 귀하게 모아놓은 캐시 밸류에서 돈을
1: 네.
0: 우리 친구들이 뽑아서 명품 가방을 사주면 어떨 것 같아요?
1: 이 누구한테 올려가지고 이놈 쉽게 그러면서
0: 그렇죠.
1: 할머니 그냥 노발대발 이게 어떻게
0: 그렇죠.
1: 해서 모은 돈
0: 네.
1: 내가 소셜시큐리티에서 선물해 주려고
0: 그렇죠.
1: 그러면 안 되지.
0: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결정하고 네. 찾아서 쓸 수 있는 사람이 언어거든요. 언어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항상 그 오너를 할머니, 할아버지,
1: 할머니
0: 이름으로
1: 할아버지 이름으로 해놓고,
0: 해놓고 기다리다가
1: 네.
0: 진짜 우리 손주가 집을 사야 되거나
1: 네.
0: 뭐 결혼 자금이나 뭐
1: 네.
0: 비즈니스를 하실 수도 있잖아요.
1: 네.
0: 그럴 때 딱 크게
1: 네.
0: 딱 내주면 너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1: 아.
0: 네.
1: 그랜마.
0: 그렇죠. 연락이라도 한 번 더 아, 오겠죠.
1: 네. 그랜마. 뭐 꼭 그 때문이 아니고
0: 네,
1: 우리 집의 전통이다. 너도 그렇게 해라 아이를 낳으면
0: 그렇죠.
1: 이러면서 미리미리 미리 땡겨서 조금의 돈으로 시작을 한다면 이게 눈두덩이처럼 시간이 약인 것처럼
0: 맞습니다.
1: 시간이 돈이네요.
0: 네. 맞습니다. 네.
1: 아, 미리 땡겨서 진짜 옛날에 투자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0: 지금도 늦지
1: 진짜.
0: 않습니다.
1: 늦었어 지금은. 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미국 금융 시스템의 봉기와 비과세 혜택을 활용하는 게 정말 영리한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0: 네, 맞습니다.
1: 마무리
0: 네.
1: 말씀 부탁드릴게요.
0: 네, 저는 이제 이 어르신들이 지금 낯선 미국 땅에서 이렇게 되게 고생하시면서 사셨잖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여기 오셔서 자리를 잡으신 덕분에 저희 세대도 편안하게 살아가고 다음 세대도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갈 텐데 우리 귀하신 손자들, 귀한 손자들에게도
1: 네.
0: 귀한 선물로
1: 네.
0: 네, 이 복리랑 이
1: 네.
0: 복리의 시간을 붙여서
1: 네.
0: 텍스프리 상품으로 귀한
1: 네.
0: 유산을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그래요.
0: 그러면 그 아이들이
1: 네.
0: 나중에
1: 네.
0: 역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1: 네.
0: 든든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사랑을 느낄
1: 네.
0: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1: 네.
0: 생각합니다.
1: 그래요.
0: 네.
1: 단리는 안 돼. 제 친구 이름이 단리거든요. 단에다가 단리 안 돼.
0: 네.
1: 복리로 바로 영리한 그런 금융 플랜들이 많기 때문에
0: 네.
1: 전문가랑 또 영리한 에이전트랑 여러분 상의하셔서 귀한 여러분의 돈을 잘 투자를 하셔서 복리로 눈두덩이처럼 불리시기 바랍니다. 일찍 시작할수록 좋겠습니다.
0: 네.
1: 자, 우리 브릿지원 네 재정 전문 에이전트 김혜은 씨였습니다. 연락처 하나 주세요.
0: 네, 562
1: 562
0: 922
1: 922 5540-562-5540-562-5540-5540-5540-5540-5540-5540-5540-5540-5540-5540-5540-5540-5540-5540-5540-5540-5540-5540-5540-5540-5540-5540-5540-5540-5540-5540-5540-5540-5540-5540-5540-5540-5540-5540-5540-5540-5540-5540-5540-5540-5540-5540-5540-5540-5540-5540-5540-5540-5540-5540-5540-5540-5540-5540-5540-5540-5540-5540-5540-5540-5540-5540-5540-5540-5540-5540-5540-5540-5540-5540-5540-5540-5540-5540-5540-5540-5540-5540-5540-5540-5540-5540-5540-5540-5540-5540-5540-5540-5540-5540-5540-5540-5540-5540-5540-5540-5540-5540-5540-5540-5540-5540-5540-5540-5540-5540-5540-5540-5540-5540-5540-5540-5540-5540-5540-5540-5540-5540-5540-5540-5540-5540-5540- 요즘은요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정말 은행에 가만히 또 뭐 세이빙에 넣어놓으면 바보라고 그러고 현금 갖고 있으면 바보라고 그러고 그러다가 잘못해서 날릴 수도 있고요. 이렇게 안전한 저축성 보험 아이가 아기 때 태어날 때부터 조금의 돈으로 복리로 불린다면 참 좋겠습니다. 굿모닝 차차차 1부 함께하십니다.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3바베큐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즈 융자 하루의 피로를 말끔하게 풀어드리는 천지인 6년근 에브리원 홍삼 스틱 넷박스를 99불에 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제공으로 굿모닝 차차차 1부 함께하십니다. 잠시만요.
2: Your time to play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캘리포니아 라로리의 스쿼체스를 즐기기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일까요? 자, 첫 번째 참가자.
3: 주문한 음료가 만들어지는 동안요.
2: 두 번째 참가자.
4: 네, 레스토랑에서 제 이름이 불리길 기다렸어요.
2: 세 번째 참가자.
5: 오후에 정원을 가꾸고 난 후에요.
2: 훌륭한 대답입니다. 스크래치스를 즐기기 가장 좋은 시간은 세 분 모두 정답입니다. 캘리포니아 라로리 스크래치스. 작은 재미, 큰 행복. 책임감 있게 플레이하세요. 구매 플레이 또는 상품 수령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0: 출근합니다. 고객 만족도 1등 아주 투어.
1: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을 뛰어내린 아주 좋은 아주 투어. 아주
0: 1338-4000.
2: 미국 땅에 첫 발을 내디뎠던 그날을 기억하시죠? 낯선 언어, 낯선 문화 속에서도 묵묵히 걸어온 당신의 길.
3: 그 땀과 열정으로 일군 비즈니스, 그리고 소중한 삶의 이야기. 이제 그 이야기를 라디오 서울이 세상에 전합니다.
4: 한인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업가, 전문인, 그리고 우리들의 어른 올드타이머까지 살아온 이야기, 요즘 사는 이야기, 그리고 남기고 싶은 이야기 보따리들을 라디오 서울 진행자들과 함께 풀어보세요.
3: 당신의 이야기가 라디오 서울 방송과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를 통해 널리 알려집니다.
4: 라디오 서울 특별기획 우리 살아가는 이야기, 지금 바로 라디오 서울 323-935-0606에 문의하세요. AM 1650 라디오 서울, 당신만의 이야기가 오래오래 기억됩니다.
5: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6: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5: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6: 제린더 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상품 2파.
5: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6: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5: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6: 올림픽 골프니까.
5: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7: 법정에서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정직함이 중요합니다.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8: 안녕하세요. 지역 사활을 지켜온 검사 아이린 리입니다.
7: 오랜 시간 정의를 실현해온 검사, 법정에서 검증된 후보.
9: 모든 사건에 공정함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7: 신뢰받는 리더, 판사를 위한 준비된 선택. 판사 후보 아이린 리, 오피스 14.
9: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10: 본 광고는 아이린 리, For Judge 2026에서 후원하였으며 FPPC ID 1487620입니다.
11: 담요를 원인적으로 해결하는
5: 세종송보감.
11: 혈관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해주는
5: 세종송보감.
11: 쌩쌩 돌아라, 하하!
5: 세종송보감이잖아.
12: 그렇습니다. 세종송보감은 천연 솔잎풀 원료로 서울 약사 신협에서 연구하고 식약처가 인정한 대표적인 제품입니다. 세종송보감으로 우리의 혈관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13: 213-383-8899 383-8899 세종.
14: 인재를 모집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많은 보험사들이 만들어지고 사라졌습니다. 30년간 한자리를 지켜온 한인 운영의 종합보험사, 한인사회에서 꾸준한 성장을 통해 가장 큰 규모의 한인 대표 보험사가 된 켈코보험에서 전 분야 직원 채용을 합니다. 보험 영업, 스텝, 경영지원실, IT, 홍보, 고객서비스팀, 마케팅 등 모든 부서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와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 나아갈 인재들의 지원을 기다리겠습니다. 문의는 213-387-5000 혹은 hr@kelco.com입니다.
15: 집 세계일주, 페라리까지 모두 차지하세요. 아리스토크랏 게이밍의 모노플레이 빅보드 벅스 썸머신 세계 최초 공개를 기념하여 야마바가 행운의 주인공 단 한 명에게 160만불의 드림 패키지를 드립니다. 클럽 사라너 멤버라면 누구나 매일 터지는 즉석 경품과 5월 29일 결승 진출 기회를 잡으세요.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모노플리는 해스브로의 상표이며 해스브로는 본 프로모션의 후원사가 아닙니다.
16: 뉴스가 강한 라디오 서울. 송봉우, 유지승, 오수연.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아침 뉴스는 라디오 서울과 함께.
17: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18: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17: 유지승의 모닝 뉴스.
19: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17: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7: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17: 여러분의 새 하루를 열어드리는 빠르고 정확한 뉴스. 라디오 서울 뉴스. 전미주 한국일보 네트워크를 연결해 전해드리는 와이드 뉴스.
16: 매일 아침 6시 오수연 앵커가 진행하는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시사, 뉴스, 교양을 깊고 따뜻하게 전하는 뉴스와 함께 시니어를 위한 건강정보와 생활정보까지 뉴스 전문 앵커 오수연 앵커가 귀에 쏙쏙 들어오게 전해드립니다.
17: 유지승의 모닝뉴스.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라디오 서울 뉴스룸과 한국일보 전 미주지사와 함께 제작, 방송하는 힘있는 뉴스, 파워뉴스를 에너지 넘치는 유지승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16: 송봉우의 스토리뉴스, LA 레전드 뉴스 앵커 송봉우가 진행하는 스토리뉴스, 스토리가 있는 뉴스를 쉽게 스토리로 풀어드리는 뉴스, 깊이 있는 스토리뉴스.
17: 라디오 서울은 미주 한국일보 뉴스 네트워크와 연계하여 미주 한인사회의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뉴스를 전해드리는 진정한 뉴스 전문 라디오 채널입니다.
16: 지금 바로 라디오 서울을 켜세요.
17: AM 1650 라디오 서울 1650.com
20: 안녕하십니까. 캘리포니아 26주구 주상원에 출마한 샘신입니다. 저는 목회자이자 정치 경찰로서 무너지는 가정과 거리의 현실을 직접 보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무너지는 문제입니다. 저 역시 한때 어두운 길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사람도 이 땅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니라 우리 LA를 지역 26주를 살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3: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21: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22: 해치한가 리조트 카지노가 다시 한번 하우스 증정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3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해치한가 리워즈 회원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해치한가 리워즈 카드를 사용해 좋아하는 슬롯 머신이나 테이블 게임을 하면서 홈 스윗 윈 이벤트 응모권을 모으세요. 매주 토요일마다 추첨을 통해 한 명의 당첨자가 선정되어 5월 30일 결승 추첨에 진출하게 됩니다. 해치한가 리조트 카지노에서 당신의 완벽한 조합을 즐기세요.
23: 건강의 시작은 건강한 면역력에 있습니다. 우미노시 축구 후코이단, 신디 매니저의 3분 건강 칼럼입니다.
24: 안녕하세요. 우미노시 축구 후코이단의 신디 매니저입니다. 요즘은 후코이단의 효능이 많이 알려지면서 아프신 분들뿐 아니라 일반 건강하신 분들도 건강유지 차원에서 후코이단을 많이 드시고 계신데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실제 소비자분들과의 상담 내용 중 가장 많이 궁금해하셨던 질문 중 하나인 후코이단 순도와 황산계에 관해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려 볼까 합니다. 후코이단의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신 일반 소비자분들은 시중의 광고를 보시고 단순히 후코이단 순도나 황산계 수치가 높으면 좋은 후코이단이 아닌가 하고 잘못 알고 계신 경우가 매우 흔한데요. 세계 최대의 후코이단 연구센터인 NPO 후코이단 연구소에 의하면 후코이단의 효능과 직결되는 것은 후코이단의 순도나 황산기가 아닌 바로 황산기와 후코스가 결합한 황산화 후코스의 수치가 높을수록 우수한 효능을 나타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순도나 황산기 값은 후코이단을 구성하는 여러 구성 요소 중 하나일 뿐 후코이단 효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앞서 말씀드린 황산화 후코스의 함유량입니다. 단순 황산기 수치가 높은 식품을 찾으신다면 굳이 후코이단을 드시기보다는 브로콜리나 양파, 마늘을 드시는 게 쉽고 빠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황산화 후코스의 수치가 높을수록 우수한 후코이단이라는 점을 상식적으로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갈조류에서 후코이단 고유의 황산화 후코스 절대값을 뽑아내는 것이 기술력이고 후코이단 효능의 열쇠인데요. 후코스가 가장 풍부한 오키나와산 모직구 후코이단, 양질의 황산기를 포함한 완도산 미역기 후코이단, 면역력 증강을 지원하는 버게스 공법의 아가리쿠스 버섯의 뿌리 균사체, 이 세 가지 원료만을 사용해 만든 복합 후코이단일 때 비로소 가장 높은 황산화 후코스 수치를 나타내며 제대로 된 후코이단 효능을 기대할 수 있다는 NPO 후코이단 연구소의 근거 데이터를 토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시중에 보실 수 있는 후코이단 제품들 중 단연 가장 높은 황산화 후코스를 함유하고 있으며 후코이단 업계 최초로 10여 차례 이상 세계 면역학회에서 효능을 입증받은 오리지널 후코이단에 관해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866-566-9999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한 상담은 물론 풍부한 황산화 후코스를 경험하실 수 있는 무료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3: 특별한 분들을 위한 가장 특별한 후코이단 오리지널 우미노 시즈구 후코이단의 신디 매니저였습니다. 문의 전화는 866-566-9999 866-566-9999입니다.
0: 1등 회사 사모관광 2026년 크루즈 세일.
1: 인기 휴양지 서지 중해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항공 포함 2,799불.
0: 북아프리카 크루즈 항공 포함 2,799불. 8개국 북유럽 크루즈 항공 포함 4,899불.
1: 동지 중해 항공 포함 3,999불. 아이슬란드,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크루즈 항공 포함 3,599불.
0: 프린세스로 떠나는 알래스카 크루즈 1,599불.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1: 사모 가이드와 함께 얼리버드 세일합니다.
0: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사모 관광 213-427-5500 427-5500.
2: 김스 전기 화장품 코너 $50 이상 구입 시 상품권 증정.
4: 피부가 달라지는 순간 오희와 수려한 이자녹수 등 특별한 혜택의 프리미엄 스킨케어로 피부의 변화를 직접 느껴보세요.
2: 고농축 영양을 담은 안티에이징 기초 세트, 맑고 투명한 피부를 위한 브라이트닝 라인, 그리고 깊은 보습을 채워주는 리프팅 크림과 에센스까지.
4: 제품에 따라 더블 및 트리플 보너스 증정, 또한 $50 이상 구매 시 김스전기 상품권까지 함께 드립니다.
2: 화장품 구입도 김스전기에서. 김스전기로 오세요.
6: 방금 청구서들 납부했는데 또 다 올랐어.
25: 갈수록 감당하기 힘들어지네. 요즘은 사업 운영하기가 점점 더 부담이야.
6: 우린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자꾸 뒤처지는 기분이 들어. 정말 답답해. 뭔가 대책을 세워야지.
25: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변화를 위한 선택을 해야 해. 나는 주지사 후보로 톰스타이어에게 투표할 거야. 톰스타이어는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자리에서 물러나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서민을 상대로 이익을 챙기는 대기업의 횡포에 맞서 싸워왔어. 이제는 주거비와 공과금, 생활비 등 각종 물가를 낮추는 데 집중하고 있어. 톰스타이어라면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
6: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인물이네.
25: 그래서 우리는 주지사 후보 톰스타이어에게 투표해야 해.
26: 배틀이 전 가조회계 감사관을 비롯해 존경하고 신뢰하는 지도자들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광고는 스타이어 2026 주지사 선거 캠프에서 지불했습니다.
27: 이북일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28: 뉴서울 호텔 내 이북일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29: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30: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29: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30: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29: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30: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29: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화로. 제주 화로로 간다.
31: 2026 라디오 서울 특별기획 서른도 콘서트.
32: 미주 한인 여러분께 올해 한 만에 서른도 인사 올립니다. 이영말 이국 땅에서
33: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34: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35: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Number 1 Korean Language
34: Radio Station.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35: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드디어 화창한 햇살이 뜨는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아우 좋아라. 호니 씨.
5: 네.
3: 아우 주말에 잘 쉬셨나 봐요.
5: 왜요? 응? 피부가 좀 뽀송뽀송해 보이나요?
3: 뽀송뽀송해졌어. 원래 뽀송하지만.
5: 제가 토요일 날은 일이 좀 있어서 바빴고요.
3: 네.
5: 어제는 그냥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침대와 한 몸이 되었습니다.
3: 저는
5: 먹고
3: 제가
5: 자고
3: 방송에서
5: 먹고 자고 네.
3: 이벤트를 많이 만들어야 시간이 길게 느껴진다. 그래서 주말을 길게 느끼기 위해서 네. 저는 계속 뛰었어요.
5: 뛰다니요?
3: 뭐 계속 이벤트가 있었죠.
5: 아 진짜요?
3: 네. 뭐 어떤 분이 오토샵인데 거기 한쪽에다가 피클볼 코트를 마련해서 그 오뎅국 같은 거 끓여놓고 사람들 와서 파티했어요. 피클볼하고 뭐 족구하고.
5: 야.
3: 이제 또 메모리얼데이 위켄드가 오죠?
5: 다음 주죠.
3: 네. 네. 그 미국에서 가장 큰 수영장 어디게요?
5: 제일 큰 수영장이요?
3: 네.
5: 미역시 뒷마당 있는 거 말고요?
3: 아,
5: 그 말고 뭐가 있지? 어떤 거지?
3: 왜 오본 타고 가다가 네. 한센댐이라고
5: 네네네
3: 거기에 인공호수 그 수영장이 제일 큰 풀인데 이번 토요일날 문 연대요.
5: 그게 일반인들이 갈 수 있는데요?
3: 그럼요. 어른은 4불 아이는 1불밖에 안 하는
5: 오.
3: 거기 워터슬라이드도 있고 되게 좋다니까 오. 꼭 가보세요.
5: 저는
3: 수영장의 못 가요. 계절이 왜
5: 아직 몸매가 완성이 안 됐어.
3: 어떻게
5: 네? 아직 못 가.
3: 아니 그 네. 어제 그렇게 침대와 한몸 됐으니까 그러죠.
5: 아니 그런 날도 있어야죠. 너무 피곤한데.
3: 하긴, 맞아요.
5: 자도 피곤한 거예요.
3: 아,
5: 그래서
3: 때는 계속
5: 딱 밥상에 차려지면
3: 네, 네.
5: 와이프가 식사하세요. 그럼 닦아서 딱 먹고
3: 어제는 왕처럼 지냈군요.
5: 먹고는 잘 먹었습니다. 딱 그리고 다시 또 침대 와서 게임 좀 하다가
3: 설거지도 안 하고.
5: 아유 무슨 설거지.
3: 그냥 손에, 어제는 그냥 프리
5: 손에 물 묻히고 샤워할 때만.
3: 아야.
5: 내 몸 닦을 때만.
3: 어머나. 네.
5: 그리고 또 누웠다가 네. 잠깐 잠들었다가 마사지 했다가 네. 또 아이랑 잠깐 놀아주다가
3: 네.
5: 또 점심 드세요. 그럼 또 이렇게 하면서 또 이렇게
3: 주세요.
5: 먹고.
3: 아 애처가에 또
5: 네. 아, 어제는...
3: 효도하는 아들인 네. 줄로만 알았는데 그러 평상시 잘하니까 어제 같은 하루는 와이프가 그렇게 봐주시는 거 있죠?
5: 어제 또 와이프가 원하는 게 있더라고요.
3: 뭐요?
5: 그래서 뭐 사줬어요.
3: 아 그랬어요.
5: 네.
3: 아.
5: 뭔가 다 이벤트가 있는 거죠.
3: 그렇죠.
5: 네.
3: 자 오늘은요 우리 네. 순매남 순위를 매기는 남자
5: 네.
3: 오늘은 너무 재미난 주제인데요.
5: 이거는 제가 네. 매일 느끼는 아주
3: 네.
5: 짜증나는 사람들.
3: 아...
5: 오늘의 주제는
3: 바로
5: 카톡에서
3: 네.
5: 깨톡에서 사람을 답답하게 만드는 사람 유형 탑텐.
3: 요즘은 전화를 잘 안 하고요.
5: 그러니까요.
3: 카톡을 하니까 어쩔 때는 손가락도 아프고 눈도 아프고
5: 귀찮아요 솔직히.
3: 바쁠 때는 너무 공예스러운 것도 많아.
5: 맞아요.
3: 절제 근데, 좀 해야 돼.
5: 근데 저는 되게 신기한 게 카톡이 오는데 안 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미옥 씨는 그때 보세요, 안 보세요? 솔직하게.
3: 개인적인 친구 중요한 내용은 그때 보죠. 그리고 바로 답을 하는데
5: 네.
3: 뭐 이렇게 막 단체 톡 같은데 막
5: 단톡을 저도 안 봐요.
3: 올라오고 이런 거는
5: 맞아요. 근데 가끔 보면 주변 분들이
3: 네.
5: 그 카톡을 정말 케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3: 네.
5: 관심이 없는 것처럼 하시는 분이 있어요.
3: 네.
5: 내가 아무 말을 뭐라고 막 해서 구글을 얘기하면
3: 있어. 맞아.
5: 한마디. 아니? 오케이? 뭐 한마디.
3: 네.
5: 그거 굉장히 기분 나쁘거든요.
3: 난 그런 거 아예 안 해요. 이런 분도 계세요. 지금도 전화 받는 것만 하는 전화기는 전화용.
5: 좀...
3: 아, 있어요.
5: 진짜요?
3: 네, 구석기 시대.
5: 그거 너무 시대 떨어지는.
3: 근데 싫대요. 어떻게 하겠어.
5: 근데 뭐 본인을 심할 수 없지 뭐.
3: 네.
5: 근데 그런 거는 저는 너무 싫어요. 이렇게 막 구구절절 얘기하는데 알았어.
3: 단답형으로.
5: 오케이.
3: 성의 없는
5: 그것도 귀찮으니까 이응 두 번 쓰는 사람.
3: 이응
5: 딱.
3: 그래.
5: 그럼 뭐 얘기하지 말자는 거죠.
3: 그러죠.
5: 그게 10인데
3: 네.
5: 지금 럭키비키님 이응 네. 쓰셨어. 맞아요.
3: 이응.
5: 요게 막 대화가 오갈 때는 귀여워. 근데 내가 뭔가를 대답을 기대는데 응 한마디만 딱 오면 뭔가 섭섭해.
3: 그치. 뭔가 성의 있게 이렇게 쭉 몇 줄을 보냈는데 나의 진심을 담아서 이응 하면 좀 그렇죠.
5: 그렇죠. 그게 10이었고요. 9위는 저 주변에 이런 사람 되게 많아요. 대화 중에 갑자기 사라져. 막 얘기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뭐 그래서 어떻게 내일 뭐 할까? 내일 그러면 오후에 뭐 3시쯤 어때? 좋아. 그럼 이거 어때? 좋아. 그러면 내일 이거 할까? 연락이 없어.
3: 바쁜 일이 있겠지.
5: 그러면 바쁜 일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잠깐만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줄 거 아니에요.
3: 그렇지.
5: 갑자기 자기는 뭔 일이 생겼겠지. 전화가 왔든지 뭐 깜깜무소식이야. 그러다가 몇 시간 뒤에 미안. 이러면 좀 무시당한 느낌 들지 않나요? 자기 조심인가?
3: 네. 아, 급한 일 있어 잠깐만 뭐 좀 이렇게 얘기를 미리.
5: 근데 그런 경우도 있대요. 연락이 중간에 딱 끊겨서 어 애가 바쁜가 보다. 근데 빠밤 인스타그램 스토리가 올라와.
3: 아, 딴 데 가서
5: 친구들 올 사진을 어 다른 짓 하고 있는 거죠.
3: 딴 데가 더 좋다 이거지.
5: 이거는 조금 사람 기분 나쁘게 하는 겁니다. 8위는요 질문을 아예 안 하는 사람.
3: 대화할 때.
5: 대화할 때.
3: 나만 계속 얘기하는 거야. 밥 먹었어? 어디 갔었어? 주말에 어땠어?
5: 그러니까. 근데 그냥 가만히 대답도 안 해. 근데 보통 뭐 먹어? 저한테 식사했어? 그럼 뭐 여기도 먹었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 뭐. 뭐 할 거야? 그럼. 그냥 나한테는 질문 자체를 안 해. 님 너무 짜증나요.
3: 그게 톡뿐만이 아니라 대화할 때도요.
5: 그렇죠. 대화 화법도 그렇죠. 화법도. 7위는요. 아까랑 비슷한데 너무 늦게 답장하는 사람. 그게 뭐 몇 시간이 아니라 오늘 주말에 뭐 해? 근데 월요일 날 별거 없어.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3: 이미 그
5: 모먼트는 갔어. 타이밍은 갔어.
3: 타이밍이야, 타이밍.
5: 인생은 타이밍인데. 근데 여자분들 이런 사람 되게 많다. 네. 그거 알아요?
3: 여자.
5: 어장 관리하는 애들.
3: 아, 은근히.
5: 은근히 아예 안 하면 차라리 괜찮은데
3: 뒤늦게.
5: 잊을만 할 때쯤. 그래서 오빠는 뭐 해? 뭐 이러면 아 이거 놓으려고 했는데 이거 지금 방생하고 있는데 다시 돌아온단 말이지.
3: 방생하려고 있는데?
5: 그럼 순간 애매해. 얘가 뭔가 급했나 보구나. 또 그럼 그래 또 좋다 또 받아줘요. 그럼 또 한동안 연락이 없어. 일할 때 연락도 안 해.
3: 답장을 그때 타이밍에 맞게 해줘야 돼요. 네.
5: 그런데 그거랑 비슷한 게 또 이거 있죠. 안 읽어.
3: 일십이라고 그러죠?
5: 일십이죠. 읽고 씹는다고 표현하는 게 일십인데 안 일십.
3: 안 일십.
5: 안 읽고 씹는 거.
3: 아, 일자 그냥 남아 있는 거죠.
5: 그거요. 한 이틀 남아 있으면 불안합니다.
3: 블락을 날 시킨 게 아닐까.
5: 그러면 블락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또 한번 방생할 하고 있는데 또 답변이 또 온다.
3: 방생하려면 빨리 해야지. 뭐 이렇게.
5: 근데 방생을 빨리 하는 게 맞을까요?
3: 그럼요. 못하를 이렇게 얽혀
5: 반나절
3: 있어.
5: 연락 없으면 방생해야 돼?
3: 그럼요.
5: 그래요?
3: 인생 짧아. 좋은 사람만 맞아, 챙기기에도 맞아. 짧아.
5: 새로운 애 잡기도 바쁜데 뭘. 응?
3: 어장관리 이런 거는 방생을 빨리 해주고요.
5: 좋습니다. 복이나 받아야지.
3: 네.
5: 자, 5위. 하나는 대답을 안 하고 그냥 구구장창 이모티콘만 보내는 저 같은 사람.
3: 아니 귀엽고 분위기 좋으라고.
5: 한두 번은 오케이. 근데 뭐 말끝마다 이거 어때? 뭐 하트 뿅뿅뿅. 그 귀엽죠? 그 귀엽지. 근데 이따가 몇 시에 볼까? 그 막 달려가는 이모티콘. 그러니까 어쩌라고 답을 하라고.
3: 아, 빨리.
5: 야, 이따가 저녁 뭐 먹을래? 그러면 막 밥 맛있게 먹는 이모티콘 막 이런 거. 그런 친구들 있거든요. 대답을 안 하고 이모티콘만 보낸 친구들 있어요.
3: 이모티콘은 감정을 표현하는 도구지. 나의 의사 표현을 절대로 대신할 수 없죠.
5: 그럼요.
3: 정확하게 답을 해줘야 돼.
5: 하지만 우리 귀여운 아이들이 이렇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남자들이 이렇게 할 때 그냥 화냈다는 거를 대신에 너 이렇게 주먹질하는 거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거 하면은 그냥 그걸 끝나고
3: 적시적소에 날리는 이모티콘은
5: 그거는 유머라고.
3: 너무 좋죠.
5: 유머지.
3: 네, 잘해야 돼.
5: 네. 자, 4위입니다. 말투가 갑자기 바뀌어서 차가워지는 사람.
3: 말투가 갑자기 차가워지는 사람.
5: 평소에는 그런 거 있잖아. 맨날 그래 크크크 뭐 맞아.
3: 왜냐면
5: 뭐, 하트,
3: 이게 눈이
5: 이러다가.
3: 안 보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5: 어감이를 모르잖아요.
3: 그래서 굉장히 오해를 받고.
5: 맞아, 오해 진짜 많이 받아.
3: 너는 왜 그렇게 막
5: 쌀쌀맞니?
3: 근처 저도 호호히히를 괜히 붙여요.
5: 끝에요?
3: 잘난 척한다 뭐 이럴까봐 막 이렇게 괜히 굽신거리는 거죠. 그랬어요 용.
5: 맞아, 용.
3: 그랬어요 용. 이렇게 하면 너무 용 붙이고 그냥 히히 붙이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그걸 안 하면.
5: 그래서요 이 대답할 때도 예전에 누가 설문조사했던 게 있는데 네라는 표현을 할 때요.
3: 냉.
5: 그게 그냥 제가 말씀 맞춰서 네 이게 자기가 물어본 사람이 듣기에 따라서
3: 맞아.
5: 네. 약간 띠껍게 첫째 말로 네 이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3: 사람이 내가 듣고 싶은 말 소리만 듣고 자기 해석 자기가 나름대로 하잖아.
5: 왜냐면 저도 이분이 기분 나쁠 것 같은 약간 부탁을 할 때 있잖아요. 직원 뭐 직장길.
3: 그렇지.
5: 직장 상사가 미안한데 이번 주말에 네가 좀 이거 좀 해줘라. 그럼 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네 이렇게 한 건데 네 이런 거 좀
3: 이런 거를 들을 수 있는 거지.
5: 그래서
3: 거기다 냉 붙이는 거.
5: 냉 붙이면은 약간 놀리는 것 같고 까부는 것 같고.
3: 넵이라고.
5: 넵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넵.
3: 맞아.
5: 근데 또 그거는 또 친구들끼리는 좀 안 쓰는 거니까.
3: 얍 그래. 친구들끼리는 얍.
5: 얍 이런 거. 받아놓을 것도 기분 나쁘던데. 예. Yeah,
3: 아, 어떻게 해. 그냥 응? 전화로 해, 전화로. 요즘은 전화를 너무 안 해 또.
5: 전화면은 실례예요. 요새는 요즘은 카톡으로 실례지만 네. 지금 전화 드려도 될까요?
3: 맞아. 일이 이중이야.
5: 두 번 물어봐야 돼. 그리고 어. 좀 있다가 한 10분 있다가 아. 연락 주세요. 그럼 전화해. 힘들다.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근데 저는 그래. 그냥 전화하세요. 그냥. 그냥 하세요. 내가 못 받으면 못 받으면 받으면 받는 거지. 뭘 네. 물어봐.
3: 저도 몇 명 친구들한테는 그래요. 24 hours, 7 days. 아, you can call me anytime. 아.
5: 그러니까요. Decision is mine. 내가 받든 말든 내가 알아서 하니까 너는 걸어.
3: 그냥 전화해.
5: 그렇죠. 저도 그래요. 걸어 그냥. 처음엔 그냥 걸었어.
3: 아우, 네. 야, 오늘도.
5: 자, 3위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자기가 필요한 말만 막 하고는 쑥 사라지는 사람. 야, 그때 미호가 그때 우리 밥 먹었던 그 식당 어디지? 그거 거기? 그거 기억나? 우리부터 먹었던데? 그거 어디야? 이름이 뭐야?
3: 정보 딱 알려줬어.
5: 그 다음에 쏙 뭐 고맙다도 없어.
3: 그냥 슉?
5: 그냥 슉 받아가는 거야. 야, 주소 뭐야? 빨리. 그리고 슉.
3: 최소한 고맙다는 말은 해야지.
5: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채취피티냐고요.
3: 예의는 지켜야 돼.
5: 예의가 없는 사람이죠. 이건 예의가 없는 사람입니다.
3: 보이지 않는 이 대화, 이 톡에서는, 문자에서는 특히 예의가 중요한 것 같아요.
5: 그러니까요. 특히 이거 오해 가능하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3: 네.
5: 2위. 짜증나는 카톡 대화 상대 2위. 자기가 대화 끝난 다음에 갑자기 혼자 딴소리 하는 사람. 막 진지하게 우리가 막 회사 일을 얘기하고 있는데, 야 근데 너 아까 옷 이쁘더라? 뭐 그거 어디서 샀냐? 얼마냐? 너 그 짝퉁이지? 막 이런 거.
3: 실제 대화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
5: 있죠. 있어요. 우리가 속담에 4차원이라고 하긴 하는데 막 뭐 중요한 얘기 갑자기 좀 뜬금없는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3: 그렇죠. 그렇죠.
5: 특히 단톡방 이런 사람도 많습니다. 막 내가 이 얘기,
3: 분위기 파악 못하고.
5: 근데 이거를 1대1은 어떤 것 같아요? 1대1에 만약에 제가 미옥 씨랑 이제 약간 썸? 썸이든 썸 갈 때든 이런 거야. 근데 제가 막 그래서 미옥 씨 뭐 우리 전 영화 좋아해요? 뭐 이번 새로 나온 영화 있는데 뭐 왕관한 사람 남자 봤어요? 근데
3: 오빠 오늘 입은 그 자켓
5: 그러니까 전혀 생각마진 얘기하는
3: 뭐
5: 거지.
3: 거.
5: 그러면 그것도 방생해야겠죠?
3: 아우 왜 만나요?
5: 그치?
3: 이상한 거지 정신. 그 사람의 그 상대방이 진심을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나 그 서로의 마음과 마음이 주파수가 안 맞는데 어떻게 그거를 이어가나.
5: 마음과 마음의 주파수는 안 맞지만 또
3: 딴 게 맞아.
5: 시각적으로 뭔가 또 맞는데.
3: 아, 나 진짜 미치겠네.
5: 시각적으로 굉장히 잘 맞고 있잖아.
3: 안 돼. 아 정말.
5: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정말 모든 게 싫은데.
3: 그럼 인생이 꼬여요.
5: 시각적으로 너무 완벽해.
3: 아,
5: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진짜.
3: 시각, 아니.
5: 뭐 다니엘 헨이 좋아하세요 혹시?
3: 아니. 그럼 어떤 스타일 들어봐요.
5: 좋아하세요? 알았어.
3: 이제 시각이 뭐 중요해.
5: 중요하죠. 시간이 없잖아 우리는.
3: 촉각이 중요해.
5: 아, 청각, 촉각 이렇게도 좋아요?
3: 아, 네.
5: 아니 근데 시각적으로 너무 완벽해. 너무 완벽해 나한테. 근데 마음이 안 맞는 거 나도 알아. 서로 막 삐끄덕삐끄덕 돼. 그럼 어떻게 하시죠?
3: 근데 뭐 오래 못 가요. 시각.
5: 왜 오래 갈 생각해요?
3: 아니 훌륭한 시각들 채워줄 수 있는 것들이 도처에 깔렸는데.
5: 그렇게
3: 구경만 하세요.
5: 되게
3: 보기만 하세요.
5: 능력이 많으신가 보다.
3: 아니 많잖아요 그런. 단세포적인 것들을 만족하기 위한 것들은 주위에 많다고 생각해요. 근데
5: 그래요?
3: 정말 나와 마음이 맞는 그 주파수의 대화가 되는 사람은
5: 방송용으로
3: 정말...
5: 말씀하지 마시고요.
3: 아 진짜요? 난 진짜 그런데.
5: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궁극적인 뭐야 아토피란다. 유토피아.
3: 아토피아야.
5: 피부지만. 네. 유토피아적인 게 맞는데.
3: 네.
5: 가끔은 젊었을 때 어릴 때 가끔 그럴 수 있지 않나라는
3: 그렇죠.
5: 거죠.
3: 그렇죠. 네. 뭐 그러다가 깨닫는 거지. 아, 그럼요. 이 눈을 빼고 싶다.
5: 그러니까 이 눈은 아무 쓸데없는
3: 괜히
5: 죽으면 썩으러 무너지는 육체.
3: 카톡 짜증나게 하는 사람 1순위 과연 누르릉 뭔가요?
5: 결국 지금 쭉 왔던 게 종합적으로 되면 이거예요.
3: 네.
5: 종합적으로 자기 할 말만 하고 내 말 안 듣는 사람 결국은 이거지 뭐.
3: 네.
5: 근데요 이런 거 있어요. 진짜 막 자기가 얘기를 해요. 그 답변을 막 줘요. 그러다가 제가 무슨 얘기를 해요. 근데 나중에 물어보면 제가 한 얘기 기억 하나도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 할 말만 한 거고 남의 얘기는 듣지도 않는 거야.
3: 길게 얘기하지 마. 짧게.
5: 아니 저는 다 카톡 길게 안 해요. 저는 안 하는데도 그냥 그러자 하다못해 아까 영화 얘기해서 뭐 왕관사는 남자 봤어. 나는 못 봤는데 넌 봤니? 이러다가 넘어갔단 말이야. 그럼 나중에 난 못 봤다 분명히 얘기했는데 근데 왕사람 봤냐? 야 내가 못 봤다 얘기했잖아. 언제? 아예 카톡 옹한 거를 자기가 말한 거 빼고는 기억 자체를 안 하는 거야.
3: 대화할 때요. 물론 나도 집중이 안 될 때가 있고요. 네. 상대방도 아, 내 얘기 잘 안 듣고 있구나 이런 게 있어. 그래서 대화가 서로 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
5: 그럴 거야. 때는 시각적으로 만족하면 된다니까.
3: 아 몰라. 알았어요. 청각적으로 네. 청각적으로 만족하는 걸로 일단 네. 가볼게요.
5: 어디 네. 불렀나요?
3: 어디요?
5: 시미밸리에.
3: 어머 그러네요.
5: 브러쉬 파이어. 이거 빨리 꺼냈으면 좋겠습니다.
3: 아, 네.
5: 지금 브레이킹 뉴스가 떴어요.

0: Don't forget to remember. 비지스의 노래.
1: 너무 좋은 노래죠.
0: 네. 굿모닝 차차차 2부 이 시간은요.
1: 네.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을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선삼 한방병원.
0: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1: 간장게장 갈비찜 음대구조림이 참 맛있는 소반식당.
0: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2부 함께 하십니다.

0: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2: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3: 213-383-3838 213-383-3838
4: 홈쇼핑월드 신터브리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99 직화짜장면 4불99 서산 어리굴젓 9불99 새우 6접 9불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99 알부민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월드
5: 홈쇼핑 아이들의

0: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1: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0: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1: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0: 전화문의는 714-742-485 정인숙 코치. 714-742-485 정인숙 코치를 찾아주세요.
2: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3: 굿모닝 차차차. 오늘 굿모닝 게스트 모십니다. 바로 올가리노. 요즘은 올가닉이 대세를 이루는 시대잖아요.
4: 그럼요. 특히나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이후에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급격하게 증가했기 때문에 네. 이 올게닉. 모든 분들이 너무나 올게닉. 관심 있죠.
3: 무엇보다도 더군다나 이 침구 우리 일생의 반 이상을
4: 그럼요.
3: 침대에서 보내잖아요.
4: 그럼요.
3: 이불 덮고 자잖아요. 이불이 그럼요.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4: 맞습니다.
3: 그래서 이불도 바로 올가닉 녹색 소비자 시대에 정말 필요한 우리 피부에 닿는 침구 올가닉 침구 전문점 올가리노의 100번 0번
5: 왜 웃으세요?
4: 100번 대표님.
3: 1순위.
5: 저 1번 아니고 0번이에요.
3: 0번 네. 대표님.
5: 제가 1번이고 우리 곧, 집사람이 0번이에요.
4: 곧 선거시절이 다가오는데 0번 대표님이십니다.
5: 아, 우리 교회에서 저는 0번이고 우리 집사람이 1번이라고
3: 불렀어요. 네, 0번 나.
4: 야. 백현민 대표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3: 네, 대표님.
5: 반갑습니다.
3: 네, 반갑습니다.
5: 저 2% 처음 나와봅니다.
3: 아,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네. 오세요. 네. 네. 한번 들으면 안 잃어버리죠?
5: 안 잃어버리죠. 별명이 네. 많아요, 그래서.
3: 그래서 뭐예요?
5: 학교 다닐 때 뭐 네. 놀림 많이 받았어요.
4: 네. 아, 놀릴 게 뭐 있어요?
5: 0번, 빵번, 공번.
4: 아, 그 너무 이상해.
3: 아니, 근데 성도 100시야.
5: 네, 100. 그래서 제 전화번호가 네. 21351-0101잖아요.
3: 네.
5: 그거를 0101번이에요.
3: 0101.
5: 아~ 네. 뒤에는 100번이고 전화번호는 0번, 0번, 0번. 101번이고.
4: 일부러 이렇게 맞추신 거예요?
5: 아니요. 어디 걸린 거예요?
4: 어디 된 거예요, 그게?
3: 어디 걸린 거.
4: 예, 좋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 백현민 네. 대표님 그 솔직히 100% 천연 올게닉 그 명품 친구 그럼 딱 떠오르는 말이 네. 올가리노잖아요.
3: 아, 그렇죠.
4: 뭐 아시는 분은 너무나 유명하게 또 아시는데
3: 올가리노.
4: 5월 달 가정의 달에서 안 그래도 백 대표님께서 가만히 계실 수가 없을 것 같았는데 네. 또 이렇게 친히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예. 어떤 거를 또 저희 청취자분께 준비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대표님.
5: 어쨌든 뭐 5월은 또 가정의 달이고
4: 그렇죠.
5: 또 또 네. 또 주변에 네. 선물하실 분도 많고
4: 그럼요. 네.
5: 그리고 수고한 나한테 또 선물도 해야
4: 그렇죠.
5: 되고
4: 그렇죠.
5: 제일 중요한 게 나한테는 거예요.
4: 나를 위해서
5: 내가 잘 자야 돼. 사실
3: 네. 네. 아,
5: 내가
3: 그렇죠.
5: 편하고 내가 네. 좋아야 남한테도 잘하지.
4: 그렇죠. 네.
5: 내 불편한데 남한테 잘 안 돼요.
3: 맞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5: 네. 네. 네.
4: 내가 잠을 못 자는데 누굴 챙겨요.
5: 맞습니다.
3: 잠을 잘 자야 네. 되는데 네. 그러기 위해서 너무 중요한 게 이불입니다.
5: 그래서 올가리노가 벌써 네. 이제 10년 다 돼가요.
3: 그런데 네. 이게 뭐가 네. 그렇게 좋아요? 어떻게 그렇게 좋아요?
5: 그 국가적인 비밀을 알고 싶은데
3: 풀어주세요,
4: 오늘 대리님. 좀 풀어드릴 겁니다.
3: 네.
5: 뭐가 좋냐면은
3: 네.
5: 일단은 침구도 이제는 올게닉 시대예요.
4: 아 그럼요.
5: 네. 이제 뭐 먹는 거, 입는 거, 그 외에 뭐 저 아까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이후로
4: 네.
5: 올게닉이 좀 광풍이 불고 있잖아요. 그런데
3: 네.
5: 사실은 그 침구에 대해서는 올게닉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3: 네.
5: 침구가 정말로 올게닉이 중요해요.
3: 그렇죠.
5: 왜냐하면은 요즘에 그 사용하고 있는 침구들의 대부분을 제가 조사를 해보면은
3: 네.
5: 거의 다가 폴리에스터 제품이에요.
3: 그렇죠.
5: 폴리에스터는 뭘로 만든 거예요?
4: 플라스틱.
5: 석유화학 제품이죠.
3: 네.
5: 석유화학 제품이기 때문에
3: 네.
5: 얘네들은 그 정전기를 많이 일으켜요.
3: 네.
5: 정전기를 일으키면은 폴리에스터는 정전기만이라도 다 아는 얘기예요.
4: 네.
3: 네.
5: 정전기 일으키면 뭐가 많아져요? 먼지가 많아져요.
4: 그렇죠.
5: 그러니까 이불에 어마어마한 먼지가 빨려 들어와 있어.
4: 네네.
5: 그리고 얘네들은 두 번째로 못하는 게 뭐냐면은 네. 습도 조절, 온도 조절을 못해.
3: 네.
4: 그렇죠.
5: 그러니까 열을 가둔단 말이에요.
3: 네.
5: 이불 속에 열을 가두고 있으니까 이불 속 온도가 사람이 들어가 있으면 36.5도의 체온이 들어가 있잖아요.
3: 네.
5: 그 더워. 좀 걷어차. 자다가 걷어차. 그런 경우 많죠.
4: 더우니까.
3: 네.
5: 걷어차고 좀 있으면 또 캘리포니아는 또 춥잖아요.
3: 네, 네.
5: 끌어당기고. 걷어차고 끌어당기고 다섯 번 하고 나면 아침이야.
4: 맞아.
5: 기분 어때요, 그러면?
4: 찌뿌둥하죠.
3: 그렇죠.
5: 아주 안 좋아요.
3: 네.
5: 그러니까 잠을 못 자면은 생기는 현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3: 그럼요.
5: 우선 어르신들 보면은 네. 치매의 원인도 있어요.
3: 아.
5: 잠을 못 자면 치매의 원인도
3: 네.
5: 되고,
3: 네. 네.
5: 그다음에 비만의 원인도 되고, 뭐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어요.
3: 네.
5: 근데 잘 때 우리 사람의 인체는 뭘 하냐면은
3: 네.
5: 그냥 우린 잘 때 그냥 쉰다고 생각을 하는데
4: 네.
5: 그게 아니고 참 우리 조물주가 인간을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3: 네.
5: 잘 때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 신체를 리페어하는 시간을 신체뿐만 아니고 뇌까지.
3: 네.
5: 그러니까 낮 동안 흡수한 정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3: 네.
4: 그렇죠.
5: 그런 얘기 들었죠. 5만 가지 생각을 한다.
4: 네.
5: 진짜
4: 네.
5: 사람은 5만 가지 생각을 한대요.
3: 네.
5: 살면서.
3: 네.
5: 그래서 그 많은 정보
4: 네.
5: 들어온 정보들을 내가 왜 네. 말을 더듬지?
4: 오늘 5만 개 이상 잡으셨나보다.
5: 한우씨 오래간만에 봐서 내가 좋아서 그러네.
4: 네. 5만 개 이상의 정보를 네. 받으셨어요 지금.
5: 근데 네. 그 정보들을
3: 네.
5: 뇌에서 자는 동안에 네. 쓸데없는 건 다 없애버려. 그래야 꼭 필요한 것만 기존의 정보에다가
3: 네.
5: 애드시키는 일을 하는 게 뇌가 하는 일이야.
4: 수면하는 네. 동안.
5: 그러니까 잠 잘 못 자면 치매 걸린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데서 오는 거야. 그래서 잠을 잘 자요. 그리고
3: 네.
5: 몸도 우리 잘 때 보면 사람들은 네. 그거 못 느끼는데
3: 예.
5: 땀을 물병 한 병 정도 흘려요. 그거 노말이에요. 그거 안 되는 사람이 잘못된 거야.
3: 네.
5: 그래서 땀을 흘리는데
3: 네.
5: 유난히 많이 흘리는 사람도 있어. 한우 씨처럼.
3: 네.
5: 근데
4: 제 아들은 진짜 많이 흘려요.
5: 네. 근데 많이 흘리는 것도 안 좋지만 전혀 안 흘리는 것도 나쁜 거예요.
3: 네.
5: 그러면 그때 뭐냐면 우리 인체에 있는 여러 가지 노폐물들이 땀으로 다 빠져나가는 거야.
3: 네.
5: 그래서 땀을 잘 흘려야 돼요. 근데 이게 또 땀의 문제가 뭐냐면은
3: 네.
5: 땀이 많이 흘려 나오면은
4: 네.
5: 이불이 눅눅해지잖아요.
4: 그렇죠. 네.
5: 그리고 꿉꿉하고 축축해.
3: 네.
5: 그러면 이것들을 신속하게
3: 말려주고.
5: 이불 밖으로 배출을 해줘야 돼. 그래야 이불 속이 쾌적하고 꿉꿉하지 않고 눅눅하지 않게 잘 잘 수가 있는데
3: 네.
5: 요즘에 많이 쓰는 폴리에스터 이불은 그 기능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불 속이 눅눅하고 꿉꿉하고 더워.
3: 네.
5: 근데 이걸 해주는 친구가 유일하게 딱 하나가 있어요.
3: 네.
5: 그게 뭐냐면 올게닉 양털이에요.
3: 양.
5: 양. 올게닉 양털은
3: 네.
5: 참 신기해요.
3: 네.
5: 그 구조가 크림프라고 네. 뭉글뭉글하잖아요.
3: 네.
5: 뭉글뭉글한 구조를 크림프라고 하는데
3: 네.
5: 이 크림프 구조는 60% 공기를 머금고 있어요.
4: 네.
5: 그럼 얘네들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기를 차단을 해.
3: 네.
5: 그러니까 겨울에는
3: 따뜻하고.
5: 찬 공기. 여름에는 더운 공기를 차단을 하고
3: 네.
5: 이불 속에 있는 열기하고 습기는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해요.
3: 네.
5: 그러니까 이불 속 온도가 내 체온하고 거의 비슷한 온도예요.
3: 아.
5: 그러니까 여름에 뭐 시원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 시원하겠어요? 근데
3: 네.
5: 이게 덥지 않고 내 체온하고 똑같으니까 덥게
3: 네.
5: 안 느끼는 거예요.
4: 그렇죠.
5: 그리고 겨울에는 내 체온하고 네. 똑같으니까
4: 춥지 않고.
5: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거예요.
4: 오.
5: 그러니까 내 체온하고 네. 똑같은 온도를 이불 속에서 유지를 해주니까
3: 네.
5: 사람이 잘 때 편안하게 잘 수 있는 거예요. 숙면하게 되는 거죠.
3: 네.
5: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침구는 유일하게 올게닉 양털밖에 없어요.
3: 양들이 그래서 그 추운 겨울에도
5: 그렇죠.
3: 그 들판에서
5: 네.
3: 양털이 그렇게 좋은 거군요. 네.
5: 그리고 양이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 저는 또 두 가지 더 신기한 기능을 말씀드리고 네. 싶은 게 양털을 가지고 양털에서 보면 라놀린이라는 오일이 많이 나와요.
4: 네.
5: 라놀린 오일인데
3: 네.
5: 이 오일은 현존하는 최고의 보습제예요.
3: 오.
5: 양들이 스스로를 벌레로부터 프로텍트하기 위해서 뿜어내는 거야. 그런데
3: 아.
5: 이거를 사람들은
3: 네.
5: 양털을 깎아서 라놀린 오일을 추출을 해서
3: 네.
5: 화장품 원료로 써요.
3: 아.
5: 그 유명한 바셀린 있죠.
3: 네.
5: 바셀린의 원료가 석유예요. 그런데
3: 네.
5: 석유인데 석유니까 보습력이 제로잖아.
4: 그렇죠.
3: 네.
5: 그러니까 여기다 보습력을 주기 위해서 양털에서 추출한 라놀린 오일을 섞은 거예요. 그래서 데이트를 친 거예요.
3: 아.
5: 그래서 양털 바셀린 바르면 뭐 주름살 없어지고 네, 뭐 그런 게 많이 나오죠. 네, 네. 그게 라놀린 효과예요. 라놀린 화장품 하시는 분들은 물으면 다 알아요.
4: 그렇죠.
5: 최고의 아직부터 이거보다 더 좋은 보습제는 아직 없다고 알려졌어요.
3: 네.
5: 하나만 더 하고 이제 세일이 네, 들어갈게요. 네. 하나는 뭐냐면은 네. 양털은 신기한 저는 이게 제일 신기해요.
3: 네.
5: 스스로 자정 능력이 있어. 양털을 보면 아까 얘기했던 크림프는 뭉글뭉글하지만 네. 양털을 현미경으로 보면 네. 스케일이 있어요. 비늘처럼 생긴 스케일이 있는데 네. 이 스케일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네. 이게 수분을 수축하고 수분을 흡수하고 배출하는 과정에서 축팽창을 해요. 그러면서 양털에 있는 먼지를 안 붙게 하고 다 털어내는 역할을 해요. 참 신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침구를 썼을 때 냄새가 나고 꿉꿉하고 이런 네. 게 이유가 뭐냐면 이제 땀, 그다음에 먼지, 그다음에 공기 중에 있는 각종 유기화합물 이런 것들이 다 묻어서 거기서 냄새를 유발하거든요.
3: 네.
4: 진드기도 있잖아요, 진드기도.
5: 그렇죠? 뭐 그 라놀린 이제 진드기를 없애는 역할을 하고.
4: 그게 없어요.
5: 예. 네. 그렇게 하고 얘네들은 뭘 하냐면은 그 중화시켜서 각종 네. 화학 성분을 흡수해서 중화시켜서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올게닉 양털을 쓰시면은 네. 냄새도 나지 않고 먼지도 나지 않고 그리고 항상 쾌적하고 네. 꿉꿉하지 않고 눅눅하지 않고
3: 네.
5: 숙면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유일한 침구가 올게닉 양털이라고 보시면 돼요.
3: 양들한테
5: 근데 아까 얘기해서 한우 씨 얘기했던 네. 먼지 진드기 얘기.
3: 네.
5: 모든 친구에는 먼지 진드기가 다 있어요.
4: 아니 그렇게 많다면서요? 네. 진드기가
5: 우리가 쓰는 친구에는 보통 20만 마리 정도 있어요.
4: 지금 봐요, 엄청 네. 많아.
5: 먼지 진드기 같이 사시는 거예요 지금.
3: 네.
5: 근데 그 먼지 진드기가 하는 짓 알죠? 알러지도 이렇게 아토피, 네. 비염, 네. 비염, 피부질환 다 이렇게 해요.
4: 네.
5: 근데 그 먼지 진드기는 정말 퇴치해야 되는데
3: 네.
5: 스스로 먼지 진드기를 생기지 않게 만들어주는 친구는 유일하게
3: 네.
5: 올게닉 양털밖에 없어요.
4: 얼마나 좋아요.
5: 그래서 친구는
3: 네.
5: 가격이 문제가 아니고
3: 예.
5: 내 뇌 건강, 신체 건강 네. 모든 나의 건강을 위해서는
3: 네.
5: 그리고 치매 걸리지 않고 오래 살기 위해서는
3: 네.
5: 분명히 친구는 올게닉 양털 친구를 쓰셔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3: 일생의 3분의 1을 쓰는 건데
4: 그럼요.
3: 이거는 진짜 잠자리는 필요한 투자죠.
4: 네.
5: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올가리노는
3: 네.
5: 주상품이 이제 올게닉 양털 제품이잖아요.
3: 네.
5: 근데 저희가 한 10년 가까이 이거를 지금까지도 성업할 수 있었던 이유는
3: 네.
5: 워낙에 품질이 좋아서예요.
3: 아, 써신 분들은 다 아시겠죠.
5: 그래서 지금 뭐 보면은 우리 친구를 쓰시고 뭐 이렇게 그 효과 많이 보신 분들
3: 네.
5: 그런 분들이 테스트모니 그러니까 후기를 많이 와서 네. 써주세요. 후기는 언제 쓰는 거예요? 사용해보고 후기는 후에 쓰는 거잖아요.
3: 그 감동이 있으니까 후기가 그러니까, 저절로 나오는
4: 그러니까요.
3: 거지.
4: 그러니까요. 친필로.
5: 근데 재구매하러 오신단 말이에요. 재구매를 하실 때 우리 여쭤봐요. 어땠습니까?
4: 네.
5: 좋았다.
4: 네.
5: 한번 그거를 후기를 한번 써주십시오.
4: 네.
5: 그래서 그게 지금 한 천여 장 있어요. 우리 가게에. 근데
3: 네.
5: 지금 이제 몇 장만 가지고
4: 몇 장
5: 왔으니까 한번 네. 소개 좀 해주세요.
3: 우리 훈이 씨가.
4: 네. 제가 지금 아주 글씨체가 아주 이쁘신 분이 있어요.
3: 네.
4: 짧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 네.
4: 진짜 이 소비자분께서 친필로 써주신 거예요.
3: 네.
4: 안녕하세요. 저는 LA산의 40대 주부입니다. 남편과 여러 친구류 종류를 알아보던 중에 올가리노 제품을 만나 사용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컴포터만 구입하려고 방문하였으나 사장님의 권유로 인해 풀세트를 구입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풀세트를 안 샀으면 어쩔 뻔했나 싶습니다. 컴포터도 너무 좋지만
3: 네.
4: 타퍼가 정말 저희가 올해 구입한 모든 제품 중에 최고다라고 할 정도로 너무 좋습니다.
3: 이분은요. 저는 네. 아고라힐에 사는 사람으로서 예전부터 올가리노 이불과 매트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알러지가 심했는데 정말 감쪽같이 없어졌어요. 이불 커버도 저에게 얼굴에 알러지도 없어지고

0: 정말 신기합니다. 손주가 땀도 그렇게 많이 흘렸는데 네. 이불에 냄새도 안 나고 항상 뽀송뽀송합니다. 그래서 아들에게도 사줬습니다. 아, 손주 살아가는 손주 알레르기 때문에 사줬다가 네. 너무 좋아서 아드님도 사주셨대요.
1: 이분은 60대 남자분인데 네. LA는 따뜻하지만 밤에는 쌀쌀한 날씨라서 꽤나 춥습니다. 평소에는 자다가도 자주 한기를 느껴서 밤에 깨곤 했는데 양모 이불을 사용한 이후로는 한 번도 깨지 않고 아침까지 숙면을 하고 있어요. 열흘만 쓰시면 이불값이 전부 보상받았음을 느낄 정도로 흡족합니다. 여름 이불도 사용하고 있는데 조금 더운 여름 같은데도 매일매일 사용하고 있어요. 한번 사용해보세요.
0: 시간 가서 하나만 더 짧게 읽어드릴게요. 네. 아니 이분은 너무 와닿는 게 본인 스스로 본인에게 좀 파더스데이 선물이셨대요. 남성분께서 2주 정도 사용하셨는데 관절염, 만성피로, 다리 쥐까지 너무 없어지고 편하게 잠을 잘 수 있어서 믿을 수가 없습니다. 힐링 효과가 너무 좋아요. 근데 마지막이 최고예요. 이제는 어느 고급 호텔도 여행하기 힘들어졌어요.
1: 아, 이불 때문에.
0: 이불 때문에. 이불
1: 써주셨어요. 들고 다니셔야겠다. 아니, 야. 이 세리토스에 사시는 김정신 씨, 정신 씨. 네? 저는 1년 전에 구입을 했는데 몸이 항상 건조해서 가려웠어요. 근데 이 양모 이불을 쓰면서 그 현상이 없었어요. 그리고 겨울에도 전기 매트를 쓰지 않아요. 오. 1분 정도만 있으면 체온과 이불 온도가 딱 맞춰지는 것 같아서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개운한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이러셨어요.
0: 이런 생소한 후기들이 정말 많은 네. 그것들을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너무 네. 재밌다.
2: 저희 그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네. 더 많은 정보들이 많이 네. 올려놔 있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돼요.
0: 근데 한결같이 정말 피부 일단 아까 말씀드린 뭐 알러지라든가 네. 그렇죠? 그다음에 네. 만성 피로 이런 네. 이거 한결같이 말씀하시네요.
2: 아토피에도 굉장히 좋고
0: 네. 비염에도 되게
2: 비염. 좋고 네. 알러지, 아토피, 비염, 호흡기 질환, 피부 질환에 다 좋습니다.
1: 네. 네. 이 오가리노는 네. 올가리노 이불은 바로 코리아타운 플라자 1층에 위치해 있는데요. 213-531-0101 0101 0번 0번이네요.
0: 네.
2: 아니, 1번이죠.
0: 01번
1: 01번. 네, 01번
2: 01번. 근데 101번이에요.
0: 아, 0101번. 아, 그렇죠. 0101번. 바로 코리아타운 플라자 그 푸드코트 바로 앞에 가장 네. 아름다운 이쁜 또 여러분 보시면 우리 올가리노 볼 수 네. 있는데 이게 대표님 그냥 우리끼리 막 올가닉 좋다 좋다가 아니라 국제 인증 받으신 거죠?
2: 그렇죠. 네. 이제 내 맘대로 올가닉 되게 많아요.
0: 그렇죠. 누구나 근데, 막 네,
2: 지 맘대로 올가닉 붙이는 사람 많은데 네. 저희는 국제 유기농 섬유 기준 협회라는 곳이 있어요. 굉장히 까다로워요.
1: 네.
2: 이 사람들은 생산지로부터
0: 네.
1: 네.
2: 목장부터요.
1: 네.
2: 목장부터 소비자까지 추적을 해요. 그래서 자기네 기준에 하나라도 미달되면은 인증 박탈.
0: 오.
2: 그래서 우리 창고에도 1년에 한 번씩 나와요.
0: 와.
2: 나와서 물건을 랜덤으로 뜯어요. 막 아무거나 골라서.
1: 네.
2: 그리고 검사를 그렇구나. 해서 거기에서 자기네 기준에 안 맞으면은 자격 박탈시켜요. 그래서 매년 리뉴를 해요.
0: 네네.
2: 그만큼 까다로운 곳인데
1: 네.
2: 예, 가짜 그러니까. 글로벌 올가닉 텍스타일 스탠다드라고 하는 곳으로부터
1: 네.
2: 우리는 국제 공인을 받은 제품은 한인사회에서 유일하게 올가리노밖에 없어요.
1: 올가리노. 바로 구글 검색창에 한글로 올가리노라고 검색하시면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수많은 네. 분들의 후기를 한번 읽어보시고
2: 그렇죠. 네.
1: 그렇다면 대표님 제품의 구성과 오늘 그냥 나오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0: 절대 아니실 거예요. 네. 네.
2: 그러니까 뭐 오늘 이제 5월 가정의 달이고 이제 세일을 네. 해드려야 되니까
1: 네.
2: 제가 오늘 세일 품목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0: 네.
2: 참 우리 교포사에 감사하죠.
1: 네.
2: 그럼요. 한인사가 있었기 때문에 올가리노가
0: 그렇죠.
2: 존재하고
1: 네.
2: 또 우리 한인들에게 작은 아마에게도 건강이 일조할 수 있어서 또 그것도 또 보람도 있고
1: 네.
2: 그렇습니다. 그래서 품목에 따라서 20에서 50% 특별 세일을 실시하고 있어요. 근데 그리고 가격과 품목에 따라서 감사의 선물도 드리는데
0: 네.
2: 저희 샵에 오셔서
1: 네.
2: 300불 이상 구입 아무거나 좋아요.
0: 네.
2: 구입하시면은
1: 네.
2: 25불 상당의 라벤더 향주머니가 있어요.
0: 오.
2: 되게 좋아요. 이거 차에도 놔도 네. 되고 머리맡에도 놔도 되고
0: 예, 예.
2: 향이 좋은데 이걸 선물로 드리고 1000불 이상 구입하시면은 독일산 우리 제품 중에서 두 번째로 유명한 제품이 독일에서 만들어 오는 올게닉 담요예요. 이것도 가치로부터 인증을 다 받은 제품이에요.
1: 네.
2: 올게닉 담요 미들 사이즈를 선물로 드리고
1: 네.
2: 그다음에 2000불 이상 구입하시면은 이 독일산 올가닉 담요 대자하고
0: 네.
2: 그다음에 앞치마를 선물로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0: 이야,
2: 이번에
0: 좋습니다.
2: 방수되는 앞치마 새로 만들어 왔어요. 되게 이뻐요.
1: 네. 와.
2: 선물로 드리고
0: 네.
2: 또 겨울에는 포근하고 따뜻하고 여름에 시원한 최상급 프리미엄 양모를 100% 올

0: 이게 양모예요.
1: 네.
0: 이거를 구입하시는 분 20% 특가에 모시고
1: 네.
0: 이불하고 이불 커버를 구입하시면은
2: 예.
1: 네.
0: 올가닉 담요 미들 사이즈 150불짜리예요. 이거하고 앞치마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2: 오, 좋습니다.
0: 그렇고 풀세트 8피스예요.
2: 또 있습니다.
0: 8피스는 뭐냐면은 이불하고 이불 커버, 요 커버,
1: 네.
0: 베개 커버,
2: 벽에 커버
0: 이렇게 해서 8피스인데
2: 네.
0: 벽에가 2개니까 8피스예요.
2: 네네.
0: 8피스인데 이거는 담요 대짜 하나하고 앞치마를 드리고 또 우리 라벤더 향주머니.
2: 오.
0: 이거를 네. 또 선물로도 드리겠습니다.
1: 네.
0: 그리고 우리 지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불 커버 말씀을 드렸는데
2: 예.
0: 이불 커버는 다른 이불 커버하고 완전히 달라요. 이것도 네. 이불 커버도 올게닉 인증을 받은 제품이고 사용하는 칼라도 오. 전부 다 올게닉 천연. 칼라를 천연 칼라를 써요.
1: 네.
0: 그래서 이거는 우리 제품 정도 퀄리티로 블루밍데일리 같은 데가 사시려면
2: 네.
0: 800에서 1000불 주셔야 돼요. 이불 커버 하나만.
1: 네.
0: 근데 저희는 그거에 한 3분의 1 가격밖에 안 돼요.
1: 네.
0: 굉장히 좋은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오시고
2: 네.
0: 그다음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품 중에 하나가 우리 올가리노 벽이에요. 양털로 가득 넣어서 만든
1: 네.
0: 벽인데
1: 네.
0: 양털 베개가 얼마나 좋냐면은
1: 네.
0: 사람이 잘 때 뒷목이 뜨겁고 그다음에 그렇죠. 한 옷씩 쓰시니까 알잖아요.
2: 저랑 아이를 씁니다. 네. 저 샀어요.
0: 네.
2: 아.
0: 근데 요거는 뒷목이 뜨겁고 그다음에 잘 때 뒤척거리는 이유가 목이 덥고
1: 그쵸.
0: 뜨거워서요.
2: 맞아요. 네.
0: 땀나고.
2: 네. 땀차고.
0: 네. 네. 근데 올가닉 양털 벽에를 쓰시면은
1: 네.
0: 그런 증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뒤척거리는 일이 없어. 그러니까 이 올가리노 베개
1: 네.
0: 종류는 한 서너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것도 30% 특가에 저희가 모시고요.
1: 네.
0: 그다음에 자는 동안에
1: 네.
0: 뼈와 압점을 분산해요. 그래서 어깨, 허리, 골반 통증이 있는 분들한테 정말 좋은 울 라텍스 요가 있어요.
2: 라텍스 요.
1: 아~
0: 이거는 요인데 기가 막혀요.
1: 네. 울로 만들었어요.
0: 울을 밑에 쭉 깔아요.
2: 네.
0: 그 가운데에다가 라텍스를 천연 라텍스를 다시 집어넣어.
1: 네.
0: 탄성을 주기 위해서.
1: 네.
0: 그리고 다시 위에다 양털을 깔아.
1: 아~
0: 3인치 두께로 두툼하게 만든 요인데
1: 네.
0: 요거는 정말로 뼈의 압점을 진짜 분산해요.
1: 네.
0: 그래서 어깨, 허리, 골반 통증 있는 분들한테 최고고
1: 네.
0: 특히 한국 어르신들 딱딱한 데서 주무시는 분들이죠.
2: 네, 네.
0: 이거 가져가시면 그 다음날 친구분 손부 들고 와요.
1: 아, 그렇게 좀.
0: 예, 이 울 라텍스
1: 네.
0: 타퍼도 30% 특가 저희가 모시고요.
1: 네.
0: 그다음에 어린이 체온 조절, 감기 예방, 알러지, 아토피, 기저귀 발진에
1: 네.
0: 좋은 크립 사이즈, 어린이용 사이즈 이불이 떠 있어요.
1: 네.
0: 애기용.
1: 어.
0: 이것도 30% 특가에 제가 모실게요.
1: 네.
0: 그리고 그 외에도
1: 네.
0: 우리 면실크 잠옷.
1: 네.
0: 정말 이거 인기 좋아. 그다음에 최고 프랑스산 타월.
1: 네.
0: 그다음에 가운,
1: 네.
0: 앞치마,
1: 네.
0: 고급 디퓨저. 각종 어린이용 선물용품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돌 100일 선물로
2: 네.
0: 그런 것도 있고 최고급산 프랑스산 비누 근데 이 비누 정말 좋아요. 근데 요거 지난번에 오픈뱅크에서 자기네 무슨 선물용으로 몇백 개 가져갔는데
2: 네네.
0: 그거 받은 분들이 지금 사러 와요.
1: 아.
0: 향이 네. 좋아서 네. 안 쓰고 그냥 화장실에 놔둔대.
2: 아.
0: 그럼 비누, 맞아요. 올가닉 세제
1: 네.
0: 그다음에 요즘 모자가 잘 팔리는데
1: 네.
0: 저희 모자는 호주에서 만들어 오는데
2: 네.
0: UV 프로텍션이 돼요.
1: 오.
0: UV 프로텍션이 돼가지고 굉장히 좋아요.
1: 네.
0: 얼굴 덜 타.
1: 네.
0: 그래서 이런 모자, 뭐 각종 고급스러운 품이 있는 200여 종의 침구와 선물용품을 지금 20에서 50% 특별
1: 네.
0: 세일을 해요.
1: 네.
2: 저는 원고에 벽에가 없어가지고 제가 말 꺼내고 싶었는데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네.
2: 벽에 진짜 좋거든요.
1: 네. 아니 우리 원래 우리 네. 그 울 양말 백패킹하는 사람들이 울로 많이 하는 게 몇 날 며칠을 안 빨아도 냄새가 안 나거든요. 근데
2: 네.
1: 그런 만큼 양털의 그 놀라운 것들을 우리 침구류에 흡수를 시킨다면 건강에도 좋고 잠의
2: 그렇죠.
1: 수면 질이 높아져서 기본이에요. 기본.
2: 맞습니다.
1: 아.
2: 여러분 올가리는요. 928 사우스 웨스턴 아베뉴 코리아 타운 플라자 1층 푸드코트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 네.
2: 전화번호 213-531-0101 213-531-0101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1: 네. 올가리노 하고 구글 검색창에 검색을 하시면 얼마나 좋은지를 보실 수 있고
2: 네.
1: 가정의 달을 맞아서 너무 좋은 세일을 하니까 여러분 잊지 마시고 코리아 타운 플라자 1층에 올가리노 가셔가지고요.
2: 매장은 그냥 네. 제일 이뻐요. 가면 제일 이쁜 매장 딱 보여요. 아, 네.
1: 인생의 3분의 1을 보내는 침실에 그렇죠. 올 가리노 다 가리지 그러니까
2: 그만하시죠.
1: 가리지
2: 뭘 가리노
1: 그냥 다 벗고 그냥 이 양털 위만 덮으면 양털 같은
0: 맞아요.
2: 그런 효과도 있고
0: 응? 맞아요.
1: 아 얼마나 좋을까.
2: 그 옛날에 그 누구죠? 그 머를린 먼로가 물어봤대잖아요. 잘 때 뭐 입고 자냐고. 샤넬 넘버 5 그랬대잖아요. 미옥 씨는 올가니노. 올가니노.
0: 맞습니다.
1: 자 지금까지 네? 올가닉 침구 전문점 올가니노의 100번 0번 대표님이셨습니다.
0: 너무 웃지 말아요. 웃어요.
2: 너무 좋아하시네.
0: 내 이름이 웃겨요?
1: 최고의 최고의 이름. 아,
0: 0101번입니다. 네. 531에 0101.
1: 1353101 531-0101로 전화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0: 행복하고 좋은 하루 되십시오.
2: 네, 오늘 네. 감사합니다. 네.

0: 굿모닝 차차차 2부 박정수의 그대 품에서 잠들었으면 아 얼마나 좋을까. 양털이 불닿고
1: 그러니까요.
0: 옆에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1: 예.
0: 여름에는 더워 저리가 뭐 이러는데 양털 이불 탁 덮으면 이게 습도와 온도를 탁 유지해주니 너무 쾌적하겠다.
1: 진드기도 없고요.
0: 아,
1: 땀도 흡수해주고
0: 진드기와 동침하고 있어. 나는 진드기와 자고 있어. 네.
1: 진짜로 엄청 많이 먹는데요. 자는데.
0: 진짜 투자해야 되겠어요.
1: 좋습니다. 태정씨 우리 네.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80년대
0: 네.
1: 외화라고 그러죠. 미국 드라마 외화 중에 응?
0: 네.
1: 정격 대치작전 그거 아세요?
0: 네.
1: 빠바밤
0: 키트
1: 그 마이클이 손목시계도 키트 도와 그러면 네. 오는 자동차
0: 네.
1: 그거 아시죠?
0: 네.
1: 그거 그 차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
0: 그렇죠.
1: 그 키트라는 키트. 거잖아 키트 그게요 얼마 전에
0: 네.
1: 사실은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있는 일리노이주에 박물관에 키트 복제 차량이 있는데
0: 네.
1: 그 앞으로 고지서가 티켓이 나왔죠.
0: 박물관으로 티켓이 왔어?
1: 뉴욕에서
0: 네. 네.
1: 속도를 오버했다. 스피딩 티켓을 온 거야. 50불짜리.
0: 박물관에 얌전히 있는 차한테. 네. 왜 그렇지?
1: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뉴욕 어떤 운전자가 거길 놀러 갔다가 기프샵에서 그 자동차의 플레이트를 산 거예요.
0: 장난감인데.
1: 번호판을 장난감 산 거야.
0: 차에다 그걸 달았구나.
1: 그걸 단 거지. 좋으니까. 그래서, 네. 그리고는 이게 스피딩 이분이 한 게 걸린 거예요.
0: 아.
1: 그래서 고지서가 그냥 그대로 네. 박물관으로 간 거죠.
0: 아.
1: 말이 됩니까?
0: 요즘은요 최첨단 인공지능도 이렇게 실수를 하고요. 그 웨이모 자동주행 차량이
1: 네네.
0: 어느 집에 마구 몰린 거예요. 거기가 이렇게 그 뭐라고 컬드싹이라고 그
1: 구석에
0: 끝에 구석에 이렇게 네. 동그랗게 돌아가는 네네네네네. 데인데 네네. 잘못 돌려서 거기서 차가 엉켜서
1: 아 진짜
0: 예 십여 대가 막 이렇게
1: 어떻게 그렇게
0: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오. 나중에 뭐 고치고 뭐 이랬다나 거기에
1: 아, 그것도 아직 못 믿겠구나.
0: 운전자가 없는 차량들이 우글우글하니 얼마나 놀랬겠어. 그러니까, 동네에서
1: 황당하다.
0: 네.
1: 그러니까 인공지능도 네. 그렇게 실수해요.
0: 네. 그러니까
1: 사람을 얼마나 더 그랬어요.
0: 그러니까 응? 실수해도 오늘 월요일 실수해도 너무 그러지 마시고 그냥 네. 아유 그러구나 하고 서로 좀 이해해주고
1: 그렇죠.
0: 그랬으면 좋겠어요.
1: 맞습니다.
0: 굿모닝 차차차 2부 네. 이 시간은요
1: 네
0: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산삼한방병원.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제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1: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촌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함께하고 계십니다.
2: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3: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4: 부당침뜸의 명가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에서는 만성병, 고질병, 통증을 침뜸으로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5: 풍부한 경험, 정확한 진단과 확실한 치료로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4: 특별 진료는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 여드름 클리닉, 비만 클리닉, 질병 예방 클리닉, 산후비만 클리닉 등 더욱 전문적이고 세심하게 진료해드리는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은 각종 건강보험과 각종 시니어 보험으로 LA 323-733-8814 오렌지카운티 714-522-8818 두 곳에서 치료합니다.
6: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7: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6: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모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7: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8: 99세까지 팔팔하게.
0: 주위의 터치 바이 터치 들으면서요. 굿모닝 차차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1: 네.
0: 오늘 월요일입니다. 날씨가 모처럼 햇살이 나서 분위기 괜찮아요.
1: 좋아요. 내일도 네. 좀 더워질 것 같고 점점 네. 올라간다고 합니다.
0: 집에만 계셨던 분은 나가셔서 좀 걸어보세요. 걸으면 네. 햇살도 받고 이러면 우울증도 좀 없어지고
1: 그렇죠.
0: 또 잠도 잘 자고 뼈도 튼튼해지고
1: 뭐 하여튼 걸으면 무조건 좋아요.
0: 네.
1: 무조건 좋습니다.
0: 네. 네. 활기찬 월요일 맞으시고요.
1: 좋은 아침 자자자 저희는 내일 아침 10시에 더 유쾌한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0: 네,
1: 하겠습니다.
0: 네. 핀잔미역이었습니다.
1: 지금 훈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0: 만두, 수제 만두, 수제 만두가 땡긴다.
1: 그럴 땐 당연히 신우랑 올케랑으로 가야지.
2: 매일 손으로 빚는 수제 선만두, 김치, 소고기, 야채, 골라 먹는 재미까지.
1: 한입 먹으면 육즙 팡팡, 행복 팡팡.
2: 올케 콩국수로 시원하게, 쟁반국수로 푸짐하게, 단호박 들깨 수제비로 고소하게.
1: 신우랑 올케랑 완전 맛집이네.
2: 올림픽과 크랜셔 투고 오케이 딜리버리 오케이 323-935-2724 323-935-2724
0: 수제만두 생각나면 신우랑 올케랑.
3: 원만한 영양 섭취를 하는데도 기력이 떨어진다면 그 중심에는 알부민이 있습니다. 알부민은 우리 몸에서 영양을 운반하는 기초 단백질로 부족하면 빠른 피로, 몸이 붓는 부종, 근육 저하, 재생 저하 등 다양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NHS 메가알부민, 순도 높은 알부민과 고밀도 녹용, 노스캐롤라이나, 3증포 산삼을 주성분으로 뛰어난 흡수로 충분한 알부민의 효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알부민의 진심, 메가알부민, 직접 한번 경험해보세요.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334호 213-277-8866 213-277-8866 OTC 환영.
4: 안녕하세요. 서도강경이 서도강경 검안과로 새롭게 단장하고 여러분을 모십니다.
5: 최신 검안기기와 망막 건강검사까지 최고의 선생님들과 업그레이드된 최신 시설, 최상의 고객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4: 모든 메디케어, HMO 보험과 각종 보험, 그리고 최신의 학생 시력교정, 올도케일 렌즈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 한인사회와 성장한 지난 50년, 꾸준히 성원해주신 모든 교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더욱 봉사하는 서독안경검안과가 되겠습니다. 서독안경.
6: 언니, 우리 이번 주말에 골프 치러 가자.
7: 누구랑? 우리끼리?
6: 아니, 골프 프로미에서 너무 재밌는 이벤트가 있더라고. 바로 쉽게 가입해서 신청해.
8: 티칭 프로와 함께 배우고 재밌는 골프 이벤트도 즐기는 새로운 골프 플랫폼.
9: golfpromi.com
10: 우사장님, 주말에 뭐 해?
8: 골프.
10: 누구랑 해?
8: 프로랑.
10: 어떻게 해?
8: 골프 프로미에서.
6: 맞춤형 티칭 프로를 만나고 다양한 골프 이벤트도 함께 즐겨보세요.
8: golfpromi.com
3: 햇살 가득한 날, H마트에서 기분 좋은 장보기.
11: 달콤한 레드루비 키위, 신선한 체리, 그리고 솜사탕 포도까지 제철 과일이 가득.
3: 살아있는 비너스 조개, 수염영광 참굴비, 생살치살 스테이크와 돼지 등갈비찜 등 프리미엄 고기와 해산물도 스마트한 가격에 만나보세요.
11: 골라먹는 재미까지 오리온 꼬북친 4종을 한 박스에 담은 H마트 실속 기획 세트로 온 가족 함께 즐기세요.
3: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12: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3: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Solution의 그라비트입니다.
14: 너무너무 좋습니다.
15: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13: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6: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13: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385-1005 헬스코리아.
17: 아침에 맥도날드를 가져다주는 사람은 좋은 친구죠. 그 친구가 서세이지 맥머핀 위드 에그를 가져왔다고요? 그 친구가 바로 베프죠. 그런데 그 베프가 샌드위치에 아이스 캐러멜 마끼아로까지 공수해왔다고요? 그런 소울메이트는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18: 맥도날드의 아침으로 마음을 표현해보세요. 지금 서세이지 맥머핀 위드 에그 두 개가 단돈 6불이거든요. 맥카페 하나 곁들여 감동 포인트까지 추가하세요.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다른 오퍼와 함께 적용 불가. 단품은 정상 가격임.
19: 곧 아버님이 소천하실 것 같은데 장의사는 어디가 좋을까요?
20: 가장 잘 알려지고 가장 가까운 한국 장의사는 어떠세요?
19: 가격이 비싸진 않나요?
20: 한국 장의사가 장례비도 제일 저렴하고 고인 모시는 것부터 매장, 화장까지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알아서 척척 잘 도와주고 행정처리도 빨라서 참 편하더라고요.
19: 한국 장의사 전화번호는요?
20: LA-323-734-5656 노루아 562-868-0788
21: 류마티스 관절염,
22: 어깨와 허리 통증,
21: 지긋지긋한 통증은 가라.
22: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21: 진통제 없이
22: 몸속 열과 냉의 균형을 바로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1: 중풍과 치매 예방 산삼금옥단과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까지 구하는 도인벽사단은 우리 집 가정 상비약입니다.
22: 불치병, 난치병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2: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7: 엄마 집밥이 최고지.
2: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7: 엄마가 해준 은대구조림에,
2: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7: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2: 밥 한 그릇 더요.
23: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2: 웨스턴 도마 칼국수.
23: 도마 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2: 우리 엄마 최고. 투고지죠?
23: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24: 일반적으로 전통적이고 정상적인 주택용자를 받으시려면 손님께서는 최소 2년 이상의 세금 보고서나 W2 그리고 최근 월급 명세서 등을 통해 직장 경력과 수입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확인된 수입을 기준으로 총부채와 비교해 DTI, 즉 부채 대비 소득 비율을 산정하고 이를 융자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로 삼게 됩니다. 또한 제출하신 서류는 고용주나 제3의 기관 그리고 IRS를 통해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러한 방식을 따르는 융자를 흔히 풀딱 융자라고 부릅니다. 이 풀딱 융자를 이용하실 경우 조건 면에서는 가장 유리한 이자율과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분들이 이러한 수입 관련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하실 수는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입을 IRS를 통해 검증하지 않거나 아예 수입 관련 서류 제출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융자를 노닥 융자 또는 알트닥 융자라고 부릅니다. 노닥 융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수입 서류가
25: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26: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27: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25: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26: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7: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조선미의 해피투게더. 안녕하세요. 해피투게더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주말 동안 충전한 에너지를 가득 안고 다시 달릴 시간입니다. 월요일이 힘들게 느껴지는 건 그만큼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과 긴장감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긴장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멋지게 하루를 시작하고 또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발걸음 힘차게 응원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어제가 오늘을 너무 많이 차지하게 두지 마라. 윌 로저스의 명언인데요. 자, 오늘이라는 새로운 도화지에 에너지를 가득 채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0: 네, 비틀즈 노래로 시작했습니다. 오블라디 오블라다 첫 곡으로 들어봤습니다. 월요일은 한 주의 시작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새로운 목표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기회의 날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월요병에 지기에는 아, 우리 에너지가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스스로를 좀 다독여 봅니다. 예, 오늘만큼은 벌써 월요일이야? 대신에 드디어 월요일이다 뭐 이런 마음가짐으로 나만의 긍정 에너지를 풀 가동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도 멋지게 해낼 여러분 응원합니다. 해피투게더는 항상 우리 해피님들 응원합니다. 자, 소피아님 인사해 주셨는데요. 고맙습니다. 해피투게더 어느새 5월의 셋째 주 월요일이네요. 커피 한 잔의 여유가 행복하네요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1분 시간 도움 주세요.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몬 보험, 안티에이징의 모든 것 타임 항노화 센터 닥터 알렉스 김. 아, 이번 화요일 메가 밀리언즈 잭팟은 277밀리언즈 이상입니다. 더 크고 더 나은 메가 밀리언즈에서 예, 해피투게더 일부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아,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만두? 수제만두. 수제만두가 땡긴다.
2: 그럴 땐 당연히 신우랑 올케랑으로 가야지.
3: 매일 손으로 빚는 수제 선만두. 김치, 소고기, 야채, 골라먹는 재미까지.
2: 한입 먹으면 육즙 팡팡, 행복 팡팡.
3: 올케 콩국수로 시원하게, 쟁반국수로 푸짐하게, 단호박 들깨 수제비로 고소하게.
2: 신우랑 올케랑 완전 맛집이네.
3: 올림픽과 크랜셔, 투고 오케이, 딜리버리 오케이. 323-935-2724, 323-935-2724.
1: 수제만두 생각나면 신우랑 올케랑.
4: 1등 회사 삼호관광 2026년 크루즈 세일.
1: 인기 휴양지 서지 중해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항공 포함 2,799불.
4: 북아프리카 크루즈 항공 포함 2,799불. 8개국 북유럽 크루즈 항공 포함 4,899불.
1: 동지 중해 항공 포함 3,999불. 아이슬란드,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크루즈 항공 포함 3,599불.
4: 프린세스로 떠나는 알래스카 크루즈 1,599불.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1: 3호 가이드와 함께 얼리버드 세일합니다.
4: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213-427-5500
5: 이번에 장례식을 갔는데 여만은 장소, 추도식 장소가 다 달라서 유가족들이 마음고생을 하더라고요.
6: 제 주변은 다 한국장의사에 맡기던데.
5: 고인 픽업부터 추모 예배까지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한국장의사 말이죠.
6: 네, 한국장의사가 한인타운에서 제일 가깝고 모든 장례 서비스도 원스톱이라 제일 편하고 장례보험도 취급한대요.
5: 역시 오랜 전통 있는 한국장의사는 다르네요.
6: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7: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8: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후리아탄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7: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8: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7: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213-487-7615.
9: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10: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0: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연예 소식을 봤더니요, 박찬욱 감독이 상을 받았어요. 무슨 내용인지 제가 좀 읽어봤습니다. 제79회 칸 국제영화제 심사위원장인 이 박찬욱 감독이 프랑스 정부로부터 최고 등급의 문화예술 공로훈장을 받았습니다. 이 카트린 페가르 프랑스 문화 장관은 이 박 감독에게 꼬망대르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예, 꼬망대르 훈장 굉장히 그 등급이 높은 최고 등급이라고 하는데요. 이 문화예술 공로훈장은 예술, 문학 또 분야에서 이 예술과 문학 분야에서 탁월한 창작 활동을 펼치거나 또 프랑스 문화의 그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 인물에게 주는 훈장으로 이 슈발리에 오피시에 또 꼬망대르 세 등급 가운데 꼬망대르가 최고 등급이라고 합니다. 이 박찬욱 감독 하면은 뭐 영화 예 명작들이 너무나도 많죠.
1: 그 두 분이 사라지셨어요.
2: 제가 사라지는 대로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0: 최근 영화라고 한다면 뭐 어쩔 수가 없다 보셨습니까?
3: 자제하기 아빠 취직할 때까지
0: 저는 재밌게 봤습니다.
3: 여기 당신 분재 잡지 끊고 그리고 우리 집
4: 어?
0: 자, 박찬욱 감독은 인사말에서 자신의 작품 세계에 이 프랑스 영화와 철학이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라면서 이 프랑스에서 받은 모든 영향이 내게 종합되는 그런 기분을 받았다 이렇게 소감을 밝혔네요.
5: 시켜버려. 시켜버려.
0: 조금 사이버한 그런 영화였어요. 그래도 국제적으로 참 인정받은 작품입니다.

네, 산울림의 그래 걷자라는 노래 들어봤습니다. 한없이

0: 해비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이 계세요. 오랜 시간 침과 뜸 그리고 한약으로 우리 한인들의 건강한 삶을 지켜오고 계신 분이시죠. 지친 몸의 회복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따뜻하게 위로받는 곳 김영숙 침뜸병원의 김영숙 원장님 모셨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예,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이세요.
1: 네.
0: 한 달에 한 번 오시는 것 같아요.
1: 네, 맞아요.
0: 아이고. 네. 자, 오늘도 참 기대가 됩니다. 우리 한인 커뮤니티의 네.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애써주고 계시는데요.
1: 네.
0: 자, 한방 치료의 핵심 포인트라고 하면은 뭐 침, 뜸, 한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1: 네, 네, 네. 네,
0: 어떤가요?
1: 네, 맞습니다. 한약 우리 한의원에 사는 거는 이런 이제 침, 뜸, 네. 한약인데.
0: 네, 네, 네.
1: 일단은 제가 그 치료 사례를 먼저 한번 얘기를 해드리고
0: 네, 네, 네.
1: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 네.
1: 이제 저희 환자분 중에 하나 분이. 이분은 이제 어르신인데 이제 여성분이고
0: 네네.
1: 70대 어르신. 근데 이제 이분이 왜 왔냐면은 등에 통증이 너무 심해서 온 거예요.
0: 오.
1: 근데 이제 통증을 치료를 받기 위해서
0: 네.
1: 그동안 검사는 많이 해 봤고 양방적으로
0: 네, 네.
1: 그다음에 또 물리 치료도 해 봤고
0: 네, 네, 네. 아하. 참 그 환자분들을 워낙에 네. 많이 이렇게 네. 이제 치료하고 계시기 때문에
1: 네.
0: 정말 다양한 환자들이 올 거 아니에요.
1: 네, 네, 네.
0: 그래서 이제 침뜸으로 치료된 케이스들도 많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네.
0: 자, 먼저 이 침과 뜸 한약의 명가 마음을 다하는 김영석 한의원
1: 네. 네.
0: 이 전화번호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LA 오피스는요 3460 올림픽 블루바드 전화번호는 323-733-8814번으로 예약하시면 되고요.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5831 B3 블루바드 부에나파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714-522-8818번으로 예약하시면 되겠습니다.
1: 네, 그래서 네. 이제 그분이 저한테 오실 때
0: 네네네.
1: 그 첫째 너무 통증 때문에 하루 종일 그 통증 때문에 고생을 하고
0: 네네.
1: 두 번째는 이제 잠을 못 자서 근데 이거를 이제 병원 가서 해결도 안 되고 뭐 네. 어떤 치료도 안 되고 물리 치료도 안 되고 다 해봤는데 안 돼서 왔는데 사실은 이제 자기 아들이 의사라고 그래요.
0: 아.
1: 의사인데 아들한테 의사한테 얘기해봐야 그냥 병원 치료나 열심히 받으세요 이렇게 대답밖에 안 해줘서
0: 네.
1: 참 마음도 속상하고 이렇게 아들이 의사인데 나를 이렇게 치료를 못 해줄까
0: 네.
1: 좀 방법이 없을까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이제는 아들도 지쳤나 봐요.
0: 아.
1: 너무 아프다 보니까
0: 네.
1: 그래서 이분이 이제 결국은 어떻게 했냐면은 그냥 혼자
0: 아하.
1: 그냥 침 뜸 저희 병원이 그 이제 뭐 치료해서 많은 사람들이
0: 네.
1: 입소문으로 아 거기 가면 낫는다 해서 이제 소문 듣고 왔다는 거예요.
0: 그렇죠.
1: 왔는데 이제 그분이 보니까는 너무 많이 아프게 생겼어요. 등도 많이 휘었고.
0: 아이고야.
1: 병원 가서 진단이 안 나와요.
0: 그러니까
1: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통증만 좀 없애면 좋겠다. 해서 이제 첫날은 제가 항상 그 환자들이 침 뜸에 대해서 무서워해요.
0: 네.
1: 사실 아프지는 않은데 무서워하니까 제가 약하게 항상 해드리는데.
0: 네. 네.
1: 그날 따라 이분은 침 뜸 하면서 왜 이렇게 안 아프게 침 뜸이 안 아프죠? 뭐 이렇게 하면서 좀 더 아프게 해주면 안 돼요? 통증이 더 심하니까
0: 아하.
1: 침 뜸은 별로 이렇게 그 자극이 심하지 네.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0: 네.
1: 그래도 너무 심하게 하시면 안 되고 좀 약하게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하여튼 열심히 그날 치료받고 그 다음에 이제 이틀 후에 또 왔는데 이분이 밤을 잠을 잘 잤다는 거예요.
0: 아이고, 다행입니다.
1: 모처럼.
0: 아이고 세상에.
1: 그래서 이거를 자기는 이제 그동안 그 오랜 동안 못 고쳤는데 내가 이걸 고칠 수 있겠다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분이.
0: 네. 네,
1: 그래서 이분이 열심히 저는 이제 어떻든 병이라는
0: 네.
1: 거는 오래된 병이고 또 병이라는 게 지금 아픈 거가 금방 생긴 병이 아니고 벌써 오래부터 이렇게 진행이 됐다. 그래서 그거를 치료하는 데는 물론 병원에서 진단은 안 내려졌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좀 다른 시각적으로 본다. 그래서 제가 진단한 건 뭘로 봤냐면요. 신경염으로 봤어요.
0: 아,
1: 근데 신경염이 뭐냐면은 바이러스 그 등 갈비 쪽으로 그러니까 그 등 쪽으로 이 우리가 그 대상포진 혹시 알아보셨는지 모르지만 대상포진 같은 것도 엄청나게 아프죠?
0: 통증이 굉장히 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1: 그것도 바이러스가 신경에 들어가서 통증을 일으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신경염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두피에 가끔 찌릿찌릿하고 아프고 그런 것도 신경염이나 바이러스예요. 그것도
0: 네네네.
1: 그것도 이제 통증인데 그런 통증은 사실은 병원에 가면은 진통제밖에 없어요. 치료약이 뭐 뚜렷한 치료 방법이 없어요.
0: 네.
1: 그다음에 이제 뭐 대상포진이면은 이제 바이러스약 아니면 염증약을 주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분은 그걸 아는 건 없는데
0: 네.
1: 아, 등 통증으로 이렇게 고생하고 못 고치니까 이제 뜸을 뜨고 효과가 오니까
0: 어허.
1: 이제 본인이 아, 나을 수 있겠다 이제 네. 생각을 가지고 지금은 저한테 오셔가지고 한 15번 치료 받으셨나? 지금은
0: 아.
1: 다 나았었어요. 완전히.
0: 오, 세상에 다행입니다.
1: 예, 그게 이제 한 2, 3년 동안 아팠거든요. 이분이.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을 받았겠어요.
0: 그러니까 2, 3년을 이 통증이 시달렸다는 거 아니에요.
1: 네네.
0: 이게 신경염이라고
1: 네.
0: 이제 진단을 내려주셨는데
1: 네네.
0: 병원에서는 진단도 뭐 병명도 없었다는 거죠.
1: 네, 그냥 근데... 근육통 뭐 이 정도로 아. 생각한 건데 진통제를 먹어도 안 듣죠. 그러니까
0: 아,
1: 그래서 이제 그분은 저한테 치료받고
0: 네.
1: 이제 깨끗이 나은 사례가 하나 있었고요.
0: 네.
1: 또 하나는 이 손가락이 관절이 있었는데 엄지손이에요.
0: 네.
1: 엄지손인데 이게 그 구부리면은 안 펴져요. 또 필라고 하면 너무 아프고
0: 네,
1: 이게
0: 네,
1: 이제
0: 네.
1: 방아쇠 수지 증후군인데 이분이 병원 가서 치료를 어떻게 받았냐면은 주사를 맞았어요. 스테로이드 주사를 거기다가.
0: 아하.
1: 그런데 한 번 맞으니까 3개월은 괜찮았대요.
0: 네.
1: 그래서 3개월 지나니까 또 아프게 해서 또 갔더니 또 한 번 맞았대요. 그 두 번
0: 네.
1: 맞았어요. 그때는 한 달밖에 안 가더래요. 효과가. 그래서 또 갔더니 또 아파서 또 갔는데 또 주사를 맞을 거냐고 물어봐서 이제 안 맞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방법 없냐 그랬더니 그냥 진통제만 처방받고 오셨다고 하더라고.
0: 네.
1: 이제 물론 이런 분도 경쟁이 저한테 많이 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하나의 그 또 염증인데 염증은
0: 네.
1: 염증인데 염증으로 통증 오는데 무슨 염증이냐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인대와 힘줄의 염증이거든요. 결국은
0: 네.
1: 그러면 그 염증이 있는 부위를 만져보면은. 이렇게 쌀알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있습니다. 근데 엄청 아파요. 그곳이.
0: 아프죠.
1: 네.
0: 저도 경험이 있습니다.
1: 예, 예, 예. 그래서
0: 네.
1: 저희가 이제 침뜸을 해서
0: 예, 예.
1: 치료를 해드리는데
0: 예, 예.
1: 이분이 이제 저 표현이 네, 스테로이드 주사 두 번 맞았고 이제 결국은 안 되니까 병원에서 수술하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근데 수술을 하긴 싫고
0: 네.
1: 그래서 이제 저희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는데 이제 치료를 침과 뜸을 같이 하면서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치료받고 이제 매일매일 달라지고 통증이 없어지고 이제 손가락이 펴지고 이제 자유자재로 되고 이게 한 달이 걸린 거예요. 한 달이면 한 10번에서 15번 치료받았겠죠.
0: 네.
1: 그러고 나서 이제 이분이 저한테 이겨는 자기가 이제 주사도 맞고 양방에서 여러 가지 해서 약도 먹고 물리치료 했는데 안 나왔는데 침으로 이렇게 나왔다는 게 기적이다. 자기는
0: 네.
1: 기적도 기적이지만 그러면 지금은 정말 완벽하냐 그랬더니 100%가 아니라 200%래요.
0: 200%. 네, 완벽하게 이제 나았다는 말씀이시죠.
1: 네.
0: 아니 저도 한 몇 년 전에 그 LA 클리닉에 가서 치료를 받았잖아요.
1: 네네.
0: 그 마우스를 이렇게 컴퓨터를 많이 하다 보니까
1: 네.
0: 손가락이 이렇게 안 펴져가지고 그때
1: 네.
0: 기억나세요,
1: 네.
0: 원장님?
1: 압니다. 네.
0: 그때 갔었는데 네. 침 맞고 뜸을 떴는데
1: 네.
0: 너무 신기하게 괜찮아져서 제가
1: 네.
0: 너무 신기하다고 그때
1: 그럼요.
0: 말씀을 드렸었는데
1: 그럼요.
0: 이 방아쇠 수지 증후군 요거는
1: 네.
0: 진짜 이 침뜸의 효과가
1: 네.
0: 아주 탁월하더라고요.
1: 제가
0: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1: 네, 환자분을 그 인스타그램에 올려놨더니
0: 예.
1: 그렇게 많은가 봐요.
0: 예.
1: 몇몇 명이 와서 그걸 본 거예요.
0: 아하, 예.
1: 그래서 유튜브에도 올려놓고
0: 예.
1: 그랬지만 뭐 유튜브에 김용석 한의원 치면 그 치료 사례들 쭉 있습니다.
0: 그쵸.
1: 그래서 저는 이제 현대의학으로 잘 고쳐지지 않는 병을 주로 많이 네. 치료를 합니다. 아하. 그러면 우리가 오늘은 제가 좀 주제를 얘기한다면은 우리가 정신건강이 있고 육체적인 병이 있거든요. 그러면 정신건강과 육체적인 병이 있는데 우리가 몸이 안 아플라면은 일단 네. 정신건강도 중요하거든요.
0: 그렇죠.
1: 너무 맞습니다. 중요해요. 이 정신건강이 네. 무너지면은 내 몸이 다 무너지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보통 병이라 하면은 뭐 혈압, 당뇨, 뭐 관절통, 육체적인 병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네. 사실은 우리가 마음이 지쳐가지고 몸도 함께 무너지는 게 문제거든요.
0: 그렇습니다.
1: 그래서 네. 그동안 우리 모든 분들이 가족을 위해 얼마나 많이 희생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지금 그렇죠. 보면은 그죠?
0: 네, 네.
1: 뭐 자식 걱정, 남편 걱정, 또 아내 걱정. 또 생활 걱정 그런 걸 보면서 암만 달려왔겠죠.
0: 네.
1: 그런데 정작 내 몸은 얼마나 돌보며 살아왔을까요? 아마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0: 네.
1: 모든 분들에게 예. 늘 참고 견디며 살아온 마음 속에는 정말 피로와 외로움
0: 네.
1: 또 어떤 서운함감 많이 그 스트레스가 아마 쌓여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0: 맞습니다.
1: 네. 예.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기혈이 막혀요. 기혈이 소통이 안 돼요.
0: 아, 우리 몸에 기혈이
1: 네.
0: 막힌다.
1: 조금씩 조금씩 다 막혀와요.
0: 아.
1: 그러면 기가 막히면 결국은 몸으로 병으로 나타나요. 네. 그래서 내 안에 어떤 신선 에너지가 이제 네. 들어오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내 몸이 이제 점점 노화가 진행이 되고
0: 몸이
1: 내 몸 같지
0: 거죠.
1: 않게 몸이 굳어지고 네. 뻣뻣해지고
0: 네. 네.
1: 아마 그럴 거예요. 오늘도 어떤 분이 하루에 운전을 엄청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본인이 어지럽고
0: 네.
1: 이렇게 정신이 멍하고 집중이 안 되고 그런데요. 근데 그분도 육체적인 병보다도 뭔가 몸이 멍해지고 집중이 안 되고 뭔가 마음이 안정지고 안정이 안 되고 불안하다는 거예요.
0: 네.
1: 그것도 이제 많이 쌓여서
0: 아,
1: 이제 쉽게 해서 번아웃이 된 거죠. 몸이 마음이.
0: 그렇군요. 네.
1: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한번 이제 얘기를 해보세요. 한번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내 몸에 내 몸을 가지고
0: 네.
1: 내 몸아 참 고맙다.
0: 내 몸아 참
1: 그동안
0: 고맙다.
1: 정말 수고 많았다. 내가 너를 내가 지켜주지 못하고
0: 네.
1: 너만 내 몸만 이렇게 혹사를 시켰구나. 어?
0: 그렇죠.
1: 이 한마디를 이 지친 몸에다 한번 대화를 해보세요.
0: 아 눈물 날라 그래요.
1: 네 그러면은
0: 네.
1: 내 세포가 응답을 한다는 거예요.
0: 네.
1: 네. 그쵸. 한번 해보세요. 모든 분들 한번. 내 몸아 참 고맙다.
0: 내 몸아 참 고맙다.
1: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다. 내가 너를 사랑하지
0: 많았다.
1: 못하고 너만 이렇게 혹사시키고 내가 이렇게 병을 만들었구나.
0: 네.
1: 어?
0: 네네네. 네.
1: 한번 이렇게 이 한마디가 내 몸에는
0: 네.
1: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하는 한 첫 치료가 돼요.
0: 아.
1: 그 시작이.
0: 네.
1: 네.
0: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를 좀 다독여줄 필요가 있는 거네요.
1: 네.
0: 그래서 그 너무 열심히 달려온
1: 나를 좀 다독이고
0: 인생을 네.
1: 나를 좀 내 몸을 좀 돌아보고
0: 아하.
1: 내 육체적인 거, 마음적인 네. 거를 좀 되돌아보면서 좀 나한테 많은 칭찬을 좀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0: 아, 네. 참 중요한 말씀 해주셨어요. 너무 바쁘게만
1: 네.
0: 살지 하루하루가 네. 너무 바쁘잖아요.
1: 네.
0: 근데 내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너무
1: 네네.
0: 열심히 살다 보니까.
1: 네네.
0: 근데 이렇게 번아웃 되기 전에 좀 스스로를 다독이고 좀 돌아볼
1: 그럼요.
0: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원장님께서는 침으로 기를 조절한다, 뭐 기혈을 뚫어준다 이런 표현들 참 많이 해주시잖아요. 그 뜸으로 혀를 소통시킨다
1: 네.
0: 이런 말씀도 해주시는데요.
1: 그러니까 우리가 침이라는 거는
0: 네.
1: 이런 거예요.
0: 네.
1: 쉽게 얘기하면은 누가 나를 갖다가 정말 모험을 했다.
0: 네.
1: 그러면 모험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1: 막 뒷목이 뻣뻣하고
0: 네.
1: 막 진짜 피가 거꾸로 막 치솟을 정도로 막 그런 정도로 그 억울함을 느끼잖아요.
0: 네.
1: 그게 바로 기가 막혔다는 뜻이거든요. 기가 막히면은 사람이 뒷목이 뻣뻣하고 정신이 없어요.
0: 네.
1: 막 분노가 생기고 그렇죠, 막 그렇게 되죠.
0: 그렇죠. 네,
1: 그럼 막 손발도 떨리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0: 네.
1: 그럴 때 침을 탁 놓으면은 네. 길을 뚫어줘요. 막혔던 길을.
0: 아하.
1: 그러면 또 그 기가 착 뚫려서 이제 몸이 착 편안해져
0: 릴렉스하게 되나요?
1: 네네.
0: 앵거가 네, 가라앉고.
1: 가라앉고. 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기를 아, 소통하는 거는 네. 침을 꼭 해야 되고.
0: 뜸의 메커니즘.
1: 이제 뜸은 우리가 이제 이게 침은 우리가 이제 결국은 근육 속에 들어가잖아요.
0: 아,
1: 근육, 근육으로
0: 네네.
1: 들어가죠.
0: 네네.
1: 경혈, 침 자리.
0: 네.
1: 경혈에다 침을 놓지만 네. 바로 근육으로 들어가는 거고. 뜸은 우리 피부 밖에.
0: 네.
1: 말초, 피부에. 피부에 이제 갖다가 온기를 줘서 치료하는 거잖아요.
0: 아,
1: 자극을 줘서.
0: 네.
1: 그래서 우리가 침과 뜸의 작용이 틀려요. 이게 침의 치료 방법이 다르고 뜸의 치료 방법이 다르고. 그러면은 뜸은 우리가 온기를 들어가서 안에 쉽게 그러면 아까 그 방아쇠 수지 증후군
0: 네.
1: 염증 같은데 염증을 없애는 게 아주 탁월합니다.
0: 뜸은 염증을 없애준다는
1: 네.
0: 말씀이시죠.
1: 그래서 모든 통증은 염증이에요.
0: 네.
1: 모든 통증은 염증인데 관절염도 마찬가지예요.
0: 네.
1: 관절염으로 이렇게 부어서 왔어요. 근데 병원에 가면은 일단 물을 뺍니다. 근데 물 빼고 나면 훨씬 나았다고 생각하고 본인은 거의 나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움직여요.
0: 네.
1: 그러면 좀 이따가 또 부어요. 그러면 또 가요. 그럼 물 또 뽑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그 근본적인 그 염증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관절염이.
0: 네.
1: 그러면 관절염을 없애려면은 결국은 어떤 게 들어가냐면 이제 병원에서는 물론 염증약을 쓰겠죠. 뭐 쓰겠지만 그게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0: 네.
1: 뜸은 그 부위 직접 아픈 부위에 바로 뜸을 뜨기 때문에
0: 네.
1: 염증을 바로 이렇게 없애줘요.
0: 염증을 없애주는
1: 네, 염증을 가라앉혀줘요.
0: 네.
1: 그러니까 통증이 사라지고
0: 아하.
1: 물을 또 말려요. 염증이 사라지니까. 그러니까 부기가 없어져요.
0: 네.
1: 그래서 저희 병원에 오신 분들 그 대부분이 무릎 관절염 때문에 이렇게 부어서 오신 분들이
0: 네.
1: 저희 병원에 많이 소개를 받고 오십니다. 근데 이제 다 나은 분들이 소개를
0: 네.
1: 하는 거죠.
0: 네네네.
1: 왜냐하면은 이 관절염이 한 번 생기면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관절염도 다 똑같은 관절염이 아니고
0: 네.
1: 어떤 분은 나이가 먹어서 생기는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또 운동하다 다쳐가지고 생기는 관절염이 있는가 하면
0: 네.
1: 또 어떤 분은 이 몸이 너무 약해서 생겨서 오는 관절염이 있는가 하면
0: 네.
1: 또 근육이 빠져서 오는 관절염이 있는가 하면 또 누마티스 관절염이 있고 균으로 오는 거 그런
0: 네.
1: 게 다 달라요.
0: 그렇군요.
1: 그래서 이번에 그 한 청년이 등치도 좋은데 스키 타다 내려오다가요 넘어졌어요. 그래가지고
0: 아이고.
1: 무릎을 다쳤는데
0: 네.
1: 무릎서부터 장딴니까지 멍이 시퍼렇게 들었어요. 완전히. 근데 걷질 못해요. 너무 아파서.
0: 네.
1: 근데 병원을 가려고 해도 너무 여기는 시간이 많이 걸잖아요.
0: 그렇죠.
1: 화가서 받아야지.
0: 네.
1: 뭐 MR 하나 찍으려면 또 주치의 만나서 또
0: 예.
1: 해야지. 그게 한 달이 넘게 걸린 거예요.
0: 네.
1: 그러니까 그동안에 저한테 침뜸을 했어요. 진짜 처음에는요 목발 짚고 다녔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정말
0: 네.
1: 저한테 열심히 치료받고 15번 정도 왔겠죠. 10번 정도 왔겠네요. 그래서 치료받고 그 멍이 시퍼런 거 다 없어지고
0: 네.
1: 그다음에 부은 거 거의 사라지고
0: 아.
1: 이제는 자기 발로 이제 지팡이 짚고 걸을 정도가 된 거예요.
0: 네네네. 네.
1: 그래서 내가 그래도 일단 MRI 신청해 주신 거 찍어보는데 내가 보기엔 수상하다. 이게 좀

0: 바비도 올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1: 그렇죠.
0: 이제 그말 들으면 겁나죠.
1: 그렇죠. 겁나죠.
0: 또 하고 싶고 이거 해야 되나? 근데 저는 많이 치료를 해봤잖아요. 어깨 아픈 환자도요. 정말 수술
1: 뭐
0: 안
1: 수많은
0: 하고도
1: 환자분들
0: 치료를 했기 때문에
1: 치료하셨으니까요. 예.
0: 그 내가 치료하는데 왜 나도 내가 치료하면 되지? 그래가지고 제가 결국 침뜸 해가지고 완치시킨 거예요. 저도 제
1: 어깨
0: 어깨도.
1: 괜찮으세요?
0: 그러니
1: 혹시?
0: 멀쩡하게 다 올라가고 아무 이상 없잖아요. 온 힘인데 지장 없고.
1: 예.
0: 그럼요.
1: 아니, 가끔씩 뭐 통증이
0: 아,
1: 있다거나.
0: 없죠. 또
1: 괜찮아요.
0: 조금 이 통증 오면은 뭐또 침뜸 하면 되니까 그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1: 예, 그렇죠.
0: 그래서 우리 몸은 정말로 신비합니다. 우리가
1: 네.
0: 창조주가 결국은 우리 몸을 신비스럽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회복되게 해놨어요. 그래서 회복될 수 있게끔 우리가 도와주면, 내 몸에 도와주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치료가
1: 그렇군요.
0: 되고.
1: 아하.
0: 그래서 아까 정말 스키타다 넘어져가지고 그 청년도 결국은 수술 안 하고
1: 네.
0: 저한테 깨끗이 나은 거예요.
1: 치료됐군요.
0: 지금은. 네.
1: 아, 다행입니다.
0: 네. 그래서 모든 거는
1: 네.
0: 우리가 그 대신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한 거죠. 왜냐 수술해도 6개월 잡아야 되고요.
1: 그렇죠, 그렇죠.
0: 왜냐 회복되는 데까지 뭐 물리치료해야지 결국은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침뜸은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시간은 좀 걸리지만 그래서
1: 네.
0: 저는 이제 수술을 웬만하면 권하지는 않고
1: 네.
0: 침뜸으로 하라고 하죠.
1: 제가 아는 지인도 이 무릎에 물이 차가지고요. 이렇게
0: 네.
1: 땡땡 부었어요.
0: 네.
1: 예,
0: 이게
1: 그래서.
0: 결국은 물이 부었다는 건 염증이 심하다는 뜻이고 염증
1: 아하.
0: 물이 고여 있는데 병원 가서 주사기로
1: 물을
0: 뽑으면은
1: 뺐다고
0: 물이
1: 하더라고요.
0: 맑은 물이 나와요. 그러면 또 고여요, 금방. 이게 근본적으로 물이 안 고이도록 물을 말려야 돼요. 말리는 치료예요. 그게 바로 염증 치료거든요. 염증이 없어지면은 물이 안 생겨요.
1: 네. 근데 뜸을 뜨는데 반드시 직접구로 떠야 되는 겁니까? 뜸도 종류가
0: 우리가
1: 굉장히 많더라고요.
0: 뜸이라는 거는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요. 뭐 찜질하는
1: 네.
0: 뜸도 있고. 근데
1: 네.
0: 그 자리는 염증이 있는 부분, 이게 리그먼 텐던 안에 염증이니까 그 안에까지 들어가야 되니까 저희가 이제 우리 뜸도 간접구로 다 들어가는데요. 그
1: 네.
0: 뜸이 그러니까 뜸이 들어가서 염증을 없애야 치료가 되는 거예요.
1: 아하.
0: 그러니까 뜸을 떠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 그렇군요.
0: 우리가 침뜸 하지만
1: 네.
0: 또 때로는 약을 또 먹어야 할 때도 있어요. 한약을. 이제 만약에 지금 관절염 같은 분은 제가 꼭 한약을 권하는 이유가
1: 네.
0: 안에 부어 있는 물을 말려야 되잖아요.
1: 네.
0: 그때는 한약이 제일 빠릅니다. 그래서 한약은
1: 아.
0: 아까 침은 아까 근육 속에 들어가서 경혈에다 침 놓는 거고 뜸은 피부 밖에서 뜸을 떠서 치료하지만
1: 네.
0: 약은 우리 입으로 들어가서
1: 네.
0: 오장육부를 다스려요.
1: 아,
0: 오장육부.
1: 오장육부를 다스리기 때문에
0: 네.
1: 때로는 한약도 필요하다.
0: 그래서 한약이
1: 그런
0: 필요한 거죠.
1: 말씀이시군요.
0: 그 안에 이제 그 부어
1: 아하.
0: 있는 물을 말려야 된다면은 한약을 써야 할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그 한약을 써서 치료하는 거고요.
1: 네.
0: 그래서 우리가 간, 심장, 비장, 폐, 콩팥 이렇게 오장 있잖아요.
1: 네.
0: 그 장기마다 흐름이 다 달라요. 간은 내 흐름을 좋게 해주면 스트레스를 완화해주고 혈액을 저장했다가 공급하고
1: 네.
0: 또 심장은 정신과 마음을 다스리고 혈액을 전신에 순환을 해줘요. 그리고 비장은 우리 소화 기능과 에너지를 주고 흡수해주고 그다음에 폐는 호흡과 면역을 담당하고 그다음에 신장은 우리 원기와 노화 방지, 몸을 늙지 않도록 뼈를 튼튼하게 이런 역할을 다 해주거든요. 그래서 한약이 필요할 때는
1: 네.
0: 한약을 써서 저희가
1: 아하.
0: 같이 써야 되는데 특히 무릎 관절이 부어서 많이 부은 분은 꼭
1: 네.
0: 쓰게 해드리는데 그거 신기하게요. 물을 쫙 말려요. 한약을 먹으면.
1: 한약을
0: 네.
1: 먹으면 아 그러면은 침뜸 한약을 병행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
0: 필요할
1: 건가요?
0: 때는 같이
1: 필요할 때는.
0: 병행해야. 물론 침뜸으로 다 되지만
1: 네.
0: 어떤 경우는 필요를 해요. 오늘 케이스 하나 말씀드리자면 그 학생인데 대학생인데 매일 머리가 아파요.
1: 네.
0: 근데 지금 편두통약을 너무 센걸 먹고 있거든요. 근데 안 나아요. 오죽했으면 저한테 왔겠어요. 근데 밥도 못 먹어요. 어지러워요. 속이 메스꺼워요. 기운 없어요. 매일 힘이 없고 매일 통증 때문에 막 정말 힘들어하는데 근데 배를 만져보니까 복직근이라는 근육, 배 복부의 근육이 단단히 굳었어요. 그러면은요 어떻게 되냐면 배가 자주 아파요. 그리고 편식을 하게 되고요. 밥을 못 먹고 소화가 안 돼. 그러면은 아 편통이 여기서 왔겠구나. 이걸 약으로 했더니 그게 싹 풀어졌더니 이제 배가 안 아파요. 이제 머리가 훨씬 이제 안 아파요.
1: 다행입니다.
0: 바로 그 원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한의학은 그래서 원인

0: 원인을 찾아서 진단해서 치료하는 게 다르다는 거죠.
1: 네.
0: 네.
1: 말씀 들으니까 정말 항상 뭐 저는 이 손가락 관절이라든가 좀 통증이 있고 이러면 이제 김영서 원장님께 가서 이제 치료받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저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침뜸의 메커니즘을 다시 한번 짚어주셔서 치료 원리가 이거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침과 뜸 한약의 명가 마음을 다하는 김용석 침뜸병원 위치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립니다. LA 클리닉 위치는 3460 올림픽 블루버드 LA에 위치하고 있고요. 전화번호 323-733-8814. 오렌지 카운티 쪽에 사시는 분들은 5831 B취 블루버드 부연합하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7145228818번으로 예약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으로요. 원장님께서는 바쁜 일정 중에서도 오랜 기간 동안 이 멕시코라든가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이렇게 특별 의료 봉사를 많이 다니시잖아요. 가장 뭐 기억에 남는 환자들 뭐 그런 현장에서는 뭐 기적도 나타나고 막 그렇다고 하는데 뭐 특별히 이렇게 시간을 쪼개서 의료 봉사를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0: 자, 의료 봉사는 제가 왜 하냐면은
1: 네.
0: 그곳에 정말 그 너무 이렇게 열악합니다. 이게 오지라 보니까 어떤 데는 약국 병원도 없고
1: 네.
0: 그리고 아픈 분들이 보면은 이 아파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돌아가신 분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경우는 있어요. 근데 때로는 저희가 상상도 못한 그런 기적들도 일어납니다. 뭐 제가 한 가지 예를 든다면은 아이가 못 일어났는데 5살 동안 정말 앉은병으로 살았는데 침실로 걸어 다녔다는 거 그건 기적이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뭐 제가 지난달에 그 우리가 갔다 왔는데요. 멕시코 갔다 왔는데 선교사님이 이제 그 딸이 아파서 저한테 치료받으러 한 얘기가 있어요. 치료받고 간 뒤로 그 환자들이 자기한테 다리를 못 걸었는데 걸어요, 아팠는데 다 나섰어요 이런 간이 얘기들을 해주는 거 보고 정말 놀랐다고. 그러니까 저희는 갔다 오지만 또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후에 이제 선교사님들한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1: 보통 가시면은 스태프분들은 몇 분이나 가시나요?
0: 10분에서 16분 정도 갑니다.
1: 꽤 많이 가네요.
0: 네.
1: 가서 그러면은 몇박 며칠로 이렇게 봉사하고
0: 이제
1: 오세요?
0: 길게는 보름도 가고, 짧게는 이제 일주일, 더 짧게는 1박 2일로 이렇게 갑니다. 예,
1: 참
0: 그래서,
1: 대단하십니다.
0: 지금도 뭐 요청하는 데가 너무 많지만, 또, 저희가 또 시간을 스케줄을 봐서, 시간이 좀 내서라도 또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아유, 고맙습니다. 자, 유튜브에서 원장이나 김용석 침뜸 클리닉 이렇게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요, 침뜸으로 치료된 케이스들이 쭉 영상이 올라가 있습니다. 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해피투게더는 김용석 원장님과 함께 침뜸 그리고 한약의 이 신비로운 효능부터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을 깨우는 한방의 지혜 그리고 의료봉사의 이 감동적인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0: 네, 감사합니다.
1: 네, 많은 환자들 치료해 주시길
0: 네.
1: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해피투게더 1부 전하는 말씀 듣고요.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2: 제대로 잘 만든 제품을
3: 존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2: 품격 있는 가정에 대한 선물
3: 우메캔
4: 우메캔 전 제품 중 동일 가격 제품 두 개를 구입하시면 20%를 할인해 드립니다. 프리미엄 세트 구입 시10% 할인 혜택과 함께 푸짐한 선물도 받으세요.
2: 감사한다면
3: 사랑한다면
2: 역시 우메캔.
3: 저도 우메캔을 받고 싶어요.
4: 88894-1-3311 우메캔.
5: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6: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5: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6: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5: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6: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5: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아 크랜셔 제주 화로. 제주 화로로 간다.
7: 집 세계 일주 페라리까지 모두 차지하세요. 아리스토크랙 게이밍의 모노플레이 빅보드 벅스 수어머신 세계 최초 공개를 기념하여 야마바가 행운의 주인공 단 한 명에게 160만불의 드림 패키지를 드립니다. 클럽 사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매일 터지는 즉석 경품과 5월 29일 결승 진출 기회를 잡으세요.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모노플리는 해스브로의 상표이며 해스브로는 본 프로모션의 후원사가 아닙니다.
8: 인재를 모집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많은 보험사들이 만들어지고 사라졌습니다. 30년간 한자리를 지켜온 한인 운영의 종합보험사, 한인 사회에서 꾸준한 성장을 통해 가장 큰 규모의 한인 대표 보험사가 된 켈코보험에서 전 분야 직원 채용을 합니다. 보험 영업, 스텝, 경영지원실, IT, 홍보, 고객서비스팀, 마케팅 등 모든 부서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한인 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와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 나아갈 인재들의 지원을 기다리겠습니다. 문의는 213-387-5000 혹은 hr@kelco.com입니다.
9: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0: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11: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10: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12: 법정에서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정직함이 중요합니다.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13: 안녕하세요. 지역 사활을 지켜온 검사 아이린 리입니다.
12: 오랜 시간 정의를 실현해온 검사, 법정에서 검증된 후보.
14: 모든 사건에 공정함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12: 신뢰받는 리더, 판사를 위한 준비된 선택. 판사 후보 아이린 리, 오피스 14.
14: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15: 본 광고는 아이린 리, For Judge 2026에서 후원하였으며 FPPC ID 1487620입니다.
16: 안녕하십니까. 캘리포니아 26주구 주상원에 출마한 샘신입니다. 저는 목회자이자 전직 경찰로서 무너지는 가정과 거리의 현실을 직접 보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무너지는 문제입니다. 역시 한때 어두운 길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사람도 이 땅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니라 우리 LA를, 지역 26주를 살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17: 우리 엄마 마더스데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18: 지금이 바로 기회. 보석 쇼핑. 애프터 마더스데이를 노려라.
17: 고베주얼그룹 K블링블링이 5월 21일부터 25일까지 코리아타운 플라자 지하 1층 에리드 광장에서 명품 남양진주와 아코야 진주 목걸이 초대형 보석쇼를 엽니다.
18: 두 줄, 세 줄 등 다양한 진주 목걸이, 그리고 랩다이아, 광채가 뛰어난 모이사 나이트까지 무려 2천여 점 특별 전시.
17: 전 품목 최대 80% 파격 세일.
18: 고베주얼그룹이 LA 코리아타운 플라자 광장에서 5월 22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라디오 서울과 함께 공개 방송을 합니다. 마지막 찬스를 만나보세요. 방금 청구서들 납부했는데 또 다 올랐어.
19: 갈수록 감당하기 힘들어지네. 요즘은 사업 운영하기가 점점 더 부담이야.
18: 우린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자꾸 뒤처지는 기분이 들어. 정말 답답해. 뭔가 대책을 세워야지.
19: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변화를 위한 선택을 해야 해. 나는 주지사 후보로 톰스타이어에게 투표할 거야. 톰스타이어는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자리에서 물러나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서민을 상대로 이익을 챙기는 대기업의 횡포에 맞서 싸워왔어. 이제는 주거비와 공과금, 생활비 등 각종 물가를 낮추는 데 집중하고 있어. 톰스 타이어라면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
20: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인물이네.
19: 그래서 우리는 주지사 후보 톰스 타이어에게 투표해야 해.
21: 베틀리 전 가조회계 감사관을 비롯해 존경하고 신뢰하는 지도자들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광고는 스타이어 2026 주지사 선거 캠프에서 지불했습니다.

빅데이터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은 태평양 시각으로 1시 49분 지나고 있습니다. 샌디송님 어서 오세요. 예, 건강하시죠? 예, 정신건강이 정말 중요해요 라는 댓글 적어주셨고요. 김영석 원장님 안녕하세요 라는 인사말도 남겨주셨는데요. 샌디송님 고맙습니다. 자, 해피투게더 1부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터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안티에이징의 모든 것 타임 항노화 센터 닥터 알렉스 김. 이번 화요일 메가 밀리언즈 잭팟은 277밀리언즈 이상입니다. 더 크고 더 나은 메가 밀리언즈에서 해피투게더 일부 도움 주셨습니다.

5월 18일 월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LA 지역은 낮 최고 기온 74도, 밤 최저 기온 61도로 글쎄요. 기온차가 좀 심합니다. 저녁에는 체감온도 춥게 느껴지는 오늘입니다. LA 대기질 지수는 보통 수준이고요. 호흡기가 민감하신 분들 장시간 실외 활동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 아름다운 석양을 감상할 수 있는 일몰 시각은 저녁 7시 47분이고요. 내일 아침 새로운 하루를 여는 해 뜨는 시각은 아침 5시 51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원달러 환율 살펴봅니다. 원달러 환율은 달러 강세의 영향으로 급등하면서 1,500원대를 치솟고 있습니다. 전 거래일 대비 큰 폭으로 오르면서 환전이나 송금을 계획하신 분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제금값은 달러 강세와 유가 변동 영향으로 소폭 하락세 보이면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남가주 지역의 평균 가스값 현황입니다. 최근 국제정세와 여름철 이 드라이빙 시즌 진입으로 인해 가격이 다소 높은 수준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LA와 오렌지 카운티 모두 갤런당 6달러 초반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0: When I saw you and the girl.
1: 자, 웅산 노래 듣고 계십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요, 해피투게더 1부 살짝 마무리합니다. 저는 2부에서 기다리겠습니다.

0: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 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갈 땐 꼭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1: 213-381-2424 213-381-2424
2: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3: 무더운 여름 잠 못 이루는 밤 이불 하나로 이제 끝.
4: 김수정기 풍기인견 이불 시어서커 이불 쿨패드까지 여름 친구 전품목 최대 30% 오프 풍기인견 이불 싱글 사이즈 41불부터 시어서커 이불 싱글 34불 99 퀸 48불 99 최고급 한국산 시원한 시어서커 패드 31불 99부터
5: 통기성 좋은 풍기인견 100% 땀 차지 않는 시어서커 원단 몸에 닿는 순간 시원한 쿨링 패드까지
4: 가볍고 시원하게 에어컨 없이도 쾌적한 여름 예쁜 여름 이불 하나로 침실 분위기도 시원하게
3: 올여름 이불 구매 바로 지금이 찬스 김수정기 여름 이불 스페셜 세일 최대 30% 할인 놓치지 마세요.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컬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컬 그룹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행복한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해피투게더 2부 시작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마음이 없으면 먼 사람이고 아무리 멀리 있어도 마음이 있으면 가까운 사람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는 거리가 아니라 마음이다 라고요. 이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사람, 따스한 말을 하는 사람, 위로의 말을 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고 싶네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정말 따뜻하고 참 좋습니다.

0: 네, 참 오랜만에 듣습니다.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루 크리스티가 부른 노래 Beyond the Blue Horizon, 푸른 수평선 넘어라는 노래 잘 들었습니다. 예, 2부 첫 곡으로 띄워드렸는데요. 루 크리스티가 1973년에 발표한 앨범이죠. Sail the Wind와 함께 Beyond the Blue Horizon이 함께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노래는 원래 1930년대에 나온 오래된 영화 음악이었는데 이 루 크리스티가 편곡하고 또 이렇게 부르면서 팝의 명곡이 됐습니다. 예, 듣고 있으면 가사도 너무 좋아서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1988년도죠. 더스틴 호프만과 탐 크루즈가 주연한 영화 레인맨. 예, 이 레인맨의 수록 돼서 보다 대중적으로 더 많이 알려지게 된 노래이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이 수평선 너머, 파란 수평선 그 너머로 아름다운 날이 펼쳐져 있어요 라는 가사가 참 뭉클하게 다가오네요. 이제 끈질기게 나를 괴롭히던 것들이 사라지고 즐거움이 나를 기다리고 있지요. 새로운 수평선이 열리고 나의 삶은 새롭게 시작될 거예요. 저 파란 수평선 너머로 태양이 떠오르잖아요. 이런 가사를 담고 있는데 듣고 있으면 참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리고 행복해지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2부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자, 2부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이번 화요일 메가밀리언즈 잭팟은 277 밀리언즈 이상입니다. 더 크고 더 나은 메가밀리언즈에서 해피투게더 2부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미주 한인 여러분께 올해 한만에 서른도 인사 올립니다. 이영말 이국 땅에서 쉽지 않으신 삶을 살고 계시는 교민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어 정말 익사이팅합니다. 제가 이번 공연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교민 여러분의 삶의 활력소가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오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트링 이벤트 홀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2: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프링 리조트에서 뵙겠습니다. Come, see, and feel, enjoy 서른도 콘서트. 티켓에 관한 문의는 323-692-2170, 323-692-2170입니다.
3: Hi, I'm Maria Gobadi, and I'm running for Los Angeles County Superior Court Judge Seat 64.
4: 법정에서는 경험, 정직, 그리고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3: I may not speak Korean, but I will always stand for fairness and justice for everyone.
4: 17년 이상 검사로서 정의를 지켜온 검증된 후보입니다.
3: I respectfully ask for your support. So please, on June 2nd, vote for me, Maria Gobadi, for Judicial Seat 64.
4: 판사 후보 마리아 고바디, 오피스 넘버 64,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5: Paid for by Maria Gobadi for Judge 2026, FPPC ID 1488221.
6: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7: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8: 이보길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9: 뉴서울 호텔 내 이보길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10: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11: We will fight for you.
10: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11: 참 신기해요. 딱히 뭘 한 것도 아닌데 피로가 한결 덜하고 입맛도 살아났어요. 어딘지 모르게 몸이 가벼워진 느낌?
12: 먹어보신 분들 대부분 이렇게 느끼셨습니다. 이걸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컨디션이 달라졌다고.
11: 내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12: 지금 바로 체험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13: 홈쇼핑월드 신터브리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 99, 직화짜장면 4불 99, 서산 어리굴젓 9불 99, 새우 6접 9불 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 99, 알부민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월드.
14: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15: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 땐 융자나라.
16: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15: 2133885600 2133885600
16: 전화만 하면 융자 승인 2차 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15: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16: 융자나라 좋은 나라.
15: 융자라면 콜미
16: 2133885600 2133885600
17: 융자 나왔어요.
18: 우와 빠르네.

0: 자, 우리 미주 한인 사회에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축제들이 있습니다. 예, 스포츠라고 하면 미주 한인 골프의 살아있는 역사, 백상배 미주 오픈 골프 대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필드 위에서 펼쳐질 감동과 화합의 축제를 앞두고 아주 특별한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반갑습니다.
0: 예, 반갑습니다. 자, 한국일보 김재승 사업국장님.
2: 네, 반갑습니다.
0: 그리고 넘치는 이 운영과 흥미진진한 관전 포인트를 짚어주실 전익환 프로님.
3: 안녕하세요.
0: 인사드립니다.
3: 반갑습니다. 자,
0: 좀 더 본인 소개들부터 좀 해주시면서 시작할까요?
3: 네.
0: 네. 네, 먼저
2: 예, 예 저는 예. 저 한국일보 사업국에서 국장을 맡고 있는 김재승입니다.
0: 네, 네. 오, 김재승 국장님,
2: 반갑습니다.
0: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3: 예. 네, 안녕하세요. 아, 저는 저 PGA 클래스의 멤버고,
0: 네,
3: 그리고 골프 칼럼니스트고, 지금은 이제 샌드 캐년 칸트리 클럽에서 디렉터로 있습니다.
0: 오! 반갑습니다. 아니 매주 금요일마다 한국일보에서 골프 칼럼을
3: 네.
0: 쓰시죠?
3: 네네 맞습니다.
0: 와, 아 그분이 주인공이 이분이시군요. 네. 아, 참 궁금했습니다.
3: 네,
0: 아유, 반갑습니다.
3: 반갑습니다.
0: 네. 자, 이 백상배 예, 이 그 미주 골프 대회,
3: 네.
0: 예, 백상배 미주 오픈 골프 대회,
3: 맞습니다.
0: 예, 이것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3: 네네.
0: 이 행사 때문에,
3: 네.
0: 아, 정말 궁금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3: 네.
0: 자, 이 먼저 이 유소기품 백상배 미주 오픈 골프 대회,
3: 네.
0: 예, 여기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느
3: 네.
0: 분이 해주시겠습니까?
2: 네, 저 전 프로님이 뭐,
0: 네네네. 네,
3: 제가 그날 이제 경기원을 맡게 됐는데요.
0: 네.
3: 이제 매년 이제 우리가 6월 달에 이제 그 캘리포니아 카츠에서
0: 네.
3: 이제 백상배를 미주 오픈 백상배를 하는데
0: 네.
3: 이제 그 관록이 벌써 46년이나 됐어요.
0: 46년.
3: 그래서
0: 46회.
3: 네. 여하를 막론하고 우리 코리안타운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큰 시합 하는 데는 우리 한국일보
0: 네.
3: 백상배가 유일하고
0: 네.
3: 그리고 역사와 전통
0: 와,
3: 네, 아주 진짜? 아주 그냥 그
0: 역사와 코리안, 전통을 네, 자랑합니다.
3: 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코리안 타운에서는 이제 흔히 그 메스터스 시합이다.
0: 네.
3: 코리안끼리 하는 메스터스
0: 네.
3: 시합이다.
0: 네.
3: 해갖고 이런 역사가 참 그 길고
0: 네.
3: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백상배를 통해서
0: 네.
3: 유명한 선수들이 많이 진출했습니다.
0: 그렇군요.
3: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케빈 나 선수도 그렇고,
0: 네네네네.
3: 뭐 진박, 남영우, 펄신 아주 유명한 선수들이
0: 네.
3: 많이 배출된 아주 유명한
0: 네.
3: 우리 백상배 그 시합인데
0: 네.
3: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이런 경기원장을 맡으면서
0: 네.
3: 저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오. 멋져요. 최고입니다. 뭐
3: 네.
0: 골프 대회 하면 최고가 아닐까
3: 그렇죠.
0: 싶은데요.
3: 네.
0: 자, 백상배는 미주 한인 골프 대회의 살아있는 역사라고 이렇게들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3: 네.
0: 처음 이 대회가 그 출범하게 된 배경도 좀 궁금하고,
3: 네.
0: 그리고 백상배라는 명칭에 담긴 특별한 그런 뭐 의미라고는 할까요? 그것도 궁금해요.
3: 백상배는 제가 알기로는 그 한국일보 사 회장님 호가
0: 아~
3: 백상이라고 알고 있어요.
0: 네. 아, 그래서 백상배군요.
3: 네, 그호 있고
0: 아~
3: 또 이 세대적 그 권위 중에 하나가
0: 네.
3: 전통 중에 하나가
0: 네네네.
3: 시합 내용도 그렇고 진행하는 것도 그렇고
0: 예.
3: 코스 관리도 그렇고 일반 시합하는 거하고 거의 똑같이
0: 네.
3: 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0: 그
3: 물론 룰도 그렇고
0: 네.
3: 그리고 이제 우리 경기에 심사위원도 그렇고
0: 네.
3: 그리고 진행하는 방법도 그렇고 일반 그 PGA 시합하는 거랑 거의 똑같이 저희가 경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3: 그래서 이제 이런 분위기를 좋아하시는 이제 한인 골퍼분들이
0: 네.
3: 이제 아주 선호하고 그리고 한번 1년 이제 기다렸다가
0: 네.
3: 한번 출전해 보고 싶은 그런 백상배 시합인 줄 알고 있습니다.
0: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몰릴 것 같아요.
3: 네, 맞습니다.
0: 예, 골프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다 모이지 않을까 싶고요.
3: 네.
0: 경품도 아주 굉장히 막강하더라고요. 제가 백상배 경품 리스트를 이렇게 받아들고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렇게 선물을 많이 주신다고, 경품을 많이 쏘신다고, 네,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2: 네, 저희가 뭐 매년 경품에 대해서 많이 준비를 하는데 예, 그래도 예. 이제 해가 바뀌고 하다 보니까 또 그때 맞게끔도 저희가 좀 신중하게 경품을 좀 준비를 많이 했어요.
0: 네.
2: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참가자분들 모든 분들에게는 그 저희가 그 성실껏 준비한 그 저희 상품과 네. 후원업체에서 주는 그 후원해 주신 물품을 그 참가자 전원들한테
0: 전원에게.
2: 다 이렇게 나눠드리도록 하는 것도 있고,
0: 네네네네.
2: 그다음에 이제 뭐 경품은 뭐 이제 뭐 많이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0: 네.
2: 뭐 예를 들어서 뭐 건강식품이라든지 그 건강 식품 뭐 상품권,
0: 네.
2: 그다음에 이제 그 뭐 골프 용품 뭐 드라이버, 버터, 골프배, 골프공, 뭐 네. 하여튼 골프 용품 등,
0: 네.
2: 그리고 또 한국의 롯데월드 숙박권도 한국 가시는 분들 아마
0: 네네네네.
2: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0: 오, 좋네요. 네,
2: 그런 것도 있고,
0: 네.
2: 그다음에 여행 상품권, 미즈 서부 여행 상품권, 그것도 뭐 액수로 따지면 거의 한 800불 정도 되는 상품권이거든요.
0: 그렇죠.
2: 뭐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0: 좋습니다.
2: 여성분들이 여자분들이 계신데 이번에 또 참가를 하시지만
0: 네.
2: 진주 목걸이, 뭐 액수로 꽤 큽니다. 그것도
0: 네.
2: 경품에 이제 추첨되시면 이제 굉장히 좀 좋아하실 것 같고,
0: 그쵸.
2: 그다음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공기 청정기
0: 뭐 필수죠. 그것도,
2: 예, 그것도 이제 네. 저희가 경품을 준비했고
0: 네.
2: 경품의 하이라이트는 아무래도 한국 비행기표, 한국 왕복 항공권,
0: 왕복 항공권.
2: 예, 예,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좀 특별하게 준비를 해서
0: 네.
2: 시상 다 끝나시고 나서 이제 경품 시점하고 이제 식사 드시고 나서 이제 경품 시점할 네. 때 아마 이거 받아서 가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성심껏 굉장히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0: 경기도 즐기고 선물도 받아가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백상배 미주 오픈 골프 대회 언제 있습니까?
2: 다음 달 6월 4일.
0: 6월 4일.
2: 네, 그 미디어 네. 있는 캘리포니아 컨트리 클럽에서
0: 네.
2: 정각 낮 12시에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신청을 하고 계신데
0: 네.
2: 저희가 이제 요번 주 정도 이제 마감 예정이기 때문에
0: 네.
2: 뭐 아직 그 신청 못 하신 분 계시면
0: 네.
2: 좀 서두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한국 분들은 막판에 또 전화하시더라고요.
0: 그렇죠. 그러면 좀 곤란하죠.
2: 에, 저희가 이제 그거를 네. 또 받죠. 주신 분한테 또 안 된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저희가 받으면 또 이게 또 인원수가 또 초과되기 때문에 뭐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가능하시면
0: 네.
2: 그 미리
0: 예, 이번 주 내로 좀 예, 예약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 예, 이렇게 해주시면은 저희가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자, 6월 4일 목요일입니다. 예, 6월 4일 목요일 오후 12시에 예, 캘리포니아 컨트리 클럽에서 골프 대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많이 예약해 주세요. 빨리빨리 예약을 서두르셔야 이거 여러분들 실수하지 않습니다. 예,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번호 어디로 전화를
2: 네,
0: 하면 될까요?
2: 한글보 사업국
0: 네.
2: 그 213
0: 네.
2: 304 3471번
0: 3471
2: 네.
0: 예. 한국일보로 여러분들 예약하시면 되겠습니다. 213-304-3471로 지금 바로 전화해 주세요. 네, 네. 참 예, 우리 한국일보가 주최해서 지금 46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골프 팬들과 참가자들을 위해서 구체적인 이 경기 방식이라든가 또 네, 코스
3: 경기
0: 특징?
3: 방식은 이제
0: 뭐 이런 거 좀 말씀해 주세요.
3: 예, 일반 시합이랑 똑같이
0: 네네.
3: 그로스로 이제 채점 방식을 하는데 이제 여자분들은
0: 네.
3: 우리가 이제 네트 방식으로 채점을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자분들은 진 넘버를 갖고 오셔야 돼요. 그 진 넘버가 뭐냐면 USGA에서
0: 네.
3: 소속된 자기 핸디 공인 핸디캡이 있어요.
0: 그러니까
3: 여자부만 진 넘버를 본사에 제출하셔야지
0: 네.
3: 그 진 넘버 핸디캡에 따라서
0: 네.
3: 저희가 이제 1등, 2등을 이제 가리게 됩니다.
0: 그렇군요. 뭐 경기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쭤본다면 대회 참가 자격이라던가 뭐 이런 것도 있습니까? 어떻게 이
3: 네,
0: 구성이 되는지.
3: 네, 아시다시피 이제 백상배는 이제 미주 오픈이기 때문에
0: 네.
3: 누구나 다 참가를 할 수 있어요. 규정이 없습니다.
0: 챔피언조나 뭐 이렇게 일반조,
3: 네,
0: 시니어.
3: 일반조나 네. 이제 일반부나 시니어부나 네. 이제 골프에 자신 있다.
0: 아하.
3: 그래서 진짜로 아, 내가 이런 시합 같은 그 분위기에 한번 네. 그런 분위기에서 네. 시합을 한번 해보고 싶다.
0: 네.
3: 아, 그런 분들은 이제 참가하시면 좋은데 아시다시피 아마 백상배 미주오픈에 딱 참가하시면 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0: 오, 그렇군요.
3: 시합하는 분위기랑 거의 똑같아요.
0: 오, 진짜. 네. 그렇게.
3: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그 분위기도 그렇고 예. 우리가 시사 그 경기 진행하는 것도 그렇고 또 엄격하고 공정하고 아, 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0: 네.
3: 조금은 자기 자신에 대한 스윙이 확실히 있어야지 실력 발휘를 좀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뭐 아마추어 골퍼부터 실력파 뭐 선수들까지 두루두루 참여하는 대회인 만큼
3: 네.
0: 뭐 경기 로컬 룰이라든가 운영 방식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3: 네.
0: 그러니까 공정성과 재미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골프 대회가 되겠네요. 예.
3: 네.
0: 자, 이번 대회 참가자들에게 이제 프로 골퍼로서 그 주실 수 있는
3: 네.
0: 이 백상배 맞춤형 코스 뭐 공략 팀,
3: 네.
0: 티 이런 공략 팀. 이런 네. 거 있으시면 좀 말씀해 사실 주실까요?
3: 사실 이제 골프는
0: 살짝 공개해 주세요.
3: 네, 골프는 제가 예. 느끼기에는
0: 네.
3: 어제 오늘이 다른 게 골프예요.
0: 아, 그렇군요.
3: 네, 이게 또 예. 분위기에 따라서 다르고.
0: 네.
3: 그러니까 골프의 진정한 실력을 한번 경험해 보시려면
0: 네.
3: 제대로 된 이런 조직에서
0: 네.
3: 한번 그 시합을 하실 때는 어떤 게 제일 중요하면 제일 중요하냐면
0: 네.
3: 이 마인드가.
0: 마인드.
3: 네, 마인드에 따라서 스윙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0: 아,
3: 뭔가 좀 불안하고, 뭔가 좀 자신이 없고, 뭔가 좀 하면 골프 스윙이 안 돼요.
0: 오,
3: 그리고 그렇군요. 내가 왜 이러지? 그러면서 그런 말을 자주 하게 되는 거죠.
0: 네.
3: 그래서 이런 데 백상배 한번 출전하게 되면
0: 네.
3: 본인도 모르게 실력이 조금 늡니다. 왜냐하면 아. 마인드가 한번 리셋이 되기 때문에
0: 아.
3: 아, 내가 이런 마인드로 공략을 해야겠구나, 앞으로.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마인드가 단단해지고 골프 실력도 한층 더 올라가게 됩니다.
0: 와, 멋진 표현 해주셨네요.
3: 네.
0: 오, 많이 배우게 됩니다.
3: 네.
0: 감사합니다.
3: 네.
0: 저 매주 금요일마다 한국일보에서 골프 칼럼을 쓰시는 분이세요.
3: 네.
0: 네,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3: 네.
0: 자, 좀 전에 이 백상배 미주오픈 골프 대회 그 경품 리스트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 골프 대회 좀 짚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날짜하고 그리고 뭐 경품.
2: 네, 네 뭐
0: 다시 한번 짚어주세요.
2: 일단 날짜는 다음 달 6월 4일 목요일이고요.
0: 네.
2: 그
0: 언제까지 이렇게 신청을 하면 될지.
2: 아, 예, 저희가 이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이번
0: 네.
2: 주에 이제 저희가 마감을 해서 이제.
0: 네.
2: 엄격하게 이제 조편성이 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심판위원장님이신 그 저 프로님께서 또 조도 편성 또 보셔야 되고 해서 미리 이제 마감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0: 네.
2: 이번 주 안으로 꼭 연락 주셔서
0: 네.
2: 그 등록해 주시면은 뭐 미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0: 네네.
2: 다 끝난 다음에 전화 주셔서 저희가 또 받을 수도 없고 안 받을 수도 없는 그런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0: 네.
2: 가능하시면 이번 주 안에 그 전화해서 등록하시면 저희가 제가 친절하게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매 해마다 몇 분 정도 참여를 하는 편인가요?
2: 뭐 저희가 이제 뭐 골프는 이제 144명이니까요.
0: 네, 네 144명.
2: 네, 네. 그래서 네. 거의 뭐 매년 성황리에도 저기 그 저희가 치러졌고 올해도
0: 네.
2: 지금 그렇게 지금 순항 중인데
0: 네.
2: 아직은 약간 좀 모자란 것이
0: 아.
2: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아마 다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0: 네.
2: 이번 주 안에 전화 주시면 아마 정말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0: 144명이니까 빨리 서둘르셔야
2: 네,
0: 되겠습니다.
2: 네, 네, 네, 네.
0: 자, 말씀을 듣고 보니까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번 그 백상배 미주 오픈 골프 대회를 많이 기다리시지 않을까 쉽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께 이번 대회에 대한 뭐 바램, 당부, 희망의 메시지 뭐 이런 것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3: 네.
0: 네.
3: 매년 그랬듯이
0: 네.
3: 이제 여기 백승배 참여하시는 분들은
0: 네.
3: 일반 그런 동네나 뭐 어떤 동호회에서 그런 치는 분위기가 아니고
0: 네.
3: 이제 진짜 시합을 한번 경험해 보고 싶다.
0: 아.
3: 그런 자세니까 모든 면에서 그 오시는 분들의 복장도 그렇고 매너도 그렇고
0: 아.
3: 참 훌륭한 분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시합을 더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주시는데 올해도 역시 참 기대가 많이 됩니다.
0: 네. 이제
3: 실력을 또 이제 얼마큼 더 많이 쌓아갖고 또 이제 오시는지
0: 네.
3: 아주 기대가 6월 4일이 아주 지금도 설렙니다.
0: 네, 네. 6월 4일 목요일입니다.
3: 네.
0: 오후 12시 정오에 있습니다. 네. 캘리포니아 컨츄리클럽에서 경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미리미리 예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바로 예약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3: 네.
0: 전화번호 213-304-3471 213-304-3471 번으로 지금 바로 예약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국일보 이 신문의 골프 칼럼을 항상 꾸준히 매주 네. 일주일에 한 번씩
3: 네.
0: 이렇게 써주고 계시는데
3: 네네.
0: 이 골프가 좋은지요? 스포츠 이 골프를 치고자 골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지금은 뭐 프로시지만
3: 네네.
0: 아마추어들에게
3: 네.
0: 좀 권해주고 싶은 그런 말씀 있으시면 좀 해주세요.
3: 골프를 이제 네. 왜 하셔야
0: 네.
3: 되냐?
0: 네.
3: 제일 먼저가 건강 때문에 하셔야 되고
0: 건강을 위해서.
3: 네. 예. 나이 들수록 또 이제 대인 간의 관계가 또 필요한 거고.
0: 대인 관계.
3: 대인 관계.
0: 예.
3: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가 골프를 하면서 자기의 그 자존감이 또 생깁니다.
0: 아, 그렇습니까?
3: 근데 골프하고 나하고 시합이니까.
0: 아,
3: 자존감.
0: 네.
3: 그러면서 자존감을 하면서 자기도 성취감이 생기고.
0: 네.
3: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게 골프는 어제, 오늘, 내일 달라요.
0: 아.
3: 그래서 지루하지가 않아요.
0: 지루하지가 않다.
3: 네. 그러니까 항상 쳐도 항상 재밌는데
0: 예.
3: 골프가 잘 안 되는 운동이에요. 근데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잘 안 되는 거를 즐기셔야 됩니다.
0: 아, 안 되는 좀, 것도 즐기라라는 네. 말씀.
3: 매번 잘 되면
0: 마인드 컨트롤을
3: 네, 필요하겠습니다. 매번 잘 되면 그렇게 별 재미가 없어요.
0: 네.
3: 가끔씩 잘 돼야지.
0: 네. 네.
3: 그래서 골프의 그 메리트가 그런 것 같습니다.
0: 아, 그렇군요.
3: 네.
0: 이 필드에 나가서 그린 필드에 나가서 이렇게 골프 치는 거 보면
3: 네.
0: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기도 하고
3: 네네,
0: 참
3: 맞습니다.
0: 기분 좋거든요.
3: 네네.
0: 골프를 잘 칠 수 있는 방법 같은 거 팁이 있을까요? 뭐 이거는 뭐 필드에 나가서 자주 치는 것밖에는 없을 텐데
3: 네.
0: 그래도 이제
3: 네, 좀 좋은 예. 질문인데요.
0: 네, 말씀해 주세요.
3: 제 골프를 제일 잘 치시려면 네. 제일 먼저 건강해야 돼요.
0: 제일 중요하네요.
3: 운동을 기본 운동을 하셔야 돼요.
0: 예. 네.
3: 뭐 스쿼트라든지
0: 아,
3: 뭐 빨리 걷기라든지 그래서 건강 관리 된 사람이
0: 예.
3: 아무래도 골프에 더 이렇게 잘 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아 네. 정말 예, 올해 펼쳐질 백상배 밀주 오픈 골프 대회 정말 기대가 됩니다.
3: 네.
0: 예, 한인 커뮤니티가 다 함께 웃고 즐기고 최고의 축제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해 봅니다. 자
3: 네.
0: 끝으로 좀 정리를 좀 해주세요 대회. 예.
2: 네 뭐. 예. 저희가 또 역사와 전통이 있는 그 백상배 미주 오픈 이제 다음 달 6월 4일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많은 분들이 이제 나오시려고
0: 네.
2: 열심히 기량 닦으시고 노력하시고 연습하셔갖고 그 많은 분들이 예전에 또 신청을 하셨어요. 지금도
0: 네.
2: 하고 계시고
0: 네.
2: 그러니까 그분들 이제 나오셔서 그 열심히 1년 동안 준비하신 그 기량 마음껏 한번 펼쳐보셔서 뭐 우승도 하시고
0: 네.
2: 또 거기서 잘 되시면 또 더 좋은 데를 또 이제 좀 더 프로로 나가시고 대회도
0: 네.
2: 나가시고 하면 좋을 것 같으니까
0: 멋지네요.
2: 네. 많은 네. 저희 백상배 네. 후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고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저니까 프로님 예. 끝으로
3: 네.
0: 마무리 말씀해 주세요.
3: 아무튼 6월 4일이 기대되고요.
0: 네.
3: 우리 이제 이 코리안 타운에 골퍼들이 실력이 얼마나 많이 늘었는지
0: 네.
3: 참 궁금해지고 기대가 많이 됩니다.
0: 아 네. 그렇군요. 홀인원 하신 분들한테도 상금이 있잖아요. 홀인원.
2: 네. 예. 홀인원은 저희가 좀 특별하게 준비해서 캐시 2만 불을 준비했습니다.
0: 캐시 네. 2만 불.
2: 네, 네,
0: 와.
2: 네.
0: 근데 홀인원이 그렇게 어렵다면서요.
2: 마음을 비우면 될 것 같은데요.
0: 네. 홀인원 하시는 분께는
2: 네,
0: 한 분이죠.
2: 네, 네, 네,
0: 한 분께는 2만 불의 상금이 또 네. 걸려 있습니다.
3: 네, 네,
0: 여러분들
3: 네.
0: 많이 많이 응모하시고 이 백상배 미주 오픈 골프 대회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시면
3: 네.
0: 너무너무 좋을 것 같네요.
3: 네.
0: 자, 지금까지 한국일보 김재승 사업국장님 그리고 전익환 프로님께서 오늘 이 시간 빛내주셨습니다. 백상배 미주 오픈 골프 대회 와 화이팅입니다.
2: 네,
0: 응원합니다.
2: 감사합니다. 네,
0: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예. 수고하셨습니다.
1: 우리 몸에서 영양을 운반하는 기초 단백질로 부족하면 빠른 피로, 몸이 붓는 부종, 근육 저하, 재생 저하 등 다양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NHS 메가알부민, 순도 높은 알부민과 고밀도 녹용, 노스캐롤라이나, 삼증포 산삼을 주성분으로 뛰어난 흡수로 충분한 알부민의 효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알부민의 진심, 메가알부민, 직접 한번 경험해보세요.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334호 213-277-8866 213-277-8866 OTC 환영.
4: 접촉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5: 우와 싸다, 정말 싸다.
4: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5: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4: 진짜 감쪽 같네.
5: 역시 벤트웨이야.
4: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5: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입니다.
6: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7: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6: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7: 제린더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상품 2파.
6: 의류 빅세일 최대 70% 오프.
7: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6: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7: 올림픽 골프니까.
6: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8: 류마티스 관절염,
9: 어깨와 허리 통증,
8: 지긋지긋한 통증은 가라.
9: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8: 진통제 없이
9: 몸속 열과 냉의 균형을 바로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8: 중풍과 치매 예방 산삼 규목단과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까지 구하는 도인 벽사단은 우리 집 가정 상비약입니다.
9: 불치병, 난치병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언제 들어도 좋아요. 예, 이승철이 불러준 My Love 함께 들었습니다. 아, 오늘 월요일이죠, 여러분. 월요일은 9988 건강 코너가 있는 날인데 오늘 준비한 내용이요. 의사가 경고한 얼굴 못생겨지는 음식 1위. 무심코 먹었다가 폭상 들고.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 내용이 어디에 있느냐. 자,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행복한 시니어 생활 이 코너에 있습니다. 건강 코너. 이 대목이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뭘 먹으면 이렇게 폭상 늙는다는 거야? 어떤 음식들이야? 하고서 제가 좀 읽어봤어요. 그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예, 간추린 소식을 좀 전해드려야겠네요. 간추린 소식 후에 요 9988 건강 코너 99세까지 팔팔하게 살자 소개해드릴게요.

라디오 서울 1650 간추린 소식입니다. 시미밸리 남부 지역에서 오늘 오전에 발생한 산불이 빠르게 번지면서

건물 여러 채가 불에 타고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샌디 파이퍼로 명명된 이번 산불은 오전 10시 50분쯤 샌디 에비뉴 인근에서 시작됐고요. 현재까지 최소 10에이커를 태운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재 화재 진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정확한 피해 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종전 협상 기간 이란에 대한 원유 수출 제재를 해제하거나 임시 면제하는 조건에 동의했다고 이란 타스님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이란이 14개 조항으로 된 새 종전안을 중재국 파키스탄을 통해 미국 측에 전달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 식별을 목적으로 납세자 번호 ITIN 발급 체계를 개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ITIN은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받을 수 없는 외국 국적자나 거주자들이 미국 정부에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발급받는 번호로 ITIN을 신청해도 이민 신분을 묻지 않는 점 때문에 상당수 불체자들도 소득세 신고나 은행 계좌 개설, 일부 주의 경우 운전면허 취득 등에 활용해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 단속을 넘어 합법적인 영주권자에 대한 대규모 재심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인들을 비롯한 미국 이민사회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연방국토안보부가 영주권자 재검토 전담 조직까지 신설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 영주권도 더 이상 안전한 신분이 아닐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네소타주에서 발생한 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급식 지원금 사기 사건 수사가 정치권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주의회 의원들이 연방 하원의원 이란 오마르의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소환장 발부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 사건은 팬데믹 기간 동안 저소득층 아동 급식 지원 프로그램인 Feeding Our Future를 통해 연방 자금이 유출된 사건입니다. 이다호주 마운틴 홈 공군기지에서 열린 컴파이터 스카이즈 에어쇼 도중에 미 해군 비행기 두 대가 공중에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해군 태평양 함대 항공부대 대변인 아말레아 우마얌 중령은 사고 당시 두 항공기에 타고 있던 승무원 4명이 모두 비상 탈출에 성공했으며 현재 의료진의 평가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리얼리티 TV 스타 출신 스펜서 프렛의 시장 선거 캠페인이 온라인에서 관심을 끄는 가운데 아내 하이디 몬테그의 짧은 SNS 게시물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몬테그는 최근 X에 단 두 단어 웨이크업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별다른 설명이 없는 짧은 문장이었지만 게시물은 빠르게 확산되면서 수만 건의 반응을 얻었습니다. 1650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오늘의 지금 위에 제가 간추린 소식 골라본 내용들은요.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자세하게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1650.com으로 들어가시면 오늘의 뉴스 탑10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다양한 정보들을 읽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가곡 들어봤습니다. 그네였어요. 세모시 옥색 치마 참 많이 불렀었던 노래입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자 9588 건강 코너입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의사가 경고한 얼굴 못생겨지는 음식 1위, 무심코 먹었다가는 폭삭 늙어요. 이 기사가 엄청나게 진짜 폭삭 늙는다고? 이런 걱정과 우려 속에 제가 읽어봤는데요,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성형외과 전문의가 기고한 내용인데요. 얼굴을 못생겨지게 만들 수 있는 음식들을 소개했습니다. 그 성형외과 전문의 최연남 원장이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얼굴 못생겨지는 음식 탑5를 공개했는데요. 5위로 꼽힌 음식이 뭘까요? 5위. 이거는 이 유혹은 저버릴 수 없는 것 같아요. 라면. 가끔씩 라면 먹고 싶지 않습니까? 저도 라면이 땡길 때는 계란 하나 풀어서 파 많이 넣고, 어떤 때는 건강 생각해서 그 양파도 좀 썰어 넣고 그렇게 끓여 먹기도 하는데요. 5위로 꼽힌 음식이 바로 라면과 짭짤한 과자입니다. 이 짠 음식에는 나트륨이 많아서 얼굴이 항상 붓는다고 그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트륨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체내 수분 배출이 원활하지 않아서 부종이 생길 수 있대요. 몸에 나트륨이 필요 이상으로 쌓이면 이 삼투압 현상으로 세포 안에 수분이 축적되고 이로 인해서 얼굴이 붓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위는 설탕이 많이 들어간 디저트예요. 밥 먹고 나면 좀 달달한 게 땡기기도 하잖아요. 오후 되면 당 떨어져. 이런 생각에 또 달콤한 디저트를 찾게 되는데요. 이 케이크나 그 두쫑쿠 같은 음식은 콜라겐을 손상시켜서 피부 탄력을 떨어뜨린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분을 과하게 섭취하면 콜라겐이 손상돼서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이 생기기 쉬워진다는 거죠. 그리고 피지 분비와 염증 반응이 늘면서 여드름, 아니면은 뭐 피부 트러블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3위, 튀긴 음식. 이건 다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 피지 분비를 늘려서 트러블을 유발하고 피부가 칙칙하게 보인다고 하네요. 튀긴 음식은 체내 활성산소 생성을 늘려서 피부 노화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특히 고온 조리 과정에서 생성되는 최종 당화산물은 과다 섭취할 경우 노화를 촉진하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2위, 햄과 소시지. 가공육이 올랐어요. 이 가공육에는 제조 과정에서 나트륨과 방부제 등이 첨가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이 같은 성분은 체내 염증 반응을 유발해서 노화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가공육 섭취를 줄이고 신선한 육류를 선택하는 한편 콩류나 견과류 등 식물성 단백질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1위는 뭘까요? 1위. 1위 뭘까요, 여러분들? 술이에요, 술. 술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나는 술을 안 마시면 하루가 심심해 하시는 분들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네요. 알코올은 체내에 흡수된 뒤에 피부 보호 성분으로 알려진 글루타치온을 감소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수분을 뺏어서 이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 수 있대요. 그리고 알코올은 신체 수분량을 조절하는 항이뇨 호르몬 분비를 억제해서 소변을 자주 보게 하는데 이 과정에서도 체내 수분이 빠져나가 피부 건조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술 좋아하시는 분들 아셨죠?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술 자주 드시지 마세요. 그리고 막 많이 드시지 말고 그냥 약주 정도로 만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들? 오늘 9988 건강 코너, 99세까지 팔팔하게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요 다섯 가지 음식 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사가 경고한 얼굴 못생겨지는 음식 1위, 알코올이에요, 여러분. 무심코 먹었다가는 폭삭 늙는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요 내용도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읽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1650.com입니다.

곡으로 리처드 마크스 노래 골라봤습니다. Right Here Waiting. 이 노래 들으면서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해피님들 함께여서 행복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편안한 날 되세요. 지금까지 저 고소미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아, 잠시 후에는 고니의 음악다방 이어집니다. 여러분들 많은 애청 바랍니다. I

0: 같은 코스 같은 일정이라도 추억은 차이가 납니다. 고객 만족도 1등 아주 추억.
1: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을 뜬 여행 아주 좋은 아주 추억. 아주
0: 1338-4000
2: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 땐 융자나라.
3: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2: 2138-8500. 2138-8500.
3: 전화만 하면 융자 승인 2차 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2: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3: 융자나라 좋은 나라.
2: 융자라면 콜미.
3: 2138-8500. 2138-8500.
4: 융자 나왔어요.
5: 우와, 빠르네.
6: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7: 네, 어제는 세계 고혈압 연맹이 지정한 세계 고혈압의 날이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루는 공식적으로 지정된 날, 나머지 364일은 우리가 관리하고 예방해야 되는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혈압에 관해서는요. 네, 특별한 증상 없이 혈관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고혈압. 그래서 흔히 침묵의 살인자라고까지 불립니다. 증상 없이 혈관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고혈압. 혈압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는데요. 최근에는 생활습관 관리, 특히 운동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죠. 혈압 수치가 조절되더라도 심혈관 질환 위험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혈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약물 치료는 물론 꾸준한 신체 활동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구를 통해서는 운동의 강도 역시 중요한 변수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조금 숨이 많이 차는 고강도 운동 비율을 별도로 분석해봤더니 고강도 운동 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환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전체 사망 위험 14% 낮았습니다.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수준을 넘어 어느 정도는 숨이 찰 정도의 운동을 병행할 때 심혈관 보호 효과가 더 커질 가능성을 시사한 셈입니다. 단 전문가들은 무리한 운동이 오히려 위험이 될 수 있는 환자도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혈관이 약해져 있는 경우가 많은 고혈압 환자, 그래서 갑작스럽게 강도 높은 운동을 하면 혈압이 급격히 상승할 우려도 있죠. 자, 이에 따라서 걷기 같은 중강도 운동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몸 상태를 조금 조금씩 단련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가벼운 달리기, 인터벌 운동 등으로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방식 권장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운동은 물론이고요.
8: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9: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10: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8: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9: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10: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라디오는 내 친구. 안녕하세요. 라디오는 내 친구를 찾아주신 모든 친구 여러분, 그리고 가족 여러분들, 어김없이 찾아온 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 TK님이 개근상 타셨네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대구의 통계님 안녕하세요. 모두들 반갑습니다. 자, 유난히 월요일이 되면 말이죠, 주말 이틀밖에 안 쉬었는데 굉장히 오래간만에 만났다는 느낌도 들고, 직장을 가도 직장 동료들한테 뭐 주말 사이에 별일 없었냐라는 얘기를 꺼내기도 전에 너무 반가워서 활짝 웃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게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원동력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물론 지금은 맛있는 점심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그래도 날씨는 따사롭고 바람은 살랑살랑 코코스를 헤치는 월요일입니다. 아, 기분 좋죠? 일단 기분 좋게 출발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0: 네, 오늘 라디오는 내 친구 월요일 첫 곡으로 이태원의 고니를 골라봤습니다. 그렇죠. 고니가 이태원 씨가 부르는 고니는 새 이름이고 제 이름도 고니입니다. 같은 고니인데 우리 TK님이 고니 이태원 노래 아니에요. 우리의 고니 고니니 아이고 감사합니다. H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주말들 다 한껏 잘들 보내셨으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5월도 중순이 넘어가고 다음 주면 또 월요일이 메모리얼 데이 연휴라서 그래도 모처럼만에 또 여행 가시는 계획하신 분들 아마 오늘서부터 조금 설레이는 마음이 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또 다른 한 주의 시작입니다. 3시부터 5시까지 저와 함께 같이 나누는 음악 몇 잔들 나누시고 또 이야기들 또 이런 추억으로 가는 시간 여행 우리 라디오는 내 친구에서만 느낄 수 있는 여러분의 특권을 듬뿍 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좋아하시는 노래들 함께 나누는 그런 좋은 시간 가지겠습니다. 자,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와서 매주 월요일이면 여러분 아시죠? 아, 월드컵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드디어 다가온 월드컵. 아, 우리 최세영의 파워스포츠. 어떤 보따리가 있을지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에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서의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S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법정에서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정직함이 중요합니다.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2: 안녕하세요. 지역 사안을 지켜온 검사 아이린 리입니다.
1: 오랜 시간 정의를 실현해온 검사, 법정에서 검증된 후보.
3: 모든 사건에 공정함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1: 신뢰받는 리더, 판사를 위한 준비된 선택. 판사 후보 아이린 리, 오피스 14.
3: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4: 본 광고는 아이린 리, For Judge 2026에서 후원하였으며 FPPC ID 1487620입니다.
5: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6: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 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7: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 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8: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7: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본 파트너 타임 1,2,3
9: 우리 엄마 마더스데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10: 지금이 바로 기회. 보석 쇼핑. 애프터 마더스데이를 노려라.
9: 구베주얼그룹 K블링블링이 5월 21일부터 25일까지 코리아타운 플라자 지하 1층 에리드 광장에서 명품 남양진주와 아코야 진주 목걸이 초대형 보석쇼를 엽니다.
10: 두 줄, 세 줄 등 다양한 진주 목걸이 그리고 랩다이아, 광채가 뛰어난 모이사 나이트까지 무려 2천여 점 특별 전시.
9: 전 품목 최대 80% 파격 세일.
10: 구베주얼그룹이 LA 코리아타운 플라자 광장에서 5월 22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라디오 서울과 함께 공개 방송을 합니다. 마지막 찬스를 만나보세요.
11: Hi, I'm Maria Gobadi, and I'm running for Los Angeles County Superior Court Judge Seat 64.
12: 법정에서는 경험, 정직, 그리고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11: I may not speak Korean, but I will always stand for fairness and justice for everyone.
12: 17년 이상 검사로서 정의를 지켜온 검증된 후보입니다.
11: I respectfully ask for your support. So please, on June 2nd, vote for me, Maria Gobadi, for Judicial Seat 64.
12: 판사 후보 마리아 고바디, 오피스 넘버 64,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13: Paid for by Maria Gobadi for Judge 2026, FPPC ID 1488221.
14: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15: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14: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15: 제린더버그, 말본, 치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상품 2파.
14: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15: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14: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15: 올림픽 골프니까.
14: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0: 네, 여러분들 이 노래만 들어도 어떻게 마음이 좀 흥분되지 않으십니까? 저도 벌써부터 노래만 들어도 가슴이 벌렁벌렁 벌렁벌렁. 자, 최세영 의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아, 오늘 역시 붉은 악마시네요.
1: 입었죠? 빨간 예. 걸로 입었죠?
0: 아, 여러분 뭐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 붉은 악마 기분이 제대로 납니다. 아,
1: 날 이게 축구 끝날 월드컵 끝날 때까지 네. 밤잠 못 자.
0: 아, 저도 6월서부터는 빨간 티 입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네, 공약합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 보따리부터 풀어주시겠습니다.
1: 뭐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오늘 아마 미국 땅에 도착을 했을 거예요.
0: 아, 그렇죠.
1: 소울레시드로 예. 갔을 텐데 네네. 일단 26명의 선수 명단이 발표가 됐어요. 발표가 돼서 네. 뭐 다 알겠지만 네. 그래도 어떻게 뭐가 또
0: 그렇죠.
1: 당첨이라고 이제 선발이 됐나 한번 훑어볼게요.
0: 네네네.
1: 일단 뭐 26명 중에 이제 특징 있는 것만 얘기를 한다면은 크게 보면 유로파 중심 네. 경험 그리고 어느 자리에서도 뛸 수 있는 그런 선수 멀티플레이들을 그렇죠. 위주로 뽑았다.
0: 네네네.
1: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무리 공격이라 그래도 급하면 수비도 할 수
0: 그렇죠.
1: 있고
0: 물론
1: 수비수가 또 공격도 할 수 있는 그런 그렇습니다. 선수 위주로 선발이 됐고요.
0: 네.
1: 공격진은 아무리 봐도 이제 주장 손흥민이 네 번째 월드컵이면서
0: 그렇죠.
1: 전체 팀을 이끌어갈 그런 그 주장으로 이제 네. 예, 플레이어의 강점이 있는 선수고 그다음에 이제 이강인도 이제 유럽스 쌍제르반 같은 그런 팀에서 아주 굉장히 어려운 팀 아니에요.
0: 아, 그렇죠.
1: 거기서 잘 겪었기 때문에
0: 네.
1: 이강인이 드리블이 그렇게 좋아요.
0: 아, 예.
1: 그런 점이 발탁 이유고 황희찬 스피드가 아주 빨라요.
0: 네.
1: 그다음에 조규성 선수가 이 키가 좀 크고
0: 예.
1: 이 저 포스트 플레이에 아주 굉장히 그 좋은 강점이 있는 선수 아니에요.
0: 네, 네.
1: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선발이 됐고 오현규도 역시 활동량이 돋보이는
0: 그렇죠.
1: 그런 위주로 네, 네, 네. 뽑았다. 그렇게 이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들필드로 내려가서요. 핵심 황인범이고요. 핵심에는 이재성, 활동량 많은 선수 양현준, 네. 이동경 등이 중원을 책임지고
0: 네.
1: 공격진의 연결을 과연 얼만큼 빠르게 잘해주는지
0: 그렇죠.
1: 이것도 참 중요하죠.
0: 네,
1: 아무리
0: 네.
1: 중원이 잘해도 공격진이 공격 못하면 안 되는데
0: 그렇죠.
1: 공격진에서는 잘 받아먹어야 되고 중원에서 잘 리드를 해줘야 된다.
0: 그렇죠.
1: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수비진에서 공을 잡아서 중원에 연결해서 중원에서 공격진에 연결하는 그런 3단계가 잘 이루어지는 선수로 위주로 했다. 그래서 중원도 굉장히 중요해요.
0: 그렇죠.
1: 미드필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0: 네네네.
1: 있죠. 그래서 얼만큼 빠르고 정확하게 연결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고요. 수비진에는 이제 아무래도 김민재 얘기 안 할 수 없잖아요.
0: 아, 그럼요.
1: 기둥이에요. 그리고
0: 예예.
1: 볼, 이제 공중볼 장악이 뛰어나고 김민재 선수는요. 그리고 설영우는 좌우 풀백을 다 소화 가능해요.
0: 그렇죠.
1: 왼발, 오른발 다 쓸 수 있다는 얘기죠.
0: 네네네.
1: 그리고 김문환 선수, 그다음에 이번에 깜짝 선발된 신예 전북 출신의 이기혁.
0: 아, 요사이 K리그에서 아주 네. 활활 나른다고.
1: 요게 그대로 끌고 가야 되는데
0: 네, 예.
1: 아, 참 걱정이에요.
0: 예.
1: 아무튼 수비에는 모든 자리에서 가능한 풀백으로 다 알려진 선수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홍명보 감독이 3백 시스템을 갖고 있잖아요.
0: 네네.
1: 제가 자세히 뭐 여기서 길게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3백이라는 게 경우에 따라서는 또 하나가 백업을 해줘갖고 4백도 4백. 되더라고요.
0: 아, 아, 그렇죠.
1: 3, 4, 3, 뭐 꼭 4-3-3이라는 건 아니다 하는 이야기죠. 4-3-4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굉장히 모든 자리에 가능한 풀백으로 알려졌어요. 이렇게 해서 됐고 그다음에 골키퍼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골키퍼에는 뭐 반사신경이 뛰어난 조현우. 이 친구가 걱정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체격이 그렇게 좀 몸싸움에서 좀 능하지 않잖아요.
0: 네네.
1: 근데 사실 골키퍼 차징들도 허거든요.
0: 네.
1: 그래갖고 이 공격수들이요 얘기 들어보니까 일부러 골키퍼 가서 한번 이렇게
0: 부딪혀서
1: 네, 그렇게 해서 한번 겁을 주는
0: 겁을 주는 건데
1: 그래서 저는 이 생각도 해봤어. 야, 골키퍼는 럭비 선수 중에서 하나가 떠오르면 좋겠다.
0: 그래서 제가 사실은 골키퍼에도 관심이 많은데,
1: 네.
0: 김승구냐, 조현우냐인데, 조현우가 어쨌든 지난 월드컵에서는 활약을 많이 했는데,
1: 그렇죠.
0: 또 해설위원들의 시각은 김승규가 땅볼에 능하고,
1: 네.
0: 조현우는 공중볼에 능하는데, 땅볼은 좀 약하다. 뭐 이런 뭐 판단도
1: 있어요. 조현우는 공격, 공중,
0: 예. 예, 예.
1: 그 다음에 김승규는 땅볼.
0: 네네네.
1: 근데 그게 결국은 이게 순발력이에요.
0: 그렇죠. 순발력.
1: 골키퍼는 순발력이 꼭 필요하고.
0: 그렇죠.
1: 저도 군대 있을 때 골키퍼만 봤거든요.
0: 아, 그러셨어요?
1: 왜냐면 럭비 선수 경기가 없으니까 골키퍼 보고 딱 있으면은 공들 내 앞에서 점프 못해.
0: 그렇죠.
1: 받아버리니까. 농담이고요. 그리고 이제 송범근 선수라는 게
0: 네,
1: 선수가 이 골키퍼로 다 발탁이 됐어요.
0: 네네.
1: 깜짝 발탁이죠.
0: 네네.
1: 이렇게 해서 이제 26명이 조금 전에 도착해서
0: 네.
1: 솔렉시리도 가고 있겠죠. 예, 아마 도착했을 거예요.
0: 그럼요.
1: 가까우니까.
0: 예, 예.
1: 그래서 우리의 이제 모든 그런 국민들은 또 특히 그 재외 동포들은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렇기 때문에 여느 어떤 월드컵보다 훨씬 더 관심이 높고 깊은 것이 바로 이 금년 2026년 월드컵 같아요.
0: 그리고 이제 세계 나라 팀들이 다 올 자기 팀에서 스톱을 하고 이제는 자국으로 돌아가서 월드컵 준비를 하는 거죠.
1: 거의 다 월드컵
0: 거의 다 시기적으로
1: 예, 그렇죠. 그렇게 되는
0: 자국으로
1: 거죠.
0: 돌아가는 거죠.
1: 예, 그러니까 이 금년도는 축구의 어떤 축제의 해다 이렇게 볼 수
0: 그렇죠.
1: 있을 거예요. 그게 한 달간 계속될 텐데 아 대한민국 어떻게 봐요? 다시 돌직구로 한번
0: 달려. 저는 체코 2대0으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1: 체코 2대0.
0: 예.
1: 그다음 멕시코하고 비기고
0: 멕시코는 1대1.
1: 1대1.
0: 예.
1: 그다음에
0: 아프리카는 1대0 정도.
1: 사우스 아프리카 예. 1대0. 예. 나하고 똑같아.
0: 예. 저도 그 정도.
1: 사우스 아프리카는 2대0으로 봤어.
0: 아,
1: 그 차이였어.
0: 네, 네, 네.
1: Anyway 우리는 2승 1무로 월드컵 32강 간다.
0: 자, 여러분들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서부터 이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와 체코 6월 11일 날 경기에서 지는 건 안 되고 이기는 것만 점수를 예상해서 맞히신 분은 제가 꼭 기입해놨다가 결과 이후에 준비된 선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게시판에 또는 카타오코에 한국 대 체코 예상 점수를 올려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끝날 때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네.
1: 그래서 이제 대표팀 특징을 좀 보니까
0: 네네.
1: 저 전체적으로 이렇게 대표팀에 어떤 선수가 뽑혔나 특징을 보니까 유럽파하고 해외 리그 유경험자를 많이 뽑았어요.
0: 아,
1: 아무래도
0: 그렇죠.
1: 이 월드컵은 국내 경기가 아니기 때문에
0: 경험이 중요하죠.
1: 그러면 네. 그런 걸 좀 위주로 했고요.
0: 네.
1: 그다음에 많이 뛸 수 있는 활동량이 좋은 선수.
0: 예, 예.
1: 왜 그러냐면요. 이게 고지대잖아요.
0: 그렇죠.
1: 활동량이 아무래도 늘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공이 떨어지는 위치를 잘 판단을 못 한대요. 이게 동그란 공이기 때문에 어디로 튈지 감을 잡아야
0: 그렇죠.
1: 되는데
0: 네네.
1: 엉뚱한 데 떨어지고 그런데요.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좋은 선수로 뽑아졌고요. 그리고 특히 여러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선수 중심으로 선발이 됐다 하는 얘기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지대 환경을 고려해서 체력, 적응력도 상당히 중요하게 봤다고요.
0: 아.
1: 그리고 제가 들어오기 전에 잠깐 그 유튜브 아저 기사를 보니까 홍명보 감독이 그 고지대 적응 전문가들 세 명한테
0: 아.
1: 많은 조언을 받았대요.
0: 아, 그랬군요.
1: 그래서 뭐 아마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한두 명 정도는 잘 지내서 따라오지 않았을까
0: 뭐 네,
1: 그런 생각도 들어요.
0: 아마도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홍명보 네. 자신도 뭐 눈이 있으니까 자기에 대한 어떤 거 뭐 좀 반대 세력
1: 예, 예.
0: 그런 거 왜 안 보겠어요.
1: 그러면.
0: 근데 아마 내심 이번에 제가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라고
1: 그렇죠.
0: 내심 그럴 거예요 아마.
1: 아니 오기가 생기잖아요.
0: 아, 그럼요.
1: 그러니까 그래 알았어 내가 이번에 뭔가를 보여줄게.
0: 그렇죠.
1: 속으론 그런데 그 얘기를 못 하는 것뿐이죠.
0: 그 얘기까지 했다가는 큰일 나죠.
1: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박문성희 같은 친구는 홍명보가 아는 재미로다가 유튜버잖아요.
0: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아유. 이제 우리가 예상대로 이겨서 32강 올라가고 16강 올라가고 이런 결과가 되면 그런 사람들은 좀 조용해지지 않을까.
1: 그렇지. 다음부터는 이제 유튜브 끝나는 거야.
0: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1: 전 그렇죠. 그랬으면 좋겠어요.
0: 네네.
1: 그래서 하여튼 홍명보 감독도 나름대로 뭔가 달라진 걸 보여주겠다 했으니까 분명히 이번에 뭐 32강은 간다고 꼭 확신을.
0: 아니, 대한민국 사람이 그것도 월드컵 4강에 진출했던 축구 선수가 네. 그냥 있겠어요?
1: 맞아요.
0: 그렇진 않잖아요.
1: 공밥 먹은 거 아니에요.
0: 그럼요.
1: 더군다나 그때 2002년도에는 홍명보가 주장이었다고요.
0: 그럼요.
1: 그렇기 때문에
0: 네.
1: 좋은 그 감독 얘기를 좀 해야 되는 게
0: 네.
1: 홍명보 감독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변수를 기회로 바꾸겠다는
0: 네,
1: 그런
0: 네.
1: 각오를 보여줬어요.
0: 네,
1: 그러니까
0: 네.
1: 니네 아무리 떠들어도 난 각오하겠다 이런
0: 그렇죠.
1: 얘기고
0: 네, 네.
1: 아무튼 국민의 기대에 어울려하는 좋은 성과를 기대를 하겠고요.
0: 네.
1: 이번 대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차 없이 응원할 수 있는 곳에서 열리기 때문에 재미동포들은
0: 아마
1: 특히
0: 우리가 역대 이래로 이렇게 좋은 시간에 월드컵을 보는 일은 아마도
1: 처음이죠.
0: 앞으로 쉽지 않을 거예요.
1: 우리 생애에는 이게
0: 마지막일 거예요.
1: 마지막인 것 같아. 그래서 아무튼 힘찬 응원에 필요할 것 같고요.
0: 네.
1: 첫 경기 상대 체코는 지난주에 팀에 대해서 알려드렸고
0: 네네.
1: 다음 주에는 뭐 딴 스포츠 얘기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0: 네네.
1: 다음 주에는 가장 부담스러운 멕시코에 대해서
0: 네네.
1: 알아보도록 하고요.
0: 네네.
1: 야구로 일단 넘어가야 될 것
0: 예, 예.
1: 같아요. 자 야구 얘기하면 또 할 얘기가 좀 많은 게
0: 그러니까.
1: 우리가 그 물가에 대해 내놓은 어린이 같다고 김혜성 선수 네네. 많이 얘기를 하는데 김혜성 선수가 어제 3타수 2안타
0: 잘 쳤죠.
1: 1득점 2타점 이렇게 올렸잖아요. 그렇다 맞습니다. 하여튼 타점까지 올리는데 득점 둘에다가 타점 한 개. 그 선전하면서 팀의 승리에 도움이 됐는데
0: 네.
1: 이게 선수 생활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르겠지만은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해서 우리 작은 그런 팀에서는 내가 주전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저 자기의 라이벌이라고 그러죠. 팀 내 그렇죠. 라이벌이 있잖아요.
0: 네네네.
1: 제가 잘 못해야지.
0: 그렇죠.
1: 그 속으로 저거 좀 부상 좀 당해라 이런 네. 얘기도 할 수 있어요.
0: 그렇죠.
1: 아무튼 근데 일단은 그 20 로스터에 들어가 있으니까 일단 김혜성 선수가 어제 경기에서 3타수 2안타 득점 2개 타점 1개로
0: 네네.
1: 팀의 승리에 도움이 됐습니다.
0: 네네.
1: 그리고 부진했던 사사키 투수가 7이닝 동안에 점수 하나만 내줬어요.
0: 네네.
1: 그래서 자신감이 생기는데 사사키에 대한 걸 좀 알아보니까 연봉이 나는 그 친구도 많이 받고 왔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규정에 묶여 있어갖고
0: 아.
1: 24살밖에 안 되기 때문에 76만 불 받았더라고요.
0: 아이고.
1: 그래갖고 3년 계약했어요. 근데 이게 지나야만.
0: 그렇지, 이제.
1: 이제 또. 제재로. 그러니까 예. 진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데다가 또 24살 이 친구가 어린 나이인데 장관 더 빨리 갔더라고요. 그래서 오타니하고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결혼을 했는데 이 어린 선수가 아, 저는 오타니 선수의 그 구위라든가 이런 거 구력이라든가 이런 네. 힘은 좀 이해가 가는데 가슴이 약한 것 같아. 가슴이 약해서
0: 네.
1: 한 방 맞고 나면 얼굴색이 변하는 게 TV에 보여요. 그래서 사사키 선수도 좀 잘해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사키 야마모토 오타니에서 전부 일본 선수.
0: 그렇죠.
1: 그래서 혹시 로버트 감독이 데뷔드 로버트 감독이 태생이 일본 오키나와인가 뭐 그런 것도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네네네. 생각도 드는데 뭐 그런 건 아니겠죠. 그래서 아무튼. 일단 자신감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아스사키는.
0: 네. 네.
1: 그래서 다저스가 그 프리웨이 시즌, 프리웨이 시리즈죠. 그럼 프리웨이 시리즈가 뭐야 그러신 분이 계실지 몰라도 우리가 구경도 차 타고 갈 수 있는 위치고 또 선수들도 비행기로 안 가고 버스로 이동을 하잖아요.
0: 네, 네,
1: 그래서
0: 네.
1: 프리웨이 시즌이라고 그래요. 그럼 매츠하고 뉴욕 양키스하고 그러면 어떻게 당길 것 같아요? 그걸 뭐라고 부를 것 같아요?
0: 글쎄요.
1: 그거는 이제 서브웨이 시리즈라고 그래요.
0: 서브웨이 시리즈.
1: 저도 매치 구경하러 갈 때 지하철 타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양키스 팬들이 지하철 타고 매치에 가서 응원하고 매치 응원단들이 지하철 타고 양키스에 가서 응원한다 그래서 서브웨이 시리즈라고 그러는데 아무튼 다저스는 프리웨이 시리즈에서 3전 전승을 했습니다. 그것도 2차 전승에서 15점이 나오면서 예, 무지막지하게 예, 패대기를 예, 쳤습니다.
0: 예, 예.
1: 그래서 아무튼 김혜성 선수는 당장은 살아남을 것 같다는 생각 이대로
0: 예.
1: 좀 가고 조금 더 빠른 발을 이용한 그런 어떤
0: 그렇죠.
1: 안타가 나왔으면
0: 네네.
1: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리고 이제 또 굉장히 다저로서 야구팬으로서 고무적인 거는 오타니가 조금 타석에서 부진했잖아요.
0: 예, 예.
1: 투수로서는 괜찮았는데 근데 오타니가 5타수에서 3안타 2타점 등을 올리면서요. 부활의 조짐을 보였어요.
0: 예, 예.
1: 그리고 더드까지 가는 그 장타를 때리고서는 그 얼굴 표정이
0: 예, 예.
1: 그 뭐랄까 봤지? 뭐 하는 예, 그런 걸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오타니도 살아나야
0: 예.
1: 그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너무 오타니에 대한 의지가 많다 했는데 오타니 선수가 이대로 홈런 너무 의식하지 말고
0: 그렇죠.
1: 이제 많이 해봤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제자리에서 점수 내는 그런 위주로 가면 좋겠다는 네,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저스가 지금 서부지구 1위인데 지금 샌디에고 반게임 차이에요.
0: 예.
1: 그러니까 29승 18패인데 샌디에고가 28승 18패예요.
0: 아.
1: 그래서 반게임 차이기 때문에 오늘입니다.
0: 오늘부터
1: 3년 전이
0: 이게 아주 또 빅 매치가 되지 않을까.
1: 예전에 보셨어요? 그 친구 생각 안 나는데 그 치구서는 배트 플레이 막 집어던지고 가고 예. 오타니가 또 감정이 나니까 예. 또 그런 정도로 다 선수들끼리의 감정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경기일수록 부상 조심해야 돼요.
0: 그렇죠.
1: 감정적인 거 하나 나올 수 있거든요.
0: 예, 예.
1: 그래서 아무튼 오늘 샌디에고 3연전이 다저스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네. 경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0: 네, 그렇군요.
1: 자 이렇게 이제 축구 얘기 재밌는 얘기 좋은 얘기 했고 다저스 신나는 얘기를 했는데
0: 네.
1: 축구 김새는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0: 아 예.
1: 축구 김새는 얘기. 일단 LAFC가 작년에 손흥민이 오면서 막 분위기 떴잖아요.
0: 네네네.
1: 그리고 시즌 초반에 방방 떴잖아요. 그러다가 요즘 4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요.
1: 근데다가 어제 그 내슈빌이라는 그런 조그만 그 음악의 고향인데 내슈빌이라는 도시도 한번 가봤어요. 근데 예, 진짜 예. 볼 건 없고 작은 도시인데 내슈빌 팀한테도 깨졌어요.
0: 아, 그러니까요.
1: 3-2로. 근데 손흥민은 아홉 번째 도움을 기록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갖고 지금 현재 전체를 보니까 14경기에서요 6승 3무 5패예요.
0: 아.
1: 이건 LAFC. 그래서 지금 LAFC에 대한 관심이 지금 솔직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여자들도 모이면 야 손흥민 나오는 경기 한번 가봐야 돼 막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손흥민 얘기도 쏙 들어가 버렸어요.
0: 와.
1: 근데 물론 손흥민도 월드컵을 의식을 해서 몸조심을 했겠지만
0: 그렇죠.
1: 아무튼 내쉬비런테도 질 정도라면은 최하위인데 그 팀이 네. 이건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바로 마르코 도스 산토스 감독 캐나다하고 포르투갈계인데
0: 네.
1: 이 감독의 경질설이 나오고 있어요.
0: 아.
1: 근데 제가 봐도 이 감독이 선수를 제대로 기용을 못 써먹어.
0: 뭐 그 판을 잘 못 짜는 거
1: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갑자기 자기 마음대로 변화를 주고 싶은데 하루아침에 변화가 됩니까?
0: 그렇죠.
1: 우리도 3백 적응하는데 상당히 오래 걸렸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손흥민은 골을 넣는 선수인데 골을 넣고 물론 어시스트도 하지만은 골을 넣고 골을 만드는 선수인데 만들어주는 그런 중원에다 갖다 처박아놨단 말이에요.
0: 그렇죠.
1: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걸 이 저 산토스 감독은 뭐 퇴출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구단도 굉장히 심각한 고민에 빠진 것 같고
0: 네.
1: 선수들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은 김빠진 경기가 될 수밖에 뭐
0: 그럴
1: 없어요.
0: 그럴 수도 있죠. 예.
1: 네, 그래서 4연패 늪에 빠졌고요. 손흥민은 일단 대표팀으로 합류를 하겠죠.
0: 그렇죠.
1: 그러니까 당분간은 손흥민 선수가 뛰는 모습 이제 월드컵에서는 볼 수가 있죠.
0: 네네.
1: 그리고 이제 서브 컨퍼런스 아 이게 뭐 중위권으로 7위권으로 내려앉았어요. LAFC가 그리고 시즌 초반 무실점 공격력 손흥민 보안과 조합 이걸 갖다가 강팀으로 만들었는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든 보면 좀 판을 다시 짜다 보니까
0: 네, 네.
1: 이런 안 좋은 그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0: 네.
1: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다저스 잘하고 있고
0: 네.
1: 그다음에 축구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0: 그렇죠. 네.
1: 우리가 얼만큼 열심히 뜨겁게 응원하는 것도 중요하고 권희 씨는 어디서 볼 예정이에요?
0: 아직 정해지 않았어요.
1: 하도 여러 군데서 하니까.
0: 아, 뭐 여러 군데 하니까 어쨌든 사람이 많은 데서 뭉쳐서 볼 것만은 사실이에요.
1: 그거 집에서 혼자 보면은 세상에
0: 아, 축구는 절대 그렇게, 특히나 월드컵은 그렇게 보면 안 돼요.
1: 제가 옛날에 이제 여담상 말씀을 드렸는데 홍수환이 카라스키학 7전, 4전, 3전, 4전 오기 할 때 그때 혼자 집에 아파트에서 봤거든요.
0: 어...
1: 세상에 세상에 에이 끌까 하다가 에이 이거 케어 될 거 하다가 그거 혼자 봤는데 혼자서 어... 미쳐 날뛰는데 어... 되게 재미없더라고. 옆집에서 그러니까 뭐 사고 났는 줄 알고 띵동 그러더라고.
0: 네, 네.
1: 그러니까 축구나 이 모든 스포츠는 뭉쳐서 똘똘 뭉쳐서 봐야 돼요.
0: 아 그럼요. 무조건 뭉쳐서 봐야죠. 이유 없이.
1: 그리고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제가 산에서 점심을 먹고 왔잖아요.
0: 네네네.
1: 그 산에서 두 가지 메뉴를 새로 했더라고요.
0: 오, 그래요? 뭐를요?
1: 굉장히 그 높은 가격에 한정식이 2인 이상만 받아요. 예약제 점심.
0: 네.
1: 그러는데 열몇 가지 반찬이 나오는데 말이 반찬이지 그건 진짜 최고의 요리예요.
0: 오.
1: 미쉐린 그것도 도전을 해보겠다 할 정도로 그 대머리 사장이 오. 각오가 심한데 그래서 제가 그 지난주간지 초대받아서 한번 같이 먹어봤는데 정말 음식을 예술같이 했더라고요.
0: 어, 예.
1: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 저 강된장 이거요. 강된장 비빔밥이
0: 어.
1: 건강 생각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가서 드셔도 돼요. 이건 20불 때니까 식품을
0: 예, 예.
1: 얼마가밖에 안 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요리를 주시는 산식당에서 제공을 해주셔서
0: 아, 예.
1: 항상 대머리 사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0: 아, 그렇죠. 네. 네, 너무 감사하죠.
1: 그래서 아무튼 다음 주에는 이제 멕시코의 전력. 근데 뭐 박문성이가 어제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멕시코는 절대 못 이긴다.
0: 아.
1: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무지간.
0: 그런데 뭐 그건 다 이제 낭설로 비교하고
1: 네.
0: 우리는 나름대로 특히나 뭐 유럽 쪽이나 제가 체코를 2-0으로 예상하는 거는 체코가 유럽이기 때문이에요.
1: 그렇죠.
0: 우리나라가 유럽엔 강해요.
1: 그렇죠.
0: 아프리카는 모르겠어요. 개인기가 워낙 뛰어났는데.
1: 근데 거기는 일단은 조금 제쳐놓고 중요한 게 체코 그다음에 멕시코 아니에요. 근데 체코 우리나라 팀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아주 좋은 지적이에요. 이제 남미 애들한테 좀 약해.
0: 에.
1: 근데 유럽한테 강해요.
0: 강해요.
1: 왜냐면 유럽 축구 약간 뻥차 축구거든요.
0: 뭐 스타일이 우리가 유럽식을 많이 전수 받아서 그런지 네. 비슷해서 그런지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인상이 남는 게 김민재 선수가 인터뷰하면서 저희는요 혼자 가서 안 되면 둘 셋이 가서 막아야만 돼요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옛날 히딩크의 철학이기도 하고 히딩크의 축구 철학이 혼자서는 안 되니까 둘, 셋 막기 위해서 짧은 왕복 달리기 훈련을 시켜서 체력을 비축시켰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옛날부터는 100m를 11초에 뛰면 왕이다 그랬는데
1: 그렇죠.
0: 히딩크가 그걸 깼어요. 축구는 100m가 필요한 게 아니다.
1: 50m가
0: 필요하지. 그렇죠. 20m가 필요하지.
1: 순발력이 필요한 거예요.
0: 그래서 맞아요. 이천수가 그 왔다 갔다 그거 체력 훈련 자기 죽는 줄 알았대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뛰어서
1: 그거 안 해본 사람 이해 못하죠.
0: 그래서 월드컵에서 히딩크가 혼자 있으면 둘 셋이 맞고 체력으로 맞아요. 그게 우리 전술이었는데.
1: 네. 그러니까 이건 뭐 거의 해설위원 수준으로 다 말씀하십니다.
0: 아니
1: 좋은 얘기예요.
0: 그게 오래 전에 네. 박종환이 벌떼 축구라고 있었잖아요. 그게 그거의 원조가 벌떼 같이 우르르 몰려가는 거.
1: 멕시코 가서 3위했잖아요.
0: 그러니까 박종환 씨가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 당시에.
1: 맞아요. 맞아요.
0: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개인기가 모자르면 그렇게 해서라도 막을 수 있는 게 축구더라고요, 보니까.
1: 간단한 얘기 하나 할게요.
0: 네.
1: 제가 고2 때, 아, 고1 때구나. 고1 때, 우리 제, 팀 명까지 말씀드릴 수 있고, 선수 생활할 때, 우리가 중하위였어요.
0: 아, 예.
1: 그리고 코치가 바뀌었는데,
0: 예.
1: 그분이 오자마자 아무것도 안 시키고, 운동장 뺑뺑이 도는 것만 60바퀴씩 돌려요.
0: 네.
1: 생각을 해요. 400m 짜리를, 운동장을 60바퀴를 돌고 운동을 해요.
0: 그러니까요.
1: 말이 돼요. 미쳤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근데 그게 결국은 먹혀들어가는 게 그러고 나서 한 달 후에 우리가 딱 나가는데 저 팀한테는 우리가 안 돼 하는데 이기더라고요.
0: 아...
1: 그게 체력이에요.
0: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안심이 되는 게 김민재가 센터에 있기 때문에
1: 네.
0: 그런 이론을 가지고 옆에 친구들과 조합을 한다면 그렇게 허무하게 골을 먹는 일은 없지 않겠나.
1: 희망이죠. 희망인데
0: 나름대로 그렇게 돼야지. 제가 보고 있습니다.
1: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0: 네.
1: 공감을 하고 하여튼 체력은 국력이고
0: 네.
1: 하여튼 뭐 만반의 준비 갖추고 이제 미국에 도착을 했으니까
0: 네.
1: 여기서 2주 하면서 연습 경기 두 번 해요.
0: 그러니까 다치지 않게
1: 그렇죠.
0: 몸 좀 잘 마스크 쓰는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1: 맞아요.
0: 네.
1: 그렇게 해서 아무튼 이제 월드컵 때 우리가 더 뜨거운
0: 네.
1: 그런 응원을 하도록 여러분과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0: 네. 오늘도 이렇게 보따리 풀어주셔서 감사하시고
1: 감사합니다.
0: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장벽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3: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4: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5: 건강하세요.
3: 센터 메디컬 그룹
6: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7: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6: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0: 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1: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0: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2: 타이어. 방금 청구서들 납부했는데 또 다 올랐어.
3: 갈수록 감당하기 힘들어지네. 요즘은 사업 운영하기가 점점 더 부담이야.
2: 우린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자꾸 뒤처지는 기분이 들어. 정말 답답해. 뭔가 대책을 세워야지.
3: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변화를 위한 선택을 해야 해. 나는 주지사 후보로 톰스타이어에게 투표할 거야. 톰스타이어는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자리에서 물러나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서민을 상대로 이익을 챙기는 대기업의 횡포에 맞서 싸워왔어. 이제는 주거비와 공과금, 생활비 등 각종 물가를 낮추는 데 집중하고 있어. 톰스타이어라면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
2: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인물이네.
3: 그래서 우리는 주지사 후보 톰스타이어에게 투표해야 해.
4: 베틀리 전 가조에게 감사관을 비롯해 존경하고 신뢰하는 지도자들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광고는 스타이어 2026 주지사 선거 캠프에서 지불했습니다.
5: 류마티스 관절염,
0: 어깨와 허리 통증,
5: 지긋지긋한 통증은 가라.
0: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5: 진통제 없이
0: 몸속 열과 냉의 균형을 바로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5: 중풍과 치매 예방 산삼 금옥단과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까지 구하는 도인 벽사단은 우리 집 가정 상비약입니다.
0: 불치병, 난치병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6: 토요타가 전기차를 만들 때 우리는 백지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에서 시작합니다. 2026년형 비지는 토요타의 검증된 엔지니어링을 전기차에 담아냈습니다. 인상적인 주행거리, 직관적인 기술, 그리고 토요타의 신뢰성까지. 비지는 수십 년 경험의 축적 위에 미래를 위한 새로운 상상력을 더했습니다. 비지는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7: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8: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드립니다.
7: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8: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7: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8: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9: 네, 티켓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포지션입니다. I love you.

0: 네, 우리 티키님의 신청곡 포지션의 I Love You 함께 하셨습니다. 자, 라디오는 내 친구 1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1: 저압력 냄비로 폭풍 인기몰이를 했던 알텐바흐, 이번엔 프라이팬입니다.
2: 독일 110년 전통 기술력으로 완성된 알텐바흐 프라이팬과 웍 김수전기 있고
1: 포스코 스테인리스와 티타늄 코팅으로 더 강하고 더 오래 더 건강하게
2: 20cm, 28cm 프라이팬부터 웍 프리미엄 세트까지 $30대부터 다양한 구성 지금 김수전기에서 만나보세요.
1: 건강한 주방, 맛있는 음식, 행복한 하루 김수정기가 함께합니다. 김수정기
3: 1등 회사 삼호관광 2026년 크루즈 세일.
4: 인기 휴양지 서지 중해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항공 포함 2,799불.
3: 북아프리카 크루즈 항공 포함 2,799불. 8개국 북유럽 크루즈 항공 포함 4,899불.
4: 동지 중해 항공 포함 3,999불. 아이슬란드,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크루즈 항공 포함 3,599불.
3: 프린세스로 떠나는 알래스카 크루즈 1,599불. 로얀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4: 3호 가이드와 함께 얼리버드 세일합니다.
3: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213-427-5500 427-5500.
5: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6: Korean Air.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7: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6: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7: 정갈한 전통안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6: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8: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9: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8: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9: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10: 뉴스가 강한 라디오 서울. 송봉우, 유지승, 오수연.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아침 뉴스는 라디오 서울과 함께.
11: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12: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11: 유지승의 모닝 뉴스.
13: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11: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14: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11: 여러분의 새 하루를 열어드리는 빠르고 정확한 뉴스. 라디오 서울 뉴스. 전미주 한국일보 네트워크를 연결해 전해드리는 와이드 뉴스.
10: 매일 아침 6시 오수연 앵커가 진행하는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시사, 뉴스, 교양을 깊고 따뜻하게 전하는 뉴스와 함께 시니어를 위한 건강정보와 생활정보까지 뉴스 전문 앵커 오수연 앵커가 귀에 쏙쏙 들어오게 전해드립니다.
11: 유지승의 모닝 뉴스.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라디오 서울 뉴스룸과 한국일보 전 미주지사와 함께 제작, 방송하는 힘있는 뉴스, 파워뉴스를 에너지 넘치는 유지승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10: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LA 레전드 뉴스 앵커 송봉우가 진행하는 스토리 뉴스. 스토리가 있는 뉴스를 쉽게 스토리로 풀어드리는 뉴스. 깊이 있는 스토리 뉴스.
11: 라디오 서울은 미주 한국일보 뉴스 네트워크와 연계하여 미주 한인사회의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뉴스를 전해드리는 진정한 뉴스 전문 라디오 채널입니다.
10: 지금 바로 라디오 서울을 켜세요.
11: AM 1650 라디오 서울 1650.com.
15: 홈쇼핑월드 신터브리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99, 직화짜장면 4불99, 서산 어리굴젓 9불99, 새우 6접 9불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99, 알부민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월드. 홈쇼핑월드.

0: 네,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쯤이면 여러분들 웬만하면 점심 식사는 다 끝내시고 소화되는 단계고, 간혹 늦는 분들이 뭐 차 안에서 김밥 한 줄, 매 햄버거 한 개, 그야말로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른다는 그런 말이 어울릴 정도로 바쁘신 분들, 특히 출장이 잦으신 분들은 굉장히 점심을 건너뛸 때가 많은 것 같은데, 아, 조금 이른 저녁을 드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이런 욕심도 많이 부려보게 됩니다. 자, 전하는 말씀 듣고 일부 마무리하고 계속해서 여러분이 신청해 주신 곡들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일부는요,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만사증권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리타 레몬 로펌, 하루하루에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가 늘 곁에 계십니다.
1: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2: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0: 같은 일정이라도 추억은 차이가 납니다. 고객 만족도 1등 아주 투어.
1: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을 띈 여행 아주 좋은 아주 투어. 아주 좋은
0: 1338-4000.
2: 일상도 여행도 파워풀하게 토요타의 전동화 라인업이라면 모두 가능합니다. 프리우스 또는 RAV4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매일의 주행은 전기모드로, 장거리 여행은 하이브리드 엔진으로 유연하게 주행할 수 있죠. 또는 세련되고 미래적인 전기차 BZ4X를 경험해보세요. 자주 멈출 필요 없이 더욱 자유로운 스마트 드라이빙. 당신이 가는 곳 그 어디든 길이 됩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3: 집 세계 일주, 페라리까지 모두 차지하세요. 아리스토크랙 게이밍의 모노플레이 빅보드 벅스 썸머신 세계 최초 공개를 기념하여 야마바가 행운의 주인공 단 한 명에게 160만불의 드림 패키지를 드립니다. 클럽 사라너 멤버라면 누구나 매일 터지는 즉석 경품과 5월 29일 결승 진출 기회를 잡으세요.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모노플리는 해스브로의 상표이며 해스브로는 본 프로모션의 후원사가 아닙니다.
4: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5: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4: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5: 제린 더 버그, 말본, 치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상품 2파.
4: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5: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4: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5: 올림픽 골프니까.
4: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통계님 출근 중이시라고요? 아, 늦었습니다. 신청곡 1부 마지막 곡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 좋아하시죠? 단발머리 조영필.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네, H님의 신청곡으로 2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은 오늘 2부 첫 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아이고, 비비안님. 아, 요새 못 들은 부분은 돌려 듣기가 되니까 좋으시다고. 저녁 식사하시면서 들으면 좋다고. 아이고, 샌디님 오셨네요. 아, 제 블랙 티셔츠요? 감사합니다. 아, 배터리가 나갔다고. 자동차 배터리가. 내일 자동차 점검 받으러 가야 해서 자동차 있는 것들을 빼느라고 더우시다고. 아, 부지런하다 못해 고생하네요. 그러시군요. 아, 예. 아이고. 네. 자, 아, 예. 신청곡 들려드리는데, 이번에는 제가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인가 지지난주가 제가 이제 그 유튜브 채널 제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드디어, 아, 어쨌든 쑥스럽게도 제가 첫사랑이란 노래가 2009년도에 제가 한국에서 데뷔를 했었습니다. 근데, 한 17년 만에 얼마 전에 스튜디오에서 다시 한번 불러보았어요. 그냥 애정이 가는 노래인데 17년이 지난 제 목소리가 어떻게 바뀌었을까라고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스튜디오에서 어쨌든 나름대로 화면도 찍고 그런데 저희 그 임재수 감독님이 아주 이쁘게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 유튜브 채널을 시작을 해서 그 화면을 하나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혹시 유튜브 채널 이름은 제 노래 타이틀 이름이 나비의 꿈 아시잖아요. 나비의 꿈 곤이라고 치시면 유튜브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곤이의 첫사랑이라고 치셔도 나오고 쑥스럽지만 17년 만에 불러보았습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17년 만에 다시 부른 첫사랑 그래도 여러분들한테는 들려드려야 될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네, 17년 만에 불러본 첫사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원해 주셔서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시고 앞으로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 제가 기회가 되는 대로 또 다른 노래들 또 다른 것들 있으면 이제 꾸준하게 올릴 테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제 하는 일 대박나고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해서 올렸어요. 예,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구독, 좋아요 많이 여러분의 성원 바라겠습니다. 로라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자, 이번에는 신청곡 우리 비비안님 신청곡 걸어서 하늘까지. 제목 멋있습니다.

0: 네, 아이 신청곡 걸어서 하늘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제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와서 여러분들 발이 제2의 심장이란 얘기는 아마 굉장히들 다 알고 계시는 얘기고 익히 우리가 아는 정보인데 실제로 왜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발이 불편하면 건강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발입니다. 그 궁금점을 시원하게 오늘 풀어주실 분을 제가 모셔왔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모셔서 우리 김병식 대표님과 함께 그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세인트님, 힘든 월요일 잘 보내셨죠? 굿모닝,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자,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2부는요,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지영 변호사 그룹, 미드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 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테넌트 관리 K장 부동산,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2: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3: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2: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4: 213-383-3838 213-383-3838.
5: 안녕하십니까. 캘리포니아 26지구 주상원에 출마한 샘신입니다. 저는 목회자이자 정치 경찰로서 무너지는 가정과 거리의 현실을 직접 보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무너지는 문제입니다. 벽시한테 어두운 길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사람도 이 땅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니라 우리 LA를 지역 26주를 살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 2026 라디오 서울특별기획 서른도 콘서트.
6: 미주 한인 여러분께 올해 한 만에 서른도 인사 올립니다. 이영만 이국 땅에서 쉽지 않으신 삶을 살고 계시는 교민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어 정말 익사이팅합니다. 제가 이번 공연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교민 여러분의 삶에 활력소가 되드리고자 합니다. 오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트링 이벤트 홀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7: 우리 함께했던 그 시절 그때를 노래하는 우리들의 운도 형, 운도 오빠. 그가 LA 우리 곁에 옵니다.
8: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프링 리조트에서 뵙겠습니다. 서른도 콘서트. 티켓에 관한 문의는 323692-2170, 323692-2170입니다.
9: 아무리 찾아봐도 이 사람은 간 것이 없네.
10: 지금 더 멀리 나아갈 당신의 순간입니다. 토요타 퍼펙트 타이밍 세일즈 이벤트에서 효율이 뛰어난 신형 토요타를 특별 혜택으로 만나보세요. 달리는 모든 순간이 더욱 가치 있어집니다. 놀라운 연비와 다이나믹한 성능의 올 하이브리드 캠리 또는 인상적인 주행 거리와 스마트한 기술의 토요타 비즈로 순수 전기차의 경험을 누려보세요. 효율과 성능이 완벽하게 만납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11: 집 세계 일주 페라리까지 모두 차지하세요. 아리스토크랫 게이밍의 모노플레이 빅보드 벅스 썸머신 세계 최초 공개를 기념하여 야마바가 행운의 주인공 단 한 명에게 160만 불의 드림 패키지를 드립니다. 클럽 사라너 멤버라면 누구나 매일 터지는 즉석 경품과 5월 29일 결승 진출 기회를 잡으세요.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모노플리는 해스브로의 상표이며 해스브로는 본 프로모션의 후원사가 아닙니다.
12: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13: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후리아타운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12: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13: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12: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213-487-7615.

0: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지금 이 자리에는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화면에서 보시겠지만 가정의 달을 맞아서 오늘은 가족의 건강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저희 그 부모님 세대 또 가족 중에서 저도 사실은 허리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서 포함되는 얘기인데 무릎이나 허리 때문에 불편을 겪는 분들이 아마도 생각보다 많으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시작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JGP USA의 우리 김병식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네 반갑습니다.
1: 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네네. 이제 가족 건강, 네. 가족에서 제일 우선순위가 만나면 건강이 어때가 제일 그럼요. 중요한 시점이
0: 그럼요.
1: 됐습니다.
0: 그럼요. 네네네.
1: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말씀하셨던 네. 그 사소한 부분들을 예, 예. 넘기지 말라는 거와 발이 건강의 기초고 예. 생존의 기초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0: 예, 저도 뭐 이 발이 제2의 심장이다라는 얘기는 참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네. 예, 그만큼 발이 네. 중요하다는 거죠. 다른 곳은 고장나면 고쳐서 쓰거나 다소 불편하더라도 네네네. 괜찮습니다. 네네. 그런데 심장이 고장나는 순간은 우리가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는 거죠.
0: 그렇죠.
1: 네. 즉 발이 문제가 생기면 네. 생명과 직결된다는 겁니다.
0: 아, 그렇군요. 야,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발이라는 게 단순한 발만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 몸 전체하고 좀 관련이 있다는 말씀이
1: 그렇습니다.
0: 듣습니까?
1: 왜냐하면 네. 발이 이제 우리 몸의 기초거든요.
0: 네네네.
1: 건물의 기초가 틀어지면 건물은 금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0: 그렇죠.
1: 그러니까 발의 기초가 틀어지면 네. 연결되어져서 발목, 무릎, 네네. 골반, 허리, 어깨, 목, 턱관절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고 불편하게 되고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0: 아, 그렇군요. 사실 뭐 저도 그렇지만 어르신들 주변에 보시면 야, 나이 들어서 원래 몸이 그런가 보다라고 넘기시는 분들도 많은데 지금 우리 대표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게 무슨 단순한 피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1: 그렇습니다.
0: 들어요.
1: 그렇습니다. 네. 그 몸에 네. 그 연결 관련된 부분인
0: 예,
1: 거죠.
0: 그렇죠.
1: 지금 만약에 누군가가 어딘가가 불편하시다면 네네. 기초가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발이 네. 틀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발에 균열이 오기 시작하면서 네네. 균열이라는 게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0: 네네네.
1: 보통 우리가 이제 평발, 까치발, 아니면 무지의 반증, 아니면 어떤 연유로든지
0: 네네.
1: 발이 틀어져 있었다고 하는 경우에 그 균열로 인해서 네. 내 몸에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0: 아,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뭐 저 허리가 아프거나 뭐 그런 것이 통증이 있는 것만 볼 게 아니고 이게 왜 도대체 이렇게 됐는지를 좀 알아야 된다는 얘기 같은데요.
1: 그렇습니다. 네네네. 왜냐하면 네네. 통증은 결과고요. 원인을 해결해야 됩니다.
0: 아,
1: 그런데
0: 그렇죠.
1: 요즘은 네. 모든 치료가
0: 네.
1: 결과를 어떻게 할 건가 통증을 어떻게 할 건가에 네네. 집중되어 있고요. 그걸로 정말 많이 발달되어 있죠.
0: 네네네.
1: 많은 뭐 진료 프로그램도 네네. 있고 많은 네네. 어떤 도구들이 있습니다.
0: 예, 예,
1: 그런데
0: 예.
1: 말씀하신 대로
0: 예.
1: 결과가 아니라 원인, 과연 원인이 무엇인가
0: 예, 예, 예.
1: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0: 아,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상담 사례들이 있을 텐데 혹시라도 기억에 남는 분이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면.
1: 네, 그렇습니다. 60대 초반이었는데요.
0: 네네.
1: 이제 먼저 신은 분이, 그러니까 언니라고 하는 분이 먼저 신으셨고
0: 네네네.
1: 동생을 데리고 온 거예요.
0: 예예.
1: 이유가 뭐냐면 무릎이 너무 아파가지고 집을 나오지도 못하고 뭐 체중도 많이 늘어나고 불편했었어요. 근데 저희 매장에 오셔서
0: 네.
1: 신발을 신고요. 한 10분 정도 지났는데 안 아프대는 거예요.
0: 그러세요?
1: 그래서 이분이 예. 그러는 거야. 신발에 뭐가 들었냐, 이거
0: 예, 예,
1: 마약 아니냐, 막
0: 예,
1: 이러면서
0: 예.
1: 농담을 하셨는데 지금은 너무너무 잘 걷고 건강하십니다.
0: 아, 그러시구나. 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무릎 통증님이 통증으로 고생하셨던 분이 편하셨다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민 생활 하시면서 매일매일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애청자분들 어떻게 제가 이런 표현이 어울릴지 모르는데 골병 다 드셨어요.
1: 맞습니다.
0: 하도 열심히 일해서.
1: 그러면.
0: 그러니까 밤에 들어가면 죽을 것 같다가
1: 맞습니다.
0: 아침에 일어나면 할 수 없이 나오고
1: 그렇죠.
0: 이런 생활이 연속이거든요.
1: 맞습니다.
0: 예, 그래서 예. 그런 분들에게는 아주 정말 희소식일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사실 걷는 거 자체가 인생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매일매일 우린 걸어야만 되잖아요.
1: 걷는 게 예. 생존인 거죠.
0: 어, 그렇죠.
1: 걷는 게 살아있는 겁니다.
0: 예, 예,
1: 사실
0: 예.
1: 어르신들이 아니면 사망 원인 중에
0: 네네.
1: 굉장히 많은 부분이 걷지 못하면서 넘어지면서입니다. 그러니까
0: 그렇구나.
1: 우리가 큰 중병과 질병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0: 네네.
1: 걷는다는 거죠. 그런데 걷는 게 단순해 보이지만은요. 엄청나게 내 몸의 근육들을 많이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런데 발의 기초가 틀어지잖아요.
0: 네.
1: 그럼 걸음 거리가 틀어지게 되어 있어요. 저희 매장이 올림픽 갤러리 아마켓 3층에 있습니다.
0: 아, 푸드코트 있는 데 있는
1: 맞습니다. 그 중앙에 있거든요.
0: 아, 예,
1: 그러니까 매장에
0: 예.
1: 앉아서 이렇게 밖을 쳐다보면은 거의 어르신들은 구부려 걷거나 불편하게 걷거나
0: 예, 예.
1: 이상하게 걸으세요. 그런데
0: 예, 예.
1: 그렇게 걷는 것이 아까 이미 진행자님 말씀하셨듯이 나이 들면 다 그래라고 생각을
0: 그렇죠.
1: 하시는 겁니다.
0: 예, 그렇죠.
1: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기초가 틀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0: 네네,
1: 거죠.
0: 네네.
1: 제가 놀라운 그 체험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그 뇌졸중으로
0: 예, 예, 뇌졸중.
1: 걷는 게 아주 불편하시다. 여자분이셨는데
0: 네.
1: 뭐 재활을 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나마 그래도 잘 걸으시는 편이셨어요. 근데 어떤 분이 소개를 하셨대요.
0: 네.
1: 한번 신어보라고. 와서 신고요. 한 15분, 20분 정도 지났는데 똑바로 걸으시는 거예요.
0: 아니 사실은 그런데 뭐 애청자 우리 방송 함께하고 계시는 모르겠지만 방송 시작하기 전에 대표님이 지금 그 신발을 하나 슬리퍼를 주셨어요. 제가 지금 신고 있는데 한 지금 5분, 7분 남짓 지났는데 이런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렇게 발이 어디 쏙 들어가서 편히 누워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1: 그렇습니다.
0: 일반 슬리퍼는
1: 그렇습니다.
0: 이게 퍼지거든요.
1: 예, 예.
0: 근데 얘는 슬리퍼인데
1: 예.
0: 운동화같이 쏙 어디 들어가 있는 그런
1: 그렇습니다.
0: 느낌이 들어요. 제가 이게 제가 체험인데 여러분들 제가 유튜브라서 이렇게 지금 생겼거든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보통 슬리퍼들은 신으면 그냥 이렇게 털거덕 거리는데
1: 놀죠. 예.
0: 이건 신고 있으니까
1: 예.
0: 이렇게 약간 이렇게 오므로드는 편안하게 잠잘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1: 그렇습니다. 방금 진행자님 말씀하신 경험이
0: 네네.
1: 어떤 경험이냐면요.
0: 네네네.
1: 내 발이 정상적인 상태로 딱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0: 예.
1: 우리 발 안에
0: 예.
1: 이렇게 뼈가 있잖아요.
0: 예.
1: 뭐 근육도
0: 그렇죠.
1: 있을
0: 그렇죠.
1: 거고요.
0: 그렇죠.
1: 신경도 있을 거고
0: 네네네.
1: 인대도 있을 거고
0: 네네.
1: 있는데 그 뼈들이 신경과 근육과 모든 것들이 조금씩 다 틀어져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 신발을 딱 신는 순간
0: 네.
1: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만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0: 이거는 제가 볼 때 꼭 가서 체험을 해보시는 게
1: 맞습니다.
0: 좋을 것 같아요.
1: 예.
0: 금방 달라질 것 같아요.
1: 그럼요.
0: 예.
1: 지금 벌써 우리 진행자님 혈색이 달라지셨어요.
0: 아, 진짜로 기분이
1: 예.
0: 좋아요.
1: 혈색이
0: 달라지셨어요. 왜냐하면
1: 얼굴이, 예.
0: 제가 방송을 한 2시간 진행하면 사실
1: 피곤하시죠.
0: 보통 운동하시지만 운동화도
1: 네.
0: 꽉 묶여 있고
1: 맞습니다.
0: 좀 딱딱한데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협착이 좀 있어요.
1: 아 그러시구나. 예.
0: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뒤에서 보면 조금 휘었다.
1: 맞습니다.
0: 어쩔 수 없이 그런
1: 네.
0: 것도 근데 제 주위 분들도 걸을 때 이렇게 뭐라 할까 걸음이 질질 끌리는 사람들이
1: 그렇죠.
0: 있어요. 제가 표현이 어울릴지 모르겠는데.
1: 예 맞습니다. 예.
0: 예. 그런 분들 보면 이렇게 약간 기울어져 있어요.
1: 그렇죠.
0: 몸이.
1: 예.
0: 그 여기 지금 제가 여기 보니까 뭐 두통, 어지럼, 턱관절, 목 디스크, 오십견, 허리 디스크, 골반통, 협착증, 무릎 관절염. 어떻게 보면 지금 기성 세대들이 겪고 있는 모든 통증을 다 지금 집합해 놓은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그게 결과고요.
0: 예.
1: 원인을 제거시키면
0: 아~
1: 결과는 없어지는 거죠.
0: 아~
1: 그러니까 그 질병들을 치료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0: 네네네.
1: 원인, 그러니까 발의 구조를 맞춰주면
0: 네네.
1: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오고요.
0: 네.
1: 그 약했던 부분이 통증으로 나타난 것들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0: 그러니까
1: 구조적 결함은 다 없어지는 거죠.
0: 여기 지금 기능성 신발 착용 체험 사례라고 나오는데 아직 뭐 제가 걸어보진 않았으니까 모릅니다만은 신기만 하면 바로 느껴지고 아까 제가 얘기한 왼발이 질질 끄는데 이 신발 신자마자 그냥 걷네요. 뭐 이런 것들이 네. 다 체험 사례가 되겠네요.
1: 어, 그럼요. 네. 아, 그래서 저희 신발을 기적 신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0: 아, 진짜 기적인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0: 네네네. 네. 어, 네. 자. 그러면 사실 궁금한 것들이 지금 그, 어, SK 에어컨 그 대표님 고니 씨 네. 화이팅.
1: 예, 저희 신발 신고 계십니다.
0: 고니 씨 그 신발 엄청나게 좋아요. 그러시네.
1: 예, 맞아요.
0: 저희 SK 사장님이 예. 아주 저희 찐팬이시거든요.
1: 아, SK 사장님 저희 왕국에 계십니다.
0: 아, 그러시군요. 예, 예. 사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형님이세요.
1: 아, 그러시구나. 예.
0: 아,
1: 예.
0: 그 맞습니다. 신발 엄청 좋다 그러시네.
1: 예. 어, 엔조이 하고 계시죠. 예. 어,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네. 이민 사회에서 예, 예. 정말 얼마나 수고 많습니까?
0: 네, 네.
1: 매일 서 있거나 아니면 움직이거나 활동하시는데
0: 네네.
1: 이 신발을 신고 계시잖아요.
0: 네.
1: 안 피곤해요.
0: 오.
1: 신으면 신을수록 몸에 힘이 나는 거죠.
0: 네네. 예. 오, 그렇구나. 자, 그러니까 뭐 사실 저희 지금 주변 분들 중에서 그냥 그 정도는 참고 지내시는 분들이 태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1: 거의 그렇습니다. 예. 예.
0: 그러니까 원인을 좀 알아보고
1: 그렇습니다.
0: 사실 이건 무슨 병원에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신발 내가
1: 그렇습니다.
0: 다니는 신발 제가 이거 신어보니까 평소에 신고 다녀도 아무 문제가 없겠어요.
1: 아, 그럼요.
0: 디자인도 이쁘고
1: 예. 네.
0: 아주 곱상하게
1: 네. 네.
0: 그러니까 저희 신발이 보통 넓적하게 나왔는데 디자인을 아주 앞쪽으로 이쁘게 했어요. 그러니까.
1: 그렇습니다. 예.
0: 아,
1: 그럼 말씀하신 대로
0: 네.
1: 우리가 음식을 맛을 봐야 음식의 맛을
0: 그럼요.
1: 알잖아요.
0: 네네.
1: 그냥 뭐 아무리 맛있다고 해도 네. 안 먹어보면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0: 예.
1: 신발만 신으면
0: 예.
1: 지금 불편한 거 참지 않아도 내가 걷는 게 불편한 게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데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거 이런 거죠. 그런데 저희가 무료로 발을 점검해드립니다.
0: 아, 발 점검까지 해주신다고?
1: 그렇습니다. 그리고 균형 테스트 방금 우리 진행자님
0: 예, 예.
1: 제가 해드렸듯이
0: 예, 예, 예.
1: 지금 신고 계셨던 신발과 이 신발의 차이점을 바로 알게 되고요.
0: 예, 예.
1: 혹시 심하게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0: 네, 네.
1: 바로 느껴집니다.
0: 어, 예. 저기 지금 우리 비비안님은 SK 사장님이 좋다고 하면 좋은 건데 본인도 사셔야겠다고 발목이 좀 피곤하신데 운동화 신고 다니신대요.
1: 네.
0: 제가 볼 때 SK 사장님은 3년 신고 계시대.
1: 맞습니다. 저희 초창기 고객이십니다.
0: 그러시구나. 제가 다시 한번 위치 알려드리면 LA 올림픽 갤러리아 3층 푸드코트 중앙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문하시면 되고 혹시라도 오렌지 카운티 부에나팍 또 전문 매장이 6281 비치 블루버드 그러니까 부에나팍 커머스 프라자 비치하고 오토센터 드라이브에 가시면 되고 전화번호가 LA는 213-330-6810 213-330-6810 오렌지 카운티 부에나팍은 714-646-1122 714-646-1122로 연락 주시고 일단은 갤러리아 쪽에 가까우니까 먼저 방문하시는 게 좋은 거예요.
1: 아, 그럼요.
0: 네.
1: 오셔서 한번 신어보시는 겁니다.
0: 네. 네. 그래서 가면 이제 무료 체험도 하고 얘기 말씀하신
1: 그렇습니다.
0: 대로 발 그 진단도 해주시고
1: 예, 예. 현재 내 발 상태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내가 발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히 네. 체크를 해드립니다.
0: 유튜브에서도 기적의 신발 TV라고 들어가시면
1: 그렇습니다.
0: 나온다고.
1: 기적 신발 TV.
0: 아, 기적 네. 신발 TV.
1: 네, 그렇습니다.
0: 여러분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뭐 제 얘기 저도 지금 이 슬리퍼를 신고 있습니다만은 직접 체험해 보시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고 먼 데도 아니고 올림픽 갤러리아 마켓이면 누구나 한번 들리실 수 있는 데니까 한번 들리셔서 꼭 체험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원고에 없는 개인적인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비즈니스가 많은데 발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하시게 된 동기가 혹시 있으세요?
1: 저는 원래 컴퓨터를 전공을 했고요.
0: 아.
1: 스마트폰 관련해서는 뭐 LA뿐만 아니라
0: 네네네.
1: 어디 가서도 정말 남부럽지 않게 잘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어깨가 이렇게 굽고 거북목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친구가 와가지고 신발을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한국에서 이 신발을 개발한 친구입니다. 제 친구예요. 근데 미국에 가서 사업을 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신발을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친구가 왔는데 뭐 신발 하나 해줘야지
0: 그렇죠,
1: 해가지고
0: 그렇죠.
1: 신었어요.
0: 네, 네.
1: 2주 반이 지났는데 제 어깨가 어깨 통증이랑 어깨가 펴지고 통증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친구한테 다시 얘기를 하니까 이 신발이 그렇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스마트폰 관련해가지고 네. 시니어를 대상으로 네. 오랫동안 그 섬겨왔습니다. 네, 안내를 하는 걸로. 그런데 많은 분들이 보니까 잘 못 걸으시는 거예요. 힘들게 걸으시는 거예요.
0: 예. 근데
1: 분명하게 솔루션이 있을 것이다. 해결책이 있을 거다 생각을 했는데 이 신발이 그거란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인타운에서 가장 중심 몰에 스토어를 제가 오픈한 겁니다.
0: 아니 근데 전 필요한 게 저도 거북목이에요.
1: 네.
0: 그래서 항상 사람들이 무대에 올라가면 어깨 좀 펴라.
1: 어깨 필요하고.
0: 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제 옛날에 양복을 맞춰 입으면 저 같은 사람 보고 굴신이라고 그랬어요.
1: 맞습니다.
0: 거북등이라고 그래서.
1: 맞습니다.
0: 예. 그래서 가봉할 때 좀 다르게 하더라고요.
1: 예, 그렇습니다.
0: 그러면 저도 무지하게 이게 필요한 사람이네요.
1: 그렇습니다. 이 신발을 신잖아요.
0: 네.
1: 그러면 똑바로 펴져요. 어깨도 펴지고요. 거북목도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0: 야, 여러분 들으셨죠?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지금 비비안님처럼 뭐 발목, 종아리, 무릎, 엉덩이, 허리, 어깨 통증, 또 디스크 환자들, 또 오래 서 있으면 다리 아픈 분들, 굉장히 지금 직업상 오래 서인 분들이 많은데 고생하시는 분들, 뭐 그 이외에 자세 교정 저같이, 또는 뭐 운동하시다 보면 악기를 하시다 보면 한쪽으로 오래 있는 사람, 또 척추가 측만되거나 제가 보면 뒤에서도 허리가 굽은
1: 맞습니다.
0: 사람들이 꽤 있어요. 보면 야, 뭐 한두 가지가 아니고 일단은 여러분께서 직접 가셔서 한번 체험해 보시고
1: 그렇죠.
0: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를 한번 점검 받으시는 게
1: 그렇습니다.
0: 사실 뭐

0: 연합학 7146-6426에 1122로 연락 주시고, 연락 주시는 것보다 가능하면 자기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방문하셔서 직접 체험을 해보시고, 제가 조금 아까 사실 체험했는데 저는 1분 만에 느끼겠더라고요. 뭐가 달라요, 달라도. 여러분 직접 한번 느껴보시고, 이제는 내가 내 몸을 조금은 돌볼 시간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그렇습니다.
0: 그러니까 네. 주저하지 마시고 참지 마시고 고생하지 마시고 우리 매장을 찾아가서 여러분들이 좀 원활하게 사는 날까지는 좀 고생 안 하고 살았으면
1: 그렇습니다.
0: 하는 바람입니다.
1: 우리가 건강을 네. 선택할 수 있다면 네. 누구나 다 선택할 겁니다.
0: 그렇죠.
1: 그런데 우린 눈만 뜨면 신발을 신죠.
0: 그렇죠.
1: 그런데 네. 지금 신고 계신 신발이 네. 내 몸을 망치고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0: 그렇죠.
1: 네. 바른 신발, 원리 원칙에 맞는 신발, 네네. 내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신발을 네. 내 가족들에게 네. 알려주고 네. 오늘 들은 정보를 나만 알지 마시고요. 주변 분들한테 알려주세요.
0: 네네네.
1: 정말 마지막 솔루션이다. 예, 아까 예. 말씀하신 시작점이다. 건강의 시작점이 될 수 있는 네. 그런 솔루션이라는 겁니다.
0: 네, 그렇죠. 자, 오늘은 우리 이 발에 대해서 여러분들 발이라는 게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 우리 김병식 대표님과 함께 직접 체험해 오시고 내가 인생이 어느 부분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JGP USA 김병식 대표님과 함께 지금 가정의 달입니다. 5월 가족의 건강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마무리해야 될 텐데 한 말씀 주신다면?
1: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저는 너무나 안타까워요.
0: 네네.
1: 왜 안타깝냐면 네. 그냥 신발만 신으면 해결되는데
0: 그렇죠.
1: 그냥 참고 지낸다는 거죠.
0: 네네네.
1: 그리고 아까 우리 진행자님 말씀하셨던 대로 나이 먹어서 그래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겁니다.
0: 네, 그렇죠.
1: 절대 그게 아닙니다.
0: 네네네.
1: 솔루션이 있습니다.
0: 네네.
1: 해결책이 있습니다.
0: 네네.
1: 여러분 오셔가지고 네네. 한번 무료 체험 해보세요.
0: 네.
1: 여러분들이 그리고 선택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2: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함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3: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4: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5: 건강하세요.
3: 센터 메디컬 그룹.
6: 이보길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7: 뉴서울 호텔 내 이보길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8: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9: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8: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9: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8: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9: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8: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화로. 제주 화로로
10: 간다.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11: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5: 우리 엄마 마더스데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12: 지금이 바로 기회. 보석 쇼핑. 애프터 마더스데이를 노려라.
5: 고베주얼 그룹 K블링블링이 5월 21일부터 25일까지 코리아타운 플라자 지하 1층 에리드 광장에서 명품 남양 진주와 아쿠아 진주 목걸이 초대형 보석쇼를 엽니다.
12: 두 줄, 세 줄 등 다양한 진주 목걸이 그리고 랩다이아 광채가 띄

0: 태어난 모의사 나이트까지 무려 2천여 점 특별 전시.
1: 전 품목 최대 80% 파격 세일.
0: 고베주얼 그룹이 LA 코리아타운 플라자 광장에서 5월 22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라디오 서울과 함께 공개 방송을 합니다. 마지막 찬스를 만나보세요.
2: 로라님 아직 운전 중이신가요? 00 준비했습니다.

0: 네, 로라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영영 나오나 차를 세우셨다고요. 예,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2부는요,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경험과 신용의 한미 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테넌트 관리 K장 부동산,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만두, 수제만두, 수제만두가 땡긴다.
2: 그럴 땐 당연히 신우랑 울케랑으로 가야지.
3: 매일 손으로 빚는 수제 선만두, 김치, 소고기, 야채, 골라먹는 재미까지.
2: 한입 먹으면 육즙 팡팡, 행복 팡팡.
3: 올케 콩국수로 시원하게, 쟁반국수로 푸짐하게, 단호박 들깨 수제비로 고소하게.
2: 신우랑 올케랑 완전 맛집이네.
3: 올림픽과 크랜셔, 투고 오케이, 딜리버리 오케이. 323-935-2724, 323-935-2724.
1: 수제만두 생각나면 신우랑 올케랑.
4: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5: 타운 내 핫 플레이스 육가와 마리포사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
6: 9불 99, 가성비 갑에 한식, 중식, 일식, 분식까지 골라먹는 재미가 가득한 K푸드 라운지.
7: 오늘 뭐 먹지? 고민 끝! 뜨거운 메뉴는 더 뜨겁게, 차가운 메뉴는 더욱 차갑게.
8: 가족 외식은 물론 친구 모임 및 여유롭고 편안하게 혼자만의 식사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곳.
9: 쇼핑하다 출출할 때, 맛있는 한 끼가 필요할 때,
8: 맛있는 행복이 모이는 곳,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로 오세요. K푸드 라운지.
10: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11: 원만한 영양 섭취를 하는데도 기력이 떨어진다면 그 중심에는 알부민이 있습니다. 알부민은 우리 몸에서 영양을 운반하는 기초 단백질로 부족하면 빠른 피로, 몸이 붓는 부종, 근육 저하, 재생 저하 등 다양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NHS 메가알부민, 순도 높은 알부민과 고밀도 녹용, 노스캐롤라이나, 3증포 산삼을 주성분으로 뛰어난 흡수로 충분한 알부민의 효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알부민의 진심, 메가알부민, 직접 한번 경험해보세요.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334호 213-277-8866 213-277-8866 OTC 환영.
12: 제대로 잘 만든 제품을
13: 존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12: 품격 있는 가정에 대한 선물
13: 우메캔.
14: 우메캔 전 제품 중 동일 가격 제품 두 개를 구입하시면 20%를 할인해드립니다. 프리미엄 세트 구입 시 10% 할인 혜택과 함께 푸짐한 선물도 받으세요.
12: 감사한다면,
13: 사랑한다면
12: 역시 우메캔.
13: 저도 우메캔을 받고 싶어요.
14: 888-941-3311 우메캔.

해요. 오늘도 변함없이 이렇게 재미있는 또 노래로 시작했습니다. 자, 헤이츠님, 제 검정티가 젊게 보인다고 쿵짜라 붕짝 오늘부터 진쿠해요. 야, 좋다 좋다. 자, 여러분 오늘 월요일인데 덕분에 또 풍성하고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말이죠,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가슴 깊이 남은 그런 기억들이 있고 추억들이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이별의 순간도 있었고, 항상 그 제가 말씀드리는 게 추억의 그 시절로 저희 시간과 함께 여행을 떠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때로는 또 여러 사람과 함께 있다가 또 혼자서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죠. 조용히 마음을 내려놓고 또 잠깨 하시는 낯설지 않은 이 멜로디들, 또 세월이 스며든 따뜻한 음색들이 여러분의 지친 하루를 조금은 포근히 감싸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자, 오늘도 월요일, 사실 월화수목금토 안 지치는 날이 없는 게 우리 인생살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트로트 선곡한 게 아니고 제 이 시그널 뮤직입니다. 우리 안선영 실장님께서 만들어주신 아주 멋진 노래입니다. 자, 그렇게 시간을 흘러보는 게 우리는 인생살이고 또 하루살이 같은 그런 인생길이지만, 그래도 하루하루 여러분들 몸 아픈 줄 모르고 지친 줄 모르고 달려가시는 게 우리 여러분들의 인생살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함께 하고 계시는 라디오는 내 친구를 찾아주신 모든 친구 여러분, 가족 여러분들은 정말 건강하게 몸 무탈하시게 오랫동안, 제가 언제까지 방송을 진행할지 모르지만 하는 날까지는 같이 함께 귀로 나누시고 마음으로 나누시고 눈으로 나누시고 그랬으면 하는 게 제 자그마한 바람이기도 합니다. 자, 신청곡으로 밤에 떠난 여인 함께 하시면서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아시죠? 사랑

0: 어릴 때 부모님이 자주 다투셔서 많이 무서웠죠. 참아라, 울지 마라, 강해지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죠. 그때의 독성 스트레스로 불안과 고혈압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부모가 되어 아들의 감정을 존중하고 숨기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1: 아빠!
0: 안녕 아들. 꽉 안아주네.
2: 아이들이 독성 스트레스 반응 없이 성장하도록 first5california.com에서 돕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3: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4: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5: 미국 땅에 첫 발을 내디뎠던 그날을 기억하시죠? 낯선 언어, 낯선 문화 속에서도 묵묵히 걸어온 당신의 길.
6: 그 땀과 열정으로 일군 비즈니스, 그리고 소중한 삶의 이야기. 이제 그 이야기를 라디오 서울이 세상에 전합니다.
7: 한인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업가, 전문인, 그리고 우리들의 어른 올드타이머까지 살아온 이야기, 요즘 사는 이야기, 그리고 남기고 싶은 이야기 보따리들을 라디오 서울 진행자들과 함께 풀어보세요.
6: 당신의 이야기가 라디오 서울 방송과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를 통해 널리 알려집니다.
7: 라디오 서울 특별기획 우리 살아가는 이야기, 지금 바로 라디오 서울 323-935-0606에 문의하세요. AM 1650 라디오 서울, 당신만의 이야기가 오래오래 기억됩니다.
8: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9: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 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8: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9: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10: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11: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12: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11: 네.
12: 수영도?
11: 그럼요.
12: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11: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12: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13: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14: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2: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내시를 알려드립니다.
15: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방송은 한미 미주 사회의 최대 아시안 패스픽 그룹으로 주 7일 매일 24시간 방송되며 남가주 지역에 넓게 송출하는 최고의 음질을 자랑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방송됩니다. 영혼의 쉼터는 선별된 목사님들의 설교와 다양한 컨텐츠로 기독교의 바른 신앙과 정의 실천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0: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2: 오늘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어떤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크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요즘 혼자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2020년 인구주택 총조사를 보니까 전체 2092만 7천 가구 중에 31%인 664만 3천 명이 나홀로 가구입니다. 그 중에 절반 넘게가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1인 가구입니다. 왜 혼자 사느냐? 뭐 홀로 되신 독거노인도 계시고 또 직장 때문에 지방에 내려서 계신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오늘 우리 사회가 혼자 사는 것이 그저 당연한 것처럼 그런 사회가 됐습니다. 혼자 사니까 뭐 누가 간섭할 사람도 없고 뭘 할 사람도 없으니까 편한 점은 있을 겁니다. 하루 종일 자도 되고 컵라면을 맥주 끓여 먹어도 뭘 할 사람 없고 그러나 혼자 사는 것이 편할 수 있지만 때때로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합니다. 특별히 갑자기 아파 누우면 누군가 보살펴 줄 사람이 옆에 없으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내가 큰 어려움 당할 때 누가 옆에서 같이 자리를 지켜준다면, 아플 때 누가 내 병을 위로해 준다면, 간호해 준다면 참 힘이 되겠는데, 그렇지 않아서 힘든 시간을 보는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혼자 살아도 혼자인 것이 아닌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 혼밥을 먹어도 주님이 옆에서 같이 계시는 것입니다. 외로워 눈물 흘릴 때도 힘내라, 그만 울고 일어나라, 주님이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상 살아가는 동안에 왜 내가 존재하고 있고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늘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누구이며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가, 자신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누가 나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했습니까? 물론 육신적으로 보면 부모님이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의 눈으로 보면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분은 우리 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6절을 말씀합니다.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자신이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리는 증인이 되셨고 하나님이 이를 증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8장 18절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것과 자신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증인으로서 감당해야 될 그 일을 자세히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 우린 여기까지 어떻게 왔습니까?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여기까지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는데 나의 삶의 현주소는 어떠합니까? 우린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야 할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오늘 여기까지 있게 하신 분은 우리 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생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 각자가 자기의 주신 사명의 무엇이 깨달아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 살면 그 삶이 허무하고 지치고 피곤하고 상처투성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면 비록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주시는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히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번뿐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은 말씀합니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늘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내 뜻, 내 생각이 아니라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신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살피고 그 뜻을 이뤄 나가는 주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에게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6장 38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들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은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신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뜻이 어디 있는가를 살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만 높여드리고 주의 뜻을 이뤄나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각자 각자에게 주신 재능이 있습니다. 그 재능을 가지고 맡겨진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려주십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옛날에는 어른인들이 이것 하라 저것 하라 해서 그의 앞길을 정해주었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스스로 자기가 뭘 잘할 수 있는지 알고 그 길로 갑니다. 아예 대학 갈 생각하지 않고 나는 빵 잘 만드는 그런 재능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빵 만드는 기술을 배워서 내가 제과점 빵집을 열어 경영하는 사장이 되겠다. 그래서 실제로 빵집을 열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줄지어서 빵을 사러 오게 만드는 그런 사장님이 된 분도 있고, 공부를 잘하는 분은 공부에 전념해서 교수가 되고 과학자가 되고 또 사람을 치료하는 것에 관심을 가진 분들은 의사가 되고, 어떤 재능을 주신 분은 또 예술인이 되고 법조인이 되고 정치인이 되고 각자 각자가 자기의 주신 탈란트를 발견하고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각자 있는 자리에서 자기 주신 재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공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십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나 성공을 선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을 선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더해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리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어같이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을 주시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각자가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하나님께 귀하게 아름답게 위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먼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잘 가르쳐야 되고 가정주부는 가정에서 자녀를 사랑으로 돌보고 맛있는 음식으로 온 가정을 기쁘게 하고 구역장은 구역을 살리고 변화시켜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어디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보람 있고 의미 있고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나에게 주신 재능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아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을 혼자 외롭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은 말씀합니다.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때때로 인생의 길이 참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군중 속에 고독이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의 혼 속에 살아가면서도 마음 한켠에 항상 외로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가진 우주적 고독입니다. 코스믹 론리네스라고 합니다. 늘 그 마음 한켠에 외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우리를 그냥 외롭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과 용기를 부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목이 말라서 신의 물을 찾는 사슴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마음의 갈팜을 채우려 합니다. 시편 42편 1절 2절 이와 같이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너무나 힘들고 어려서 주님을 찾으며 주여 내가 고통 가운데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내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주옵소서. 외롭고 힘들고 지친 이 인생을 어루만져주시고 일으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이용도 목사님의 제자인 변종호 교수님이 계셨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우리 순복음신학교에서 편입을 해서 공부할 때 변종호 교수님 통해서 이용도 목사님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워낙 몸이 아프세요. 폐병을 앓으시고 온몸이 허약해서 양말을 겨울에 다섯 켤레 신다 그랬습니다. 그냥 온몸을 그냥 옷으로 감고 다니시는데 나이 30대부터 폐병으로 저분은 몇 년 못 산다, 몇 년 못 산다.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평생 아픈 그분을 붙들어 주셔서 옛말에 골골 80이라 하더니만 한 90세까지 사셨어요. 할렐루야. 이분이 우리 조용규 목사님 동생분들을 다 찾아가가지고 신학교에 본선되라고 당신 신학교 가서 목사 돼야 돼 그래갖고 이끌어서 목사 되신 분이 조용목 목사님, 조용찬 목사님입니다. 근데 힘드셨는지 가끔 강의할 때 그런 말씀 하십니다. 인생이란 혼자 살면 외롭고 둘이 살면 괴로운 거야요. 이응하고 기억 차이하여. 그런데 살아보니 혼자 살아도 외롭고 괴롭고 둘이 살아도 외롭고 괴로운 게 인생입니다. 시편 25편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42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은 이와 같이 선언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할렐루야. 환난 가운데 참고 견뎌서 인내하고 연단을 받으면 소망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모든 어려움 이겨내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괴뇌꾼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의사 선생님이 아프면 참 힘들고 어렵고 아마 일반 환자보다 고통이 몇 배로 더 크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대 교수님은 본인이 암을 네 번이나 앓으면서 암투병을 하면서 병을 치료하다 청구하셨는데 제가 오늘 소개하는 이 진하영 교수님은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의 의과대학의 소아정신과 교수입니다. 이분이 대구 태생인데 집이 어려웠습니다. 봉제 공장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일을 했는데 둘째로 태어났어요. 근데 원래 아이를 낳을 계획이 없었는데 아이가 덥부덕 태어나니까 아버지가 속상했는지 호적의 이름을 안 올려줬습니다. 우리는 태어난 동사무소 가서 출생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네 살이 될 때까지 이 아이를 출생신고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는 있어도 네 살이 될 때까지 존재가 없는 겁니다. 네 살이 되어서야 겨우 이름이 호적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가난한 가정에서 힘들고 어렵게 자라납니다. 그런데 머리는 좋아서 공부를 잘합니다. 그래서 대구 가톨릭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본인이 정신과 레지던트를 하고 싶어서 지원했다가 그만 낙방합니다. 내가 재수하느니 내가 미국 가서 내가 정신과 의사가 돼서 오겠다. 홀홀 단신으로 미국으로 건너와서 공부합니다. 본인 말로 맨 땅에 헤딩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가 보스턴에 가서 공부하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미국 전체 의과대학생 중에 상위 3%의 성적을 얻어가지고 하버드 의과대학 뇌영상연구소를 거쳐서 그 다음에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정신과 레지던트로 의사로 합격을 합니다. 할렐루야. 언어의 장벽을 이기려고 한국말은 하나도 쓰지 않고 영어로만 아주 전에까지 계속 발음하고 이야기하고 하루 16시간 자기가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한국인 최초로 존스 홉킨스 대학의 소아 정신과 의사가 되고 17년 동안 미국에서 의사로 있으면서 또 교수까지 됩니다. 5년 전입니다. 2017년 5월 달에 이분이 차를 운전하고 오는데 갑자기 온몸이 아파 온몸에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겨우 주차하고 집에 기어들어 왔는데 그때로부터 온몸이 근육통, 몸살, 오한, 온갖 병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원래 본인은 건강하고 에베레스트 산도 등반하고 왔던 그런 건강한 그 체력을 가진 분인데 갑자기 아프게 되니까 병명을 알기 위해서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으니까 유명한 의사 선생님은 다 찾아서 검진을 받는데 병명을 못 찾아내는 거예요. 의사 12명이 병명을 못 찾아냅니다. 6개월 동안 계속 병명을 찾는 중에 3번이나 쓰러져서 응급실에 가고 겨우 6개월 만에 병명을 찾아냈는데 이름도 복잡해요. 신경맥의 저혈압 및 기립성 빈맥 증후증. 자율신경 장애로 말미암아 어지러움, 구토, 실신이 늘 수시로 다가와서 일상생활이 어려워지는 난치병입니다. 희귀병에 걸린 겁니다. 의사인 자기가 그런 희귀병에 걸렸습니다. 심한 어지럼증으로 15분도 되도록 앉아있지 못하고 누워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자녀였고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절망의 순간 옆에 계신 주님을 꼭 붙들고 기도하면서 병과 싸우기로 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 붙잡고 내가 견딜만 하니까 주신 것이다. 고난을 축복으로 바꿀 것이다. 절대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병과 싸우면서 환자를 돌보고 환자를 돌보고 나면 아파서 또 본인 누워있고 지난 5년 동안 약 2년 가까이 누워있으면서 그가 병과 싸웠습니다. 그래서 싸우는 동안에 유튜브를 통해서 그의 믿음을 사람들에게 전하였고 저 유튜브 팔로워가 약 140만 명이 됩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 140만 명. 그 유튜브를 보면요 굉장히 감동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모금한 것을 가지고 캄보디아에 있는 학교에 기증도 하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어디 가서 강연을 하고 나면 강연을 끝나고 나서 다시 들어 누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미국과 한국을 오가면서 이 귀한 주님의 사랑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 교수는 고백합니다. 의사로서 20년을 살아온 나지만 현대의학으로 완벽히 진단하고 고쳐줄 수 있는 환자보다 그럴 수 없는 환자가 더 많다는 사실은 늘 나를 겸손하게 만든다. 돌이켜보면 내가 겪은 각종 실패와 좌절의 순간들이 내게 새로운 문을 열어준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다. 어떤 상황이 닥쳐도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라 믿고 일부러라도 긍정적인 감사의 마음을 되새기고 자꾸 떠올릴 수 있도록 스스로를 훈련하는 일이 중요하다. 본인이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절대긍정, 절대감사의 믿음으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이상의 그냥 내동댕이 쳐진 그런 외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완성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돕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그냥 주저하지 말고 꼭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 더 전진 전전전 나간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러 막달라 마리아가 왔는데 무덤은 비고 예수님 보이지 않습니다. 절망 가운데 울며 예수님을 찾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 마리아야 부르셨습니다. 외롭고 지친 마리아를 막달라 마리아를 주님 만나셨습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 만난 내용을 찬송으로 온 것이 찬송가 442장입니다 이 찬송을 부르면서 여러분 외로움과 절망 속에 있는 분이 다 예수를 만나는 예수님과 동의하는 예수님에서 샘을 얻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0: 지금까지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여의도 11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서울 지역번호 02-6181-9191 02-6181-9191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은혜 한인교회 한기홍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흔들리는 세상 속 진동치 못할 나라를 붙들라란 제목입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우리는 끊임없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이민사회나 그리고 전 세계 국제정세는 참으로 심하게 흔들리고 요동치는 그런 세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확실히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경제적인 상황이나 또 정치적인 상황, 그리고 이 사회적 가치관, 심지어는 믿었던 관계나 또 건강, 또 좋았던 모든 환경조차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리고 정말 크게 요동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이 결코 평안할 수 없고, 그리고 불안한 그런 환경이 계속 이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 오늘 이 히브리서 12장 이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심판하는 그러한 날이 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말세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때가 되어지면 세상은 점점 이 불안과 혼돈과 이 재앙이 생기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결단코 이 마지막 때는 평안한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진이, 기근이, 그리고 처처의 전쟁이 더 심하게 일어나게 되어지고 갈등이 더 심화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물리적인 면에서만의 이 혼돈스러운 환경이 아니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도 매우 혼돈의 시대, 그리고 이 두려움의 시대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느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함.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러니까 끊임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런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져 가는 이 말세 주말에는 이렇게 혼란스러운 세대가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 앞으로 더 어쩌면 더 심하게 흔들어대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런 모든 소동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실체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12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세상에 결코 흔들 수 없는 나라가 있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흔들리지 않는 진동치 못할 나라가 어떤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다스리시는 영역,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오는 이 참 평안함, 이 진정한 자유함, 행복이 그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바로 흔들 수 없는 참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요동치는 불안한 이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참 평안함, 이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마음에 놀라운 평안함을 갖고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는 이 말씀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서는 너무 불안하고 또 두렵고 그리고 무섭고 또 환경이 너무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떠한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얻을 수 있다면 모든 어려운 환경을 다 극복할 뿐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이런 평안을 누리고 행복한 가운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이 뭘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은혜가 임함으로 인해서 요동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은 평안함을 누리며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임하려면, 이러한 삶이 되려면 첫째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2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바로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진동치 않는 아살루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결코 흔들 수 없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그런 말씀, 이 단어는 외부의 어떤 충격에도 본질이 변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세상의 나라에서 추구하는 것들이 뭐죠? 물질이죠. 물질을 얻어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며 살고 있습니다. 또 명예를 얻어보려고, 권력을 얻어보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크고 작은 공동체에서

능력이라고 하는 것, 이 세상에서 뭔가 견고한 것처럼 보여진 것들도, 그리고 뭔가 얻었던 물질도 어느 순간에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릴 수밖에 없고 무너지는, 그런 모든 것들이 역사가 다 그렇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외부의 충격과 흔들어대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변질되지 않고 이 본질이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떤 외부의 충격적인 흔들어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요동치 아니하고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한 가운데 승리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진동치 않는 하나님의 나라, 진동치 못할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자, 기독교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 교회를 그만 그냥 뒀습니까? 초대교회 어땠습니까? 초대교회는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 특별히 로마에 세워졌던 이 초대교회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핍박을 가했습니다. 계속 외부의 충격이 끊임없이 흔들어 대는 거예요. 죽이고 그리고 투옥시키고 끊임없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카타콤은 바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굴을 파고 그 속에서 그냥 생활하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곳에서 아이를 낳고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그 가운데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뭐 10년, 20년, 100년입니까? 거의 300년이 지나도록 이렇게 엄청난 핍박 가운데서도 모든 세상의 재앙을 다 통과하면서 지나는 가운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그 본질은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더 확장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더 번성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외부의 어떠한 공격과 어떠한 충격과 어떠한 외부의 압력과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견고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고 든든하게 세워져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인류의 역사를 보세요. 전쟁이 없은 적 있습니까? 재앙이 없는 적 있어요? 고통이 없는 적이 없어요. 인류가 평화롭게 살았던 시대는 거의 없습니다. 다 재앙과 전쟁과 이러한 고통스러운 세상 가운데 인류 역사는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귀가 왕노릇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은 끊임없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혼란스러운 그러한 일은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평화의 왕, 평강의 왕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이 세상은 평강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만 평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 성도들은 바로 아살루토스, 흔들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내주하심으로 나를 통치해 주시는, 내 안에 주님이 통치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이 불안한 세상 가운데,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낙심하지 아니하는, 불안해하지 아니하는 그런 하나님의

0: 내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나라와 권력은 시간이 흐르면 다 변하고 소멸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나라는 영원하고 견고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함, 이 평안은 결코 변화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아니하고 사라지지도 아니하고 점점 더 커지고 더 강해지고 더 견고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그랬어요. 이 받았다는 것은 이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나라, 이 진동치 못할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가 임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시민으로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셨어요? 네. 소유하셨는데 인상이 그래요? 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소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다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심령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 혼란스러운 세대 가운데서도 여러분은 평안할 수 있어야 돼요. 자유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니에요. 이것은 경험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면 그렇게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서도 참 평안할 수 있고 두려움이 없이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해야 돼요. 두 번째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자, 오늘 28절 말씀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 즉 은혜를 받자 그랬습니다. 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흔들리는 세상에서 중심을 잡는 유일한 방법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은혜가 있을 때, 은혜에 붙들려 살 때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자를 이 직역하면 은혜를 붙들자 그런 뜻입니다. 예? 또한 감사를 유지하다 하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받자는 이 단순히 수동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계속 붙들고 유지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은혜를 흘려보내는 상태가 아니고 은혜를 계속 붙들고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는, 은혜의 삶이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복음을 깨달아야 바로 이 놀라운 은혜가 계속 머물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나 같은 죄인이 죄로 인해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죄사함을 받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 이 죄사함과 영생을 얻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은혜죠. 네. 여러분, 이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복음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죄로 인해서 불행하게 영원히 저주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불행한 자가 아니고 죄사함 받고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소유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자유함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소유한 사람의 첫 반응은 은혜를 붙드는 겁니다. 와, 이 은혜 받은 것, 이거 놓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은혜를 붙들었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 나라를 얻게 된 것,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된 것은 우리의 공로, 내 공로가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 은혜에 붙들려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견고하게 만드는 영적 접촉제와 같아요. 그래서 환경이 어려울수록, 내가 점점 힘들고 고통스러울수록 은혜를 붙드는 사람은 더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 주님의 은혜를 더 묵상하게 돼요. 그러니까 감사로 내 심령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주님, 이런 가운데서도 참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고 우리를 주님께서 이렇게 인도해주고 계시군요. 그 사실이 깨달아지니까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감사가 회복될 때 그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의 능력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뭘 지금 붙들고 계세요? 여러분이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면 다 회복될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랬습니다. 자, 흔들리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주님을 섬기는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그 두 가지 태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경건함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의 태도죠. 자, 두려움이라는 것은 어떤 공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에요.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권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우리의 그 심령에는 그분을 경외하는 거룩한 떨림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감정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예배로 온전히 드려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주님을 정말 기쁨으로 섬기게 돼 있어요. 기쁨으로 섬기게 돼요. 참된 예배자로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데 그 마음에 참 괴롭고 힘들고 짜증나고 어렵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내 형편은 지금 너무너무 죽겠고 힘들고 어려운데 왜 그렇게 내 마음에 강물 같은 평강이 넘치고 막 그 자유함 가운데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자 하는 그런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그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건함으로 섬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데 내가 그렇게 막 살 수 있습니까? 함부로 살 수 있습니까? 정말 얼마나 이 시간이 기묘한데 허송세월 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더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 세상에 그냥 세파에 휩쓸려 가는 것, 떠내려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려고 하는 이 결단을 내리면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헌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자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마틴 루터는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종교개혁을 할 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죽음의 위협과 그 핍박을 받으면서 하루하루가 너무 힘든 그런 시간을 겪어야 됐어요. 그렇잖아요. 일개 신부가 교황청을 상대로 해서 그렇게 개혁을 한다는 것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는 그의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그런 핍박과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더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붙들었던 말씀이 시편 46편 1절로 3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는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 그러면서 그는 찬송가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것을 작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할렐루야. 세상은 진동하고 있습니다. 환경도 진동하고 있습니다. 요동치고 있습니다. 세상이 마지막 때에 징조들이, 이렇게 무서운 징조들이 우리 주변을 계속 흔들어대는, 아니 우리 가정을, 우리 사업장을, 아니 우리들을 흔들어대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아니 어쩌면 이제 점점 더 흔들어대는 이런 시대가 오게 될 거예요. 그래도 진동하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진동치 않는 나라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진동치 못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습니다. 받았습니다. 이제 은혜를 붙들고 살아야 돼요. 이 은혜를 붙들고 살아야 돼요. 요즘 피부로 느낄 만큼 몹시 흔들리는 이 세상, 전쟁 가운데 각종 질병으로, 사업의 어려움으로, 신분의 문제로, 인간관계, 영적 정신적 혼란스러운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흔들어대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도 절대로 우리는 무너질 수 없는 것은 진동치 못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기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 때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예배자로 온전히 드려질 때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참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 주신 세계 선교 사명 끝까지 감당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 참 평안함을 주시고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삶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은혜 한인교회 한기홍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은혜 한인교회는 1645 웨스트 발렌시아 드라이브 플러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446-6200, 714지역 446-6200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사랑장로교회 김상기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아브라함의 선택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4: 13장 1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거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들을 택하고 동을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 아브라함이 장마로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의 수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선택, 롯의 선택, 선택의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뤘던 역사적인 내용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신약의 시작은 구약에 이어 신약의 시작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따로 선택하여 하나님이 구속의 역사의 시작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믿음의 조상을 삼았던 겁니다. 구속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가운데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약속 아래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선택의 기록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그 안에 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영생을 얻는 길이요. 예수를 믿지 않고 나의 의지와 나의 뜻대로 살면은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뜻을 알았더라면 참으로 중요한 선택의 기준인 것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는 75세였었습니다. 75세라는 나이면은 이제는 아주 늦진 늦은 나이는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른 나이도 아니지만은 아직은 일할 때라는 것입니다. 아직은 생명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육신적인 나이라고 오늘날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때 인생의 모든 것을 75세 정도 되면은 인생의 쓴맛, 단맛 다 경험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인생의 경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같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75세의 이민을 가라는 말씀하고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여기에 핑계를 대고 뒷걸음을 쳤겠습니까?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주셨어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지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복의 시작이 된다. 복의 조상이 된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은 그로 사용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더라면 롯과 그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망했겠습니까? 그도 아브라함과 함께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서 그가 소돔 고모라의 멸망의 땅에 서지 않았겠지요. 한 걸음 한 걸음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약속의 길을 걷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심을 받았는데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 하나하나 다 알고 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이 땅에 거하시면서 이민을 계획하셨겠고 어떤 분은 자신의 뜻과는 상관없이 친척에 놓고 부모가 해놓은 그러한 이민의 기회를 열어서 이 땅에 새로운 인생을 펼쳤을 것입니다. 이 땅 미국 땅에서도 한 걸음걸음 약속을 걸으며 이 나이에 이르도록 우리는 가게 되는 인생인 겁니다. 지금 살아갈 때에 다만 가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보니까 히브리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 계신 것을 믿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말씀해 줬습니다.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또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자기를 찾는 자,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분명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갈라디아 3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신앙의 조상으로 믿고 신앙의 근거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인정합니다. 약속대로 하나님 약속대로 우리는 유업을 이을 자인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이층 못한 길로 갈지라도 그는 결국 형통의 길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길에 내가 선 것을 깨닫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신앙을 가진 존재가 아브라함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은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소속이 하나님에게 있고 나의 소속이 아브라함을 내 조상으로 모시고 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거늘. 여긴 11절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여러 하나님 앞에서 복과 죄도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물질에 대해서 내가 구별하여 11조와 헌물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가 받아서 사용하는데 열의 하나는 주님의 것이니 주님께 드립니다. 열의 아홉을 가지고 나는 주님이 허락하신 대로 살아갑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는 11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12장에 보니까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아브라함은 그 일가를 권속을 다 데리고 남방으로 내려갔더라. 거기가 어디냐면 애굽 땅으로 갔던 겁니다. 애굽 땅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하여 풍부한 곳이요 흉년을 피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땅에 갔던 것입니다. 전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아브라함은 자기의 깨를 내어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 속여 그 왕에게 혼돈을 줌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질책을 받고 또 그로 인하여 많은 육축과 많은 은금을 얻어 부자가 돼서 결국은 이제 다시 자기 고향 땅으로 오게 되는 오늘의 사건인 것입니다. 남방으로 내려왔으니 다시 올라가는 길입니다. 자기의 거했던 곳으로 가는 것은 참으로 이거는 축복인 겁니다. 복인 겁니다. 아브라함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남방에 내려왔던 길을 다시 올라가게 북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애굽 땅에서 애굽의 왕이 뺏지를 않았습니다. 네가 가진 것이 네가 가지고 가노라 인정을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습니다. 그의 조카 롯도 풍부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열어드리는 겁니다. 기근을 파여 애굽으로 내려왔던 그가 다시 풍부하게 올라가게 되는 것은 순간순간에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사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영생의 복을 누리고 한순간도 우리는 실패라는 것은 나와 상관없는 단어가 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이제 이 아브라함은 다시 베델로 올라가 단을 쌓았습니다.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느 곳에 가거나 어느 시간에 가거나 늘 그 마음에 하나님을 먼저 부르는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그게 바로 기도요. 그게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알아듣고 깨닫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부흥이라는 것이 뭡니까? 리바이벌에 나오는데 다시 원래의 모습에서 더 나은 곳으로 가는 겁니다. 쓴맛을 보면서 다시 회복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일가를 데리고 애굽까지 내려갔던 엄청난 그 고생의 길에서 다시는 이제는 그가 더 플러스 알파여 많은 재물을 얻어 다시 거했던 땅으로 올 가나안 땅으로 올라갔던 겁니다. 여러분 이 회복이라는 말은 참으로 축복의 말씀인 겁니다. 여긴 생명의 길이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시편 16편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완성인 겁니다. 이 부흥의 맛을 본 사람들에게는 사랑할 줄 아는 것입니다. 사랑의 완성이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에베소 4장 5장을 보면은 그 교회가 성령의 역사로 사랑의 완성을 이룬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회복의 쓴맛을 보다가 회복의 맛을 본 사람들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을 보십시오. 그가 육신으로는 그 마음의 의지로는 충성을 다한다고 했지만은 그는 여종에게 주님을 부인하는 엄청난 부끄러운 일을 세 번씩이나 당할 때 그는 거기서 깨닫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에 고백에 예수님의 말씀에 질문에 그는 고백했습니다.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세 번씩 다짐을 사명을 주셨던 겁니다. 또 베드로의 고백과 함께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누가의 탕자의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아버지로부터 분복을 얻어 그가 먼 나라로 가서 그 재산을 다 소비하여 이제 돼지의 쥐염 열매를 먹고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녹수자 신세가 되었을 때 그는 마음 한구석에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던 겁니다. 내가 죽더라도 내 아버지가 곁에서 죽자 모든 걸 털어버리고 다시 고향으로 왔을 때 그 아버지는 그들을 향하여 그 둘째 아들을 향하여 밤낮으로 마음으로 잠시도 흘려버릴 수 없었을 때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그 둘째 아들에게 가락지를 끼우고 좋은 선물을 주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게 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남방으로 내려갔던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다 올라가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된다고 간절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이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이 되어서는 한 사람이 있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게 둘째로 내용을 보면은 함께 살기가 어렵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일행도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기 때문에 그 땅에 함께 사는 것을 그 땅이 용납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그 땅이 그들이 평안히 살 수가 없게 되었을 정도로 그들은 풍부했기 때문에 소유가 많아졌기 때문에 동거할 수가 함께 살 수가 없었던 겁니다. 소유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니 가축에 목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 목자들은 자기 양과 소떼를 먹이기 위해서 어서속히 경쟁적으로 가서 물을 쟁취할 것이요 경쟁적으로 가서 풀을 뜯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축의 목자들은 서로 싸울 다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서로 다투는 데에서 우리는 그 두 형편을 볼 때에 참으로 웃은 모습까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있을 때 가나안 사람과 그 땅의 토속민인 원주민인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족속 사람도 그 땅에 거하면서 그들이 다투고 있는 부끄러운 일을 다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한 친척이다.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 나를 여기서 떠나라.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 것이고 네가 오른쪽을 선택하면 나는 왼쪽을 선택하리라. 롯은 선택을 했습니다. 롯이 눈을 들어보니까 그 요단들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의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땅이었지만은 물이 넉넉하고 소활 땅까지 이르러 온 땅에 기름진 땅으로 보였습니다. 사실 그러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소돔 고모라로 멸하시기 전까지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얼마나 풍부했겠습니까? 옛부터 훌륭한 임금은 물을 잘 다스린다고 합니다. 치산치수라고 합니다. 이 물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길을 선택을 하고 롯은 그 땅을 떠나 요단들을 그는 가기 시작했습니다. 롯이 요단 온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들이 서로 떠났다고 했습니다. 아브람 역시 가나안 땅에 거하며 롯은 평지 성읍에 옮겨 장막으로 옮겨서 갔던 결과가 되었던 겁니다. 소돔 사람은 악하다고 여기 표현했습니다. 13절 보니까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 있는 곳에 롯은 자기가 선택해서 갔습니다. 육신적인 선택입니다. 우리가 선택을 할 때에 이 땅에 있는 육신적인 마음과 육신적인 가치관으로 살아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어 가야 됩니다. 영적인 골짜기인 가나안 골짜기에 그는 산골이요 산지이지만은 척박한 땅인 것 같지만은 험난한 땅인 것 같지만 그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은 감사함으로 하늘에 속한 부르심을 갖고 소망을 가졌던 겁니다. 롯은 점점 소와 양떼가 많아지니까 부의 착각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원수가 사단 원수일 수 있지만 더 큰 원수는 만문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돈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에게 철저하게 붙어있지 않냐면 돈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이 변절되기 쉬운 것입니다. 아마도 나타나 있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 삼촌 아브라함을 향해서 롯은 거만을 떨었을 것 같아요. 그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물질을 가졌다는 풍부한 자기 마음으로 인하여 그가 변절되어서 아마도 자기 아브라함을 변절했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우리는 진리에 속한 자가 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 하나님께 여쭙고 가나안 땅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바라볼 때에 진작에 그렇게 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은 너희 본적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했습니다. 너 본토 친척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롯은 친척입니다. 조카입니다. 아브라함의 동생의 아들입니다. 친척을 떠나서야 됩니다. 그러나 데리고 다니다 보니까 이거는 하나의 가시가 되었던 겁니다. 진리에 속한 자가 되려면은 여러분이 이 가시와 같은 요소들이 없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자유를 참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진작에 그렇게 했어야 됩니다. 물론 아브라함과 같이 롯이 영적인 선택을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여호와의 단을 쌓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면 또 다른 이야기가 됐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베들로 올라가서 단을 쌓고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지만 요단 땅으로 가서 그 풍부한 땅에 가서 롯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볼 수가 없습니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돈으로 인하여 눈이 가려워지는 겁니다. 물질에 현혹이 되면 세상에 다 자기가 잘해서 얻는 것처럼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겁니다. 이런 착각에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결과적으로 롯을 데리고 와서는 안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중에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구하셨다. 성경의 19장 29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소돔 고모라를 멸할 때에 롯과 그 안에 그 아내와 그의 딸 사위들은 거절했죠. 롯의 아내는 따라오다가 그 물질이 생각나서 뒤를 보다 소금 기둥이 되었죠. 이 내용을 볼 때 하나님이 1.1억이라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틀림없으시고 분명하신 겁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덕으로 인하여 롯은 생명을 건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의 교회에서 충분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참된 교제는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심으로 인하여 그곳에 있는 모두가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좋은 교회를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생명의 길로 눈에 따르지 아니하고 믿음을 따라서 눈을 따르지 않고 믿음을 따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수만 가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영생의 복을 누리며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철저하게 되어주십시오.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들고 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었다면 롯의 선택과 달리 아브라함의 선택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졌던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너는 눈을 들어 내 있는 곳에 동서남북 사방을 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까지 이르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까지 시한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때까지, 생명의 보화를 얻을 때까지, 이 땅에서도 우리가 영적으로 살 때에 하나님으로 받는 복은 세상의 물질이 주는 복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33절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다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거, 세상의 명예를 추구하는 선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먼저 구하는 마음이 중심이 있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중심이 있을 때, 롯과 같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버렸을 때, 그 선택을 가졌을 때, 이 땅 위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복록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항상 표현을 이렇게 듭니다. 이 시대를 알고 하나님의 명령인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보자. 이 마지막 때는, 이 시대 때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명령인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아름다워 서로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이고, 서로 참다운 교제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런 가운데 아름다운 교회를 이룰 때, 주님 오실 때 우리는 그대로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러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약속으로 네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갖게 하리니 능히 세도록 하리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맥락에서 약속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땅을 종과 행으로 이리저리 다 돌아보라. 이것을 내가 다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홀로 서기를 해야 됩니다. 믿음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을 그곳에서 얻는 참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겁니다. 오늘 예수 믿고 우리들에게 당한, 우리들에게 메워주신 그 십자가를 오늘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을 잘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절 18절은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스프레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헤브론이란 지명이 나옵니다. 먼저는 베델로 갔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베델의 집 뒤에는, 맞은편에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공부한 창세기 11장 12장에 보면, 12장에 보면은 거기 아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아이는 무덕이라 하는 뜻인데 세상의 무덕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단을 쌓을 때는 이 세상적인 짐도 다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거하지 아니하고 빼어나와 하나님의 베델로 옮겨가는 매일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 헤브론, 본문에 나오는 헤브론 땅은 어떤 땅이냐? 교통, 교제한다, 소통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교회는, 참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체인 곳에서는 가정이나 교회나 서로 소통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통함이 있고 교제가 있고, 또 우리 형제들과의 소통과 교제가 있을 때 거기에 사랑이 피어오르는 곳이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이요, 부름받은 약속에 따라 오늘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꿈을 잃지 맙시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자기의 소망을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때가 차면 다 기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렇게 나아가면 아브라함과 같이 걸음걸음 나아가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는 약속의 조상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다 아브라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속한 자면은 아브라함의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 갈라디아 3장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택을 하십시오. 매사에 이 시간 이 환경에서의 선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것을 헤아려 볼 줄 아는 지혜를 가진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 지금까지 사랑장로교회 김상기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사랑장로교회는 11976 알테시아 블루버드 알테시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번호 714-393-0552 714지역 393-05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나눔과 섬김의 교회 엘리야김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어버이 마음에 비친 하나님의 사랑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5: 오늘 본문은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를 따뜻하게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계시하는 본문입니다. 먼저 역사적 배경을 중근동 문화적 관점에서 살펴봅니다. 당시 유대사회의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면 아버지 행동이 얼마나 파격적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유산 요구의 의미에서 당시 관례상 유산 상속은 아버지가 임종하기 직전에 이루어져야만 했습니다. 아버지가 정정한데 유산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폐륜적 선언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달려가는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죠? 고대 근동에 점잖은 어른이나 가장이 길거리에 옷자락을 걷어올리고 달려가는 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이 마을 사람들에게 비난받거나 해를 입기 전에 먼저 회복과 보호하기 위해서 체면을 버리고 달려갔던 것이죠. 여기서 회복의 상징들을 제일 좋은 옷을 입혔죠. 집안의 주인이 입는 옷으로 죄인에서 아들의 신분으로 즉각 회복되었음을 의미해주는 옷이에요. 가락지를 끼워줬습니다. 가문의 인장반지를 뜻하며 아들에게 다시 가문의 법적 권리를 부여하여 상징해줍니다. 신을 시켜줬어요. 당시 종들은 맨발로 다녔으나 자유인은 신을 신었잖아요. 아버지는 아들을 품꾼, 종이 아닌 자유로운 자녀로 대우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실한 크리스찬이요, 의사요, 심리학자요, 근자에도 신학자로 불리는 저술가 폴 투니어의 저술은 우리나라에도 많이 소개되어 있죠. 그는 많은 저술을 통하여 연구의 결론과 경험으로 얻어야 된 주제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인생이 인생되기 위해서는 대화가 필수적이다. 건강한 정신은 건강한 대화에서 산출된다. 고독에서는 참된 인생을 찾을 수 없다는 이 말입니다. 고독 자체가 병리 현상이라는 거죠. 사람은 영적 존재요, 정신적 존재죠. 따라서 영적이요, 정신적 교류가 끊어질 때 그 인격은 파멸에 이르게 되며 파국을 맞게 되는 거죠. 내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 흡수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뜻이 내게 전달되지 않아요. 병 없는 감옥에 갇히게 되죠. 다른 사람의 마음 앞에 내 마음이 열려야 하고 또 내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 소통되고 뜻이 흡수되어야만 합니다. 흔히 세상에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다 말하는 사람을 볼 수 있어요.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죠. 누구와도 소통이 안 되는 사람, 이미 스스로 감옥에 가두고 맙니다. 내 말은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다. 아무도 사랑할 수 없고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마음과 마음의 소통이 단절될 때 이것은 죽음의 상태예요. 정신적 파국이에요. 투녀는 이러한 관계의 소통을 대화라고 표현하면서 최고의 대화는 하나님과 대화라고 정의합니다. 우리는 수평적 대화를 종종 내세웁니다. 수평적 관계에 서서 서로 이해해보겠다는 거죠. 우선 대화할 것은 수직적 대화가 더 중요합니다. 그 방법에 이 사람을 믿고 존경할 줄 아는, 그래서 이 사람을 향하여 마음을 여는 것이 선행될 줄 알아야만 합니다. 이 세대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어른들을 향하여 어버이를 향하여 마음을 열어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대화의 첫째 요건입니다. 내가 마음을 열고 정경과 사랑으로 마음을 깊이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또한 아랫사람에 대하여 믿어야 하고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정신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대화에서 누릴 수가 있고 마음속에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막힘없이 수용되고 내 믿음이 어디에라도 전달됨죠. 내 마음이 저 사람에게 저 사람의 뜻이 나에게 받아들여지고 수용될 때 그만큼 정신적 영역을 향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도 믿어주지 않고 아무도 믿을 수 없다면 이것은 스스로 완전히 종이 되고 감옥에 갇힌 결과가 됩니다. 아무런 자유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대화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을 들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 바른 응답 이런 관계 안에서 나라는 존재가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알면서 비로소 나를 알게 되죠. 아버지를 알고야 내가 아들됨을 알게 돼요. 칼뱅이에 대한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 없이는 사람에 대한 지식이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상대방을 알고 마음이 소통되고 뜻의 만남이 있고 지식이 서로 나누어질 때 비로소 나라는 존재가 살아나는 거예요.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정이라면 사실상 무한한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요. 순정에서 바른 대화적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설명하시는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에요.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일반적으로 유대 사람들의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초월적 하나님이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요. 율법의 하나님이요. 무서운 심판주 하나님이었습니다. 헬라 사람들의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아주 멀리 계셔서 우리의 지식이 미치지 못하고 손이 닿지 않으며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 보여주신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 하나님에 대해 가르쳐 주셨다고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계시자,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세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하늘 높은 곳에 팔짱이나 끼고 앉아서 죄인들이 구원받아 하늘로 올라오기만을 기다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생각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아주시고 잃어버린 동전 하나님을 끝까지 찾아주시는 하나님, 이 찾음 속에서 용서가 내포되어 있어요. 저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찾는 것이 아니에요. 저들이 하나님을 부르셨기 때문에 찾아가는 것도 아니죠. 감히 하나님을 부르지도 못하는 처지에 놓인 자를 찾아가시는 하나님입니다. 용서의 하나님이세요.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종합적이고 상징적 한마디의 표현이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지극히 정형적이고 히브리적 표현이죠.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관념이 부정적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바로 정립하기 어렵다는 거죠. 일리가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아주 좋지 못한 성품의 아버지 슬하에 양육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할 때 좋지 않는 인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중 한 예로 마틴 루터를 들 수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의 아버지는 강구였는데 자식을 좀 심하게 때리는 편이었대요. 부모가 자식을 매질하는 모든 경우가 다 정당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때는 별반 잘못한 것도 없는데 때리는 사람이 있어요. 루터의 아버지는 유독 매질이 심한 편이었는가 봅니다. 루터는 하나님 아버지라 하지 말고 하나님 어머니라고 하라고 제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 몽둥이를 들고 쫓아오는 아버지 모습이 떠올라가지고 기분이 썩 좋지 않다고 농담처럼 얘기를 했어요. 어쨌든 아버지에 대한 개념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완전한 아버지의 개념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아버지는 사랑의 아버지요, 인자한 아버지요, 궁일에 여기시는 아버지입니다. 특별히 이 아버지는 대화를 원하시는 아버지이심을 성경 전체를 통하여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찾아오시려고 부탁하시는 아버지를 계시해주고 있어요. 호세아서 6장 6절은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시는 아버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반기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사랑이다. 재물을 바치기 전에 이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아다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기쁜 뜻을 깨닫는 것이 바로 효도입니다. 동양의 사고 개념으로는 효와 신앙은 하나예요. 부모님에 대한 효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은 수직적 관계의 맥락에서 동질의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알아드리는 것, 믿어주기를 바라고 순종하기를 바라고 따라주기를 바라고 닮아주기를 바라며 기업을 이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알아드리는 것이 효예요.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목사라는 분이 계세요. 일전에 뵀을 때 목사가 된 동기를 들려줍니다. 목사님의 선친께서도 목사이셨어요. 가족 모두가 얼람하여 무진 고생을 할 때 이목사님은 어머니의 처지가 몹시도 측은히 여겨졌대요. 어쩌다가 목사 부인이 되어서 저다지도 고생을 하신단 말인가. 아버지는 어째서 하필 목사가 되 있어서 어머니를 이렇게 고생시키는가. 회의와 원망이 많았답니다. 아버지는 먼저 세상을 뜨시고 어머니도 그 후에 나이 많아 임종을 맡게 되었어요. 어머니는 아들 넷을 불러놓고 유언을 남깁니다. 내 소원은 너희 아버지의 소원과 같다. 너희들 사형제가 모두 목사가 되어다오. 뜻밖의 말씀에 놀란 아이들이 어머니께 여쭙니다. 목사의 가정에 태어나 목사의 아내로서 그 지긋지긋한 고생을 평생 겪으시고 이제 자식에게도 목사를 바라십니까? 아니다. 너희가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다. 배고팠던 일, 어려웠던 일이 많았지만 목사의 아내로서 맛보는 이 기쁨과 행복은 너희가 모르기 때문에 그리다. 제발 내 아들들아 목사가 되어다오. 이 마지막 부탁이 귀천에 떠나지 않아 끝내 사형제가 목사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효도예요. 뜻을 받아들인 거죠. 효도 관광 몇 번으로 효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효는 물질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세요. 문자 그대로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효도란 것이 무엇입니까? 중국의 장계석 총독은요, 30년간 모시고 살던 시종 무관 오문기 장군이 쓴 글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 번은 장계석 총독의 생일을 맞아 좋은 음식을 차려 대접했어요. 그때 장총독은 내 생일은 어머니의 고난날이다. 어머님이 나를 낳기 위하여 얼마나 고생한 날인가. 내가 뭘 먹고 마시겠냐 하면서 냉수 한 모금 마시지 않고 어머니를 생각하며 자기의 생각을 보냈다고 합니다. 홀어머님을 모시고 있던 장총독의 지극한 효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어버이주일입니다. 어버이주일 효도와 함께 어버이의 자세도 함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에 아버지 한 사람을 예수님의 비유로 소개하고 계시죠. 이 유명한 비유를 설교하게 된 동기가 1절과 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유대인 사회는 세리를 죄인으로 취급했어요. 그들의 그 율법 개념으로 죄인으로 구별해 온 사람하고는 자리도 함께 하지 아니하는 흑백 논리의 사회의 규범과 문화를 가지고 살았던 유대인들이에요. 그런 신앙의 의식화가 가장 철저하게 정리된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인이라고 규정해 놓은 그런 사람들하고 말씀하시기를 즐거워.

0: 가지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광경을 보고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의 죄를 영접하고 음식을 갈아 먹는다. 그런 사람은 상대도 하지 말고 밥도 같이 먹지 말아야 되는데 선지자고 하는 사람이 날마다 저런 사람들만 데리고 다닌다 하며 비난을 했어요. 그래서 그 비난을 들으시고 나서서 예수님이 비유를 하게 되는데 이런 양의 비유와 또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 집 나간 아들의 비유로, 집 나간 아들의 비유를 탕자의 비유라도 하죠. 이 비유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어머니의 마음이 잘 드러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먼저 주시는 어머니, 분기를 주시는 어버이의 모습입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가 돌아올 분기를 내게 주소서 그래요. 이러한 요구는 둘째 아들이 신명기 21장 17절에 나오는 재산 상속의 율법을 잘 알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신명기 20장 11절에 재산 상속 시 재산 장자에게 재산의 3분의 1을 차자에게 3분의 1을 나눠줄 것을 규정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의 이 같은 요구는 사실상 관례에 어긋난 일이죠. 왜냐하면 재산의 상속은 아버지 임종이 입학할 때 행해지는 것이 일반적 관습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은 자식에게 정식으로 재산을 상속해 주기 전까지는 적당한 재산을 선물로 주곤 했던 거죠.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 살림을 각각 나눠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전국의 기업을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두 번째는 자유를 주시는 어버이예요. 작은 아들은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갑니다. 그가 먼 나라로 떠난 것은 그가 얼마나 부모의 품으로 벗어나서 자기 나름대로 삶을 살고 싶어 했는들 또한 그 계획이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계획된 것임을 잘 나타내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재산을 모두 허락망당한 생활에 소비해버린 것은 그가 계획한 모든 생각들이 육적인 계략을 향해 있음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아들이 자기 본 것을 요구하여 갖춰 하겠다는 것은 아버지 없는 자유를 누리고 싶은 거였어요. 나의 자유를 가장 많이 방해하고 있는 사람은 아버지라고 생각을 했죠. 이렇게 성인이 된 나를 지금도 아버지가 일찍 일어나라, 늦게 다니지 말라, 돈 함부로 쓰지 말라, 이게 된 말인가? 이제 나는 넉넉히 내 인생에 대하여 내가 책임질 수 있다. 간섭 좀 그만하고 이제 나를 놓아주시오. 그리고 당연한 한 의무에 책임 있는 아버지의 분깃을 내 몫으로 나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한 거예요. 이러한 아들의 요청에 주시는 아버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제 아래로 떨어진 이유는요. 내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라는 이 말에 사탄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파렴치한 손을 내밀어서 먹지 말라고 한 금단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권위에 침범했을 때 하나님이 이것만은 안 된다고 에덴에서 인간을 제 아래로 떨어뜨리고 맙니다. 이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의무를 이행하십시오. 나는 이제 하나님의 간섭 없이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작은 아들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행복의 의무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불행한 고난 속에 인간을 살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할 의무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불행의 모든 책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이 없으셨다면 인간을 만들지 말아야지 무슨 이유로 나와 모든 인간을 세상에 이렇게 태어나게 하시고 불행한 삶을 살게 하시는가요? 그러므로 마땅히 내 행복의 복은 하나님이시면서 나에게 주십시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 없이 살아가겠습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에게도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자유의지를 잘못 쓰므로 죄에 빠지고 말았던 거예요. 세 번째, 사랑하시는 어버이, 기다리시는 사랑의 어버이이십니다. 아버지께서 언제나 대문 밖에 집 나간 자식을 기다리는 모습이 역력하게 나타나고 있죠. 아직도 상거가 먼데 부사구가 바로 이것을 대변해 주는데요. 아버지는 이렇게 날이면 날마다 대문 밖에 아들을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오늘이면 돌아오려나 내일이면 돌아오려나 기다렸기 때문에 아직도 상거가 먼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발견한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날마다 자식들을 기다리고 계세요. 비록 집 나간 못난 자식이 아닐지라도 어버이는 언제나 자식들을 보고 싶어 하면서 집에 찾아오기를 기다리세요. 자라선 문기되어 기다리는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어버이의 심정입니다. 이거 역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의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들을 여전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하나님은 무거운 죄짐이 하나도 없는 그런 완전한 자를 부르시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가 싫다고 집 나간 그 아들을 기다리고 계세요. 이 얼마나 가슴이 뭉클하고 콧등이 시큰해오는 감격적 메시지입니까? 네 번째는 측은히 여기는 사랑의 어버이입니다. 유대에서는요, 만일 아버지가 생전에 있을 때 재산을 물려받을 경우는요, 상속자는 이를 자신의 임의대로 사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만일 아버지가 생전에 있을 때 상속자가 그 재산으로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겼다 해도 그 이익들을 임의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아버지께 돌려줘야만 했던 거죠. 그런데 아버지 집을 떠나 그는 걷잡을 수 없는 타락의 길을 걷게 되었고 전국에는 그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러한 아들의 회개의 말을 듣기도 전에 힘들고 지친 모습으로 돌아온 아들의 모습에 측은한 마음이 느껴졌죠. 측인이 여기다 스폴랑크니 조마이란 도와주지 않으면 마음이 아파 견딜 수 없게 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아들의 참회 고백 이전에 아버지의 불쌍히 여기는 느낌이 선행합니다. 다섯 번째는 용서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십니다. 달려와 안아주시는 아버지 마음이죠. 오늘날 세상은 성과와 적군으로 사람을 판단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아버지는 실패하고 돌아온 아들에게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그저 내 아들이 살아왔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했어요. 먼저 보시고 달려가시는 사랑이죠. 아버지는 아들이 멀리 있을 때 이미 그를 알아봤어요. 이는 아들이 나간 때부터 매일 동네에 오게 기다렸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한 걸음 나갈 때 하나님은 열 걸음으로 달려와 우리를 맞아주세요. 달려가 맞이해 주시죠. 나이 많은 동양인의 경우 아무리 급한 때에도 달려나가지 않는 것이 보통인데 이 비유의 아버지는 그 자신의 품위가 떨어진 것을 전혀 개의치 않고 행동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 얼마나 기뻐하신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행위예요. 또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달려갔으면 아버지의 용서 행위가 아들의 사정에보다 우선한 것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천천히 다가가지만 회개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급히 달려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죄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사랑과 공의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목을 안고 입을 맞춰요. 입맞춤은 요압이 왕에 나가서 그 말을 고함해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저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 얼굴을 땅에 대어 전함에 왕이 압살롬과 입맞추니라. 사무엘하 14장 33절에 하신 말씀에 비춰보면 아들에 대한 무조건적 용서를 뜻하고 있습니다. 입맞추니 카테필레센 많은 입맞춤 즉 여러 번 거듭한 입맞춤으로 단 한 번의 의례적 인사와는 달리 돌아온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기쁨을 그대로 드러난 행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를 자백하고 벌을 받으려고 돌아온 아들에 대한 끝없는 용서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들의 부모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이 깊고도 넓으십니다. 남이야 뭐든 간에 하든 자신들의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용서와 사랑은 이 땅 위에 그 어떤 사람도 감당할 수 없는 넘침이에요. 허물을 덮어주시는 용서죠. 아들은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회개하지만 아버지는 그 말을 막아버리듯 가장 좋은 옷과 가락지를 끼워듭니다. 참된 용서는 과거를 묻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열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좋은 같을지라도 눈같이 이어질 것이요 지능같이 붙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고 이사야서 1장 18절에 말씀 용서를 전제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이처럼 우리들의 부모님들도요 자식들의 잘못이 그 무엇이든 간에 깨끗이 잊어버리고 용서와 사랑으로만 일관해 주십니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들의 어버이들에게 그 사랑에 보답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섯 번째로 회복시키는 사랑의 어버이십니다. 죽음에서 생명의 잔치 죄 가운데 있던 아들의 상태를 아버지는 죽음으로 정의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것은 단순히 기가가 아니라 생명의 부활이에요. 그동안 동네 사람들이 온갖 소문을 다 가지고 와서 아버지께 괴로운 소문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이제 거짓거리였다. 내가 보았다. 내가 보니 돼지가 먹는 지엽열매를 주워 먹으며 살고 있더라. 가지고 나간 돈은 한 푼도 없이 장기들에게 다 주워버렸단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소문을 다 듣고 있었는데 과연 소문대로 비참하게 돌아왔어요. 그때 아버지는 얼마나 신속하게 행동을 했는지 큰아들이 들에서 돌아오기도 전에 했기 때문에 큰아들의 불병을 사게 된 거죠. 비단옷과 큰 가락지를 장식했다는 말은 뭡니까? 옛날 부잣집 둘째 아들의 권위 회복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은요, 아들의 처한 모습을 누구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시켜놓고 동네 사람들을 급히 초대하여 변함없는 권위 있는 아들의 모습을 자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많은 죄를 짓고 돌아왔지만 회개하는 즉시 과거는 없어졌다. 너는 내 아들이다. 과거를 다 깨끗하게 청산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의 권위의 회복을 신속히 지켜주셨던 거죠. 일곱 번째는 포기하고 희생할 수 있는 어버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둘째 아들을 탕자라고 규정해요. 실은 맏아들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맏아들은 지금까지 자신을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온 대로 아버지 말씀을 한 번도 거역하지 않았어요. 아주 충실한 생활을 해왔어요. 문제는 방탕한 둘째 아들에게 돌아가는 아버지의 혜택에 불평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그가 생각하기는 이와 같은 아버지의 처사가 공정심을 잃었다고 판단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죠.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그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왜 죄 지은 자가 영광을 누려야 되느냐. 나같이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 마땅히 영광을 누려야 되는데 지금 이 아버지의 처사는 그 반대가 되었다는 거죠. 이 집에 재산을 절반이나 탕진하고 온갖 죄를 지은 저런 자식은 돌아오지 못하게 내쫓아야 하는데 오자마자 비단 옷을 입히고 금가락재를 끼우고 송아지를 잡도록 잔치를 벌이다니. 그러면 나도 나가서 작은 아들과 똑같이 살다가 돌아올 것이 될 것이 아닌가. 맏아들은 아버지를 그렇게 보고 있었던 거죠. 탕자가 비단 옷을 입고 금가락지를 끼고 쇠고기 파티를 받아야 한다면 나 같은 사람은 그보다 10배도 더 대접을 받아야 마땅한데 아버지께서 염소 새끼 하나도 나에게 준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불평하는 맏아들에게 아버지는 또 다른 선언을 하고 계시죠.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이제 그 아버지는 자기 소유는 모두 다 포기합니다. 다만 두 아들이 모두 자기 곁에 있다는 그 하나만 중요시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십자가예요. 나는 나를 포기했다. 그러나 그 포기하는 과정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다면 그 하나만이 하나님의 사랑의 관심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고 우리의 죄를 되속해 죽으셨어요. 그러나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것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바라시며 포기하시고 희생하셨어요. 아버지의 자녀답게라는 기도문이 있어요. 구하기 전에 내게 있어야 할 것을 미리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나라를 송두째 주기를 원하시는 나의 아버지, 내가 잠자는 동안에도 너를 나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내 아버지,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 마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원천 되시는 나의 아버지, 나의 호흡이 끝나는 순간 영원한 생명으로 나를 붙잡아 주실 나의 아버지, 언제나 나의 아빠 되어주시는 내 아버지, 이 좋으신 아버지를 다시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자식으로서 삶을 새롭게 시작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는 나로 인하여 아버지의 탄식 소리가 울려 퍼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의 자녀답게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아버지와 동행하는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믿지 못해 아버지 곁에서 마치 고아처럼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는 더더욱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버지의 자녀 삼아주신 그 귀한 뜻들이 아버지의 자녀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에 아름답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내용이에요. 교회가 어버이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내세워 기념하는 이유가 바로 이 어버이 속에 하나님의 그림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하신 말씀을 적용해서 어버이를 보면요,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째서 하나님을 보이나 하느냐라고 생각해 볼 줄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은 어버이주일이죠. 우리 속에 하나님의 그림자가 있어요. 어버이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생각하는 주일이 어버이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수없이 많은 인생들에게 탕자 인생의 아버지와 같은 어버이가 되고 그런 어버이에게 효대하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효도를 실천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는 어버이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분깃도 자유도 주시고 기다리시며 측은히 여기시며 용서하시며 회복시켜주시며 사랑하시고 포기하시고 희생하는 어버이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돌아갈 것은 아버지 품이에요. 그 품에만 진정한 안식과 신분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 조건 없는 한대입니다. 우리 주변에 실수하거나 넘어진 사람을 볼 때 비난하기보다 먼저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체면을 버리고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기를 노래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적 회개, 회개입니다. 탕자가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께 향했던 것처럼 우리 삶에 하나님보다 우선시했던 먼 나라의 것들을 내려놓고 지금 즉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육신의 부모님에 대한 공경이 있어야만 합니다. 부모의 아버지는요 하나님을 상징하지만 동시에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끝없는 희생과 사랑을 투영하고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의 정신처럼 늘 나를 기다려주시는 부모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한몫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1: 지금까지
0: 축원합니다.
1: 나눔과 섬김의 교회 엘리야김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나눔과 섬김의 교회는 439 사우스 웨스턴 에비뉴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 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272-6031 213 지역 272-60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설교에 관한 문의나 광고, 다양한 교계 소식을 남가주 저녁에 AM
1: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2: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컬 그룹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3: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4: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어제 샌디에이고의 한 이슬람 사원에서 10대들이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3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진행의 오수연입니다. 네, 샌디에이고 카운티 클레어몬트 지역의 대형 모스크에서 총격전이 벌어지면서 경비원 등 3명이 사망했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10대 용의자 2명, 인근 도로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경찰은 이들이 17세와 19세라고 설명했습니다. 정확한 범행 동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이번 사건을 증오 범죄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CNN은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용의자 가운데 한 명이 인종적 우월성을 주장하는 유서를 남겼고 이 범행에 사용된 총기에도 증오를 담은 표현이 적혀 있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차량에서는 반이슬람 구호 역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해당 사원의 책임자인 타하 하산 이맘은 예배 장소를 목표로 삼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지금은 슬픔의 시간이며 우리 공동체의 모든 가족을 위해 기도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샌디에이고 다운타운에서 북쪽으로 14km 떨어진 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설인데요. 샌디에이고 카운티 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예배 시설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 꽤 계실 겁니다. 샌디에이고 여행하다가 보실 수도 있고요. 거기서 사셨다면 물론이고요. 내부에는 쿠란 등을 가르치는 학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네, 이런 증오 범죄를 자꾸 키우는 게 바로 전쟁입니다. 그래서 정쟁이 빨리 종료돼야 될 텐데요. 사실 오늘로 예정됐던 이란에 대한 재공격, 트럼프 대통령이 다행히 어제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이란에 대한 공격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정상들로부터 공격 보류를 요청받았다면서 밝힌 것인데요. 현재 이란과 이들 국가 간의 협상이 진행 중이고 그들의 의견으로는 매우 수용할 만한 것이라는 게 트럼프 측의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이란의 핵무기 보유 금지가 포함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수용 가능한 합의가 나오지 않을 경우 즉시 전면적이고 대규모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 그렇게 또 군에 지시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뉴욕포스트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이란이 제시한 종전안에 대해 실망감을 드러내면서 이란에 대한 어떠한 양보도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는 점을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히 했습니다. 앞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란이 14개 조항으로 된 새 종전안을 파키스탄을 통해 미국 측에 전달했고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미국 측이 보냈는데 거의 수용하지 않겠다라는 답변서였습니다. 자, 미국과 이란 간 협상의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잠시나마 멈춰있는 군사적 충돌이 다시 시작될 가능성 결코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하는 비트코인 기반 해상 보험 서비스를 도입했다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호르무즈 세이프라는 명칭이 붙은 보험은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화물선이 대상입니다. 그리고 결제는 비트코인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란 정부는 이 보험으로 앞으로 10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보험 서비스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호르무즈 세이프, 사실상 통행료 체계를 도입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앞서 이란 의회 국가안보위원장인 에브라임 아지즈는 지정 항로 운항 관리 체계가 조만간 공개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중동 전쟁 발발 이후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 왔죠. 이 과정에서 이란 정부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일부 선박에 이란 해안 인근 지정 항로를 이용하는 대가로 최대 200만 달러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달 초 기준입니다만 현재 1,500척 이상의 상선이 페르시아만 일대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콜로라도주에서 크루즈선 집단 감염과 무관한 한타바이러스 확진자가 사망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콜로라도 공중보건환경부는 콜로라도 덴버 남부의 더글러스 카운티에서 성인 한 명이 이 한타바이러스에 감염돼 사망했다라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이 사망자는요, 최근 한타바이러스 집단 감염이 발생한 크루즈선 혼듀스호와는 접점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서 당국은 더욱 긴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중보건환경부는 콜로라도에서 매년 이 시기에 이렇듯 한타바이러스가 정기적으로 발생해 왔다며 정확한 노출 경로를 확인 중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드물게는 장기간 밀접 접촉 시에 사람 간의 전파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잠복기는 약 6주에 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23개 나라 승객 승무원 150명을 태운 한타바이러스 안데스 변종이 번지면서 네덜란드 부부, 독일의 한 명 등 총 3명이 숨졌습니다. 네, 사실 한타바이러스의 변종인 안데스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이고 사망자인데요. 이 안데스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은 미국에서도 지금 많이 급진전을 보이고 있고 한국 역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거든요. 이 소식은 오늘 30분경에 한국 관련 소식에서 좀 더 자세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한편 CDC는 현재 미국 내 41명의 한타바이러스 감염 의심자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16명이 네브라스카 연방 격리 시설에 머물고 있고 2명은 애틀란타에 있는 별도 시설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3명은 집단 감염 사실이 알려지기 전에 미국으로 귀국했거나 감염자와 같은 항공편에서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위치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조지아, 메릴랜드, 미네소타, 뉴저지, 텍사스, 버지니아 공중보건 관계자들이 이 바이러스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주시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 주에 거주하는 사람들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다목적 헬기와 아파치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등 42억 달러 규모의 군수 장비를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연방 국무부는 한국 정부가 요청한 MH-60 다목적 헬기 24대에 대한 판매를 승인했다라고 밝혔는데요. 판매 예상 비용은 30억 달러라고 국무부는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판매가 한국 해군의 다목적 헬기 능력을 강화하고 적을 억제할 신뢰할 수 있는 전력을 제공함으로써 현재 그리고 미래 위협에 대응할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12억 달러 규모의 아파치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을 승인했다면서 이 해당 판매가 한국 육군의 중형 공격 헬기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의 가디언지가 지난 16일 전 세계 작가, 평론가, 학자 170여 명이 참여한 투표를 바탕으로 최고의 소설 100선을 공개했는데요. 각 참여자가 역대 최고의 영어 소설 10편을 골라서 선호도 순으로 순위를 매기면 가디언이 투표수와 개별 순위 가중치를 합산해서 최종 목록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여기에서 채식주의자 한강의 대표적인 소설이죠. 일본 소설가 무라타 사야카, 영국 소설가 소피, 그리고 영국 언론인 에마 로프에이건 등 4명의 표를 얻어서 85위에 올랐습니다. 이번 목록에서요, 100위 안에 아시아 국적 작가의 소설로는 유일하게 포함이 됐습니다. 가디언지는 작가 한강에 대해 이 데버러 스미스의 번역이 이 한국인 작가를 서구 독자들에게 소개하면서 2016년 인터내셔널 부커상을 수상했고 2024년에는 노벨 문학상의 영예를 안았다라고 소개했습니다. 채식주의자에 대해서는 3부로 구성된 얘기는 1년의 잔혹한 꿈을 꾼 뒤 육식을 거부하다가 결국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한 여성을 중심으로 전개된다라고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자, 이 백선의 1위가 궁금해집니다. 영국 빅토리아 시대 소설가 조지 엘리엇의 1871년 작품인 미들 마치가 차지를 했습니다. 총 56명의 투표를 받은 작품에 대해서 이 가디언은 정치, 사회, 기술 변화의 소용돌이를 배경으로 일과 결혼, 야망과 창의성, 이기주의와 공동체 정신을 탐구하는 아주 정교하게 짜인 대서사시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많이 들었던 버지니아 울프의 등대로가 4위에 올랐고요.
5: 미주 한인 여러분께 올해 한 만에 서른도 인사 올립니다. 이영말 이국땅에서 쉽지 않으신 삶을 살고 계시는 교민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어 정말 익사이팅합니다. 제가 이번 공연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교민 여러분의 삶의 활력소가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오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트링 이벤트 홀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6: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프링 리조트에서 뵙겠습니다. Come, see, and feel, enjoy 서른도 콘서트. 티켓에 관한 문의는 323-692-2170, 323-692-2170입니다.
7: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8: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7: 네.
8: 수영도?
7: 그럼요.
8: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7: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8: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9: 타운 내 핫 플레이스 육가와 마리포사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
10: 9불 99 가성비 갑에 한식, 중식, 일식, 분식까지 골라먹는 재미가 가득한 K푸드 라운지
11: 오늘 뭐 먹지? 고민 끝! 뜨거운 메뉴는 더 뜨겁게 차가운 메뉴는 더욱 차갑게
12: 가족 외식은 물론 친구 모임 및 여유롭고 편안하게 혼자만의 식사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곳
13: 쇼핑하다 출출할 때 맛있는 한 끼가 필요할 때
14: 맛있는 행복이 모이는 곳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로 오세요. K푸드 라운지.
15: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16: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15: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16: 젤린더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상품 2파.
15: 의류 빅세일 최대 70% 오프.
16: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15: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16: 올림픽 골프니까.
15: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17: 아침에 맥다널즈를 가져다 주는 사람은 좋은 친구죠. 그 친구가 서세이지 맥머핀 위드 에그를 가져왔다고요? 그 친구가 바로 베프죠. 그런데 그 베프가 샌드위치에 아이스 캐러멜 마끼아로까지 공수해왔다고요? 그런 소울메이트는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18: 맥도날드의 아침으로 마음을 표현해보세요. 지금 서세이지 맥머핀 위드 에그 2개가 단돈 6불이거든요. 맥카페 하나

0: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다른 오퍼와 함께 적용 불가. 단품은 정상 가격임.
1: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안경하면 50년 전통의 안경백화점 서독안경.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엘레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LA 최고의 바비큐죠.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비큐. 그리고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공동 제공입니다. 먼저 메타 소식 전해드립니다. 바로 내일부터 고용인력의 10%에 달하는 무려 8,000명 규모의 구조조정을 시작한다라고 보도가 됐습니다. 결국 인공지능 때문입니다. 인공지능 투자 확대를 위한 감원 조치로 알려졌고요. 또 올해 하반기에도 감원이 예상된다라고 CNBC가 보도를 합니다. CNBC 보도에 따르면 이번 대규모 구조조정, 지난달 AI 투자 확대에 따른 조치고, 지난달 AI 투자 전망치를 기존 100억 달러에서 무려 1,450억 달러까지 대폭 늘렸습니다. 앞서 메타는 지난해 메타 초지능 연구소를 설립해 초지능 AI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AI 투자금이 이렇게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지난 1월부터 메타 산하 리얼리티 웹 부서에서 1,000명을 감원했고요. 3월에 또다시 수백 명 규모의 구조조정이 단행됐는데 이번에는 컨텐츠 검토 업무를 담당하는 외부 업체, 계약 업체와의 계약을 종료하기로 하면서 대규모 구조조정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총 직원 수 7만 9천여 명의 10%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자, 이렇게 메타는 대규모 해고와 함께 직원 7천 명을 아예 인공지능 업무 관련 신규 사업 부문으로 재배치하는 조직 개편도 단행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역시 관리직 자리도 일부 없어지겠죠. 그런가 하면 하반기에도 추가 감원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메타 내부 소식통들의 말을 인용해서 연말에도 또 한 차례 감원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 그래서 회사 전반에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라고 CNBC는 전하고 있습니다. 불과 수년 전 한창 팬데믹일 때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특히 이런 IT 업체들이 고임금을 제시하면서 여기저기서 빼내가고 막 사람들 채용하고 있던 게 생각이 납니다. 물론 이번에 해고되고 앞으로도 감원될 예정인 사람들이 회사에서 꼭 필요한 고급 인력은 아니겠지만은요. 생각보다 너무나 빠른 속도, 어떤 기술 변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런 대기업들조차 앞으로 몇 년 후의 일을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AI를 활용한 자율주행 기술과 관련한 장밋빛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정말 몇 년 전만 해도 자율주행이 이렇게 빨리 다가오리라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 이 CEO 일론 머스크만 빼면은요.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머스크 CEO는 이스라엘에서 열린 스마트 모빌리티 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서 5년 후 확실히 10년 후에는 모든 주행의 90%를 이 자율주행차 AI가 담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10년 안에 사람이 자기 차를 직접 모는 모습을 보는 거 꽤 드문 일이 될 것이다 라고 자신감 있게 말했는데요. 현재도 테슬라는 감독형 완전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하고 있죠. 텍사스주 어스틴과 댈러스, 휴스턴 등에서 자율주행 로봇 택시를 시범 적용 중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기술을 발전시켜 앞으로는 도로에서는 직접 운전하는 사람이 극히 적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또 올해 안에 미국에서도 인간의 개입 없이 완전 자율주행을 하는 자동차가 더 널리 보급될 것이다 라고 확언했습니다. 올해 말까지는 미국에서 무인 자동차가 광범위하게 운행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건 역시 설마보다 어쩌면이라는 단어가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 한인타운에서 운전석에 사람 없는 웨이모 보는 것도 이제 더 이상 신기한 일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엘라바마주 레이크 마틴의 유명 절벽 명소죠. 침니 록 들어보셨을 겁니다. 방문하신 분도 계실 거고요. 그런데 바로 이곳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조지아 대학교를 졸업한 24살의 제이든 바레토가 친구들과 졸업기념 여행을 이곳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 절벽에서 호기롭게 호수로 뛰어내렸는데 다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지난 13일 엘라바마주 레이크 마틴의 유명 절벽 명소인 친니 록에서 뛰어내린 채 결국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해당 장소는 18m 높이 절벽입니다. 현지에서는 스릴을 즐기는 사람이라면 꼭 한번 가봐야 하는 곳, 꼭 뛰어봐야 되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18m 높이 60피트 정도라고 생각하면 좀 더 와닿으실까요? 보안관 관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60피트에서 뛰어드는 것은 유리판 위로 몸을 던지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사실 어떤 뭐 보호막이라든가 안내문, 뛰어내리지 마시오 이런 말이 있었나 싶습니다. 있었다면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명소가 되지 않았을 테니까요. 어쨌든 친구들과 함께 졸업을 축하하는 여행 중 사망했던 제이든 바레토. 참 안타깝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와 잠수팀은 2시간 동안의 수색 작업을 벌였고요. 결국 수면 아래 약 15m 깊이의 수중 안반 지대에서 바레토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2: 이란 전쟁 여파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우려와 함께 채권 금리가 급등하면서 미국의 모기지 금리도 가파르게 올라서 주택 거래를 짓누르는 하나의 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30년 고정 모기지 평균 금리는 6.49%로 일주일 전보다 0.04%포인트 또 올랐습니다. 미국의 모기지 금리는 지난해 말부터 연준이 금리 인하를 몇 차례 단행하면서 올 초까지만 해도 하락 흐름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란과의 전쟁 발발 이후 유가가 급등하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면서 이 모기지 금리는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이 같은 모기지 금리의 상승은 이미 거래 부진을 겪고 있는 주택시장에 추가적인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전미 부동산 중개인 협회에 따르면 지난 4월 미국의 기존 주택 판매는 402만 건으로 봄 성수기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9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었던 3월에 비해서 불과 0.2%만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사실상 침체를 못 벗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재집권 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란 전쟁 장기화와 가파른 물가 상승의 여파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가 실시한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지지한다라는 미국인 응답자는 37%였습니다. 이는 뉴욕타임즈가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후 시행한 여론조사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국정 운영을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은 59%였습니다. 특히 이란 전쟁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두드러졌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64%가 이란 전쟁을 잘못된 결정이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55%는 이란 전쟁이 비용을 치를 만큼 가치가 있지 않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심지어 정치적으로 중립 성향인 무당층에서도 73%가 이란 전쟁을 잘못된 결정이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또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도 악화되었습니다. 경제 정책에 대해서 64%가 부정적으로 평가했고 물가 대응에 대해서도 69%가 미국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1: 오늘도 그 누구보다 이른 아침을 맞고 계신 여러분, 스트레칭 잊지 않으셨죠? 아직 안 하셨다면 잠깐만 시간 내주세요. 자, 먼저 팔 위로 쭉 뻗어서 기지개 한번 하시고요. 목 운동부터 두 손은 서로 엇갈리게 가슴 언저리에 올려놓고 목 아래로 살짝 숙였다가 뒤로 천천히 젖힙니다.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네, 한 5초만 정지해 볼게요. 허리 운동해 볼게요. 허리에 손 얹고 천천히 오른쪽으로 먼저 돌려볼까요? 왼쪽으로도 돌릴게요. 천천히 가능하면 큰 원을 그려주세요. 이번엔 발뒤꿈치 살짝 들어볼게요. 들 수 있는 데까지만. 그리고 잠깐 계세요.
3: 옆구리 하나 둘
1: 내리고 다시 발뒤꿈치 올려주세요. 앞에 지지액이 있으면 손으로 잡고 이 동작 하셔도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쭉 올려주세요. 발뒤꿈치 쭉. 허벅지나 종아리에 힘이 실리는 느낌이 들면 잘하시는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기원합니다.
3: 여섯, 일곱.

0: 원만한 영양 섭취를 하는데도 기력이 떨어진다면 그 중심에는 알부민이 있습니다. 알부민은 우리 몸에서 영양을 운반하는 기초 단백질로 부족하면 빠른 피로, 몸이 붓는 부종, 근육 저하, 재생 저하 등 다양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NHS 메가알부민, 순도 높은 알부민과 고밀도 녹용, 노스캐롤라이나, 삼증포 산삼을 주성분으로 뛰어난 흡수로 충분한 알부민의 효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알부민의 진심, 메가알부민, 직접 한번 경험해보세요.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334호 213-277-8866 213-277-8866 OTC 환영.
1: 집 세계 일주 페라리까지 모두 차지하세요. 아리스토크랙 게이밍의 모노플레이 빅보드 벅스 썸머신 세계 최초 공개를 기념하여 야마바가 행운의 주인공 단 한 명에게 160만불의 드림 패키지를 드립니다. 클럽 사라너 멤버라면 누구나 매일 터지는 즉석 경품과 5월 29일 결승 진출 기회를 잡으세요.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모노플리는 해스브로의 상표이며 해스브로는 본 프로모션의 후원사가 아닙니다.
2: Hi, I'm Maria Gobadi, and I'm running for Los Angeles County Superior Court Judge Seat 64.
3: 법정에서는 경험, 정직, 그리고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2: I may not speak Korean, but I will always stand for fairness and justice for everyone.
3: 17년 이상 검사로서 정의를 지켜온 검증된 후보입니다.
2: I respectfully ask for your support. So please, on June 2nd, vote for me, Maria Gobadi, for Judicial Seat 64.
3: 판사 후보 마리아 고바디, 오피스 넘버 64,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4: Paid for by Maria Gobadi for Judge 2026, FPPC ID 1488221.
5: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6: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5: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6: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근육단과
5: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6: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7: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8: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7: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형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8: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9: 99세까지 팔팔하게.
10: 지금 더 멀리 나아갈 당신의 순간입니다. 토요타 퍼펙트 타이밍 세일즈 이벤트에서 효율이 뛰어난 신형 토요타를 특별 혜택으로 만나보세요. 달리는 모든 순간이 더욱 가치 있어집니다. 놀라운 연비와 다이나믹한 성능의 올 하이브리드 캠리 또는 인상적인 주행거리와 스마트한 기술의 토요타 비즈로 순수 전기차의 경험을 누려보세요. 효율과 성능이 완벽하게 만납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편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11: 모닝리포트 함께 계십니다. 지금 아프리카에서는 에볼라 감염 사태로 인해서 사망자가 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전해져 오고 있는데요. 에볼라 역시 특별한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서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이 소식은 잠시 후에 45분쯤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자, 역시 백신과 치료제가 없어서 그래서 걱정인 한타바이러스. 그 대서양을 항해하던 크루즈선 혼디우스에서 이 한타바이러스가 발생하면서 지금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사실 이번 이 바이러스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한타바이러스의 일종인 안데스 바이러스입니다. 이 확진자가 지금 잇따라 확인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백신과 치료제 개발 현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한국에서 고려대 의과대학 백신혁신센터가 이 한타 서울 바이러스라고 정확한 이름은 한탄, 한탄강에서 발현이 됐기 때문에요. 한탄 서울 바이러스, 이걸 막는 mRNA 기반 백신을 동물 실험까지 완료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안데스 바이러스까지 방어하는 범용 백신은 연구를 막 시작한 단계로 확인됐고요. 미국에서도 역시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임상 1상까지 진행됐지만 상용화까지는 아직은 갈 길이 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안데스 바이러스, 설치류 배설물을 통해서 감염되는 한타바이러스의 일종으로 폐와 심장을 손상시키는 한타바이러스 폐증후군을 일으키는 것이 특징인데요. 치명률 최대 50%에 달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 한탄강 유역에서 맨 처음 발견됐다고 해서 한타바이러스라는 이름까지 붙여진 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한국에서 왜 관심을 갖고 만들지 못했을까 이런 의문까지도 드는데요. 사실 지난 1976년 한탄 바이러스를 세계 최초로 분리했던 고 이호왕 고려대 명예교수가 개발한 한타박스라는 게 있습니다. 신장을 손상시키는 신증후군 출혈열을 유발하는 한탄 바이러스를 대상으로만 개발된 백신이고요. 접종 횟수도 많고 면역 지속 기간은 짧아서 이게 이제 개량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또 같은 한타바이러스 속에 속하긴 하지만 종이 다른 안데스 바이러스에는 사용하기 어렵다라고 이 고려대 의과대학 백신혁신센터장은 얘기합니다. 네, 어쨌든 다시 앞에 소식으로 들어가서요. 고려대 의과대학 백신혁신센터는 미국의 생명공학기업이죠. 모더나의 mRNA 플랫폼에 자체 개발한 한타바이러스 항원을 삽입해서 백신 후보 물질을 만들었고요. 동물 실험을 통한 효능 평가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자, mRNA 백신은 바이러스 유전 정보 일부를 몸속에 주입하면 세포가 이를 읽어서 바이러스 표면 단백질을 만들어내고 이를 통해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자, 현재 독성 시험 등 남은 전 임상 시험을 진행 중에 있다고 하고요. 오는 2027년 말까지 이 전 임상 시험을 마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후에 식약처 승인 또 재원도 마련해야 되고 2028년에 가면 임상 일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이 목표입니다. 그만큼 사실 고단한 작업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정 센터장은 임상 일상 진입은 식약처 리뷰와 승인이 필요하고 재원 마련 등 대학의 노력만으로는 또 해결할 수가 없다. 정부 규제기관, 기업과 논의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한국 관련 소식들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는 며칠 전에 있었던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사과 소식, 고개 숙인 얘기 전해드렸는데 어제는요, 신세계그룹의 정용진 회장이 입장문을 내면서 역시 사과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이었던 5월 18일 신세계그룹 계열사인 스타벅스 코리아에서 있어서는 안 되고 또 용납될 수도 없는 부적절한 마케팅이 진행이 됐죠. 네, 이곳에서도 스타벅스에 들어가면 뭐 커피 외에도 여러 가지 굿즈들 많이 보게 되죠. 머그잔이라든가 텀블러. 그런데 스타벅스 코리아 자체에서도 제작한 텀블러를 프로모션하는 와중에 탱크데이라는 표현을 했고요. 또 책상 위에 탁 뭐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5.18의 탱크. 그리고 5.18 이후 민주주의를 위해서 희생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박종철 열사 뭐 탁하고 쳤더니 억하고 죽었더라 뭐 이런 얘기로 유명한 그 박종철 열사도 기억하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프로모션 문구를 내놨죠. 결국 이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는 해임이 바로 됐고요. 정용진 회장은 이어서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해 오신 모든 분들의 고통과 희생을 가볍게 여긴 변명 여지가 없는 잘못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책임이 저에게 있음을 통감합니다. 대한민국 공동체의 역사적 아픔에 대한 그룹 전체의 역사 인식과 감수성이 부족했다는 사실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한국 재계의 그것도 큰 거물들이라고 할 수 있는 두 사람이 연이어서 머리 숙여서 사죄를 했습니다. 네, 잘못했으면 사과하는 게 응당 맞는 일이지만 이런 잘못쯤은 또 미리 방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남는 부분이죠. 한국에는 상품권 사채라는 게 있습니다. 이 상품권 사채를 쓴 뒤 상환 협박에 시달리던 30대가 결국 숨진 채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지난 1일 동대문구 한 숙박업소에서 30대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조사 결과 A씨는 생전에 연 이자율이 무려 2000%에 달하는 이른바 상품권 사채를 이용한 뒤 업자로부터 압박을 당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 이 상품권 사채가 뭐냐? 현금을 빌려주면 일정 기간 후 상품권 형태로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겉으로는 일반적인 상품권 거래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고금리 사채와 아주 유사한 구조죠. 경찰은 A씨가 지난 3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생활비 부족으로 상품권 사채를 이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당시에 얼마를 빌렸냐면 50만 원 안팎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일주일 만에 원금의 절반 수준에 이르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만들었고요. 결국 상품권으로 돌려막기를 계속하다가 한 달 사이에 원리금이 무려 1,500만 원까지 불어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얼마나 많이 시달렸으면 스스로 생을 마감할 생각을 했겠습니까? 뭐 하루에도 수십 차례 업자로부터 욕설 전화를 받았고요. 뭐 누구누구에게 알리겠다 이런 협박을 당한 것도 부지 기수라갑니다. 앞서 지난 12일에 이재명 대통령이요. 상품권 사채 문제를 직접 거론한 바 있습니다. 바로 이 얘기하고 너무나 비슷했는데요. 50만 원 대출해주고 9일 만에 80만 원을 상품권으로 받는다는 기사도 있더라. 명백하게 이자 제한법 위반이다. 무효이고 또 처벌 대상이다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 피해자가 좀 더 용기를 내서 경찰이든 누구든 좀 도움을 적극적으로 요청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뭐 그 상황에 직접 맞닥뜨리지 않고 처해보지 않은 입장에서는 뭐라고 쉽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것 같습니다. 자, 한국의 설악산 어떤 기억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수학여행 때 갔던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만 요즘 아이들 수학여행조차도 많이 취소하고 안 간다고 하니까 설악산에 대한 기억 글쎄요. 근데 설악산이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서 그동안 통제가 됐었네요. 그리고 지난주부터 고지대 탐방로가 다시 열리면서 전국 각지에서 등산객이 몰리면서 그야말로 오픈런 현상까지 나타났다고 합니다. 물건 빨리 사기 위해

북한 탐방 안내장 이런 걸 배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벌금이나 이런 걸 물리기 이전에 자 안내장을 보시고 이대로 좀 따라주십시오라고 계도하는 거죠. 네, 참 한국은 친절한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단속에는 백두대간 비법정 탐방로와 설악산 주요 봉우리 능선을 태극 문양처럼 연결하는 이른바 태극 종주 구간도 포함됐다고 하는데요. 태극 종주 구간이라고 해서 약 60km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험준한 지형과 출입 금지 구간도 포함돼서 안전사고 위험이 큰 곳인데, 지난해에도 바로 이 구간에서 탐방객 한 명이 10m 아래 절벽으로 추락해서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자, 가지 말라는 곳은 더 이렇게 가고 싶고, 네, 한국 사람들이 또 호기심이 많고 탐험가들도 많아서 말이죠. 네,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서 통제됐던 곳인데, 산불, 이 불은 언제 어디서든 또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만큼 혹시 몰래 취사나 또뭐 담뱃불로 인한 그런 화재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0: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1: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0: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1: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2: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3: 무더운 여름, 잠 못 이루는 밤, 이불 하나로 이제 끝!
4: 김수전기, 풍기인견 이불, 시어서커 이불, 쿨패드까지 여름 친구, 전품목 최대 30% 오프, 풍기인견 이불, 싱글 사이즈 41불부터 시어서커 이불, 싱글 34불 99, 퀸 48불 99, 최고급 한국산 시원한 시어서커 패드 31불 99부터
5: 통기성 좋은 풍기인견 100%, 땀 차지 않는 시어서커 원단, 몸에 닿는 순간 시원한 쿨링 패드까지
4: 가볍고 시원하게, 에어컨 없이도 쾌적한 여름, 예쁜 여름 이불 하나로 침실 분위기도 시원하게.
3: 올여름 이불 구매 바로 지금이 찬스. 김수정기 여름 이불 스페셜 세일 최대 30% 할인 놓치지 마세요.
0: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0: 선택하세요 품질을,
1: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0: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0: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0: 같은 일정이라도 추억은 찰가납니다. 고객 만족도 1등 아주 투어.
1: 내 인생 최고의 순간 1등 여행 아주 좋은 아주 투어. 아주 좋은
0: 13388-4000.
2: What?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주변에 아는 변호사들 너무 많을 텐데. 근데 내가 고통사고 변호사인지 어떻게 알았지? 일을 잘해서 소문난 거야? 광고를 많이 해서 소문난 거야?
3: 상대방이 거짓말하고 아니면 말 바꾸면 어떻게 할 거야?
2: 사진, 대시보드, 에비던스, 위트니스 다 모아서 확실히 보상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케이스를 맡기고 치료만 직진하세요. 타사고엔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4: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5: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4: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5: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4: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213-487-7615.
6: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6시부터 7시까지 함께하는 이 시간은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입니다. 애플이 올해 가을 출시할 예정인 애플워치 울트라4에 확 바뀐

0: 디자인과 새로운 혈압 측정 기능이 탑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새 모델에 고혈압 알림 기능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이 기능은 기기 후면에 광학 심박 센서를 활용해 심장 박동에 따른 혈관 반응을 분석하고 이상 패턴이 감지될 경우 사용자에게 경고를 보내는 방식입니다. 현재 해당 기능은 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검토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 기능이 지난해 출시된 WatchOS 26의 고혈압 알림 기능과 어떤 차별점을 갖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기존 기능 역시 광학 심박 센서를 통해 약 30일 동안 혈관 반응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한편 이번 보도에서는 애플워치 울트라4가 대폭적인 디자인 개편과 함께 센서 기능 전반에 업그레이드를 갖출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애플워치 판매량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공급망 소식통에 따르면 올해 애플워치 출하량은 작년에 비교해 20에서 30%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애플워치 울트라4는 올 가을 공개가 예상되는 애플워치 12, 아이폰 18 프로, 아이폰 18 프로 맥스, 폴더블 아이폰과 함께 발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과 우간다에서 에볼라 관련 사망자가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민주콩고 보건부는 자국에서 393명의 에볼라 의심 환자가 보고됐으며 이 가운데 105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망자를 포함해 의심 환자가 모두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보건부는 설명했습니다. 현재까지 주요 발병 지역은 우간다, 남수단과 국경을 접한 북동부 이투리주의 주도인 부니야와 루안파라, 몽골 와루 등입니다. 한편 이번에 발병한 에볼라 바이러스는 분디 부조 변종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표적인 에볼라 바이러스인 자이르형보다는 치사율이 낮습니다만, 자이르형은 백신이 있는 데 반해 이 분디부조형은 현재까지 백신과 치료제가 모두 존재하지 않아 방역을 통한 감염 차단과 증상 완화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분디부조형 에볼라는 초기 증상이 독감이나 말라리아와 유사해 조기 발견도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발병 초기 환자들이 주술적 질병으로 여겨 병원 대신 종교시설 등을 찾으면서 감염 실태 파악이 더뎠다고 합니다. 인도에서 퇴근하던 30대 기혼 여성이 정차돼 있던 버스에 납치돼 집단 성폭행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지난 11일 밤 11시쯤 델리 북서부에서 세 자녀의 엄마인 30세 여성이 집단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공장에서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한 버스 정류장 인근에 정차 중인 침대형 버스 한 대가 멈춰서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 여성은 버스 문 앞에 서 있던 남성에게 시간을 물어봤고, 이후 강제로 버스 안으로 끌려 들어갔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가해자들이 여성을 태운 뒤 버스를 낭글로이 방향으로 이동시켰고, 그 과정에서 성폭행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인도는 만연한 성범죄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인도 수도 뉴델리에서 버스를 타고 이동하던 여대생이 집단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당한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당시 피해 여성은 23살의 의대생으로 델리 시내를 달리던 버스 안에서 무려 6명의 남성에게 집단 폭행 및 성폭행을 당한 뒤 도로에 버려졌습니다. 이 여성은 이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도의 각 주에서는 성범죄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침묵 시위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인도에서는 연간 약 3만 건의 성폭행이 보고되고 있지만 실제 규모는 더클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해 3월에는 인도를 여행하던 외국인 여성 관광객이 집단 성폭행을 당하고 함께 있던 남성은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 당시에 성폭행 및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3명은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 북중미 월드컵이 채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공동 주최국 중에 하나인 멕시코에서 또다시 강력 사건이 발생해서 군 경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수도 멕시코 시티에서 약 200km 떨어진 멕시코 중부 푸에블라주 테이칭고의 한 농장에 어제 무장 괴한들이 침입해서 총기를 난사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습격으로 현장에 있던 남성 6명, 여성 3명, 미성년자 1명 등 무려 10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괴한들은 범행 직후 곧바로 도주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월드컵을 앞두고 이 멕시코의 고질적인 치안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발생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최근 푸에블라주를 비롯한 멕시코 일부 지역에서는 범죄 조직들의 이권 다툼과 연계된 강력 사건들이 눈에 띄게 늘면서 치안 불안이 고조되는 양상입니다. 연방정부 집계에 따르면, 즉 멕시코 연방정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 4월 한 달 동안 푸에블라 주에서만 총 70건의 강력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덴마크령 그린란드 당국자들이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보낸 특사를 만난 뒤에 그린란드를 병합하겠다라는 미국의 입장에 전혀 변화가 없는 것 같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안보를 이유로 그린란드를 차지하겠다라고 위협했다가 지난 1월에 무력은 쓰지 않겠다라며 한 발 물러선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제 닐센 그린란드 총리는 미국의 그린란드 특사인 제프 랜드리 루이지애나 주지사와 회동을 했는데 그린란드에 대한 미국의 입장과 관련해서 뭔가 달라졌다는 신호를 전혀 느낄 수가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린란드의 외무장관도 우리에게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그린란드 영토를 손에 넣겠다라는 목표를 버리지 않은 것 같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미국과 그린란드는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이 무력은 쓰지 않겠다라고 공언한 이후에 갈등을 외교적으로 푸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린란드의 닐센 총리는 그린란드 내 미군 주둔 확대가 일부 논의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그린란드 내의 미군 기지는 북서부 피트피크 우주기지 이 한 곳이 유일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그린란드 남부에 미군 기지 세 곳을 추가적으로 새로 설치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 5월 19일 오늘은 네, 조선의 도성에 세계 과학사를 다시 쓰게 될 한 가지 발명품이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1441년 음력으로는 4월 29일, 바로 5월 19일인 오늘인데요. 추국이었습니다. 당시 가뭄을 근심하던 세자가 비가 올 때마다 직접 땅을 파서 빗물이 스며든 깊이까지 직접 재봤지만 그 푼수를 정확히 알 수 없음을 무척 안타까이 여겼다고 하죠. 그래서 구리로 만든 원통형 기구를 궁중에 설치하고 거기에 고인 빗물의 양을 측정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추구기. 네, 흔히 장영실의 업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물론 직접적으로 많이 참여를 했죠. 그 시작이 이렇게 세자 문종의 손에서 비롯됐음이 분명히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듬해에 이 서운관 뜰과 전국 팔도 가명에 추구기를 정식으로 설치하게 되고요. 이것은 이탈리아 베네데토 카스텔리가 강우량계를 구안하기 약 200년이나 앞선 세계 최초의 표준화된 기상관측기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사실 대한민국 정부가 1957년에 제정한 발명의 날입니다. 이렇게 발명이란 불편함에서 시작해서 관심으로 이어지고 그게 애정으로 꽃피울 때 이뤄지는 것 같습니다. 백성을 위한 임금의 마음과 신하의 손길이 하나로 어우러져서 빚어낸 세계 최초의 기상관측기가 바로 한국의 추국입니다. 모닝리포트 이 시간은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 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급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안경하면 50년 전통의 안경백화점 서독안경.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한나라.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검원과 LA 최고의 바비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바비큐.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평범하지만 그래서 감사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저는 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오수연이었습니다.
2: 유튜브 강병선 TV 생활 침뜸 따라하기. 이 시간 진행의 올림픽 갤러리아역 미아리 칼국수 2층으로 이전한 강병선 침뜸병원의 강병선 원장입니다.
3: 네,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 침띠의학에서 보는 사람의 몸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침띠의학에서 우리 사람의 몸은 세 가지로 분류해 봅니다. 첫 번째 사람의 몸은 생명체라는 얘기인데 생명체, 생명체는요 정이라는 것과 또 신 세 가지 중에 가운데 기가 포함이 돼야 이 비로소 생명체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생명체는 정, 정은 몸뚱아리를 말씀드리는 거고 신, 신은 마음, 정신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 기, 반드시 기가 들어갈 때 생명체가 되는 것입니다. 동의보감 역시 이를 삼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신과 체, 우리 몸뚱아리에 들어가는 기, 호흡은 무엇일까요? 기는 에너지입니다. 우리 몸에서 호흡하는 거는 결국 들숨 날숨 숨 쉬는 걸 말하는 거고 그래서 기가 완전히 빠져나가 버리면 다시 몸은요 시체가 돼서 백이 되는 것이고 정신은 혼이 돼서 귀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백이 나가고 들어간다 해서 옛날에 우리 장례식 전에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하늘에서 우리 그 사람이 입던 옷을 호이호이 죽었다는 것을 하늘에다 알렸고 그리고 땅에다가는 우리 그 사람이 먹던 밥그릇을 갖고 대문 앞에다가 죽음을 알렸던 것 역시 혼백을 이제 분리시키는 그러한 알림 작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기가 빠져나가면 우리 몸은요 다시 기 하늘로 가고 백은 땅으로 가는 그러한 혼백이 분리된다라고 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도 있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비로소 생명이 된지라 라는 성경 구절 바로 한의학에서 말하는 정기신 얘기입니다. 즉 흙으로 만든 사람의 형상이 뭔가 그게 바로 정이고 또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지 않나 그게 바로 기고 그리고 사람이 생명이 된다라는 것이 바로 생명체가 사람 몸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생명체는 결국 네페시아야라는 말인데 즉 호흡하는 생명 혹은 살아있는 존재라는 뜻이기 때문에 숨을 쉬지 않으면 아무리 살아있다라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살아있되 건강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숨을 잘 쉬는가, 밥은 잘 드시는가, 마음은 편안한가 이 세 가지가 살아있는 것의 기준인데 첫 번째는 호흡이죠. 들숨과 날숨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두 번째는 드시는 음식이 잘 배설되어야 되고 세 번째 마음의 건강한 이완이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는요 과도한 경쟁 지나친 욕심 심한 스트레스 이어지면서 병이 되는데 자 우리는 소우주죠. 소우주는 대우주와 달라면 우리가 심신이 풀어져야 됩니다. 이완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 바로 참선 수준 명상 이런 것들 바로 좋습니다. 그 다음 바로 생명체를 유지하는 것인 뜸이 최고입니다.
2: 지금까지 유튜브 강병선TV 생활침뜸 따라하기 강병선침뜸병원 강병선 원장이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213-385-7979 올림픽 갤러리아 옆 미아리 칼국수 2층으로 이전한 강병선침뜸병원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4: 법정에서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정직함이 중요합니다.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5: 안녕하세요. 지역 사회를 지켜온 검사 아이린 리입니다.
4: 오랜 시간 정의를 실현해온 검사, 법정에서 검증된 후보.
6: 모든 사건에 공정함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4: 신뢰받는 리더, 판사를 위한 준비된 선택. 판사 후보 아이린 리, 오피스 14.
6: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7: 본 광고는 아이린 리, For Judge 2026에서 후원하였으며 FPPC ID 1487620입니다.
8: 접촉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9: 우와 싸다! 정말 싸다!
8: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9: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8: 진짜 감쪽 같네?
9: 역시 벤트웨이야!
8: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9: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입니다!
10: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11: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12: 홈쇼핑 월드 신터블이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99, 직화짜장면 4불99, 서산 어리굴젓 9불99, 새우 6접 9불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99, 알부민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 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13: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14: 인재를 모집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많은 보험사들이 만들어지고 사라졌습니다. 30년간 한자리를 지켜온 한인 운영의 종합보험사, 한인사회에서 꾸준한 성장을 통해 가장 큰 규모의 한인 대표 보험사가 된 켈코보험에서 전 분야 직원 채용을 합니다. 보험 영업, 스텝, 경영지원실, IT, 홍보, 고객서비스팀, 마케팅 등 모든 부서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와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 나아갈 인재들의 지원을 기다리겠습니다. 문의는 213-387-5000 혹은 hr@kelco.com입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6년 5월 19일 화요일 모닝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도 이란도 이러면서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종전협상 의견 교환은 계속되고 있지만 이 미국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휴전과 타결에 이르려면 넘어야 할 산 여전히 많습니다. 일단 이란 관련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YTN입니다.
4: 이란 외교부 차관이 의회 국가안보 외교정책위원회에서 협상 진행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이란 국영통신사 IRNA 보도인데요.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전쟁 종식, 이란과 인접한 지역의 미군 철수, 해상 봉쇄 해제, 이란 전쟁으로 인한 배상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해제와 동결자금 반환, 모든 일방적 제재와 안보리 결의안 종결 등도 최근 이란이 제시한 제안에 포함된 주요 골자라고 소개했습니다. 우라늄 농축과 평화적 핵 주권 향유도 포함됐습니다. 보도 내용으로만 보면 지난주 트럼프 미 대통령이 쓰레기라며 거부했던 이전 제안과 크게 다르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란에선 미국과 근본적으로 입장차가 여전하다는 견해가 나옵니다.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특히 동결자금 반환에 의견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 측이 개발과 재건기금 설립 등을 언급하고 있지만 배상액 등에서 이란 요구와는 거리가 멀다고 덧붙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답을 내놓았었는데요. 우라늄과 관련한 미국의 제안 내용을 다룬 일부 언론의 추측성 보도에 현실과 거리가 멀다고 일축했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란의 우라늄 농축 권리는 협상 대상이 아니며 핵 확산 금지 조약 NPT에 따라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다른 국가가 이란의 우라늄 농축 권리를 인정할 필요는 없다. 이 권리는 이미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로이터 보도에서 이란 고위 관계자는 테헤란은 핵 문제를 추후 논의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가령 이런 발언입니다. 미국의 모순적이고 과도한 입장이 외교적 해결에 심각한 장애물이다. 현지 시각 18일 이란 외무장관이 이란을 방문한 파키스탄 내무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한 말입니다. 이란 국영 프레스 TV 보도 내용인데요. 이란 외무장관의 이 발언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방어 체계를 협상 대상으로 삼고 군사적, 경제적 압력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시도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프레스 TV는 분석했습니다. 미국과 동맹국들을 향해 더 이상 전략적 오판을 저지르지 말라는 성명도 나왔습니다. 현지 시각 18일 밤 이란 합동작전사령부 사령관이 밝힌 내용입니다. 사령관은 우리는 온 힘을 다해 이란 국민의 권리를 수호하고 어떤 침략자라도 소나기에서 밀어낼 것이라며 결론 맺었습니다. 이와 함께 폐지시키한 이란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대화는 항복을 의미하지 않는다. 모든 힘을 다해 마지막 한 방울까지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이란의 이익과 존엄을 수호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YTN 양일혁입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종전협상이 합의 직전에 있다면서 이란 핵무기 금지 합의가 이루어지면 만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로 예정됐던 이란에 대한 군사공격 재개를 보류하겠다고 밝힌 것의 배경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협상이 타결 직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2, 3일 정도 짧은 기간 공격을 연기할 수 있겠냐라고 이란이 요청해왔다라고 말했습니다. 중동 동맹국 정상들이 요청해왔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서 이란이 핵무기를 손에 넣지 못하게 된다면 내 생각에 그들이 만족하면 우리도 만족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 미국과 협력해온 중동의 다른 국가들의 이 사실을 알렸다며 이는 매우 긍정적인 진전이지만 실제로 어떤 결과가 있을지는 지켜볼 것이라며 과거에도 합의에 매우 근접했다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지만 결국 안 됐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며 우리는 이미 매우 큰 조처를 취할 예정이며 내가 원했던 일은 아니지만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둘 수 없기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고도 말했습니다. 이란군은 지난 6주간 계속된 휴전을 전력 강화 기회를 삼았다면서 미국 이스라엘이 전쟁을 재개해도 대응할 준비를 갖췄다라고 오늘 주장했습니다. 이란군 대변인 모하마드 아크라미니아 준장은 테헤란 발리아스 광장에서 열린 정부 지지 집회에서 군은 휴전 기간을 전시처럼 지냈다며 이를 전투력을 강화할 기회로 이용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또다시 어리석은 짓을 하고 시온주의자 이스라엘의 덫에 빠져 이란을 또다시 침략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도구와 수단으로 새로운 전선을 열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이란군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완전한 지휘권을 확보했다며 그 전략적 해협은 이전 상태로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격을 일단 보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어제 국제 유가는 상승했습니다. 이란군이 발표한 대로 호르무즈는 예전 같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이 현실화되는 것처럼 호르무즈 봉쇄가 쉽게 풀리지 않을 것이란 관측 때문인데 이제 문제는 단순히 개솔린 가격, 유가가 아니라 원유 공급 가능성에도 문제가 생길 것이다 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5: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 일단 보류 발표가 이번엔 먹히지 않았습니다. 종전이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이 힘을 얻으면서 유가는 상승세를 이어왔습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는다면 조만간 미국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5달러까지 오를 것이란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6: It wouldn't surprise me if the war continues to see prices get to $150 a barrel and that would mean at least another dollar per gallon on the price of gasoline.
5: 트럼프 행정부가 전략 비축유 방출과 러시아 원유 제재 완화 그리고 호르무즈 개방 기대감 등을 활용해가며 간신히 폭등을 막고 있지만 결국 시간 문제라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치솟는 유가보다 더 큰 문제는 원유 공급 부족 사태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단지 비싼 게 문제가 아니라 아예 원하는 만큼 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최근 상업용 원유 재고가 빠르게 감소 중이며 몇 주 분량밖에 남지 않았다고 경고했습니다.
6: The problem is that the world has lost somewhere between 10 and 15% of the world supply, and that means prices are going up everywhere.
5: 미중 정상회담도 성과 없이 끝나면서 또 한 번 확인된 에너지 각자 도생의 시대. 전문가들은 이제 걸프 국가들도 공급망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전략을 다시 생각할 때라고 말합니다.
7: And China relies 40% of its imports come through the strait, and they're not doing much to open the strait. So if the strait remains under Iran's control, this means that Gulf countries need to rethink their strategy.
5: 이런 우려 속에 아랍에미리트는 호르무즈 해협의 우회로로 오만만 푸자이라 항구로 연결되는 신규 송유관 건설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3: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8: 1250만불, 1250만불.
9: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8: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0: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8: 주 7일 24시간
10: 323-782-8600, 323-782-8600.
8: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1: 이번에 장례식을 갔는데 여많은 장소, 추도식 장소가 다 달라서 유가족들이 마음고생을 하더라고요.
12: 제 주변은 다 한국장의사에 맡기던데.
11: 고인 픽업부터 추모 예배까지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한국장의사 말이죠.
12: 네, 한국장의사가 한인타운에서 제일 가깝고 모든 장례 서비스도 원스톱이라 제일 편하고 장례보험도 취급한대요.
11: 역시 오랜 전통 있는 한국장의사는 다르네요.
12: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13: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14: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13: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14: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15: 언니, 우리 이번 주말에 골프 치러 가자.
16: 누구랑? 우리끼리?
15: 아니, 골프 프로미에서 너무 재밌는 이벤트가 있더라고. 바로 쉽게 가입해서 신청해.
17: 티칭 프로와 함께 배우고 재밌는 골프 이벤트도 즐기는 새로운 골프 플랫폼
18: golfpromi.com.
19: 우사장님 주말에 뭐 해?
17: 골프.
19: 누구랑 해?
17: 프로랑
19: 어떻게 해?
17: 골프 프로미에서
15: 맞춤형 티칭 프로를 만나고 다양한 골프 이벤트도 함께 즐겨보세요.
17: golfpromi.com.
20: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21: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20: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21: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20: 전화문의는 714-742-4855 정인수 코치. 714-742-4855 정인수 코치를 찾아주세요.
22: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23: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드립니다.
22: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23: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22: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23: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 장의사.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미국에서 반이슬람 정서 다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샌디에고 이슬람 센터에서 10대들이 총을 난사해 3명이 사망했습니다. 총을 쏜 10대 2명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차량 안에서 반이슬람 구호가 적힌 글들이 대거 발견됐습니다. YTN입니다.
1: 이슬람 사원 주변으로 수십 대의 경찰차들이 배치됐습니다. 현지 시간 월요일 낮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의 이슬람 사원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각각 17살과 19살 10대 2명이 총을 들고 사원에 난입한 겁니다. 10대들은 신도들을 향해 총을 쏴 사원 경비원을 포함해 3명이 숨졌습니다.
2: It's sad that someone died today. It's very sad, especially in the mosque. They didn't do anything at all. They do not deserve that.
1: 총을 쏜 10대들도 사원 인근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차량에서는 반이슬람 구호가 발견됐고 범행에 사용된 총기에도 혐오 문구를 적었습니다. 인종적 우월성을 주장하는 유서도 남겼습니다.
3: We are considering this a hate crime until it's not. And at this point, we're going to work closely with the FBI to make sure that we are matching all the resources that we need for this investigation.
1: 해당 사원은 샌디에이고에서 가장 큰 이슬람 예배 시설로 이슬람 교리를 가르치는 학교도 있습니다. 범행 당시에도 사원에는 교육을 받는 아이들로 가득 찼습니다.
4: It is extremely outrageous to target a place of worship. Our Islamic center is a place of worship.
1: 트럼프 대통령 역시 심각한 사안이라고 평가했지만 이란 전쟁이 길어지면서 전 세계 유대교와 이슬람 사원을 상대로 한 증오 범죄 역시 확산하고 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0: 어제 오전 11시 40분 이 샌디에고 이슬람 센터에서 총기 난사 사건, 위장복 차림의 괴한들은 이슬람 센터 내 모스크에 난입해 무차별 총격을 가했고 이 과정에서 보안 요원 아민 압둘라 씨와 식료품점 직원 그리고 교사 등 현장 직원 3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8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이기도 한 보안요원 압둘라 씨는 거동이 수상한 괴한들을 발견하자마자 주변에 문을 닫으라고 소리쳐 더 큰 화를 막았으며 숨진 교사 역시 인근 자택에서 총성을 듣고 직장에 있던 아내를 대피시키려 왔다가 화를 당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17살 케인 클락, 18살 케일럽 벨라스케스로 신원이 확인된 용의자들은 범행 후 현장에서 몇 블록 떨어진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이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용의자 중 한 명의 어머니가 사건 직전 아들이 차량과 총기 여러 정을 가지고 사라졌으며 자살을 암시하는 메모를 남겼다라고 신고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방수사당국은 이번 사건을 증오범죄로 규정하고 정밀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LA 등 인근 지역 경찰 역시 이 이슬람 사원, 모스크 등을 비롯한 종교시설 주변 순찰을 대폭 강화하고 주민들에게 각별한 경계를 당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는 산불 소식입니다. 이 시미밸리에서 산불이 발생해서 어제 LA에도 매캐한 냄새가 계속 낮고 콜록콜록 기침하는 주민들도 많았습니다. 이 남가주 지역에서 대형 산불 위협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시미밸리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한 산타나 바람을 타고 급속히 확산되면서 주택가와 주요 시설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만 명의 주민들에게는 긴급 대피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캘리포니아 소방국에 따르면 이번 산불은 어제 오전 10시 50분 시미밸리 샌디에비뉴 인근에서 발생했으며 샌디 산불로 명명됐습니다. 720에이커, 1000에이커 이상이 지금 전소된 것으로 확인됐고 주택과 건물 두 채가 소실되고 진화율은 0%입니다. 벤추라 카운티, LA 카운티, 그리고 캘리포니아 소방국 약 500명의 소방대원들이 투입돼 지상 진화 작업과 에어탱커 3대, 헬리콥터 6대 등 항공 지원을 병행하며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시미밸리 일대의 빽빽한 초목 지형을 고려해 주거 지역으로 확산되기 전에 지금 방화선 구축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386에이커를 현재 전소시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소방당국은 시미밸리 대부분 지역에 의무 대피 명령을 발령했고 인근 사우전 옥스 일부 지역에는 대피 경보를 발령한 상태입니다. 기상 조건도 지금 진화 작업에 불리합니다. 오늘 북동풍이 계속 20마일로 불었고 돌풍 어제 계속 이 북동풍이 불었고 돌풍이 시속 최대 35마일까지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화재는 인근 학교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샌디 산불로 주민 수천 명이 대피한 가운데 소방당국이 화재 진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1,400에이커, 지금 정확히 1,386에이커가 전소됐다라고 했는데 이 1,400에이커, 약 1,400에이커는 축구장 800개에 달하는 면적입니다. 화재 발생 직후 현장은 거센 바람과 함께 순식간에 검은 연기를 뒤덮였고 주택 한 채가 완전히 완파되고 차량 여러 대가 전소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야간 작업을 포함해 소방관 500명이라고 전해드렸는데 지금 750명이 투입된 것으로 확인이 됐고 현재 진화율 0%입니다. 밤사이 진화 작업이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진화율은 0%지만 확산은 막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바람이 다소 잦아들기를 기대하면서 진화 작업에 소방관들은 속도를 내고 있는 중입니다. 대피령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LA 카운티 지역까지 대피 경보가 확대된 상태입니다. 안전을 위해서 시미밸리 교육구의 모든 학교 오늘 하루 휴교에 들어갑니다. 당국은 이번 산불이 수풀 제거 작업 중 발생한 불꽃에서 시작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지금 화재 원인도 함께 조사 중입니다. 한편 이 샌디 화재, 샌디 산불의 연기가 바람을 타고 지금 LA까지 유입되면서 LA에도 비상이 걸린 상태입니다. LA 긴급재난관리국은 어제 저녁부터 강한 바람을 타고 연기가 밀려오고 있으며 샌프란시스코 밸리 등 인근 지역은 밤새 매캐한 탄내가 진동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대기질관리국은 오늘 저녁까지 대기질주의보를 발령한 상태로 말리부와 베벌리힐스, 이스트 로스앤젤레스 등 광범위한 지역의 대기질 지수가 민감군 유해 수준이나 그 이상으로 나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대기질 당국은 미세먼지 흡입 시 심장마비나 천식 악화, 호흡곤란 등 심혈관계와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호흡기 취약계층은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창문을 닫고 에어컨이나 공기청정기를 가동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뭐 주택에서도 화재가 발생했고요. 남가주 일대에서 곳곳에서 화재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건 사고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남가주 사건 사고 소식 보도국에서 정리해드립니다.
5: 오렌지 카운티의 한 주택 차고에서 발생한 강렬한 화재를 소방당국이 신속하게 진압해 인근 주택과 수풀로 연쇄 확산하는 대형 참사를 막아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소방국은 레이크 포레스트의 한 주택 차고가 불길에 완전히 휩싸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소방관들의 신속한 대응으로 불길을 차고 내로만 국한해 진압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주택가는 인화성 오일이 많고 껍질이 날려 불씨를 퍼뜨리기 쉬운 유칼립투스 나무들로 둘러싸여 있어 자칫 대형 화재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이번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남가주 전역은 시미밸리의 대형 산불을 비롯해 샌버나디노와 리버사이드 카운티에서도 잇따라 산불이 발생하면서 화재 진압에 비상이 걸린 상태입니다. 샌버나디노 카운티의 카온패스 초입에서 발생한 강풍을 동반한 수풀 화재를 소방당국이 신속하게 진압했습니다. 어제 오후 카온 대형도로 인근의 한 주택가에서 시작된 이번 디보어 화재는 여러 채위 창고를 태운 뒤 인근 야산으로 빠르게 번졌습니다. 캘리포니아 소방국과 샌버나디노 카운티 소방국, 연방산림청은 불길이 고속도로 교차로와 인근 강가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합동으로 신속한 총력 대응을 펼쳤습니다. 이번 화재로 한때 카온패스 일대가 자욱한 연기로 뒤덮이고 주변 도로가 통제되는 등 소동이 빚어졌으나 소방관들의 활약으로 불길은 약 5.5에이커 규모에서 더 이상 번지지 않고 잡혔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글렌데일의 한 상업용 건물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두 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글렌데일 소방국은 지난 일요일 소노라 에비뉴에 위치한 건물에서 화재 신고가 접수됐으며 인근 버뱅크와 패서디나 소방국까지 출동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불은 건물 2층 일부를 태우고 진화됐으나 현장에서 시신 2구가 발견됐으며 사망자의 신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심야 시간에 상업용 건물에서 불이 난 점 등 여러 정황상 이번 화재의 방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어제 월요일 오전부터 형사와 방화 전문 조사관들을 대거 투입해 정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한편 해당 건물에는 홈케어와 호스피스 관련 사무실을 비롯해 사진 스튜디오, 방송국, 금융업체 등이 입주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당국은 추가 인명 피해 여부와 함께 정확한 화재 원인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경찰의 추격을 피해 밤거리를 질주하던 차량이 도심 한복판에서 포위 끝에 투항했습니다. 운전자는 무장을 한갱단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이 샌페르난도 밸리 일대에서 한밤에 광란을 벌인 용의자 2명을 추격 끝에 체포했습니다. 이번 추격전은 실마 지역 인근에서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도주 차량의 운전자가 악명 높은 갱단원이자 무기를 소지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즉각 추격에 나섰습니다. 도주 차량이 파코이마 지역을 지날 때쯤 조수석에 있던 동승자 한 명이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려 도망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는 멈추지 않고 5번 고속도로 남쪽 방향으로 진입해 도주를 이어갔습니다. 용의 차량은 차량 헤드라이트를 모두 끈 채 어둠 속을 100마일이 넘는 무서운 속도로 질주했습니다. 이어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노스할리우드 시내 도로로 진입한 뒤에도 위험천만한 질주를 계속했습니다. 한참 동안 도심 골목을 휘젓고 다니던 차량은 마침내 로럴 캐년 블러버드와 바노웬 스트리트 교차로에 이르러서야 속도를 줄였습니다. 운전자는 창문 밖으로 두 손을 번쩍 들며 투항 의사를 밝혔고 뒷좌석에 타고 있던 또 다른 동승자 한 명도 경찰의 지시에 응해 순순히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체포된 용의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도주 경위와 무기 소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대표적인 노숙자 밀집 지역인 스키드로에서 충격적인 선거 부정행위가 적발됐습니다. 노숙자들에게 돈과 담배를 주며 유권자 등록을 유도하고 청원서에 서명하게 한 여성 유권자 등록 운동가가 결국 유죄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연방검찰은 오랜 기간 선거 청원서 서명 수집가로 활동해온 64살 브렌다 리 브라운 암스트롱이 불법 선거 등록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암스트롱은 주민 발의안이나 소환 투표 등을 선거 투표용지에 올리기 위해 유권자들의 서명을 모아오던 인물입니다. 조사 결과 암스트롱은 서명을 쉽게 많이 얻을 수 있는 다운타운의 스키드로 지역을 노렸습니다. 스키드로 지역에서 암스트롱은 노숙자들에게 2, 3달러의 현금과 담배, 전화카드를 건네며 강제로 유권자 등록 양식을 채우게 했습니다. 돈을 주고 유권자로 만든 뒤 청원서에 서명하게 만든 겁니다. 심지어 주소가 없는 노숙자들을 유권자로 등록시키기 위해 자신의 예전 주소지를 양식에 무단으로 기입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로 인해 노숙자들의 명의로 발급된 투표용지가 암스트롱의 옛 거주지로 배송되어 악용됐을 가능성도 보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선거 당국은 이번 사건에 대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노숙자들을 착취한 대단히 충격적이고 중대한 범죄라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당국은 모든 유권자 등록 서류에 대해 철저한 신원 확인과 주소 검증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어 실제 선거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돈으로 유권자를 매수하려 한 암스트롱에게는 최대 5년의 징역형과 만 달러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고 연방검찰은 밝혔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노숙인 인구가 2년 전과 비교해 13.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당국이 발표한 최근의 노숙인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길거리 등 야외에서 생활하는 노숙인 비율은 26.6%나 급감했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거리 노숙인 수보다 응급 쉼터나 임시 주거 시설을 이용하는 노숙인 수가 더 많아진 것으로 집계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보건당국은 전체 노숙인 6,300여 명 중 절반 이상인 3,200여 명이 시설의 보호를 받고 있다며 이는 지난 10년간 구축해온 포괄적인 돌봄 시스템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고무적인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조사 결과 노숙을 하게 된 가장 큰 원인으로는 절반 이상인 52%가 재정적 어려움을 꼽았고 가족이나 파트너와의 관계 불화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당국은 저렴한 보급형 주택의 부족으로 임시시설에서 퇴소하지 못하는 정체 현상이 빚어지고 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노숙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인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 남가주 소식 정리해 전해드렸습니다. 이 시간은 LA 동포사회 1등 신문 미주한국일보 제공이었습니다. 보도국입니다.
0: 모닝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6: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함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7: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8: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건강하세요.
7: 센터 메디컬 그룹.
9: 방금 청구서들 납부했는데 또 다 올랐어.
10: 갈수록 감당하기 힘들어지네. 요즘은 사업 운영하기가 점점 더 부담이야.
9: 우린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자꾸 뒤처지는 기분이 들어. 정말 답답해. 뭔가 대책을 세워야지.
10: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변화를 위한 선택을 해야 해. 나는 주지사 후보로 톰 스타이어에게 투표할 거야. 톰 스타이어는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자리에서 물러나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서민을 상대로 이익을 챙기는 대기업의 횡포에 맞서 싸워왔어. 이제는 주거비와 공과금, 생활비 등 각종 물가를 낮추는 데 집중하고 있어. 톰 스타이어라면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
9: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인물이네.
10: 그래서 우리는 주지사 후보 톰 스타이어에게 투표해야 해.
11: 베틀리 전 가조에게 감사관을 비롯해 존경하고 신뢰하는 지도자들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광고는 스타이어 2026 주지사 선거 캠프에서 지불했습니다.
12: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13: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12: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13: 젤인더버그, 말본, 치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상품 2파.
12: 의류 빅세일 최대 70% 오프.
13: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12: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13: 올림픽 골프니까.
12: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14: 우리 엄마 마더스데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15: 지금이 바로 기회. 보석 쇼핑 애프터 마더스데이를 노려라.
14: 구베주얼 그룹 K블링블링이 5월 21일부터 25일까지 코리아타운 플라자 지하 1층 에리드 광장에서 명품 남양 진주와 아코야 진주 목걸이 초대형 보석쇼를 엽니다.
15: 두 줄, 세 줄 등 다양한 진주 목걸이, 그리고 랩다이아, 광채가 뛰어난 모이사나이트까지 무려 2천여 점 특별 전시.
14: 전 품목 최대 80% 파격 세일.
15: 구베주얼 그룹이 LA 코리아타운 플라자 광장에서 5월 22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라디오 서울과 함께 공개 방송을 합니다. 마지막 찬스를 만나보세요.

0: 아침에 맥도날드를 가져다 주는 사람은 좋은 친구죠. 그 친구가 소세지 맥머핀 위드 에그를 가져왔다고요? 그 친구가 바로 베프죠. 그런데 그 베프가 샌드위치에 아이스 캐러멜 마끼아로까지 공수해 왔다고요? 그런 소울메이트는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1: 맥도날드의 아침으로 마음을 표현해 보세요. 지금 소세지 맥머핀 위드 에그 두 개가 단돈 6불이거든요. 맥카페 하나 곁들여 감동 포인트까지 추가하세요.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다른 오퍼와 함께 적용 불가. 단품은 정상 가격임.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고향 경북 안동에서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두 정상은 벌써 세 번째를 맞은 셔틀 외교를 통해 신뢰를 확인하고 중동 사태 극복을 위한 공급망 협력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YTN입니다.
1: 대구 국제공항에 도착한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가 전용기에서 내려옵니다. 지난 1월 나라현 정상회담에 이어 넉 달 만에 이번엔 이재명 대통령이 태어난 경북 안동을 찾으며 고향 셔틀 외교가 성사된 겁니다. 이 대통령은 양국 정상이 서로의 고향을 방문한 건 한일 관계 역사상 처음이고 세계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찾기 어려울 거라며 환영했습니다.
2: 취임 후 벌써 네 번째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야말로 한일 간의 셔틀 외교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 다카이치 총리 역시 복잡한 국제정세에도 셔틀 외교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평가했습니다. 두 정상은 105분간 이어진 회담에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우방국 사이 협력과 소통이 필요한 때라는 점에 뜻을 모았습니다. 특히 양국은 중동전쟁 이후 에너지 시장과 공급망 불안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아시아 국가들과 자원 공급망 협력을 심화하자는 다카이치 총리의 제안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며 원유 수급과 비축 관련 소통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3: 아울러 우리 양국은 핵심 에너지원인 LNG 및 원유 분야의 협력도 한층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1: 다카이치 총리는 양국 간 석유 제품과 LNG의 스와프, 즉 상호 융통을 추진하기로 한 점을 환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지난 3월 양국 산업부는 LNG 수급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양국이 공동 대응하기로 하는 내용의 LNG 수급 협약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인공지능, 우주 탐사 등 첨단 기술 분야 협력과 초국가 범죄 공동 대응, 일본 조세이 탄광 유해의 DNA 감정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한 협력도 논의됐습니다.
4: 청와대는 고향 셔틀 외교로 쌓은 두 정상 간 신뢰와 유대가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이끄는 주요 동력 가운데 하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0: 자, 이제 선거 관련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격전지 판세가 어렵다며 낙관론 단속에 나섰습니다. 친명, 친정 갈등을 조기 불식하고 경선 탈락자들까지 격려하며 단일 대우를 강화하려는 모양새지만 잡음도 적잖은 현실입니다. YTN입니다.
5: 더불어민주당이 선거를 보름 앞두고 경선 탈락자들이 주축이 된 오뚝 유세단에 띄웠습니다. 넘어져도 당을 위해 다시 일어나겠다. 오뚜기 캐릭터 배지를 달고 전국을 신발 닳도록 뛰겠다며 단일 대우 의지를 다졌습니다.
6: 오뚜기 정신으로
7: 승리! 승리! 승리!
5: 정청래 대표는 2016년 총선 컷오프 당시 더컷 유세단을 조직했던 경험을 토대로 지금의 착잡함은 향후 보약이 될 거다. 선당 우산은 언제나 옳다며 격려했습니다.
8: 생각해보면 당에게도 많이 보탬이 됐고 그리고 저한테도 오히려 약이 되지 않았을까.
5: 하지만 힘주어 외치는 원팀이 무색하게 당 안팎에선 잡음이 이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전북지사 경선 결과에 반발하며 단식까지 불사했던 안호영 의원은 오뚝 유세단 출범식에 불참했고
9: 안호영 전현희 수석부 단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5: 대립이 의혹으로 제명되자 무소속 출마를 강행한 김관영 전북지사 후보는 연일 정청래 지도부를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10: 평택을 해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호철 수석이 공개적으로 조국 대표 타당 후보를 지원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부터 제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5: 부산 북구갑 하정우 후보는 주식 차명 보유 논란이 불거졌고 경기 평택의 김용남 후보는 과거 보좌진 폭행 의혹으로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당 안팎에선 가랑비에 옷 젖듯 상처가 쌓이면 승기를 뺏길 수도 있다는 불안감도 감돌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친녀 성향 유튜브에 연달아 출연해 위기감을 조성하며 지지층 결집을 호소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입니다.
8: 부울경은 해볼만하다. 그런데 어렵다. 그리고 서울도 많이 어려워지고 있다. 지지자들께 호소드립니다.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5: 정청래 대표는 내가 가장 강력한 친명이라면서 당일각에서 재점무하려는 명청 지지층 갈등 불끄기도 시도했습니다. 보수 지지층 결집 흐름에 민주당이 경각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방증으로도 읽힙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0: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는 흐름 속에 국민의힘은 막판 뒤집기를 위해 전력 투구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 갈등부터 공소 취소 특검까지 현안마다 대여 공세 전선을 확대하는 모습입니다. YTN입니다.
11: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아침 첫 일정으로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앞 양양자 경기지사 후보 단식장을 찾았습니다. 고졸 출신으로 첫 삼성 임원에 오른 양 후보의 경쟁력을 부각하는 동시에 민주당이 악법을 만든 탓이니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 해결해라 정부 책임론을 꺼냈습니다.
12: 그러니까 기업도 방법이 없어 노란목 벗고 다 빼가는 싶고 나니까
13: 악법은 민주당이 항상 다 통과시켜놓고 문제가 발생하면 나서서 해결하는 것은 늘 국민의힘의 몫이다.
11: 여권의 입법 폭주를 사태 원인으로 지목하며 삼성전자 파업 상황을 선거 전에 끌어들인 건데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유희동 국민의힘 평택을 재선거 후보도 단식장을 찾아 양 후보를 격려했습니다. 국회에선 보수 결집의 도화선 공소취소 특검 논란을 재소환했습니다. 중앙선대위 산하 관련 특위까지 꾸렸는데 여당은 선거가 끝나면 특검을 재추진할 게 분명하다며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달라고 읍소했습니다.
14: 물가나 환율, 민생이 이렇게 어려운데 본인 재판 없애는 것이 국정 최고순위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11: 대대적인 여론전과 동시에 전국 방방 곳곳을 향한 당 투톱의 발걸음도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경남에서 보수 지지층 결집을, 송원석 원내대표는 서울과 인천에서 중도 무당층 민심을 각각 나눠 맡으며 지원 유세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15: 민주당의 오만함 여러분 이번 지방선거에서 심판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남은 대한민국의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16: 인천을 대장동으로 만들겠다는데 여러분 이거 엉덩이 안에 양습니까요?
11: 오는 목요일 시작하는 공식선거운동을 앞두고 화력을 나날이 높이는 모습인데 보수 결집 흐름 속 자신감을 회복한 국민의힘은 이제 지지율 역전 골든크로스까지 넘보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0: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0: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1: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2: 안녕하세요.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에이전 애니문입니다. 모든 보험을 한 곳에서 다양한 네트워크와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메디케어를 새로 받으실 분, 메디케어 메디카를 동시에 가지신 분, 타주에서 이사 오신 분, 직장 보험을 가지셨던 분 등 모든 메디케어 보험은 애니문을 찾아주세요. 메디케어 하면 애니문 213-503-1669 213-503-1669.
3: 안녕하십니까. 캘리포니아 26지구 주상원에 출마한 샘신입니다. 저는 목회자이자 전직 경찰로서 무너지는 가정과 거리의 현실을 직접 보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무너지는 문제입니다. 저 역시 한때 어두운 길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사람도 이 땅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니라 우리 LA를 지역 26주를 살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4: 3100 윌셔 이태리 패션타운 은퇴 구별 세일.
5: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마지막을 준비합니다.
4: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5: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틴 오양복 799불 하나 사면 두 번째 반값. 사계절용 콤비 자켓, 와이셔츠, 바지,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을 업투 75% 세일.
4: 맞춤 양복도 수량 한정으로 임구영 대표가 직접 맞춰드리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윌셔와 웨스트모어랜드 213-382-3311.
6: 2016 H마트 아이헐트 칠드런 아트 컨테스트.
7: 가장 좋아하는 H마트에서의 순간을 그림으로 표현해보세요.
6: 참가 대상은 프리케이부터 5학년까지.
7: 대상 수상자에게는 H마트 상품권 $1,000, 그 외에도 푸짐한 상품권과 트로피도 준비했습니다.
6: 가까운 H마트 고객 서비스 데스크에서 스마트 카드를 제시하고 도화지를 수령한 후 완성된 작품을 4월 26일까지 제출하세요.
7: 자세한 내용은 매장 내 포스터의 QR코드를 스캔해 확인하세요.
8: H 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노스캐롤라이나를 비롯한 일부 공화당 주정부들이 저소득층 대상 공공의료보험 메디케이드 수혜자 이민 신분 정보를 연방이민당국과 적극 공유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단속 기조에 발맞춰 공공보건기관까지 사실상 이민단속 체계에 동원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는 지난 4월 말 메디케이드 신청자 가운데 합법 체류 여부가 불분명한 사례를 국토안보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주정부 직원들은 비시민권자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에게 체류 신분 증빙을 요구하고 적법한 서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연방당국에 통보하게 됩니다. 비슷한 법안은 인디애나, 루이지애나, 몬태나, 와이오밍 등에서도 이미 시행 중이며 오클라호마와 테네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테네시 법안은 보건기관뿐 아니라 모든 주정부기관이 불법 체류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신고하도록 규정해 논란이 더 큰 상태입니다. 한편 미네소타주 검찰이 지난 1월 베네수엘라 출신 이민자에게 총격을 가한 이민세관단속국 요원을 중범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이민단속 작전 과정에서 발생한 총격사건과 관련해 연방 요원이 형사 기소된 두 번째 사례입니다. 미네소타주 헤너핀 카운티 검찰은 이민세관단속국 요원 크리스천 카스트로를 2급 폭행 혐의 4건과 허위 범죄 신고 경범죄 혐의 1건으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이와 관련해서 논평 요청에는 응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 전쟁 여파로 인플레이션 우려와 함께 채권 금리가 급등하면서 모기지 금리도 가파르게 치솟아 주택 거래를 짓누르는 또 다른 요인이 되기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인용한 뱅크레이트에 따르면 전국 30년 만기 고정금리 주택

0: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6.49%로 한 주 전보다 0.04%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이는 연준이 세 차례 연속 기준금리 인하에 나서기 시작한 지난해 9월과 유사한 금리 수준임, 모기지 수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 모기지 금리를 낮추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입니다. 전미 부동산 중개인협회에 따르면 지난 4월 전국 기존 주택 판매는 402만 건으로 봄 성수기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9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었던 3월 대비 0.2%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쿠바에 대한 군사 개입을 더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고 폴리티코가 보도했습니다. 쿠바에 대한 에너지 공급망 차단과 경제 제재 등의 압박만으로는 쿠바 체제 변화를 이끌어내기 쉽지 않다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한 소식통은 폴리티코에 백악관 분위기가 확실히 바뀌었다라고 말하고 제재 강화, 특히 석유 봉쇄와 베네수엘라 및 이란에서의 미국의 군사적 승리를 통해 쿠바가 협상에 나설 수 있도록 압박하는 게 초기 구상이었지만 이란의 상황이 예상 밖으로 흘러가고 쿠바는 당초 생각보다 훨씬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현재는 이전까지 거론되지 않은 군사 행동까지 거론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당초 판단과 달리 쿠바 정권이 강한 제재와 압박에도 잘 버티고 있어 군사적 옵션을 택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것입니다. 쿠바를 관할하는 미 남부사령부는 최근 몇 주 동안 일련의 준비태세 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미국이 쿠바에 대한 잠재적 군사행동 계획에 초안을 짜기 시작했다는 뜻으로 폴리티코는 해석했습니다. 덴마크령 그린란드 당국자들이 트럼프 대통령 특사를 만난 뒤 그린란드를 병합하겠다는 미국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안보를 이유로 그린란드를 차지하겠다고 위협하다가 지난 1월 무력은 쓰지 않겠다라며 한 발 물러선 상태입니다. 옌스 프레데리크 닐슨 그린란드 총리는 그린란드 특사인 제프 랜드리 루이지애나 주지사와 회동이 건설적이었다면서도 그린란드에 대한 미국의 입장과 관련해 뭔가 달라졌다는 신호는 없다, 전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무태계대 외무장관도 우리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 미국의 출발점 역시 바뀌지 않았다며 미국이 그린란드 영토를 손에 넣겠다는 목표를 버리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쿠바, 그린란드, 그리고 이번에는 캐나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간의 갈등이 군사 안보 협력 분야로까지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더 힐에 따르면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은 합동방위위원회 활동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합동방위위원회는 미국과 캐나다의 군사 협력과 정책 조율을 담당하는 기구입니다. 양국군 관계자와 민간 인사들이 참여하는 이 기구는 반기마다 회의를 열어 공동 방위 정책을 조율해 왔었습니다. 콜비 차관은 활동 중단 이유에 대해서 캐나다가 국방 공약 이행에서 신뢰할 만한 진전을 보여주지 못했다며 북미 공동 방위에 이 합동위원회가 어떤 도움이 되는지 재평가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카니 총리가 지난 1월 스위스 다보스 경제 포럼 연설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당시 카니 총리는 미국과 중국 같은 초강대국의 영향력에 맞서 중견국들이 단결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 경시 기조를 겨냥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다목적 헬기와 아파치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등 42억 달러 규모의 군수 장비를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미 국무부 정치군사국은 한국 정부가 요청한 다목적 헬기 24대와 관련 무기 및 장비에 대한 대외 군사 판매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판매 예상 비용은 30억 달러라고 국무부는 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해상에서 발이 묶여있는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서 한 달 더 거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장기 봉쇄로 국제유가 급등 우려가 커지자 제재 완화 카드를 다시 연장한 겁니다. 이 소식은 YTN이 전해드립니다.
1: 미국 재무부가 러시아산 해상 원유에 대해 특정 국가들이 거래할 수 있도록 30일간의 일반 면허를 발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원유 공급에 차질을 겪는 에너지 취약국들에 도움이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로 러시아와 이란산 저가 원유를 대량 비축해온 중국의 원유 비축 능력을 제한할 수 있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G7 재무장관 회의 참석을 위해 프랑스 파리에 도착한 베센트 장관은 이란의 전쟁 자금 차단을 위한 제재에 동맹국이 동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2: We'll also be discussing sanctions and terror finance, and we call upon all our G7 and indeed the all of our allies.
1: 이미 유조선에 실려 해상에서 대기 중인 러시아산 원유와 석유 제품에만 적용되고 새로 생산되는 러시아산 원유 거래는 여전히 제재 대상입니다. 미국은 이란 전쟁 개시 뒤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되자 유가 상승 압박을 줄이기 위해 지난 3월부터 한시적으로 제재를 완화해왔습니다. 더 이상의 연장은 없다던 기존 방침을 뒤집은 건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유가를 잡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됩니다. 미 민주당 상원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추가 원유 수익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전쟁 자금으로 쓰일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공급 불안 우려가 지속하면서 국제 유가는 3% 상승했고 전문가들 역시 이번 조치로 유가 안정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이란전 장기화와 가파른 물가 상승 여파로 재집권 뒤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다시 확인됐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0: 한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주 중국을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결국 후회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는 관계자에 따르면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광범위한 주제를 두고 이야기를 나눴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해서도 언급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 같은 취지 발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중국 신화통신은 정상회담 내용을 전하면서 양국 정상이 중동 정세와 우크라이나 위기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보도했지만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었습니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중국의 한 소도시가 중러 밀착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축소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푸틴 대통령의 25번째 중국 방문을 앞두고 중국 북동부 헤이룽장성 수이펀허시를 조명했습니다. 인구는 6만 명에 불과하고 가난하기까지 했던 이 도시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의 제재 속에 중러 교역 관계가 강화되면서 수혜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1년 전까지만 해도 내수 시장용 옥수수와 대두를 재배하는 농업회사에서 일했던 사람이 수출 산업이 급성장하자 수출회사 매니저로 취업했고 한 사람은 덕분에 급여는 2배, 3배 이상 오르고 있는 상황으로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5월 19일 화요일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닝뉴스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든든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하워드 킴,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공동 제공입니다.

0: 정확한 진단과 원인 치료를 추구하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입니다. 북경의술원에서는 불면증, 어지럼증, 이명, 두통, 중풍, 불임, 과민성 비염, 위장장애, 만성기침과 각종 통증을 특징으로 진료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정밀검사를 할수록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보험이 없이는 양방검사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환자분을 진료하면서 심장병이 의심되면은 진맥도 하고 일단은 청진기로 들으면서 자세히 검사를 합니다. 만약 심장병이 허파에까지, 즉 폐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면 환자분한테 숨을 깊게, 길게, 크게 들이키게 하고 청진기로 들어보면은 부글부글하는 수포음이 들립니다. 또 오른쪽 심장까지 안 좋으신 분들은 저녁 때 양쪽 다리가 붓고 목 부위 정맥이 팽창이 됩니다. 그리고 심장에 문제가 있어도 폐에 혈액이 울체될 수 있기 때문에 객혈, 즉 피를 토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피를 토하면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보고 폐병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객혈을 한다고 하여 모두가 폐병은 아닙니다. 심장 하나만 가지고도 심장내과 전문의들은 2년, 3년씩 더 공부하지 않습니까? 책으로 써도 몇 권은 되겠죠. 저도 심장에 대하여 전문의들처럼 다 모르지만 그래도 중국에서는 중의학이 서양의학과 접목된 부분이 많고 중의대학에서도 서양의학이 상당 부분을 가르치기 때문에 제가 공부한 것과 그동안 임상을 토대로 치료하면서 정리한 것 중에 우리가 일상에서 알고 있으면 유익하고 또 중요한 내용들을 추려서 쉽게 말씀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혈압이 잘 조절이 안 되어도 심장병을 일으킵니다. 혈압은 서서히 그리고 소리 없이 진행되는 살인자라고 하죠. 혈압이 조절이 잘 안 되면은 혈관은 나빠지게 되고 신장, 즉 콩팥이나 눈 등 모세 혈관이 밀집되어 있는 장기나 조직은 더 빨리 망가지게 됩니다. 혈압이 높아지는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혈압 역시 자신이 어떤 문제로 혈압이 높아지는가를 알아야 평상시 조심도 하고 적절한 치료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이었습니다.
0: 한약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맞춤형 생약의 명문 북경의술원. 지금까지 빠르고 확실한 치료 효과를 자랑하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이었습니다. 323-733-8887 올림픽과 윌턴 323-733-8887 북경의술원.
2: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3: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4: 뉴스가 강한 라디오 서울. 송봉우, 유지승, 오수연.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아침 뉴스는 라디오 서울과 함께.
5: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6: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5: 유지승의 모닝 뉴스.
7: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5: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8: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5: 여러분의 새 하루를 열어드리는 빠르고 정확한 뉴스. 라디오 서울 뉴스. 전미주 한국일보 네트워크를 연결해 전해드리는 와이드 뉴스.
4: 매일 아침 6시 오수연 앵커가 진행하는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시사, 뉴스, 교양을 깊고 따뜻하게 전하는 뉴스와 함께 시니어를 위한 건강정보와 생활정보까지 뉴스 전문 앵커 오수연 앵커가 귀에 쏙쏙 들어오게 전해드립니다.
5: 유지승의 모닝뉴스.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라디오 서울 뉴스룸과 한국일보 전 미주지사와 함께 제작, 방송하는 힘있는 뉴스. 파워뉴스를 에너지 넘치는 유지승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4: 송봉우의 스토리뉴스. LA 레전드 뉴스 앵커 송봉우가 진행하는 스토리뉴스. 스토리가 있는 뉴스를 쉽게 스토리로 풀어드리는 뉴스. 깊이 있는 스토리뉴스.
5: 라디오 서울은 미주 한국일보 뉴스 네트워크와 연계하여 미주 한인사회의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뉴스를 전해드리는 진정한 뉴스 전문 라디오 채널입니다.
4: 지금 바로 라디오 서울을 켜세요.
5: AM 1650 라디오 서울 1650.com

0: 어떤 무대는 축하의 자리입니다. 하지만 이 무대는 모든 것을 시험합니다.
1: 모든 드라이브, 모든 어프로치, 그리고 단 하나의 퍼트까지 매 순간 압박은 쌓이고 끈기는 한계까지 밀려붙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가장 대담한 주인공을 기다립니다.
0: 2026년 6월 LI가 후원하는 US 우먼스 오픈 로스앤젤레스의 상징적인 리비에라 컨트리클럽에서 역사적인 첫 개최 전율의 순간을 직접 경험하십시오.
1: 6월 2일부터 7일까지 지금 바로 USWomensOpen.com에서 티켓을 예매하세요. AM 1050
2: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3: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4: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5: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6년 5월 19일 화요일 모닝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란 소식 먼저 정리해드리고 나서 로컬 뉴스로 이어지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을 하루 앞두고 이란에 대한 공격을 하루 앞두고 공격을 보류하기로 했다라고 밝히면서 이란도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종전 협상 의견 교환은 계속되고 있지만 타결에 이르려면 넘어야 할 산 많습니다. 일단 YTN 중동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6: 이란 외교부 차관이 의회 국가안보 외교정책위원회에서 협상 진행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이란 국영통신사 IRNA 보도인데요.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전쟁 종식, 이란과 인접한 지역의 미군 철수, 해상 봉쇄 해제, 이란 전쟁으로 인한 배상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해제와 동결 자금 반환, 모든 일방적 제재와 안보리 결의안 종결 등도 최근 이란이 제시한 제안에 포함된 주요 골자라고 소개했습니다. 우라늄 농축과 평화적 핵 주권 향유도 포함됐습니다. 보도 내용으로만 보면 지난주 트럼프 미 대통령이 쓰레기라며 거부했던 이전 제안과 크게 다르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란에선 미국과 근본적으로 입장차가 여전하다는 견해가 나옵니다.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은 소식통의 말을 이용해 특히 동결자금 반환에 의견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 측이 개발과 재건기금 설립 등을 언급하고 있지만 배상액 등에서 이란 요구와는 거리가 멀다고 덧붙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답을 내놓았었는데요. 우라늄과 관련한 미국의 제안 내용을 다룬 일부 언론의 추측성 보도에 현실과 거리가 멀다고 일축했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란의 우라늄 농축 권리는 협상 대상이 아니며 핵 확산 금지 조약 NPT에 따라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다른 국가가 이란의 우라늄 농축 권리를 인정할 필요는 없다. 이 권리는 이미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로이터 보도에서 이란 고위 관계자는 테헤란은 핵 문제를 추후 논의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가령 이런 발언입니다. 미국의 모순적이고 과도한 입장이 외교적 해결에 심각한 장애물이다. 현지 시각 18일 이란 외무장관이 이란을 방문한 파키스탄 내무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한 말입니다. 이란 국영 프레스TV 보도 내용인데요. 이란 외무장관의 이 발언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방어 체계를 협상 대상으로 삼고 군사적, 경제적 압력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시도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프레스TV는 분석했습니다. 미국과 동맹국들을 향해 더 이상 전략적 오판을 저지르지 말라는 성명도 나왔습니다. 현지 시각 18일 밤 이란 합동작전사령부 사령관이 밝힌 내용입니다. 사령관은 우리는 온 힘을 다해 이란 국민의 권리를 수호하고 어떤 침략자라도 소나기에서 밀어낼 것이라며 결론 맺었습니다. 이와 함께 폐지시켜야 한 이란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대화는 항복을 의미하지 않는다. 모든 힘을 다해 마지막 한 방울까지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이란의 이익과 존엄을 수호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YTN 양일혁입니다.
5: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종전협상이 합의 직전에 있다면서 이란 핵무기 금지 합의가 이뤄지면 만족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 공격 재개를 보류하겠다고 밝힌 배경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에게 공격 보류를 요청한 중동 동맹국 정상들이 이란과 협상이 타결 직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2, 3일 정도 아주 짧은 기간 공격을 연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요청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서 이란이 핵무기를 손에 넣지 못하게 되면 내 생각에 그들이 만족하면 우리도 만족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미국과 협력해온 중동의 다른 국가들의 이 사실을 알렸다며 이는 매우 긍정적인 진전이지만 실제로 어떤 결과가 있을지는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과거에도 합의에 매우 근접했다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지만 결국 안 됐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지금 상황은 아주 다르다며 이미 매우 큰 조처를 취할 예정이며 내가 원했던 일은 아니지만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둘 수는 없기에 선택의 여지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어제 언급은 이란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큰 상황임을 설명하는 동시에 이번 기회를 놓치면 이란에 더욱 큰 규모 폭격이 감행될 것임을 경고하면서 이란의 미국의 핵무기 금지 요구를 수용할 것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란군은 지난 6주간 계속된 휴전을 전력 강화 기회로 삼았다며 미국, 이스라엘이 전쟁을 재개해도 대응할 준비를 갖췄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같은 얘기를 들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 얘기와 또 정반대의 얘기를 이란은 하고 있지요. 이란군 대변인 모하마드 아크라미니아 준장은 군은 휴전 기간을 전시처럼 지냈다며 이를 전투력을 강화할 기회로 이용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또다시 어리석은 짓을 하고 시온주의자 이스라엘의 덫에 빠져 이란을 또다시 침략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도구와 수단으로 새로운 전선을 열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이란군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완전한 지휘권을 확보했다며 그 전략적 해협은 이전 상태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의 이 같은 호르무즈 해협 경고와 관련해서 국제유가는 상승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격을 보류했다라고 밝혔지만 그럼에도 국제유가는 상승했습니다. 호르무즈 봉쇄가 쉽게 풀리지 않을 것이란 관측 때문인데 이제 문제는 유가, 개솔린 가격 상승뿐만이 아니라 개솔린 공급 부족 가능성, 원유 공급 가능성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7: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 일단 보류 발표가 이번엔 먹히지 않았습니다. 종전이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이 힘을 얻으면서 유가는 상승세를 이어왔습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는다면 조만간 미국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5달러까지 오를 것이란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8: It wouldn't surprise me if the war continues to see prices get to $150 a barrel and that would mean at least another dollar per gallon on the price of gasoline.
7: 트럼프 행정부가 전략 비축유 방출과 러시아 원유 제재 완화 그리고 호르무즈 개방 기대감 등을 활용해가며 간신히 폭등을 막고 있지만 결국 시간 문제라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치솟는 유가보다 더 큰 문제는 원유 공급 부족 사태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단지 비싼 게 문제가 아니라 아예 원하는 만큼 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최근 상업용 원유 재고가 빠르게 감소 중이며 몇 주 분량밖에 남지 않았다고 경고했습니다.
8: The problem is that the world has lost somewhere between 10 and 15% of the world supply, and that means prices are going up everywhere.
7: 미중 정상회담도 성과 없이 끝나면서 또 한 번 확인된 에너지 각자 도생의 시대. 전문가들은 이제 걸프 국가들도 공급망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전략을 다시 생각할 때라고 말합니다.
9: China relies 40% of its imports come through the strait and they're not doing much to open the strait. So if the strait remains under Iran's control, this means that Gulf countries need to rethink their strategy.
7: 이런 우려 속에 아랍에미리트는 호르무즈 해협의 우회로로 오만만 푸자이라 항구로 연결되는 신규 송유관 건설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5: 이번엔 캘리포니아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란 전쟁 이후 미국에서 반이슬람 정서가 커지는 가운데 어제 샌디에고 이슬람 센터에서 10대들이 총을 난사해 3명이 사망했습니다. 총을 쏜 10대 2명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차량 안에서는 반이슬람 구호가 적힌 글들이 대거 발견됐습니다. YTN입니다.
10: 이슬람 사원 주변으로 수십 대의 경찰차들이 배치됐습니다. 현지 시간 월요일 낮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의 이슬람 사원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각각 17살과 19살 10대 두 명이 총을 들고 사원에 난입한 겁니다. 10대들은 신도들을 향해 총을 쏴 사원 경비원을 포함해 세 명이 숨졌습니다.
11: Just sad that someone died today. It's very sad, especially in the mosque. They didn't do anything at all. They do not deserve that.
10: 총을 쏜 10대들도 사원 인근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차량에서는 반이슬람 구호가 발견됐고 범행에 사용된 총기에도 혐오 문구를 적었습니다. 인종적 우월성을 주장하는 유서도 남겼습니다.
12: We are considering this a hate crime until it's not. And at this point we're going to work closely with the FBI to make sure that we are matching all the resources that we need for this investigation.
10: 해당 사원은 샌디에이고에서 가장 큰 이슬람 예배 시설로 이슬람 교리를 가르치는 학교도 있습니다. 범행 당시에도 사원에는 교육을 받는 아이들로 가득 찼습니다.
13: It is extremely outrageous to target a place of worship. Our Islamic center is a place of worship.
10: 트럼프 대통령 역시 심각한 사안이라고 평가했지만 이란 전쟁이 길어지면서 전 세계 유대교와 이슬람 사원을 상대로 한 증오 범죄 역시 확산하고 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5: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어제 오전 11시 40분쯤 샌디에고 이슬람센터에서 10대 무장 괴한 2명이 총기를 난사해 3명이 사망했습니다. 위장복 차림의 괴한들은 이슬람센터 내 모스크에 난입해 무차별 총격을 가했으며 이 과정에서 보안요원 아민 압둘라 씨와 식료품점 직원 그리고 교사 등 현장 직원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8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이기도 한 보안요원 압둘라 씨는 거동이 수상한 괴한들을 발견하자마자 주변에 문을 닫으라고 소리쳐 더 큰 화를 막았으며 숨진 교사 역시 인근 자택에서 총성을 듣고 직장에 있던 아내를 대피시키러 달려왔다가 화를 당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17살 케인 클락, 18살 케일러 벨라스케스로 신원이 확인된 용의자들은 범행 후 현장에서 몇 블록 떨어진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용의자 중 한 명의 어머니가 사건 직전 아들이 차량과 총기 여러 정을 갖고 사라졌으며 자살을 암시하는 메모를 남겼다고 신고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연방수사당국은 이번 사건을 증오범죄로 규정하고 정밀수사를 벌이고 있는 중이며 LA 등 인근 지역 경찰 역시 모스크를 비롯한 종교시설 주변의 순찰을 대폭 강화하고 시민들에게 각별한 경계를 당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엔 산불입니다. 벤츄라 카운티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해 주민 수천 명이 대피한 가운데 소방당국이 화재 진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시미밸리에서 시작된 이번 샌디 산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급격히 확산하면서 현재까지 정확하게 1386에이커, 축구장 800개 달하는 면적을 태우며 확산 중입니다. 화재 발생 직후 현장은 거센 바람과 함께 순식간에 검은 연기를 뒤덮였으며 주택 한 채가 완파되고 차량 여러 대가 전소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야간 작업을 포함해 소방관 750명과 헬기가 투입돼 방화선을 구축하는 등 사투를 벌이고 있지만 현재 진화율 0%입니다. 다만 소방당국은 이 진화율 수치와 상관없이 밤사이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라고 밝혔고 오늘 바람이 다소 잦아들기를 기대하며 진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산불로 시민밸리 일대에는 대피령이 유지되고 있으며 인근 LA 카운티 지역까지 대피 경보가 확대된 상태입니다. 또 안전을 위해서 시미밸리 교육구 모든 학교는 오늘 하루 휴교에 들어갔습니다. 당국은 이번 산불이 수풀 제거 작업 중 발생한 불꽃에서 시작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화재 원인 조사 중입니다. 한편 이 샌디 화재 연기가 바람을 타고 LA 일대까지 유입되면서 대기질 당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어젯밤부터 매캐한 냄새 많이 났죠. LA 긴급재난관리국은 어제 저녁부터 강한 바람을 타고 연기가 LA 쪽으로 밀려오고 있으며 샌페르난도 밸리 등 인근 지역은 밤새 매캐한 탄내가 진동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남부 해안 대기질관리국은 오늘 저녁까지 대기질 주의보를 발령한 상태로 말리부, 베벌리 힐즈, 그리고 이스트 LA 등 광범위한 지역의 대기질 지수가 민감군 유해 수준이나 그 이상으로 나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대기질 당국은 미세먼지 흡입 시 심장마비나 천식 악화, 호흡곤란 등 심혈관계와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호흡기 취약계층은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창문을 닫은 채 에어컨이나 공기청정기를 가동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 샌디 화재는 동쪽으로 계속 번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확산세를 일단은 막았다라고 소방국은 말하고 있지만 지금 동쪽으로 계속 번지고 있는 모습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14: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15: We will fight for you.
14: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16: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7: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용자 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18: 재용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용자 비용도 없습니다.
17: 주택 용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용자, 비즈니스 용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18: 용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19: 99세까지 팔팔하게.
20: 안녕하세요. 서도강경이 서도강경 거망과로 새로이 탄생합니다.
21: 메디케어 HMO 손님들의 불편함을 깨끗이 해소해 보다 친절하게 정성껏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20: 앤텀 블루크로스, 스캔, 센트럴 헬스, 블루쉴드, 웰케어, 헬스넷, 클레벌케어 등 모든 종류의 메디케어 보험.
21: 학생들을 위한 최신 시력 교정, 올도 K렌즈까지 안경백화점 서도강경 거망과에서 지난 50년처럼 변함없는 정성으로 모시겠습니다.
20: 눈이 편안한 블루블랙 렌즈도 서도강경 거망과.
22: 혼잡을 피해 미리 투표하세요.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어느 투표소든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투표소를 찾으시려면 plan.lavo.gov를 방문하세요. 망설이지 말고 투표하세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선거관리국이 제공합니다.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스미벨에서 발생한 샌디 산불 외에도 남가주 곳곳에서 지금 산불, 주택 화재, 창고 화재 등등이 지금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가주 사건 사고 소식 보도국에서 정리해드립니다.
1: 오렌지 카운티의 한 주택 차고에서 발생한 강렬한 화재를 소방당국이 신속하게 진압해 인근 주택과 수풀로 연쇄 확산하는 대형 참사를 막아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소방국은 레이크 포레스트의 한 주택 차고가 불길에 완전히 휩싸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소방관들의 신속한 대응으로 불길을 차고 내로만 국한해 진압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주택가는 인화성 오일이 많고 껍질이 날려 불씨를 퍼뜨리기 쉬운 유칼립투스 나무들로 둘러싸여 있어 자칫 대형 화재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이번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남가주 전역은 시미밸리의 대형 산불을 비롯해 샌버나디노와 리버사이드 카운티에서도 잇따라 산불이 발생하면서 화재 진압에 비상이 걸린 상태입니다. 샌버나디노 카운티의 카온패스 초입에서 발생한 강풍을 동반한 수풀 화재를 소방당국이 신속하게 진압했습니다. 어제 오후 카온 대형도로 인근의 한 주택가에서 시작된 이번 디보어 화재는 여러 채위 창고를 태운 뒤 인근 야산으로 빠르게 번졌습니다. 캘리포니아 소방국과 샌버나디노 카운티 소방국, 연방산림청은 불길이 고속도로 교차로와 인근 강가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합동으로 신속한 총력 대응을 펼쳤습니다. 이번 화재로 한때 카온패스 일대가 자욱한 연기로 뒤덮이고 주변 도로가 통제되는 등 소동이 빚어졌으나 소방관들의 활약으로 불길은 약 5.5에이커 규모에서 더 이상 번지지 않고 잡혔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글렌데일의 한 상업용 건물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두 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글렌데일 소방국은 지난 일요일 소노라 에비뉴에 위치한 건물에서 화재 신고가 접수됐으며 인근 버뱅크와 패서디나 소방국까지 출동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불은 건물 2층 일부를 태우고 진화됐으나 현장에서 시신 2구가 발견됐으며 사망자의 신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심야 시간에 상업용 건물에서 불이 난 점 등 여러 정황상 이번 화재의 방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어제 월요일 오전부터 형사와 방화 전문 조사관들을 대거 투입해 정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한편 해당 건물에는 홈케어와 호스피스 관련 사무실을 비롯해 사진 스튜디오, 방송국, 금융업체 등이 입주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당국은 추가 인명 피해 여부와 함께 정확한 화재 원인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경찰의 추격을 피해 밤거리를 질주하던 차량이 도심 한복판에서 포위 끝에 투항했습니다. 운전자는 무장을 한 갱단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이 샌페르난도 밸리 일대에서 한밤에 광란을 벌인 용의자 두 명을 추격 끝에 체포했습니다. 이번 추격전은 실마 지역 인근에서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도주 차량의 운전자가 악명 높은 갱단원이자 무기를 소지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즉각 추격에 나섰습니다. 도주 차량이 파코이마 지역을 지날 때쯤 조수석에 있던 동승자 한 명이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려 도망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는 멈추지 않고 5번 고속도로 남쪽 방향으로 진입해 도주를 이어갔습니다. 용의 차량은 차량 헤드라이트를 모두 끈 채 어둠 속을 100마일이 넘는 무서운 속도로 질주했습니다. 이어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노스할리우드 시내 도로로 진입한 뒤에도 위험천만한 질주를 계속했습니다. 한참 동안 도심 골목을 휘젓고 다니던 차량은 마침내 로럴 캐년 블러버드와 바노웬 스트리트 교차로에 이르러서야 속도를 줄였습니다. 운전자는 창문 밖으로 두 손을 번쩍 들며 투항 의사를 밝혔고 뒷좌석에 타고 있던 또 다른 동승자 한 명도 경찰의 지시에 응해 순순히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체포된 용의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도주 경위와 무기 소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대표적인 노숙자 밀집 지역인 스키드로에서 충격적인 선거 부정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노숙자들에게 돈과 담배를 주며 유권자 등록을 유도하고 청원서에 서명하게 한 여성 유권자 등록 운동가가 결국 유죄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연방검찰은 오랜 기간 선거 청원서 서명 수집가로 활동해온 64살 브렌다 리 브라운 암스트롱이 불법 선거 등록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암스트롱은 주민 발의안이나 소환 투표 등을 선거 투표용지에 올리기 위해 유권자들의 서명을 모아오던 인물입니다. 조사 결과 암스트롱은 서명을 쉽게 많이 얻을 수 있는 다운타운의 스키드로 지역을 노렸습니다. 스키드로 지역에서 암스트롱은 노숙자들에게 2, 3달러의 현금과 담배, 전화카드를 건네며 강제로 유권자 등록 양식을 채우게 했습니다. 돈을 주고 유권자로 만든 뒤 청원서에 서명하게 만든 겁니다. 심지어 주소가 없는 노숙자들을 유권자로 등록시키기 위해 자신의 예전 주소지를 양식에 무단으로 기입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로 인해 노숙자들의 명의로 발급된 투표용지가 암스트롱의 옛 거주지로 배송되어 악용됐을 가능성도 보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선거 당국은 이번 사건에 대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노숙자들을 착취한 대단히 충격적이고 중대한 범죄라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당국은 모든 유권자 등록 서류에 대해 철저한 신원 확인과 주소 검증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어 실제 선거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돈으로 유권자를 매수하려 한 암스트롱에게는 최대 5년의 징역형과 만 달러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고 연방검찰은 밝혔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노숙인 인구가 2년 전과 비교해 13.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당국이 발표한 최근의 노숙인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길거리 등 야외에서 생활하는 노숙인 비율은 26.6%나 급감했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거리 노숙인 수보다 응급 쉼터나 임시 주거 시설을 이용하는 노숙인 수가 더 많아진 것으로 집계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보건당국은 전체 노숙인 6,300여 명 중 절반 이상인 3,200여 명이 시설의 보호를 받고 있다며 이는 지난 10년간 구축해온 포괄적인 돌봄 시스템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고무적인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조사 결과 노숙을 하게 된 가장 큰 원인으로는 절반 이상인 52%가 재정적 어려움을 꼽았고 가족이나 파트너와의 관계 불화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당국은 저렴한 보급형 주택의 부족으로 임시시설에서 퇴소하지 못하는 정체 현상이 빚어지고 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노숙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인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 남가주 소식 정리해 전해드렸습니다. 이 시간은 LA 동포사회 1등 신문 미주한국일보 제공이었습니다. 보도국입니다.
0: 자, 메가더파크 인근 버스 정류장 벤치가 철거됐습니다. 지역 공공안전 문제를 둘러싼 논란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벤치 철거는 노숙자들의 장기 체류와 인근 마약 사용에 대한 민원 급증에 따른 조치였지만 주민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합니다. 유가와 알바라드 스트리트 인근 메가더파크 일대에서는 노상 마약 사용과 폭력, 중독 문제가 이어지고 있으며 대낮 폭행 사건까지 발생하는 등 치안 불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통근자들은 해당 지역을 항상 긴장 상태로 지나야 하는 곳이라고 표현했고 이 같은 상황이 향후 LA 올림픽과 월드컵 등 대형 국제 행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우려했습니다. 최근 해당 지역에서는 마약 단속국과 연방 요원이 참여한 대규모 단속도 진행됐습니다. 이후 LA 경찰도 추가 작전을 통해 마약을 압수하고 다수의 체포를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단속 이후에도 밤만 되면 상황은 똑같이 악화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버스 정류장 벤치는 홈리스들이 장기간 머물면서 수면 및 마약 사용 장소로 이용했다는 민원에 따라 철거됐습니다. 주민들은 치안 개선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보고 있지만 일부 시민들은 오히려 통근자 불편이 더 커졌다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2일에 실시되는 캘리포니아 예비선거를 앞두고 캘리포니아주내 한인 등록 유권자 수가 꾸준히 증가해 22만 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한인 유권자 참여 규모가 어느 정도까지 확대될지 주목되는 가운데 아직 우편 투표 참여율은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습니다. 폴리티컬 데이터가 최근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전체 한인 등록 유권자 수는 22만 7,76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중간선거 시점이었던 2022년 10월 20만 8천여 명과 비교하면 1만 9천여 명, 약 9.2%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등록 유권자가 가장 많이 있는 LA 카운티도 증가세를 이어갔고 오렌지 카운티 역시 증가세도 이어갔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도시별로 LA시 한인 등록 유권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우편 투표지는 우편으로 보내거나 곳곳에 설치된 공식 수거함에 넣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한인 대기자들이 몰려있는 취업이민 3순위, 4순위 영주권 문호가 또다시 동결되면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국무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2026년 6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3순위 숙련공과 비숙련공의 영주권 승인 판정 우선 일자는 전달과 동일한 날짜로 공지되면서 제자리 걸음을 했습니다. 이외의 영주권 문호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자 한국일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해외로 이주하는 국민이 50년 만에 처음으로 유입 인구를 넘어섰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과 함께 사회 갈등으로 미국을 등진 국민들도 늘었다는 분석입니다. CNBC는 브루킹스 연구소를 인용해 지난해 미국의 순유출 인구가 최대 29만 5천 명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자발적으로 미국을 떠난 이주자 수는 40만여 명으로 역대 최대치입니다. 이민 유입보다 유출이 많은 순이민 마이너스 현상은 5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제 메모리얼데이 연휴도 다가오고 여름방학 시즌도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요세미티 국립공원이 예약제를 폐지한 이후 방문객 급증으로 극심한 혼잡을 겪고 있습니다. 성수기를 앞두고 이미 주차난 교통체증이 반복되면서 앞으로 더 큰 혼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LA타임즈에 따르면 주말마다 수많은 방문객이 몰리면서 요세미티 베를린의 주요 주차장은 오전 시간부터 만차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커리빌리지 일대는 차량이 몰리면서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한 차량들이 주변까지 확산되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공원 내 무료 셔틀버스도 이용객 증가로 정오 무렵에는 사실상 만차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아 주요 정류장마다 긴 대기줄이 형성되는 등 이동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재외동포청이 오는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2026 세계 한인 차세대 대회를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동포청은 거주국에서 한인 사회를 이끄는 동포 인재를 발굴하고 이들의 리더 역량과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대회를 마련했고 이 참가자들을 모집한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참가 자격은 만 25세부터 45세 사이의 재외동포로 전문 분야에서 동포 사회 발전에 기여했거나 정치, 경제, 법률, 언론, 문화, 예술, 국제기구 분야 종사자, 지역별 우수 차세대 단체 및 전문가 단체 임원 등이 대상입니다. 선발 기준은 거주국 및 한인사회에서의 활동 내용과 전문 분야의 전문성, 업적, 성장 가능성 등이며 한국어와 현지 언어 커뮤니케이션 능력, 한국 문화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갖춘 인물이 우대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참가 희망자는 거주 지역 관할 재외공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외공관은 이를 재외동포청의 공문으로 추천하게 되며 재외동포청은 접수된 추천 대상자를 대상으로 8월 중 내부 심사를 거쳐 최종 참가자 60명 내외를 선발하고 결과는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아시아나항공 미주지역본부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한국을 방문하는 여행객들을 위한 할인 프로모션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이번 프로모션은 5월 18일부터 6월 8일까지 진행됩니다. 특히 아시아나항공은 6월 1일부터 LA 인천 노선에 항공편을 매일 재개할 예정입니다. 해당 항공편은 LA에서 오전 10시 10분 출발, 인천에는 다음 날 오후 3시 20분 도착 일정으로 운영돼 여행객들이 보다 효율적이고 여유로운 일정을 계획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다라고 소식 전했습니다. PCB은행이 2018년부터 이어왔던 은행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 PCB은행 장학금 신청을 오는 5월 22일 이번 주 금요일까지 접수한다라고 밝히고 많은 신청을 당부했습니다. 2018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9회째로 맞는 PCB은행 장학금은 전 임직원의 뜻을 모아 최대 40명의 학생들에게 각각 $3,000, 총 12만 달러의 장학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 개별 장학금 규모는 미주 한인은행 중 최대 규모 중 하나입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2: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세일즈,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유능한 검안의, 단 1mm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금강 안경, 철저한 애프터 서비스와 확실한 워런티, 바로 저희 금강 안경의 마음가짐입니다. 금강 안경.

0: 아름다운 마음, 바로 금강안경의 마음입니다.
1: 1250만불, 1250만불.
2: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주 7일 24시간
3: 3237828600, 3237828600.
1: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에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5: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6: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7: 건강하세요.
5: 센터 메디컬 그룹.
8: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이 판매된 믿을 수 있는 천호앤케어의 국민보약 녹용홍삼.
9: 최고 중에 최고예요 이게.
10: 정말 놀라울 정도로 몸에 느껴요.
8: 면역력엔 최고인 녹용홍삼. 이제는 드셔야 될 때입니다. 213-385-1005 헬스코리아.
10: 누리아이.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8: 하루 15분 안구건조증 치료 의료기기인 누리아이로 눈 건강을 지켜주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1: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12: 엄마 집밥이 최고지.
11: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12: 엄마가 해준 은대구조림에
11: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12: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11: 밥 한 그릇 더요.
13: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11: 웨스턴 도마 칼국수.
13: 도마 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11: 우리 엄마 최고. 투고지죠.
13: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재집권 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뭐 조사할 때마다 계속 최저 수준입니다. 이란 전쟁 장기화와 가파른 물가 상승의 여파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와 시에나 대학교가 발표한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지지한다는 응답자는 37%입니다. 뉴욕타임즈와 시에나대 조사 기준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국정 운영을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은 59%였습니다. 특히 이란 전쟁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두드러졌습니다. 전체 응답자 64%가 이란 전쟁을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55%는 이란 전쟁이 비용을 치를 만큼 가치가 없다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전체 응답자 63%는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군사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답변해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군사 행동에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도 악화했습니다. 경제정책 지지율 33%, 물가 대응 지지율 28%에 그쳤습니다. 이란 전쟁 관련 지지율은 31%, 팔레스타인 분쟁 관련 지지율 31%, 이민정책 지지율 41%, 모두 다 과반 아래 반대가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으로 개인적인 손해를 입었다는 답변도 44%로 나타났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경선을 앞둔 공화당 하원 의원 지지 행사에 참석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치 중립이 핵심 가치인 미군을 통솔하는 국방장관이 정치 행사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아주 이례적입니다. 게다가 현재 이란과 전쟁 중입니다. 국방부는 헤그세스 장관이 개인 자격으로 참석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어제 켄터키주를 찾아 공화당 하원의원 경선에 도전한 에드 갤레인 후보 지지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메릴랜드주 예비선거 우편투표 용지 발송 오류와 관련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서 법무부 차원의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메릴랜드주에서 50만 장의 불법 우편투표 용지를 발송했다가 적발됐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팍스뉴스 보도에 따르면 메릴랜드주에서는 지난 주말 우편투표 용지를 신청한 40만 명의 유권자 중 일부가 자신이 등록한 정당과 다른 정당의 예비선거 투표 용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투표 용지를 발송한 용역업체는 잘못 발송된 투표 용지를 파기할 것을 권고했지만 공화당 진영에서는 부정투표나 중복투표 가능성 등 선거 투명성에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 보낸 50만 장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며 게다가 이 투표 용지 중 상당수가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배달됐기 때문에 메릴랜드주에서 출마하는 공화당 후보들은 승산이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의 책임을 웨스무어 메릴랜드 주지사에게 돌리면서 그는 민주당 승리를 보장하기 위해 이런 일을 방치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납세 기록 유출을 문제 삼아 국세

0: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 인하를 위해서 오는 22일 백악관에서 차기 연방준비제도 의장 취임식을 열고 새 연준 의장 압박에 벌써부터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YTN입니다.
1: 미국 1위의 고급 주택 건설사인 톨브라더스. 매출의 나침반 역할을 하는 주택 건설 주문 예약 잔고가 1년 전보다 10% 이상 급감했습니다. 실제로 5월 미국 주택 건설업 협회의 집계 주택시장 지수는 37로 기준선 50 아래에서 침체를 이어갔습니다. 미국 주택 건설 경기와 공급망이 얼어붙은 핵심 원인은 이란 전쟁의 장기화와 고유가에 따른 거시경제적 충격입니다. 건설 현장의 중장비 운영비뿐만 아니라 자재 운송비와 가공비도 올라 건설업체들의 수익성을 꺾어놓았기 때문입니다. 이란 전쟁 이후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커지면서 연방준비제도의 연내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은 사라졌습니다. 특히 전쟁으로 미 국채금리가 급등하면서 미국의 주택담보대출금리도 가파르게 치솟아 젊은 층의 주택 거래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2: Today, younger millennials are coming there as first-time homebuyers, but many of them are struggling with housing affordability with a lack of affordable inventory.
1: 실제로 미 국채 30년물 금리는 지난 15일 기준 5.1% 선을 넘으며 1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올해 초까지 하락 흐름을 이어왔던 미국의 30년 만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6.49%로 한 주 전보다 0.04%포인트 올랐습니다. 이런 가운데 케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 차기 의장은 오는 22일 백악관에서 취임식을 진행할 예정인데 이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금리를 내리라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압박의 의미도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0: 미국인 10명 가운데 6명꼴로 미국의 전성기가 지났다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가 건국 250주년을 앞두고 실시한 대중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인 59%가 전성기가 지났다라고 답했습니다. 아직 전성기는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미국인은 40%였습니다. 정치 성향별로는 민주당원들과 민주당 성향 응답자 64%가 전성기가 지났다라는데 동의했습니다. 공화당 성향 응답자의 경우에는 53%가 전성기가 지났다라고 답했습니다. 지금부터 50년 뒤 미국은 어떨 것 같느냐라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 44%가 매우 또는 다소 비관적으로 느낀다라고 답했습니다. 만약 설문지를 받으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나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하면 좋죠. 자, 지금 한타 바이러스 그리고 일부 국가에서는 홍역, 이번에는 에볼라입니다. 에볼라 바이러스가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빠르게 확산하면서 보건당국이 아프리카 지역을 다녀온 여행객 입국 제한에 나섰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최근 21일 3주 안에 민주 콩고와 우간다, 남수단에 다녀온 외국인 입국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별도 연장이 없으면 30일간 유지됩니다. 또 우간다와 민주 콩고 모든 비자 관련 업무도 중단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감염병학회는 성명을 내고 질병은 여권을 알아보지 못한다며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만 걸러내는 공중보건정책은 바이러스가 국경을 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비판했는데 이는 미국 시민권자들에 대해서는 입국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것을 비판한 것입니다. 민주 콩고에서 미국인 선교사 한 명도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선교사는 독일로 옮겨져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국무부는 에볼라 영향 지역에 있는 미국인 송환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국무부는 현지에 있는 미국인 본국 송환을 위해서 질병통제예방센터 미 군과 협력 중이며 즉각 대응을 위해 1,300만 달러 상당의 초기 해외 원조 자금을 동원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로서는 에볼라 바이러스가 아프리카에 국한돼 있지만 이미 지역 경계를 넘어서 발병하고 있는 중이다라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발병한 에볼라 바이러스는 분디부조 변종으로 치사율은 기존의 자이르형보다는 낮지만 백신과 치료제가 없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현재까지 민주 콩고와 우간다에서 에볼라 바이러스로 10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0: 콜로라도주에서 대서양 크루즈선 집단 감염과 무관했던 한타바이러스 확진자가 사망했습니다. 콜로라도 공중보건환경부는 덴버 남부 더 글래스 카운티에서 성인 한 명이 한타바이러스에 감염돼 사망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이 사망자는 크루즈선 MV 혼듀스와는 아무런 접점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또 다른 질병통제예방센터에 과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공중보건환경부는 콜로라도에서 매년 이 시기에 한타바이러스가 정기적으로 발생했고 정확한 노출 경로를 확인 중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에는 지하철 노선이 파업을 해서 운영되지 않고 있죠. 이로 인해서 출근길 대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최대 규모의 통근 철도 시스템 롱아일랜드 철도 파업 사흘째였던 어제 뉴욕시와 교회를 오가는 첫 평일 출근길 대혼잡을 빚었습니다. 운행이 전면 중단됨에 따라 롱아일랜드에서 뉴욕시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은 승용차나 버스, 지하철로 수단을 바꿔가면서 험난한 아침을 보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까지 아니면 내일 모레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 상황이 이뤄지면 뉴욕의 출근길 대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모닝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제대로 잘 만든 제품을
2: 존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1: 품격 있는 가정에 대한 선물
2: 우메캔
3: 우메캔 전 제품 중 동일 가격 제품 두 개를 구입하시면 20%를 할인해드립니다. 프리미엄 세트 구입 시 10% 할인 혜택과 함께 푸짐한 선물도 받으세요.
1: 감사한다면
2: 사랑한다면
1: 역시 우메캔
2: 저도 우메캔을 받고 응? 싶어요.
3: 888-941-3311 우메캔
4: 1등 회사 삼호관광 2026년 크루즈 세일
5: 인기 휴양지 서지 중해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항공 포함 2,799불
4: 북아프리카 크루즈 항공 포함 2,799불 8개국 북유럽 크루즈 항공 포함 4,899불
5: 동지 중해 항공 포함 3,999불 아이슬란드,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크루즈 항공 포함 3,599불
4: 프린세스로 떠나는 알래스카 크루즈 1,599불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5: 3호 가이드와 함께 얼리버드 세일합니다.
4: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213-427-5500
6: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7: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8: 눈은 밝게,
9: 얼굴은 아름답게. 불란서안경검안과. 불란서안경검안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8: 앞으로도 불란서안경검안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9: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태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8: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안경검안과.
9: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안경검안과가 지켜드립니다.
8: 올림픽과 캥슬리 213-487-1001-487-1001번.
10: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11: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 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0: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어제 오래간만에 투수전, 아 대단했지요. LA 다저스와 샌디에고 파드레스 간의 라이벌전, 뭐 신흥 라이벌이에요. 샌디에고, 샌프란시스코 요새 너무 못하기 때문에. 네. 샌디에고와 어제 원정 경기를 가졌던 LA 다저스 1-0으로 패했습니다. 네. 야마모토 선수의 7이닝 1실점, 완벽한 투수구에도 투구에도 타석에서 단 1점도 뽑아내지 못하고 LA 다저스 0-1로 완봉패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김혜성 선수는 어제 연속 이틀 연속 멀티출루에 성공하면서 공격을 했습니다. 2타수 1안타 볼넷 하나 기록했는데 어제 후속 타자들의 안타 그리고 이 샌디에고의 내야 실책으로 3루에서 홈으로 들어갈까 말까 들어갈까 말까 이런 장면이 두 번 있었죠. 물론 3루 코치가 잘했다. 뭐 결과적으로는 잘했다. 들어갔으면 위험할 뻔했다라고 판단이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0-1로 질 거였으면 시도를 해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 샌디에고의 선발 투수 마이클 킹 다저스를 상대로 또 승리를 거둬냈습니다. 이 샌디에고 선발 마이클 킹은요 다저스를 상대로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습니다. 대단하죠. 네. 김혜성 선수는 오타니 우전 안타 뭐 등등 김혜성이 9번 오타니가 1번이었기 때문에 어제 두 선수 뒤를 누가 한 명만 받쳐줬어도 무키 배치가 그렇게 못하지만 않았어도 아쉬운 상황이었습니다. 샌디에고의 송성문 선수는 8회 대수비로 출전했지만 타격 기회는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김혜성, 송성문 두 선수 모두 키움 출신이잖아요. 네, 두 선수의 키움 대결 어제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샌디에고 선발 마이클 킹 7이닝 동안 삼진 9개 4안타 무실점 승리 투수가 됐고요. 다저스의 선발 야마모토 요시노부 7회까지 삼진 8개 3안타 1실점 하지만 패전 투수가 됐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이정우 선수는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의 방문 경기에서 2타수 1안타를 기록을 했습니다. 최근 5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이정우 선수 4회 말 수비에서 허리 통증으로 경기에서 일찍 빠졌습니다. 이정우 선수 허리 통증을 느껴서 교체됐습니다. 지금 정확한 몸 상태 오늘 정밀검사를 받아야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추가 검진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허리 근육통 뭐 간단한 그냥 근육통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지만 이 부상자 명단 등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오늘 이정우 선수 추가 검진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매체는 이정우 선수가 선발 라인업에서 일단 오늘은 빠질 것이 확실하다라고 전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사 결과에 상관없이 검사 결과 좋게 나와도 휴식 차원에서 오늘 하루 쉬게 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김하성 선수 애틀란타의 김하성 선수는 마이애미와 경기에서 2타수 무안타 볼넷 하나 기록했습니다. 4경기 연속 무안타입니다. 김하성 선수 좀 분발해야 될 것 같아요. 2026년 5월 19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이었습니다. 지금 공기질 시미밸리에서 발생한 샌디 산불로 굉장히 좋지 않거든요. 외출을 가급적 삼가하시고 건강에 각별히 유의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닝뉴스 이 시간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전문회사 융자나라 오픈뱅크가 당신의 미래와 가능성의 문을 활짝 열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열려있는 은행 오픈뱅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12: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30년 경험으로 교통사고 중상의 사건을 책임집니다. UC 버클리, UCLA 로스쿨 출신, 수천만 달러 승소,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사고 후 당황하지 말고 무료 상담 받으세요. 최고의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무료 상담 213-380-0777, 213-380-0777. 고베주얼 그룹이 5월 21일부터 25일까지 코리아타운 플라자 지하 1층 LED 광장에서 대형 보석쇼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보석 쇼핑, 애프터 마더스 데이를 노려라를 슬로건으로 진행됩니다. 남양 진주와 아쿠아 진주 목걸이, 랩다이아, 무이사 나이트 반지 등 무려 2천여 점이 전시되며 전 품목 최대 80% 할인으로 실속 있는 쇼핑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목선을 커버하는 굵은 진주 목걸이와 얼굴을 밝히는 다양한 디자인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마더스데이 이후 가장 합리적인 보석 쇼핑 마지막 찬스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베주얼 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 광장에서 5월 22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라디오 서울 공개방송도 놓치지 마세요. 3100일 쇼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마지막 세일을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에 드리며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티노 양복 799불 하나 사면 두 번째는 반값입니다. 사계절용 콤비 자켓, 티셔츠, 와이셔츠, 바지,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을 업투 75% 세일합니다. 맞춤 양복도 수량 한정으로 임구영 대표가 직접 맞춰드리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3100 윌셔 이태리 패션타운은 윌셔와 웨스트무어랜드 213-382-3311 213-382-3311번입니다. 통증 없는 건강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나음 한의원의 고기현 원장님은 중국 북경중의학대학을 졸업하고 북경동진문병원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마친 중의사입니다. 나우만 의원은 침, 부항, 추나, 괄사, 골타요법 및 근육관절교정을 통해 구조적 이상을 제거하여 만성통증은 물론 내과 및 신경계 질환을 치료합니다. 주요 진료 과목으로는 만성통증,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오십견, 비염, 알러지, 갱년기 증후군, 생리통, 불안초조, 불면증, 담적병 등이 있으며 효과적인 한방 다이어트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보험을 환영하는 나음 한의원은 6281 비치 블러버드 부의 나팍이며 문의는 65732-4000번입니다.
13: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퇴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2361.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여행사 세안여행사. 지난 40년간 한인사회와 함께한 세안여행사로 전화주세요. 가장 쉽고 편리하게 집에서 직접 비행기표 구입하시고 공항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또한 모국 방문 시 최첨단 설비를 갖춘 병원에서 건강검진도 받으세요. 티켓은 물론 여행에 관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세안여행사 213-383-4988 213-383-4988.
14: 라디오 서울 안이었습니다.
15: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6: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17: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6: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18: 213-383-3838 213-383-3838.
19: 햇살 가득한 날 H마트에서 기분 좋은 장보기,
20: 달콤한 레드루비 키위, 신선한 체리, 그리고 솜사탕 포도까지 제철 과일이 가득,
19: 살아있는 비너스 조개, 수염영광 참굴비, 생살치살 스테이크와 돼지 등갈비찜 등 프리미엄 고기와 해산물도 스마트한 가격에 만나보세요.
20: 골라먹는 재미까지 오리온 꼬북친 4종을 한 박스에 담은 H마트 실속 기획세트로 온 가족 함께 즐기세요.
19: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21: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2: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23: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22: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 간호사 대기.
23: 정갈한 전통 안식, 주 7일 종교 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 생활.
22: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24: 일상도 여행도 파워풀하게 토요타의 전동화 라인업이라면 모두 가능합니다. 프리우스 또는 RAV4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매일의 주행은 전기 모드로, 장거리 여행은 하이브리드 엔진으로 유연하게 주행할 수 있죠. 또는 세련되고 미래적인 전기차 BZ4X를 경험해보세요. 자주 멈출 필요 없이 더욱 자유로운 스마트 드라이빙. 당신이 가는 곳 그 어디든 길이 됩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1: 우리 엄마 마더스데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2: 지금이 바로 기회. 보석 쇼핑. 애프터 마더스데이를 노려라.
1: 고베주얼 그룹 K블링블링이 5월 21일부터 25일까지 코리아타운 플라자 지하 1층 에리드 광장에서 명품 남양 진주와 아쿠아 진주 목걸이 초대형 보석쇼를 엽니다.
2: 두 줄, 세 줄 등 다양한 진주 목걸이 그리고 랩다이아, 광채가 뛰어난 모이사 나이트까지 무려 2천여 점 특별 전시.
1: 전 품목 최대 80% 파격 세일.
2: 고베주얼 그룹이 LA 코리아타운 플라자.
3: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5: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18: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25: 송공우의 스토리 뉴스. 안녕하십니까. 송봉우입니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26: 'Stand in our way because we are Americans. The future is ours and our golden age has just begun. Thank you.
25: 네, 골든 에이지가 just begun 했다고 말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골든 에이지, 즉 전성기가 막 시작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럴까요? 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만은 미국인 10명 가운데 6명 꼴로 미국의 전성기가 이미 지나갔다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가 미국 건국 250주년을 앞두고 실시한 대중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인의 59%는 미국의 전성기가 이미 지나갔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인종별로 굳이 본다면 흑인의 66%가 그렇게 답변했고요. 히스패닉계는 64%, 백인 57%, 그리고 여러분과 저 같은 아시아계의 53%가 미국 전성기는 지났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정치 성향별로는 민주당원들과 민주당 성향 응답자의 64%가 전성기가 지났다는 데 동의를 했습니다. 공화당 성향의 응답자의 경우 53%가 전성기가 지났다라고 답했고 46%는 전성기가 앞으로 올 것이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50년 뒤 미국의 상황이 어떨 것 같은가라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44%가 매우 비관적으로 느낀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시중에 나온 뉴스입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의 전성기가 지났냐 안 지났냐를 따질 때 미국의 전성기라는 것은 도대체 기준점이 뭘까요? 그걸 알아야 답변을 하지 않을까요? 네, 그 기준점을 알아야 지났는지 아직 안 왔는지 아니면 지금이 뭐 바로 그 전성기인지를 알 텐데 퓨 리서치 센터의 조사는 그런 면에서 다소 애매한 구석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설문 자체는 전성기의 기준점을 제공하지 않고 그저 응답자의 주관적인 감정에 맡긴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전성기라는 데에 대해서 그 기준점을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기준점이 있습니다. 이 기준점을 알면 여러분들도 이 설문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할 것입니다. 역사학자, 경제학자, 그리고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미국의 전성기 또는 한 나라의 전성기, 즉 골든 에이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나뉩니다. 첫째, 중산층의 풍요입니다. 열심히 일하면 누구나 집을 사고 차를 사고 중산층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말합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시대를 본다면 1950년대와 60년대를 이런 시대로 볼 수 있겠다라는 분석입니다. 자, 둘째, 압도적인 글로벌 영향력입니다. 전 세계에 적수가 없는 유일무이한 강대국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대표적으로 미국의 1990년대를 이런 시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셋째, 정치적 안정과 사회적 통합입니다. 한 나라의 민주주의 시스템의 건강성과 국민적인 결속력을 기준으로 보는 그런 시각입니다. 아, 이건 뭐 정치적인 시각에 따라서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는 다소 주관적인 기준점이기 때문에 딱히 미국의 어느 시대가 그렇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넷째, 기술 혁신을 통한 미래에 대한 낙관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는 국가의 에너지와 비전을 기준으로 삼는 관점이라고 경제학자들은 말하고 있는데요. 이 역시 조금은 주관적인 평가에 속하기는 합니다. 자, 그렇다면 간단하게 정리하면 지금 미국은 전성기를 지난 건지 아니면 앞으로 올 것인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첫째, 중산층의 풍요. 둘째, 압도적인 글로벌 영향력. 셋째, 정치적 안정과 사회적인 통합. 그리고 넷째, 기술 혁신을 통한 미래에 대한 낙관입니다. 자, 여러분이 바라보는 미국의 전성기. 이미 지났나요? 아님 아직 안 왔나요? 자, 이어서 다섯 개를 원한다 라고 했다가 이제는 한 개만 주면 만족할게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이란과의 종전 협상과 관련해서 다섯 개의 조건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이란 핵무기 금지 이 합의만 이루어지면 나는 만족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래서 오늘로 예정됐던 이란에 대한 군사공격 재개를 보류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이같이 말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서 만약 우리가 이란을 그렇게 만들어서 이란이 핵무기를 손에 넣지 못하게 된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스라엘과 다른 중동의 협력 국가들에게도 이 내용을 알렸다라면서 어떤 결과가 있을지 지켜보겠다. 과거에도 합의에 매우 근접했다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지만 결국 안 됐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이란이 핵무기 포기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큰 상황임을 시사하는 것으로도 풀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목에서 저는 매우 우려스러운 점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바로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전쟁 전에는 호르무즈 해협을 자유롭게 통항하면서 원유 수급이 국제적으로 원활했었는데 전쟁 후에 이란이 이 해협을 꽉 묶어놓고 소위 통행세를 받겠다라면서 마치 동네 깡패가 자리세 받으러 다니듯이 지금 선언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호르무즈 해협 문제는 뒤로 제껴놓고 그저 이란 핵무기 포기만 약속을 해주면 전쟁을 종료하겠다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또는 추후 통행세를 정말로 내야 하는 그런 문제가 현실이 된다면 결국 이란 핵 포기의 대가를 우리 일반 국민들이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일반 국민들이 폭등한 가솔린 가격으로 고스란히 감당해야 할 전망입니다. 이란이 핵을 갖게 되면 당연히 미국에 사는 우리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미래의 위협이 되겠습니다만은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그냥 놔두고 끝내버리면 이건 미래의 위협이 아니라 지금 당장 삶의 부담이 되는 이슈입니다. 핵폭이 못지않게 호르무즈 해협의 원상복귀 또 그를 통한 가스값의 원상복귀 이것 역시 필요 조건입니다. 자, 이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저렇게 놔두는 것에 대한 걱정을 말씀드렸는데요. 그 걱정이, 그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걱정입니다. 자, 어젯밤에 들어온 소식인데요. 이란 정부가 페르시아만 해협청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정부 기관 하나를 신설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전쟁 전까지는 이란 정부 내에 페르시아만 해협청이라는 정부 기관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만들었습니다. 이란이 페르시아만 해협청. 이 페르시아만 해협청 말이 거창해서 해협청이지 뭐 하자는 것이냐? 네. 돈 걷겠다라는 것입니다. 통행세 받겠다는 것입니다. 동네 깡패가 자리세 받으러 다니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4: 네, 이란 정부가 설립한 것으로 알려진 페르시아만 해협청의 X계정입니다. 상단에 페르시아만 해협청의 약자 PGSA라고 적혀 있고요. 아래에는 영어와 페르시아어로 신의 이름으로 페르시아만 해협청의 공식 X계정이 활동을 시작한다며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과 최신 전개 상황에 대한 실시간 업데이트를 알려면 팔로우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첫 글이 올라온 지 약 4시간 뒤엔 페르시아만 해협청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 관리를 위한 통제기구이자 이란의 법적 대표기관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 지정구역 내 항행은 본 기관과 완전히 조율해야 하고 허가 없는 통항은 불법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과 미국의 첫 기습 공격 닷새 뒤인 지난 3월 4일부터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쟁 전 하루 평균 130척 넘게 드나들던 호르무즈 해협 통행 선박이 전쟁 기간 내내 10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칠 정도로 급감했죠. 미 중부사령부는 이란 해군 전력을 90% 전멸시켰다고 말하면서도 지금까지 전략적 지형을 이용한 이란의 해협 통제를 허물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 지난달부터 이란 선박의 하행 및 이란행 선박의 통항을 막는 이른바 역봉쇄를 실시해 이란의 석유 수출을 차단하는 데 힘쓰고 있죠. 이런 가운데 페르시아만 해협청 신설을 발표하고 X계정까지 만든 이란. 기관 명칭에서부터 뉴욕 등 미국의 대도시 항만청을 연상시키며 호르무즈 해협의 주권화를 한 발 더 진전시킨 모습인데요. 미국과 유럽이 자유항행 원칙을 앞세우고 있는 만큼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갈등은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6: 애플이 올해 가을 출시할 예정인 애플워치 울트라4에 확 바뀐 디자인과 새로운 혈압 측정 기능이 탑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새 모델에 고혈압 알림 기능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이 기능은 기기 후면에 광학 심박 센서를 활용해 심장 박동에 따른 혈관 반응을 분석하고 이상 패턴이 감지될 경우 사용자에게 경고를 보내는 방식입니다. 현재 해당 기능은 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검토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 기능이 지난해 출시된 WatchOS 26의 고혈압 알림 기능과 어떤 차별점을 갖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기존 기능 역시 광학 심박 센서를 통해 약 30일 동안 혈관 반응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한편 이번 보도에서는 애플워치 울트라4가 대폭적인 디자인 개편과 함께 센서 기능 전반의 업그레이드를 갖출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애플워치 판매량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공급망 소식통에 따르면 올해 애플워치 출하량은 작년에 비교해 20에서 30%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애플워치 울트라4는 올 가을 공개가 예상되는 애플워치 12, 아이폰 18 프로, 아이폰 18 프로 맥스, 폴더블 아이폰과 함께 발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를 비롯한 일부 공화당 주정부들이 메디케이드 수혜자의 이민 정보를 연방이민국과 공유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메디케이드는 저소득 대상 공공의료보험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는 지난 4월 말 메디케이드 신청자 가운데 합법 체류 여부가 불분명한 사례를 연방국토안보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주정부 직원들은 비시민권자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에게 체류 신분 증빙을 요구하고 적법한 서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연방당국에 특히 이민국에 통보하도록 하게 됐습니다. 비슷한 법안은 또 인디아나, 루이지애나, 몬태나, 와이오밍주 등에서도 이미 시행 중에 있으며 오클라호마와 테네시주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테네시주의 법안은 보건기관뿐만이 아니라 모든 주정부 기관이 불법 체류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신고하도록 규정을 해서 논란이 더 큰 상태입니다. 시미밸리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급속히 확산되면서 주택가와 주요 시설을 위협해 수만 명의 주민에게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캘리포니아 산림화재보호국 캘파이어에 따르면 이번 산불은 어제 오전 11시쯤 시미밸리 지역 600 샌디 에비뉴 인근에서 발생했으며 샌디 산불로 명명됐습니다. 이 화재는 발생 직후 빠르게 번지면서 오후 2시 기준 약 720에이커까지 확산됐으며 주택과 건물 두 채가 소실되고 진화율은 아직까지 0%에 머물고 있습니다. 당국은 시미밸리 대부분 지역에 의무 대피 명령을 발령했으며 인근 다우전옥스 일부 지역에는 대피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현재 약 3만 명이 강제 대피 대상에 포함됐으며 약 8,200명의 주민들은 추가로 대피 경보를 받았습니다. 시미밸리 언덕에 위치한 로널드 레이건 기념관도 예방 차원에서 어제 조기 폐쇄됐습니다. 다음 달 2일 실시되는 캘리포니아주 예비선거를 앞두고 주내 한인 등록 유권자 수가 꾸준히 증가해서 22만 명사를 넘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한인 유권자의 참여 규모가 어느 정도까지 확대될지 주목되는 가운데 아직 우편투표 참여율은 한자릿수에 머물고 있습니다. 도시별로는 LA시 한인 등록 유권자가 4만 6,051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 가운데 1,381명이 이미 투표를 해서 우편투표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바인은 한인 등록 유권자 9,259명 가운데 446명이 우편투표를 마쳤고 플러트는 8,821명 가운데 533명이 그리고 부에나팍은 4,915명 가운데 367명이 우편투표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토렌스는 4,551명 가운데 115명이 애나하임은 3,868명 가운데 293명이 글렌데일은 3,393명 가운데 70명 세리토스는 3,219명 가운데 103명이 우편투표를 마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요세미티 국립공원이 예약제 폐지 이후 방문객 급증으로 극심한 혼잡을 겪고 있습니다. 성수기를 앞두고 이미 주차난과 교통체증이 반복되면서 향후 더 큰 혼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요세미티는 주말마다 수많은 방문객이 몰리면서 주요 주차장은 오전 시간대부터 사실상 만차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커리 빌리지 일대는 차량들이 급격히 몰리면서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한 차량들이 주변까지 확산되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공원 내 무료 셔틀버스도 이용객의 증가로 정오 무렵이 되면 사실상 만차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주요 정류장마다 긴 대기줄이 형성되는 등 이동 불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부 방문객들은 교통체증이 극심하다라며 예약제의 재도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지아주 애틀란타 지역 한인 밀집 지역인 둘루스의 한인 마트 등 한인 상가 구역에서 전도를 위장한 한인 노인 대상 강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조지아주 귀넷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둘루스 한 한인 마트 주차장에서 한 용의자가 교회 전도지를 들고 한인 노인들에게 접근한 뒤 금품을 강탈해 달아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찰 추가 조사 결과 이와 유사한 수법의 강도 행각이 이달 들어서만 최소 5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용의자들은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서 종교 홍보물 등 교회 전도지를 이용해서 한인 노인들에게 접근한 뒤 차량까지 따라가 순식간에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이처럼 한인 상가 지역에서 한인 노인들을 상대로 한 범행이 잇따르자 지난달부터 한인 교회와 또 주변 상가의 CCTV 영상을 확보해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 방지를 위해서 마트를 방문할 때 고가의 귀금속이나 고가의 가방 소지를 가급적 자제하고 낯선 사람이 접근하면 즉시 현장에서 벗어나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미주지역본부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한국을 방문하는 여행객들을 위한 할인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이번 이벤트는 어제부터 시작돼서 오는 6월 8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이벤트는 LA, 뉴욕,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호놀룰루 등 아시아나항공 미주 전 노선을 대상으로 하며 5월 19일, 즉 오늘부터 11월 30일 사이에 출발하는 한국행 항공권에 대해서 할인된 운임을 제공합니다. 특히 아시아나항공은 다음 달 1일부터 오전 10시에 출발하는 LA발 인천 노선을 매일 다시 재개합니다. 이번 할인 이벤트의 자세한 내용은 아시아나항공 미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PCB 은행이 PCB 장학금 신청을 오는 22일 이번 주 금요일까지 접수합니다. 2018년부터 시작해서 올해로 9회를 맞는 PCB 은행 장학금은 전 임직원의 뜻을 모아서 최대 40명의 학생들에게 각각 $3,000씩 총 12만 달러의 장학금을 전달합니다. 개별 장학금 규모로는 미주 한인은행 가운데 최대 규모입니다. 장학금 지원 자격은 2026년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로 2년제 또는 4년제 대학 진학을 앞둔 학생입니다. 학업 성취도 또 재정적 필요 그리고 SAU 및 추천서 또 거주 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신청은 오는 금요일 오후 5시까지 PCB은행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됩니다. 어바인 시의원에 출마한 강석희 후보의 기금 모금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어바인의 캐럴 그리고 유진 최 부부 자택에서 시작된 강석희 후보의 기금 모금 행사는 오렌지 카운티, LA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한인들의 호응을 얻으면서 현재까지 약 12만 달러가 모금됐습니다. 최근에는 정병화 씨를 비롯한 오렌지 카운티 한인 상공인들이 주축이 돼서 기금 모금 행사를 가진 바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였습니다.

0: 1250만 불. 1200.
1: 이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2: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1: 장례비는요?
2: 공원묘지랑 다른 장에서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에서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1: 그래서 다들 한국장에서 하는군요.
2: 한국장에서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3: 아침에 맥도날드를 가져다 주는 사람은 좋은 친구죠. 그 친구가 서세이지 맥머핀 위드 에그를 가져왔다고요? 그 친구가 바로 베프죠. 그런데 그 베프가 샌드위치에 아이스 캐러멜 마끼아로까지 공수해왔다고요? 그런 소울메이트는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4: 맥도날드의 아침으로 마음을 표현해보세요. 지금 서세이지 맥머핀 위드 에그 두 개가 단돈 6불이거든요. 맥카페 하나 곁들여 감동 포인트까지 추가하세요.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다른 오퍼와 함께 적용 불가. 단품은 정상 가격임.
5: 언니, 우리 이번 주말에 골프 치러 가자.
6: 누구랑? 우리끼리?
5: 아니, 골프 프로미에서 너무 재밌는 이벤트가 있더라고. 바로 쉽게 가입해서 신청해.
7: 티칭 프로와 함께 배우고 재밌는 골프 이벤트를 즐기는 새로운 골프 플랫폼.
8: golfpromi.com.
9: 우사장님 주말에 뭐해?
7: 골프.
9: 누구랑 해?
7: 프로랑.
9: 어떻게 해?
7: 골프 프로미에서.
5: 맞춤형 티칭 프로를 만나고 다양한 골프 이벤트도 함께 즐겨보세요.
7: golfpromi.com.
10: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11: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영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12: 정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투어. 융자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13: 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듣고 계십니다. 지금 프랑스 칸에서는요, 칸 영화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래전에는 깐느 영화제라고 했던 바로 그 영화제, 칸 영화제가 열리고 있는데, 이번 영화제는 한국의 박찬욱 감독이 심사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더더욱 자부심도 좀 느끼게 되고 또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영화제 경쟁 부문에 진출한 한국 영화 희망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현지에서 이제 호프, 희망이라는 뜻의 호프라는 제목의 한국 영화가 진출해 있습니다. 뭐 좀비 영화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한국식 SF 영화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왜 그냥 SF 영화라고 안 하고 한국식 SF 영화라고 하느냐. 이 영화를 본 모든 세계인들이 헐리우드에서 만든 SF 영화를 본 것과는 완전히 그 다르다. 정말 그 장르가 다르다라고 하면서 한국식 SF 영화 뭐 이렇게 관객들이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현재서 영화를 본 관객들 극찬을 보내면서

0: 숨 돌릴 틈도 없이 폭주하는 SF 영화다라는 뭐 그런 평가를 내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번 칸 영화제에서도 한국 영화가 작품상이나 감독상 등등을 수상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자, YTN 현지의 보도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1: 종이에 호프라고 쓴 프랑스 청년들이 칸 영화제 건물 앞에서 표를 구하기 위해 서 있습니다. 이전 작품에서 강렬한 이미지와 인간 본성에 대한 집요한 시선으로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한 나홍진 감독의 팬들입니다.
2: Because he's a great filmmaker. The Chaser is really one of my favorite action movie. He doesn't play a lot in the last few years, so I look forward to it.
1: 우리 영화로는 유일하게 올해 칸 경쟁 부문에 초청받은 호프의 주역들은 레드 카펫을 밟으며 칸의 밤을 즐겼습니다.
3: 칸 경쟁작에 포함돼서 오는 건 처음인데요. 우리랑 다른 포인트에 또 재미를 느끼시는구나. 조금 옆집 영화 보듯이 어떻게 관객들이 느끼고 계시나? 이 반응에 조금 초점도 두고.
1: 나홍진 감독만의 어디서도 보지 못한 독창적인 SF 작품이 처음 공개되자 2,000명이 넘는 관객들은 러닝타임 160분 동안 환호했고 상영이 끝나자 7분 동안의 기립박수로 화답했습니다.
4: 이제 저는 어떻게 하면서 내가 남다 막 이랬는데 이제 박수를 보내주셔서 굉장히 많은 응원을 얻었던 것 같아요.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고.
1: 해외 영화 매체에선 터보 엔진을 단 듯한 질주, 숨쉴틈 없는 장르 혼합물이라는 평가 등이 나왔습니다.
5: 드디어 이제 이런 류의 영화가 한국에서도 나올 수도 있구나라는 자부심도 있고요. 관객분들이 진짜 롤러코스터를 탄 듯한 느낌으로 갈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1: 나홍진 감독은 실체를 향해 전진하면서 미스터리가 하나씩 벗겨지는 재미를 추구했다면서도 칸에서의 수상은 기대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6: 이게 제가 사고를 쳤다는 의미가 아니죠. 그런 기대 하나도 안 하고 왔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영화제 즐기고 싶어서 왔고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어울리지 않잖아요.
1: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칸 영화제의 상징인 류미에르 대극장 앞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세계 각국에서 온 팬들과 영화 관계자들로 붐비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오는 23일, 바로 이곳에서 호프의 수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프랑스 칸에서 YTN 김승환입니다.
0: 이어서 심상치 않은 한타 바이러스 스토리 전합니다. 콜로라도주에서 크루즈선 집단 감염과는 무관한 한타 바이러스 확진자가 사망했습니다. 콜로라도 공중보건부는 덴버 남부 더글라스 카운티에서 성인 한 명이 한타 바이러스 감염돼 사망했다라고 어제 공식 확인했습니다. 이 사망자는 최근 한타 바이러스 집단 감염이 발생한 크루즈선 혼디우스 호와는 연관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공중부는 콜로라도에서 매년 이 시기에 한타 바이러스가 정기적으로 발생하며 정확한 노출 경로를 현재 확인 중이다라고만 설명했습니다. 이 한타 바이러스는 쥐 같은 이 설치류를 통해서 전파되지만 드물게는 장기간 밀접 접촉 시에는 사람과 사람 간의 전파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잠복기는 무려 6주에 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감염됐다 하더라도 6주 이후에 증상이 발현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최근 23개국 승객과 승무원 150명을 태운 혼디우스호 이 크루즈선에서 한타바이러스 안데스 변종이 번지면서 네덜란드 부부와 독일인 한명등총 3명이 숨진 바 있습니다. CDC는 현재 미국 내 41명의 한타바이러스 감염 의심자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16명은 네브라스카 연방 격리 시설에 머물고 있으며 2명은 애틀랜타에 있는 별도 시설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3명은 집단 감염 사실이 알려지기 전에 미국으로 귀국했거나 감염자와 같은 항공편에서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구체적인 위치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만은 현재 이들이 있는 곳은 일단 애리조나주를 비롯해 캘리포니아주, 조지아, 메릴랜드, 미네소타, 뉴저지, 텍사스 그리고 버지니아주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주정부의 공중보건 관계자들은 이들이 바이러스에 노출됐을 가능성과 관련해서 현재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0: 냉동고는 만년 빙하설 같은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냉동실에 한번 들어가면 이게 나올 생각도 안 하고 우리도 잊어버리고 그러다가 이런 게 있었네 하면서 꺼내서 어찌어찌 요리를 해 먹곤 하지요. 그런데 냉동실에 특히 오래 방치했던 고기류는 리스테리아 균 때문에 꼭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리스테리아 균은 뭐 식중독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세균 가운데 하나죠. 대부분의 세균은 영하의 냉동실에서는 증식이 억제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냉동실이 그래도 안전한 곳인데요. 반면에 이 리스테리아 균은 증식 속도는 느려지는데, 느려질 뿐 생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냉동실 음식 역시 안전하기만 하지 않습니다. 특히 고기류 가운데 생고기, 다진 고기를 비교해 보니까요. 다진 고기의 보관 기간은 더 짧게 둬야 된다고 하네요. 고기를 다지는 과정에서 공기와 접촉하는 표면적이 넓어졌겠죠? 그래서 세포가 파괴돼서 미생물에 오염되거나 산화될 가능성이 이미 높아져 있습니다. 생고기가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다면 이 다진 고기는 3, 4개월 안에 먹는 것이 그나마 리스테리 균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뿐이 아니고 냉동실에 왜 음식에다가 넣어두는 경우도 있잖아요. 열을 가해서 한번 조리한 음식도 일단 냉동실에 넣으면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푸석해지고 요리할 때 들어갔던 지방들이 산화되면서 맛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문제는 냉동실에 있는 그 수많은 식재료를 그럼 내가 언제 넣어뒀지? 기억이 나지 않을 때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소분해서 날짜를 적어두는 것을 추천하고 있는데요. 또한번 해동한 식품은 다시 얼리지 말라고 하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냉동실이라도 리스테리아 균은 살아남습니다. 리스테리아 균으로 인한 식중독은 발열과 설사 같은 증상을 유발합니다. 더 심해지면 폐혈증, 뇌수막염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유산이나 조산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냉동실은 만년 빙하설이 아닙니다. 만년 빙하설마저도 녹고 있는 요즘이잖아요. 냉장고 가끔 정리하면서 청소할 때 냉동고도 함께 청소해 주는 것 잊지 마세요.
1: 네, 흥미로운 대결이 하나 있었습니다. 택배 상자를 분류하는 작업을 놓고 인간 대 로봇이 대결을 벌였습니다. 자, 과연 승자는 누굴까요?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2: 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3: We will fight for you.
2: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4: 미주 한인 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 진료 창피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5: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6: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7: 건강하세요.
5: 센터 메디컬 그룹
8: 홈쇼핑 월드 신터블이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99, 직화짜장면 4불99, 서산 어리굴젓 9불99, 새우 6접 9불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99, 알부밀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 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9: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10: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11: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10: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11: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10: 전화 문의는 714-742-4855 정인수 코치. 714-742-4855 정인수 코치를 찾아주세요.
12: 인재를 모집합니다.
3: 지난 수십 년간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많은 보험사들이 만들어지고 사라졌습니다. 30년간 한자리를 지켜온 한인 운영의 종합보험사, 한인사회에서 꾸준한 성장을 통해 가장 큰 규모의 한인 대표 보험사가 된 켈코보험에서 전 분야 직원 채용을 합니다. 보험 영업, 스텝, 경영지원실, IT, 홍보, 고객서비스팀, 마케팅 등 모든 부서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와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 나아갈 인재들의 지원을 기다리겠습니다. 문의는 213-387-5000 혹은 hr@kelco.com입니다.
7: 나한테 레몬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9: 아, 레몬법 아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7: 사람들이 레몬법을 어떻게 알았을까?
9: 아니, 확인해봐. 레몬 케이스 맞는지.
7: 똑같은 고장이 두 번 나면 불안하지 않나?
9: 내 차인데 언제까지 불안하고 불편하게 탈 거야?
7: 그러니까 참으면서 타지 말고 소비자 권리 보호받으세요. 레몬법은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12: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13: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0: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투어. 융자 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1: 이어서 택배 상자 분류 작업에 인간 대 로봇 그 대결의 승자는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인간과 휴머노이드 로봇이 택배 분류 속도를 겨루는 이색 대결이 펼쳐졌습니다. 미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 피규어 AI와 인간 인턴 직원의 택배 분류 작업 대결을 진행한 것입니다. 약 10시간 동안에 진행된 이번 대결에서는 인간이 근소한 차이로 승리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 이 대결에서 인간 인턴 직원은 총 12,924개의 택배를 분류했고 로봇은 12,734개를 처리했습니다. 격차는 190개에 불과했습니다. 초반에는 인간 인턴 직원이 압도적으로 빠른 속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인턴 직원이 중간중간 물을 마시거나 화장실을 다녀오고 또 저녁 식사를 위해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도 이 로봇은 쉬지 않고 작업을 이어갔고 그래서 양측 간의 처리량 차이도 그 격차도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일단 10시간을 전제로 벌인 이 대결에서는 인간이 초반에 많이 격차를 벌려놓은 덕분에 근소하나마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그 이후에 벌어졌습니다. 자, 공식 대결 시간 10시간이 끝나고 인간은 녹초가 돼서 퇴근을 했는데 로봇은 그 이후에도

0: 과연 승자는 누구일까요? 이어서 10년 뒤에는 운전학원 필요 없다.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AI를 활용한 자율주행 기술과 관련된 장밋빛 전망을 내놨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는 이스라엘에서 열린 스마트 모빌리티 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5년 후, 확실하게는 10년 이내에는 모든 주행의 90%를 완전 자율주행차 AI가 담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0년 안에 사람이 자기 차를 직접 모는 일은 꽤 드문 일이, 꽤 이례적인 일이, 어쩌면 매우 이상한 일이 될 것이다 라고도 말했습니다. 현재도 테슬라는 감독형 완전 자율주행, 즉 사람이 앉아있는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하고 있으며 텍사스주 오스틴과 달라스 그리고 휴스턴 등에서는 자율주행 로봇 택시를 시범적으로 적용 중에 있습니다. 이 같은 기술을 발전시켜서 향후 도로에서 사람이 직접 운전하는 일은 더 적어질 것이다 라고 예측한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 CEO는 올해 안에 미국에서도 인간의 개입 없이 완전 자율주행을 하는 자동차가 더 널리 보급될 것이다 라고 확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올해 말까지 미국에서 무인 자동차가 광범위하게 운행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돈 받고 면죄부를 준 연방정부 스토리입니다. 연방검찰이 인도 최대 부호인 구아탐 아다니, 아다니그룹 회장의 형사기소를 전면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뉴욕 동부연방지검은 어제 법원에 제출한 서한에서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다니 회장에 대한 공소를 기각해달라라고 판사에게 요청했습니다. 공소를 기각해달라라고 검사가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서한에서 검사 재량으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더 이상 진행시키지 않기로 했다라면서 기각 요청 사유를 밝혔습니다. 통상 검찰 재량으로 공소 중단을 결정할 경우에 법원은 검찰 요청을 받아들여서 소송을 기각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당소 공소장에서 아다니 회장이 미국 투자자들로부터 수십억 달러대의 자금을 확보하고자 재무제표를 허위로 꾸몄다라고 사기 행위에 대한 내용이 적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측이 갑자기 공소를 취하하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한편 이 아다니 그룹은 공소를 취하해주는 대가로 연방재무부에 2억 7,500만 달러 규모의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2억 7,500만 달러라는 거금을 내기로 하면서 연방검찰이 그에게 면죄부를 준 것입니다. 이어서 한타 바이러스도 걱정인데 에볼라 바이러스까지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질병인 이 에볼라 바이러스가 크게 확산되면서 전 세계 보건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벌이던 미국인도 감염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확산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어제 성명을 통해 콩고 지역 일대에서 선교 활동을 벌이던 미국인 6명이 에볼라 바이러스 확진자와 고위험 접촉을 했으며 이 중 한 명은 감염 양성 판정을 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감염된 사람은 미국의 기독교 선교단체인 세르주 소속 선교사인 피터 스태포드 박사로 콩고 북동부 일대 병원에서 환자들을 치료하던 중 에볼라 바이러스에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는 콩고 일대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콩고 보건부에 따르면 지난 18일까지 콩고 내 에볼라 의심 환자 숫자는 393명이며 이 중 약 4분의 1인 105명이 사망했습니다. 한편 에볼라 바이러스는 치사율이 이처럼 높기로 악명 높은데 현재로서는 예방을 위한 백신도 없고 걸렸다 하더라도 치료제도 없는 상황입니다.
1: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2: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0: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2: 213-383-3838 213-383-3838
3: 부당침뜸의 명가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에서는 만성병, 고질병, 통증을 침뜸으로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4: 풍부한 경험, 정확한 진단과 확실한 치료로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3: 특별 진료는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 여드름 클리닉, 비만 클리닉, 질병 예방 클리닉, 산후비만 클리닉 등 더욱 전문적이고 세심하게 진료해드리는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은 각종 건강보험과 각종 시니어 보험으로 LA 323-733-8814, 오렌지카운티 714-522-8818 두 곳에서 치료합니다.
5: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용자 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6: 재용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용자 비용도 없습니다.
5: 주택 용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용자, 비즈니스 용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6: 용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7: 99세까지 팔팔하게.
8: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9: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10: 성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투어. 융자 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11: 네, 이란 전쟁 발발 이후에 미국에서 이 반이슬람 정서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어제 샌디에고의 한 이슬람 센터에서 10대들이 총을 난사해서 3명이 숨졌습니다. 총을 쏜 10대 2명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요. 차량 안에서는 반이슬람 구호가 적힌 글들이 대거 발견됐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12: 이슬람 사원 주변으로 수십 대의 경찰차들이 배치됐습니다. 현지 시간 월요일 낮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의 이슬람 사원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각각 17살과 19살 10대 2명이 총을 들고 사원에 난입한 겁니다. 10대들은 신도들을 향해 총을 쏴 사원 경비원을 포함해 3명이 숨졌습니다.
13: It's sad that someone died today. It's very sad, especially in the mosque. They didn't do anything at all. They do not deserve that.
12: 총을 쏜 10대들도 사원 인근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차량에서는 반이슬람 구호가 발견됐고 범행에 사용된 총기에도 혐오 문구를 적었습니다. 인종적 우월성을 주장하는 유서도 남겼습니다.
14: We are considering this a hate crime until it's not. And at this point we're going to work closely with the FBI to make sure that we are matching all the resources that we need for this investigation.
12: 해당 사원은 샌디에이고에서 가장 큰 이슬람 예배 시설로 이슬람 교리를 가르치는 학교도 있습니다. 범행 당시에도 사원에는 교육을 받는 아이들로 가득 찼습니다.
15: It is extremely outrageous to target a place of worship. Our Islamic center is a place of worship.
12: 트럼프 대통령 역시 심각한 사안이라고 평가했지만 이란 전쟁이 길어지면서 전 세계 유대교와 이슬람 사원을 상대로 한 증오 범죄 역시 확산하고 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11: 조지아 대학교를 졸업한 한 학생이 친구들과 떠난 졸업 기념 여행 도중 절벽에서 호수로 뛰어내렸다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현지 매체에 따르면 올해 24살의 제이든 바레토는 지난 13일 앨라바마주 레이크 마틴의 유명 절벽 명소 침니락에서 뛰어내린 후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해당 장소는 18m 높이의 절벽으로 현지에서 스릴을 즐기는 사람이라면 꼭 한번 뛰어내리고 싶은 곳으로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당시 제이슨 바레토는 친구들과 함께 졸업을 축하하는 여행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와 잠수팀은 수시간 동안 수색 작업을 벌였고 결국 수면 아래 무려 15m 깊이의 수중 안반지대에서 바레토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엘모 카운티 보건국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물 위로 뛰어내린다 하더라도 60피트 위에서 뛰어내리는 것은 유리판 위로 내 몸을 던지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말했습니다.
10: 인도에서 퇴근하던 30대 기혼 여성이 정차돼 있던 버스에 납치돼 집단 성폭행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지난 11일 밤 11시쯤 델리 북서부에서 세 자녀의 엄마인 30세 여성이 집단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공장에서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한 버스 정류장 인근에 정차 중인 침대형 버스 한 대가 멈춰서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 여성은 버스 문 앞에 서 있던 남성에게 시간을 물어봤고 이후 강제로 버스 안으로 끌려 들어갔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가해자들이 여성을 태운 뒤 버스를 난글로이 방향으로 이동시켰고 그 과정에서 성폭행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인도는 만연한 성범죄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인도 수도 뉴델리에서 버스를 타고 이동하던 여대생이 집단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당한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당시 피해 여성은 23살의 의대생으로 델리 시내를 달리던 버스 안에서 무려 6명의 남성에게 집단 폭행 및 성폭행을 당한 뒤 도로에 버려졌습니다. 이 여성은 이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도의 각 주에서는 성범죄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침묵 시위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인도에서는 연간 약 3만 건의 성폭행이 보고되고 있지만 실제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해 3월에는 인도를 여행하던 외국인 여성 관광객이 집단 성폭행을 당하고 함께 있던 남성은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 당시 성폭행 및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3명은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1: 이란 전쟁 여파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우려와 함께 채권 금리가 급등하면서 미국의 모기지 금리도 가파르게 올라서 주택 거래를 짓누르는 하나의 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30년 고정 모기지 평균 금리는 6.49%로 일주일 전보다 0.04%포인트 또 올랐습니다. 미국의 모기지 금리는 지난해 말부터 연준이 금리 인하를 몇 차례 단행하면서 올 초까지만 해도 하락 흐름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란과의 전쟁 발발 이후 유가가 급등하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면서 이 모기지 금리는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이 같은 모기지 금리의 상승은 이미 거래 부진을 겪고 있는 주택시장에 추가적인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전미 부동산 중개인 협회에 따르면 지난 4월 미국의 기존 주택 판매는 402만 건으로 봄 성수기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9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었던 3월에 비해서 불과 0.2%만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사실상 침체를 못 벗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재집권 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란 전쟁 장기화와 가파른 물가 상승의 여파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가 실시한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지지한다라는 미국인 응답자는 37%였습니다. 이는 뉴욕타임즈가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후 시행한 여론조사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국정 운영을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은 59%였습니다.

0: 2026 라디오 서울특별기획 서른도 콘서트.
1: 미주 한인 여러분께 올해 한 만에 서른도 인사 올립니다. 이영말 이국 땅에서 쉽지 않으신 삶을 살고 계시는 교민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어 정말 익사이팅합니다. 제가 이번 공연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교민 여러분의 삶의 활력소가 되드리고자 합니다. 오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트링 이벤트 홀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2: 우리 함께했던 그 시절 그때를 노래하는 우리들의 운도 형 운도 오빠, 그가 LA 우리 곁에 옵니다.
3: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프링 리조트에서 뵙겠습니다. 서른도 콘서트 티켓에 관한 문의는 323692-2170 323692-2170입니다
4: 아무리 찾아봐도 이 사람은 간 것이 없네.
5: 안녕하세요. 서도강경이 서도강경 검안과로 새롭게 단장하고 여러분을 모십니다.
6: 최신 검안기기와 망막 건강검사까지 최고의 선생님들과 업그레이드된 최신 시설, 최상의 고객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5: 모든 메디케어, HMO 보험과 각종 보험, 그리고 최신의 학생 시력교정, 올도케일 렌즈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 한인사회와 성장한 지난 50년, 꾸준히 성원해주신 모든 교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더욱 봉사하는 서독안경 검안과가 되겠습니다. 서독안경.
7: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8: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 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7: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9: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10: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9: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10: 제린더 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상품 2파.
9: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10: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9: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10: 올림픽 골프니까.
9: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11: 네, 1970년대 한국에서는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이 많은 음악들이 금지곡이라는 족쇄에 묶여 있었죠. 하지만 이 아바의 이 음악, 이 워털루는 금지곡이 아니었습니다. 나폴레옹이 패배한 이 워털루 전투를 사랑에 항복한 것에 비유한 아주 위트 있고 건전한 가사 덕분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당시에 아침마다 이 음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워털루라는 음악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해드렸습니다. 뉴스를 스토리를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송봉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굿모닝 차차차. 안녕하세요. 어제 이어서 오늘 아침도요. 와우, 햇살이 반짝, 기분이 괜찮은 그런 굿모닝 차차차 탱자뮤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의 첫 페이지를 기억하시나요? 첫 입학식 때의 설레임, 첫 출근길의 긴장감, 첫 데이트의 그 설레임? 그리고 내 아이의 첫 울음소리, 미국 이민 와서 첫 그 낯설음? 모든 위대한 역사와 얘기에는 반드시 그 첫 페이지가 존재하기 마련이죠.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쓰이는 언어, 바로 영어. 이 영어, 영문학의 첫 페이지는 과연 언제, 누구에 의해 쓰였을까요? 놀랍게도요, 왕이나 위대한 학자가 아니고 지금부터 1300년 전 영국 위트비라는 시골 마을에서 소를 키우던 평범한 소치기, 양치기가 아니고 소매치기도 아니고 소치기예요. 이 소치기 손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바로 어제 이탈리아의 한 국립도서관에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그 고문서 안에서 그 특별한 시 사본이 발견돼서 전 세계 학계가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바로 이 소치기 청년의 이름은 캐드먼인데요. 캐드먼의 찬가라는 내용의 영문학의 첫 페이지를 여는 그 시. 어느 날 밤 신비로운 꿈을 꾸고 깨어나 보니 그 영감에 아홉 줄짜리 시를 읊조렸다고 합니다.
4: 신이시여, 오, 이 아름다운 세상, 이러면서 그날 하루에 감동을 적어 내려갔다고 해요.
3: 우리 삶에 고유한 언어가 있고 노래도 있고 이런 소중한 것들이 있어서 참 좋으네요. 글도 모를 수 있는 소치기. 이 꿈에서 영문학이라는 거대한 숲이 시작됐듯이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품은 아주 작은 생각, 소박한 꿈 하나, 혹시 몰라요, 훗날 뭔가 위대한 첫 페이지를 여는 시작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오늘 날씨에 시한수 적어보시렵니까? Don't come easy?

0: 5월의 따뜻한 빗살이여 우리네 이름 메이와 레이로 불러 끝없는 푸른 바다와 함께 영원한 젊음을 새기노라. 국립 메이 레이 데이를 맞아서 시한수 부탁해 하고 A한테 말했더니 이렇게 지어줬어요. 오늘이 바로 메이 레이 데이입니다. 이게 무슨 날인가 그러시죠? 메이 레이. 레이 그러면 빗살, 햇살 뭐. 마다나도 레이라는 그런 곡을 불렀는데 바로 코미디언 리차드 앵클리가 이 동생 이름이 레이였다고 그래요. 동생을 기리기 위해서 메이 5월 레이 빗살 메이 레이데이를 만들어서 오늘만큼은 5월의 아름다움 이 햇살을 마음껏 나가서 쬐자 그렇게 만든 날이라고 합니다. 햇살을 쬐는 게 우리 몸에 정말 이점을 주죠. 몸의 건강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비타민, 미네랄이 필요한데 바로 비타민 D가 햇살로 인해서 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또 체내에 유해한 박테리아를 제거해줍니다. 암 위험을 줄여주고요. 고혈압까지 완화시켜주고 그리고 수면 습관을 개선해준대요. 그래서 적당한 햇빛 쐬는 거 그리고 우리는 너무 뭐 이렇게 가리잖아요. 어디 뭐 산에 가도 그렇고 골프장에 가도 그렇고 머리끝 끝부터 발끝까지 쫙 가리는 물론 피부를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하루에 2, 30분 정도는 팔과 다리를 그 선블락도 바르지 말고 좀 햇빛에 노출을 시키면서 햇빛을 받는 것도 몸에 좋다니까요. 너무 노출이 오래되면 또 이것도 문제지만 적당한 햇볕을 쬐면서 우리 몸을 좀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또 정신적으로 좋다니까 어제부터 좀 햇살이 아침에 있으니까 기분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 햇살을 느끼시면서 오늘 화창한 화요일을 우리 모두 열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가끔 자연 속의 동물들이 인간으로 인해서 많은 정말 시달림을 받고 있죠. 메탈로 된 펜스라든가 그리고 정말 낚싯줄 매트 이렇게 쳐놓은 건데 플라스틱으로 돼서 있는 거에 사슴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걸리면 정말 꼼짝달싹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수리부엉이가 콘크리트를 뒤집어 썼어요. 그래서 콘크리트 믹서기 안에 잘못 들어갔다가 콘크리트를 뒤집어 쓴 수리부엉이가 죽어가고 있었는데 온몸이 4분의 1이 돌처럼 굳어버려서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야생동물 구조대원들이 매일 20분씩 정성스럽게 어떤 용에게 목욕을 시키면서 겨우겨우 씻겨냈다고 합니다. 굳어진 거를 떼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그 다음 문제는 이 깃털이 너무 빠져서 수리부엉이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소리 없는 비행이 불가능해진 겁니다. 깃털이 빠지고 이러면 부드럽게 그 소리에 안 나는 비행을 하지 못하나 봐요. 야생에서는 이렇게 소리가 나면 동물들이 도망가고 그러니까 사냥을 못하면 뭐 죽는 거죠. 그래서 태어나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깃털 이식 수술, 이른바 임핑이라는 시술을 공부하면서 마침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다른 수리부엉이가 남겨준 건강한 깃털을 기증받아서 무려 90분 동안 정밀한 이식 수술을 진행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성스럽게 하나하나 이어붙여서 드디어 비행 소음을 측정해보니까 완벽하게 소리가 나지 않는 그런 비행을 마침내 했고 또 새장지붕이 열리던 날 푸른 창공을 향해 힘차게 오르는 모습을 보고 현장에 있던 수의사 대원들 모두 참았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물론 작은 생명이지만 그래요. 이렇게 생명을 다시 불어넣어주는 사람들의 정성이 있어서 우리 또 지구는 자연은 또 이어지고요. 우리 삶도 가끔 콘크리트 뒤집어 쓴 것처럼 무겁고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내 곁을 지켜주는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이 있다면 우리는 또다시 힘차게 날아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의 지친 날개를 토닥여주고 싶은 굿모닝 차차차 탱자와 함께 하시면서 1부 이 시간은요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하루의 피로를 말끔하게 풀어드립니다. 천지인 6년근 에브리원 홍삼 스틱 4박스를 99불에 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바베큐.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굿모닝 차차차 1부 함께하십니다. 잠시만요.
1: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2: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3: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2: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4: 213-383-3838 213-383-3838
5: 집 3개 1주 페라리까지 모두 차지하세요. 아리스토크랙 게이밍의 모노플레이 빅보드 박스 썸머신 세계 최초 공개를 기념하여 야마바가 행운의 주인공 단 한 명에게 160만불의 드림 패키지를 드립니다. 클럽 사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매일 터지는 즉석 경품과 5월 29일 결승 진출 기회를 잡으세요.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모노플리는 해스브로의 상표이며 해스브로는 본 프로모션의 후원사가 아닙니다.
6: 3100 윌셔 이태리 패션타운 은퇴 구별 세일.
7: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마지막을 준비합니다.
6: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7: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틴 오양복 799불 하나 사면 두 번째 반값. 사계절용 콤비 자켓, 와이셔츠, 바지,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을 업투 75% 세일.
6: 맞춤 양복도 수량 한정으로 인구영 대표가 직접 맞춰드리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윌셔와 웨스트모어랜드 213-382-3311.
5: 집 3개 1주 페라리까지 모두 차지하세요. 4월 14일에 전 세계 최초 공개되는 아리스토크랙 게이밍의 모노플레이 빅보드 벅스 써머신을 기념하여 야마바가 행운의 주인공 단 한 명에게 160만불의 드림 패키지를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매일 터지는 즉석 경품과 5월 29일 결승 진출 기회를 잡으세요.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모노플레이는 해스브로의 상표이며 해스브로는 본 프로모션 후원사가 아닙니다.
8: 해치한가 리조트 카지노가 다시 한번 하우스 증정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3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해치한가 리워즈 회원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해치한가 리워즈 카드를 사용해 좋아하는 슬롯 머신이나 테이블 게임을 하면서 홈 스윗 윈 이벤트 응모권을 모으세요. 매주 토요일마다 추첨을 통해 한 명의 당첨자가 선정되어 5월 30일 결승 추첨에 진출하게 됩니다. 해치한가 리조트 카지노에서 당신의 완벽한 조합을 즐기세요.

0: 나 가거든. 피땀 흘려 모은 재산도 그렇고요. 뒤처리를 아주 말끔하게 잘해야 되는데 유언장 잘 쓰셨습니까? 저도 써놨어요. 미리미리 해놓으면 얼마나 개운하게요. 자, 오늘은 유언장 작성 요령과 상속재산 분배에 관한 얘기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의 재인정 변호사님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1: 네, 반갑습니다.
0: 네, 멀리서 오셨어요.
1: 아오. 집은 멀고요. 사무실에 네. 가깝습니다.
0: 아, 네. 네. 아, 오늘 날씨 너무 좋죠?
1: 그러게요. 네. 네.
0: 아름다우십니다. 네. 아, 우리 네. 변호사님은 유언장 쓰셨나요?
1: 저는 이제 유언장 네. 말고 일정한 재산이 넘으면 네. 제가 지난번에 다뤘던 네. 생전 신탁
0: 네, 아, 이런 트러스트? 네,
1: 리빙 트러스트에다가 네. 넣어놔야지 네. 여러 가지 세금 혜택, 스텝업 베이스 이런 그렇죠. 혜택이 있기 때문에
0: 네.
1: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더 네. 강하게 추천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재산이 네. 20만 8,850, 그게 지금 금년도 기준이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그 재산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현금이나 이런 빚을 제외한 재산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0: 네.
1: 예를 들어서 집이 네. 50만 불짜리잖아요. 네. 근데 은행 융자금이 40만 불이 있고
0: 네.
1: 내가 에퀴티가 10만 불이 있어요.
0: 네.
1: 그러면은 10만 불 재산으로 치지 않고
0: 네.
1: 이 유언 검증 재판 우리가 프로베이트 콜트에 넘어가는 케이스는
0: 네.
1: 그 그로스를 보는 거예요. 빚을 네. 포함한 금액을 보는 거예요.
0: 네.
1: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50만 네. 불짜리에 내가 에퀴티가 10만 불 있더라도
0: 네.
1: 포함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20만 8,850이 넘을 경우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0: 네.
1: 그 상속 재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네. 유언 검증 재판 네. 이런 거를 받으면은 변호사 비용을 내고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법적으로 금액이 얼마면 얼마를 차지하라 이렇게 다 정해져 있어요.
0: 네.
1: 그래서 요즘은 이제 뭐 인플레이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내가 15년 20년 전에 그 집 샀을 때 30만 네. 불이다. 그럼 솔직히 한인타운 같은데 뭐 행코팍 이런 지역은
0: 네.
1: 뭐 거의 뭐 10배 정도가 올라서
0: 네.
1: 웬만한 집은 뭐 150만 불, 200만 불, 300만 불 이렇게 하는 집들이
0: 네.
1: 집을 여기저기 이렇게 옮기지 않았어도 그냥 밸류가 네. 올라가서 상당한 재산을 갖고 계신 분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통 한 내 집 외형 재산이 빚을 포함해서 100만 불 정도다. 그럼 법원이 정해놓은 변호사 비용은 대략 한 2만 3천에서 뭐 한 2만 7천 불 그 사이니까
0: 네.
1: 상당한 돈이 들죠. 그 액수에 따라서
0: 네.
1: 얼마를 차지하라고 다 정해놨어요. 그래서
0: 네.
1: 프로베이트를 안 가기 위해서 사실은
0: 네.
1: 리빙 트러스트를 하는 경우가 첫 번째 베네핏이에요.
0: 네.
1: 경비가 많이 들잖아요.
0: 네.
1: 두 번째는 이제 프로베이트를 하게 되면 모든 기록이 퍼블릭이 다 액세스해서 볼 수가 있어요.
0: 네.
1: 그러니까 어느 집 누구가 재산이 얼마였는데 누구한테
0: 네.
1: 얼마 줬다더라. 이제 이게 법원에서 재판을 받으면
0: 네.
1: 비밀이 보장돼 있지 않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누구나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그런 게
0: 네.
1: 장점은 아니죠. 약간
0: 네.
1: 그런데 이제 이 네. 리빙 트러스트에다가 재산을 넣어놓으면
0: 네.
1: 프라이빗하게 그 리빙 네. 트러스트대로 재산이 내가 원하는 수혜자한테 가는 거기 때문에
0: 네.
1: 그런 공개를 막을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0: 네.
1: 이제 그 집을 제가 이제 쉽게 이야기해서 예를
0: 네.
1: 들었잖아요.
0: 네.
1: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집이 이제 이렇게 30만 불 산 집이 150만 불이 됐어요.
0: 네.
1: 그러면은 죽을 때 신탁으로 명의를 이전한 경우는 그게 죽을 때 밸류 150만으로 자녀가 바로 승계해서 재산을 상속받도록 돼 있는데
0: 네.
1: 이걸 이제 전문 용어로 스텝업 베이스라 그래요. 죽을 때 당시의 밸류로 가져가서 이 캐피탈 게인 택스나 이런 거를 하나도 안 내도 되는 거예요.
0: 네.
1: 그런 것들이 이제 신탁을 만드는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0: 아,
1: 제가
0: 네.
1: 지금 말씀드린
0: 네.
1: 거는
0: 네.
1: 제가 우리 한미영님도
0: 네.
1: 오늘 처음 배웠고
0: 네.
1: 네, 또 이 내용을 지난번에 안 들으셨을 수 있으니까
0: 네.
1: 간략하게 제가 좀 요약을 해드리고
0: 네.
1: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유언을 하는지 저도
0: 네.
1: 상담을 많이 해드리는데 유언장 작성하고 나 죽으면은 내가 저기 유언장대로 원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 아닌가 이렇게
0: 네.
1: 막연하게 얘기하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0: 네, 네.
1: 근데 문제는 그 유언장에 정확한 그 법적 요건이 있는 내용들이 명확하게 안 돼 있을 경우에
0: 네.
1: 이게 결국은 프로베이 콜트에 가야 되고 또 유언장 자체는 신탁이 아니기 때문에

0: 내가 법적인 거를 맞게 변호사 도움을 받아서 다 잘 만들어놨다 할지라도 네. 프로베이트 코트를 피할 방법은 또 없어요. 내가 주는 재산이 20만 네. 8,850 이상이면 근데 이거는 죽었을 때 기준이거든요. 근데 네. 저도 이 일을 오래 했기 때문에 한 10여 년 전에는 10만 불 정도였어요.
1: 네.
0: 10만 불 그다음에 12만 불 뭐 15만 불 16만 불 이렇게 계속해서 한 2, 3년에 한 번씩 인플레이션 이런 것 때문에 상속 재판을 받아야 되는 유언 검증 재판을 받아야 되는 재산의 규모가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고 있으니까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포에버가 아니고 네. 항상 이런 그
1: 네,
0: 법이 바뀌는 거를 이제 일반인은 쫓아가긴 조금 어렵지만 네. 이렇게 전문가랑 항상 상의를 해보시는 게 이제 바람직하다는 네. 거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언장은 대체적으로 좀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1: 네.
0: 이제 한국말로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서 어떤 준비도 안 해놨는데 돌아가신 분들도 실제로 있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내가 신탁을 만드는 거를 이제 미루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모르고 있는 사람은 더 많고.
1: 네.
0: 그러니까 이제 내가 건강에 좀 이상이 오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녀들이 한 명이면 또 어떻게 보면 그 자녀가 다투지 않고 다 가져갈 수도 있는 네. 그런 가족 관계지만 뭐 솔직히 재혼하신 네. 분도 많이 있고 결혼 전에 양쪽에서 자녀가 있는데
1: 네.
0: 이제 재산에 관한 거는 그렇게 감정과 인간의 관계들이 막 들어가 있기 때문에
1: 네.
0: 단순하지가 않아요.
1: 네.
0: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네. 없는 분들도 있고
1: 네.
0: 제가 아시는 저희 손님 중에도 굉장히 성공을 해서 네. 사업체도 두 개, 세 개씩 가지고 있고 월 수입도 굉장히 많으시고 그런데 이제 자녀가 없는 거예요.
1: 네.
0: 그럼 자녀가 없을 때 내가 평생 일구어 놓은 재산.
1: 네.
0: 우리가 재산을 그 이런 상속이나 이런 유언장을 할 때는 우리가 사망자가 남겨놓은 모든 재산 부채를 포함해서 그걸 법적 용어로 에스테이트라고 불러요.
1: 에스테이트.
0: 우리가 네. 에스테이트 그러면 집이나 토지나 뭐 이런 네. 재산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상속하는 이런 과정에서 네, 사망하신 분이 남긴 모든 재산을 우리가 이제
1: 에스테이트라고
0: 불러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1: 빚까지도.
0: 그렇죠. 왜냐하면 돌아가신 네. 다음에 집이 뭐 네. 은행에 용자가 다 집이 담보 잡혀 있는데 은행 빚 안 갚아도 되냐? 크레딧 카드 빚도 많이 남겨놨는데 재산은 남겨놨는데 크레딧 카드 빚 안 갚아도 되냐? 예를 들어서 병원 빌도 밀려 있는데 안 갚아도 되냐? 그런 게 아니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 유언장을 작성할 때도 이런 그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애매모호하게 돼 있는 경우나 아예 안 들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 보니까
1: 네.
0: 프로베이트 골트에 가서도 네. 뭐 내가 사망하기 전에 작성한 대로 잘 집행이 되지가 않고
1: 네.
0: 절차가 좀 복잡하게 되는 거니까 네. 이제 이 유언장을 작성할 때도 이제 그 구속력이 있는 요건들을 다 잘 집어넣어서 작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1: 아, 그래서 리빙 트러스트 그렇게 중요하다고 강조를 많이 하는 걸 들은 것 같아요.
0: 근데 리빙 트러스트는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코비드 이런 그 팬데믹이 지나면서 법원 재판들도 굉장히 많이 늦어지고 지금은 조금씩 회복 중이라고 보이지만 사망자가 왜 죽으면은 뭐 통장에 돈도 있고 뭐 집도 있고 사업체도 있고 이런 경우에 내가 리빙 트러스트를 안 만들어 놓으신 분들은 프로베이트 콜트에 가야 되기 때문에
1: 네.
0: 프로베이트 콜트 하는 재판 절차 자체가 1년에서 뭐 2년 정도
1: 네.
0: 그리고 또 그 중에서도 수혜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분쟁이 생기면 더 오래 네. 가기도
1: 네.
0: 해서
1: 네.
0: 돌아가시자마자 재산을 받을 수가 없어요.
1: 그리고 만약에 집이 있다면 프로퍼티 택스는 계속 나가고
0: 네, 어떤 분은 그렇죠. 이제 현금 유동 자산이 없고
1: 네.
0: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은퇴가 해서 있는 현금을 거의 다 쓰시고 부동산만 남겨놓고 이제 돌아가신 분들도 있잖아요.
1: 네.
0: 그런 분들은 재판 과정에 일어난 경비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1: 네.
0: 내가 그 집을 킵하고 싶어도 현금으로 메꿔야 되는 뭐 빚이나
1: 네.
0: 뭐 이런 재판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만약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1: 네.
0: 그 집을 이제 팔 수밖에 없게
1: 네.
0: 프로베이트 콜트에서 오달을 하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이렇게 빚을 일반적으로 다 갚고 네. 남은 돈을 그다음에 이제 가져가는 거예요.
1: 네.
0: 근데 가져가는 것도요.
1: 네.
0: 관계에 따라서 막 굉장히 많이 틀려요.
1: 네.
0: 제가 오늘 말씀드린 그 유언장은
1: 네.
0: 약간 별도 재산을 갖고 계신 분들이 조금 더 많이 하는 경향은 있어요.
1: 네.
0: 그럼 우리가 별도 재산이 뭐고
1: 네.
0: 공동 재산이 뭔지 명확하게 이해하신 분들이 네. 많지 않거든요.
1: 네. 궁금해요. 별도 재산도 뭔가요?
0: 네. 별도 재산은 우리가 영어로 separate property라 그래요.
1: 네.
0: 그다음에 이제 부부 공동 재산은 커뮤니티 프로퍼티라 그래요.
1: 네, 네.
0: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에서 나서 자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는데
1: 네.
0: 이렇게 이민 1세들은 네. 한국에서 나서 자라서 다 성장한 다음에 미국에 왔기 때문에
1: 네.
0: 이런 용어들을 들을 기회 자체가 없으니까
1: 네.
0: 궁금하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뭘 알아야지 상담도 가는데
1: 네. 에,
0: 머리에 입력이 안 돼 있으면은 모르니까는요. 이렇게
1: 네.
0: 상담 자체도 갈 생각을 안 하시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1: 네.
0: 잘 모르시기 때문에.
1: 네.
0: 그래서 법적으로 이 별도 재산은 사실은 이런 신탁에도 중요하지만 어떤 부부들이 결혼을 하고 어쩔 수 없이 뭐 별거하거나 이혼할 때도 뭐가 별도 재산이고 뭐가 부부 공동 재산인지가 항상 메인 이슈 중에 하나예요.
1: 네.
0: 왜 그러냐. 별도 재산은 말 그대로 결혼을 했지만 각자 거예요.
1: 네. 네.
0: 그 어떤 것들이 그럼 각자 거냐?
1: 네.
0: 이제 그 별도 재산은 주로 부모가 나한테 이렇게 생전에 주는 걸 우리가 이제 증여 받았다고 하죠. 기프트.
1: 네.
0: 그다음에 돌아가신 다음에 받은 거를 상속 받았다고 하죠. 영어로는
1: 네.
0: inherit, inheritance.
1: 네.
0: 이런 것들은 첫 번째 벨이 그 명확한 별도 재산이에요.
1: 네.
0: 그럼 이것뿐이냐?
1: 네.
0: 뭐 더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요즘에 우리가 이제 젊은 커플들은 결혼할 때 혼전 계약서 많이 작성해
1: 네.
0: 주거든요.
1: 네.
0: 근데 계약은 법보다 더 위에요. 그러니까 법은 분쟁이 생겼을 때 가장 그 사회 범규나 법규나 또 그런 관습을 가장 잘 반영하는 그
1: 스탠다드
0: justice.
1: 네.
0: 우리가 얘기하는 공평한
1: 네.
0: 기준이 곧 법이거든요.
1: 네.
0: 근데 법보다 우선인 거는 자율적으로 당사자들이 계약을 하는 거예요.
1: 아, 네.
0: 그러니까 그 계약은 법보다 우선하는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혼전 계약서를 만들 때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남녀 구별 없이 뭐 전문직뿐만이 아니라
1: 네.
0: 미래에 살 날도 창창하고
1: 네.
0: 그러니까 사전에 결혼하기 전에 정하는 거 이렇게 아 우리는 결혼을 해도
1: 네.
0: 남편이 번 돈은 다 남편 거고
1: 네.
0: 와이프가 번 거는 와이프 거다. 우리 이거 별도 재산을 하자 그러면은
1: 네.
0: 결혼을 해서 살았더라도 각자가 벌은 돈이 그냥 다 별도 재산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1: 네.
0: 계약에 의해서 별도 재산이 생기기도 한다는 거죠. 근데 부부들이 별도 재산을 갖기 위해서 만든다기보다는 그 안에 어떤 것들은 또 공동 재산으로 하자. 커뮤니티
1: 네.
0: 프로퍼티로 하자. 뭐
1: 네.
0: 생활 집이 필요하면 집도 살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생활비 다 예를 들어서 뭐 몰기지 페이먼트 해야 되고 택시도 내고 뭐 음식도 먹어야 되고 의식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일정한 비용들은 예를 들어 어떤
1: 네.
0: 부분은 둘이 반반씩 내기로 내고, 하기도 하고 자발적으로
1: 네.
0: 내기도 하고
1: 네.
0: 내기도 하고 안 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각자의
1: 네.
0: 사정에 맞게 플렉서블하게 그런
1: 네.
0: 거를 공유하고 또 이제 혼전 계약서 할 때는 자산과 부채를 다 공개하면서 서로도 익스체인지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1: 네.
0: 제가 젊은 사람들 특히 재혼하신 분들 혼전계약서 많이 해드리는데
1: 네.
0: 차라리 상대방이 자산이 얼마 있고
1: 네.
0: 부채가 얼마가 있고
1: 네.
0: 또 예를 재혼하신 분들은 이전에 뭐 자녀 양육비를 얼마를 주고 있고 이런 것들을
1: 네.
0: 공개적으로 다 서류랑 같이 교환을 해서 알면
1: 네.
0: 나중에 몰랐던 것 때문에 상처받거나 실망하거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줄어들어서
1: 네.
0: 제가 보면은 좀 건강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1: 네.
0: 제가 굉장히 많은 혼전 계약서를 만들어 드렸는데
1: 네.
0: 이제 예를 들어 10년, 20년 정도 이렇게 지나고 보면은 혼전 계약서 만들었던 분은 very few, 굉장히
1: 네.
0: 소수가 이혼을 하고
1: 네.
0: 오히려 그 안 만든 사람들이 이혼을
1: 네.
0: 더 많이 하는 것 같긴 해요. 왜?
1: 네.
0: 내가 너 결혼해서 보니까
1: 몰랐는데.
0: 스튜던 론 30만 불씩이나 있는지 모르고 돈 받아서 세이브해서 자녀도 나고 애도 키워야 되는데 예를
1: 네.
0: 들어서
1: 네.
0: 빚 갚느라고 나 너무 힘들어. 근데 게다가 연애할 때는 잘해주더니 이제 집에서
1: 네.
0: 가사일도 안 도와줘. 뭐 이렇게 서로
1: 네.
0: 냉랭해지고 이제 젊은 부부들 중에 다가 아니라 네. 이제 이혼이 서로 이제 성격이 잘 안 맞고 그러면은 네. 집이 이제 평화롭고 쉼터가 아니라 불편하고 관계가 나빠지면서 이제 이혼을 네. 고려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으니까 네. 제 얘기는 이런 혼전 계약서나 이런 것들이 네. 오히려 도움이 될 때가 되게 많다.
1: 네.
0: 특히 재혼하신 분들은 이혼하면서 마음의 상처, 아픔, 또 이혼을 쉽게 하신 분들도 있지만 굉장히 힘든 과정을 거친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런 분들도 이런 혼전계약서, 또 어떤 분들은 혼 후에도 네. 이제 예를 들어서 여자가 모든 재산을 컨트롤한 경우는 제가 많이는 못 봤어요. 근데 네. 남자분들이 주로 한국에서 이민 오신 분들, 특히 이민 1세들이
1: 네.
0: 2세, 3세들은 그렇지 않은데 본인이 가장으로서 모든 거를 뭐 사업도 관리하고 돈도 보시고 관리도 막 본인이 해서 자기는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희생했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은데 네. 한국에서 버는 돈이라도 미국에 오면은
1: 네.
0: 캘리포니아에서는 이제 이혼 같은 경우는 6개월 살아야지 여기서 파일을 할 수 있거든요.
1: 네.
0: 근데 신탁이나 이런 거는 거주 조건이 필요하지 않고 그 작성할 당시에 캘리포니아 살기만 했었으면 돼요.
1: 네.
0: 그 평생에 버는 돈들이 이제 대부분은 자동은 아니에요. 그런데 다 커뮤니티 프로퍼트가 되는 경우가 절대 다수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방송 하면서 특히 이민 1세들 조금 뭐 50대, 60대, 70대
1: 네.
0: 나이가 드신 분들은
1: 네.
0: 생각이 잘 안 바뀌시는데
1: 네.
0: 아, 내가 혼자 다 관리하고 일주일에 막 60시간, 80시간 열심히 일하고 모은 돈이라도
1: 네.
0: 배우자의 권리가 반 있다는 거를
1: 네.
0: 아셔야 돼요.
1: 네.
0: 그러면은 가정의 평화가 조금 더 잘 유지될 수 있지 않나.
1: 네.
0: 왜냐면 나이가 들어서 저한테 이제 이혼 상담 온 사람들의 특히 여자분들의 상당수는 평생 참고 살았다 이렇게
1: 네. 네.
0: 나는 집에서 밥순이 한 것 같다 또 뭐 인격이 네. 존중받지 못했다
1: 네.
0: 근데 미국에 와서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게 모든 재산에 남편이 관리하던 모든 재산의 반이 내 거이다 그러니까
1: 네.
0: 차라리 내가 경제적으로 독립하면
1: 네.
0: 남편의 이제 시중이나 이런 거를 또 잔소리 같은 거를
1: 네.
0: 안 들어도 된다. 제가 그냥 남녀가 다 똑같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든
1: 네.
0: 거예요.
1: 네. 네.
0: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면서
1: 네.
0: 그냥 이렇게 원하지 않지만 그런 일들이 간혹 생기고 겪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에요.
1: 네.
0: 근데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럼 내가 이렇게 어떻게 됐든지 간에 혼자 살았든 결혼을 했든 자녀가 있든 내가 일궈놓은 이 재산, 사업체 이런
1: 네.
0: 것들을 내가 죽을 때 뭐 다 쓰고 가신 분들도 있지만
1: 네.
0: 남겨놓으신 분들도 꽤 많기 때문에
1: 네.
0: 내가 원하는 수혜자는 법적 용어로 beneficiary라고 부르거든요.
1: 네.
0: 그 beneficiary를 잘 정하고 또 법적으로 기왕이면은 유효한 서류를 만들어서 이제 내가 죽더라도 이게 잘 내 재산이 내가 원하는 사람한테 가도록 해야 된다.
1: 네.
0: 근데 이런 게 신탁과 이제 유언장의 역할이에요.
1: 네.
0: 근데 이제 유언장 같은 경우는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
1: 네.
0: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자필 유언장이라 그래요. 자필 유언장은 이제 홀로그래픽 윌이라고
1: 네.
0: 하거든요.
1: 네.
0: 그러면 자필 유언장은 어떻게 해야지 효력이 있냐.
1: 네.
0: 이제 말 그대로 자기가 자필로 써야 되는
1: 네,
0: 거예요.
1: 네.
0: 타이핑하고 이런 거는 자필이라고 하지 않아요.
1: 네.
0: 그러니까 이제 재산이 아까 20만 8,850 미만이신 분은 뭐 내가 유언장이 없어도 그냥 프로베이트 안 가니까 예를 들어서
1: 네.
0: 내가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데
1: 네.
0: 뭐 401k나 뭐 이런 것들에서 그러니까 은퇴연금에서 내가 돈을 받고 또 소셜시큐리티 택스 열심히 내서
1: 네.
0: 뭐 SSA를 받고 그다음에 또 정부 도움도 필요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섹션 8 아파트 같은 데서 사신 분들도 좀 많이 있고 뭐 이러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그래도 뭐 죽기 전에 다 쓰고 가지 않으신 분들이
1: 네.
0: 내가 남은 자산을 누구한테 주기를 원하면은
1: 네.
0: 이 효력이 있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유언장을 잘 작성하시면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1: 네.
0: 조금 뭐 도움이 될 수 있겠죠.
1: 네.
0: 인생을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1: 네.
0: 그래서 이 홀로그래픽 윌은 자필로 써야 되는데 이제 첫 번째는
1: 네.
0: 그 자기가 정신이 건강한
1: 네.
0: 상태에서 써야 돼요.
1: 네.
0: 그러니까 이제 자필로 쓰지만 이게 강요에 의해서 쓸 수도 있잖아요. 특히
1: 네.
0: 자녀들이 뭐 엄마랑 더 이렇게 편이 가깝고 아빠랑 편이 가깝고 내지는 재산을 같이 모았는데 나중에는 뭐 이혼하고 그래서 줄 사람은 또 자녀들이고 막 이런 이해관계들이 네. 뭐 섞여 있었을 때 네. 강요에 의한 게 아닌 내가 정신이 멀쩡한 상태에서 썼다는 거를 거기다가 네. 항상 쓰는 게 중요하고요.
1: 네.
0: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내가 이거를 쓰는 내용 자체가 내 네. 재산도 이해를 하고 또 수혜자를 주는 것도 이해하고 지금 이 자필 유언장을 쓰는 목적도 이해한다는 거를 네. 글로 다 써놓으시는 게 좋아요.
1: 네.
0: 그 다음에는 이제 날짜가 없이 그냥 메모장처럼 막 쓰신 분도 있어요. 네. 내가 어느 날 유언장을 작성했어. 그럼 제가 좀 보여줘 보세요. 그러면은 네. 몇 줄 써놓은 거예요.
1: 예.
0: 그러면 효력이 네. 없다기보다는 네. 효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1: 네.
0: 그러니까 아, 그걸 작성한 날짜 같은 게 이제 꼭 있어야 되고.
1: 네.
0: 그 다음에 이게 친필인지 아닌지 네. 누가 또 위조할 수도 있고 네, 뭐 이렇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자필 위원장 저기 자필로 만든 이 홀로그래픽 윌은 저희가 전혀 추천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네. 항상 챌린지가 될 수 있어요.
1: 그쵸, 그쵸.
0: 또 컨테스트가 일어날
1: 네,
0: 수 있고.
1: 네.
0: 그렇지만 뭐 무효는 아니에요.
1: 네.
0: 무효는 아니니까 이제 그 날짜랑 근데 여기의 특징은 증인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자필로 아. 다 쓰고 몇 월 네. 며칠 날 내가 지금 유언장을 작성하고 나는 누구한테 무슨 재산을 증여하기를 원한다. 왜 주기를 원한다 이유는 쓸 필요 없는데
1: 네.
0: 수혜자 있잖아요.
1: 네.
0: 재산의 목록에 따라서 나는 예를 들어서 1, 2, 3, 4 뭐 그랜드 에비뉴에 있는 뭐 이 하우스는 뭐 큰 첫 번째 딸 누구한테 주기를 원한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1: 네.
0: 예를 들어 집이 두 채이신 분은 두 번째 집은 뭐 둘째 아들 누구한테 주기를 원한다. 어떤 분들은 한 집은 100만 불짜리인데 한 집은 50만 불짜리야. 근데 공평하게 주라는 법 자체가 없기 때문에
1: 네.
0: 그냥 주고자 하는 사람이 네. 우리가 테스테이러라고 하거든요. 유언장을 작성하는 사람.
1: 네.
0: 그다음 유언장을 작성한 사람은 죽은 다음에 재산이 그냥 옆집에 케이크 사놓은 거 들고 가듯이 간단하지 않으니까
1: 네.
0: 재산을 집행할 집행인
1: 네.
0: 그 익세큐러라고 하거든요.
1: 네.
0: 집행인을 꼭 정해놔야 돼요. 근데 제 얘기는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이렇게 하겠어 하겠는데 집행자 하나도 정해놓지 않으면 누가 죽었는데 집행을 하냐고요. 네.
1: 집행자는 주로 누굴 쓰면 되나요?
0: 보통은 이제 배우자끼리 이게 잘 행복하게 사신 분들은 배우자가 동시에 죽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1: 네.
0: 저희 같은 경우도 배우자가 첫 번째 이그제큐터가 되는 거예요.
1: 네, 네.
0: 집행자가
1: 네.
0: 재산을 이제 나누고 빚도 처리하고 하는 그런 집행인이죠.
1: 네.
0: 근데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이런 거를 관리해주는 회사들 신탁
1: 네.
0: 관리해주는 회사들이 다 별도로 있어요.
1: 네.
0: 전문인한테 맡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1: 일반 사람은요.
0: 네, 근데 한국 분들은 네. 이제 그 전문가의 개념이 좀 이렇게 많이 교육이 안 돼 있는 데다가 경비가 굉장히 비싸지도 않지만 또 싸지도 않아요.
1: 네.
0: 그러니까 그냥 내가 자식한테 줄 건데
1: 네.
0: 자식이 그냥 이그자키트 네가 해라 막 이런 식으로
1: 네.
0: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뭐 내가 핏줄이니까 어떡하겠어 남보단 낫겠지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거든요.
1: 네. 네.
0: 그래서 이제 이그자키터도 그 사람의 동의도 없이 내 마음대로 해놓고 뭐 친구 아무개를 이그자키터로 한다 그럼 걔가 알지도 못하고 나중에 안 한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유언장 만들 때 익스큐션은 잘 생각해서
1: 네.
0: 내 유언을 집행해 줄 만한
1: 믿을 만한
0: 관계,
1: 사람.
0: 믿을 만한 사람. 그리고 네. 그 사람이 무슨 일 생길 수도 있잖아.
1: 네.
0: 나보다 더 먼저 죽을 수도 있잖아.
1: 그렇죠. 네.
0: 그러니까 항상
1: 그 다음 사람.
0: Successor, Executive, 네. Executor로 하나를 더 정해서
1: 네.
0: 그 사람이 안 될 경우에 이 사람으로 한다. 앨리스 3명,
1: 네.
0: 4명을 할 필요는 없겠지만
1: 네.
0: 두 사람 다 나보다 먼저 죽을 가능성은 굉장히 확률상 낮으니까
1: 네.
0: 한 2명 정도 이렇게 Executor를 정해놓고
1: 네.
0: 그 다음에 이런 거예요. 또 자녀를 내가 이제 유언을 준다고 했는데 제 주위에도 갑자기 얘가 뭐 어디 졸업 파티 갔다가 오는 길에 프리에서 차 사고 났는데 응급실에 가서 정신 못 차리고 죽었어.
1: 네.
0: 내가 이제 그러는데 이제 죽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1: 네.
0: 결혼한 사람은 배우자도 있고
1: 네.
0: 애들도 둘 나눈 상태에서 만약에 죽었어.
1: 네.
0: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네가 내가 주는 수혜자가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경우에.

0: 이미 여러 가지 법적 규정에 따라서 재산을 다시 분할하지만 뭐 만들 때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좀 정확하게 잘 만들고 아니 그러면 자녀한테 안 가고 만약에 형제자매가 세 명이야. 형제자매가 세 명인데 아빠가 예를 들어 집이 세 채인데 세 잔데 하나하나씩 줬어. 근데 자기 유언장에다가 너네는 펄 캐피탈로 하라. 그거는 1세대에서 끝나고 자손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승계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자녀 세대한테 집을 하나 둘세 채를 주고 펄 캐피탈로 유언장이나 이제 트러스트를 작성했어요. 그런데 자녀가 어떻게 그 부모보다 예를 들어서 먼저 죽었어. 그러면은 그 죽은 자녀가 하나도 안 가져가는 방식이 펄 캐피탈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두 자녀가 다 1세대에서 끝나는 게펄 캐피탈이고 자손으로 내려가는 게펄 서피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전문 용어는 뭐 제가 자화자찬이 아니라 간혹 트러스트나 이런 거를 이렇게 약간 싼 비용으로 만들었다고 하신 분들 중에 서로 갖고 와서 보면은 뭐 서피스인지 캐피탈인지 써져 있지도 않고 약간 템플릿 비슷하게 내용이 이렇게 명확하지가 않아서 트러스트가 있기는 있어도 이제 약간 분쟁의 소지가 많은 경우를 제가 종종 봐요. 근데 일반인들은 이제 그 내용을 영어로 돼 있는 걸 읽고 이해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제가 이제 이 자필 유언장을 먼저 말씀해 드렸는데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는 자필 유언장이 아니고 이제 formal will 내지는 attested will 이게 한국말로 하면 이제 정식 유언장이에요. 그럼 정식 유언장은 뭐냐? 정식 유언장은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첫 번째 이 정식 유언장을 작성할 때 일단 성인이어야 돼. 그러니까 이 가정법상 성인은 18세고요. 임의법상 성인은 또 21세예요. 미국의 기준이. 그러니까 이제 음주운전 이런 것도 18세 이상이면 다 형사사건 이런
1: 성인으로?
0: 것도 다 18세. 뭐 이런 주비날 이런 거는 뭐막 나이가 더 내려가서 뭐 14세 막 이런 식으로 법에 따라서 이제 기준이 막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정식 유언장은 첫 번째 작성자가 이제 성년이니까 18세 이상이어야 된다는 걸 자기가 뭐 생년월일이 다 나와 있으니까 보통 그래도 써야 돼. 나는 몇월 며칠에 이걸 작성하는데 내가 지금 뭐몇 살이다. 두 번째는 정상적인 나는 판단 능력을 갖고 있다. 영어로 얘기하면 testamentary capacity가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날마다 투석하고 뭐 이렇게 출혈이 와서 정상적인 생각을 할수 없는데 누군가가 가족이 막 영향을 줘가지고 영어로 undue influence 영향을 줘서 아버지 부르는 대로 뭐 작성하세요. 뭐 제가 타이핑 도와드릴게요. 자녀들 간에도 제가 분쟁이 있는 가족들 꽤 많이 있거든요. 재산이 없으면 솔직히 이제 싸울 일이 없는데 재산 있다 보면 누구를 많이 주고 조금 주고
1: 그렇죠.
0: 뭐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있다는 거를 꼭 기재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누군가의 강요에 아니고 자발적으로 작성한다는 내용이 꼭 들어가야 되고, 자필로 쓰셔도 되는데 좀 약간 기니까, 포멀한 거는. 자필로 쓰실 필요는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타이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변호사무실 대부분 다 타이핑하고. 그 다음에 이 자필 유언장하고 굉장히 틀린 점은 반드시 증인이 두명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이제 써놨는데 증인이 없는 거는 게다가 타이핑까지 해놨는데 자필도 아니야. 그거는 효력이 없어요.
1: 증인은 가서 같이 증인란에 사인해줄 사람이군요.
0: 증인은 또 증인이 내가 사인한 거를 이 자리에서 보았고 그다음에 이 모든 게 자기가
1: 최고다.
0: 현장에 있었다. 그래서 그 증인의 사인이 공증이 필요해요. 일반도 공증 안 했으면 모든 게 세상이 뭐
1: 그렇죠.
0: AI 도움 받으면 뭐 위조도 너무 쉽게 옛날보다 할수 있고 뭐가 원본인지 가짜인지 구별도 힘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노터리 한다는 우리가 공증의 뜻은 그 사인한 사람의 아이들을 공증인이 자격이 있으니까 확인하고 이 사인이 진짜임을 공증을 해 놓음으로써 나중에 분쟁의 소지를 약간 없애는 거겠죠? 근데 어떤 분들은 내가 50대 때 내지는 60대 때 만들었는데 살려보니까 재산도 늘고 어떤 분은 재산도 줄고 재혼도 하게 되니까 이렇게 자꾸 필요한 것들을 수정해 가는 거를 영어로 codicil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뭔가를 이전에 작성한 것들은 이전에 작성한 것들을 철회하는 단어 리보케이션 이런 단어들도 다 집어넣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증인 두 명이 사인을 해서 이제 이 증인들 중에 수혜자들로 증인을 해놓으면은 이해관계가 바로 컴플릭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작성자가 아닌 또 수혜자가 아닌

0: 네. 이해관계가 없는 증인 두 명이 필요한 거예요.
1: 아, 네.
0: 네, 그런 식으로 작성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정식 유언장 포멀 윌이라고 하거든요.
1: 네.
0: 저희가 생전 신탁을 할 때는 신탁을 하지만 저 거기 안에 우리가 포로블 윌이라는 걸 작성을 해요. 나머지 빠진 거를 이제 누구한테 준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1: 네, 네.
0: 왜냐하면 내가 60세 때 재산을 다 신탁으로 옮겼어요.
1: 네.
0: 근데 집을 A에 살다가 B라는 장소로 옮길 수도 있는 거고,
1: 네.
0: 내가 귀찮으니까 내 콘도로 네. 갈 수도 있는 거고,
1: 네, 네.
0: 그냥 나 그냥 렌트 살겠어. 그러니까 재산이 막 변동이 생길 수도 있고, 특히 부동산은 이제 옮기는 게 쉽지가 않지만은 동산 중에 어떤 분들은 보석을 좋아해가지고 나 다이아몬드 예를 들어서 3캐럿짜리 막 두 개 있어.
1: 네.
0: 롤렉스 시계도 뭐 만불짜리 뭐 5만불짜리 뭐 팔텍 시계도 있어.
1: 네.
0: 이런 것들 굉장히 막 그림도 막 감나간 게 있어.
1: 네.
0: 이런 동산들 있잖아.
1: 네.
0: 상당한 재산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자주는 네. 없지만 간혹 있어요.
1: 네.
0: 그러니까 이런 그 동산들도 다 스페시픽하게 누구한테 줄 건지 이런 것들을
1: 네.
0: 다 잘 정하고 혹시 빠뜨리거나 나중에 생긴 것들을 pour over 부어서 만드는 will 약간 이런 뜻이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누구한테 줘라 이런 식으로
1: 네.
0: 이제 해야 될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1: 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잘 정리를 해놔야지
0: 네.
1: 죽어서도 억울하지 않고 남겨진 분들도 네, 편안하게 감사하면서 받겠습니다. 바로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재인정 변호사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3435 윌셔 블루바드 수인 넘버 3050이고요. 전화번호 213-738-0928 213-738-0928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의 재인정 변호사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1: 감사합니다.

0: 네, 물려줄 재산이 있으면 좋겠는데 없다면요. 오늘 화요일 매각 밀리온 잭팟이 277밀리온 이상이라고 합니다. 2억 7,700만 달러 이상이니까 더 크고 더 나은 메가 밀리언스 제공으로 굿모닝 차차차 1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은 이재영 변호사 그룹 헬스 코리아 홈쇼핑 월드 산바베큐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함께 하십니다. 잠시만요.
1: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 땐 융자나라.
2: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1: 23388-5600 23388-5600
2: 전화만 하면 융자 승인 2차 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1: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2: 융자나라 좋은 나라.
1: 융자라면 콜미
2: 23388-5600 23388-5600
3: 융자 나왔어요.
4: 우와 빠르네.
5: 제대로 잘 만든 제품을
6: 존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5: 품격 있는 가정에 대한 선물
6: 우메캔
7: 우메캔 전 제품 중 동일 가격 제품 두 개를 구입하시면 20%를 할인해드립니다. 프리미엄 세트 구입 시 10% 할인 혜택과 함께 푸짐한 선물도 받으세요.
5: 감사한다면
6: 사랑한다면
5: 역시 우메캔.
6: 저도 우메캔을 받고 응? 싶어요.
7: 888-941-3311 우메캔.
8: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9: 1등 회사 삼호관광 2026년 크루즈 세일.
10: 인기 휴양지 서지 중해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항공포함 2,799불.
9: 북아프리카 크루즈 항공포함 2,799불. 8개국 북유럽 크루즈 항공포함 4,899불.
10: 동지 중해 항공포함 3,999불. 아이슬란드,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크루즈 항공포함 3,599불.
9: 프린세스로 떠나는 알래스카 크루즈 1,599불. 로얀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10: 3호 가이드와 함께 얼리버드 세일합니다.
9: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213-427-5500 427-5500.
11: 원만한 영양 섭취를 하는데도 기력이 떨어진다면 그 중심에는 알부민이 있습니다. 알부민은 우리 몸에서 영양을 운반하는 기초 단백질로 부족하면 빠른 피로, 몸이 붓는 부종, 근육 저하, 재생 저하 등 다양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NHS 메가알부민, 순도 높은 알부민과 고밀도 녹용, 노스캐롤라이나, 삼증포 산삼을 주성분으로 뛰어난 흡수로 충분한 알부민의 효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알부민의 진심, 메가알부민, 직접 한번 경험해보세요.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334호 213-277-8866 213-277-8866 OTC 환영.
1: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 땐 융자나라.
2: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1: 23388-5600 23388-5600
2: 전화만 하면 융자 승인 2차 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1: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2: 융자나라 좋은 나라.
1: 융자라면 콜미
10: 23388-5600 23388-5600
3: 융자 나왔어요.
4: 우와 빠르네.
12: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13: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12: 네.
13: 수영도?
12: 그럼요.
13: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12: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13: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12: 울엄마 마더스데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14: 지금이 바로 기회. 보석 쇼핑. 애프터 마더스데이를 노려라.
15: 고베주얼그룹 K블링블링이 5월 21일부터 25일까지 코리아타운 플라자 지하 1층 에리드 광장에서 명품 남양진주와 아쿠아 진주 목걸이 초대형 보석쇼를 엽니다.
14: 두 줄, 세 줄 등 다양한 진주 목걸이, 그리고 랩다이아, 광채가 뛰어난 모이사 나이트까지 무려 2천여 점 특별 전시.
15: 전 품목 최대 80% 파격 세일.
14: 고베주얼그룹이 LA 코리아타운 플라자 광장에서 5월 22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라디오 서울과 함께 공개 방송을 합니다. 마지막 찬스를 만나보세요.
16: 와, 라디오 서울 뉴스 사이트 완전 달라졌다며?
17: 진짜? 라디오 서울 1650.com? 최신 뉴스가 바로바로 올라오는 그 사이트 말이지?
18: 속보도 빠르고 오전 7시에서 9시 송공 후에 스토리 뉴스도 최고.
19: 근데 들었어? 라디오 서울 1650.com 사이트에서 이벤트도 한대.
16: 정말? 어떤 건데?
19: 융자나라 캐코 보험이랑 같이 아마존 $10 기프트 카드를 준대.
16: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어? 진짜네? 클릭 한 번이면 응모 끝?
20: 맞아. 라디오 서울 1650.com 들어가서 참여하기 클릭하고 이메일만 쓰면 바로 응모 완료.
21: 뉴스도 보고 선물도 받고 이거 완전 일석이조잖아.
22: 라디오 서울 뉴스도 빠르고 선물도 빠르다.
23: 신용과 전통의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24: 3236601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25: 건강의 시작은 건강한 면역력에 있습니다. 우미노시 축구 후코이단, 신디 매니저의 3분 건강 칼럼입니다.
26: 안녕하세요.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의 신디 매니저입니다. 우미노 시즈쿠는 바다의 물방울입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보면 예전에 비해 참으로 암이 흔해진 것 같습니다. 많은 종류의 암이 있지만 그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폐암에 관한 정보를 전해드려 볼까 합니다. 폐암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있으시죠? 바로 흡연에서 직접적인 요인을 찾을 수 있을 만큼 폐암은 90% 이상이 담배가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엔 비흡연자의 폐암, 특별히 여성분들의 폐암 발병률이 늘어나면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데요. 폐암은 크게 암세포의 크기에 따라 소세포암과 비소세포암으로 나누어지는데, 소세포암은 말 그대로 암 조직이 작다. 그리고 비소세포암은 암 조직이 작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발생 비율을 보면 소세포암이 20%, 비소세포암이 80%를 차지하는데, 우선 소세포암은 특징이 빨리 자라며 전신으로 퍼져 전이가 잘 되는 특성이 강하고 수술보다는 항암 화학요법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80%를 차지하는 흡연과 관련이 깊은 비소세포암은 상대적으로 천천히 진행되고 조기 발견 시 수술적 치료가 가능하며 완치율도 상대적으로 높다는 특징을 들 수 있습니다. 폐에는 통증 수용체가 없어 찌르거나 잘라도 통증을 못 느끼기 때문에 종양이 10cm까지 커져도 특별한 증상이 없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일반적인 자각 증상으로는 먼저 몇 달 동안 기침을 하거나 혈액이 섞인 가래, 호흡곤란, 가슴 통증, 목소리가 쉬는 증상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특히 폐는 면역력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에 면역력 지원을 위해서 오미노시즈구 후코이단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으며, 치료하시면서 겪는 힘든 부분에 도움을 받으신 분들의 실제 호전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황산화 다당체로 구성된 우미노시즈구 후코이단은 우리 몸의 독소와 중금속, 발암물질 등을 몸 밖으로 신속히 배출시키는 데 도움을 주며 건강한 세포활동을 돕는 황산화 작용을 지원해 폐건강에 매우 유익한 식품입니다. 우미노시즈구 후코이단 제품이 후코이단 업계 최초로 폐와 관련하여 세계 면역학회에서 효능을 입증받았기에 소비자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릴 수 있습니다. 866-566-9099으로 전화주시면 폐건강에 유익한 오리지널 정품 후코이단 무료 샘플을 보내드리며 전문적인 상담도 도와드리겠습니다. 폐건강에 유익한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25: 특별한 분들을 위한 가장

0: 같은 일정이라도 추억은 차이가 납니다. 고객 만족도 1등 아주 투어.
1: 내 인생 최고의 순간 1등 여행 아주 좋은 아주 투어.
0: 1338-4000
2: 저압력 냄비로 폭풍 인기몰이를 했던 알텐바흐, 이번엔 프라이팬입니다.
3: 독일 110년 전통 기술력으로 완성된 알텐바흐 프라이팬과 웍 김수전기 있고
2: 포스코 스테인리스와 티타늄 코팅으로 더 강하고 더 오래 더 건강하게
3: 20cm, 28cm 프라이팬부터 웍 프리미엄 세트까지 $30대부터 다양한 구성 지금 김수전기에서 만나보세요.
2: 건강한 주방, 맛있는 음식, 행복한 하루 김수정기가 함께합니다. 김수정기.
4: 오르고 또 오르는 고물가 시대. 오늘은 또 뭘 먹나 고민되시죠?
5: 이제 걱정 그만.
6: 직장인 점심 빠르고 든든하게, 주부님들 저녁 고민도 간편하게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가 한 방에 해결해드립니다.
7: 맛보장, 저렴한 가격 보장.
8: 다양한 메뉴를 부담없는 가격으로 즐기는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
9: 혼자여서 편하고 함께라면 더 좋은 행복한 식사.
6: 점심 해결, 저녁 고민 해결,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로 오세요.
2: 투고도 대환영입니다.
10: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
11: 당뇨를 원인적으로 해결하는
12: 세종송보감.
11: 혈관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해주는
12: 세종송보감.
11: 쌩쌩 돌아라 하하.
12: 세종송보감이잖아.
13: 그렇습니다. 세종송보감은 천연 솔잎풀 원료로 서울 약사신협에서 연구하고 식약처가 인정한 대표적인 제품입니다. 세종송보감으로 우리의 혈관 구석구석을
14: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5: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6: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굿모닝 차차차 2부 출발합니다. 2부의 남자 우리 후니 씨와 함께하는 굿모닝 차차차.
1: 잘못 들었어요.
0: 왜요?
1: 2부의 남자라 하셨죠?
0: 예.
1: 그걸 2자를 A로 잘못 들었어요.
0: 아부의 남자?
1: 아니, AV 남자인 줄 알고.
0: AV. 네. 아.
1: 그래서 깜짝 놀랐잖아요.
0: 아. 어, 진짜로 일부러 그렇게 했어요.
1: 아, 진짜요? 네.
0: 2부나 2부나. 오늘 화요일은 자. 메가밀리온 잭팟이 277밀리온 이상입니다.
1: 어마어마합니다.
0: 아, 더 크고 더 나은 메가밀리언스. 2부 도와주시는 분 소개하고 출발할게요.
1: 네.
0: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선삼 한방병원.
1: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0: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1: 융자 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0: 화요일은 우리 그리스 신화. 네. 아, 들어갈수록 지난번에 판도라에 대해서 알게
1: 그쵸.
0: 되면서
1: 이야기는 네. 그리스 제 차는 리스.
0: 아.
1: 한 번쯤 리스 해보고 싶은 남자 훈입니다.
0: 네. 남자친구 더워, 리스 더워. 되나요?
1: 가능하죠. 네.
0: 오늘 와이프가 안 듣고 계실까?
1: 오늘 안 듣고 계실걸요? 네.
0: 자, 지난 시간 판도라의 네. 상자가 열리면서 드디어
1: 그러니까 온갖 게 다 튀어나왔잖아요.
0: 네.
1: 질병, 슬픔,
0: 뭐, 전쟁
1: 어, 불행들이 다 튀어나왔는데
0: 네.
1: 마지막에 문 좀 열어주세요.
0: 희망?
1: 그렇죠.
0: 아우.
1: 고놈의 막판이 튀어나왔어요.
0: 다행이다.
1: 그나마.
0: 그나마.
1: 자, 이제부터는 네. 신들의 성격을 좀 나타내는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0: 네.
1: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친하면서도 두려운 신 중의 신, 올림푸스의 왕,
0: 아.
1: 제우스.
0: 제우스.
1: 제우스가
0: 네.
1: 아실만한 분도 아시죠? 어마어마한 네. 바람둥이에요. 뭐 제일 자기가 높은 신이니까.
0: 네.
1: 뭐 솔직히
0: 옛날 뭐 다 그렇지 뭐 왕들 뭐
1: 권력 있고 돈 있고 그런 뭐 그러니까 아 근데 어마어마 완전 막장 중에 막장이에요.
0: 아.
1: 근데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부인은 있어요.
0: 네.
1: 아시죠?
0: 네.
1: 해라.
0: 해라.
1: 응? 고마해라. 너 내 부인해라.
0: 어, 해라. 헤라가 그냥.
1: 헤라가 결혼 가정의 여신이에요.
0: 네.
1: 근데 남편이 제우스야.
0: 아,
1: 결혼과 참네. 가정의 여신이 남편이 시대 최고의 바람둥이야.
0: 아, 어떻게?
1: 너무 아이러니하잖아요.
0: 너무 힘들었겠다.
1: 어, 너무 힘들죠.
0: 네.
1: 헤라는 매일 매일 속이 터집니다. 왜냐면 그냥 어쩌다가 잠깐 눈길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0: 네.
1: 제우스는 대놓고 끊임없이 대놓고
0: 펴요.
1: 바람을 펴요.
0: 아,
1: 예전엔 참 좋았어.
0: 언제 힘 빠지나. 힘 빠져야지 이제 그만
1: 그러니까
0: 정신 차리지.
1: 숟가락 들림도 없어야 이제
0: 네.
1: 저건데. 근데요 진짜 신화들 보면요 그리스 신화에 네. 웬만한 크고 작은 일들은 항상 제우스가 들어가요 이제부터.
0: 네.
1: 근데 제우스가 그냥 바람둥이냐?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바람둥이 그럼 뭡니까? 막 뭔가 아주 잘생겼거나
0: 네.
1: 아니면 아주 뭐 재력이나 자기 권력을 막 과시하거나
0: 네.
1: 아니면 어마어마한 그 언어 그
0: 말빨이라고
1: 하죠. 뻐꾸기 달린다고 하죠. 뭐 그런 것 같은데
0: 네.
1: 제우스는 방법이 달라.
0: 어떻게 해요?
1: 변신을 해요.
0: 아...
1: 이 여자를 딱 집으면 이 여자한테 접근하기 위해서 그 여자의 환심을 살만한 물건이나 동물로 변신을 해요. 자기의 모습으로 가진 않아. 그러니까 너무 에피소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몇 가지 얘기를 해볼게요.
0: 네.
1: 제우스가 인간 여성 중에
0: 네.
1: 이오.
0: 이오?
1: 이오. 이오를 좋아합니다. 이오십.
0: 네. 네.
1: 이오를 좋아하는데
0: 오이도 아니고 이오야.
1: 어, 오이도 아니고 네. 이오야. 근데 이 여자한테 내가 막 가서 저렇게 어? 말빨 뻗고 날리고 싶은데
0: 네.
1: 헤라가 무서운 거야. 와이프가.
0: 네. 네.
1: 그래서 어떻게 해요?
0: 네.
1: 아, 내 모습을 숨기고 가자.
0: 아.
1: 펑. 네. 소로.
0: 소로.
1: 소냐. 너 소. 그리고 소로 가서 네. 이오한테 계속 들이대는 거야.
0: 네.
1: 이쁨 받으려고.
0: 네.
1: 근데 헤라가 눈치를 챕니다.
0: 어.
1: 어, 저 소 저 소가 소같지가 않은데 저거?
0: 네.
1: 일반 소가 아닌데?
0: 어.
1: 그리고 난 다음에 알아내니까
0: 네.
1: 헤라가 제우스를 몰아주지 못하고
0: 네.
1: 제우스의 사랑을 받은 이오를 괴롭혀요.
0: 아.
1: 그 이오가 고생을 해.
0: 네.
1: 그 또 유로파라는 공주가 있었대요.
0: 유로파. 아.
1: 유로파가 있는데 이번에는 이 제우스가 이 네. 여자의 환심을 샀기 위해서
0: 네.
1: 그냥 황소가 아니라 하얀 황소. 네. 그러니까 말이 안 맞지. 하얀데 황소라는 거 말이 안 되지.
0: 네.
1: 황소는 노란 소니까.
0: 네.
1: 백소가 되겠죠.
0: 네.
1: 백소로 돼갖고
0: 응.
1: 어마어마하게 멋있고 막 반짝반짝이는 흰 황소로 변신해가지고
0: 네.
1: 유로파한테 탁 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신기해 유로파가.
0: 네.
1: 야, 이 소는 뭐야? 너 소냐? 나 유로파야. 그럼 그냥 가. 그러지 갑자기 제우스가 공주를 태우고 바다로 들어가 버려요. 납치한 거지.
0: 네.
1: 그래서
0: 네.
1: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가
0: 네.
1: 그때 생긴 땅덩어리가 뭐다? 유럽.
0: 유럽이다.
1: 네. 유로파를 끌고 내려가서 나온 산
0: 유로파.
1: 땅이 유럽.
0: 네. 그리스 신화의 공주 이름에서 유럽이 네. 나왔군요.
1: 유럽이라는 게 나왔대요.
0: 네. 네.
1: 그 다나이라는 여인을 좋아했는데
0: 네.
1: 그 여자는 그 여성은 높은 탑 안에 갇혀 있었대요.
0: 네.
1: 남자 못 만나게 하려고.
0: 네, 네.
1: 그러면은 동물로 변해서 못 가는 거야.
0: 네.
1: 그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0: 어떻게 했어요? 뭘로 변신했지?
1: 비인데 비.
0: 비.
1: 하늘 내리는 비.
0: 네.
1: 빗방울인데 그냥 비면 관심 못 사잖아요.
0: 네.
1: 황금비.
0: 황금비.
1: 대단한 제우스입니다. 어떻게든 여자를 그냥 꼬셔보려고.
0: 황금비.
1: 황금비로 변신한다는 게 말이 돼?
0: 모았으면 좋겠다.
1: 겨울비도 아니고.
0: 받아가지고.
1: 겨울비. 와. 하여튼 대단합니다. 네. 그래서
0: 네.
1: 이 제우스는 되게 에피소드 되게 많아요.
0: 네.
1: 그래서 막 이거 변신할 것 같아 무조건 여자를 만나라고 하고 다니는 거야.
0: 네.
1: 근데 이게 결국은 우리가 돌이켜 보면 고대 그리스 사람들의 해학과 풍자죠.
0: 네.
1: 제우스를 통해서 인간의 욕망이나 감정,
0: 네.
1: 사랑, 질투, 욕심,
0: 또
1: 가끔은 사이코 같은 집착,
0: 네.
1: 이것들을 제우스의 행동을 통해서 이제 풍자하고 해학을 한 거죠.
0: 아.
1: 근데 결론은 헤라가 네. 와이프잖아. 어쨌든 자기가
0: 네.
1: 정식 와이프인데. 이걸 해도 해도 너무한 거야.
0: 언제까지 참을까?
1: 참다 참다 열받았습니다.
0: 네. 폭발해요.
1: 폭발해. 그래서 원래 헤라가 되게 무서운 나쁜 여신으로 하시는 분도 있는데
0: 그렇게 네,
1: 그런 게 이미지가 그렇죠? 있잖아요. 근데
0: 네.
1: 사실은 그게 아니고 가정과 결혼을 지키는 착한 여신인데 이제
0: 강해졌어.
1: 제우스 때문에.
0: 남자 때문에.
1: 제우스 때문에. 그래서 헤라의 질투 때문에 벌어진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죠.
0: 아, 헤라의 질투.
1: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0: 네.
1: 보통 와이프였으면 남편을 네. 뭐 속된 말로 후수로 패든 뭘 기강을 잡든 뭔지 할 텐데
0: 네.
1: 제우스는 신 중에 신이잖아요.
0: 네.
1: 헤라가 자기 자배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이길 수가 없어.
0: 네.
1: 말도 못해. 투덜대지도 못해.
0: 어떻게?
1: 그래서 어떻게 제우스가 사랑한 여자들
0: 네.
1: 제우스가 사랑했던 그 인간들과 제우스가 갖게 된 아이들을 엄청나게 질투하고 괴롭히는 거죠. 그걸로 할 수 없, 그거밖에 할 수 없는 거야 자기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0: 네.
1: 이제부터 나오는
0: 네.
1: 정말 영웅 중에 영웅.
0: 네.
1: 그리스 신화의 최고 대표 인물.
0: 네.
1: 헤라클레스.
0: 아, 헤라와 클레가 만났네.
1: 근데 헤라클레스는 이미
0: 네.
1: 태어나기 전부터
0: 네.
1: 헤라한테 찍혀버려 있어요.
0: 아.
1: 요건 다음 주 시간에.
0: 근데
1: 영웅 이름이 헤라클레스잖아요.
0: 네.
1: 헤라는 헤라가 맞아요. 이름 헤라.
0: 네.
1: 클레스가 뭔지 아세요?
0: 클레스.
1: 영광이래요, 영광.
0: 영광.
1: 그러니까 헤라클레스가 헤라의 영광이란 뜻인데
0: 네.
1: 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헤라는 이 아이를 싫어해.
0: 아...
1: 그러니까 이름과는 되게 안 맞는.
0: 그러니까.
1: 그 다음 시간은 여러분 오늘까지 네. 이제 헤라가 왜 제우스와 이렇게 일이 됐는지,
0: 네.
1: 왜 질투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간단하게 보여드렸고,
0: 네.
1: 다음 시간에는 그리스 신화 최고의 영웅이자 이 시대 후니가 가장 롤 모델로 삼고 있는.
0: 네.
1: 헤라클레스.
0: 헤라클레스. 헤라클레스 하면 굉장히 힘센.
1: 어마어마한 마초남의 상징이잖아요.
0: 아,
1: 헤라클레스.
0: 헤라클레스는 과연 어떻게 성장을 하고?
1: 그렇지. 왜 또 저주를 받게 됐고?
0: 그렇죠.
1: 왜 어느 순간에 인간이 어느 순간 신이라는 존재한테 좀 맞서게끔 될 수밖에 없었는지. 요거는 이제 다음 주 시간에.
0: 야, 제우스와 그렇습니다. 헤라의 그걸 보니까
1: 네.
0: 사실 남편이 바람을 피잖아요.
1: 네.
0: 그러면 상간녀는 막 그 공개적으로
1: 네.
0: 오픈을 하잖아요. 참 이렇게 못된.
1: 근데 세상 제일 못된 여자처럼
0: 뭐 이렇게 이제 법적으로
1: 그쵸.
0: 이렇게
1: 네.
0: 그 할 때.
1: 네, 네.
0: 그렇지만 자기 남편은 또 이렇게 내 나의 아이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 아이를
1: 그치.
0: 위해서 우리 남편은 보호 이거죠. 신변보호.
1: 근데 저는 이해를 못하겠는 게 이거 저만의 생각일 수도 있어요.
0: 네.
1: 여러분들이 공감을 저는 바라지 않습니다. 만약에 A라는 남성과 B라는 여성이 결혼을 했어요.
0: 네.
1: 근데 A라는 남성이 너무 여성을 좋아하면서 바람을 많이 폈어. 그래서 도저히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근데
0: 네.
1: 아이도 있고 그러니까 여정 입장에서는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0: 네.
1: 근데 제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0: 네.
1: 남자가 이제 아까 상간녀라고 하셨는데 바람핀 상대 미옥씨 같으라면
0: 네.
1: 이 여자 젊고 젊든 뭐든 상관없어요. 하여튼 이 바람의 상대야. 아, 완벽하게 알아버렸어. 인정했어 본인이. 그러니까 이거 추측이 아니고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그 여자한테 꽂을 하겠습니까? 만나겠습니까?
0: 아니요. 나는 안 만나.
1: 만날 이유가 없지 않아요? 그죠? 나는 굳이 만나서 뭐 물을 뿌리고 뭐 뺨을 때리고 난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0: 그게 떨어지라 그런 거지. 어? 옛날에는 너 떨어져. 그리고 괴롭혀야지 포기하고 떨어지니까.
1: 오히려 악이 생기지 않을까? 어차 네가 나한테 이래? 네가 그러니까 네 남편 널 버리는 거야. 이런 거 아닐까?
0: 연기가 실감난다.
1: 아니 왜냐면 저희가 네. 남자잖아요. 네. 입장을 바꿔 생각을 해본단 말이에요.
0: 네.
1: 제가 만약에 A라는 여성과 결혼을 했는데 A라는 네. 여성이 C라는 남성과 바람을 피는 걸 내가 알아버렸어. 네. 근데 그게 팩트야.
0: 네.
1: 그러면 제가 굳이 A라고 B고 만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냥 너랑 나랑 끝. 너 죄 좀 살아. 이게 난 거 아니에요? 왜 거기서 이렇게 그런 말이 많을 건가?
0: 그게 그렇게 쉽나요?
1: 왜요?
0: 그게 참 그
1: 그러면 미혹시도
0: 다 다르지.
1: 그럼 미혹시도 약간의 그건 있겠지.
0: 아니요, 나는 안 그래요. 가는 사람 안 잡죠.
1: 그죠, 미련이 없죠. 저도 굳이
0: 이상해. 인생 짧은데
1: 내 말 아니.
0: 근데
1: 너 가, 나도 가면 되잖아.
0: 근데 실제가 아니고 그냥 그
1: 추측
0: 의처증이 있는 남자인데.
1: 아 그거는 그거는 다르죠.
0: 그건들 다르죠.
1: 그건 완전 다르죠. 그거는 정말 집착이고 저거고 네. 팩트가 아니잖아요. 네. 팩트가 아닌 거죠?
0: 네. 아니 팩트 실제 사고 얘기예요 저는.
1: 아 실제 사고인데 네, 네. 의처증 있는데 사실 이게 사실이었어?
0: 전혀 상관없는 남자를.
1: 왜 그랬대요?
0: 그냥 의처증인 거야?
1: 아 그거는 그분이 잘못된
0: 근데
1: 거고.
0: 근데 웃긴 거는 그렇게 사례를 해놓고 네가 얼마나 잘났나 보자고 아랫도리를 벗겨서 그랬다는 게 나와서 나는 너무
1: 남자가?
0: 어이없어서 정신적으로
1: 그거는,
0: 문제가 있는 거지.
1: 정신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면 그분이 생각에 결국에
0: 다 열등감에서 나온
1: 열등감이야. 왜냐면 그게 그걸 그거라 생각을 해. 아니잖아요.
0: 아니죠.
1: 정신적인 것들이 더 쓸 텐데. 야, 그건 너무 웃긴다.
0: 아, 우리 너무 깊이 갔다.
1: 아니 근데 저는 그러니까, 헤라의 질투도 이해를 못 하겠는 거야. 그냥 그래? 그럼 너 그래라. 그럼 되지. 그걸 왜 종하는 그 여인과 인간을 미워하냐고.
0: 모든 그니까 헤라가 뭐
1: 그 얼마 못된 짓이에요.
0: 질투해서 휘저어놓으면
1: 그 밑에 사람만 다치는 거야. 그 얘기 다음 주부터 나오거든요.
0: 네. 그래서 우리 가요에도 바로 이런 노래가 있네요. 헤라의 질투.
1: 그것도 있는데
0: 우리 한번 들어볼까요?
1: 그거 잠깐 들어볼까요?
0: 네. 네. 네. 손상미가 부릅니다.
1: 헤라의 질투.

0: 손상미의 헤라의 질투 들으셨어요. 적당한 질투는 사랑의 묘약이 될 수도 있나요?
1: 그렇죠.
0: 귀여운 질투 정도?
2: 적당한 질투는 그런 사랑의 뭐랄까 그 네. 비타민?
0: 비타민. 근데 적당한 게 그 수준을 잘 잡아야지. 질투는 내 눈을 멀게 하고 독약이에요, 독약.
2: 아 질투 안 하세요?
0: 마음이 형... 얼마나 지옥이겠어.
2: 그렇긴 한데 저는 예전에 별명이 질투의 화신이었어요.
0: 왜 이렇게 질투했어요?
2: 근데 모르겠어. 어릴 때는 그냥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나를 위주로 해야지.
0: 내가 다 가져야 되는데.
2: 네, 이 여자분이 막 친구 만난다고 그러면 싫어. 그게 싫었어요. 근데 한 20대, 30대 되니까는 안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때부터는 좀 이렇게 근데도 조금 저는. 근데 저도 반대로 질투 되게 많이 받았어요.
0: 네.
2: 왜냐면 제가 워낙 해프게 다니고 되니까.
0: 네. 어머 옛날에 뭐 화려했다고 뭐.
2: 아 그러니까 뭐 아니 네. 상대방 여자분 문 열어준 거 가지고. 그게 뭐 오빠 뭐 누구 누구 문 열어주고 다니는데.
0: 문 열어주고 난 안 열어주고.
2: 아니 열어주죠 열어주는데 왜 쟤네들 문 열어주냐고.
0: 나만 열어주지.
2: 어 그런 약간 차 문도 아니고 그냥 저기 문 뭐 앞에 문 있잖아요. 뭐 정문 이런 건데도. 아, 어마어마 질투하더라고 여성분들이 안 그런 것 같아도 아, 질투 많아요.
0: 내 여자한테만 잘해줘. 그게, 옆에 있을 때 그 여자가.
2: 아 그치 그치. 아 그게 그렇죠. 당연하죠.
0: 제 눈치껏 해야지.
2: 지금은
0: 진짜.
2: 사는 법을 알아요. 근데 예전에
0: 그런
2: 몰랐어.
0: 그런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2: 뭐요?
0: 옆에 내 여자가 있는데도 너의 여자 밥상에서 식당에서
2: 뭐 깻잎.
0: 깻잎. 그 떼어주는 거 이런 거 아니야?
2: 우리 그 얘기 한 번만 잠시 시간 내가 딱 1분 만에 보죠. 미옥 씨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얘기 알잖아.
0: 그건 아닌 것 같아.
2: 미옥 씨랑 저랑 교제를 해. 근데 미옥 씨 친구 베스트 프렌드야. 근데 깻잎을 먹으려는데 안 떨어져. 근데 아무도 그걸 못 봤어. 제가 봤어요. 잡아줍니다. 싫어요? 나빠요? 좋아요? 아, 좋을 필요는 없지만 싫어요? 괜찮아요? 남자친구가 나의 베스트 프렌드의 깻잎을 잡아줬을 때 기분 나빠요?
0: 근데
2: 나쁠
0: 또
2: 정도예요 그게?
0: 그렇지는 또 않은 것 같아.
2: 그럼 이거는요?
0: 잡아주거든.
2: 나리 남자를요?
0: 아니 누구든.
2: 그래 내가 말해 누구든.
0: 그냥 보면 나도 잡아주거든.
2: 그러니까 누구든. 같이,
0: 그래서 잡은 거 내가 먹지.
2: 그 맞아 내 말이. 누구든 잡고 내가 먹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자 똑같은 상황이에요. 베스트 프렌드랑 미옥 씨랑 있고 남친과 있어요. 날이 좀 추워. 근데 미옥 씨는 자켓이 있어. 근데 나의 베스트 프렌드는 자켓이 없네. 오들오들 떠네. 그 다들 추운 거 알아. 그 남친과 추우세요? 그리고 자켓을 벗어줘. 이거는 괜찮아요, 나빠요.
0: 벗어줘야지. 오도도를 떨고 있는데 어떡해.
2: 그쵸. 내 여자친구의 친구잖아요.
0: 내 베스트 프렌드라.
2: 그러니까. 좀 미혹시켜 생각하시는 게 맞다니까.
0: 나중에는 베스트 프렌드밖에 안 남아요.
2: 근데 또 다를 수도 있다잉.
0: 또
2: 이렇게
0: 아,
2: 친구의
0: 몰라.
2: 친구를 사랑했네.
0: 대충 알아서 해.
2: 알았어요.
0: 아,
2: 정답은 없어요.
0: 네, 맞아요.
2: 정답은 없어요.
0: 케이스 바이 케이스.
2: 근데 이거 재밌다. 이거 얘기하면 되게 재밌어요.
0: 이런 것 나오고. 하셔야 돼요. 분위기 잘 봐야지. 괜히 그냥 깻잎 한 장 때문에.
2: 근데 어떤 여자분은요 친구인데 잡아주면 잡아주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0: 그렇죠. 아니 여자친구가... 먹던 거 갖고 또 이렇게 잡는 거 싫어.
2: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거 되게 무한해요.
0: 제가 할게요. 그래서 그냥 혼자 떼어먹어요. 문제 일으키지 말고.
2: 애초에 깻잎을 드시지 마세요. 굳이 왜 거기서 꼭 먹어야 돼?
0: 그 깻잎을 다 잘라갖고 나오지 그냥.
2: 그러던가 그러던가.
0: 가위로
2: 그냥 조사버려. 조사버리던가. 아니면 드시지 마세요 그냥.
0: 헝클어트 넣어놔.
2: 헝클어트 넣어놔 그냥. 아무나 집어먹어.
0: 집기 좋게.
2: 그래요. 그게 최고야.
0: 굿모닝 차차차 2부 함께하십니다.
2: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산삼 한방병원.
0: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2: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절임이 참 맛있는 소반 식당.
0: 융자외계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2부 함께하십니다.
3: 변호사를 이재인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인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4: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5: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4: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인 변호사 그룹
6: 213-383-3838 213-383-3838
7: 방금 청구서들 납부했는데 또 다 올랐어.
8: 갈수록 감당하기 힘들어지네. 요즘은 사업 운영하기가 점점 더 부담이야.
7: 우린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자꾸 뒤처지는 기분이 들어. 정말 답답해. 뭔가 대책을 세워야지.
8: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변화를 위한 선택을 해야 해. 나는 주지사 후보로 톰스타이어에게 투표할 거야. 톰스타이어는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자리에서 물러나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서민을 상대로 이익을 챙기는 대기업의 횡포에 맞서 싸워왔어. 이제는 주거비와 공과금, 생활비 등 각종 물가를 낮추는 데 집중하고 있어. 톰스타이어라면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
7: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인물이네.
8: 그래서 우리는 주지사 후보 톰스타이어에게 투표해야 해.
7: 베틀리 전 가조에게 감사관을 비롯해 존경하고 신뢰하는 지도자들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광고는 스타이어 2026 주지사 선거 캠프에서 지불했습니다.
1: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6: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9: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6: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9: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 근육단과
6: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9: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10: Hi, I'm Maria Gobadi, and I'm running for Los Angeles County Superior Court Judge Seat 64.
11: 법정에서는 경험, 정직, 그리고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10: I may not speak Korean, but I will always stand for fairness and justice for everyone.
11: 17년 이상 검사로서 정의를 지켜온 검증된 후보입니다.
10: I respectfully ask for your support. So please, on June 2nd, vote for me, Maria Gobadi, for Judicial Seat 64.
11: 판사 후보 마리아 고바디, 오피스 넘버 64.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12: Paid for by Maria Gobadi for Judge 2026, FPPC ID 1488221.
13: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14: 엄마 집밥이 최고지.
13: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14: 엄마가 해준 은대구조림에
13: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14: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15: 밥 한 그릇 더요.
16: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15: 웨스턴 도마 칼국수.
16: 도마 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15: 우리 엄마 최고. 투고지죠.
16: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0: 굿모닝 차차차 2부 함께 하십니다. 융자 외계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2: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는 소반 식당,
0: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지는 에추 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2: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을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산삼 한방병원 제공으로 입원케 하십니다.
0: 보이는 라디오로 보이시는 분은요, 어머 제가 이게 뭔가 하실 거예요. 위에 목과 두개 뭔가를 채고, 이렇게 애기 없는 것도 아니고 목에다가 뭐를 올려놨죠? 어깨와 목이 너무 시원해요. 야, 오늘 헬스코리아의 여신 김원정 씨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정
17: 안녕하세요.
0: 씨.
17: 안녕하세요. 오늘은
2: 반갑습니다.
17: 네, 이런 선물 가지고 왔죠.
0: 아,
17: 네.
0: 진짜 이게 너무 시원하죠. 너무 시원해요.
17: 네, 우리 이게 신상품이에요. 네. 신상품.
2: 그러니까 따끈따끈한 신상이라고.
17: 헬스코리아 H 솔루션의 네. 또 걸작품입니다. 목, 어깨 마사지기.
0: 이건 충전으로 돼서
17: 너무 좋아요.
0: 돌아다니면서 걸어다녀서도 하겠어요. 이거 하고 나가면 히트치겠다.
2: 아니 근데 네. 되게. 그냥 착용이 너무나 간편해가지고 여러분 네. 카메라 보시면
17: 뒤에도 좀 보여주세요. 네. 기존에 이제 목 어깨 마사지기는 사용하셨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품도 있었고
2: 근데
17: 좀 차별화도 있어요.
2: 밑에도 움직이는군요.
17: 밑에 조기가
2: 난 저건 몰랐네.
17: 우리가 네. 이렇게 앉아 있을 때 목이랑 어깨 막 뻣뻣할 때 네. 누가 뒤에서 이렇게 저 지금 뒷부분에 있는 거 이렇게 엄지 손가락 꽉 눌러주면서 이렇게
2: 눌러주는 거구나.
17: 뒤에 승모근을 막 풀어주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네 개의 손가락으로 딱 감싸가지고
2: 맞아요.
17: 꽉꽉 앞 좋은 사람이 눌러주면 너무 시원하잖아요. 근데 그 이제 계속 해달라고 할 수 없는데
2: 옛날 생각나네요. 진짜.
17: 얘는 계속해요.
0: 이거 파워풀한데요. 그러니까 목과 네. 어깨 그리고 그 겨드랑이 뭐로 날개
17: 견갑골,
0: 춥지
17: 응. 견갑골
0: 거기까지 찍어주는데요.
17: 그 승모근 네. 또 요 뒤쪽 네. 어깨 뒷라인 이 네. 부분을 잘 풀어주셔야 되는데 네. 거기가 제대로 풀리는 마사지기입니다. 너무 시원하죠.
0: 이게 근데 가격도 너무 좋아.
17: 따뜻하게
0: 놀랐어요.
17: 5년.
0: 네. 온열도 되고.
17: 온열도 되고.
0: 와, 이게 얼마?
17: 가격이 제일 중요하죠.
0: 네.
17: 네. 저희 출시 가격.
2: 네. 네.
17: 50불 할인 행사하고 있습니다.
0: 네.
17: 또 가정의 달이니까.
2: 네.
17: 99불.
0: 99불에. 99불. 야, 이거 선물로 너무 좋겠어요.
17: 가격 듣고 다 놀라시더라고요.
2: 아니 근데 지금 라디오 들으신 분들은 도대체 뭔지를 모르실 거예요. 이름부터 알려주셔야지.
17: 목 어깨 마사지.
2: 목 어마. 목 어마.
0: 목 어깨
2: 마사지.
17: H솔루션.
2: 네. 아. 새로 나온 거고요 여러분.
17: 네. 네.
2: 굉장히 휴대도 간편하고 타입C로 그냥 핸드폰 충전하시면 똑같은 단자로 충전하시면 되고요.
17: 충전하기도
2: 네.
17: 쉬운 거죠.
2: 네.
17: 물론 저희도 보내드려요 충전기.
2: 아, 네네네.
17: 그렇지만
2: 네. 너무 좋아 보인다.
17: 핸드폰이랑 같으니까 C타입이라는 것도 정말 네. 매력이고
0: 네.
17: 지금 이렇게 하시면서 그냥 움직이시잖아요.
0: 네.
17: 기존의 목 어깨 마사지기는 물론 유선 형태도 무선 형태도 있긴 하지만
0: 네.
17: 좀 고정을 하고 왜냐면 밀착이 돼야 되니까
2: 그렇죠.
17: 네. 움직이질 않고 어디에 딱 이렇게 누르고 있었대요.
0: 네.
2: 의자 같은 데 딱 대고 있어야 되니까.
17: 하는 동안은 그래도 제대로 받으려면
2: 그렇죠.
17: 밀착돼서 받으려면 왜냐면 마사지 위치가 흔들리면은
0: 네.
17: 잘 그게 전달이 안 되잖아요.
2: 네.
17: 근데 얘는 그냥 움직이시고 설거지 하시는 분도 있고
0: 네.
17: 집안일 뭐 청소도 하시는 분도 있고
0: 네.
17: 어떤 분은 운전하시면서도
2: 네.
17: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2: 혹시 주무시지 마세요.
17: 핸즈프리.
2: 아니, 점점 얼굴이 미소가 쓱 지어지는 게
17: 감탄사만.
2: 것 같아.
17: 이거 방송은 안 하시고 이제.
2: 야, 보통 이렇게 네. 어깨가 무겁다는 분, 뒷목 무거우신 분들
17: 네. 네.
2: 왜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뒤에 이렇게 막 귀신이 올라가 있다라고 그러고 막 그런 얘기 있잖아요.
17: 귀신 나는 곰두마리.
2: 곰두마리? 아 우리 이렇게 막 왜 이렇게 귀신 다리가 올라가 있다 막 이런
0: 네.
2: 얘기도 하는데
0: 네.
2: 이렇게 정말로 위다 탁 뭐라고 해야 돼? 보자기 싸듯이 탁 감싸면
17: 네.
2: 정말 자기가 알아서 좀 세 단계의 모드가 있다고
17: 네.
2: 아까 하셨어요.
17: 네.
2: 모드가 바뀌면서
17: 이게 그냥 얻는 형태가 아니라 얘기하신 것처럼 네. 감싸기 때문에
2: 그렇죠.
17: 이 뒤쪽 승모근을 제대로 풀어줘요.
2: 아.
17: 그러니까 우리가 이쪽이 뻣뻣하면 특히 목 같은 데도 막 거북목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지금 이렇게
0: 네.
17: 목 이렇게 뒤로 하시면서 하시는데 너무 시원하잖아요.
0: 네.
17: 그럼 온열까지 들어와서 그냥 뻣뻣한 목이 진짜 야들야들하게 풀려요.
0: 어우, 진짜.
2: 저거 예전에
0: 세다.
17: 신통방통.
0: 시원하다.
2: 여자분들이 네. 저거 해주면 하루 사귀어줬거든요 제가. 그냥 아니. 와서 오빠 하면서 한 주전 무진절 주면
17: 그치, 마음
2: 하루 만나주고 마음이 가고 했는데
0: 2시간? 2시간?
2: 아니 그런 애들이 있었죠. 옆에서 그냥 앉아갖고 그냥 말하면서 계속 풀어주는 아이가 있었어요.
0: 지금 와이프 듣고 있을 거야.
2: 오늘 안 들을 거야. 근데 진짜 그런 마음이 가거든요.
0: 시원해요.
17: 그럼요.
0: 이거 후니 씨도 한번 해볼래요?
2: 좀 이따 해볼게요. 일단 지금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17: 이게 뒤쪽으로 이렇게 밀착이 딱 될 수 있는 게 그 스트랩으로 돼 있어서 끈 조절은 또 가능하고
2: 네.
17: 딱 내 몸에 밀착하게끔 돼 있잖아요.
2: 지금 혹시라도 네, 보시는
17: 편하고.
2: 분들이 봤을 때 저 위에 있으면 떨어지는 거 아니야 할 텐데 옆에
17: 아니,
2: 살짝 스트랩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뒤로
0: 이렇게
2: 클립으로 딸깍 하시면 딱 고정이 돼요. 배낭 매듯이
0: 네, 네. 이렇게 맺고 또 안에 스트랩이 있어서 팔을 끼면 안전하게 그냥 이렇게 땡겨주면서.
17: 저도 처음에는 네. 아니 뭐 그렇게 시원할까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집에 가져가서 해보고 부엌일 하다가도 저는 진짜 저렇게 왜냐면 손이 자유로우니까
2: 네.
17: 부엌일 하면서 저거 하고 있었다니까요.
2: 부엌일도 하세요?
17: 아니
2: 그런 거 다 그냥 밑에 따라 하녀분들이 하시는 거 아니었어요?
17: 주부가
2: 어? 하녀분들이 하시는 거 아니었어요?
17: 부엌일은 네. 모두의 모든 여자들의
0: 잠깐만 해도 네. 혈액순환이 확 되는 게 느껴지네요.
17: 맞아요 맞아요.
2: 아니
17: 머리까지 맑아져요.
2: 출시 가격이 50불 할인해서
17: 50불 할인
2: 99불에
17: 99불 해서 선물로 너무 많이
2: 좋아,
17: 나가요.
2: 진짜.
0: 아, 이거 정말 좋은 선물이겠다.
17: 네. 주말에 좀 부담도 없고
0: 네.
17: 그러다 보니까 물론 마사지 체어가 집에 있으셔도
0: 네.
17: 저희가 가지고 다니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2: 그렇죠.
17: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케이스도 너무 고급스럽잖아요.
2: 네, 지금 제 케이스를 들고 있는데요.
17: 조금 더 이렇게 네. 다 보여주세요.
2: 네, 케이스가 굉장히
17: 보여주셨어.
2: 케이스가
0: 여행 갈 때도 가져가도 좋고
2: 아잠하고
0: 차에다 놓고 하면 되겠네요. 네. 차에다 놓고
17: 맞아요.
0: 오,
17: 그래서 이거는 네. 여러분들이 일단 뭐 집에 하나 딱 장만하시는 것도 좋고 선물로는 그 효과가 큽니다. 이 사람이 이제 받을 때마다 받으신 분이
0: 네.
17: 마사지 받을 때마다 이제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럼 고마운 선물은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2: 이게 프로덕트 모델명이 HS88이에요.
0: 네.
2: H솔루션의 88. 그러니까 88알아서 88인가?
17: 88.
2: 오, 네. 좋다.
0: H솔루션.
2: 네, 여러분 이거 진짜
0: 아.
2: 지금 출시 기념으로 50불이나 지금 세일 프라이스가 나오는 이 기계를 놓치지 네. 마십시오.
0: 100불에.
2: 네, 정말 100불 행복이다 이거는.
17: 정말 좋아요.
2: 이거는 어르신, 뭐 어머님, 뭐 장인어른, 장모님 뭐 할 거 없이 다 누가 드려도
17: 네.
2: 그냥 진짜 에브리데이 쓸 수 있는 거네요, 진짜.
0: 네.
2: 너무 좋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목 어깨 마사지입니다.
0: 네.
2: 목 어깨 마사지 100불에 만나실 수 있고요.
17: 그리고 이제 네. 요거를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 지금 얼마 안 남았네요. 이제 31일까지.
2: 그러니까요. 얼마 안 남았어요.
17: 응모권 행사하고 있잖아요. 네. 네. 저희 헬스코리아에 오셔서 어떤 매장이든 어느 네. 매장이든 오셔서 네. 어떤 제품을 구매하시든 응모권을 네. 드립니다.
0: 네.
17: 그럼 이제 그걸 추첨은 6월 10일 날 한다고 했죠. 저희가.
2: 네. 네. 네.
17: 1등 마사지 체어. 아. 이제 2등, 3등, 4등, 5등 있는데 네. 요 목 어깨 마사지기가 네. 4등.
2: 4등 상품으로도 돼
17: 4등 상품. 근데 4등은 네. 10명 드려요.
0: 아.
17: 한 명이 아니라.
0: 네.
17: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또
2: 그럼 나 두 개 되겠네.
17: 희망을 마사지
2: 하나 사고 되면 두 개네. 아, 참.
17: 그 응모권 행사도 하고 있으니까 네. 31일까지 저희가 받습니다. 네. 가정의 달까지 하니까 그것도 네. 놓치지 마시고 네. 또 행운을 점쳐 보세요.
0: 아, 좋아요. 바로 네. 헬스코리아로 가시면 안 내려놓으십니다. 언제 벗을까요?
2: 아니요, 아니요. 하세요, 하세요, 하세요, 하세요.
17: 네, 10분 정도 이제.
2: 아, 이게 또 가고. 자동 타이머요?
17: 네네. 네. 아. 계속 하면 되는데 충전은 3시간 정도 하면 충분히 이제 이용하실 네. 수 있고
0: 네.
17: 시원하죠.
0: 네.
2: 방송 동안 하세요.
0: 네. 네.
17: 맞아, 맞아요.
0: 내려놓기가 싫어.
17: 소리도 소음도 없고
2: 소음도 없네.
0: 소음이 없어요. 없어요.
17: 그러니까 네. 그 마이크가 다 잡힐 텐데도 전혀 네. 부드럽고
0: 부드러우면서 쎄
17: 강해요.
0: 네.
17: 지금 한 가지 문만 하셨는데 뭐냐 네. 버튼을 누를 때 이렇게 조금씩 바뀌어요.
2: 아, 뭐가 달라져요? 한번 다른 버튼
17: 마사지
2: 한번
17: 하는 게 조금 거, 넓게도 하고 위아래로 또 네. 주물러 주듯이
2: 이게 좀 더 넓어지는 것 같다.
0: 얘는 더 꾹꾹이야.
2: 아, 꾹꾹이야?
0: 꾹꾹.
17: 들어가죠. 더 강하게. 맞아 맞아.
0: 퍼즈가 있으면서 천천히 꾹꾹.
2: 아, 이렇게 꾹 눌러주면 되구나.
17: 달라요.
2: 자, 그 다음
17: 마지막은 약간 위아래로도.
0: 얘는 더 막 감미롭게 막 조금 요술을 부리네요. 따뜻해.
2: 감미롭게.
17: 이제 온열이 들어가면서.
0: 따뜻해. 따뜻하네요. 또 온열까지 있네.
17: 네.
0: 이거 네. 여기 은근히 춥잖아요. 캘리포니아가
17: 네.
0: 밤에
17: 그쵸.
0: 밤에 이거 하면 너무 좋겠다.
2: 너무
0: 따뜻하고.
2: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0: 100도래.
17: 아니 우리가 네? 목 어깨 여기 승모근 네. 네. 견갑골 이쪽 관리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0: 그럼요.
17: 네. 여기만 이제 날아갈 것 같아요.
0: 여기만 잘 풀어줘도.
2: 그럼요. 그럼요.
0: 네.
2: 항상 이렇게 고개가 끄덕끄덕 했는데 네. 이거 너무 좋겠다.
0: 네. 좋아. 자 오늘 빨리 진도 나가볼까요?
2: 진도 나갑시다.
0: 네.
2: 근데 뭐 지금 이것만 네. 해도 하루 종일 얘기할 것 같은데
0: 그러니까요.
2: 너무 좋아서. 근데 또 우리 또 가정의 달 세일을 하시니까.
17: 네. 네.
2: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 또
17: 마사지 체어죠. 또
2: 그라비티는 일단은 네.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꼭 짚고 넘어가야죠.
17: 그라비티 그대로 가격 가고 있습니다.
2: 아니 근데 그라비티 지금 사은품이 왜 조금 애매한데 지금 사은품 주시나요?
17: 이지바이크.
2: 이지바이크 주세요?
17: 이지바이크 좀 전에 들어오는데 이지바이크 네. 또 구매하러 가신다고.
2: 아 왜냐면 저 거래처 네. 거래처 그 법인장님이 계신데 항상 앉아 계시니까 요새 몸이 너무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네. 미팅 갔다 왔는데 진짜 사람이 하체 힘이 중요한데. 이분들 나이가 좀 있으시니까
17: 맞아.
2: 걷는데 휘청되더라고요. 괜찮으세요? 아 뭐 어쩌고 하는데 술도 못 먹겠대요. 힘이 없어서. 그래갖고 제가 몸에 좋은 거 사드리니 차라리 사무실에서 운동하시라고
17: 맞아, 맞아.
2: 이거 사드리려고. 근데 왜 사주냐 저한테. 파더스 되니까 저희 아버지 아드님들 같이 막 웃더라고요. 근데 이럴 때 좀 싸는 거지 뭐.
17: 비즈니스 차원에서.
2: 비즈니스 차원에서.
0: 네. 네.
17: 근데 그렇게 선물도 제대로 해야.
2: 그러니까요.
17: 뭔가 연결이 잘 되겠죠.
2: 그럼요.
17: 근데 그렇게 딱 필요한 거를 얘기하신 거죠. 근데 그분 만약에 지금은 막 괜찮다고 하지만 받아서 사용하면 사용하실수록.
2: 괜찮다고 안 하셨어요? 그냥 그냥 그러고 아무 말 안 하셨어요. 네가 정말 할 거냐 이랬지.
17: 근데
2: 아니라고 거절을 안 하셨어.
17: 사용을 하면 할수록
2: 좋아하시겠지.
17: 후니님이 뭐 부탁하는 거는 거절을 할 수 그렇죠. 없을 정도로 네.
2: 저도 그걸 바라고
17: 네.
2: 투자를 그렇죠. 하는 겁니다.
17: 현명하신 네. 선택인데 이지바이크 네. 지금 249불 가격 정말 착합니다. 근데
2: 네네.
17: 그걸 그라비티 구매하시는 분들께 그냥
2: 네. 무료로
0: 네.
17: 무료 배송까지 네. 다 저희 해드리고 그라비티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말 야무지게 여러분의 몸을 관리를 해드리는 마사지 체어고
2: 그렇죠. 네.
17: 처음 마사지 체어를 구매하신다면 더 이상은 없다.
0: 네.
17: 더 좋을 수는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제 디바는 뭐 그 만족도 면에서나 그 성능 뭐 퀄리티 면에서는 최고지만 그라비티는 고 입문하시는 분들이 이제 네. 좀 부담 없는 가격에서
0: 네.
17: 최고의 그 가격 대비 최고의 마사지를 받고 싶다 하시는 그런 분들에게는 최고입니다. 그래서 그라비티 가격 저희가 유지하면서
2: 네.
17: 또 여러분들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고 83불 플러스 텍스 한 달에
0: 네.
17: 렌트 아닙니다.
2: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렌트라고 네. 오해하시는 분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17: 의외로 많더라고요.
0: 네.
2: 아니 여러분께 되는 거예요.
17: 네.
0: 네.
2: 83불 플러스 텍스 아니 지금처럼 야. 고물가 시대에
0: 네.
2: 무이자로
17: 네.
2: 할부를 4년간 해주시면서 풀 서비스 주시고 풀 네. 애프터 서비스 3년 주시고 올 83불 플러스 텍스 100불이 안 되거든요 여러분. 그 값에 1년 360불 24시간 나만의 마사지를 갖고 있다는 거는
0: 네.
2: 지금 앞으로 무조건 가격이 오르면 올랐지 그쵸. 앞으로 내려갈 수는 없는 건 우리가 다 알잖아요.
0: 네. 네.
2: 고민하시는 분들 진짜 가정에다 이번에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시고
0: 네.
2: 고민은 그만하시고 체험하시는 게 저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0: 네. 바로 헬스코리아로 네. 연락주세요.
2: 어디로 가면 될까요?
17: 저희 매장은 올림픽과 웨스턴 선상에 있는 갤러리아 몰 그 1층 마켓 들어가는 입구 오른쪽에 있고요.
0: 네.
17: 2층은 에스컬레이터 옆에 있습니다.
0: 네.
17: 그리고 부에나파
0: 예?
17: 한남체인 몰, 그 빛의길에 있는 한남체인 몰이에요.
2: 네. 예.
17: 여기서 주차장에서 한남체인 등지고 오른쪽 바라보시면
0: 네.
17: 코코우도 바로 옆에 있고요.
0: 네.
17: 가든그로브는 길버 선상,
2: 크.
17: 길버 네. 플라자, 그 아리랑 마켓몰 많이 하시는데 바로 옆에요.
2: 옆에 인방앞.
17: 네. 인방앞과 네. 네. 바로 옆집.
0: 전화번호 213-383-1005번
17: 385
0: 385에 네. 1005번
17: 385 네. 가라고 그때 막 그렇게 얘기하셨나
0: 그러니까. 아니 안 적혀 있어서 내가 외웠다고 자랑하려고 참 했더니 틀려버렸네.
2: 자랑스러울 뻔하다가
0: 385-1005 우리 앤님이 지금 하고 있는 마사지기 어때요? 호호호 하시면서
17: 너무,
0: 물어보셨어요.
17: 너무 좋아요.
0: 너무 좋아요. 제가 진짜. 이렇게 약하게 하는 마사지를 되게 싫어해요. 세게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17: 네.
0: 근데 이거는
17: 제대로 받으시는 거죠.
0: 괜찮아.
2: 이것도 지금 괜찮아. 체험이 가능하신가요?
17: 좋아. 그럼요. 저희
2: 가시면, 헬스코리아 가시면.
17: 매장 와서 네. 많이 하세요.
0: 네.
17: 근데 저는 제가 저는 헬스코리아 제품이 나오면 신상품이 나오면 집에 네. 가져가서 이제
2: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17: 테스트를 할 때 네. 저는 이제 또 객관적으로 또 필요하니까 자료가.
2: 그렇죠, 그렇죠.
17: 에어바를 써보라고 이제 많이 하죠. 그럼 그냥 뭐 좋다, 좋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뭐 어깨 마사지기는요?
2: 너무 좋아하세요?
17: 구체적으로 표현한 어머 얘는 자유롭게 내가 왔다 갔다 하면서도 할 수 있고 강하다.
0: 이 스트랩을 팔을 네. 움직이면서 그 위치도 조정 가능하고요. 강약도 조정이 또 더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7: 그리고 이제 목이 뻣하거든요. 근데 정말 강하게 시원하게 들어온다면서 그라비티보다도 막 더 사랑을 하트 뿅뿅이어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2: 그동안 그 남편분 얼마나 시달리게 하셨으면은 이제는 피드백이 알아서 나와.
17: 아니요. 그만큼 제품을 네. 너무 사랑을 표현을 하는 제품을 제가 처음 봤어요.
0: 아니 이거는 진짜 가격 대비 지금 네. 100불에
2: 너무 좋은
17: 가격도
2: 것
17: 너무 착하다고.
0: 이것도 네. 워런티 되는.
17: 1년 되죠. 저희는 네. 무조건 마사지 체험은 3년이지만 에이스 네. 솔루션 모든 제품 1년 드립니다. 그리고 뭐 특별히 무슨 이제 있으면 저희가 다 네. 해결을 해드리니까
0: 네.
17: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AS 때문에 헬스코리아 네. 제품을 선택하신다 얘기하시죠.
2: 야, 근데 이게 가격을 너무 좋게 주시니까 제가 고민이 되는 게
17: 네. 이지바이크 얘기하다.
2: 이지바이크 얘기. 아니 근데 저는 아니 근데 저는 그분 이지바이크 사드려야 돼요. 사드려야 되게 맞는데 약속도 했고 그분이 필요한 건 이지바이크예요. 이것도 좋아하시겠지만 좀 남성은 운동을 해야 되니까
17: 그렇죠.
2: 그게 좋은데 이거를 체험하러 가셔갖고 100불 너무 좋은데 하셨다가 그래비티 한번 체험하시면 야 이거는 한 달에 100불이 안 되는데 이럴 것 같아요.
17: 맞아.
2: 이게 굉장히 지금 가격이 너무
17: 근데
2: 좋으니까
17: 근데 보통 둘 다 가져가세요. 왜냐면 마사지 그러니까 보통 미국 집들이 네. 1, 2층으로 돼 있고 네네네네. 마사지 체어를 1, 2층에 둘 수는 없잖아요.
2: 그렇죠. 아래층에 두시고
17: 그리고 이제 위쪽만 살짝 풀어주고 싶을 때 있잖아요. 더 강하게
2: 그쵸.
17: 전체적인 마사지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조거는 하나 꼭 갖고 계세요. 보통 그 마사지 체어가 있으셔도
2: 오늘 만약에 네. 하시면은 이즈 바이크에 선물 받으시니까는 이즈 바이크 하시면서 이거 하셔도 되고
17: 다 가져가시네.
2: 그렇죠. 다 가져가시네.
17: 최고죠. 이지바이크는 운동기구지만 마사지 볼이 있잖아요.
2: 네,
17: 또.
2: 발 마사지.
17: 그래서 그 용천혈 부분을 네. 꽉꽉꽉 눌러서
0: 네.
17: 이게 막 지압 효과까지 있고.
2: 그쵸.
17: 그러니까 진짜 풀이네요. 이거 받으면서 하면.
2: 여러분 5월 31일까지 기왕 구매하시는 거 하셔야 지금 가격 그대로 네. 유지되시고요. 네. 또 응모권 가능하십니다. 응모를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응모권을 받으시면은 6월 10일 날 공정하게 네. 이걸 발표를 하셔가지고 1등은 마사지 체어가 선물로 증정해드리고요.
0: 네.
2: 2회 2등부터 3등 4등 5등은 여러분께 많은 분들께 또 좋은 정말 핫한 그런 제품들만 선물을 드리니까 한숨을 쉬십니까?
17: 아니
2: 왜 한숨을 쉬세요? 지금 방송하는데 갑자기 그럼 어떡해요?
17: 감탄사
2: 그러니까.
0: 아니 NC가 사러 가야겠네요. 세일은 언제까지래요? 그러셨는데
2: 5월 30일까지
17: 네, 저희 가정의 달은 가격 지킵니다.
0: 100불에 내 건강을
2: 지킬 수 있는 거 이거는 진짜 가셔야

0: 제대로 눌러주게 네. 엄지 손가락
1: 어, 그게 정말
0: 움직이면서 막 꽉꽉 들어가는 거.
1: 저게 너무 좋다.
2: 힘으로 진짜.
1: 맞아요. 저게 킥이네요. 킥.
0: 그쪽이 진짜. 이제 승모근 그 네. 부분을 제대로 풀어주는 거예요. 견갑골까지.
2: 마사지기 있어서 네. 얼마나 좋아. 옛날 커플들이 자기야 그러니까. 내 차례 나 좀 눌러 이런데 막 싸우잖아요.
0: 건너가 하다가 나는 힘줘서 했는데 넌 왜 그래 네. 막.
1: 아 예전에 그러셨어요? 참.
2: 막 밟아버리고
1: 마사지는. 마사지는 받는 거였지.
0: 감정을 아. 감정이 나오는 거죠. 어? 좋을 때와 나쁠 때 아. 마사지 위에 다르죠 강도가.
2: 이거 좋다.
0: 근데 이거 한결같은 우리 H 솔루션 목업계 마사지기 한결같이 몸을 관리해 줍니다.
1: 또 충전 타입 여러분 타입 C 그냥 우리 핸드폰 충전시랑 똑같은 단자로 충전하시면 네. 뭐 한 3시간이면 완충된다고 하시니까 네. 사용하셔도 너무 편하실 것 같고요. 네.
0: 그러니까 헬스코리아 하면은 네? 마사지 체어만 생각을 하세요.
1: 그렇죠.
0: 마사지 네. 체어 명광고. 또 케이스 보여주시는데 너무 고급스럽죠. 네.
1: 케이스 고급스러워 너무 또 아담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선물하시거나
0: 네,
1: 아니면
0: 부담 없이
1: 들고 다니시기도 굉장히 편합니다.
2: 저는 아까 왜 케이크를 들고 오시나요?
1: 아, 살짝 조각 케이크인 줄 알고
2: 살짝 침을 넣었어요.
1: 어, 네. 그게 볼 수도 있겠다.
2: 이제 진짜 이거는 굉장히 너무 좋아하는 선물이 되겠네요.
0: 맞아요. 누구나. 받으면 받아서 또 하면 더한 네. 선물이죠. 네. 그러니까 마사지 체어만 생각하시지만 헬스코리아에 가시면 네. 이런 네. 진짜 꿀템들이 많아요.
1: 근데 너무 네. 좋다. 저 개인적으로 뭐 이런 말씀 드리면은 우리 대표님 혹시라도 들으시면은 네. 화내실지 모르겠는데 너무 좋은 제품인데
0: 들으세요.
1: 들으세요?
0: 네.
1: 하지 말아야겠다.
0: 근데 아니, 얘기하세요.
1: 칼라 톤을 또 다른 칼라도 있으면 더 좀 이쁠 것 같아서.
0: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새로 의견을 나왔으니까. 내볼게요. 네네네. 그런 거 의견은 좋죠. 저희는 고객님들의 의견을
1: 항상 듣습니다. 저는 조금 더 좀 화려한 색깔이 있으면.
0: 화려한 색깔 무슨 색상 원하세요?
1: 네? 아니 뭐 빨간색, 주황색, 뭐 노란색 이런 거 있잖아요. 좀 화려하게.
0: 아, 저희가 두피 마사지기가 네. 네. 레드예요.
1: 아 맞다. 두피 마사지 레드지. 네.
0: 아 다음번에 제가 두피 마사지 갖고 그것도 지금 너무 좋아요. 핫해요. 그것도 50불 할인 행사에서 네. 79불인데
1: 미역씨 점점 이뻐지시는데 방송 안 하신다 이제.
0: 왜냐면 두피 마사지기는요. 네. 여자들 정말 얼굴 라인이 바뀌
1: 맞아요. 두피 이거 해주면 네. 맞아요.
0: 그런데 이 두피랑 얼굴 피부는 하나로 연결돼 있어요.
1: 맞아요.
0: 그래서 여기서부터 관리를 근본이 되는 여기부터 관리를 하셔야 되기 네. 때문에 이게 리프팅 효과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네. 우리 마사지 받으러 가도 두피 엄청나게 막
1: 맞아요.
0: 압으로 막 이렇게 해주면 네. 너무 시원하잖아요.
2: 중요해요.
0: 그리고 이렇게 당겨 올라가는 것 네. 같은 턱 라인이 살아난다고 합니다.
2: 네.
0: 그리고 이제 탈모 예방 이런 것 때문에 남자분들
1: 그렇죠.
0: 샴푸하시면서도 사용하실 수 있고 너무 좋아요. 정말 시원해요.
1: 여러분 두피에 이렇게 만지셔가지고 네. 여기가 단단하지 않고 네. 막 흔들리거나 이렇게 잡히면은 그게 약한 네. 거래요. 계속 마사지 해줘야 돼요.
0: 아, 근데 너무 단단한 건 안 좋은 거예요. 그걸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마사지로.
1: 근데 너무 약한 저는 너무 약했어가지고
0: 너무 약하면 안 돼. 네,
1: 너무 약하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 중간을 해야 되는데 네. 저는 너무 약했었어요 한동안. 그래갖고 엄청 많이 눌러줬거든요.
0: 근데 보통 마사지 이제 딱딱하게 네. 굳으면 요게 이게 혈관들이 많이 지나다니잖아요.
1: 아, 그렇죠.
0: 근데 이제 통로가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혈류가 이렇게 원활하게 순환이 안 되고 빨리 못 가다 보니까 영양 성분도 공급이 잘 안 되고 해서 두피 마사지가 이제 그렇게 딱딱하게 굳어 있는 부분을 풀어줘야
1: 거구나.
0: 된다 그러는데 너무 약하신 분들도 있겠죠. 이제
1: 근데 약한 사람들이 그걸 해줘야 돼요. 해줘야 이게
0: 맞아.
1: 딱 잡아 당겨진대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안 그래도 지난번에 말씀드렸거든요. 저 이거 사라고 할 거예요 마사지기.
2: 네.
1: 그랬더니 다음에 갖고 올게요. 그런데 안 갖고 오셨네요.
0: 오늘 무겁게 마사지기 네, 가져오라고 또.
1: 다음 주에.
0: 한 번에 하나씩 네. 주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한 번에 하나씩.
2: 네. 네. 우리 씨랑 네. 저랑 또 지갑이 열리겠네. 우리는 뭐 좋다면 조금 트라이해 보는 편인데
0: 네.
2: 이거는 정말 정말 강추예요. 좋아요.
1: 그냥 네. 카드를 맡기고 다녀야겠어요. 여기다가.
2: 강추야. 네. 이거 업고 다녀야겠다.
1: 근데 미역씨 진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0: 한몸이 돼서.
2: 네.
0: 한몸이 돼서.
2: 그냥 업고 있어 계속 집에서도.
0: 네.
2: 시원해요.
1: 시원해 보여요.
0: 저는 처음에 이게 제품을 만나기 전에 막 뭐 손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사지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설거지도 할 수 있고 뭐 진짜로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아무도 무슨 마사지 받는데 설거지를 했는데 그게 시간 활용 같은 거.
1: 네, 그렇죠.
0: 우리가 정신없이 일할 때 있잖아요. 막 네. 집안일도.
1: 그럼요.
0: 근데 목이 막 아파요. 그럼 잠깐이라도 받고 싶은데 네. 너무 심하면 그라비티 살짝 갔다 올 때도 있지만 이건 그냥
1: 그러니까 하면서 할 수 있으니까.
0: 하면서 할 수 있으니까 네. 위층 아래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2: 몸에서 열이 나네요. 이게 혈액순환이 돼서.
0: 그렇죠.
2: 와우. 100불 투자로 여러분.
1: 그러니까요. 너무
2: 건강이 너무
1: 좋은 것
2: 같아요. 네, 네. 아이템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디?
1: 헬스코리아. 코리아. 헬스코리아.
2: 네. 네.
1: 13. 385에 1005번입니다.
2: 385에 1005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마무리할 시간 우리 네. 끝인사 주실까요?
0: 그러니까 오늘 목 어깨 마사지기 뭐 두 분뿐만 아니라 굉장히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예. 직접 가서 해보시고 그렇죠. 마사지 체어도 체험해보시면서 네. 헬스코리아와 가깝게 지내시고 건강하세요.
2: 네. 네. 가깝게 지내면 그럼요.
0: 그렇죠. 건강해질 수밖에
2: 그렇죠.
1: 헬스코리아로 바로 가십시오.
2: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우리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선삼 한방병원.
0: 하루하루의 행복이 지어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1: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0: 융자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2부 제공해 주시겠습니다.
2: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3: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 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2: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3: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4: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5: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6: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5: 선택하세요 품질을,
6: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5: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6: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5: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6: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7: 타이어.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8: 별 5개 등급의 의료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7: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8: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7: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9: 법정에서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정직함이 중요합니다.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10: 안녕하세요. 지역사회를 지켜온 검사 아이린 리입니다.
9: 오랜 시간 정의를 실현해온 검사, 법정에서 검증된 후보.
11: 모든 사건에 공정함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9: 신뢰받는 리더, 판사를 위한 준비된 선택. 판사 후보 아이린 리, 오피스 14.
11: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12: 본 광고는 아이린 리, For Judge 2026에서 후원하였으며 FPPC ID 1487620입니다.
13: 접촉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14: 우와 싸다! 정말 싸다!
13: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14: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13: 진짜 감쪽 같네?
14: 역시 벤트웨이야!
13: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14: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 합니다!
15: 요 타임 투 플레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캘리포니아 라로리의 스쿼체스를 즐기기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일까요? 자, 첫 번째 참가자.
16: 주문한 음료가 만들어지는 동안요.
15: 두 번째 참가자.
17: 네, 레스토랑에서 제 이름이 불리길 기다리다요.
15: 세 번째 참가자.
16: 오후 후에 정원을 가꾸고 난 후에요.
15: 훌륭한 대답입니다. 스쿼체스를 즐기기 가장 좋은 시간은 세 분 모두 정답입니다. 캘리포니아 라로리 스쿼체스. 작은 재미, 큰 행복. 책임감 있게 플레이하세요. 구매 플레이 또는 상품 수령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18: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19: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20: 미국 땅에 첫 발을 내디뎠던 그날을 기억하시죠? 낯선 언어, 낯선 문화 속에서도 묵묵히 걸어온 당신의 길.
21: 그 땀과 열정으로 일군 비즈니스, 그리고 소중한 삶의 이야기. 이제 그 이야기를 라디오 서울이 세상에 전합니다.
20: 한인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업가, 전문인, 그리고 우리들의 어른 올드타이머까지 살아온 이야기, 요즘 사는 이야기, 그리고 남기고 싶은 이야기 보따리들을 라디오 서울 진행자들과 함께 풀어보세요.
21: 당신의 이야기가 라디오 서울 방송과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를 통해 널리 알려집니다.
20: 라디오 서울 특별기획 우리 살아가는 이야기 지금 바로 라디오 서울 323-935-0606에 문의하세요. AM 1650 라디오 서울 당신만의 이야기가 오래오래 기억됩니다.
0: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1: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0: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1: 제린더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상품 2파.
0: 의류 빅세일 최대 70% 오프.
1: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0: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1: 올림픽 골프니까.
0: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22: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23: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22: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23: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22: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213-487-7615.
24: 호니 씨, 네. 마이클 잭슨의 Man in the Mirror. 거울 속의 그 남자. 거울 보면서 무슨 생각하세요?
25: 괜찮은데?
24: 어우 야
25: 오늘 좀 괜찮은데?
24: 네.
25: 이런 생각.
24: 이 노래는요 거울 속의 그 사람부터 네. 시작해라.
25: 어?
24: 뭔가 바꾸고 싶으면 바로 너부터 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다면 너 자신을 돌아보고 변화를 만들어봐 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5: 좋습니다. 요즘 탱자씨
24: 네.
25: 마지막 소식 한 가지 재밌는 거 드릴게요.
24: 네.
25: 극장가 난리 난 거 아십니까 요새?
24: 극장에 왜?
25: 전 세계 스크린 난리가 났어요.
24: 우리가 이미 얘기한 거 이 마이클 때문에?
25: 이거 때문에.
24: 아
25: 이게 지금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의 영화죠. 마이클이 네. 지금 4주차인데요.
24: 네.
25: 북미 박스오피스 1위를 탈환하고
24: 네.
25: 글로벌 누적 수익 벌써 7억 300만이래요.
24: 아 마이클 떠났어도.
25: 야
24: 아.
25: 대단합니다.
24: 네,
25: 우리
24: 세상에.
25: 마이클.
24: 어? 맞아. 우리 딸꾹질하는 소리가 매력적이죠.
25: 네, 진짜로요.
24: 7억 달러라면 그 보헤미안 랩소디
25: 네.
24: 그 기록도 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25: 그렇죠. 그게 9억 1100만 정도 됐다고 해요.
24: 네.
25: 지금
24: 음악 바, 영화
25: 음악 영화가 보헤미안 네. 랩소디가 근데
24: 아.
25: 추격 중이니까 아마 네. 왜냐면 마이클 잭슨을 좋아하는 저 아시아 쪽 일본 쪽은 아직 개봉도 안 했어요.
24: 아직 일본은
25: 개봉 전이야. 아. 아마 10억 달러 고지도
24: 아.
25: 무난히 될 것 같다는 것들이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24: 우리의 영원한 황제 아 마이클 잭슨의
25: 네.
24: 그 스피릿 좋은 노래들로 오늘 한번 아. 네
25: 메들리 만들어도 끝이 없어요.
24: 네
25: 좋습니다. 저 오늘 여러분께 마이클 잭슨의 명곡 중에 명곡 Man in the Mirror 띄워드리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24: 네 지금까지 탱자 한미혁이었고요.
25: 지금까지 훈이 훈이 한훈이었습니다.
24: 네 내일 만나요.
25: 내일 뵐게요.

0: 햇살 가득한 날 H마트에서 기분 좋은 장보기
1: 달콤한 레드루비 키위 신선한 체리 그리고 솜사탕 포도까지 제철 과일이 가득
0: 살아있는 비너스 조개 수염영광 참굴비 생살치살 스테이크와 돼지 등갈비찜 등 프리미엄 고기와 해산물도 스마트한 가격에 만나보세요
1: 골라먹는 재미까지 오리온 꼬부침 4종을 한 박스에 담은 H마트 실속 기획 세트로 온 가족 함께 즐기세요
0: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2: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우리 엄마 마더스데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4: 지금이 바로 기회, 보석 쇼핑, 애프터 마더스데이를 노려라.
3: 고베주얼 그룹 K블링블링이 5월 21일부터 25일까지 코리아타운 플라자 지하 1층 에리드 광장에서 명품 남양 진주와 아코야 진주 목걸이 초대형 보석쇼를 엽니다.
4: 두 줄, 세 줄 등 다양한 진주 목걸이, 그리고 랩다이아, 광채가 뛰어난 모이사 나이트까지 무려 2천여 점 특별 전시.
3: 전 품목 최대 80% 파격 세일.
4: 고베주얼 그룹이 LA 코리아타운 플라자 광장에서 5월 22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라디오 서울과 함께 공개 방송을 합니다. 마지막 찬스를 만나보세요.
5: 뉴스가 강한 라디오 서울 송봉우, 유지승, 오수연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아침 뉴스는 라디오 서울과 함께
4: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6: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4: 유지승의 모닝 뉴스
7: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4: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8: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4: 여러분의 새 하루를 열어드리는 빠르고 정확한 뉴스 라디오 서울 뉴스 전미주 한국일보 네트워크를 연결해 전해드리는 와이드 뉴스
5: 매일 아침 6시 오수연 앵커가 진행하는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시사 뉴스 교양을 깊고 따뜻하게 전하는 뉴스와 함께 시니어를 위한 건강 정보와 생활 정보까지 뉴스 전문 앵커 오수연 앵커가 귀에 쏙쏙 들어오게 전해드립니다.
4: 유지승의 모닝 뉴스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라디오 서울 뉴스룸과 한국일보 전 미주지사와 함께 제작, 방송하는 힘있는 뉴스, 파워뉴스를 에너지 넘치는 유지승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5: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LA 레전드 뉴스 앵커 송봉우가 진행하는 스토리 뉴스, 스토리가 있는 뉴스를 쉽게 스토리로 풀어드리는 뉴스, 깊이 있는 스토리 뉴스.
4: 라디오 서울은 미주 한국일보 뉴스 네트워크와 연계하여 미주 한인사회의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뉴스를 전해드리는 진정한 뉴스 전문 라디오 채널입니다.
5: 지금 바로 라디오 서울을 켜세요.
4: AM 1650 라디오 서울 1650.com
9: 안녕하십니까. 캘리포니아 26주구 주상원에 출마한 샘신입니다. 저는 목회자이자 정치 경찰로서 무너지는 가정과 거리의 현실을 직접 보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무너지는 문제입니다. 역시 한때 어두운 길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사람도 이 땅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니라 우리 LA를 지역 26주를 살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10: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라디오 서울 12시 정오 뉴스.
1: 샌디에고 지역 최대 이슬람 사원에서 18일 총격 사건이 발생해 모두 5명이 숨졌습니다. 샌디에고 경찰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40분께 클레어몬트 메사 지역 샌디에고 이슬람 센터에서 총격이 벌어져 성인 남성 3명이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범행 후 달아났던 19살과 17살 용의자 2명도 인근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경찰은 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사당국은 용의자 중 한 명이 부모 집에서 총기를 가져간 뒤 인종적 우월주의와 관련된 유서를 남겼으며 범행에 사용된 총기에도 증오 표현이 적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장소와 정황을 고려해 이번 총격을 증오범죄로 보고 수사 중이며 FBI와 연방주류담배 화기단속국도 수사에 합류했습니다. 총격 당시 이슬람센터 건물 안에서는 유치원부터 3학년까지 초등학생들이 수업 중이었으나 학생과 교직원 전원이 무사히 대피했습니다. 희생자 가운데는 추가 피해를 막다가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는 사원 경비원도 포함됐습니다. 샌디에고 카운티 최대 규모인 이 모스크는 중동계 상점과 식당이 밀집한 주거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사건 직후 수백 명의 경찰이 출동해 현장을 통제했습니다. LA 다운타운 메가더팍 인근 버스 정류장에서 벤츠가 철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유가와 알바라도 스트릿 일대에서는 노숙인들이 벤츠를 장시간 점유하고 노상 마약 사용과 폭력 사건이 잇따르자 시 당국이 벤츠를 아예 없앤 겁니다. 최근 이 지역에서는 연방 마약단속국과 LA 경찰이 합동단속을 벌여 펜타닐과 현금을 압수하고 다수를 체포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단속 이후에도 밤이 되면 상황이 다시 악화된다고 말합니다. 치안 개선을 위한 조치라는 평가도 있지만 통근자들의 불편은 커졌습니다. 임신 6개월인 엔젤라 로빈스는 버스를 기다리면서 앉을 곳조차 없다며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실은 벤치 한 개는 유지보수를 위해 철거했고 다른 하나는 경찰 요청에 따라 공공안전 개선을 위해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은 2028년 LA 올림픽과 월드컵 같은 대형 국제 행사를 앞두고 근본적인 치안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떠나는 국민이 들어오는 인구보다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50년 만에 처음 발생했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는 지난해 미국의 순유출 인구가 최대 29만 5천 명에 달했다고 추정했습니다. 자발적으로 미국을 떠난 이주자는 20만 명에서 40만 5천 명 사이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연방 센서스국은 순이민이 2025년 130만 명으로 줄었으며 현 추세가 계속되면 내년에는 32만 명 수준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이 기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으로 수십만 명이 강제 추방됐고 수백만 명이 잦은 출국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정치적 분열과 사회 갈등에 지친 시민들이 미국 제도를 불신하며 떠나는 비율도 크게 늘었습니다. 샌디에고에서 열린 해외 이주 박람회에서는 참가자 89%가 정치적 이유로 미국을 떠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이들이 이주한 국가에서 생활하는 데 드는 월 평균 비용은 약 $3,900 수준으로 높은 물가와 주거비, 의료비 부담도 이주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국 스타벅스 본사가 18일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파문과 관련해 광주 시민과 피해를 입은 고객 및 지역사회에 직접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본사가 한국 내 사안에 직접 입장을 낸 것은 이례적인 대응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마트가 지난 2020년 스타벅스 본사에 부여한 콜옵션 계약 구조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마트의 귀책으로 라이선스 계약이 해지될 경우 본사가 이마트 보유 지분 67.5%를 35% 할인된 가격에 되살 수 있으며 브랜드 가치의 심각한 훼손도 귀책 사유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신세계 그룹이 적지 않은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2: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파문과 관련해서 미국 스타벅스 본사까지 나서서 사과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정용진 회장의 발빠른 대응의 배경에는 스타벅스 본사와의 계약 구조에 따른 부담이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유투건 기자입니다.
3: 스타벅스 본사인 스타벅스 글로벌 측이 탱크데이 파문에 직접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광주 시민들과 비극으로 영향을 받으신 분들 그리고 고객과 지역사회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경영진에 대한 조치에 이어 철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재발 방지도 약속했습니다. 스타벅스 본사가 직접 나선 건 이례적 대응으로 그만큼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또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신세계그룹과 스타벅스 본사 간의 독특한 계약 구조도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마트는 지난 2021년 스타벅스 본사로부터 지분 17.5%를 사들이면서 스타벅스 코리아를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타벅스 본사에 특정 가격에 주식을 사들일 수 있는 권리, 콜옵션을 부여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마트의 귀책 사유로 라이선스 계약이 해지되면 이마트가 보유한 지분 67.5%를 35%나 할인된 가격에 다시 사들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브랜드 가치의 심각한 훼손도 귀책 사유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태가 계약상 귀책 사유로 해석될 경우 스타벅스 코리아 운영권 문제로 번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물론 업계에서는 당장 계약 관련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지만 신세계 그룹은 적지 않은 부담을 떠안고 있는 셈입니다. YTN 유튜버입니다.
4: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이제 전자신문 온라인으로 받아보세요.
5: 배달사고 없이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에 종이신문을 그대로 가져가세요.
4: 가입은 한국일보 전자신문 앱을 다운받으시거나 koreatimes.com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5: 전자신문 가입에 관한 문의사항은 323-692-2121, 323-692-212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1: 라디오 서울 12시 정오 뉴스는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가장 신속하고 공정한 뉴스. 라디오 서울 뉴스가 최고입니다.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6: 눈으로 비교하고 입맛으로 확인한 고객의 선택 마켓은 역시 아리랑 슈퍼마켓. 사모펀드의 간섭이나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한인의료 센터 메디컬 그룹.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9구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변호사 하워드김 변호사. 라디오 서울 뉴스 온디맨드 특별 협찬은 MPSN 리버티 뱅크카드. 세계 1위 결제 시스템 회사 월드페이의 유일한 한인 파트너 MPSN 리버티 뱅크카드가 함께합니다.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조 융자. 물 한 방울 섞지 않은 100% 착즙. 빨간 양파즙, 도라지배즙, 양배추즙을 14불 99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월드 제공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7: 국무부가 발표한 6월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이민 3순위와 4순위가 두 달 연속 동결됐습니다. 취업 3순위 숙련공의 영주권 승인 판정 우선 일자는 2024년 6월 1일로 전달과 같았고 비숙련공은 2022년 2월 1일에 머물렀습니다. 취업 4순위 종교이민의 성직자와 비성직자 부문 역시 2022년 7월 15일로 동결됐습니다. 반면 세계적 특기자가 대상인 1순위와 석사 이상 고학력자 대상인 2순위, 그리고 투자이민인 5순위는 영주권 판정 우선일자와 사전접수 허용 우선일자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가족이민은 순위별로 엇갈린 결과를 보였습니다. 시민권자의 성년 미혼자녀인 1순위와 기혼자녀인 3순위는 동결됐지만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인 2A순위는 5개월, 영주권자의 성년 미혼자녀인 2B순위는 4개월 앞당겨졌습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인 4순위도 전달보다 1개월 3주 개선됐습니다. 사전 접수 허용 우선일자는 2A순위가 오픈 상태를 유지했고 2B순위와 4순위는 각 2개월 3주와 3개월 3주씩 진전을 보였습니다. 조지아주 애틀랜타 인근 둘루스에서 교회 전도를 가장한 강도 사건이 한 달 새 5건 이상 발생했습니다. 귀네 카운티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둘루스의 한 마트 주차장에서 용의자가 전도지를 들고 노인에게 접근한 뒤 금품을 빼앗고 달아났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번 달 들어서만 같은 수법의 범행이 최소 5차례 더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용의자들은 종교보물을 이용해 의심을 피한 뒤 피해자를 차량까지 따라가 순식간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은 둘루스 지역 교회와 상가 주변 CCTV 영상을 확보해 용의자 추적에 나섰습니다. 범행이 모두 마트 주차장 등 공개된 장소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경찰은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마트 방문 시 고가의 귀금속이나 가방 소지를 자제하고 낯선 사람이 다가오면 즉시 자리를 피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범행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면서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18일 오전 시미밸리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한 센타아나 바람을 타고 빠르게 번지면서 수만 명의 주민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산림화재 보호국에 따르면 샌디 산불로 명된 이번 화재는 오전 10시 50분께 시작돼 오후 2시 기준 약 720에이커까지 확산됐고 주택과 건물 2채가 소실됐습니다. 진화율은 0%에 머물고 있으며 소방대원 500여 명과 에어탱커 3대 헬리콥터 6대가 투입돼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벤추라 카운티는 시미밸리 대부분 지역에 의무 대피 명령을 내렸고 인근 사우전드 옥스 일부에는 대피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18일 정오 기준 약 28,600명이 의무 대피 대상이며 8,200명이 추가로 대피 경보를 받았습니다. 기상청은 오전 북동풍이 시속 10마일에서 20마일로 불다가 오후 남동쪽으로 방향이 바뀔 것으로 예보했고 이 구간에서 불길이 급격히 흔들리며 진화 난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현지 습도는 15%로 매우 낮고 기온은 화씨 80도 수준을 보였습니다. 시미밸리 통합교육구는 야외 활동을 중단하고 최소 2개 초등학교 학생과 교직원을 시미밸리 고등학교로 긴급 이동시켰으며 로널드 레이건 도서관도 예방 차원에서 조기 폐쇄됐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를 비롯한 일부 공화당 주정부들이 저소득층 공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 수혜자의 이민 신분 정보를 연방 이민당국과 공유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는 지난 4월 말 메디케이드 신청자 가운데 합법 체류 여부가 불분명한 사례를 연방 국토안보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오는 10월부터 주정부 직원들은 비시민권자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에게 체류 신분 증빙을 요구하고 적법한 서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연방당국에 통보하게 됩니다. 인디애나, 루이지애나, 몬태나, 와이오밍 등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이미 시행 중이며 오클라호마와 테네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테네시 법안은 보건기관뿐 아니라 모든 주정부 기관이 불법 체류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단속 기조에 발맞춰 공보건기관까지 사실상 이민단속 체계에 동원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조치가 실제 의료사기 적발 효과보다 이민자 사회의 의료 기피 현상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합니다. 현행법상 불법 체류자는 메디케이드 혜택 대상이 아닙니다.
8: 평생 한 번은 꼭 가봐야 할 곳 돌로미티와 알프스의 감동을 한 번에 만나보세요.
9: 몽블랑, 융프라우, 마테오른, 알프스 3대 미봉과 트레치메, 세체다, 라가주오이, 칭쾨토리 돌로미티 4대 명봉까지.
8: 축구장 8,000개 크기의 알페디 시우시, 대평원과 산타막 달레나 마을, 미주리나 호수와 브라이에스 호수까지.
9: 가슴을 파고드는 웅장한 풍경, 두세 시간 자유 트레킹의 특별한 경험, 미주 한국일보 인생여행 3탄 그랜드 알프스 여행.
8: 2026년 6월 18일부터 30일까지 12박 13일 경비 $6,995 항공료는 별도입니다.
9: 문의는 323-229-2274 또는 213-304-3471. 평생 기억에 남을 단 한 번의 여행 지금 함께하세요.

0: 1250만 불. 1250만 불.
1: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주 7일 24시간.
2: 3237828600. 3237828600.
0: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4: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3: 선택하세요 품질을.
4: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3: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4: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3: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4: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5: 타이어. 법정에서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정직함이 중요합니다.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6: 안녕하세요. 지역 사안을 지켜온 검사 아이린 리입니다.
5: 오랜 시간 정의를 실현해온 검사, 법정에서 검증된 후보.
7: 모든 사건에 공정함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5: 신뢰받는 리더, 판사를 위한 준비된 선택. 판사 후보 아이린 리, 오피스 14.
7: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8: 본 광고는 아이린 리, For Judge 2026에서 후원하였으며, FPPC ID 1487620입니다.
9: 아이다우주 마운틴홈 공군기지에서 열린 에어쇼 도중 미 해군 전투기 두 대가 공중에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기체는 제129 전자공격비행대 소속 EA-18G 그롤러 전투기로 공중 고개를 펼치던 중이었습니다. 목격자들은 처음에는 공연의 일부로 생각했지만 갑자기 불꽃이 튀고 연기를 내뿜으며 추락하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두 전투기에 탑승한 조종사 4명은 모두 낙하산을 펼치고 무사히 탈출했습니다. 항공안전 전문가 제프 구제티는 일반적으로 항공기 충돌 시 탈출 기회가 거의 없지만 이번에는 두 기체가 서로 붙어있는 특이한 상황 덕분에 생존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기계적 결함보다는 조종 미숙이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했습니다. 사고 직후 기지는 폐쇄됐고 나머지 에어쇼 일정도 모두 취소됐습니다. 미 태평양 함대 해군 항공사령부는 조종사들이 모두 안전하게 탈출했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파키스탄을 중재자로 세워 종전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란 타스님 통신은 18일 이란이 14개 조항으로 구성된 새 종전안을 파키스탄을 통해 미국에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 에스마일 바가이는 미국이 지난주 공개적으로는 제안을 거부했지만 비공개로는 수정 의견을 보내왔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란 고위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협상 기간 동안 이란의 원유 수출 제재를 임시 면제하고 제한적 핵 활동을 인정하는 유연성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동결된 이란 자산의 25%만 해제하겠다는 입장이며 이란은 이를 재고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인 우라늄 농축 문제는 추후 협상으로 미뤄진 상태입니다. 백악관은 이란의 최신 제안이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란의 역제안이 형식적인 진전만 담고 있으며 고농축 우라늄 처리에 대한 구체적 약속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가 콩고민주공화국에서 빠르게 확산하면서 미국 보건당국이 아프리카 일부 지역 여행객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최근 21일 이내에 콩고민주공화국과 우간다 그리고 남수단을 다녀온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명령은 별도 연장이 없으면 30일간 유지됩니다. 미국 정부는 우간다와 콩고민주공화국 주재공관에서 모든 비자 관련 업무를 중단했습니다. 다만 미국 시민권자에 대해서는 입국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콩고민주공화국 보건부는 18일까지 자국에서 393명의 에볼라 의심 환자가 보고됐으며 이 가운데 105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밤에는 콩고민주공화국에 있던 미국인 선교사 한 명도 에볼라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에볼라는 치사율이 높은 바이러스성 출혈열로 접촉을 통해 빠르게 전파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미네소타주 검찰이 지난 1월 베네수엘라 출신 이민자에게 총격을 가한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을 중범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헤너핀 카운티 검찰은 18일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 크리스천 카스트로를 이 급폭행 혐의 4건과 허위 범죄 신고 경범죄 혐의 한 건으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메리 모리아티 헤너핀 카운티 검사장은 연방 배지가 주 검찰의 기소를 면제해주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카스트로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보석금은 20만 달러로 책정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1월 14일 미니에폴리스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과 관련돼 있습니다. 피해자 훌리오소사 셀리스는 당시 다리에 총상을 입었습니다. 그는 겨울철 미네소타에서 실시된 대규모 이민 단속 작전 과정에서 연방 요원에게 총격을 당한 3명 가운데 한 명입니다. 당시 연방 요원들은 미국 시민권자 르네 굿과 알렉스 프레티 등 2명을 사살해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이민 단속 작전 과정에서 연방 요원이 형사 기소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10: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0: I'm Maria Gobadi, and I'm running for Los Angeles County Superior Court Judge, seat 64.
1: 법정에서는 경험, 정직, 그리고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0: I may not speak Korean, but I will always stand for fairness and justice for everyone.
1: 17년 이상 검사로서 정의를 지켜온 검증된 후보입니다.
0: I respectfully ask for your support. So please, on June 2nd, vote for me, Maria Gobadi, for judicial seat 64.
1: 판사 후보 마리아 고바디, 오피스 넘버 64,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2: Paid for by Maria Gobadi for Judge 2026, FPPC ID 1488221.
3: 미국과 이란의 전쟁 여파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금리정보업체 뱅크레이트에 따르면 이번 주 기준 30년 만기 고정금리 평균은 6.49%로 일주일 전보다 0.0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는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하를 시작했던 지난해 9월 수준으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초까지 주택저당증권 대규모 매입을 약속하며 금리를 낮추려 했지만 전쟁발 이후 유가 급등과 인플레이션 우려로 다시 반등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선진국들에서 장기 국채 투매 현상이 확산되면서 30년물 국채 금리는 5.1%를 넘어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JP 모건자 산운용의 킴 크로포드 매니저는 이란 전쟁이 채권 수익률의 바닥을 구조적으로 끌어올렸다고 진단했습니다. 전미부동산 중개인협회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존 주택 판매는 402만 건으로 봄 성수기임에도 전문가 전망치를 밑돌았습니다. 반면 4월 기존 주택 중간 판매 가격은 407,700불로 1999년 통계 집계 이후 4월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로런스 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가격 상승과 매물 부족에 금리까지 오르면서 소비자들이 구매 결정을 미루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의 새 의장 케빈 워시가 이번 주 취임합니다. 백악관은 워시 의장의 취임식을 22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주재로 연다고 밝혔습니다. 워시 인준안은 지난 13일 상원에서 찬성 53표 대 반대 45표로 통과됐습니다. 워시 의장은 다음 달 16일부터 17일까지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처음으로 기준금리 결정을 주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요구해왔습니다. 워시는 상원청문회에서 연준의 독립성을 강조하며 대통령의 요구보다 연준의 자체 판단에 따라 통화정책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8년간 의장을 맡았던 제롬 파월은 트럼프 대통령과 여러 차례 대립했습니다. 파월 전 의장은 지난 15일 임기를 마쳤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오픈 AI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 오클랜드 지원 배심원단은 머스크가 법정 시한을 넘겨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만장일치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머스크는 오픈 AI가 공익 신탁 의무를 위반하고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에는 사안별로 제소 시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공익 신탁 의무 위반은 침해 사실을 안 시점부터 3년 부당이득은 2년 안에 소송을 내야 합니다. 배심원단은 머스크가 2021년 8월 이전에 이미 문제를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머스크가 정식 소장을 낸 것은 2024년 8월로 시효가 이미 끝난 뒤였습니다. 머스크는 샘 올트먼 오픈 AI 최고 경영자가 안심시키는 발언을 해서 소송을 미뤘다고 주장했지만 배심원단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편결 직후 머스크 측 주장을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안에 금리를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뉴욕사무소가 이번 달 8일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미국 금융시장은 연준의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0회로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10곳 가운데 절반인 5곳이 올해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모건스탠리와 바클레이즈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올해 9월 금리 인하를 예상했지만 이번 달 들어 전망을 바꿨습니다. 이들은 금리 인하 재개 시점을 내년 1월에서 7월 사이로 미뤘습니다. 바클레이즈는 추가 금리 인하 횟수도 2회에서 1회로 줄였습니다. JP 모건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연준이 올해나 내년 중 금리를 한 차례 올려 최종 금리가 4%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물가 상승 압력이 예상보다 강하게 지속되면서 연준의 통화 정책 방향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4: 비싸서 망설였던 북유럽 여행 이번 기회에 다녀오세요.
5: 40년 동안 교민과 함께해온 그 이름 동방관광여행사가 당신의 북유럽 여행을 책임집니다.
4: 북유럽 관광 동반자 1인 누구나 얼리버드 50% 할인 단 2349불
5: 2349불 고급 한식은 기본 노르웨이 연어 스시까지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4: 정직한 가격 동방여행사는 거품없는 금액으로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드립니다.
5: 213-386-9660 213-386-9660 동방관광여행사.
6: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세이즈,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유능한 검안의 단 1mm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금강 안경. 철저한 애프터 서비스와 확실한 워런티, 바로 저희 금강 안경의 마음가짐입니다. 금강 안경.
7: 미주 한인 여러분께 올해 한 만에 서른도 인사 올립니다. 이영말 이국 땅에서 쉽지 않으신 삶을 살고 계시는 교민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어 정말 익사이팅합니다. 제가 이번 공연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교민 여러분의 삶의 활력소가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오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트링 이벤트 홀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8: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프링 리조트에서 뵙겠습니다. Come, see, and feel, enjoy 서른도 콘서트. 티켓에 관한 문의는 323-692-2170 323-692-2170입니다.
9: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10: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11: Hi, I'm Maria Gobadi, and I'm running for Los Angeles County Superior Court Judge, Seat 64.
12: 법정에서는 경험, 정직, 그리고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11: I may not speak Korean, but I will always stand for fairness and justice for everyone.
12: 17년 이상 검사로서 정의를 지켜온 검증된 후보입니다.
0: I respectfully ask for your support. So please, on June 2nd, vote for me, Maria Gobadi, for Judicial Seat 64.
1: 판사 후보 마리아 고바디, 오피스 넘버 64,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2: Paid for by Maria Gobadi for Judge 2026, FPPC, ID 1488221.
13: 눈은 밝게,
14: 얼굴은 아름답게,
13: 불란서 안경 검안과.
14: 불란서 안경 검안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13: 앞으로도 불란서 안경 검안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14: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테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13: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 안경 검안과.
14: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 안경 검안과가 지켜드립니다.
13: 올림픽과 킹슬링 213-487-1001, 487-1001번.
15: 이 방송은 교통안전공익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16: 메타가 주요 하이테크 기업 중 처음으로 완전 비공개 AI 채팅 기능을 선보입니다. 메타는 18일 자사 메신저 앱인 왓츠앱과 메타 AI 앱에 인코그니토 챗 기능을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제3자는 물론 메타 내부에서도 이용자가 AI와 나누는 대화를 볼 수 없습니다. 대화를 종료하면 질문과 답변 등 모든 내용이 저장되지 않고 사라집니다. 메타는 다른 앱들도 유사한 기능을 제공하지만 여전히 시스템에서 질문과 답변을 확인할 수 있다며 자사 기능만이 진정한 비공개를 보장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용자들이 건강 문제나 금융 자문 같은 민감한 개인 정보를 AI에 입력하는 사례가 늘면서 비공개 채팅이 앞으로 주요한 방식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다만 현재는 텍스트 전용으로만 이용 가능하며 사진 첨부나 이미지 생성 기능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메타는 이 기능을 앞으로 수개월 내에 이용자들에게 순차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미국인들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은퇴 후 30년 이상을 버텨야 하는 장수 리스크가 새로운 노후 불안 요인으로 떠올랐습니다. 웨스턴 앤 서던 파이낸셜 그룹이 30살 이상 성인 약 1,000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5%는 자신이 90살 이상까지 살 것으로 예상했지만 은퇴 후 30년 이상을 대비한 재정 계획을 세운 비율은 16%에 그쳤습니다. 문제는 모기지를 다 갚아도 재산세와 주택보험료 관리비, 수리비 등 숨은 주거비가 계속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부동산 데이터 분석업체 애톰에 따르면 2025년 전국 단독주택의 실효재산세율은 0.9%로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며 평균 주택가격 49만 달러 기준 연간 재산세는 $4,400를 넘어섰습니다. 주택보험료도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위험이 커지면서 플로리다와 캘리포니아, 텍사스 등 고위험 지역에서 급등하고 있습니다. 노스웨스턴 뮤추얼의 2026년 연구에 따르면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적정 은퇴 저축액은 지난해 126만 달러에서 올해 146만 달러로 13.6% 증가했습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응답자의 73%는 저축액보다 오래 살게 될 것을 우려했고 주택 소유자 중에서는 59%가 같은 걱정을 나타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영모기지 대출 수요는 지난 회계연도에 6.25% 증가하며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현대판 안전망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PCB은행이 올해로 9회째를 맞는 장학금 프로그램 신청을 5월 22일까지 받습니다. 행장 헨리 김이 이끄는 PCB은행은 2018년부터 매년 빠짐없이 장학사업을 이어왔습니다. 올해는 최대 40명의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에게 각 $3,000씩 총 12만 달러를 지원합니다. 개별 장학금 규모는 미주 한인은행 중 최대 수준입니다. 지난 9년간 PCB은행은 197명에게 57만 달러를 전달했고 올해까지 합치면 237명에게 69만 달러를 지원하게 됩니다. 연 출범한 PCB은행은 현재 자산 34억 달러 규모로 캘리포니아, 뉴욕, 뉴저지, 텍사스, 조지아 등 5개 주에서 15개 지점을 운영합니다. 신청 자격은 내년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로 2년제 또는 4년제 대학 진학을 앞둔 학생이며 학업 성취도와 재정 상황, 에세이 추천서 등을 종합평가합니다. 신청은 은행 웹사이트를 통해 오후 5시까지 접수하면 되고 최종 수상자는 6월 8일 한계별 통보됩니다. 한국 프랜차이즈 주전 브랜드 역전 할머니 맥주가 북미 시장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운영사 역전 FNC는 지난 9일 오렌지 카운티 플러턴 다운타운에 북미 1호점을 열었습니다. 플러턴은 대규모 대학가 상권과 한인타운이 인접해 있어 현지 젊은 층과 K문화에 익숙한 소비자를 동시에 공략할 수 있는 입지입니다. 매장에서는 특허 기반 슬러시 공법을 적용한 살얼음 생맥주를 판매하고 현지 식문화를 반영한 튀김류 등 가벼운 안주를 선보입니다. 역전 할머니 맥주는 지난해 7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첫 해외 매장을 열며 글로벌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지난달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에 2호점을 열었고 올해 안에 현지 매장을 6개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회사 측은 북미 1호점이 한국식 펍 문화의 해외 경쟁력을 보여주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연내 북미 지역에 추가 매장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역전 FNC는 2022년 사모펀드 케이스톤 파트너스에서 투자를 유치했으며 지난해 가맹점이 1,000개를 넘어섰습니다.
17: 서울경제TV는 보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경제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 채널로서 시청자와의 정보 공유와 소통을 통해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는 경제 전문 방송입니다. 서울경제TV는 가치 있는 정보를 보다 빠르게 전달하는 시청자 중심의 소셜 이코노믹 네트워크를 추구합니다. 서울경제TV 시청은 한국TV 웹사이트 tvhanguk.com 또는 유튜브 채널 서울경제TV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0: LA와 오렌지 카운티 로컬 뉴스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1: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서 지난해 노숙인 사망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카운티 보건국은 사망 원인의 상당수가 오피오이드 과다 복용과 정신건강 문제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합성 마약 펜타닐이 거리로 빠르게 퍼지면서 돌연사가 크게 늘었습니다. 펜타닐은 헤로인보다 수십 배 강력해 소량만으로도 치명적입니다. 카운티는 치료와 재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과다 복용 응급키트인 날록손 보급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거지원과 정신건강 서비스는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공공안전 강화와 인도적 지원 확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주와시 차원에서 장기적인 노숙 해결 전략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 캘리포니아 주가 460억 달러 규모의 예산 적자에 직면했습니다. 케빈 뉴섬 주지사는 복지와 교육 그리고 교정 예산을 전반적으로 줄이는 수정 예산안을 내놨습니다. 공화당은 지출 축소가 부족하다며 추가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있고 진보 성향 의원들은 저소득층과 공교육 지원 축소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주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세수 변동과 테크 산업 둔화를 적자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예산안은 6월 중 주 의회에서 최종 확정돼야 하며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일부 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주민들은 복지와 공공서비스 축소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향후 세금 인상 논의까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켈메터스 보도입니다. 샌프란시스코시는 급증하는 소매절도에 대응해 비상치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도심 상권에서 무단 난입과 절도 사건이 잇따르면서 대형 체인점들이 매장 폐점을 검토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졌기 때문입니다. 시 당국은 범죄 다발 구역에 경찰을 추가 배치하고 감시 카메라와 번호판 인식 장비를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상점 주인들에게는 보안시설 설치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함께 추진됩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치안 강화가 특정 인종에 대한 과잉 단속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일부 대형 체인점들은 이미 영업 축소나 철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의회는 다음 주 관련 예산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치안 회복과 상권 보호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1: 글로벌 모빌리티 기업 우버가 한국 시장에서 대규모 투자를 예고하며 배달과 이동 서비스 전반을 장악하겠다는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우버는 배달의 민족 인수를 추진하는 동시에 카오 모빌리티 지분 확보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에서는 배민 인수 가격을 8조 원 안팎으로 보고 있으며 우버와 네이버가 8대 2 비율로 컨소시엄을 구성할 경우 우버가 직접 조달해야 할 자금만 6조 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여기에 카오모빌리티 지분 확보까지 포함하면 총 10조 원대의 자금이 투입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우버와 네이버가 지분 비율을 8대 2로 설정한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를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대기업 집단이 다른 회사 주식의 20% 이상을 소유할 경우 신고 의무를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우버는 과거 한국에서 택시 호출과 배달 사업 모두 실패한 경험이 있지만 이번에는 대규모 자본과 현지 파트너를 앞세워 시장 재진입을 노리고 있습니다. 만약 우버가 배민과 카오모빌리티를 모두 확보한다면 택시 호출망과 배달 물류망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되면서 국내 모빌리티 시장 지형이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됩니다.
3: 한국 라이브 보도 채널의 최강자 YTN 정확하고 빠른 보도 YTN 이제 한국 소식 라이브는 한국TV에서 YTN 채널로 시청하세요. 스마트폰 시청은 한국일보 USA 혹은 한국TV 앱을 다운받으시고 PC에서는 한국TV 웹사이트 www.tvhanguk.com 한국TV 셋탑박스에서도 시청 가능합니다. 미전역 송출되는 YTN 라이브 채널 로컬 광고 문의는 323-692-2117 혹은 323-692-2080번으로 전화주세요.

0: 부정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여기 여러분을 위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와인버거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1: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2: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1: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쿠만의 자파 인증.
2: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1: 지금 상담해 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2: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3: 홈쇼핑월드 신터브리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99, 직화짜장면 4불99, 서산 어리굴젓 9불99, 새우 6접 9불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99, 알부민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골드를 선물

0: 방금 들어온 최신 국제뉴스와 한국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1: 현지 시간 어제 낮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의 이슬람 사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7살과 19살 10대 두 명이 사원에 난입해 신도들을 향해 총을 난사했고 경비원을 포함해 3명이 숨졌습니다. 총격범 두 명도 사원 인근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차량과 총기에서는 반이슬람 혐오 문구와 인종적 우월성을 주장하는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2: 미국의 이슬람 센터에서 10대들이 총을 난사해 3명이 숨졌습니다. 총을 쏜 10대 2명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차량 안에서는 반이슬람 구호가 적힌 글들이 대거 발견됐습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3: 이슬람 사원 주변으로 수십 대의 경찰차들이 배치됐습니다. 현지 시간 월요일 낮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의 이슬람 사원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각각 17살과 19살 10대 2명이 총을 들고 사원에 난입한 겁니다. 10대들은 신도들을 향해 총을 쏴 사원 경비원을 포함해 3명이 숨졌습니다.
4: It's sad that someone died today. It's very sad, especially in the mosque. They didn't do anything at all. They don't do not deserve that.
3: 총을 쏜 10대들도 사원 인근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차량에서는 반이슬람 구호가 발견됐고 범행에 사용된 총기에도 혐오 문구를 적었습니다. 인종적 우월성을 주장하는 유서도 남겼습니다.
5: We are considering this a hate crime until it's not. And at this point we're going to work closely with the FBI to make sure that we are matching all the resources that we need for this investigation.
3: 해당 사원은 샌디에이고에서 가장 큰 이슬람 예배 시설로 이슬람 교리를 가르치는 학교도 있습니다. 범행 당시에도 사원에는 교육을 받는 아이들로 가득 찼습니다.
6: It is extremely outrageous to target a place of worship. Our Islamic center is a place of worship.
3: 트럼프 대통령 역시 심각한 사안이라고 평가했지만 이란 전쟁이 길어지면서 전 세계 유대교와 이슬람 사원을 상대로 한 증오 범죄 역시 확산하고 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1: 법원은 오늘 위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내란 특검이 지난해 6월 김 전 장관을 일호 사건으로 기소한 지 약 11개월 만입니다. 재판부는 대통령 경호처를 속여 노상환 전 정보사령관에게 비화폰을 지급하게 한 혐의가 내란 혐의와 별개 사안이라고 판단하며 특검의 기소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선고 직후 항소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7: 법원이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내란 특검의 1호 사건으로 기소된 지 11개월 만입니다. 특검법에 따르면 1심 선고는 지난해 12월을 넘기지 않아야 했지만 김 전 장관 측이 불복 절차를 진행하면서 지난해 11월에야 정식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조은석 특검 임명 엿새 만인 지난해 6월 김 전 장관을 기소하며 수사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내란 혐의로 인한 구속기간이 끝나기 일주일 전이었는데 특검이 추가 기소한 재판부에 김 전 장관 구속을 요청하면서 구속기간이 늘어났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특검의 이런 기소 과정이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고 특검이 사실상 같은 내용을 혐의 이름만 바꿔 이중으로 기소했다고도 문제 삼았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노상원 전 사령관이 지급받은 비화폰과 관련해 수사가 시작된 건 내란 혐의 기소로부터 두 달 정도 지난 시점이고 먼저 기소된 내란 혐의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선고 직후 곧바로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특검의 기소 과정이 문제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만큼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내용이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YTN 신계입니다.
1: 스타벅스 코리아가 지난 18일 탱크 시리즈 텀블러 판매를 시작하며 탱크데이라는 표현과 함께 책상을 탁친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5.18 민주화운동과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시킨다는 비판이 확산했습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어제 공식 사과문을 통해 용납될 수 없는 마케팅이었다며 5.18 민주화운동

0: 민주화운동 역량과 유가족 그리고 국민들에게 깊은 상처를 드렸다고 밝혔습니다. 정 회장은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며 의사결정 시스템과 마케팅 검수 절차를 전면 재점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스타벅스 본사도 용납할 수 없는 마케팅 사건이었다며 공식 사과했으나 온라인에서는 불매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2: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면서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오동권 기자입니다.
3: 신세계그룹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과문입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과 관련해 직접 사과했습니다. 논란은 스타벅스 코리아가 5.18 당일 탱크 시리즈 텀블러 판매를 시작하며 탱크데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시작됐습니다. 여기에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까지 함께 등장하자 온라인과 SNS를 중심으로 5.18 민주화운동과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시킨다는 비판이 빠르게 확산했습니다.
4: 책상에 탁이라는 표현이 박종철 열사의 그 고문치사 사건에 관련성 있는 단어라 가지고 그것이 조롱이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3: 논란이 커지자 이재명 대통령도 SNS를 통해 저질 장사치 비인간적 막장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결국 정용진 회장이 직접 사과와 사퇴 수습에 나섰습니다. 정 회장은 용납될 수도 없는 마케팅이었다며 5.18 민주화운동 영령과 유가족, 국민들에게 깊은 상처를 드렸다며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사과했습니다. 또 그룹 전체의 역사인식과 감수성이 부족했다며 의사결정 시스템과 마케팅 검수 절차를 전면 재점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정 회장의 등판에도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온라인에서는 불매 움직임까지 이어지고 있고 미국 스타벅스 본사도 일부 언론 질의에 용납할 수 없는 마케팅 사건이었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특히 신세계그룹은 최근 광주에서 대규모 복합 쇼핑몰 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 만큼 논란 수습에 더욱 신중한 모습입니다. 최근 이마트 실적 개선과 함께 이른바 정용진표 쇄신에 힘을 실으려던 신세계그룹은 총력을 다해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역사인식 논란으로 번진 이번 사태의 파장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오동권입니다.
5: 라디오 서울 12시 정오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가장 신속하고 공정한 뉴스. 라디오 서울 뉴스가 최고입니다.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6: 라디오 서울 12시 정오 뉴스는 눈으로 비교하고 입맛으로 확인한 고객의 선택. 마켓은 역시 아리랑 슈퍼마켓. 사모펀드의 간섭이나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한인의료 센터메디컬 그룹.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9구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변호사 하워드김 변호사. 라디오 서울 뉴스 온디맨드 특별 협찬은 MPSN 리버티 뱅크카드 세계 1위 결제 시스템 회사 월드페이의 유일한 한인 파트너 MPSN 리버티 뱅크카드가 함께합니다. 융자 회계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즈 융자. 물 한 방울 섞지 않은 100% 착즙 빨간 양파즙 도라지 배즙 양배추즙을 14불 90포의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제공으로 보내드렸습니다.
7: 햇살 가득한 날 H마트에서 기분 좋은 장보기.
8: 달콤한 레드루비 키위, 신선한 체리, 그리고 솜사탕 포도까지 제철 과일이 가득.
7: 살아있는 비너스 조개, 수염영광 참굴비, 생살치살 스테이크와 돼지 등갈비찜 등 프리미엄 고기와 해산물도 스마트한 가격에 만나보세요.
8: 골라먹는 재미까지 오리온 꼬북친 4종을 한 박스에 담은 H마트 실속 기획 세트로 온 가족 함께 즐기세요.
7: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9: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0: 방금 청구서들 납부했는데 또 다 올랐어.
11: 갈수록 감당하기 힘들어지네. 요즘은 사업 운영하기가 점점 더 부담이야.
10: 우린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자꾸 뒤처지는 기분이 들어. 정말 답답해. 뭔가 대책을 세워야지.
11: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변화를 위한 선택을 해야 해. 나는 주지사 후보로 톰스타이어에게 투표할 거야. 톰스타이어는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자리에서 물러나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서민을 상대로 이익을 챙기는 대기업의 횡포에 맞서 싸워왔어. 이제는 주거비와 공과금, 생활비 등 각종 물가를 낮추는 데 집중하고 있어. 톰 스타이어라면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
12: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인물이네.
11: 그래서 우리는 주지사 후보 톰 스타이어에게 투표해야 해.
12: 베틀리 전 가조에게 감사관을 비롯해 존경하고 신뢰하는 지도자들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광고는 스타이어 2026 주지사 선거 캠프에서 지불했습니다.
13: 집 세계 일주, 페라리까지 모두 차지하세요. 아리스토크랏 게이밍의 모노플레이 빅보드 벅스 썸머신 세계 최초 공개를 기념하여 야마바가 행운의 주인공 단 한 명에게 160만불의 드림 패키지를 드립니다. 클럽 사라너 멤버라면 누구나 매일 터지는 즉석 경품과 5월 29일 결승 진출 기회를 잡으세요.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모노플레이는 해스브로의 상표이며 해스브로는 본 프로모션의 후원사가 아닙니다.
14: 미국 땅에 첫 발을 내디뎠던 그날을 기억하시죠? 낯선 언어, 낯선 문화 속에서도 묵묵히 걸어온 당신의 길.
15: 그 땀과 열정으로 일군 비즈니스, 그리고 소중한 삶의 이야기. 이제 그 이야기를 라디오 서울이 세상에 전합니다.
14: 한인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업가, 전문인, 그리고 우리들의 어른 올드타이머까지 살아온 이야기, 요즘 사는 이야기, 그리고 남기고 싶은 이야기 보따리들을 라디오 서울 진행자들과 함께 풀어보세요.
15: 당신의 이야기가 라디오 서울 방송과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를 통해 널리 알려집니다.
14: 라디오 서울 특별기획 우리 살아가는 이야기, 지금 바로 라디오 서울 323-935-0606에 문의하세요. AM 1650 라디오 서울, 당신만의 이야기가 오래오래 기억됩니다.
16: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1250만불, 1250만불. 그 누구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처드 오프만 변호사.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처드 오프만 변호사.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처드 오프만 변호사. 주 7일 24시간 323-782-8600. 323-782-8600. 한국인 직원이 친절히 상담해드립니다.
17: 고베주얼 그룹이 5월 21일부터 25일까지 코리아타운 플라자 지하 1층 LED광장에서 대형 보석쇼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보석 쇼핑, 애프터 마더스데이를 노려라를 슬로건으로 진행됩니다. 남양 진주와 아쿠아 진주 목걸이, 랩다이아, 무이사 나이트 반지 등 무려 2천여 점이 전시되며 전 품목 최대 80% 할인으로 실속 있는 쇼핑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목선을 커버하는 굵은 진주 목걸이와 얼굴을 밝히는 다양한 디자인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마더스데이 이후 가장 합리적인 보석 쇼핑 마지막 찬스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베주얼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 광장에서 5월 22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라디오 서울 공개방송도 놓치지 마세요. 3101쇼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마지막 세일을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에 드리며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티노 양복 799불 하나 사면 두 번째는 반값입니다. 사계절용 콤비 자켓, 티셔츠, 와이셔츠, 바지,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을 업투 75% 세일합니다. 맞춤 양복도 수량 한정으로 임구영 대표가 직접 맞춰드리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3100 윌셔 이태리 패션타운은 윌셔와 웨스트무어랜드 213-382-3311 213-382-3311번입니다. 통증 없는 건강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나음 한 의원의 고기현 원장님은 중국 북경중의학대학을 졸업하고 북경동진문병원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마친 중의사입니다. 나우만 의원은 침, 부항, 추나, 괄사, 골타요법 및 근육관절교정을 통해 구조적 이상을 제거하여 만성통증은 물론 내과 및 신경계 질환을 치료합니다. 주요 진료 과목으로는 만성통증,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오십견, 비염, 알러지, 갱년기 증후군, 생리통, 불안초조, 불면증, 담적병 등이 있으며 효과적인 한방 다이어트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보험을 환영하는 나음 한 의원은 6281 비치 블러버드 부의 나팍이며 문의는 657325 4000번 657325 4000번입니다. 자동차 문제로 고민, 새 차를 샀는데 고장이 반복된다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럴 때 소비자를 지켜온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이 있습니다. 20년 이상 경력,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합니다. 무료 상담, 한국어 서비스 제공. 지금 바로 213-400-0091 니타레몬 로펌으로 연락주세요.
18: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퇴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2361.
19: 라디오 서울 안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컬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고선미의 해피 투게더. 안녕하세요. 해피 투게더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화기애애한 화요일입니다. 예, 스티브 잡스의 명언으로 시작할게요. 승리와 패배의 차이는 대개 포기하지 않는 능력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시작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계속하는 것이라고 하죠. 작심삼일의 고비가 찾아오는 바로 오늘 같은 날,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활활 타오르는 열정보다 식지 않는 꾸준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화끈하게 시작한 일들을 화요일인 오늘까지 묵묵하게 이어가 볼까요? 오늘 하루도 지치지 말고요. 자, 해피투게더 시작합니다.

0: 네, 로이 얼비스 노래였습니다. 이유가리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이런 피드백 주셨네요. 반가요. 해피투게더 화요일이네요. 아, Don't give up,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이렇게 꾸준히 실행하는 자가 강한 사람입니다. 절대 동감합니다. 라는 피드백 주셨는데요. 정말 고맙습니다. 아, 성공 후 매일 반복되는 작은 노력들이 플러스가 돼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합니다. 공감하시나요? 완전 100% 공감하게 되네요. 매일 똑같은 일상이고 똑같은 출근길이 가끔은 좀 지루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 그리고 슬럼프라고 하죠. 가끔씩은 또 슬럼프가 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지루함을 견뎌내는 꾸준함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재능이 아닐까 싶네요. 자, 오늘 하루를 평소처럼 성실하게 채워나가는 나 자신을 좀 칭찬하시면서 기분 좋게 해피투게더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1부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먼 호홈, 안티에이징의 모든 것 타임 항노화 센터 닥터 알렉스 킴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1: 한국인은 밥심, 김스전기, 프리미엄 웰빙가전, 쿠첸밥솥, 최대 100불 할인 특별이벤트.
2: 찰지게 갓 지어진 밥 한 그릇이 곧 보약입니다. 김스전기에서 명품 밥솥 쿠첸 즉석 할인 또는 김스 상품권으로 받으세요.
1: 쿠첸 명품 절정, 미작 최고급 전기 압력밥솥 구매 시 100불 즉석 할인 또는 김스전기 상품권. 쿠첸 클래식, 고급 전기 압력밥솥 구매 시 70불 즉석 할인 또는 김스전기 상품권.
2: 가족의 건강, 엄마의 미소, 김스전기가 드리는 쿠첸 스페셜 이벤트, 김스전기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4: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5: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4: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5: 제린 더 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봉상품 2파.
4: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5: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4: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5: 올림픽 골프니까.
4: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6: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7: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후리아탄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6: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7: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6: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213-487-7615.
8: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9: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8: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9: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8: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10: 접촉사고가 나셨다고요? 렌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11: 우와, 싸다! 정말 싸다!
10: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렌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11: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10: 진짜 감쪽 같네?
11: 역시 렌트웨이야!
10: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렌트웨이!
11: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입니다!
12: 언니, 우리 이번 주말에 골프 치러 가자.
13: 누구랑? 우리끼리?
12: 아니, 골프 프로미에서 너무 재밌는 이벤트가 있더라고. 바로 쉽게 가입해서 신청해.
14: 티칭 프로와 함께 배우고 재밌는 골프 이벤트도 즐기는 새로운 골프 플랫폼.
15: golfpromi.com
16: 우사장님 주말에 뭐해?
14: 골프.
16: 누구랑 해?
14: 프로랑.
16: 어떻게 해?
14: 골프 프로미에서.
12: 맞춤형 티칭 프로를 만나고 다양한 골프 이벤트도 함께 즐겨보세요.
14: golfpromi.com
6: 우리 엄마 마더스데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17: 지금이 바로 기회. 보석 쇼핑. 애프터 마더스데이를 노려라.
6: 고베주얼 그룹 K블링블링이 5월 21일부터 25일까지 코리아타운 플라자 지하 1층 에리드 광장에서 명품 남양진주와 아코야 진주 목걸이 초대형 보석쇼를 엽니다.
17: 두 줄, 세 줄 등 다양한 진주 목걸이 그리고 랩다이아, 광채가 뛰어난 모이사 나이트까지 무려 2천여 점 특별 전시.
6: 전 품목 최대 80% 파격 세일.
17: 고베주얼 그룹이 LA 코리아타운 플라자 광장에서 5월 22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라디오 서울과 함께 공개 방송을 합니다. 마지막 찬스를 만나보세요.
18: 당뇨를 원인적으로 해결하는
19: 세종송보감.
18: 혈관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해주는
19: 세종송보감.
18: 쌩쌩 돌아라 하하.
19: 세종송보감이잖아.
20: 그렇습니다. 세종송보감은 천연 솔잎풀 원료로 서울 약사신협에서 연구하고 식약처가 인정한 대표적인 제품입니다. 세종송보감으로 우리의 혈관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21: 213-383-8899 383-8899

0: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허락하신 자연으로 인간을 생각합니다. 회사 슬로건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바로 오늘 만날 세종바이오텍의 회사 슬로건입니다. 데이비스 대표님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선비 씨, 안녕하세요. 예,
0: 반갑습니다. 대표님. 네. 동부는 좀 어떤가요? 날씨가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1: 어제, 오늘, 내일까지 폭염입니다.
0: 95도입니다. 굉장히 덥군요.
1: 네, 이상 기온인데.
0: 아, 그러게요.
1: 오늘 현재 94도입니다.
0: 94도요? 한여름인데요?
1: 그래서 어휴. 내일까지는 아마 더울 것 같아요.
0: 아, 그렇군요. 자, 세종바이오텍 홈페이지에서 제가 또 회사 네. 슬로건을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아니, 항상 이렇게 인터뷰 전에 제가 이 슬로건을 이렇게 읽어보는데 읽어도 읽어도 너무 네. 좋아요. 허락하신 그래요? 자연으로 아니요. 인간을 생각합니다. 예, 너무 의미가 좋은 것 같습니다.
1: 네, 자연 속에서 네네. 우리가 허락받은 이 자연 속에서 원료를 잘 연구해서 네네네. 또 우리 선미 씨도 저도 또 이 방송을 듣는 많은 분들 또 우리의 건강 100세를 이루기 위해서 네. 연구합니다 하는 뜻인데 뭐 슬로건대로 열심히 네. 연구하고 노력하는 기업이 네. 되겠습니다.
0: 네, 세종바이오텍의 슬로건 너무너무 좋습니다. 시작이 아주 좋은데요. 대표님. 오늘은 네, 또 사장님 목소리에서 또 활기도 느껴지고요. 네. 또 훈훈한 기운도 감사합니다. 느껴지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이유가 있을까요?
1: 5월 달에 글쎄요. 5월 달에 뭐 기념일이 많아서 그런가요? 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어린이날, 마더스 데이, 또 스승의 날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0: 그렇죠. 부부의 날입니다.
1: 한국에는 부부의 날이 있어서 네네네. 그래서 왜 21일인가 봤더니 둘이 하나가 되는 날이랍니다.
0: 의미가 너무 좋아요.
1: 둘이 하나가 되는 날. 네네네. 그래서 아무래도 요즘에는 뭐 제가 지난 시간에 세종 뇌보감 네네. 또 비타민 삼총사 뭐 이런 제품들 소개를 했었는데 사실은 요즘에 보면 경상북도 경산에 또 경기도 부천에 이 저 부모님 선물로 우리 이제 후코이단이나 뇌보감을 보내는 분이 있어요.
0: 네, 맞습니다.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들께 좀 보내달라고 요청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신 것 같습니다.
1: 네, 네. 계절이고 또 5월이니까 예, 그런 분이 예, 많은데 예. 재미나는 거는 뭐냐면 한번 한국에 이렇게 부모님이나 가족들에게 선물로 뭐 후코이단 뇌보감 이런 제품을 보냈던 분들은 네. 꼭 다시 보냅니다. 그래서 네. 아니 왜 또 보내세요 아버님한테 그랬더니 사실은 사장님 우리 어머님 우리 마버님이 너무너무 좋아하다 그러면서 네. 제가 이 제품을 뭐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많이 소개를 안 했는데 예? 오늘 다시 한번 오래간만에 혈관 건강의 대표적인 제품인 네. 세종 송보감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려보겠습니다.
0: 아, 대표적인 제품이죠, 이거. 와, 지난 시간에도 굴뚝 청소하듯이 혈관 청소하세요. 네. 항상 이렇게 강조해 주시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큰 소리로 뚜라 하셨던 그런 기억도 나는데요. 예. 아, 참 재밌어요.
1: 잠깐 제가 방송 때마다 네. 혈관 청소가 굴뚝 청소만큼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네. 우리가 이제 이 송보감 그러면 우리나라의 전통 솔잎을 연구해서 네. 고농축된 캡슐 타입으로 개발이 됩니다.
0: 아, 그래서 캡슐 타입.
1: 요즘에는 요즘에는 선미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마 이 방송을 듣는 많은 분들이 네. 뭐 인터넷으로 또 AI로 막 검색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전통 솔잎이 얼만큼 귀한지 네. 또 얼만큼 이 연구를 통해서 우리의 건강에 이바지하는지 네, 오늘 네, 잠깐 네. 소개를 드리는데 자 네. 결론만 먼저 요약을 합니다. 세종 송보감은 우리나라의 전통 솔잎을 연구해서 네. 고농축 그 연질 소프트 캡슐로 개발이 되고 오호. 중요한 것은 한국 식약처로부터 인증이 되고 제가 의약품 제조 기준으로 만들었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네, 제품 네, 패키지에 네, 네. 보면
0: 그렇죠, 그렇죠.
1: G, M, P라는 마크가

0: 예, 그렇습니다.
1: 어허.
0: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1: 네.
0: 세종 송보감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 세종송보감은 대표님 고농축 캡슐이잖아요. 맞죠?
0: 네, 맞습니다.
1: 예, 사실
0: 그래서 이게 하루에 아침, 저녁 이렇게 두 번을 드시게 돼 있는데
1: 네.
0: 제가 저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에 어떤 고객이 사장님, 제가 베트남에 여행 갔다 왔는데요. 우리나라 솔잎으로 만든 세종 송보감하고 똑같은 제품을 제가 봤습니다.
1: 오무나 오무나.
0: 그러면서
1: 예.
0: 네, 그러면서 가격은 되게 비싸던데요.
1: 아,
0: 그러면서
1: 예.
0: 워낙 유명하니까.
1: 오,
0: 그래서
1: 그렇군요.
0: 우리나라의 솔잎이 그만큼 유명합니다. 또
1: 예.
0: 최근에 어떤 분은 한국에 여행을 갔, 요즘 한국 갔다 오신 분 많으니까
1: 그렇죠.
0: 한국에 여행을 갔다 왔는데 한국 TV에 광고가, 테레비 광고가 우리 그 솔잎으로 만든 우리 송보감하고 똑같은 제품이 광고를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1: 네.
0: 사장님, 우리나라 솔잎이 좋긴 좋은가 봐요. 그래서 막 얘기를 하시는데,
1: 좋죠.
0: 네,
1: 예.
0: 맞습니다.
1: 우리나라 그 소나무가 많은 산에 가면 피톤치드가 많이 이렇게 발산이 돼서 건강에도 좋다고 하잖아요. 그냥 숨 쉬는 것만으로도 좋은데 이렇게 솔잎에 에키스를 담았다고 하니까 얼마나
0: 맞습니다.
1: 좋겠습니까?
0: 지금은 우리나라의 이 솔잎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뭐 중국, 베트남, 여기 미국은 뭐 송보감이라는 이름으로
1: 네.
0: 많은 분들이 드시고 효과를
1: 아,
0: 보시는데
1: 예.
0: 제가 그 송보감의 원료가 되는 솔잎에 대해서
1: 네.
0: 제가 그 혈관 건강과 관련된 그 솔잎의 효능을 제가
1: 네.
0: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솔잎은요,
1: 네.
0: 일단 기본적으로 혈당 조절에 필요한 글리코키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일단 당뇨가 있는 분들이 꼭 드시면 좋고요.
1: 네.
0: 또 솔잎은 그 고혈압이나 뇌졸중이나 심장 질환을 걱정하신 요즘에 그 스텐트, 혈관 스텐트 시술하신 분들과도 상담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솔잎은 혈관 확장 작용을 도와주기 때문에 혈관 건강에 대한 걱정이 있는 분들은 꼭 드시는 게 좋습니다.
1: 와,
0: 그다음에
1: 그렇군요.
0: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솔잎에는 몸에 이로운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1: 네.
0: 제가 그 오선미 씨 기억할 겁니다. 혈관 대청소
1: 네.
0: 또 혈관 디톡스 제가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바로 이 세종 송보감이 그 역할을 하고요. 가격을 말씀을 드리면 뭐 가격은 제가 방송 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 세종 송보감은 한 박스가 3개월분입니다. 3개월분인데
1: 네.
0: 380불
1: 오,
0: 이렇게 책정이
1: 괜찮습니다.
0: 돼
1: 아니, 한 달에 한 100, 120불 꼴이네요.
0: 있습니다.
1: 아,
0: 그렇습니다.
1: 네네. 가격도 너무 좋은
0: 그래서
1: 것 같아요. 자, 예.
0: 3개월분이 한 박스
1: 한 박스인데
0: 380불이고요.
1: 380불. 네.
0: 하루에 두번 보통 드시고요.
1: 예.
0: 저 상담하다 보면 조금 이제 뭐 당이 깊다든지
1: 네.
0: 또는 어떤 분들은 혈관 스텐트 시술을 하셨다든지
1: 네.
0: 또는 뭐 뇌졸중 회복 운동을 하시 이렇게 좀 심하신 분들은
1: 네.
0: 하루에 세 번까지 복용을 하시면
1: 아, 그렇군요. 자, 혈관 대청소, 세종 혈관 대청소, 세종 혈관 디톡스. 디톡스 효과까지
0: 됩니다. 네.
1: 있는 세종 송보감을 한 달에 한 130불 정도면은 먹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3개월분이 한 박스라고 하니까 요거 좀 기억하셨으면
0: 맞습니다.
1: 좋겠네요. 3개월분 한 박스가 380불. 아,
0: 네.
1: 감사합니다. 예. 자,
0: 제가
1: 세종
0: 그
1: 예.
0: 지난번에 선미 씨 기억하세요? 그래서 선미 씨 앞에서 몇년 전에 아마 제가 송보감 실험도
1: 아, 맞아요. 기억납니다.
0: 했었습니다.
1: 기억나요.
0: 기억나세요?
1: 너무
0: 그래서
1: 신기했거든요. 스튜디오 오셔서 테스트를
0: 네.
1: 해주셨잖아요.
0: 맞습니다.
1: 예.
0: 제가 유리컵에다가 아마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1: 네.
0: 유리컵에다가 물을 이렇게 한 반쯤 붓고
1: 네.
0: 우리가 포장할 때 쓰는 그 스티로폼이라 그러죠? 그
1: 네.
0: 스티로폼을 손으로 잘라서 넣었습니다. 이거는 땅속에 넣으면 썩지도 않아요.
1: 아,
0: 그런데
1: 그렇죠.
0: 세종 송보감 한 캡슐을 잘라
1: 아우, 정말 신기했습니다, 그때.
0: 넣었습니다. 그래서
1: 예.
0: 스티로폼이 완전히 용해가 돼서
1: 네.
0: 아주 재미나는 실험이 되는데 요거는 솔잎이 갖고 있는 효능 그것을 고농축되어 있는 승복함이
1: 네.
0: 비서블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 재미나는 실험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실험을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래곤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뭐그 캘리포니아 세크라멘토에서 하시는 이 선생님 말씀도 드렸습니다. 효과 좋은 효과를 경험했던 분.
1: 네.
0: 또 얼마 전에는 LA 타운에서 비즈니스 하시 그 LA 타운에 계시는 분들은 가끔 우리 직원이 너무 바쁘시니까 그 일터로 우리가 배달도 해드립니다. 그런데
1: 아, 네.
0: 이
1: 너무 좋아요.
0: 선생님은 저희가 이제 배달도 해드렸는데, 이 선생님도 그 송보감을 드시고 너무 좋고, 또 제가 있는 동구에 뉴욕에 가면 플러싱이라고 있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사시는 곳인데,
1: 네.
0: 거기에서 세탁소 하시는 박 선생님도 이분은 아예 그당 수치가 7.8에서 6.5로 떨어졌습니다.
1: 아,
0: 그래서
1: 그렇군요.
0: 너무 효과를 보신 분도, 뭐 워낙에 많은 분들이 효과를 보고 계신데,
1: 그렇죠,
0: 우리
1: 그렇죠.
0: 송보감을 통해서 1년에 한두 차례 정도는 꼭 여러분 혈관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 네, 혈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피가 깨끗해야 되잖아요. 혈관 막힌 데가 있으면 곤란하죠. 자, 혈관 대청소, 혈관 디톡스 효과까지 있습니다. 3종 송보감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근데요, 중요한 게 있잖아요, 대표님.
0: 벌써부터 세일즈도 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시고요.
1: 아, 안
0: 제가
1: 돼요?
0: 그
1: 바로 좀 세일 정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0: 네네, 드릴 겁니다. 드릴
1: 예,
0: 겁니다.
1: 예.
0: 그 우리 회사는 15가지의 제품이 있습니다. 그중에
1: 네.
0: 제가 뭐 비타민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또뭐 관절보감, 뇌보감, 다양한 제품을 소개합니다만,
1: 네.
0: 우리 회사의 가장 대표적인 제품은 혈관 건강에 대해서는 세종 송보감, 그리고 면역력에 있어서는 후코이단이 단연코
1: 맞아요.
0: 1등입니다. 그래서
1: 네.
0: 우리 세종 후코이단이 최근에 한국으로도 많이 보냈는데, 제가 또
1: 네.
0: 선미 씨한테 또 애꿎은 질문 하나 드립니다.
1: 무슨 질문이요?
0: 아니,
1: 긴장됩니다.
0: 뭐 아시는 거예요.
1: 네.
0: 후코이단의 효능 중에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겁니다.
1: 네.
0: 아포토시스가 무슨 내용이었죠? 혹시 기억하세요?
1: 아포토시스?
0: 네?
1: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고봐요. 어려운 질문을 하시지 말라니까요. 많이
0: 네.
1: 들었는데. 예, 후코이단의 아포토시스 효과는 그 몸속의 비정상 세포를 사멸해주는 그런 효과가
0: 맞습니다.
1: 있잖아요.
0: 그겁니다. 네.
1: 아,
0: 네,
1: 참.
0: 맞습니다.
1: 예, 다행이네요.
0: 앞으로는 제가 질문 안 할게요. 그런데
1: 예.
0: 많은 분들이 후코이단 그러면 뭐그 여러 가지 효능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후코이단에는 아포토시스, 요건데 그리스 말이에요.
1: 네.
0: 아포토시스 효과라 그래서 아마 투병 중이신 분들이 복용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됩니다. 이것은
1: 아하,
0: 우리 몸
1: 그렇군요.
0: 안에 비정상적인 세포를
1: 네.
0: 스스로
1: 사멸하도록.
0: 사멸하도록 도와주는 효과입니다.
1: 최고네요. 네.
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 네네.
0: 후코이단은 항암 효과 때문에 복용하시는 분이 1차적으로 많고요. 두
1: 그렇죠.
0: 번째는 면역력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1: 네.
0: 후코이단이 아주 유명하고, 최근에는 피곤하신 분들,
1: 네.
0: 간 기능 개선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 면역력과 항암 효과 때문에 후코이단을 많이 찾게 되는데, 제가 요것만
1: 네.
0: 얘기하고 세일 정보 드립니다. 후코이단은, 세종 바이오텍의 후코이단은 시중에 유사 제품보다 캡슐당 후코이단의 함량이 제일 많고, 후코이단의 순도도 아주 높고, 제일 중요한 원산지 면에서도 일본산 후코이단이 아니고 청정 대서양 지역의
1: 네.
0: 후코이단으로 개발이 됐습니다.
1: 아하. 네,
0: 그래서
1: 믿고 먹을 수
0: 최근에는
1: 있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미국에서 현지에서 생산이 되는, 그래서 뭐 미국 내에서는 뭐 유통이 많이 되고요. 특히 최근에는 한국으로도
1: 네.
0: 수출이 되는 그런 후코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고객이 그러시더라고요. 사장님, 그러면 세종 송보감은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고, 후코이다는 미국에서 한국으로 수출하고
1: 네.
0: 그러는 거네요. 그렇게
1: 오,
0: 말씀을 하셔서.
1: 그렇네요, 정말.
0: 네,
1: 예.
0: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 네.
0: 가격만 말씀을 드립니다.
1: 네.
0: 혈관 청소, 세종 송보감은 3개월분 한 박스에서 380불이고요.
1: 네.
0: 또 항암 면역력에 좋은 세종 후코이단은 4개월분이 한 박스인데 가격은 똑같습니다. 380불 이렇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1: 네, 가격이 같네요. 좋습니다.
0: 네.
1: 우리의 면역력을 책임져주는 세종 후코이단,
0: 네.
1: 그리고 혈관 대청소 세종 송보감, 이두 가지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저 오늘
0: 네.
1: 기대하겠습니다. 대표님, 세일 정보 빨리 주세요.
0: 세일 정보 빨리 드리겠습니다.
1: 네.
0: 우리 회사 홈페이지에는 세종 송보감 두 박스 구입하면 한 박스를 더 드리는 2 플러스 1 세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할 때는 물론 더 좋은 세일 정보를 드려야 되니까 오늘 10분에게 선착순으로 10분에게 특별한 세일 정보를 드리는데 잘 들으시고 필요하시면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세종 송보감 혈관 3개월분 한 박스만 구입을 하시면 두 박스 아니고요. 한 박스만 구입을 하시면 선물로 후코이단, 세종 후코이단 4개월분 한 박스를 선물로
1: 진짜요? 대박입니다. 대표님. 이렇게 해주셔도 될까요? 네.
0: 이 세일은 아마 아시는 분들은 벌써 딱 아시고 전화부터 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요 세일은 개인당 한 세트, 그리고 두 세트까지가 리밋이 되고요. 다시 한번 빨리 말씀을 드립니다. 세종 송보감을 구입하시는 분에게 후코이단 한 박스를 드리는데, 아,
1: 네.
0: 보너스가 또 하나 있는데,
1: 또 있어요.
0: 리포존
1: 비타민
0: 비타민C
1: C.
0: 한 병을 추가로 드립니다.
1: 좋습니다. 와우,
0: 자,
1: 정말
0: 전화번호
1: 대단합니다.
0: 드리겠습니다.
1: 네.
0: 213
1: 213.
0: LH사입니다.
1: 네.
0: 213 383
1: 383
0: 8899 383에
1: 8899.
0: 8899번으로
1: 네.
0: 전화 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 자, 제가 한번더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혈관을 깨끗이 청소하시라고 세종 송보감 3개월분 한 박스만 구입하시게 되면 이 선물로 380불 똑같은 가격에 이 항암 면역력에 좋은 세종 후코이단 4개월분 한 박스를 선물로 드린다고 합니다. 와,
0: 네,
1: 뭐
0: 맞습니다.
1: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구입하시는 선착순 10분에게는 보너스로 요즘 최고 신제품, 인기 신제품이죠. 세종 리포존 비타민C 한 병을 보너스로 드립니다. 와, 요번 세일 기회에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화번호 213-383-8899, 213-383-8899번으로 지금 바로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와, 대단해요. 사장님, 시간은 없지만요. 요즘에 그 비타민 3총사가 정말 인기잖아요. 세일 정보 간단하게 주실 수 있을까요?
0: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일만 빨리
1: 리포존
0: 말씀드릴게요.
1: 비타민
0: 지난 시간에 그
1: C만 나는 구입하고
0: 얘기였어요.
1: 싶다 하시는 분들.
0: 리포존 비타민 C 신제품이죠. 그 다음에 장이 안 좋으신 분들 500억 유산균, 세종 유산균, 그리고 세종 당뇨에 좋은 세종 여주. 요세 가지가 비타민 3총사인데
1: 아하.
0: 각각 35불입니다. 한 병에 가격이 좋은데 요거는 다섯 병에 한병 세일을 하고 있는데 오늘 세일로 구입을 하시는 분은 다섯 병에 한 병도 가능하고요. 열 병을 구입하시면 다섯 병을 선물로 더 드립니다.
1: 우와,
0: 근데
1: 엄청나네요.
0: 요거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세 제품 중에서 필요하신 제품을 선택해서 믹스해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10 플러스 5니까. 제가 시간이 없지만 세일 정보 오늘 간단하게만 마무리 한번더 하겠습니다. 10분에게 드리는 세일 정보는 첫 번째, 세종 송보감을 구입하시는 분. 제가 처음에 쭉 말씀드렸죠? 선물로 후코이단 한 박스를 드리고 비타민 C 한 병을 드리는 것이 첫 번째 세일이고요. 두 번째 세일은 비타민 3총사, 비타민 C, 유산균, 여주 각각 35불인데 5병에 1병 또는 10병에 5병, 이건 믹스할 수 있습니다. 구입을 하시면 저희들이 첫 번째 세일, 두 번째 세일 상담해 드리는데 일단 전화로 상담하세요. 사장님 너무 복잡해요. 이러신 분은 일단 전화하세요. 그래서
1: 네.
0: 물어보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해
1: 고맙습니다. 내가 원하는 제품을 이렇게 믹스해서 구입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0: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1: 네. 자, 213-383-8899. 213-383-8899번으로 지금 바로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종 비타민 3총사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0: 그렇죠.
1: 예.
0: 오늘은 제가 뭐 비타민 3총사도 소개했고
1: 네.
0: 또 혈관 대청소,
1: 혈관
0: 대종
1: 대청소.
0: 소화감에 대한 설명도
1: 네.
0: 드렸는데
1: 네.
0: 어떤 제품이든지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주시면
1: 네.
0: 제가 친절하게 어떤 분은 그런 분도 계세요. 사장님, 본사 사장님하고 꼭 통화하고 싶어요. 이런 분도 계십니다.
1: 네,
0: 그런 분들은
1: 맞아요. 네.
0: 전화 주세요. 그러면 제가
1: 네.
0: 바로
1: 그쵸.
0: 상담해드리겠습니다.
1: 건강에 대한 상담도 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세종 승포감, 세종 후코이단까지 소개를 해주셨고요. 또, 뭐, 참이 비타민 3총사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대표님, 이렇게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어요. 이렇게 인터뷰를
0: 다
1: 정신없이
0: 됐어요,
1: 하다
0: 벌써.
1: 보니까 지금 마무리
0: 시간이
1: 시간,
0: 벌써 다 됐어요.
1: 예,
0: 네,
1: 마무리
0: 빨리
1: 시간인데요.
0: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예, 인사
0: 필요하신
1: 부탁드립니다.
0: 분들 상담하시고요.
1: 예.
0: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1: 네.
0: 그래서 가까이 계시는 부모님이나 또 멀리 계시는 가족이나 한번쯤 꼭 챙기시고
1: 네.
0: 안부하시는 또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선미 씨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1: 감사합니다, 대표님.
0: 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세종바이오텍 본사에 계시는 데이비스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담 전화번호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213-383-8899, 213-383-8899번으로 지금 바로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세일이 엄청납니다. 빨리 예약하시길 바랍니다.
2: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3: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 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영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4: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5: 안녕하십니까. 캘리포니아 26지구 주상원에 출마한 샘신입니다. 저는 목회자이자 전직 경찰로서 무너지는 가정과 거리의 현실을 직접 보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무너지는 문제입니다. 벽시한테 어두운 길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사람도 이 땅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니라 우리 LA를 지역 26주를 살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6: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7: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6: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7: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6: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7: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은 태평양 시각으로 1시 37분 지나고 있네요. 자, 1부 이 시간은요,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이삿짐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안티에이징의 모든 것 타임 한노아 센터 닥터 알렉스 킴 공동 제공입니다. 고맙습니다. 디님 어서 오세요. 예, 예, 반가 반가요. 반가루 둥둥. 소피아님이 엄청 반겨주시네요. 김경호의 파초 듣습니다.

김경호의 파초였습니다. 자, 오늘이 화요일이죠.

자, 오늘은요 같은 제목 다른 노래 예, 가타 나플리 코너로 진행합니다. 같은 제목 다른 노래들이 흘러나오고 있죠. 자, 오늘 준비한 노래는요 Shakin' Stevens의 Because I Love You 준비를 했습니다. 이 노래 정말 들을 때마다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는 마법 같은 곡이지요.

메이킹 스티븐스의 이 노래는 우리 한국에서 더 인기를 많이 끌었었던 것 같아요. 80년대 라디오 시그널이나 배경음악으로도 워낙 자주 나와서 이 인트로의 잔잔한 이 전주의 잔잔한 피아노와 어쿠스틱 기타 소리만 들어도 아, 이 노래 하고 이제 반가워하실 분들 계시지 않을까 싶네요. 자, 준비해봤는데요. 들어볼까요? Because I love you.

쉐이킨 스티븐스는 사실 영국과 유럽에서 이 80년대 엘비스 프레슬리로 불리던 정말 역동적인 락앤롤 가수였습니다. 무대 위에서 뭐 이렇게 다리를 흔들면서 청바지를 입고 가죽 재킷을 걸치며 이 신나는 댄스 유행을 이끌었던 가수예요. 그랬던 그가 1986년에 이렇게 네, 좀 수줍고도 감미로운 발라드 Because I Love You를 발표해서 당시 이 팬들에게 엄청난 심쿵 반전이었습니다. So 거친 가죽 자켓을 입던 남자가 내 눈을 바라보며 나직하게 사랑을 고백할 때의 설렘, 바로 이 곡이 그런 느낌 아닐까 싶습니다.

이 노래가 유독 빠듯하게 들려오는 건요. 가사가 주는 맑고 순수한 그런 힘이 아닐까요? 만약 선택해야 한다면 네 사랑을 잃느니 차라리 내 삶을 잃겠어 라는 가사. 엄청난 사랑 고백 아닌가요? 80년대 특유의 낭만적이고도 정말 간절한 순애보를 담고 있습니다. Well, I'm sorry if it sounds kind of bad.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정말 깊이 사랑하게 되면 세상의 모든 기준이 그 사람 하나로 바뀐다라는 그런 말도 있죠. 1986년 영국의 한 멋쟁이 락앤롤 가수가 거친 춤을 추고 아주 조용하게 숨겨둔 진심을 꺼내 놓았습니다. 예. 거친 춤을 멈추고, 예, 제가 잘못 읽었네요. 예, 거친 춤을, 댄스를 멈추고 이렇게 조용한 발라드로 자신의 진심을 꺼내 고백합니다.

0: 유재하의 사랑하기 때문에 들을게요.
1: 그대는
0: 사랑하기 때문에 유재하 노래 너무나도 유명한 명곡이지요. 그리고 팬들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가수이기도 하고 또 노래이기도 합니다. 유재하의 이 곡이 가슴 아리게 아픈 사랑이라면 좀 전에 들었던 쉐이킨 스티븐스의 곡은 정말 오후의 햇살처럼 따스하게 안아주는 그런 위로 같은 사랑인 것 같습니다. 아프지만 참 아름다운 노래 유재하의 사랑하기 때문에

0: 와, 라디오 서울 뉴스 사이트 완전 달라졌다며?
1: 진짜? 라디오 서울 1650.com? 최신 뉴스가 바로바로 올라오는 그 사이트 말이지?
2: 속보도 빠르고 오전 7시에서 9시 송공 후의 스토리 뉴스도 최고.
3: 근데 들었어? 라디오 서울 1650.com 사이트에서 이벤트도 한대.
4: 정말? 어떤 건데?
3: 용자나라, 킬코 보험이랑 같이 아마존 $10 기프트 카드를 준대.
5: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어? 진짜네? 클릭 한 번이면 응모 끝?
6: 맞아. 라디오 서울 1650.com 들어가서 참여하기 클릭하고 이메일만 쓰면 바로 응모 완료.
7: 뉴스도 보고 선물도 받고 이거 완전 일석이조잖아.
8: 라디오 서울. 뉴스도 빠르고 선물도 빠르다.
9: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이 판매된 믿을 수 있는 천호행 케어의 국민 모약 녹용 홍삼.
10: 최고 중에 최고예요, 이게.
11: 정말 놀라울 정도로 몸에 느껴요.
9: 면역력엔 최고인 녹용 홍삼. 이제는 드셔야 될 때입니다. 213-385-1005 헬스코리아
12: 누리아이.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9: 하루 15분 안구건조증 치료 의료기기인 누리아이로 눈 건강을 지켜주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3: 법정에서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정직함이 중요합니다.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14: 안녕하세요. 지역 사활을 지켜온 검사 아이린 리입니다.
13: 오랜 시간 정의를 실현해온 검사, 법정에서 검증된 후보.
15: 모든 사건에 공정함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13: 신뢰받는 리더, 판사를 위한 준비된 선택. 판사 후보 아이린 리, 오피스 14.
15: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16: 본 광고는 아이린 리, For Judge 2026에서 후원하였으며 FPPC ID 1487620입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행복한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해피투게더 2부 시작합니다. 나는 넘어질 때마다 무언가를 줍고 다시 일어난다. 이 말은 누가 했을까요? 예, 개그 음원 아시죠, 여러분? 다산의 여인이다 라는 호칭도 있는데 예, 바로 박지선 예, 개그 어머니의 말이에요. 참 멋진 모습인 것 같아요. 멋진 표현인 것 같아요. 나는 넘어질 때마다 무엇인가를 줍고 일어선다. 참 깊은 의미가 있지요. 넘어졌다가 그냥 일어나는 법이 없다라는 그런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은 순탄하게 순항하다가도 곤두박질 치고 또 탄식하게도 되고 또 번민으로 날밤을 세우기도 하고 답을 찾을 길이 없는 막막한 시간이 그렇게 흘러가기도 합니다. 뭐 그런 경험은 다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막막한 시간이 그렇게 흘러가고 그런 것 같아요. 삶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는 공식이나 비법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인생에서 맞닥뜨리는 고난은 아픈 만큼 울고 또 괴로워야 되는 것이지 그 길 위에 뭐 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아픔의 정도가 강할수록 비슷한 고통의 여정을 걷는 사람들의 마음을 정말 깊이 있게 만져줄 수 있는 그런 내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아픈 만큼 성숙한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에너지 넘치는 노래로 시작하겠습니다. Eye of the Tiger. 서바이브 노래예요. 서바이브 노래.

네, 서바이버 노래였습니다. 아이 오브 더 타이거 함께 들었습니다. 실베스터 스텔론이 감독하고 또 주연 배우까지 하면서 서바이버에게 이 노래를 부탁을 했다죠. 네, 들을 때마다 힘이 나는 노래 2부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자, 해피투게더 2부 응원해주고 계시는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82도, 밤 최저기온 58도 예상됩니다. 현재 LA 지역의 대기질 지수는 보통 수준이고요. 민감군 영향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인근 이 지역 산불 여하에 따라서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질 수 있으니까요. 호흡기가 예민하신 어르신이나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오후 시간대 불필요한 야외 활동은 좀 줄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단계로 외출 전에 이 자외선 차단제 꼼꼼하게 바르시고요. 넓은 모자나 선글라스로 소중한 피부와 눈을 보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낮 12시부터 3시 사이를 조심하라고 하네요. 오늘 아름다운 석양 해지는 시각은 저녁 7시 50분입니다. 내일 아침 해 뜨는 시각 아침 5시 48분입니다. 하늘은 맑고 푸르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자외선과 이 미세먼지가 숨어있는 하루입니다. 건강한 스케줄 관리로 활기차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원달러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510원에 기록하면서 강한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중동 지역의 긴장감과 미 연준이 금리 인상 이 가능성까지 고개를 들면서 안전자산인 달러로 자금이 몰리는 양상입니다. 한국 송금이나 이 수입 대금 결제를 앞두고 계시는 분들은 타이밍을 신중하게 조절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 국제 금값입니다. 1온스당 4,560달러 39센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네요. 미중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실망감으로 이 주간 단위 낙폭이 다소 커졌지만 여전히 지정학적 리스크가 살아있어서 이 하방 지지력을 유지하는 모양새입니다. 자, 오늘 가스값은 어떨까요? 운전자들의 지갑을 무겁게 하는 남가주 기름값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오늘 AAA 조사에 따르면 LA 카운티 레귤러 가스값이 평균 갤런당 6달러 20센트 보이고 있고요. 오렌지 카운티는 6달러 17센트 기록 중입니다. 지난 2월 말 중동 사태 발발 이후 무려 1달러 50센트 이상 급등한 수치인데요. 다행히 오늘 아침은 전날 대비 소폭 조정 보이면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뉴욕 증시 개장 직후 하락세로 출발했습니다. S&P 500 지수가 0.4%, 나스닥 지수가 0.2% 밀리면서 나흘 연속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데요.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4.66%까지 치솟으면서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을 터치하자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된 상황입니다. 자, 이런저런 경제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해피투게더 2부 이 시간 도움 주세요.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에서 해피투게더 2부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0: 1등 찰가납니다. 고객 만족도 1등 아주 투어.
1: 내 인생 최고의 순간 1등 여행 아주 좋은 아주 투어.
0: 1338-4000.
2: 원만한 영양 섭취를 하는데도 기력이 떨어진다면 그 중심에는 알부민이 있습니다. 알부민은 우리 몸에서 영양을 운반하는 기초 단백질로 부족하면 빠른 피로, 몸이 붓는 부종, 근육 저하, 재생 저하 등 다양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NHS 메가알부민, 순도 높은 알부민과 고밀도 녹용, 노스캐롤라이나, 삼증포 산삼을 주성분으로 뛰어난 흡수로 충분한 알부민의 효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알부민의 진심, 메가알부민, 직접 한번 경험해보세요.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334호 213-277-8866 213-277-8866 OTC 환영.
0: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3: Korean Air. 제대로 잘 만든 제품을
4: 존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3: 품격 있는 가정에 달 선물
4: 우메캔.
5: 우메캔 전 제품 중 동일 가격 제품 두 개를 구입하시면 20%를 할인해드립니다. 프리미엄 세트 구입 시 10% 할인 혜택과 함께 푸짐한 선물도 받으세요.
3: 감사한다면
4: 사랑한다면
3: 역시 우메캔.
4: 저도 우메캔을 받고 응? 싶어요.
5: 888-941-3311 우메캔.
6: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7: We will fight for you.
6: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0: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1: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0: 몸속의 열과 맹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1: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금옥단과
0: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1: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2: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3: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2: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3: 제린더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상품 2파.
2: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3: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2: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3: 올림픽 골프니까.
2: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0: 해피투게더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술 문화재 톡톡. 자, LA 리수 갤러리 관장님이시죠. 데이빌리 관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굉장히 오랜만이시네요.
1: 2주 만에 또 오게 됐네요.
0: 아, 2주 만이죠?
1: 그렇죠. 예, 예. 오래된 것 같아요.
0: 아, 그러니까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많이 바쁘시죠? 워낙에 뭐 일을 많이 하시니까.
1: 그렇죠. 근데 그렇죠? 뭐, 아, 저번에 이제 그 시니어 센터에서 이제 네. 오늘 할 내용 제가 노인 어르신들 상대로 내가 60명 상대로 했었고 네네네. 지금 이제 교육원에서 이제 특강 준비하고 있죠.
0: 아,
1: 교육원에서 이제 특강을 해달라고 네 차례 특강 해달라는 부탁이 왔기 때문에 그 언제쯤 뭐 다음 달이나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특강 준비 미술사하고 네. 한국의 조선 미술사하고 한국의 그 컬렉터들 네. 일제 시대 때 컬렉터들 그 사람들이 아. 어떤 의미에서는 한국의 그 영웅들이죠.
0: 그렇네요.
1: 일제 시대 때 조선에 있던 그 귀중한 문화 재산들을 일본 네. 애들이 다 가져갈 것들을 이분들이 다 구입을 해서
0: 네.
1: 많은 부분들은 그 서울대학교에 기증을 하고
0: 와.
1: 뭐 개인이 방문 간다고 대표적인 간송 미술관이 있고
0: 네.
1: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얘기도 좀 하고 이럴 예정입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좋습니다.
1: 여기서도 한번 이제 예. 라디오 서울에서도 이제 그런 내용을 방송을 해야죠.
0: 그렇죠, 그렇죠. 예. 오늘은 좀 색다른 주제네요.
1: 색다른 주제. 우리가 이제 예. 서양 미술사만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서양 미술사 얘기했는데 우리 정작 우리의 것인 조선 미술사는 우린 거의 몰라요.
0: 그렇죠.
1: 그래서 좀 너무 아쉬워서
0: 네.
1: 그 조선 미술사에 대한 얘기를 그것도 아주 기이한 화가. 기이한 화가라면 뭐라고 할까? 이게 서양 미술사에서는
0: 네.
1: 그 인상파 시대 때 사실 아. 저번에 분에 사실주의 얘기했잖아요. 그죠?
0: 네,
1: 만해에 대한
0: 네, 네,
1: 얘기했다가
0: 네.
1: 만해의 제자들이 뭐 모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 발음 밑에가 이제 고운데 그 당시에 인상파 화가들이 제일 많이 마셨던 술.
0: 술?
1: 압생트라는 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 한국에 이제 그 막소주 같은 거죠. 제일 싸고
0: 네, 네, 네,
1: 근데
0: 네.
1: 그 당시에 서양의 미술사 그 인상주의 시대 때
0: 네.
1: 19세기 중반에 그동안에 좀 그 사회가 너무 좀 퇴폐적이고 문란했었잖아요. 네. 그게 일조를 한 게 술이었죠.
0: 그렇군요.
1: 그래서 아마 술 때문에 그 술 먹으면 어때요? 기분이.
0: 기분이 해롱해롱.
1: 좋을 거예요. 그럴 거예요. 해롱해롱하면 어떨까요? 마음이.
0: 조금 이렇게
1: 자유로워지겠죠. 그죠?
0: 그러면
1: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네. 우스개 얘기로 붓이 자유로울 거 아니에요, 그죠?
0: 아하. 아, 뭐 붓이 정신이 있겠습니까?
1: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낭만적일 수도 있고 자기의 네. 독창적인 화풍도 나올 수도 있고.
0: 아하.
1: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조선 시대 때에도
0: 네.
1: 술을 너무 너무 좋아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조선 미술사의 한 획을 지은 분들이다.
0: 와.
1: 그런 얘기를 지금 오늘 하려고
0: 재밌을 것 같아요. 예. 재밌을 것 같아요.
1: 재밌어요?
0: 관심이 확 가는데요.
1: 그래요?
0: 아니 술에 의지해서 그림을 그린다고요?
1: 그게 이제 그 예. 신분에 대한 제약이죠. 왜냐하면 조선시대만 해도 유교니까
0: 네.
1: 성리학에 대해서 양반계급과 중인계급 이런 계급에 대한 신분 차이가 엄청 심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0: 그렇죠.
1: 양반이 아니면 족보가 있었나 싶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그 단원 김홍도는 다 알잖아요. 그죠?
0: 그렇죠. 그렇죠.
1: 단원 김홍도가 언제 죽었는지 그리고 묘지가 어디인지 아무것도 모르죠. 그러니까 거의 다 모든 조선 시대 때 화원 도화서에서 그림을 그려 궁궐에서 그림을 그렸던 화가들도 평민이었을 경우에는
0: 네.
1: 그런 어디서 죽었는지 어디서 태어났는지 명확한 기록이 별로 없어요.
0: 네.
1: 그래서 아마 신분 그런 적으로 이제 그 신분제약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이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했던 김명국이나 최북이나 이제 장승업 같은 분 이제 오늘 다 하지 못할 거 다음 주에 다음에 또 하면 되니까.
0: 네네네.
1: 근데 이분들은 신분제약에서 받는 그 불합리한 그 제도.
0: 네.
1: 이것을
0: 화폭에 담았군요.
1: 화폭에 담는데 그냥 맨정신으로 안 되니까
0: 술을 마셨다.
1: 술을 마셨죠. 그래서, 그래서 술을 마시면서 그러니까 네. 술이 그 사람들의 작품의 그 촉매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면 되죠.
0: 옛날에는 그런 막걸리였겠네요.
1: 그렇겠죠.
0: 다료죠.
1: 근데 그 예. 이분들은 술을 네. 마시더라도 예. 말술을 마셨대. 저는 술을 잘하지 못하니까 세상에. 말술이면 어떤 어느 정도의 양인지 모르겠는데 꽤 될 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두 말 정도. 김명국 이분은 한 두 말 정도를 마셨다고 그러니까 만취를 정말 취해야만이 붓을 들었다고 얘기를 하죠.
0: 그러니까 술이 창작의 촉매제가 됐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시군요.
1: 술을 마시니까 어떻게 우리 일반적인 생각으로 술 마시니까 마인드가 오픈이 되는 거야.
0: 오픈된
1: 그러니까
0: 정도가 아니라
1: 예. 붓터치가 또 원래 그 유화하고 그 동양화하고 그 붓의 차이는 네. 그 유화는 붓이 뻑뻑해요. 하지만 동양 한국화의 붓은 부드러워요. 그래서 그 먹에다가 그림을 먹에다 이렇게 담아서 그림을 그릴 때 그분들의 필력은 엄청나요. 손 힘 엄청나요. 근데 그거를 휙휙 그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술을 많이 마신 사람들의 그 대체적인 것은 그 붓놀림이 무지하게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붓놀림이 빠른 것을 그 한국화에서 하는 기법 중 하나의 감필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 조선 시대 때는 우리가 그 조선의 3대, 4대 화가에 네. 대한 얘기를 할 때 뭐 안견, 세종 시대 때 안견, 뭐 그리고 영조 시대 때 영종조 시대 때 뭐 그 단원 김홍도 네. 그리고 뭐 신윤복 뭐 정선 뭐 아니면 나중에 고종 시대 때 우리가 장승업을 얘기를 하거든요. 네, 네, 그리고 네. 삼광은 뭐냐면 오늘 얘기하려고 그런 세 사람의 미친 사람들. 아, 그러니까 술에 미친 사람들. 그러니까 술에. 삼광이 뭐냐면 그래서 삼광을 예. 김명국, 최북, 장승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김명호 임진간 이후의 사람이고 네. 그리고 그 최복은 영조 시대 때 분이고 그 장승업은 고종 시대 때 분들인데 네, 네, 네. 거기서 우리가 심필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심필은 심필. 뭐냐면 붓을 정말 빠르게 네. 휙휙휙 그리는 분들. 그 심필은 딱 두 분이 계세요. 네. 오늘 김병국과 다음에 얘기할 장승업을 심필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은 편하게 얘기한다고 그림을 정말 빠르게.
0: 오, 빠르게.
1: 예, 일필 휘지로 팍팍팍 그리는 것을 우리가 심필이라고.
0: 그럼 금방 얘기해. 그리겠네요.
1: 금방 그리겠죠. 우리가 이제 김병국의 그 유명한 게 뭐냐면 달마도거든요. 네. 달마도를 보면 그 한국의 국립박물관에 있는데. 그 달마도 같은 경우에는 아마 붓터치가 한 서른 터치도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림을 보면 여기서 이제 저희가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지금 카톡을 저 스마트폰 갖고 있다면 검색을 달마도 나오죠. 보면 그 달마도 같은 경우가 전 한국과 중국과 일본에는 이게 달마도가 무지하게 유명하거든요. 그런데 네. 제 달마도 중국과 일본과 한국의 모든 조선시대 때 명나라 때 일본 메이지 때 뭐 모든 시대 다 통틀어서 가장 잘 그린 달마도가 바로 김명국의 달마도거든요. 중앙박물관에 있는 달마도거든요. 그런데 네. 그 달마도는 딱 30획 정도의 획으로서 그림을 그린 거인데 아마 그 그림을 보면 아마 제 생각에 한 2, 3분 걸렸을까?
0: 그러게요.
1: 대단하죠. 이야, 그러니까 그렇군요. 우리가 심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0: 그러니까 술이 없으면 붓을 들지 않는 그렇죠. 그런 유명하신
1: 분이죠. 그래서 네. 그분은
0: 예술가였었는데.
1: 그분은 네. 도화서 화원에서 있다가 조선 통시사 화원으로 일본을 가요. 가서 거기는 그 당시에 일본은 선종이 유행을 했었거든. 선종은 이제 불교의 한 종파 중에 하나인데 네. 우리가 선종하면 잘 뭐냐 쉽게 명상 참선 이런
0: 도 닦는 걸
1: 그렇죠.
0: 말씀하시는 건가요?
1: 그러니까 불경을 뭐 경전을 암기하고 남의 탑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런 경전을 암기하는 것보다는 명상과 이 참선을 이거 저 부처님의 그 도리를 깨우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그 것이 이제 그 선종이라고 그러는 건데
0: 네.
1: 일본에서는 그 선종이 아주 유행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선종의 그 창시자가 달마대사거든요. 근데 달마대사는 인도 사람이에요.
0: 그렇죠.
1: 6세기에 중국으로 가서 거기서 양무제한테 양무제에 대한 그 치세를 비판을 하다가 쫓겨가죠. 쫓겨서 서촉으로 가서 거기서 소림사에서 돌을 닦고 9년 동안 벽면 수행을 하면 돌을 닦으신 분인데
0: 네네네네.
1: 예, 근데 그분은 인도 사람이니까 어떡하겠어요. 눈이 부리부리하고 눈썹도 그냥 진하고
0: 그렇죠. 그 그림을 뭐, 보면 그렇습니다.
1: 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네. 우락부락 생겨가지고 그 어떤 달마도 그 당시에 달마대사의 그림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요. 귀신의 악귀를 쫓아내는 요즘에 같은 부족 같은 역할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김명국이 이분이 일본을 갔을 때
0: 네.
1: 임진왜란 이후에 일본을 갔을 때 그 달마도를 많이 그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1646년인가 그때 다시 2차로 다시 가는데 다시 갈 때 일본에서 요청을 해요 공식으로.
0: 일본에서는 좋아했겠습니다.
1: 그러니까 김명국 화가를 네. 화원을 보내달라 지명을 해서 그래서 가서 이제 그리는 그때 그린 그림이 이 달마도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를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네, 한국에서 네, 네, 네. 일본인이 갖고 있는 소장가한테 구입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아마 일본 가서 그 당시에 술을 원 없이 마셨을 거예요. 이제 일반적으로 그 조선통신사로 가면은 몇 개월을 거의 머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일본 사케를 상당히 마시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분이 이제 그 당시가 일제 시대 그 임진왜란 바로 한 20년 후거든요. 그 정도로 될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우리가 조선 미술사에서는 임진왜란 때에 그 우리가 침체되었던 회화사에서 이분이 그 일본을 가서 부흥을 일으키고
0: 네.
1: 이런 바람에 조선 미술사의 어떤 그 임진왜란 때 겪었던 거 그거를 후유증을 풀어주는 그 중흥을 다시 부흥을 일으켜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것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유추하는 게 이제 그 다음에 영종조 시대 때 뭐 정선이 나오고 단원김홍도가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겠죠.
0: 아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조선 시대의 미술사에서 참 가치가 높은 그런
1: 높은
0: 화가였네요.
1: 분이죠. 이분이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가치를 따져야 되냐면.
0: 예. 지금은 뭐 어디죠? 조선 그
1: 통신사요?
0: 아니
1: 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에 있죠.
0: 네, 거기에 이제 복원이 돼 있군요.
1: 예, 예, 예. 근데 이분이 그 우리가 평가를 하는 게 그
0: 네.
1: 당시만 해도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리 조선 시대 때 그림 그리는 화풍은 딱 두 가지로 나눠져 있거든요.
0: 네.
1: 북종화법과 남종화법이 있어요.
0: 아하.
1: 근데 그 중국의 명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나온
0: 네.
1: 화법들이에요.
0: 네네.
1: 그래서 북종화라 그러면 일종 우리가 관념산수라고 그래서 채색이 많이 들어간 이상향적인 그림들.
0: 네네네.
1: 또 어떤 그림들 보면 그냥 산수인데 너무 화려한 산수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거를 우리가 쉽게 일반적으로 저게 북종화법이구나. 그런 계통이구나.
0: 네네. 화려한 게 북종화법이에요.
1: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게 이해하기 편하게
0: 에헤.
1: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우리가 중국이나 아마 조선 시대 때 그림을 보러 가면은
0: 음흠.
1: 산수를 그렸는데 너무 화려하게 그렸어. 막 오와
0: 산수가 색채감이 있고.
1: 그렇죠. 저런 산수가 있나 할 정도로 네. 화려하고 이상향적인 산수라 그러면 저게 명나라 시대 때부터 내려 북종화 화법이구나 생각하시면 편하고
0: 아하.
1: 남종화라는 거는 그 일반적으로 그래서 북종화는 전문적인 그 화원들이 그림을 그린 것이고요.
0: 네네.
1: 그리고 남종화는 그 화원의 그 화가들이 아니라 전문적인 화가들이 아니다. 선비들이 양반들이 자신들의 취미생활과 자기의 마음의 내면에 수양을 하게
0: 네.
1: 쉽게 얘기하면 그
0: 우리네 양반들도 그렇게 했잖아요. 옛날 조선 시대.
1: 뭐 난을 그린다던가. 예. 뭐 이런 것 기간 동안에 그 모든 그림 화법들이 북종화나 이렇게 남종화의 기법으로 유지되어 오다가 드디어 이분에 의해서 개성적인 작품이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0: 어떤 작품일까요?
1: 이 김명국의 작품에서는 네네. 술을 마신 우리가 쉽게 여기서 이제 이해하기 편안하게 술을 마시면서 네. 자기의 그 개성적인 화풍을 그 화폭에 담은 거죠.
0: 네.
1: 그래서 우리가 그 조선 시대 때 최초로 자기의 개성이 자기의 그 생각을 자기의 멋을 네. 풍족하게 화선제 담은 작가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김명국으로 우리가 지금은 조선 시대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미술사에서는 인식을 하는 게 가장 편하지 않을까 하는
0: 그렇군요.
1: 생각이 들어요.
0: 자, 조선 미술사에서 신분과 뭐 이런 형식이라든가 사회적인 관습 네. 뭐 이런 거 신분에 얽매이지 않고 네. 그러니까 오직 자신만의 붓끝으로 세상을 정말 호령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1: 그렇죠.
0: 일본도 가고 가서 그렇죠. 또 선택받아서 거기에서 그렇죠. 또 그림도 그리고.
1: 그리고.
0: 오, 대단하네요. 천재 화가가 아닌가 싶네요.
1: 그 당시만 해도 예. 그 시대 서양 미술사로 따지면 아마
0: 예.
1: 로코코 아니 바로코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예. 들거든요.
0: 그러면 예예. 예.
1: 근데 그, 영감되진 않지만.
0: 예.
1: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최북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보면은
0: 예.
1: 낭만주의 서양 미술사 낭만주의하고 약간 제가 억지로 붙이려면은 붙일 수가 있는 분이 이제 최북이라는 분이세요.
0: 아, 그렇군요.
1: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의 그 조선 시대 때 미술화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이유는
0: 네.
1: 우리는 모네, 뭐 피카소.
0: 그렇죠.
1: 세잔 다 잘 알아요. 그죠? 너무너무 잘 알아요.
0: 서양 화가들은 너무너무
1: 잘 알죠. 근데 우리가 그래도 단원기봉도는 알고 예. 정서는 알아요. 근데 예. 우리가

0: 지금 오늘 얘기한 김명국이라는 분은 전혀
1: 전혀 몰라.
0: 모르거든요.
1: 저 오늘 처음 들어요.
0: 그렇죠.
1: 네,
0: 그래서
1: 관장님께 처음 듣습니다.
0: 우리가 여기 사니까 미국에 살면서 우리 것을
1: 맞습니다.
0: 너무 잊지
1: 알아야죠.
0: 말고 우리의 한국, 왜냐하면
1: 네.
0: 제가 그 시내센터에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이게 억지로 맞는 예인지는 잘 모르겠, 제 개인적인 사견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 책을 보면서 제가 본 거예요. 근데 한국화가 1988년 서울 올림픽 이전에는 한국화 작품들이 비쌌죠.
1: 네.
0: 단원기봉도도 비쌌고, 한국화 작품, 뭐 김기창이나 이런 분 작품이 비쌌는데, 1988년 이후부터 이제 아파트가 생기고, 서구 문명 문화 이런 것이 들어오면서, 이제 우리 스스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한국화가 우리 아파트에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그 잘못된 인식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1: 서구
0: 사람들하고,
1: 문물이
0: 그렇죠.
1: 들어오면서
0: 그러니까
1: 지금
0: 우리
1: 달라졌다는
0: 집은
1: 거죠.
0: 그 아파트인데 한국 그림은 어울리지 않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거의 여파는 우리가 워낙에 한국에서도 보면 뭐 모네, 뭐 절라매, 뭐 피카소 절라매 하면서 그런 절라매가 워낙 많으니까, 그런 서양 화가들에 대한 것들이 우리가 너무 이제 익숙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더 익숙하고,
1: 그렇네요.
0: 한국의 그 한국화 작가들에 대한 것들이 익숙하지가 않은 상황이 돼버렸죠.
1: 맞습니다.
0: 그래서 우리가 너무 그걸 모르니까, 이제 단편적으로 한국화가 우리 집에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에서, 그거는 잘못 생각된 거다. 그거는
1: 네, 맞습니다. 어떻게
0: 프레임을
1: 하느냐에
0: 어떻게 하냐에 따라
1: 따라서.
0: 다르거든요.
1: 그쵸.
0: 그래서 그때도 뭐냐면, 제가 무슨 얘기냐면, 추상화를 좋아하고, 모르지만 추상화가 현대에 뭐 그게 어울릴 것 같아. 그러면 왜 당신은 그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은 인상파가 작품들이 가장 비싼 편인데, 그럼 당신은 그뭐 추상화 이렇게 좋아하면서 모네 작품 보면 와 하냐, 세잔네 정물어 보고 와 하냐. 우리가 그런 인식의 변화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 어떤 작가의 네임을 보고 우리가 와 하지 말고, 정말 작품이 갖고 있는 우리 순수성에 대한 미닝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1: 그렇죠.
0: 해보자.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조선시대 때 화가에 대해서, 그리고 이분들은 일종의 그 사회 관념이나 이런 걸 벗어나려고 노력했던 분이고, 도와서 화원에서 그림을 그렸지만, 그래도 자기 개인적인 그 개성을 강한 화풍으로 그림을 그렸던 분들이니까, 이분 김명국 그 딸은 달마도가 4년 전에 그 일본에서 넘어와서 한국에서 그 마이 알트 옥션이라고 있어요. 마이 알트 옥션은 그 가장 한국에서 고미술을 가장 많이 취급하는 옥션이거든요. A급 옥션이죠. 거기서 달마도가 1억 7천만 원에 팔렸어요. 예.
1: 팔렸군요.
0: 근데 솔직히 뭐 비싼 가격이라고 생각들진 않아요. 이분이 갖고 있는 역사성에 비하면 솔직히 1억 7천만 불이 훨씬 넘고, 일본이나 중국의 그 정도 밸류라 그러면 뭐 적어도 한 10억은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1: 그렇군요.
0: 아쉬움은 좀, 제 개인적인 아쉬움은 있죠. 예.
1: 일본 사람들은 아마 그 그림을 꽤나 좋아해서 구입하지 않았을까
0: 엄청,
1: 생각이
0: 근데
1: 듭니다.
0: 아쉽게도 이렇게 현존하는 작품들은 아마 서울에서 한국에서 한열몇점 정도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1: 자, 조선의 두 자유주의 화가,
0: 예.
1: 그러니까 김명국과 채복,
0: 채복.
1: 채복 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이 채복은 어떤 인물인가요?
0: 채복은 뭐냐면, 이분의 호가
1: 호생관?
0: 호생관이라고 그래요. 호생관은 붓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1: 호가 그
0: 예.
1: 뜻이군요.
0: 이 사람은
1: 호생관이.
0: 아주 어떤 분이냐면, 이분도 천민 출신이죠. 양반 출신이 아니죠.
1: 그렇군요.
0: 양반 출신이 아닌데, 이분은 그 아마 어렸을 때부터 그 집안이 워낙 빈곤하니까, 근데 그림은 워낙 잘 그렸어요. 근데 도와서 화원은 그 양반이 아니더라도 평민이라도 그림을 잘 그리면 거기서 도와서 화원을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도와서 화원을 들어가질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전업화가, 조선시대 미술사에서 도와서 화원을 거치지 않은 개인이 공부했던 그 최초의 전업화가라고 이제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요. 최초가 될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네네네네. 정말 자기 스스로 배워서 미술 공부를 했던 화가죠.
1: 네.
0: 그리고 도화서 화원에 가서 그 그림을 배우면은 어떤 제약이 있냐면 거기는 다 궁궐이잖아요. 양반들이잖아요. 네네.
1: 그렇죠.
0: 그럼 쉽게 얘기하면 에이 최부 와서 좀 그림,
1: 그림
0: 좀 그려.
1: 그려봐.
0: 그러면 그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1: 예, 그렇죠.
0: 그게 너무 싫었던 거죠. 그런 사회적인 제약이 너무 싫어서 이분은 네. 뛰쳐나오신 거예요. 나와서 이분은 평생을 팔도광산을 돌아다니면서 유람하면서 그림을 그려서 팔고 술을 먹고.
1: 그야말로 예술가였네요.
0: 그렇죠.
1: 예.
0: 그리고 이분은 낭만적인 게 이분은 어떤 면이 있냐면은 돌아다니면서 이분이 그때 시대적으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분이 그 겸재정선의 제자가 헌재 심사정이라고 있는데
1: 네.
0: 헌재 심사정하고 거의 비슷한 또래예요. 그러니까 아마 겸재정선하고 한 열 몇 살 정도 차이가 날 거예요. 저 얼핏 내가 그건 계산을 못 해봤는데 겸재정선은 어떤 화풍을 일으키냐면 진경산수라는 것을 화풍을 일으키죠.
1: 네.
0: 그게 뭐냐면 실물을 직접 금강산을 가고
1: 네.
0: 지리산을
1: 보고.
0: 가고 거기서 스케치해서 갖고 와서 자기 우리가 얘기하면 자기 화실에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이전에는 옛날에 네. 그 이전에 조선 그 화원들은 그런 실경을 가서 그리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얘기했던 그 북종화라고 얘기했잖아요.
1: 네네,
0: 이상향의
1: 북종화.
0: 어떤 그림을 그건 한국의 산수가 아니라 중국의 산수를 그리는 경우가 많았죠. 근데 겸재정선은 왜 우리가 조선 사람이 조선의 강산을 그려야지
1: 네.
0: 우리 왜 중국의 것을 그리는가? 그래서 진경산수라는 것을 네. 화법을 만들죠.
1: 진경화수.
0: 산수. 그래서
1: 진경...
0: 그것을 답습한 사람이 산수? 예, 네. 그걸 답습한 사람이 이제 제자는 헌재 심사정이죠. 근데 이 최북은 헌재 심사정하고 친했어요.
1: 아, 그렇군요.
0: 교류가 많으면서
1: 네.
0: 또 헌재 심사정은 도화서 화원에도 있었기 때문에 팔도를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는 여유가 없었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1: 네네네.
0: 드는데 이 최북은 자기 마음대로 다 돌아다니잖아.
1: 그러니까 얼마나 굶주리는 네. 그 당시에는 굉장히 먹는 게 좀
0: 그 사람의 이제
1: 쉽지가 않았죠?
0: 가장 커다란 에피소드는 뭐냐면 성격이 워낙에 개팍했어요.
1: 아하.
0: 그 어렸을 때 자기 신분지하게 봤던 그런 그러니까 네. 화도 나겠죠. 젊은 나이에 했을 때. 근데 이분이 어떤 양반이 와서 헤이 우리가 흔한 얘기로 헤이 최부 내 그림 좀 그리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분이 나쁜 거야. 못 그리겠다고.
1: 네.
0: 그러니까 그 양반이 천안 제주 하나 갖고 있다고
1: 네.
0: 눈에 베이는 게 없구나. 그게 호통을 친 거야 양반이.
1: 어허.
0: 그러니까 이분이 화가 나서 최북이 화가 나서 옆에 있는 붓을 들어서
1: 네.
0: 자기 오른쪽 눈을 찌르죠.
1: 아이고 어떡해.
0: 그래서 한 눈이 애꾸눈이 돼요.
1: 어떡해.
0: 그래서
1: 고흐가 생각나네요.
0: 세상이 나를 알아 네. 그럴 바에 내 눈을 내가 없애겠다.
1: 어머 어떡해.
0: 그 엄청 계속 우리가 얘기하는 조선 시대 때 고흐라고 얘기를 하죠.
1: 네.
0: 고흐는
1: 조선 시대 고흐.
0: 이제 1889년인가
1: 그
0: 귀를 고갱하고 싸우면서
1: 네,
0: 이제 다투면서 귀를 잘리잖아요.
1: 예.
0: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저는 계속 그 시내 센터에서 얘기할 때는. 아 조선의 고흐가 아니라 고흐는 네덜란드의 최북이다.
1: 아, 그러네요 진짜.
0: 거의 한 100년을 앞서니까.
1: 네.
0: 근데 그런 얘기를 했는데
1: 네.
0: 이 사람은 그 돌아다니면서 또 어떤 게 있었냐면 이분이 그
1: 팔도를 돌아다녔네요.
0: 그렇죠. 금강산을 네, 가서

0: 졸작이 되고 네. 또 들취했을 때 졸작이 되고 술이 정말 적당히 취했으면 걸작이 나오거든요. 그냥 그림 차이가 술하고. 그림 차이가 심해요.
1: 그 화가는 좀 유난히 술하고 네. 연관성이 네. 많네요.
0: 그래요. 그래서 네. 김명국이 그래서 그 당시에 조선 시대 때도 이렇게 평판이 좋았지 않았던 이유는 그림의 그 상태가 네. 이렇게 들쑥날쑥하니까 그런 네. 것도 있었는데 최북은 작품을 보면 거의 다가 뭐 비슷하니까 네. 이분은 술은 마시되 그림을 그릴 때는 술을 마시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 금강산을 가다가 구룡폭포를 보고 이분이 그 산수에 반해서 거기서 다이빙을 해요. 천하의 명인 최북이 네. 천하의 명산 네. 금강산에서
1: 다이빙을 해요?
0: 죽어야 마땅하지 않는가.
1: 어떡합니까?
0: 얼마나 낭만적이에요.
1: 낭만적입니까? 그렇게 보시는군요.
0: 그렇죠. 근데 뭐냐면 네. 네. 그분의 그런 성격 때문에 있기도 하겠지만 그분의 그림에서도 진경산수가 나와요.
1: 그 대표작을 제가 보니까 네. 좀 이 최북이라는 이 화가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그러셔서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공산 무인도가 대표작이더라고요. 최고 대표작인데 네. 빈 산에 사람은 없고 물 흐르고 꽃이 피네라는 네. 이 시를 옮긴 예, 예, 그런 예. 그림이라고 예, 해서 예, 예. 제가 굉장히 관심이 가더라고요.
0: 그게 그림을
1: 진짜 진정한 예술가구나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었습니다.
0: 거기서 어떤 걸 우리가 네. 느껴야 되냐면 그 초가집이 하나 있죠. 네. 왼쪽에는 폭포수가 폭포가 있어요. 근데 폭포에 보면 그 붓의 농도로 네. 아침에 폭포에서 내려오는 그 내려올 때 어때요? 여름에 폭포가 막 물안개가 생길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그렇죠? 물보라가 일죠.
0: 그 물보라가 네. 일어날 거란 말이야. 네. 그거를 먹의 농도로 표현을 잘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떤 면에서는 그 당시에 낭만주 서양 미술사 낭만주의가 있거든요. 네네네. 윌리엄 턴의 낭만주의가 있는데 최초로 서양 미술사에서 낭만주의가 어떤 거냐면 개인의 감성을 나타냈던 작품이라고 얘기를 사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낭만주의를 현대 미술의 시작이라고 얘기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사실주의가 아니라. 그런데 이 최북은 바로 그림에서 그런 기법을. 네네네. 공유했던 사람에게서 시대별로 윌리엄 터너와 최북은 시대별로 프랑스구 한반도지만 네. 일맥상통한 점, 낭만주의적인 자기의 개인적인 감성을 표현했던 작품이기 때문에 그 작품이 그 최북의 최고의 걸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1: 그러니까 본인의 이런 고독한 내면, 자유로운 그쵸. 영혼을 이제 화폭에 담았는데 그게 참 이제 지금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지금에 와서는 뭐
0: 너무 아쉬운 게 우리가 가치에 대한 예. 얘기를 해야 돼. 그날 제가 가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가치에 대한 얘기 뭐냐면 그 작품에 대한 가치는 가격이거든요, 그죠? 가격인데
1: 그렇죠.
0: 옥션에서 지금도 나오는 그 최북의 작품의 가치는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좋지는 않아. 근데 저는 언젠가는 조선 미술사에서 중요한 그 네. 하나의 그 획을 그었던 분이니까 그림의 가치는 역사성과 많이 비례를 하거든요. 그래서 최북의 네. 작품도 언젠가는 그 한국 미술사의 어떤 좋은 가치로 지는 뭐 억대가 넘고 이런 작가가 되지 않을까. 헌재 심사정과 거의 비슷한 급의 작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1: 네. 네. 아 벌써.
0: 왜요?
1: 1시간이 가까이 지금 2시 47분입니다. 끝이 그래요? 없으신데요. 네. 아, 오늘도 이 우리 그 조선 미술사 네. 이거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0: 저희 리스갤리는 문화사랑방이니까 그림 파는 데가 아니거든요.
1: 그렇죠. 문화사랑방.
0: 문화사랑방이니까 예, 예, 예약제니까 어퍼먼트니까 네. 전화 주시면은 오시면은 그림에 대한 얘기를 저와 같이 네.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얘기 나눌 수가
1: 그렇죠.
0: 있어요.
1: 그렇죠. 조선의
0: 그림 파는 데가 아니니까. 예,
1: 조선의 예. 고호 최북 화가 예. 오늘 새롭게 들었어요.
0: 아, 감사합니다.
1: 예, 오늘 정말 깊이 있는 내용 이야기 예, 예, 함께 예.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0: 아, 고맙습니다.
1: 자, 지금까지 이수 갤러리의 데이빌리 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어디로 연락드리면 될까요?
0: 제 핸드폰 네. 넘버를 드릴게요. 323-228-2724. 그림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 네. 이러시면 오십시오. 저희 문화사랑방입니다.
1: 네, 네. 고맙습니다. 네.

0: 자, 미술문화재 톡톡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1: 1등 회사 삼호관광 2026년 크루즈 세일.
2: 인기 휴양지 서지 중해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항공 포함 2,799불.
1: 북아프리카 크루즈 항공 포함 2,799불. 8개국 북유럽 크루즈 항공 포함 4,899불.
2: 동지 중해 항공 포함 3,999불. 아이슬란드,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크루즈 항공 포함 3,599불.
1: 프린세스로 떠나는 알래스카 크루즈 1,599불.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2: 3호 가이드와 함께 얼리버드 세일합니다.
1: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213-427-5500
3: 집 세계 일주, 페라리까지 모두 차지하세요. 아리스토크랙 게이밍의 모노플레이 빅보드 벅스 썸머신 세계 최초 공개를 기념하여 야마바가 행운의 주인공 단 한 명에게 160만불의 드림 패키지를 드립니다. 클럽 사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매일 터지는 즉석 경품과 5월 29일 결승 진출 기회를 잡으세요.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모노플레이는 해스브로의 상표이며 해스브로는 본 프로모션의 후원사가 아닙니다.
2: 인재를 모집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많은 보험사들이 만들어지고 사라졌습니다. 30년간 한자리를 지켜온 한인 운영의 종합보험사, 한인사회에서 꾸준한 성장을 통해 가장 큰 규모의 한인 대표 보험사가 된 켈코보험에서 전 분야 직원 채용을 합니다. 보험 영업, 스텝, 경영지원실, IT, 홍보, 고객서비스팀, 마케팅 등 모든 부서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와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 나아갈 인재들의 지원을 기다리겠습니다. 문의는 213-387-5000 혹은 hr@kelco.com입니다.
4: 타운 내 핫 플레이스 육가와 마리포사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
5: 9불 99, 가성비 갑에 한식, 중식, 일식, 분식까지 골라먹는 재미가 가득한 K푸드 라운지.
6: 오늘 뭐 먹지? 고민 끝! 뜨거운 메뉴는 더 뜨겁게, 차가운 메뉴는 더욱 차갑게.
7: 가족 외식은 물론 친구 모임 및 여유롭고 편안하게 혼자만의 식사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곳.
8: 쇼핑하다 출출할 때, 맛있는 한 끼가 필요할 때,
9: 맛있는 행복이 모이는 곳,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로 오세요. K푸드 라운지.
0: Together, together, happy together, 오후 1시부터 3시, 코선미의 happy together. Happy together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은 태평양 시각으로 2시 50분 지나고 있네요. 와우. 시간 너무 빨라요. 자,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에서 해피투게더 2부 도움 주셨습니다. 요요미 박시원입니다. 나는 너 좋아.

나는 너 좋아. 이 노래 들으면서요. 해피투게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는 고니의 음악다방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많은 애청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 고소미였고요. 내일 오후 2시에 다시 돌아올게요. 1시에 다시 돌아올게요. 행복한 저녁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0: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1: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영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2: 곧 아버님이 소천하실 것 같은데 장의사는 어디가 좋을까요?
3: 가장 잘 알려지고 가장 가까운 한국 장의사는 어떠세요?
2: 가격이 비싸진 않나요?
3: 한국 장의사가 장례비도 제일 저렴하고 고인 모시는 것부터 매장, 화장까지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알아서 척척 잘 도와주고 행정 처리도 빨라서 참 편하더라고요.
2: 한국 장의사 전화번호는요?
3: LA 323-734-5656, 노루왕 562-868-0788.
4: 미주 한인 여러분께 오래간만에 서른도 인사 올립니다. 이영말 이국땅에서 쉽지 않으신 삶을 살고 계시는 교민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어 정말 익사이팅합니다. 제가 이번 공연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교민 여러분의 삶의 활력소가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오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트링 이벤트 홀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5: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프링 리조트에서 뵙겠습니다. Come, see, and feel, enjoy 서른도 콘서트. 티켓에 관한 문의는 323-692-2170, 323-692-2170입니다.
6: 우리 엄마 마더스데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7: 지금이 바로 기회. 보석 쇼핑. 애프터 마더스데이를 노려라.
6: 고베주얼그룹 K블링블링이 5월 21일부터 25일까지 코리아타운 플라자 지하 1층 에리드 광장에서 명품 남양진주와 아쿠아 진주 목걸이 초대형 보석쇼를 엽니다.
7: 두 줄, 세 줄 등 다양한 진주 목걸이, 그리고 랩다이아, 광채가 뛰어난 모이사 나이트까지 무려 2천여 점 특별 전시.
6: 전 품목 최대 80% 파격 세일.
7: 고베주얼그룹이 LA 코리아타운 플라자 광장에서 5월 22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라디오 서울과 함께 공개 방송을 합니다. 마지막 찬스를 만나보세요.
8: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9: 냉동고는 만년 빙하설 같은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냉동실에 한번 들어가면 이게 나올 생각도 안 하고 우리도 잊어버리고 그러다가 이런 게 있었네 하면서 꺼내서 어찌어찌 요리를 해먹곤 하지요. 그런데 냉동실에 특히 오래 방치했던 고기류는 리스테리아균 때문에 꼭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리스테리아균은 식중독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세균 가운데 하나죠. 대부분의 세균은 영하의 냉동실에서는 증식이 억제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냉동실이 그래도 안전한 곳인데요. 반면에 이 리스테리아균은 증식 속도는 느려지는데 느려질 뿐 생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냉동실 음식 역시 안전하기만 하지 않습니다. 특히 고기류 가운데 생고기, 다진 고기를 비교해 보니까요. 다진 고기의 보관 기간은 더 짧게 둬야 된다고 하네요. 고기를 다지는 과정에서 공기와 접촉하는 표면적이 넓어졌겠죠? 그래서 세포가 파괴돼서 미생물에 오염되거나 산화될 가능성이 이미 높아져 있습니다. 생고기가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다면 이 다진 고기는 3-4개월 안에 먹는 것이 그나마 리스테리아균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뿐이 아니고 냉동실에 왜 음식에다가 넣어두는 경우도 있잖아요. 열을 가해서 한번 조리한 음식도 일단 냉동실에 넣으면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푸석해지고 요리할 때 들어갔던 지방들이 산화되면서 맛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문제는 냉동실에 있는 그 수많은 식재료를 그럼 내가 언제 넣어뒀지? 기억이 나지 않을 때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소분해서 날짜를 적어두는 것을 추천하고 있는데요. 또 한번 해동한 식품은 다시 얼리지 말라고 하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냉동실이라도 리스테리아균은 살아남습니다. 리스테리아균으로 인한 식중독은 발열과 설사 같은 증상을 유발합니다. 더 심해지면 폐혈증, 뇌수막염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유산이나 조산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냉동실은 만년 빙하설이 아닙니다. 만년 빙하설마저도 녹고 있는 요즘이잖아요. 냉장고 가끔 정리하면서 청소할 때 냉동고도 함께 청소해 주는 것 잊지 마세요.
8: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는 내 친구를 변함없이 찾아주신 모든 친구 여러분 그리고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와, 오늘 방송 준비하러 오는데 조금 덥네요. 차 안에서 온도계를 보니까 80도가 웃도는 그런 날씨인데 그래도 바깥에는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것이 아직은 후덥다는 생각은 안 드는 그저 햇살이 따사로운 그런 화요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비상금 얼마 정도 비축해 놓으셨습니까? 저요? 저는 얼마 전에 좀 사용해가지고 별로 없어요. 아마 남자분들은 집에 있는 사모님 눈치 보시느라 우리 사모님들은 남편들 눈치 보시느라 꼬깃꼬깃 모아둔 비상금. 아, 남자분들 오래간만에 친구들 만나면 내가 한번 쏠게, 내가 비상금 써야지 라면서 쓰는 그 요긴한 비상금. 참 우리가 어릴 때서부터 지금까지 이런 말 있잖아요. 꼽을 쳐놨다. 여러분들 비상금 넉넉하십니까? 자,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비상금 한번 점검해 보시죠. 얼마나 갖고 계신지.

0: 네, 아이고 오늘 첫 곡으로 재밌는 노래예요. 비상금 인생. 우리가 어떻게 보면 비상금 인생. 우리 지금 그 우리 나태두 씨 태권 소년 이 노래는 대로 비상금 모아가지고 여자친구한테 원하는 거 다 사준다고. 우리 젊었을 때는 비상금 모아가지고 뭐 여자친구한테 사주는 거 당연히 즐거운 낙이었고, 어른이 되어서는 비상금 모았다가 이제 뭐 아이들 뭐 필요한 거 뭐 노트북 뭐 전화기 게임기 이런 거 사주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한 번쯤 그때 추억으로 잠시 돌아가 보았습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화요일 5시까지 저와 함께 여러분이 주시는 좋은 신청곡들, 또 제가 준비한 오늘은 좀 시원한 노래 몇 곡들 함께 하시면서 보내는, 잠시나마 이 시간 오후에 지친 몸을 잠깐 기대셔서 저와 함께 추억으로 떠나는 그런 여행 시간. 아이고 H님 오늘 개근상 타셨습니다. 네, 신청곡 받아드리겠습니다. 자,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 뭐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미주 한의사 총연합회 이사장님이시고 또 가주 한의사협회 이사장님, 또 세계 야상산삼연구소 대표로 활동 주신 중이신 우리 성민산삼 한밤병원의 서용수 원장님 모시고 여러분께 또 좋은 건강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1부는요,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새로운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에서 늘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1: 미국 땅에 첫 발을 내디뎠던 그날을 기억하시죠? 낯선 언어, 낯선 문화 속에서도 묵묵히 걸어온 당신의 길.
2: 그 땀과 열정으로 일군 비즈니스, 그리고 소중한 삶의 이야기. 이제 그 이야기를 라디오 서울이 세상에 전합니다.
1: 한인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업가, 전문인, 그리고 우리들의 어른 올드타이머까지 살아온 이야기, 요즘 사는 이야기, 그리고 남기고 싶은 이야기 보따리들을 라디오 서울 진행자들과 함께 풀어보세요.
2: 당신의 이야기가 라디오 서울 방송과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를 통해 널리 알려집니다.
1: 라디오 서울 특별기획 우리 살아가는 이야기, 지금 바로 라디오 서울 323-935-0606에 문의하세요. AM 1650 라디오 서울, 당신만의 이야기가 오래오래 기억됩니다.
3: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4: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

0: 1588-2100.
1: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2: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1: 네.
2: 수영도?
1: 그럼요.
2: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1: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2: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3: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4: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5: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6: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5: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6: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5: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7: 집 3개 일주, 페라리까지 모두 차지하세요. 아리스토크랏 게이밍의 모노플레이 빅보드 벅스 썸머신 세계 최초 공개를 기념하여 야마바가 행운의 주인공 단 한 명에게 160만불의 드림 패키지를 드립니다. 클럽사라너 멤버라면 누구나 매일 터지는 즉석 경품과 5월 29일 결승 진출 기회를 잡으세요.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모노플리는 해스브로의 상표이며 해스브로는 본 프로모션의 후원사가 아닙니다.

0: 네. 아,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지금 이 자리에는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화면으로 보시겠지만 아, 미주 한의사 총연합회 이사장님이시면서 가주 한의사협회 이사장님 또 세계 야생 산삼 연구소 대표로 활동 중이신 우리 성민 산삼 한방병원의 서영수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셨습니까?
0: 아, 근데 저 박사님 그 얼굴이 더 좋아지셨어요?
1: 예. 네. 좀 운동을 좀 했거든요.
0: 아, 운동 어떤 운동 하세요? 하시면?
1: 저게 이제 아침에 네. 한 4,000 步 걷는 운동하고.
0: 아, 걸으시는 거?
1: 네. 또 내가 또 경락 운동?
0: 네.
1: 예. 내가 개발해서 하는 게 있어요.
0: 아, 그러시구나.
1: 예. 그 저기 우리 병원에 오시면은
0: 네네.
1: 안 늦고 100살까지 잘 사시는 운동이 있어요.
0: 예, 예.
1: 하루 한 10분만 투자하면 되거든요.
0: 네네.
1: 그런데 한 1년을 했더니 무슨 눈이 밝아졌어요.
0: 아, 눈이.
1: 네,
0: 아,
1: 예. 머리 아픈 게 없어지고 기억력이 좋아지고 귀가 잘 들려요.
0: 와, 네. 정말 만병통치네요.
1: 네. 그리고 아픈 데가 없어요.
0: 아, 네. 야, 다행이시네. 네. 자, 그런데 제 주변에 보면 저는 다행히도 잘 넘어갔는데,
1: 예.
0: 그 50견이라고 흔히 우리가 자, 뭐 알고는 있어요, 어떤 예. 건지. 근데 이 당하신 분들은 상당히 힘들어하시더라고요.
1: 그게. 예.
0: 그게 도대체 왜 생기고 어떻게 된 병인가요, 50견이라는 병?
1: 50견이란 얘기는 네. 일본 말로 고주 가다꼬리.
0: 아.
1: 근데 50이 고주잖아요.
0: 네네.
1: 가다는 어깨라고요. 어깨가 고리 있잖아요.
0: 예,
1: 고리가 찌는지 예, 예, 아프다고. 예, 계속. 예.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낸 병명이에요.
0: 아, 그러면 그게 50을 전후해서 나타나시잖아요. 네,
1: 50대가 되니까 거기가 아프더라.
0: 아.
1: 그래서 고주 가닥골인데
0: 근데
1: 40대에도 아프거든요. 그래서 연주 가닥골이.
0: 네.
1: 근데 이제 아픈 이유는
0: 네.
1: 또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0: 어허.
1: 우선 크게 나눠서 심장열이 밑으로 내려가지 못했을 때.
0: 아, 심장열이?
1: 예.
0: 예, 예.
1: 그러면 굽기에 대한 격려해 보세요.
0: 네. 이렇게 하죠. 네.
1: 거기 심장이에요.
0: 예, 예.
1: 왼쪽이 오른쪽이요?
0: 왼쪽이죠. 예.
1: 왼쪽 어깨가 아픈 것은 심장열에서 오는 거 제일 많아요.
0: 아, 그렇구나.
1: 예. 그 다음에 간이 안 좋은 사람들. 간은 이 오른쪽 있죠.
0: 예, 오른쪽 예.
1: 젖가슴 바로 밑에.
0: 아.
1: 거기에 간이 있어요.
0: 간이 있을 때는 네. 오른쪽 어깨가.
1: 간열이 받치면 오른쪽으로 와요.
0: 아.
1: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의학에서 배우는 기본 원리가
0: 예,
1: 있어요.
0: 예, 예.
1: 불통, 측통.
0: 네.
1: 통, 측, 불통.
0: 네, 네, 네.
1: 불통. 불자는 안일 불자예요. 안이라는 얘기예요.
0: 네,
1: 불통.
0: 네, 네.
1: 통과하지 못하면 은 측, 바로 측, 바로 통. 아플 통. 막히면 바로 아픔이 온다.
0: 네.
1: 그것은 간에서 기운이 없어서 간 기운이 맺혔을 때는 오른쪽으로 오고
0: 네.
1: 심장이 열이 받쳐서 올라올 때는 왼쪽으로 와요.
0: 네.
1: 그것은 경락에서 오는 거고 그 다음에 목이 아파서 오는 경우가 있어요.
0: 네네.
1: 경추가 뼈는 7개인데 신경은 8쌍 있어요.
0: 이게
1: 1번, 2번 경추가 눌리면 그다 상경추라고요.
0: 네네.
1: 뇌신경을 눌러요. 그래서 두통이 아프고 머리가
0: 예,
1: 아프고
0: 예, 예.
1: 또 앞 얼굴
0: 예,
1: 이마가
0: 예.
1: 터질 듯이 아프고 3번하고 4번이 막히면은 측두통 귀 뒤쪽으로 그쪽으로 와요. 5번 경추가 누르면은
0: 네.
1: 그 어깨로 와요.
0: 아.
1: 그러면 이제 강경하고 통해 있는 거예요.
0: 네.
1: 우리가 배낭을 맸을 때
0: 네.
1: 맨 위에 딱 배낭 닿는 자리 그게 담경의 견정혈이거든요.
0: 예, 예, 예.
1: 거기가 아파요.
0: 아.
1: 그 다음에 이제 6번이 아프면은 엄지손가락 쪽으로 가요.
0: 네.
1: 7번이 아플 때는 가운데 손가락.
0: 아, 또 손가락마다 또 차이가 네. 있네.
1: 엄지손가락은 폐경이고 두 번째 손가락은 이제 대장이거든요.
0: 네.
1: 폐대장이 아플 때는 6번. 그 다음에 7번은 심포경으로 가요.
0: 아.
1: 심포가 안 좋을 때는 그쪽으로 가요. 가운데 손가락 신경이 몰라요. 그 다음에 심장하고 소장은 새끼손가락이 있어요. 경추에서 눌러가면서
0: 예,
1: 이제
0: 예.
1: 8번 경추는
0: 예,
1: 이제
0: 예.
1: 심소장으로
0: 예,
1: 가고 7번은 예. 가운데 손가락 예, 심포로 가고 예. 그 다음에 폐 대장은 6번이고 목은 5번이고 3번 4번은 측두통으로 오고 1번 2번은 상경추 내신경을 눌러요. 두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데에 따라서 다 틀려요. 그러면 그렇군요. 어떻게 해서 고치는가?
0: 네.
1: 지금 보면은 왼쪽 어깨 아픈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아요.
0: 아, 왼쪽이?
1: 예. 네.
0: 아.
1: 왜 그럴까요? 심장 열이.
0: 심장 쪽이요.
1: 심장은 뜨겁죠.
0: 예.
1: 그래서 뜨거우니까 뜨거운 걸 제일 싫어하는 게 심장이에요.
0: 아.
1: 열받는다 그러죠?
0: 예, 열받는다 네. 그러죠. 네.
1: 열받으면 사람이고 기계고 열받으면 힘을 못 써요. 뇌를 갖다 지배하는 게 심장이에요.
0: 네. 네.
1: 그러니까 머리도 또 아프고 뒤숭숭하고 잠도 네. 안 오고. 근데 폐에서 나오는 기운이나 심장에서 나오는 기운은 반드시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0: 아.
1: 그리고 열중 시옷 하면은 거기 손등어리 반 이게 신장이거든요.
0: 네네네.
1: 콩팥이에요. 콩팥이나 심장이나 핏 덩어리인데
0: 네네.
1: 그게 어떻게 되냐면은 심장은 뜨거워요. 그래서 열을 싫어해.
0: 아.
1: 신장은 차가워요. 네네. 차가운 걸 싫어해요. 그런데 심장열이 밑으로 반드시 내려만 가야 돼. 그럼 배가 따뜻하죠. 배가 따순 사람 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0: 없죠. 네. 예.
1: 모르면 2번만 찍으면 돼. 답은.
0: 아 그렇구나.
1: 그런데 신장 차가운 열이 위로 네. 올라가야 되잖아요.
0: 네.
1: 못 올라가면 어떡해요? 어깨가 아픈 거예요. 허리가 아프고. 근데 올라가 버리면은 허리도 안 아프고 어깨도 안 아파요.
0: 아.
1: 이게 순환을 시키는 예, 상하소통
0: 예, 그렇죠.
1: 그래서 심신불교. 그러면 심장열이 못 내려가고 차가운 게 못 올라오면은 중간에 간 위 불화가 있나요?
0: 예,
1: 오른쪽 갈비 밑에는 간담이 있고 왼쪽 갈비 밑에는 비위가 있어요. 간담 비위하고 그 밑에 췌장이 있거든요.
0: 예,
1: 췌장하고 십이장이 있는데 거기서 음식을 소화 흡수해서 제일 맑은 것은 심폐로 해서 내려보내고 탁한 것은 신방광으로 내려서 맑은 것은 소변으로 예. 빼내고 탁한 것은 변으로 빼내요. 그 다음에 가운데
0: 예.
1: 비위가 안 좋을 때는 이제 배꼽 있는 데 있죠. 배꼽하고 예. 가슴 사이에 그걸 다 중초라고 그래요.
0: 아,
1: 그래서 간담 비 간담 비위 그 다음에 신방광 그러는데 이게 소통이 잘 될 때는 병이 없어요.
0: 네.
1: 그러면 심장열이 밑으로 못 내려가도 네. 어깨가 아프고
0: 네.
1: 차가운 신장 콩팥에서 올라오는 차가운 기운이 올라가지 못하고 내려가면 그다음 허리가 아파요. 되게 4번 5번 요추가
0: 예,
1: 아픕니다.
0: 예, 예.
1: 4번 5번 요추하고 이 고관절 그 사이에 이상근이 있어요. 그러면 고관절에 문제가 생겨서 이상이 살짝 삐뚤어지잖아요.
0: 예, 예, 예.
1: 그러면 엉치 부분이 꼼짝도 못하게 아파요.
0: 아.
1: 이게 저 차렷해가지고 뚫고 오면 고관절 그 예, 위에 예. 거기에 이상근이에요.
0: 아.
1: 거기가 쪼이면은 진짜로 아파요. 저 굴신을 못해요. 무릎이 구부러지지도 않고
0: 예, 예.
1: 건드리면 아파요.
0: 아.
1: 이거는 이제 척추관 협착에서 와요.
0: 아.
1: 그러는데 신장에서
0: 예, 예.
1: 차가웠을 때 신장 안에서는 사구체가 있어가지고 피를 걸러야 되거든요.
0: 아.
1: 필터 역할을 하는데
0: 아, 예.
1: 필터가 못 걸러져도 아야 통증은.
0: 아.
1: 그러면 췌장이 망가지면서
0: 네,
1: 이제
0: 네, 네.
1: 그 피가 맑은 피가 탁해져 갖고 돌아다니면서 목에 걸리면은 목 디스크,
0: 아.
1: 허리에 걸리면 허리 디스크
0: 아.
1: 그게 걸려요.
0: 아.
1: 그래서 오늘 주제가 저기 50견이잖아요.
0: 네.
1: 50견은 제일 많이 오는 게 왼쪽 어깨로 오는 것은 심장에서 오는 거고
0: 네네.
1: 오른쪽이 아픈 것은 간에서 오는 건데 그러면 뭘 치료를 해줘야 돼요? 오른쪽 어깨 아프면은 간담 치료해줘야 돼요.
0: 예.
1: 왼쪽이 아프면 심소장을 치료해주면 돼요.
0: 그렇군요.
1: 네. 그런데 알면은 너무 쉬운 거예요.
0: 네네, 그렇죠.
1: 그래서 한의사들 갖다가 도사라고 그래요. 도사,
0: 예, 예.
1: 도자가 길도자예요. 가는 길,
0: 예, 예.
1: 경락이 가는
0: 네,
1: 길.
0: 네, 네, 네.
1: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는 12개 경락이 있잖아요.
0: 네.
1: 경락은 깊숙이 흘러가요. 상하로 오르게 돼 있어요. 그다음 경근은 표피로 흘러가면서 통증을 만들어요. 우리가 아픈 통증을 치료하는 것은 경근을 치료하는 거예요. 12개 경락은 깊이 가는 것은 경락이고 바깥으로는 경근이고 음양이 쌍으로 교체를 하는데 또 15개 낙맥이 있어요. 낙맥은 연락할 때 낙자예요. 가사 이제 배꼽 부위에서 가다가 막히면은 네. 옆으로 돌아서 다시 밑으로 가서 가도록 낙맥이 있다고. 그러니까 어디가 우리가 타박상을 입거나 뭐 총을 맞았다든 했을 때도 고거를 갖다가 가면 끊기면 막혀버리잖아요. 네. 돌아가면서 피 공급을 해주면서 갱생 조직을 갖고 있어요.
0: 그렇군요.
1: 근데 나무는 갱생 조직이 없습니다.
0: 네네.
1: 우리는 상처가 나면 아무래도 없어지잖아요.
0: 그렇죠. 예.
1: 나무는 찍히면 없어져요. 없어지지 않아요.
0: 그래요.
1: 그래서 갱생 조직이 있으니까 나이에 상관없이 네. 어떤 병이든지 인간은 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을 하고요.
0: 네.
1: 나이에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태어날 때 네. 원심력을 가지고 태어나요. 항상 제 자리로 가려고만 하는 거.
0: 네네.
1: 그럼 의사가 하는 일은 제 자리에 가도록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불통, 즉통, 통즉, 불통. 어디서 오느냐? 심신, 불교, 간이, 불화, 위기, 역상. 이게 끝이에요. 제가 이제 중풍을 고쳐봤거든요. 학교에서 배운 건 너무너무 어려워요. 뭐 폐증이 있고 탈증이 있고 그 장황하게 진짜 저 도사가들이 다 써놨는데 도사 교육을 받아요. 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나올 때는 뭐든지 다 고칠 것 같아요. 뭐에는 무슨 탕, 뭐에는 무슨 쟤 뭐 열대문 해주 다리달달 여기서 시험 학교고 왔는데 막상 환자를 딱 주면은 거기에 맞는 환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제 사용하는 거는 불통, 측통, 통측, 불통이면 한 40년 하다 보니까 그게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앞에 배운 것을 도사를 했는데 가운데 가면 안 맞아요.
0: 근데
1: 끝에 가면 다 맞아요. 처음에 배운 거가.
0: 예.
1: 그게 깨달은 게 불통, 측통, 통측, 불통, 심신, 불교, 간이, 불화. 이게 병을 보니까 너무 뜨거워도 병이 생기고 차가워도 병이 생기더라는 얘기예요. 이게 중국에서 이제 북방으로 가면은 상한론 있어요. 장윤경이 쓴 상한론. 모든 병은 차가워서 생긴다. 그랬더니 남방에서는 이동훈이가 무슨 소리야. 병은 너무 뜨거워서 생기는 거야. 열 때문에. 그래서 온병하기 생긴 거야. 그래서 모든 병이 뜨거워서 오면 배를 덮여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보토파라고 그래. 상한론은 북방에서는 뭔 소리야. 신장이 차가워서 병이 생기니까 보신을 해줘야 돼. 그래서 보신파하고 보토빠가 서로 갈라졌는데 나중에 가서 서로 만나서 보니까 추워도 걸리고 더워도 덥잖아요. 그랬다가 후세방이라고 그래. 우리는 보니까 꼭지까지 올라가면 추운 거 더운 거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길도자 사자는 스승사자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
0: 도사
1: 박사 왜 도사예요?
0: 그렇구나.
1: 이게 이제 우리가 학교 나와서 박사를 다 따서 공부를 하는데 치료를 못해요. 쓸지를 몰라. 그래서 박학무식하다 그러거든요. 이 박학무식한 사람들 많아요. 말로는 잘하는데 환자 주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실전에 강해요. 워낙 환자를 한 15만 명 봤으니까 이론은 많이 배웠고 내가 지금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이 시험을 7번 떨어졌어요. 7.8기한 사람이요. 다른 사람보다 7배 공부를 더 많이 해요. 그러는데 멍청하긴 한데 한번 들어가면 안 잊어버려요. 보다시피 나 지금 온 거 없죠. 다 머리에 다 들어있어요.
0: 그러니까요.
1: 그게 멍청한 게 똑똑하더라고 결국은. 다른 거 할 줄 모르니까 그냥 한 가지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의사는 아마 200년 만에 하나 날까 말까 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직업이 25번째 직업이 간호사 있으니까 예. 그 앞에는 인쇄소 사장도 해보고 그 다음에 백화점 사장도 해보고 개인 양품에서 엄청 돈도 많이 벌어보고 부동산 해갖고 집이 뭐 42채씩 되고 그 다음에 제지 공장 해갖고 중소기업도 해보고 맨 마지막이 한의사예요. 왜 내가 한의사를 했을까요? 내가 예. 살려고.
0: 글쎄, 난 몸이
1: 치료하는
0: 안
1: 게 아니고 간경화가 돼가지고 병원에 가면 에브리싱 펄픽이야. 아픈 데가 없어. 그런데 나는 아파. 그냥 죽을 것 같아. 예. 그래서 찾아서 들어간 게 한의과대학이요. 근데 간경화 상태니까 머리가 기억을 못해요. 우울증 예. 상태인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7번을 떨어지죠. 그래서 산삼을 먹고 나니까 기억력을 찾았어요. 그래서 이 저 금옥단을 만드는 거예요. 예, 저는 또 운이 좋아가지고 야 금옥단을 가르쳐준 선생님이 도원 선생님이세요. 네, 네. 이제 동국대학교 초기에 예, 예. 한 본초 강의를 한 1년 예. 그 대학교 때 그분한테 배웠어요.
0: 예, 예.
1: 그분이 알고 봤더니 도사야. 그거 없어져 버린 거예요.
0: 그러시구나.
1: 그래서 그분이 오셔가지고 내가 좀 멍청하니까 예, 예. 그 약을 가르쳐준 게 금옥단이에요. 그 도인벽사단. 이것은 심신불교 간이불화 위기역상이잖아요. 심신불교의 까지 갔을 때는 금옥단 먹으면 다 해결이 돼요. 간이 불화해서 위기역상에 가면 도인 벽사단이 해결을 해줘요.
0: 네네.
1: 벽사단에 왜 도인이 붙어있냐면 우리 선생님 호가 도원 선생님이니까 이 벽사단이 온병학에도 벽사단이 나와요.
0: 예, 예.
1: 그 약하고는 구별을 하려고 앞에 내가 도인을 붙여놨다고요. 그리고 산상 금옥단은 나만 이 지구상에서 나만 갖고 있는 약이에요.
0: 예, 예.
1: 네, 이제 지금 공진단 원리를 이용한 건데
0: 네네.
1: 이 선천적으로 약한 사람들 선천적으로 힘이 없거나 약한 사람도 이 약을 먹으면은 천원 일기를 굳혀서 백병불생이라고 그래요.
0: 예, 예, 예.
1: 병이 생기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처방을 보니까 이건 500년 전의 처방이라. 그래서 안 들어요, 지금.
0: 예, 예.
1: 그래서 금하고 옥하고도 안 바꾼다 해서 금옥단을 했는데, 이게 사양 성분이 주성분인데,
0: 예, 예, 예.
1: 사양을 진짜를 못 써요. 야생동물보호법에 걸려요.
0: 네, 네, 네.
1: 그런데 쓸 수 있는 것은 이제 제약회사에서 사양 노루를 사육해가지고 하는 것은 가축이라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제약회사에서 쓰고 좀 얻어 쓰는 것들 좀 있고 무지하게 비싸죠. 그러니까
0: 네.
1: 근데 사양 고양이가 있어요.
0: 근데
1: 무지무지하게 독해요. 냄새.
0: 냄새가.
1: 네. 그 한 사양 고양이를 키우던 집 내가 렌트를 놨는데 5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냄새나요.
0: 아이고 그 정도구나.
1: 네. 네. 그러니까 렌트비를 안 내고 그냥 내보냈는데
0: 네.
1: 고양이를 15마리를 키운 거예요.
0: 아이고.
1: 그런데 그중에 사양 고양이가 있었던 거예요. 결국은 바닥 다 뜯고요. 전부 다 드러내고 했는데도 그래도 냄새가 나. 이거 뭐냐면은 몸 안에 들어가는 막힌 데는 다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0: 그렇구나.
1: 공진단에 들어가는 분량의 예. 15배를 넣었어요.
0: 예.
1: 그거 왜 15배를 넣었느냐. 군신자사 원칙에 이어서 약이 군약이 세면은
0: 예.
1: 좌약들은 군약이 돼버리는 거예요.
0: 예.
1: 그 군약으로 사양 성분이 이 15배가 되면은 산삼이나 녹용이 사양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0: 예.
1: 섞는 거예요.
0: 예.
1: 그리고 거기서 숙지양을 구중구폭을 해야 돼요. 철분하고 칼슘이 우리 몸에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0: 예.
1: 흡수를 못해요. 칼슘하고 철분 덩어리인데
0: 예.
1: 이제 술에다가 9번을 찌고 9번을 말리면은 바로 흡수를 해버려요. 이게 골다공증이나 허리 아프고 요리 아픈 사람들.
0: 네네.
1: 그럼 저한테 오면은 그 한국일보나 중앙일보 매일 나오는 신문에 보면은
0: 예, 예.
1: 예, 거기 나와요. 수술 없이 진통제
0: 예.
1: 없이 지긋지긋한 통증을 치료합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우리 몸에 보면은 이 아픈 부분 세포가 6개월이면 다 항상 죽은 세포는 없어지고
0: 예.
1: 새 세포가 나와야 되거든요.
0: 네네.
1: 근데 나이가 들면은 새 세포를 못 만들고 그게 세포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있는 세포를 갖다가 좀비 세포라고 그래. 그러면서 거기 남아 있으면서 뭐냐면 염증을 만들어 갖고 예. 내 세포로 공격을 해버려요. 아, 예, 그러면 그게 루마티스 관절염이 되는 거예요. 아, 지긋지긋한 통증은 루마티스 관절염이나 예, 예. 고관절이나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나 오십견이나 그 자리 보면은 예, 따끈히 죽은 피가 있어요. 그런데 예, 거기가 있는 곳은 아파요. 아, 그러면 거기 염증을 뽑아내면은 네, 네. 부항해서 뽑아내면은 그 자리에서 안 아파요. 아, 또 금옥단을 먹이면은 막힌 데 뚫고 가잖아요. 예, 예. 안 아파요. 아, 그래서 치료 방법은 1침, 2뜸, 3약, 4부항, 5지압, 6교정. 아,
0: 그렇군요.
1: 이 침을 놔주면은 일단은 뇌에서 감지하기는 이물질이 들어온 거예요. 네네. 그럼 우리가 예, 경락이 돌아가는 경락이 있어요. 아픈 경락에다 침을 놔줘요. 네네. 그러면 머리에서는 네네. 이물질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간에서 이 방어를 해야 돼요. 그러면 백혈구를 갖다가 두 배,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혈색소, 혈당이 예, 예. 두 배로 모여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일침이에요. 예. 그 다음에 뜸은 오렬 굴자 밑에다가 불화자를 써놨어요. 아, 관절이 오래되면 관절이 막혀요. 예, 예. 그러면 거기에 어혈이 생겨요.
0: 그렇구나.
1: 죽은 세포가 있다고요. 거기다가 뜸을 떠주면 이건 1300도예요. 뇌에서 느껴지는 건 48도에서 50도로 느껴지는데 예, 예. 실제 온도는 1300도예요. 아, 예. 그럼 뇌에서는 큰일 난 거예요.
0: 예, 예.
1: 그러면 거기에 이 백혈구 숫자가 40배에서 50배가 밀려가요.
0: 아이고.
1: 그러니까 막힌 데가 뚫려요? 안 뚫려요?
0: 뚫리죠. 네,
1: 뚫리는
0: 네.
1: 거예요. 그러니까 안 아픈 거예요. 그 다음에 1침, 2뜸이죠. 3약. 싸우려면은 보급부대가 필요한 거예요.
0: 네네.
1: 그게 약이에요. 약도 심신불교를 치료할 수 있는 중대한 약이 금옥단이고
0: 네.
1: 간이 불화 이기역상을 치료하는 것은 도인 벽사단인데
0: 아,
1: 모든 장이 잘 움직인 사람은 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0: 없죠. 네.
1: 없어요.
0: 네네.
1: 가슴하고 머리가 시원한 사람은 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0: 없죠.
1: 그게 금옥단이라는 거예요.
0: 아,
1: 그러니까 비싸도 약이 잘 팔리는 게 순환을 시키는 거예요.
0: 그렇죠. 네네.
1: 그다음에 간하고 위가 문제가 생기면 장이 움직일 못하면 배가 나와요.
0: 에이.
1: 비만이 그래서 에이. 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처음에 엄영란 선생님이나 그 현미 선생님
0: 예, 예, 예.
1: 그 살 내가 빼줬어요.
0: 아, 그러시구나.
1: 그거 노사연이
0: 예, 예.
1: 그 이무송
0: 예, 예.
1: 다 살 내가 빼줬어요.
0: 아, 그랬구나.
1: 그러는데 문제는 뭐가 나중에 요요 현상이 생겨요.
0: 아,
1: 그런데 두 분들은 저 약으시니까 딱 자고 일어나면 저울부터 올라가요. 그래갖고 음식을 절제를 하시니까 그 다음부터 절대로 살 안 찌시더라고요.
0: 예.
1: 그러면 심신불교 간이불하는 예. 그분들은 다 그 약을 잡수셨다고요.
0: 아,
1: 지금도 멀쩡하시잖아요. 예, 심신불교 간이불화 위기 역상 이분들은 소화가 잘 되니까 위기 역상 안 돼요.
0: 예.
1: 그래서 이제 어깨가 아프든지 예, 허리가 예. 아프든지 머리가 아프든지 소통과 상하 소통만 시키면은 간하고 이런 자동으로 움직이면서 배는 빠지는 거예요.
0: 그렇구나.
1: 예. 그 엄영란 선생님이고 지금도 생각이 나요. 야, 이거 스시집 가서 스시를 잘 사주세요.
0: 아,
1: 내가 돈 내려고 그러면은 아이
0: 예, 예.
1: 그런 돈 여기서 안 받아요. 그래서 야, 40일을 다 남기고 간다. 그러니까 췌장염에서 췌장이 예. 비장이에요. 그 염증을 없애버리니까 음식을 안 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만큼 소화하니까 살이 찔나기도 못 쪄요. 입에서 막아버리니까.
0: 그러시구나.
1: 그래서 저한테 오시면은
0: 네.
1: 그냥 다이어트는 공짜로 해요.
0: 아, 알았습니다.
1: 다이어트 선전 안 하잖아요.
0: 아, 예.
1: 다 10파운드에서 20파운드 다 빠져요.
0: 네.
1: 한 석 달만 치료하면.
0: 자, 지금 뭐 그 금옥단 이벤트 행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거 좀 말씀해 주시면.
1: 네. 금옥단 이거 만들기 힘들어가지고 네, 비싸기는 한데
0: 네.
1: 10개면 1200불이에요.
0: 네, 네.
1: 그러는데 이제 방송 들으신 분들
0: 네,
1: 오늘
0: 네.
1: 하신 분들은 두 사람.
0: 네네.
1: 두 사람만
0: 네네.
1: 해드릴게요.
0: 네네.
1: 600불에.
0: 아, 600불에.
1: 네.
0: 네.
1: 도인 벽사단도
0: 네.
1: 1200불인데 600불에.
0: 600불에
1: 두 사람.
0: 아, 이제 그러시구나.
1: 산삼이 좀 팔다 남은 게 있어요.
0: 네네.
1: 재고 정리해야 되니까.
0: 아하.
1: 3,800불짜리는 네. 1,200불에 한 사람. 아, 5,800불짜리는 1,500불에 한 사람.
0: 예, 예, 예.
1: 6,800불 가는 거 있어요. 그거는 예, 2,000불에 예. 한 사람.
0: 아.
1: 아주 전보 사이즈 이게 천종급.
0: 네, 네.
1: 천종급은 한 10,000불, 12,000불 가거든요. 요거는 한 3,000불.
0: 예.
1: 그렇게 해서 이제 재고니까
0: 네.
1: 저 원가 이하로 팔고 있으니까
0: 알겠습니다.
1: 반값만 내시고 내가 상값에 반값만 주고 사가시면 돼요.
0: 네. 네. 자, 오늘은 우리 선민상삼 한방병원의 서영수 박사님 모시고 전화번호가 제 기억으로 385-3304 맞습니까?
1: 맞아요.
0: 이제 외웠어요, 저도.
1: 예. 네. 병원 전화번호는 예. 3을 파니까 385고요.
0: 예, 예.
1: 어디서 파라? 3304인데.
0: 아, 그래서. 이건
1: 병원 전화고.
0: 예.
1: 될 수 있으면 503-3304를 그러세요.
0: 아, 503은 우리 원장님 예, 직통
1: 셀폰인데.
0: 번호?
1: 예. 셀폰으로 와야 카톡도 보내드리고
0: 아,
1: 메시지도 넘겨드리고
0: 네네.
1: 또 유튜브도 볼 수 있으니까
0: 알겠습니다. 213-503-3304 213-503-3304로 연락 주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1: 385-3304를 거셔도
0: 네.
1: 503-3304로 들어와요. 콜코덱이
0: 아, 연결이 되시는구나. 네.
1: 그 24시간 다 받고 있으니까
0: 네.
1: 언제든지 급할 때만 하세요. 저녁에는.
0: 알겠습니다.
1: 나도 잠자야 되니까.
0: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불필요한 저기 모든 보험 다 되고 있고요.
0: 네네네.
1: 설명이 더 필요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들어가서
0: 아.
1: 성민산삼을 치면은
0: 아.
1: 내 얼굴이 나와요.
0: 아, 예, 예.
1: 거기를
0: 클릭하시면.
1: 한 클릭하시면은 중풍 치료하는 거, 장님이 눈 뜨는 거 거기 다 있어요.
0: 아, 네. 그랬구나.
1: 글로 가시면 보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예, 감사합니다. 네.
2: 미주 한인 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에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3: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4: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5: 건강하세요.
3: 센터 메디컬 그룹
6: 안녕하십니까. 캘리포니아 26주구 주상원에 출마한 샘신입니다. 저는 목회자이자 전직 경찰로서 무너지는 가정과 거리의 현실을 직접 보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무너지는 문제입니다. 저 역시 한때 어두운 길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사람도 이 땅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니라 우리 LA를 지역 26주를 살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7: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8: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7: 선택하세요 품질을,
8: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7: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8: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7: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8: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9: 타이어. 뉴스가 강한 라디오 서울, 송봉우, 유지승, 오수연.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아침 뉴스는 라디오 서울과 함께.
10: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11: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10: 유지승의 모닝 뉴스.
12: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10: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13: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10: 여러분의 새 하루를 열어드리는 빠르고 정확한 뉴스 라디오 서울 뉴스 전미주 한국일보 네트워크를 연결해 전해드리는 와이드 뉴스
9: 매일 아침 6시 오수연 앵커가 진행하는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시사 뉴스 교양을 깊고 따뜻하게 전하는 뉴스와 함께 시니어를 위한 건강 정보와 생활 정보까지 뉴스 전문 앵커 오수연 앵커가 귀에 쏙쏙 들어오게 전해드립니다.
10: 유지승의 모닝뉴스.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라디오 서울 뉴스룸과 한국일보 전 미주지사와 함께 제작, 방송하는 힘있는 뉴스. 파워뉴스를 에너지 넘치는 유지승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9: 송봉우의 스토리뉴스. LA 레전드 뉴스 앵커 송동우가 진행하는 스토리 뉴스. 스토리가 있는 뉴스를 쉽게 스토리로 풀어드리는 뉴스. 깊이 있는 스토리 뉴스.
10: 라디오 서울은 미주 한국일보 뉴스 네트워크와 연계하여 미주 한인사회의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뉴스를 전해드리는 진정한 뉴스 전문 라디오 채널입니다.
9: 지금 바로 라디오 서울을 켜세요.
10: AM 1650 라디오 서울 1650.com
3: 2016 라디오 서울 특별기획 서른도 콘서트.
5: 미주 한인 여러분께 올해 한 만에 서른도 인사 올립니다. 이영말 이국땅에서 쉽지 않으신 삶을 살고 계시는 교민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어 정말 익사이팅합니다. 제가 이번 공연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교민 여러분의 삶의 활력소가 되드리고자 합니다. 오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트링 이벤트 홀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14: 우리 함께했던 그 시절 그때를 노래하는 우리들의 운도 형, 운도 오빠. 그가 LA 우리 곁에 옵니다.
10: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프링 리조트에서 뵙겠습니다. 서른도 콘서트. 티켓에 관한 문의는 323692-2170, 323692-2170입니다.
15: 아무리 찾아봐도 이 사람은 간 곳이 없네.
16: 일상도 여행도 파워풀하게 토요타의 전동화 라인업이라면 모두 가능합니다. 프리우스 또는 RAV4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매일의 주행은 전기 모드로, 장거리 여행은 하이브리드 엔진으로 유연하게 주행할 수 있죠. 또는 세련되고 미래적인 전기차 BZ4X를 경험해보세요. 자주 멈출 필요 없이 더욱 자유로운 스마트 드라이빙. 당신이 가는 곳 그 어디든 길이 됩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0: 네, 야간열차입니다. 박진도!

0: 네, H님의 신청곡 박진도의 야간열차 함께 하셨습니다. 자, 비비안님 오늘도 즐거운 시간이 돌아왔어요. 모두 모두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H님 살 빼고 싶으시다고. 아마 그 TK님이 오늘은 너무 바쁘신 것 같아요. H님 밥맛이 좋아 힘들다고. 네. 자, 우리 나니오님 웹사이트 주소 알려달라고 그랬는데 어느 웹사이트인지 제가 정확히 몰라서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어떤 건지 정확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비안님, 아 우리 통계님은 운전을 못하셔서 버스 타고 출퇴근하신다고. 한국은 버스 타면 조금 더 내면 된다고. 아마 그 갈아타는 게 환승이라는 거라고. 예, 우리 통계님 말씀처럼 환승에도 비용을 더 안 내요. 버스 카드를 띡 하고 이용하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비비안님 고니의 첫사랑 검색창 치시면 제 노래 하시는 거 볼 수 있다고. 자, 다시 한번 기꺼운 감사를 드리는 것이, 어제 여러분께 제 노래 소개하고 알려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뭐 일일이 제가 이름을 거론하지 않아도 우리 비비안님, 로라님, H님, 로사님, TK님, 또 제이슨님, 저 멀리 세크라멘토에 우리 짱짱님도 들으시고 들어와 주시고 댓글 올려주시고 여러분의 깊은 성원 감사드립니다. 우리 순철님, 야간열차 타본 지가 오래됐다고 박철우님의 신청곡 주셨습니다. 자, 이제 1부 마무리할 시간인데 2부에는 편안하게 여러분의 신청곡 듬뿍 받아들이는 그런 시간 가지겠습니다. 자,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1부는요,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2: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2: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3: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4: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0: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1: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병원, 청계산 자영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0: 추억은 철근합니다. 고객 만족도 1등 아주 투어.
1: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을 뜬 여행 아주 좋은 아주 투어. 아주 좋은
0: 1338-4000.
2: 우리 엄마 마더스데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3: 지금이 바로 기회. 보석 쇼핑 애프터 마더스데이를 노려라.
2: 고베주얼그룹 K블링블링이 5월 21일부터 25일까지 코리아타운 플라자 지하 1층 에리드 광장에서 명품 남양진주와 아쿠아 진주 목걸이 초대형 보석쇼를 엽니다.
3: 두 줄, 세 줄 등 다양한 진주 목걸이 그리고 랩다이아, 광채가 뛰어난 모이사나이트까지 무려 2천여 점 특별 전시.
2: 전 품목 최대 80% 파격 세일.
3: 고베주얼그룹이 LA 코리아타운 플라자 광장에서 5월 22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라디오 서울과 함께 공개 방송을 합니다. 마지막 찬스를 만나보세요.
4: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5: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4: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5: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금옥단과
4: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5: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한방병원 1338533043853304.

네, 라디오는 내 친구, 우리 함께 친구하시죠. 자, 여러분께 또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 좀 반가운 소식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노화를 방지하고 노화 질환을 좀 줄이는데 사과 같은 뭐 과일이나 차, 커피, 코코아 등에 좀 풍부하게 우리 그 황산화 물질이 천연 황산화 물질이 들어있다고 그래서 너무 부정적으로 하지 마시고. 폴리페놀을 가장 많이 섭취한 사람이 적게 섭취한 사람보다 텔로미어 단축 위험이 52%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하루 한 잔 이하의 커피를 마신 사람은 비섭취자보다 텔로미어 단축 위험이 26% 또 하루 4~5회 분량의 과일을 많이 드신 분들은 한 30% 정도 낮은 거로 나왔다고 하니까 이 과일이나 커피처럼 폴리페놀이 풍부한 식품을 포함한 식단은 건강한 세포 노화를 돕는 요소 중에 하나일 수 있다고 하니까 커피 좋아하시는 거 너무 이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모든 좋은 정보들은 저희 인터넷 홈페이지 radioseoul160.com을 통하여 슬기로운 시니어 생활에서 퍼가실 수가 있고 국내외 뉴스가 일목요연하게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됐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지시고 많은 정보 얻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리입니다. 프리. 공짜예요. 공짜. 매일매일 클릭만 하시면 듬뿍 받아가실 수 있는 정보입니다. 자, 통계님 출근하시는 길인데 도착하셨나요? 조금 늦었습니다. 자, 신청곡 발시아의 행복은 참 사소해. 마지막 곡으로 들으면서 2부에 뵐게요.

0: 홈쇼핑월드 신터블이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99, 직화짜장면 4불99, 서산 어리굴젓 9불99, 새우 6접 9불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99, 알부민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월드,
1: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2: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 땐 융자나라,
3: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2: 2133885600, 2133885600.
3: 전화만 하면 융자 승인 2차 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2: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3: 융자나라 좋은 나라.
2: 융자라면 콜미
3: 2133885600, 2133885600.
4: 융자 나왔어요.
5: 우와 빠르네.
6: 오르고 또 오르는 고물가 시대. 오늘은 또 뭘 먹나 고민되시죠?
7: 이제 걱정 그만.
8: 직장인 점심 빠르고 든든하게, 주부님들 저녁 고민도 간편하게,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가 한방에 해결해드립니다.
9: 맛보장, 저렴한 가격 보장.
10: 다양한 메뉴를 부담없는 가격으로 즐기는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
11: 혼자여서 편하고 함께라면 더 좋은 행복한 식사.
12: 점심 해결, 저녁 고민 해결,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로 오세요.
13: 투고도 대환영입니다.
14: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
15: 1등 회사 삼호관광 2026년 크루즈 세일.
16: 인기 휴양지 서지 중해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항공 포함 2,799불.
15: 북아프리카 크루즈 항공 포함 2,799불. 8개국 북유럽 크루즈 항공 포함 4,899불.
16: 동지 중해 항공 포함 3,999불. 아이슬란드,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크루즈 항공 포함 3,599불.
15: 프린세스로 떠나는 알래스카 크루즈 1,599불.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16: 3호 가이드와 함께 얼리버드 세일합니다.
15: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213-427-5500, 427-5500.
17: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18: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후리아탄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17: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18: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17: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
19: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20: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21: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첫 곡으로 오래간만에 존 덴버의 Take Me Home Country Road. 이 노래는 뭐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마음속에는 깊이 앙금처럼 남아있던 그런 우리 추억의 팝송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이고 미미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유튜브에 들어와 주셔서 댓글도 남겨주시고 항상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아마 다음 주 정도면 또 다른 노래를 제가 하나 또 부른 게 있어요. 그것도 올려드리고 이제 간간이 제가 뭐 동영상이 준비되는 대로 한 개씩 올려서 여러분이 즐거운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한번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H님께서 우리 비비안님은 속과 박이 다 너무 아름다우실 것 같다고 열정 있으셔서 아, 우리의 영원한 반장님 그러셨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우리 반장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가 있네요. 일단 그 노래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아, 이 노래 정말 추억의 앙금이 짙게 남아나는 그런 노래 아닌가 싶네요.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미미님의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신청곡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인의 인생살이 하루하루가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는 어떤 그리움이 있는 것이 우리네 인생살이 하루살이라도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같이 부모님을 떠나보내신 분들은 한 번만이라도 딱한 번만 다시 만나고 싶은 그런 그 마음, 그런 것들.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이런 노래가 좀 닿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슴속 깊은 곳을 좀 이렇게 울려주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게 멋있는 광경 있잖아요. 거리에 이렇게 가로등 불빛이 촥 안개처럼 번지는 밤. 거기서 멋진 바바리 코트를 입고 떠나간 여인을 숙명처럼 기다리는 그런 애절한 마음, 그런 한 장면 같은 게 우리네 인생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지 않고 싶습니다. 아이고, 로라님 수고하셨어요. 오늘도 혹시 운전 중이신가요? 어제는 제 첫사랑 듣고 추억에 젖어 잠을 설쳤다고 너무 좋았다고 감사합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네요. 네, 운전 조심하고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신청곡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순철님 오래 기다리셨어요. 박우철입니다. 정답게 가는 길.

네, 우리 순철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박우철의 음성이었죠. 자, 로라님 오늘 애쓰시고 아마 운전 중이신 거로 아는데 아 이거 노래 좋습니다. 우리 전부 행복하죠? 행복한 사람 조동진입니다.

네, 우리 로나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조동진의 행복한 사람. 자, 지금 여러분의 신청곡들 또 제가 준비하는 몇 곡의 노래들이 여러분에게 오늘 하루 정말 지치신 마음을 조금이라도 어루만져 주실 수 있다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이번에는 H님이 우리 저 시니어분들을 위해서 혹시나 추억의 노래 한 곡 선사한다고 신청하신 곡이네요. 갈대 순정.

0: 갈 때의 순정.
1: 네, 아이고 참 오래간만에 들어보는 갈대 순종, 우리 박일남 씨의 중저음 목소리였습니다. 자, 로사님 오래간만이네요. 오래간만에 오셨네요. 신청곡 주셨습니다. 모두 반가워들 하시고, 유해준의 너에게 하고 싶은 말 신청하셨네요. 함께 하시죠.

0: 네, 신청곡 함께 하셨습니다.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이부입니다.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테넌트관리 케이장부동산,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변호사를 이재영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2: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3: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2: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4: 213-383-3838 213-383-3838
5: 제대로 잘 만든 제품을
6: 존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5: 품격 있는 가정에 대한 선물
6: 우메캔
7: 우메캔 전 제품 중 동일 가격 제품 두 개를 구입하시면 20%를 할인해드립니다. 프리미엄 세트 구입 시 10% 할인 혜택과 함께 푸짐한 선물도 받으세요.
5: 감사한다면
6: 사랑한다면
5: 역시 우메캔
6: 저도 우메캔을 받고 응? 싶어요.
7: 888-941-3311 우메캔
8: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9: Air.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10: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9: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10: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11: 집 3개 일주 페라리까지 모두 차지하세요. 아리스토크랙 게이밍의 모노플레이 빅보드 벅스 서머신 세계 최초 공개를 기념하여 야마바가 행운의 주인공 단 한 명에게 160만불의 드림 패키지를 드립니다. 클럽 사라너 멤버라면 누구나 매일 터지는 즉석 경품과 5월 29일 결승 진출 기회를 잡으세요.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모노플레이는 해스브로의 상표이며 해스브로는 본 프로모션의 후원사가 아닙니다.
12: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13: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12: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13: 제린 더 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상품 2파.
12: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13: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12: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13: 올림픽 골프니까.
12: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0: 네, 비비아님 듣고 계십니까? 심수봉입니다. 백만송이 장미.

네, 아이고 심수봉의 백만송이 잔미 너무 좋다고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줄 때 백만송이 잔미도 피고 슬픈 세상도 사라지고. 비비안님, 자 SK 사장님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한 가지 안내 말씀. 아, 제가 유튜브 이제 동영상을 제작을 했고 우리 지금 그 SK 사장님이 어마무시한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제 내달 6월 20일 날 제가 제대로 홍보하겠지만 SK 쿨링 패 제1회 LA 가요제를 이제 개최하게 됐습니다. 제가 다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그리고 이제 그 가요제를 위해서 유튜브에 들어가실 때 영어로 SK 가요 무대라고 치시면 우리 임종호 사장님이 불렀던 노래가 멋지게 영상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가셔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차피 신청곡 하나 해도 될까요? 두 개 해도 됩니다. 신청곡 오는 동안에 오래간만에 또 우리 임종호님의 달달한 목소리 한번 들어보면 어떻겠습니까? 자, 준비했습니다.

네, 아이고 항상 들어도 정말 이 달달한 목소리 어쩔까요? 자, 비비안님, 아 벌써 들어가셨네요. 유튜브 들어가셔서 이미 보시고 핑크색 수트에 아 아주 여러분 그 유튜브 들어가 보시면 그 노래마다 아주 컬러풀하게 멋지게 보신 그런 모습, 예, 비비안님. 유튜브 댓글에 본인도 사랑밖에 모른다고 저도 그런데 그렇게 쓰자니 그래서리. 아이고 권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잘 지내셨어요? 네. 자, 우리 또 SK 사장님 저 쑥스럽게 저한테 아이고 참 쑥스럽게 또제 노래를 신청해 주셨네요. 예. 자, 그렇다면 또 쑥스럽지만 제 노래 첫사랑 여러분께 또 알리는 겸해서 제가 17년 만에 다시 불러본 노래 첫사랑 함께 하시겠습니다.

0: 네, SK 사장님이 신청해 주신 제 노래 첫사랑. 아이고 비비안님, 아이고 이 노래가 추억을 소환하는지 눈물 나고, 또 듣다 보니까 연속 듣기가 떠서 들으셨다고 감사합니다. 로라님, 오늘도 잠 설치겠어요? 아이 피곤하네요. 노래 너무 좋은데 잠 좀 설친들 어때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 SK 사장님 노래가 좋아서 대박 난다고. 아이고 순철님, 귀에 꽂히는 보이스 좋다고. 아이고 세인트 아저씨 오셨네. 차분한 노래와 함께하는 행복한 저녁 되시라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전하는 말씀 잠시 듣겠습니다.
1: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번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2: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3: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4: 건강하세요.
2: 센터 메디컬 그룹.
5: 법정에서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정직함이 중요합니다.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6: 안녕하세요. 지역 사회를 지켜온 검사 아이린 리입니다.
5: 오랜 시간 정의를 실현해온 검사, 법정에서 검증된 후보.
7: 모든 사건에 공정함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5: 신뢰받는 리더, 판사를 위한 준비된 선택. 판사 후보 아이린 리, 오피스 14.
7: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8: 본 광고는 아이린 리, For Judge 2026에서 후원하였으며 FPPC ID 1487620입니다.
9: 와, 라디오 서울 뉴스 사이트 완전 달라졌다며?
10: 진짜? 라디오 서울 1650.com? 최신 뉴스가 바로바로 올라오는 그 사이트 말이지?
11: 속보도 빠르고 오전 7시에서 9시 송공 후의 스토리 뉴스도 최고.
10: 근데 들었어? 라디오 서울 1650.com 사이트에서 이벤트도 한대.
9: 정말? 어떤 건데?
10: 융자나라, 킬코 보험이랑 같이 아마존 $10 기부

0: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1: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2: Hi, I'm Maria Gobadi, and I'm running for Los Angeles County Superior Court Judge, Seat 64.
3: 법정에서는 경험, 정직, 그리고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2: I may not speak Korean, but I will always stand for fairness and justice for everyone.
3: 17년 이상 검사로서 정의를 지켜온 검증된 후보입니다.
2: I respectfully ask for your support. So please, on June 2nd, vote for me, Maria Gobadi, for Judicial Seat 64.
3: 판사 후보 마리아 고바디, 오피스 넘버 64,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4: Paid for by Maria Gobadi for Judge 2026, FPPC ID 1488221.
1: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5: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1: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5: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1: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5: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권 교수님 첫사랑 제 마음 같다고. 아, 우리 비비아님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같은 마음인 거 유튜브 보니 첫사랑이 플레이리스트 첫 번째로 떠서 반가웠다고 감사합니다. 깊은 관심에. 자, 이번에는요 우리 H님께서 혜은이의 비가를 신청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간혹 여러분께 그 AI라는 친구들 노래를 들려드리고 있잖아요. 보니까 혜은이 씨가 부른 비가보다 이 AI라는 친구가 부른 비가가 좀 더 작품이 잘 나온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AI로 부른 비가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0: 네, 이렇게 아, 참 세상이 대단해서 가수들이 점점 설자리가 없을 정도로 유튜브가 많이 발전해서 이렇게 애절하게 불러준 혜은이의 비가 오늘은 AI의 노래로 들어보았습니다. 자, 라디오는 내 친구 2부는요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 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테넌트 관리 케이장 부동산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2: 너무너무 좋습니다.
3: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1: 부담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4: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1: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5: 김스 전기 화장품 코너 $50 이상 구입 시 상품권 증정.
6: 피부가 달라지는 순간 오희와 수려한 이자녹수 등 특별한 혜택의 프리미엄 스킨케어로 피부의 변화를 직접 느껴보세요.
5: 고농축 영양을 담은 안티에이징 기초 세트, 맑고 투명한 피부를 위한 브라이트닝 라인, 그리고 깊은 보습을 채워주는 리프팅 크림과 에센스까지.
6: 제품에 따라 더블 및 트리플 보너스 증정, 또한 $50 이상 구매 시 김스전기 상품권까지 함께 드립니다.
5: 화장품 구입도 김스전기에서. 김스전기로 오세요.
7: 방금 청구서들 납부했는데 또 다 올랐어.
8: 갈수록 감당하기 힘들어지네. 요즘은 사업 운영하기가 점점 더 부담이야.
7: 우린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자꾸 뒤처지는 기분이 들어. 정말 답답해. 뭔가 대책을 세워야지.
8: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변화를 위한 선택을 해야 해. 나는 주지사 후보로 톰스타이어에게 투표할 거야. 톰스타이어는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자리에서 물러나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서민을 상대로 이익을 챙기는 대기업의 횡포에 맞서 싸워왔어. 이제는 주거비와 공과금, 생활비 등 각종 물가를 낮추는 데 집중하고 있어. 톰스타이어라면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
7: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인물이네.
8: 그래서 우리는 주지사 후보 톰스타이어에게 투표해야 해.
9: 배틀이 전 가조회계 감사관을 비롯해 존경하고 신뢰하는 지도자들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광고는 스타이어 2026 주지사 선거 캠프에서 지불했습니다.
10: 토요타가 전기차를 만들 때 우리는 백지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에서 시작합니다. 2026년형 비지는 토요타의 검증된 엔지니어링을 전기차에 담아냈습니다. 인상적인 주행거리, 직관적인 기술, 그리고 토요타의 신뢰성까지. 비지는 수십 년 경험의 축적 위에 미래를 위한 새로운 상상력을 더했습니다. 비지는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11: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12: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11: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12: 제린더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상품 2파.
11: 의류 빅세일 최대 70% 오프.
12: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11: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12: 올림픽 골프니까.
11: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0: 네, 위대한 약속 리아 킴의 음성 함께 하시면서 오늘 라디오는 내 친구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 덕분에 풍성하게 보낼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시죠?

0: 원만한 영양 섭취를 하는데도 기력이 떨어진다면 그 중심에는 알부민이 있습니다. 알부민은 우리 몸에서 영양을 운반하는 기초 단백질로 부족하면 빠른 피로, 몸이 붓는 부종, 근육 저하, 재생 저하 등 다양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NHS 메가알부민, 순도 높은 알부민과 고밀도 녹용, 노스캐롤라이나, 삼증포 산삼을 주성분으로 뛰어난 흡수로 충분한 알부민의 효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알부민의 진심, 메가알부민, 직접 한번 경험해보세요.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334호 213-277-8866 213-277-8866 OTC 환영.
1: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2: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3: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4: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5: 별 5개 등급의 의료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4: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5: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4: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6: 우리 엄마 마더스데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7: 지금이 바로 기회. 보석 쇼핑. 애프터 마더스데이를 노려라.
6: 고베주얼그룹 K블링블링이 5월 21일부터 25일까지 코리아타운 플라자 지하 1층 에리드 광장에서 명품 남양진주와 아쿠아 진주 목걸이 초대형 보석쇼를 엽니다.
7: 두 줄, 세 줄 등 다양한 진주 목걸이 그리고 랩다이아, 광채가 뛰어난 모이사나이트까지 무려 2천여 점 특별 전시.
6: 전 품목 최대 80% 파격 세일.
7: 고베주얼그룹이 LA 코리아타운 플라자 광장에서 5월 22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라디오 서울과 함께 공개 방송을 합니다.
8: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9: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10: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1: 라디오 서울 5시 이브닝 뉴스.
12: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율이 재집권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뉴욕타임스와 시에나 대학이 18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제한다는 응답은 37%에 그쳤습니다. 이는 두 기관이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이후 실시한 조사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은 이란과의 전쟁 장기화와 가파른 물가 상승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이란 전쟁에 대한 부정적 평가 두드러졌습니다. 응답자 64%가 이란 전쟁을 잘못된 결정이라고 답했습니다. 올바른 결정이라는 응답은 30%에 불과했습니다. 전쟁 장기화와 경제 불안이 맞물리면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미국 유권자들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9일 백악관 출입 기자들을 예고 없이 불러 모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재진을 백악관 경내 공사장으로 데려갔습니다. 기존 백악관 연회장이 너무 작다며 4억 달러 약 6천억 원을 들여 추진 중인 대형 연회장 건설 현장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새 연회장은 미국에 대한 선물이며 향후 수 100년간 다른 대통령들이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같은 귀빈 방문 시 기존 연회장으로는 행사를 치를 수 없다며 드론과 미사일 공격도 버틸 수 있도록 건설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돈과 기부금만 들어가고 세금은 들어가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은 연회장을 포함한 백악관 보안 강화에 10억 달러를 배정하는 조항을 이민단속 법안에 추가해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이 계속되고 유가를 비롯한 물가 상승으로 미국인들이 경제적 고통을 겪는 상황에서 연회장 건설을 밀어붙이는 것은 현실 감각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파키스탄을 중재국으로 삼아 종전 협상안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란 타스님 뉴스는 18일 이란이 14개 조항으로 구성된 새로운 종전안을 파키스탄을 통해 미국에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미국이 이전 제안에 대한 답변을 보내왔고 이란도 수정된 입장을 다시 전달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란 고위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협상 기간 동안 이란의 원유 수출 제재를 임시 면제하는 조건에 동의했고 제한적 핵활동을 허용하는 데 유연성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동결된 이란 자산의 25%만 해제하겠다는 입장이며 이란은 더 많은 해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이란의 최신 제안이 형식적인 진전만 담고 있을 뿐 우라늄 농축 중단이나 고농축 우라늄 인도에 대한 구체적 약속이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란에 상응하는 조치 없이 제재 완화를 공짜로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실제로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매우 심각한 국면에 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다호주 마운티놈 공군기지에서 열린 에어쇼 도중 미 해군 전투기 두 대가 공중에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미 해군 제129 전자공격비행대 소속 EA-18G 그롤러 전투기 두 대가 고개비행 중 서로 부딪혔습니다. 목격자들은 처음에 공연의 일부로 생각했지만 갑자기 불꽃이 튀고 연기를 내뿜으며 추락하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4명의 조종사 모두 낙하산을 펼치고 무사히 탈출했습니다. 항공안전 전문가 제프 구제티는 일반적으로 항공기 충돌 시 탈출 기회가 거의 없지만 이번엔 두 전투기가 공중에서 붙어있는 특이한 상황 덕분에 생존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습니다.